B값이잖아요? 근데 마침 각이 다 무슨 각이라고요? 네, 특수각입니다. 이 특수각을 활용해서 우리는 변 길이 지금 현재 A가 루트 6인 거 알고 C 길이 2인 거를 아니까 여기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요. 그래서 아, 코사인 뭐 45도로 하셔도 되고 60도로 하셔도 되는데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인데 그 값은 2하고 C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니까 AB분의 A는 지금 현재 루트 6이죠? A, 그 다음 B, 내가 찾고자 하는 거.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B에 대한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B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와 동일하게 1 더하기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출제했던 의도는 분명히 이런 걸 거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고, 그러고 나면 변 길이 두 개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 한변 길이를 뭐를 이용해서 특수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보다는 특수각인 경우는요,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죠. 네. 이번엔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15 루트 2이고, 그리고 나서 코사인 A에 대한 정보,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사인 B 대 사인 C를 알 수가 있어요. 사인 B 대 사인 C는 몇대 몇? 5대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 대 사인 B, 사인 C는 선분 A 대 B 대 C 비율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각각 A, B, C에 대한 내용들을 알수 있는 내용,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변 길이 비율이 A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B 대 C가 5대 4라는 걸 아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B와 C를 구체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B는 양수 K에 대해서 5K, C는 4K.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냐면 코사인 A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모르니까 그냥 A로 두고서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A의 값은 EBC, 그러니까 40K제곱, 25K제곱, 16K제곱 더한 다음에 A는 현재 모르니까 빼기 A제곱, 한 개에 8분의 1 나와야 된다라고씩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차피 K제곱, K제곱은 날아갈 거긴 하지만 여기가 40K제곱이니까 위에는 5K제곱이면 될 거예요. 네, 그럼 8분의 1 나올 거니까요. 그럼 이게 5K제곱이려면, 그러면 얘는 A제곱이 36K제곱이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A는 뭐다? 6K. 그럼 A의 지금 비율을 현재 알았어요. 그리고 변 길이 비율이 6, 5, 4 비율이란 거 알았으니까 A, B, C 길이를 몽땅 다 더하면 15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15K가 둘레의 길이 15 루트 2라고 했으니까 K 값이 바로 나오죠. 그럼 끝났네요. 내가 구해야 되는 선분 BC 길이는 small a라고 표현했는데 small a가 얼마다? 6k다. 그래서 얼마? 6 루트 2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19번의 문항의 경우도요. 이렇게 사인 값의 비율은 변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럼 변 길이를 구체적으로 잡으면 코사인 법칙 쓸수 있지? 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0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하고 했으니까 발문은 그냥 외접원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외접원에 대한 길이 정보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 각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얘는 반지름 길이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사인 A분의 A가 뭐다? ER이구나라는 사인 법칙을 마지막에 쓰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R은

E 사인 A분의 스몰 a 요걸 계산을 하면 될 거고, 근데 변 길이에 대한 정보랑 그것에 대한 끼인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써서 스몰 a를 찾아내야 될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써서 뭘 찾자? 스몰 a를 찾아내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a 제곱은 그다음 b 제곱, c 제곱 얘네들이니까 3루트 2의 제곱, 2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2루트 2. 거기에 코사인 60도인데,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네, 2분의 1이죠. 얘를 정리하고 나면 a제곱은 얼마가 나오냐면 14가 나와요. 그럼 a는 얼마? 루트 14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인 a도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a는 사인 60도가 될 거고, 사인 60도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다 찾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 값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E 사인 A는 그 다음 루트 3. 스몰 A에 해당하는 값은 루트 14.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얘를 제곱한 다음에 파이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얼마다? 정답은 3분의 14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외접안의 넓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외접안 넓이 무슨 법칙 쓸 거야? 사인 법칙을 쓸 거야. 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사인 법칙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은 R은 E 사인 A분의 A가 나와요. 그럼 나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얘 찾고 1번,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A 값 찾고. 근데 사인 A 값 찾는 거는 너무 쉽죠?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몰 a를 찾기 위해서 무슨 법칙을 쓸 거다? 코사인 법칙을 쓸 거고,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무슨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각 b나 각 c에 대한 정보는 지금 문제에 어딜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아, 각 a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 부분을 계산해서 문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구할 수 있는데, 외접안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을 쓸수 있다. 근데 사인 법칙을 쓰는 과정에서 스몰 a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풀이를 설계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활용 문제들을 20번까지 다뤄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쭉 쫓아가서 다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공업 1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 친구들과 실전 모의고사 2회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수능 완성에서 세 번째 강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10문제씩 풀지 마시고요. 30분이라는 제한 시간 동안 2회 20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채점하고 선생님 강의 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1번입니다. 자, 다음 땡땡기업 면접관의 안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저감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종 면접 전형에 올인 10명의 지원자는, 자, 10명이에요. 자, 상호 간의 주제 토론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화합물과 탄화수소 등이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이 물질의 처리 기술의 적용 사업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최종 면접 전형은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아니라 집단 토론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땡땡 기업은 환경 기술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원천 기술이야. 그럼 환경에 관련된 내용 맞죠? 환경 기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최종 면접 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직업 기초 능력에는 정보 능력이 포함됩니다. 이 제시문 안에는 정보 능력은 없습니다. 그쵸? 자,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야 돼. 성직에서도 나와.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도 나옵니다. 자, 볼게요. 직업 기초 능력 총 10가지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자기계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이거 정보 있어. 근데 정보는 제시문에 있지 않았다. 자, 그다음 기술 조직의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 공업 일반에서 자, 사실 직업 기초 능력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공업인들은 다풀수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공업인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하위 능력들이 나와요. 하위 능력들. 그래서 여기는 하위 능력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아, 선생님 이거 쉽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정보 능력인 건다 알아.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 관리 능력이 자기 개발인 거 알아. 근데 사고력이다. 그럼 얘는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뭐 이제 이런 것들 국제 감각이다. 얘는 조직의 능력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이 하위 능력들이 문제에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하위 능력이 어디 능력에 해당되는지 정도는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얘는요 정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생성 과정에 따라 2차 오염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의 처리 기술 적용 사업에 대해 토론한다. 이 물질이 어쨌든 질소 산화물 이거와 탄화수소 이거죠. 이거. 얘가 뭐를 하는가?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빛을 받는 거야.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물질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탄화수소. 그래서 질소 산화물 그다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광화학 반응 오존이죠. 자, 근데 여기는 또 탄화수소에 의해서 광화학 반응을 하는 건 말데하이드, 그다음 PAN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한번 1차로 나왔다가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2차로 되는 오염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2차 오염 물질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야 돼. 오존 있고요. 자, 그다음 알데하이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요즘은 선생님 내가 그때 오존만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PAN 이거. 2차 오염 물질에 해당되는 거, 요거에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차 오염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의 처리 기술을 적용 사업에 대해 토론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공정관리 부서의 업무 보고서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의 순서, 방법, 각 작업의 표준 시간, 각 작업이 이루어야 될 장소를 결정했어. 그래서 어떠한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생산 공정, 어디서 많이 본 공정 분석 기호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신제품 생산성 향상 방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가공 전에 반복적으로 수량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 검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선생님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1강에서도 한번 했어요. 자, 이번에 2회에서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회 실전 모의고사 1회도 했던 거 우리 2회도 이게 또 나왔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6가지 분석. 자, 동그라미는 가공입니다. 자, 그다음 운반은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이건 작은 동그라미야. 이거보다 작아야 돼. 자, 그다음 보관은 세모를 이렇게 놓은 거. 지체는 D자형이야. 수량 검사는 네모야. 품질은 뭔가 좀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는데 질적인 이거 질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검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은 뭐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기억했을 때 수량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수량 검사는 네모야. 근데 이 네모가 있어요? 없잖아. 없죠. 자, 그럼 볼까요? 이 같은 경우는

지체되고 있다가 자 가공하고 운반했다가 지체하고 가공하고 운반하고 지체하고 가공이야. 가공. 그쵸? 여기에는 수량 검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요. 공정 관리의 계획 기능 중 절차 계획을 완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봐봐요. 공정 관리의 계획 기능과 통제 기능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볼게요. 뭔가 말이 되게 많아서 복잡한 것 같지만 보세요. 공정 관리에는 내가 이 공정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계획이 필요하잖아. 우리 친구들 시간표 작성하잖아. 내가 공부하려면 학습 계획을 작성하잖아. 이거 마찬가지야. 이렇게 계획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을 하고 나서 얘를 얼마나 계획에 따라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바로 통제 기능이야. 두 개. 자, 그럼 첫 번째. 자, 절차 계획 있고요. 공수 계획 있고 일정 계획 있어. 이 계획에는. 절차 계획이란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얘가 작업이 무엇을 어디서 얼마만큼 있는지, 그러니까 작업이 표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각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정하는 게 절차 계획이야. 절차. 자, 그거를 한 다음에 공수 계획은 작업자가 몇 명, 그래서 그 작업자가 할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 공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따른 일정 계획, 시간적으로 구체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시간표 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계획 기능이야. 자, 그럼 이거를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 관리해야 돼. 이게 바로 통제 기능인데, 자, 이에 따라서 작업 배정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력 관리. 그러니까 작업자가 그 능력을 할수 있는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여력을 관리를 해. 그리고 나서 이거에 따라서 진도 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이 이게 계속 몇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 기능에는 요세 가지가 있고 통제 기능에는 작업 배정 여력 관리 진도 관리가 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작업의 순서, 방법, 표준 시간. 그러니까 이거 작업에 순서도 짜고, 방법도 짜고,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건 바로 계획 기능에 들어가겠죠? 이 중에서 절차 계획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완료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 관리 활동 단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또 나올 수 있어. 우리 수능 특강에도 있습니다. 설비 관리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비 관리 활동. 요렇게까지. 요거 지울게요. 잘 보이게. 설비 관리 활동에는 크게 단계별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얘를 수리하는 단계가 있죠. 그쵸? 설비. 어떤 설비가 고장이 났으면. 그죠? 자, 장비의 고장을 수리하는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고장이 나기 전에 고장 발생 전 얘를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 점검 단계라는 게또 있습니다. 점검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하는 거야. 개선 활동. 설비의 개선 활동 단계가 있습니다. 개선 활동 단계가 있다. 그래서 설비나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자, 설비 관리 활동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중에서 설비 확충을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쵸? 그럼 이거 세 가지 중에 뭐야? 개선 활동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방 점검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3번과 4번 세트형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4번 세트형 문항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음은 땡땡기업 제 사례입니다. 물음에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기업은 프레스 기계 작업 중에 작업자의 손가락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프레스 사고에 작업자의 손가락이 눌렸어. 이건 뭐야? 협착 사고죠. 협착. 협착이야. 사고 조사 결과 기계 방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 정지 버튼이 잘 보이지 않아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위 사례 대책으로 설치한 방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그러니까 방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방호

장치를 설치했어. 여기 볼까요? 손이나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때 센서로 감지해서 기계 동작을 멈추도록 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멈추도록 하는 장치. 그러면 프레스 기계, 상하점 뭐 이걸로 들어갈 때 얘가 들어가면 얘가 쫙 손이 들어가면 멈추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 프레스 기계에 열 감지를 할수 있는 거죠. 일반 그냥 공작물이랑 손이랑 열 이게 온도가 다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감지형 방호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방호장치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랑 1회에서도 1회 문제풀이 하다가 선생님이 이것도 해줬는데요. 좀 자주 나오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감지하는 건 어떤 센서로 감지하는 거다. 격리하는 차단하는 덮개. 그 차단하는 거야. 울타리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는 포지평은 이제 회전하는 연산기에 날아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 설치. 위치를 제한하는 거, 안전거리 이상으로 하던가 양수 조작한다는 거야. 자, 그다음 접근을 거부하는 거 손쳐내기식. 요 정도의 특징은 우리 친구들이 이거 딱 보면 바로 알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다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여기서 써봐.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특징적인 거, 특징적인 거.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치 제한형이야. 또 다시 보세요. 위치 제한형은 멀리 안전거리 이상으로 멀리 떨어뜨려서 배치, 그리고 양손으로 조작하는 거, 양수 조작 장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양수 조작. 자, 그다음 접근 거부형이야. 손쳐내기식의 기계적 작용에 손을 쳐내는 거, 접근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포지평은 회전하는 공작, 회전하는 그 연산기, 이게 연산기가 이제 공작물을 깎잖아요. 그래서 얘를 포집이 잡아 모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덮개와 같은 장치가 바로 포집형 장치에 해당이 된다. 자, 그다음 접근 반응형은 얘 같은 경우는 센서로 감지해서 이 일부분이 들어왔을 때 경보를 울리는 거야. 얘랑 비슷하죠. 감지형은 프레스 기계 생각하면 돼. 프레스, 이 프레스야. 프레스에서 손이나 일부가 들어갔을 때 감지하는 거, 감지형.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격리형이다. 완전히 차단하거나 울타리다. 근데 얘도 회전하는 설비에 덮개를 설치한다. 예전에 회전하는 설비에 덮개 설치한다 해서 이걸 포집형 방호장치로, 오답 처리를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야, 아니야. 회전하는 설비에 덮개는 격리형이고요. 포집형은 회전하는 건 맞아. 회전하는 연산기의 덮개. 아시겠죠? 잡아 모으다. 비례사고. 그래서 요거 그림을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여기 보여준 이 방호장치의 이 특징들 다시 한번 적어내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는 뭐다? 감지형 방호장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이에요. 위 사례에 땡땡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프레스 기계에 손이 낀 거잖아. 협착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발생한 산업 안전 사고의 종류는 충돌에 해당한다. 아니죠. 협착이죠.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볼게요. 사고 예방 대책 중 시정 방법의 적용 단계를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우리 친구들 꼭 암기하셔야 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사실 다어그 흐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이런 동종의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뭐를 한다? 안전관리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관리 조직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직계형이냐, 참모형이냐, 그다음 직계참모형이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안전관리 조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나왔어. 사실을 발견해놓고 이 2단계는 뭐에 해당된다?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때? 왜? 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 및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야. 아, 뭐가 잘못됐더라.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 이런 방법을 더 이상 이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시정 방법을 선정하는 거야. 선정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시청이라 쓰여 있네. 자, 이거를 시정 방법을 얘를 이제 선정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적용. 그쵸? 시정 방법을 적용한다. 그럼 이거를 다 수행했느냐? 얘를 더 이상 동종의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적용을 다 했느냐? 적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적용한 거. 이거에 대한 적용.

안전 설계 부분, 이 부분. 자, 그래서 이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적용해서 설치하고, 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교육까지도 했습니다. 안전 교육을 받은 작업자만 작업에 투입하도록 하고, 반복 교육을 통해서 사고 예방 의식을 강화했어요. 이 교육 부분에서 대책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기술 부분에 대해서 이로 시작, 엔지니어, 이로 시작하잖아. 그 다음 이거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 그죠? 그 다음 제도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제도계요. 인포스트먼트 6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는 규제 부분에 대해서, 규제.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작업자 작업 해제, 페널티 부여하고, 지도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시전 방법을 선정해서 적용을 다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선정을 했느냐? 다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용 단계를 수행하였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 중 외형의 안전화 방안을 수행하였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이 있어. 우리 친구들 이걸 알아야 돼.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이 있습니다. 안전화 방안. 기계 설비에 안전화할 수 있는 이 방안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외형을 안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외형의 안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외형의 안전화. 여기 나오죠.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 중 외형의 안전화 방안을 수행하였다. 이 외형의 안전화한 건 뭐냐면, 외형 자체를 안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날카로운 모서리라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 설비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날카로운 모서리로 인해서 우리 작업자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형을 안전하게 또는 안전 색채를 활용하는 거야. 얘는 적색 부분을 해놓고, 아, 얘가 위험한 부분이구나. 이걸 알수 있게. 외형을 안전하게 해놨잖아. 또는 어떠한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는 거야. 외형을 안전하게 덮개 설치. 그쵸? 이게 바로 외형의 안전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구조의 안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의 안전화. 자, 구조는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기계 설비가 어떠한 뭐 압력이 되게 큰 압력이 되면 이게 막 터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자. 이게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 중 구조의 안전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작업의 안전화라고 있어요. 작업. 작업을 할때 안전할 수 있게끔 작업자의 뭐 조명이라던가 뭐 동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기능의 안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의 안전화. 자, 기능의 안전화라는 거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냐. 모든 기계 설비에 어떤 기능? 선생님이랑 예전에 많이 했던 풀프루프. 기계,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작업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막아주는 이런 기능 또는 기계가 고장났을 때, 페일, 얘를 안전하게 해주는 기능, 쉐이프. 이두 가지 기능을 들어간 거야. 이게 기능의 안전화야. 그럼 제시문에 요 관련된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외형의 안전화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비상정지 스위치를 붉은색으로 크고 눈에 띄게 변경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색채를 활용한 거야. 이건 바로 외형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 품질 관리팀의 활동 내용이다. 자,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땡땡 기업 품질 관리팀은 최근 부품 생산 공정에서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 보고를 받고 품질 개선을 위해 다음 활동을 수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볼게요. 자, 품질 이상에 대한 원인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요. 10일간 품질 데이터를 수집해서 일별로 임의의 부품을 추출해서 품질 검사를 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한게 아니야. 그래서 품질 검사 방법에는 전수 검사가 있고 그리고 표본 검사가 있어요. 자, 그중에서 임의로 부품을 추출했다. 이거는 표본 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검토 볼까요? 공정이 안전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서 안정성을 평가한 거야. 그럼 볼게요. 자,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 중심선을 기준으로 공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는 거야. 이 도표를 우리가 뭐라 한다? 관리 도라 한다. 자, 그다음 주치 볼게요. 품질 기준을 재정비하고 작업 절차 개선안을 검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했다. 자, 어때요? 표본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 확보한 거 맞죠? 맞는 부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용 볼까요? 파레토도를 활용해서 품질을 검토하였다가 아니라 관리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관리도. 파레토도는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긴 거야. 막대 그래프가 있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 지금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누적 끝근성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누적 끝근성 그래프. 그래서 이걸 우리는 파레토도라고 하죠. 이 도표는 잊지 않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데밍의 사이클, 데밍 사이클. 예, 데밍 사이클은 안전, 산업 안전 부분에서도 활용을 하고 품질 부분에서도 활용을 하죠. 얘는요, PDCA 사이클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도 나오지. PDCA.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품질을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그럼 뭐를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획, 플랜. 그쵸? 계획. 그 다음, 실행. 두. 자, 검토. 여기는 체크. 자, 그 다음, 조치는 액션이야. 자, 그럼 여기 있는 PDCA. 자, PDCA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DCA 데밍의 사이클을 활용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기억과 디귿의 조합인 3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 생산 일정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 기업의 생산팀에서 7월 2일에 2주차 생산 일정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구매 조건으로 각 공급업체에 자재를 발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뭐지? 계획 대비 실행이 나타난 갠트 차트를 활용하고 있죠. 갠트 차트. 자, 이렇게 생긴 건 갠트 차트예요. 그쵸? 자, 그다음 구매 조건 볼까요? 자재는 생산 시작일 1일 전까지 반입 완료해야 함.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또 볼게요. 자재는 각 부품 생산팀별로 직접 일정에 맞게 구매하는 거야. 그럼 구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구매 부서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 부서가 따로 있어요. A 부서 있고, B 부서 있고, C 부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를 구매하는 중앙부서가 따로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공동구매라 생각하면 돼요. 자, 중앙부서가 다 있어갖고 이제 뭐 2분기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올리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부서에서 구매하는 거야. 얘를 일괄 구매라 해. 자, 그럼 가격이 아무래도 분산 구매보다는 조금 저렴하겠죠. 근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각자의 부서, 그러니까 생산팀별로 A부서 생산팀, B부서 생산팀, C부서 생산팀 각자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는 분산구매라 하죠. 분산구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분산구매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 자재 납기와 생산 일정은 주말 제외 기준임. 주말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다음 볼게요. 리드타임 볼게요. 리드타임 여기. 얘는 이거는 요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얘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어. 상품이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린 뭐라 한다? 리드타임이라 한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얘는 무엇이라 한다? 리드타임이라 한다. 이게 문제에 나왔으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볼게요. 부품 C의 자재 반입 기한은 7월 5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품 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품 C 같은 경우에는 2일이 걸려. 여기 있습니다. 자, 2일이 걸리고 여기 보면 7월 6일이야. 6일. 7월 6일부터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부품 자재는 1일 전까지 반입 완료해야 돼. 근데, 자, 7월 6일 전이면 7월 5일은 맞는 것 같아. 7월 5일. 자, 그런데 7월 5일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볼게요. 주말 제외야. 그러면 7월 6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상에 7월 5일은 일요일이야. 그리고 7월 4일은 토요일이야. 그쵸? 자, 그러면 주말을 제외하니까 언제가 되겠죠? 7월 3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일이다. 틀린 보기. 어떠한 조건 때문에? 얘랑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주말 제외 1일 전까지 때문에 주말 제외 때문에 7월 3일이 답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니은.
일괄 구매 방식으로 자재를 구매하고 있다가 아니라 분산 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얘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 볼게요. 디귿. 생산 일정표에 갠트 차트를 사용해서 진도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갠트 차트 맞죠? 그래서 갠트 차트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된 적도 있고요. 계획 대비, 이 계획.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 이렇게도 나와요. 자, 계획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계획이 있으면 실적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된 진행표. 얘를 우리는 갠트 차트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리뷰 볼게요. 부품 A는 리드 타임을 고려할 때 생산 일정표를 수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산 일정 볼까요? 부품 A가 4일이었어. 그럼 여기 볼게요. 부품 A는 요겁니다. 얘 밑에 거. 자, 7월 8일 수요일부터 시작했어. 4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3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4일이니까 11일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의 일정표를 수정해야 된다.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아, 디귿과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 표준화 사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A 기업은 다양한 산업용 설비에 사용되는 스프로킷을 생산하고 있다. 이 스프로킷이야. 자, 얘는요, 크로뮴 합금 스프로킷이네. 합금. 최근 신규 납품처로부터 자전거 부품 간의 호환성 강화 및 품질 인증 확보 요구를 받으면서 KS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품질 관리팀은 스프로킷의 형상이라던가 치수라던가 재질이라던가 이 품질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KS의 분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형상, 치수, 재질, 품질은 그 제품 자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품 품질화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항상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 자, 나오는데 많이 어려워해서 틀리더라고요. 자,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가 있고, 선생님이 이번에 하는 거는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야. 그래서 표준의 분류가 조금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수능 특강의 표준 부분, 이거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6강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제품의 형상이라던가 치수, 품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품 자체에 되는 거, 이거를 무슨 표준이라면, 얘는요, 제품 표준이라 합니다. 제품 표준. 자, 그다음 이번에는 보세요. 시험, 분석, 검사 및 측정, 방법. 작업 표준, 이거 그대로. 이거는 방법 표준이야. 사실 이것도 시험에 대한 방법이잖아. 방법 표준입니다. 방법 표준.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용어라던가 기술, 뭐 이런 단위, 수열 등을 규정하는 거야. 이거는 자, 전달하기 편한 거네.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전달 표준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자, 어떻게 나오냐? 그동안 기출은 요 이런 용어들이 그대로 나와. 그리고 나서 얘는 무슨 표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요거 꼭 표준의 분류 선생님이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볼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공부했으니까 형상, 치수, 제품 품질, 재질 품질, 그 제품에 대한 표준이야. 제품 표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품 표준. 자, 그리고 기존에는 CNC 가공 방식으로 크로뮴 합금 스프로킷을 제작했으나 신규 납품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속 분말을 고압으로 가압하는 방식으로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였다. 이거 무슨 방식이야? 가공 방식 중에 얘는 분말 야금에 해당이 되죠. 분말 야금 방식.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자, 획득하려는 표준은 국가 표준에 해당한다. 자, KS니까 얘는 국가 표준 맞죠? 국가 표준이야. 자, 국제 표준은 I로 시작하는 거라 쓰면 왜 그러고 하겠어? 인터내셔널, ISO, IEC, 그다음 ITU. 이거는 어디에 해당된다? 국제 표준에 해당이 된다. 우리 공업 일반에서 이것만 공부하면 돼. 알겠죠?
자, 근데 얘는 국가표준이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생산량 증가에 따라 소성 가공 방식을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공 방식 아니야. 여기는 분말 약은 가공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다시 가져왔어. 부품 가공 단계에 가공 방식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주조는요, 재료를 주형틀에 부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야. 이게 주.

자, 그 다음. 분말 약음은 금속 분말을 재료로 고압으로 가압해서 성형하는 소결 과정. 이겁니다. 소성은 외력을 가해서 연구 변형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얻어내는 거야. 근데 뭐이 절삭이나 적층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은 요거는 좀 쉽게 하더라고요. 절삭 깎아내는 거고 적층은 우리 3D 프린터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세 가지를 조금 힘들어해서 쌤이 이걸 강조해서 나온 겁니다. 금속 분말을 고압으로 가압했다. 분말이라는 분말 약은 분말 말이 나와. 그래서 분말 약음입니다. 그쵸? 소성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제품의 재질인 한국산업표준의 KSD에 분류되어 있다. 자, 그럼 이거는 KSA, 자, KSB. 이건 1회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네. 그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얘는 기계. 근데 얘는 전기전자. 그리고 얘는 금속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근데 뭐를 보면서 알수 있느냐? 여기 있는 합금이라고 하니까 얘는 금속이잖아요. KS, D에 분류되어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한 표준화 방안은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형상, 치수, 재질, 품질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 이거는 뭐죠? 세 가지 품질. 이제 제품 표준이냐, 방법 표준이냐, 전달 표준이냐, 이세 가지 중에서 얘는 전달이 아니고 제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격과 디귿의 조합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회의에서 기술팀장이 말하는 신지식 재산권의 종류와 설계팀장이 말하는 산업재산권의 남은 권리기간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우리 친환경 농업 드론이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유사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드론의 살포 소프트웨어는 친환경 농업에 적합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호해야 된다. 자, 이 프로그램 되어 있어서. 자, 우리 드론의 살포에 적합한 형상은 다행히도 5년 전, 오늘 기체 외, 그러니까, 5년 전, 오늘 기체 외형에 대한 권리를 등록 출원해 놓은 상황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식재산권 알아야 돼. 지식재산권. 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죠? 지식재산권. 지식이 재산이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무형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요 안에는 뭐가 있냐? 산업재산권이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이 있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자,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산업재산권은 크게 네 가지 특허 많이 나왔어. 옛날에는 산업재산권만 나왔어. 특허권. 근데 요즘에 요까지 다 나와요. 자, 그 다음 실용신안권. 기존에 있는 거를 편리하게 만드는 거야. 실용신안권, 신안권. 그리고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 저작권은 우리 친구 잘 알고 있는 거죠. 저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신지식 재산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자, 그래서 보세요. 산업재산권이랑 저작권까지는 있는데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기존에 있는 얘랑 얘로는 보호하기가, 이 범주는 보호하기가 어려워서 신지식 재산권이라는 이런 걸로 이해해서 보호해주는 게 있는데, 자, 산업재산권이야. 근데 과학기술이 자꾸자꾸 발전하니까 여기 들어가는, 그러면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인데 첨단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있어. 첨단 산업재산권. 이걸로 또 보호를 해줘요. 권리를.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저작권은 저작권인데 요즘 또막 산업저작권이라는 게 있지. 산업저작권. 자, 그다음 세 번째. 정보도 이제 재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또 뭐라고 하냐? 정보재산권. 뭐 기타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첨단 산업 재산권에는, 이게 산업 재산권이야. 근데 첨단이야.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 설계라던가, 반도체 설계. 첨단 산업이죠. 그다음 생명공학 기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 산업 저작과 저작 창작물이야. 소프트웨어, 뭐 프로그래밍. 이것도 다 저작한 거잖아. 어쨌든 창작물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보호해주자. 그래서 여기는 프로그램이라던가, 그 다음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그 다음 정보재산권이라는 건 정보도 재산이 된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영업 비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하지만 이걸로는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소프트웨어는 친환경 농업에 적합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라고 되니까 얘는 뭐에 해당이 되죠? 산업 저작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산업 저작권 요게 됩니다. 자, 그다음 권리 기관을 한번 볼게요. 권리는 얘 같은 경우는 자 드론 살포에 적합한 형상은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형상. 형상은 자 여기서 보면 형상, 디자인이 형상이죠. 그쵸? 자, 디자인. 5년 전 오늘이라고 됐어. 디자인은 그래서 우리가 권리 기간을 알아야 됩니다. 특허권은 20년이고요. 실용 지난은 10년. 디자인권 20년. 상표권은 10년인데 갱신 가능하다.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5년 전 오늘이라고 했기 때문에 5년이 뺀 15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년. 산업저작권.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다음은 건설 현장 사고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 작업자가 높은 곳에 설치된 발판 구조물을 이동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추락한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해당 구간에는 최근 유사한 사고가 반복돼서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작업 흐름, 이동 경로, 작업자의 작업 습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직무 분석을 수행하였고, 직무 분석을 했어요. 작업자가 안전대 착용을 자주 잇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위치에는 이 안전대 착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이후에는 생산 관리자와, 그러니까 현장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직무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기억 보도록 할게요. 기억. 사고가 발생한 구조물은 지보공에 해당한다라고 됐어. 자, 지보공은 뭐냐면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세워놓은 그 가설물을 말해요. 그게 지보공이야. 근데 여기 볼까요? 작업자가 높은 곳에 설치된 발판 구조물을 이동하던 중에 발판 구조물이란 건 뭐죠? 비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비계야. 니은, 수행한 직무 분석 방법은 관찰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행한 직무 분석 방법이 크게 우리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관찰법, 그다음 면접법, 작업 일지를 쓰게 하는 작업 일지법, 설문조사법, 마지막 중요 사건법. 직무 분석을 이렇게 해야 그 직무에 대해서 뭐를 한다? 어떤 문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를 만들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치를 적절하게 하고 직무 평가도 합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볼까요? 관찰법인지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면밀히 살펴보며 직무 분석을 했대. 작업자를. 그럼 관찰한 게 맞죠? 맞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뒤급 볼게요. 현장에 설치한 산업안전보건 표지. 현장에 뭐를 했어? 안전대 착용을 알리는 거야. 그럼 지시 표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안내 표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표지에는 금지, 뭘 하지 말아라, 금지. 그다음 경고 표지, 그리고 지시 표지,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분류만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류만 나왔는데 작년부터 여기 산업안전보건 표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 같이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 얘는 지시 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자, OJT 방식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직무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교육과 훈련을 하는 방법에는 OJT가 있고요. 그다음 OPJT가 있어. 그랬을 때 OJT는 On the Job Training이야. 그래서 얘는요, 현장에서 하는 거고요. Off 더 잡 트레이닝. 얘는 멀리 벗어나서, 아, 꼭 멀리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현장이 아니라 집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직무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 과정. 실무자가 함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OJT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OJT 방식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10번. 자, 10번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부서별 혁신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품질부는 반복되는 공정의 오차로 품질이 신뢰도가 하락되니까 혁신안으로 무엇이 나왔어? 자, 그래서 얘는요, 무결점 수준의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자. 그래서 이거 시그마야. 식스 시그마야. 시그마 척도를 활용한 거야. 원 시그마부터, 자, 식스 시그마까지 있는데, 자, 여기를 가면 갈수록 불량품률이 거의 없어. 적합 품목이 99.9999%야. 그러니까 시그마 척도를 활용한 거야. 시그마 척도. 통계적 품질 단위를 활용한 거죠. 그러면 요 정도까지 갔을 때 우리가 100만 개를 생산, 예를 들어 100만 개를 생산할 때몇개 정도의 단위냐? 그게 바로 100만 개. 100만 개를 생산하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100만 개를 생산하면 3개에서 4개 이하. 자, PPM으로 따지면 3.4 PPM. 무결점 운동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무결점 수준, 식스 시그마까지 간다는 거야.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생산 부서입니다. 부서별 정보 분산으로 자원의 흐름이 단절됐다. 그래서 수주부터 출하까지, 그러니까 주문을 하고 이 제품을 내보내는 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라는 이야기는 선생님이랑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뭐 총무부서 따로 있고, 그리고 영업부서, 부서별 다 따로 있어. 구매부서, 뭐 생산부서. 자, 이렇게 부서들이 있는데 각자 정보들이 각자 따로따로였어. 근데 이거를 이제는 하나로 통합한 거야. 그래서 수주, 주문하고 얘가 나갈 때까지 이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했다. 단위별, 또는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게 단위잖아. 구매 부서의 단위, 영업 부서의 단위야. 단위별 정보, 그거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전체적인 거, 전사적으로 이 하나의 자원들, 총무 부서의 자원, 구매 부서의 자원, 영업 부서의 자원, 이거를 전사적 자원을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게 전사적 자원 관리 뭐라고 한다? ERP라고 한다. 아시겠죠? ERP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영업부서 볼게요. 고객의 니즈 반영 부족으로 재구매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CRM이 필요하네. CRM 뭐였죠? 고객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였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객 관계 관리. 그래서, 자, 고객이 행동 기반의 편의 제공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 혁신안을 적용할 경우 정의 분석 개선 측정 통제 순으로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 얼핏 보면 선생님이 식스 시그마에서 이 단계 다섯 단계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식스 시그마는 다섯 단계야. 데밍의 사이클은 네 개의 단계야. 요거로 또 헷갈리게 나오기도 하더라고, 문제가. 아시겠죠? 똑같이 순서는 맞는데, 식스 시그마 첫 단계에 데밍의 사이클 단계를 집어넣어. 그럼 그럴싸하거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식스 시그마는 다섯 개 단계야. 근데 그 중에서 정의 분석 개선 측정 통제, 이게 이제 순서를 막 뒤집어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얘는 틀렸죠? 자, 맨 처음에는, 자, 얘는요,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측정을 하죠. 측정.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 자, 그리고 개선을 하고, 개선. 그런 뒤 통제 또는 관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 순서로 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정의, 분석, 개선, 측정, 통제죠? 분석과 개선이 지금 요게 다 틀려졌잖아. 요게 좀 틀려졌잖아. 이게. 그죠? 틀린 부분. 그래서 요렇게 시험 문제가 최근 돼서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식스 시그마의 단계 순서 꼭 기억하셔야. 식스 시그마 다섯 개 단계, 데밍은 네 단계, 데밍 사이클. 그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니은 볼게요. 나는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시스템에 해당한다라고 됐습니다. ERP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영업분이라고 나왔어. 혁신안을 통해 4P를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4P냐? 4C냐? 우리 수능 특강 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4P는 가격, 제품, 유통, 홍보고요. 4C는 원가, 고객, 편의, 소통이야. 이거를 뭐 이렇게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기업에는요, 4P 중심으로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치킨을 판다고 해. 그러면, 이 치킨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해야 우리가 이익을 보지? 뭐 이런, 어떤 가격, 어떤 치킨을 할까? 그런데 4C 입장은 고객의 입장인 거야.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치킨 가격이 얼마일까? 어느 정도면 고객이 살까? 자, 그냥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그래서 고객이, 이제 요기 같은 거, 유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팔까? 이거지만 얘는 고객이 쉽게 주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요기 기업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홍보할까? 근데 요즘엔 어떻게 돼? 고객과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게 아니라 이제는 4C 입장으로 가고 있다. 점점. 고객 관계 관리 입장에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CRM 고객 행동 기반이라 나왔기 때문에 4P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4C를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거죠. 그쵸? 얘는 들림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2회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이 빛이 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준경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제 2회차 공통과목의 마지막 세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제 객관식 전부 다 끝이 났고요. 단답형에도 이제 16번 함께 살펴봤거든요. 이제 17번부터 22번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에서도 13번, 14번 같은 문항들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특히나 이제 도형 문제들은 중학교 도형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고요. 이 단답형을 넘어와서는 21번과 22번 두 문항이 어렵습니다. 앞쪽에 있는 문항들은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17번부터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시죠. 17번은 간단한 시그마의 성질에 대한 문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그마라는 건 덧셈, 뺄셈에 대하여 이렇게 분배를 내줄 수가 있는 거죠. 시그마, 뭐, K는 1부터 N까지. 그럼 3배의 AK, 플러스 2배의 BK, 마이너스 5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그럼 1, 찢어, 찢어, 찢어. 세 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두 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O라고 했을 때. 자, 앞에 있는 건 J1부터 JN1까지 합이 수열 AK, BK에 대하여 있는 거고요. 뒤에서는 5가 N개 있는 거니까 얘는 5 곱하기 N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N이 10이야. J1부터 J10항까지 5라고 하면 얘는 J1항도 5야, J2항도 5야, J10항도 5야. 그래서 5가 10개 있는 거50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위에 주어져 있는 상황 마찬가지로 쭉쭉 분배해서 찢어주면 뭐 어려울 거 없죠. 어떤 모습이에요? 두 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이 60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얘를 빼니까 5가 된 거예요. 마지막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이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이제 전부 다 찢어서 구조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모양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하고 수열 AK, BK가 붙어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수열의 합이라는 게 어떤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J1항부터 J10항까지 수열 AK를 더해봐. 그러면 이게 라지 A라고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라지 B라고 하면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간단한 거의 연립 방정식이 되어버려요. 라지 A가 되겠죠. 뭔데? 두 배의 라지 A. 뒤에 3이 10개. 30을 더했더니 60이 된 거고요. 얘는 라지 A, 라지 B의 차, 라지 A 빼기 라지 B가 5인 거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라지 B 더하기 얼마? 20. 얘가 얼마인지를 찾는 겁니다. 간단하죠? 2A가 30, A는 얼마? 15 되고요. A가 15야, B는 얼마? 10이죠. 그럼 10 더하기 20 해서 정답이 30 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 시그마, 시그마의 성질. 우선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시그마는 분배할 수 있다. 상수배는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들 표현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3,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2, 이 값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얘만 해결할 수 있으면 간단하네요. 자,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누구? fx에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누가? 도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x에 1 넣고 x에 1 넣어봤더니 도함수마저도 연속이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fx가 미분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에서 얘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속이어야 미분 가능, 연속 안에서 미분 가능한 애랑 미분이 불가능한 애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미분 가능이면 연속, 미분 가능이면 연속, 미분 가능이면 연속, 이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치? 미분 가능이면 연속 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 중에서도 쉬운 3점짜리라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만 이 부분을 건드리면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로 바꿔낼 수 있어요. 지금 각각의 도함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x는 1을 경계로 왼쪽에서는 f'x가 4x인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f'x가 얘는 3x의 제곱 더하기 1인 거예요. 그럼 각각을 적분하면 왼쪽에서는 fx가 누구야? ex의 제곱 적분 상수 몰라요. 상수는 모르는 거야. 적분하면 누구야?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 얘도 상수는 몰라요. 이런 거야. 근데 몰라. 얘가 같니 다르니 몰라. 그러니까 둘을 구분해서 c1 c2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지. 도함수 f'x로부터 fx를 찾아내면 fx는 2x의 제곱 더하기 c1입니다.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요.

FX는 3X의 다시 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2입니다. 언제 X가 1보다 클 때요. 근데 FX는 무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당연히 연속도 되어야지 등호 아무 데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찾고 나면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하니까 1 넣어. 1 넣어. 그럼 2 더하기 C1과 2 더하기 C2가 같아요. C1을, C2를 그냥 C라고 할까요? 이런 거야. 근데 여기에서 C1, C2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들어있지 않으면 실제로 각각의 적분 상수가 다를 때 그때 틀려버리겠지. 그러니까 C1, C2 항상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이제는 스텝 2. 이건 간단하네요. F0을 물었어요. 이건 누구야? 위에 있는 식에 넣어야 되겠죠? 그럼 0 더하기 C1이 3이에요. 자, 이때 F2C라고 쓸게요. 이제 C. F2를 구하세요. 이제 아래에 있는 식이죠? 8 더하기 2 더하기 C입니다. 정답 13 되겠습니다.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 이야기야. 근데 난 도함수를 보고 fx를 가져가려고 함, 찾아내려고 합니다. 적분상수 구분해 주세요. 경계에서 연속, 그러면 C1과 C2 사이의 관계식 하나 찾고, 그 다음에 C1이 나오고 C2가 따라 나오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19번으로 가시죠. 이게 접선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접선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이건 도함수의 활용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미분 이야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와 같죠. 근데 이건 이 구조 자체를 그냥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의 이 그래프에서의 위치 관계가 이게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는지 인수 정리들을 느낄 수 있는지. 그래서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 다시 방정식에서 실근들 사이의 관계들, 방정식의 세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죠. 자, fx가 3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fx야. 근데 곡선 위에 한 점에서 x는 1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얘가 원점을 지나고 다시 x는 마이너스에서 만난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느낌만 대충. X는 1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원점을 지나. 원점 O. 근데 어디에서 다시 만났어요? 마이너스 2에서 다시 만났어요. 실제 그래프 개형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런 관계라는 거야. 위에서의 상황을 내가 시각화해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럼 보통 이 접선이라는 게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점을 지나니까 뒤에 있는 상수항 얘는 없겠지. 물론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 여기 있는 m이라는 게 f 프라임 1이야 라는 것도 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fx를 미분해. 도함수를 구해서 f 프라임 1을 구해. 여기서 식을 찾아서 진짜 만나는 이 순간을 가지고 뭔가 식을 찾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할 거라는 거야? fx. 빼기. 얘를 gx라고 해봐. gx. fx랑 gx랑 만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3차 방정식이잖아요. 얘가 지금 3차 방정식인 거야. 왜? 왼쪽에 있는 fx는 3차고. 오른쪽에 있는 gx는 그냥 mx잖아.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누구라는 거야? 플러스 1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될까?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러면 fx 빼기 gx라는 건 얘는 누구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잖아요. 그럼 x-1, x-1 두 번, 여기에 x 플러스 2까지 이렇게 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끝났네요. 뭐가?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m은 몰라도 돼. 결국 a랑 b만 찾으면 되잖아. a는 얼만데? a가 0이고요.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그럼 여기에서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mx 플러스 b 하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b. 얘가 세근해고 b가 2네요. b가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 x 자리에 0 넣어봐도 되죠.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항등식이니까 0, 0, 0. 와우, b가 0을 넣으면 2야. 그냥 이렇게 찾는 게더 간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 볼까? 아니면 결을 맞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해 볼까? 그럼 ab 구했습니다. fx는 누구야? x의 세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가 되고요. f3 구해주세요. 27 더하기 27 더하기 2 정답 56 되네요. 자, 다시 이 문제. 주어진 상황을 뭔가 내가 저 그래프를 엄밀하게 정확하게 그려야 돼. 이런 거 벗어나서 그냥 저 상황을 시각화하면 좀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나면 항등식을 찾아봅니다.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방정식에서 실근들을 가지고 이제 인수정리를 통해서 식들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대입을 할 수도 있죠.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수도 있죠. 방정식으로 온다는 건 얘가 0이 되는 3차 방정식을 생각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AB를 구하는 순간 FX가 나와요. 대입해서 찾는 정도의 산수는 간단합니다. 자, 3점짜리 마지막 문항이고요. 접선 이야기? 그냥 저 상황을 형상화할 뿐이지 진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아이디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뭐 계산 과정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수열 이야기예요. 수열 AN 플러스 1과 수열 AN 사이의 관계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기구탄항 사이의 관계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근데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 어려워 보여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은 등차등비가 아니라면 그냥 대입해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 등차등비가 아니라면 일반항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등차등비가 아니라면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 합을 구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한테 만약에 제5항을 구해봐라고 했으면 1 대입했, 1, 제1항은 알지? 제1항. 3이니까 1 대입하면 제2항 나올 거야. 2 대입하면 제3항 나오고 3 대입하면 제4항 나오고 4 대입하면 제5항 나오고 그냥 대입해서 얘를 찾는 게더 빠를 거예요. 맞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그냥 대입해서 구했을 거라고요. 일반 찾는 거 자체가 어려울 테니까. 다행히 얘는 사고 과정을 쭉 알려주고 빈칸 맞춰봐 이런 거니까 이건 너무 쉽지. 양변을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눴어요. 좌변 오케이. 나눴어요. 그럼 n 플러스 2 하나 약분되고 나왔죠. 나눴더니 3. 아, 가에 알맞은 수는 3이구나. 쉽지. 근데 bn을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an이라고 하면 이랬잖아. n 플러스 1을 넣었더니 이 모양이 나오네. bn 플러스 1은 bn 나오고 3. 뭐야, 너무 간단하잖아. bn 플러스 1은 bn 더하기 3이야. n에 1을 넣으면 2분의 a1, 이 b1이니까 b1은 2분의 3이고. 그리고 따당 이웃탄항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일정하네요. 무슨 이야기라고 있어요?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 수열입니다. 가 되는 거죠. 땡큐! 이제는 bn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bn은 누구야? 공차가 3이니까 3n 해놓고 1 넣어서 2분의 3 나오게 2분의 3을 이렇게 빼주면 되죠. 선생님, 제가 구하고 싶은 건 bn이 아닙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야? an이죠. 근데 bn과 an의 관계가 주어져 있잖아. 아, an은 누군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여기에 3n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분수가 싫어요. 2분의 1 묶어낼까? 3이 싫어요. 2분의

3 묶어낼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AN 찾았습니다. J1부터 J5까지 더할 수 있습니까? 더할 수 있지.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묶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 두 개 전개해서 N만 곱하면 되잖아. 3N 제곱에 N 곱했어요. 3N 3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분의 3N 하니까 플러스 2분의 3N인데 N 곱하니까 2분의 3N 제곱 되고요.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되니까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3N까지 이렇게 됐어요. 시그마 쭉쭉 쭉쭉 쭉쭉 찢어주면서 1부터 5까지 세제곱의 합, 1부터 5까지 제곱의 합, 1부터 5까지 합,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 3배의 이건 뭐야? 세제곱의 합. 이런 거 1, 2, 3, 4, 5 더해서 전체 제곱하면 되는 거죠. 1부터 5까지 더하면 15 되니까 얘는 15의 제곱 될 거고요.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약분하기에는 세제곱의 합이 더 쉬워요. 얘는 6분의 6,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죠. 5 곱하기 6 곱하기 11.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5.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차근차근 계산. 앞에서 3배에 225 됐고요. 얘는 6을 하나 약분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네요. 플러스 2분의 3. 여기 15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까요? 얘는 2분의 15 곱하기 11에서 뒤에서 얘는 3 곱하기 15 이렇게 되네요. 끝났네요. 앞에서 675 나오고요. 뒤에서는 뭐 나와요? 얘는 2분의 누구야? 15가 8개 있는 거네. 15 곱하기 8.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뒤에서 60 나오죠? 그러니까 735입니다. 오케이. 다 찾았습니다. 자, 앞쪽에서 어떻게 가는지 그 과정만 보니까 여기에서 BN의 일반항만 구하고 나면 AN이 나오고 수열에 합구하는 것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2분의 3을 묶어내고 나서 계산하더라도 뭐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위에 가와 나의 다의 알맞은 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찾아봅시다. 나의 알맞은 건 여기 얘가 나네요. 다의 알맞은 수는 375죠. 자, 그래서 P가 3입니다. FN은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3N 빼기 2분의 3이고요. 마지막 Q의 알맞은 수는 735네요. 자, 이제 계산. 따라서 3분의 735 플러스 FE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9 이렇게 되죠. 여기에 3 넣어 2 넣는 거죠. 6 2분의 12에서 빼면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앞에서는 누가 나와요? 약분하고 나면 245 나오고요. 뒤에서는 2랑 2랑 약분하고 나면 27 나오죠. 정답 272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 처음에 주어져 있는 관계식 굉장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근데 복잡해 보여도 전혀 겁먹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그냥 빈칸 채우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그 사고 과정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나는 등차 등비가 아니라면 내 힘으로 그냥 보자마자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일반항을 못 구하는데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까? 그렇지 않겠지. 그러니까 합을 구하라는 걸 보면 등차 등비일 거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하고요. 이 사후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에서는 결국에 마지막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가에 알맞은 건 상수구나.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우리가 1회차의 빈칸 채워내는 수열 문항에서도 그 부분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걸 먼저 읽어내고 등차 수열에서 부분 분수로 넘어갔던 그 콜라보레이션 문제 기억나죠? 그거랑 같은 결입니다. 그 문제보다 더 쉬운 구조네요. 자, 20번 함께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두 개. 천천히 해봅시다. 21번 어렵죠.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우선은 뭐부터 체크? 정수부터 체크. J랑 양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양수예요. 근데 이제 규칙이 앞에 있는 항이 0 이상일 때는 3을 빼고요. 앞에 있는 항이 음수일 때는 K를 더하잖아요. AN이 얘가 양수이거나 0일 때는 어떻게 해요? 3을 빼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보다 3만큼 작아지는 거야. 계속 3씩 동동동동동동동동 작아진다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생각하면서 아 이게 등차수열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근데 AN이 음수일 때는 어때요? K를 더해요. 근데 K는 3보다 큰 자연수들을 생각을 하는 거야? 3보다 큰 자연수들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K만큼 커지는 거죠. 우선 느낌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처음에 양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 3만큼 작아져. 또 3만큼 작아져.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쭉쭉쭉쭉 내려오겠지. 작아져, 작아져, 작아져, 작아져. 근데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 규칙이 바뀌죠. K를 더하는 거야. K를 더해? K가 얼만데? 3보다 크대. 그러니까 얘는 세 칸보다 위로는 얼마든지 한 번에 점프 올려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나면 다시 여기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또다시 점프. 그럼 얘가 높이까지 올려줬으면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 패턴이 있겠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한 번에 주의가 나타나진 않더라도 얘가 몇 번을 반복하는 부분들을 관찰하다 보면 분명히 이 안에서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패턴을 가지고 나타날 거야. 좋아. 얼굴에는 음수가 되었을 때 양수로 바로 튀어오른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내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양수에서 3을 빼. 혹은 내려가더라도 0에서 3을 빼 하니까 음수인 애가 음수인항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 없네요. 음수인항은 얘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얘들 밖에 없는 거네. 마이너스 5 이런 애가 될 수는 없잖아. 3이 작아져서 어떻게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앞에 애가 양수거나 0일 때 3 빼는 게 규칙이잖아. 음수되는 순간 바로 K를 빵 때려버리면서 결국에 음수 다음에는 무조건 다음에는 양수가 나오는 거잖아. 음수인항이 연속으로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음수인항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밖에 될 수 없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은 있어요. 스텝 1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규칙을 대략적으로 느끼면서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규칙들을 찾아가는 거죠. 우선 좋아요. 그럼 이제 스텝 2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얘가 뭐 6이에요. 근데 여기에 K는 4예요.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가볼까? 처음에 6에서 출발. 처음에 6에서 출발. 그 다음은 3이 작아져서 3이 될 거고요. 제2항입니다. 그 다음은 0이네요. 0이 됐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제4항.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 세 번째 항이 0. 이렇게. 6, 3, 0, 마이너스 3. 그리고 이제 위로 탕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올라가는 거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4만큼 올렸다고 칠까? K가 4. 그럼 여기 1까지 가겠죠. 1.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될까? 3만큼 내려가서 여기 마이너스 2 될 거고요. 4만큼 올라가서 오 여기에 2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네요.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이럴 수 있네. 그치? 근데 생각해봐. K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 여기에서 만약에 K가 4가 아니라 선생님 저는 K가

여기에서 얘가 5, 8, 5랑 8이 되게 여기에서 11만큼 올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는 똑같더라도 6, 3, 0 왔지? 마이너스 3까지 왔지? 근데 K가 4면 4만큼 올라갔다가 3 내려왔다가 또 4만큼 올라가는 이 흐름인데 여기에서 바로 8까지 11을 땅 올려버리면 8, 5, 2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이 같고 끝이 같더라도 K의 값에 따라서 얘들은 얼마든지 수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능한 경우를 나한테 다 구하라고? 그럼 머리 터질 텐데. K의 값에 따라서 이게 막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구합니까? 에이, 그게 아니라 가능한 A1만 구하라고. 그러니까 사이의 갈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사이의 갈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누구에 따라서? K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K의 값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양상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처음 A1, 6, 그러면 가능한 거네. 2가 될수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처음에 얘가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 6이 아니라 3에서 출발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3에서 출발했어. 0이 되겠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근데 얘를 여기 선 위로 한 번에 딱 올려버리면 되잖아. 어떻게? 아, 그러네. 그럼 가능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네. 오케이. 사이에 K의 값에 따라서 중간의 경로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가능한 A1, 모든 A1들을 찾는 이 과정은 그러면 우리가 사이에 있는 중간 경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경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만 있으면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스텝 3 가볼게요. 봐봐. J랑이 있어요. J2항이 있고요. J3항이 있고요. J4항, J5항, J6항, J7항 이렇게. 자, J7항이 누구예요? 지금 2예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얘는 음수인 항이 없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오는 등차 수열인 경우라는 거지. 3씩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니까 얘는 3을 거꾸로 더해. 더해. 더해. 더해. 더해. 더해. 어? A1 20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건 제7항에서부터 제1항까지 가는 이 과정이 3을 몇 번? 얘를 6번. 이렇게 와서 이제 18만큼 커진 이 상황이에요. 맞지? 그래, 이게 여기에서 5가 나오는 순간, 그럼 얘는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선생님, 여기에서 갈래들을 따지다 보면 갈래가 너무 많아지지 않나요? 어떻게? 여기 앞에 5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에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물론 마이너스 1에서 2가 될 수는 없겠지. 왜?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려고 하면 K가 누구일 테니까? K가 3일 테니까. 얘는 탈락. K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겠지. 근데 K가 4일 때, 5 마이너스 2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K가 5일 때, 마이너스 3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맞잖아. 물론 이 상황에, 그럼 마이너스 2랑 3, 마이너스 3 앞에는 누굴까? 그럼 얘는 유일하게 결정되겠지. 근데 얘도 위에서 내려온 건지 밑에서 올라온 건지를 모르잖아. 위에서 내려온 건지 밑에서 올라온 건지를 모르잖아. 심지어 여기 있는 5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5가 8에서 작아졌다는 보장이 어딨어? 얘도 앞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역추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죠? 앞에서부터 오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의 역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지만, 수열이라는 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래서 등차수열과 직선은 연결고리가 있어. 그 부분을 느낄 수 있다면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걸림돌 되지가 않는 거죠. 왜? 이런 상황들을 봅니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가 있어요. 나는 7일 때 여기가 이제 2로 끝이 나야 돼. 이게 결론인 거야. 근데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한 가지 경우는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는 해가 있었다는 거지. 제1항이 누구? 20. 제2항이 누구? 17. 제3항이 누구? 14. 제4항이 누구? 11. 제5항 8. 제6항 5. 이게 한 가지 경우라고요, 그치? 위에서부터 다이렉트로 쭉쭉쭉쭉쭉 내려오는 거라고. 근데 생각해봐. 가능한 A1을 찾는 거잖아요. 얘보다 위에서 될까, 안 될까? 얘보다 위에서는 어차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위를 내려와야 되니까. 아! A1이 21보다 크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 21 이상이면 얘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30 작아져봤자 안 돼. 근데 A1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우선 A1 20 하나 찾았어. 그럼 결국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A1이 이제는 20보다는 작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0보다는 큰 여기 범위 안에서 체크하면 되는 건 맞지? 오케이. 그럼 봐봐. 하나 내려왔어요. 19에서 출발하면 될까, 안 될까? 쭉쭉쭉쭉 내려오면 어디에 꽂혀요? 마지막 1에 도달하겠지. 얘안 돼. 18 돼야 안 돼. 18. 두칸 내려왔으니까 0안 돼. 그지? 17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누가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올라오는 거, 마이너스 2에서 올라오는 거, 마이너스 3에서 올라오는 거, 원래 이런 애들은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올라오는 거 얘는 안 되지. K가 3이니까. 그럼 결국에, 아, 제6항이 마이너스 2가 되게. 제6항이 마이너스 2가 되게. 여기에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2에 도달하게. 요렇게 가면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3에 도달하게. 요러면 된다는 거지. 이런 애들은 되잖아. 그럼 한 방에 점프해서 빵빵 올라가면 되니까.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얘는 제6항인데? 그럼 제1항까지 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 15를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에 13, 15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가능한 A1 누가 있다는 거야? A1은 13 있고요. A1은 12 있어요. 이런 애들은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그럼 밑에 있는 이런 애들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봐봐. 여기 1에서 출발했어요. 1에서 출발했어. 그럼 다음에 누가 나와? 다음에 누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럼 선생님, 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예스. 왜? K가 다 커버해 줄수 있다고. 선생님, 여기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진동을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얘를 여기에 3방에 올리는 K가 존재하잖아요. K를 14까지 올려버리면 되잖아. 아, K, 여기 마이너스 2를 14까지 올려버리면 K가 16이면 이 경우에도 만족하잖아. 물론 중간에 경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도달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중간 경로를 고려하자는 게 아니야. 이랬다고. 에이, 선생님, 그러면 문제될 게 전혀 없지. 왜? 여기보다 아래에 있기만 하면 어디에서 출발해도 음수에 도달하는 순간 이런 지점까지 올려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네. 그런 K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13부터 1까지는 다 되네요. 얘들을 더하라는 거죠. 따라서 1부터 13까지야. 2분의 13 곱하기 14에 여기 20을 더하면 91 더하기 20입니다. 정답 11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가자. 수열에서 규칙은 굉장히 단순해요. 규칙은 너무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모든 항이 정수예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첫째 항이 양수. 그러니까 자연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항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요. 처음에 올라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X축 아래에 도달하면 음수가 되는 순간 치고 올라가. 수열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거라 했지. 수열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러니까

각각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과 얘는 한번 점프하고 올라가는 건데 관찰을 하다 보니 우리가 도달한 첫 번째 결론은 음수인항 다음에는 무조건 양수인항이 나와 이거고 음수인항이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자, 두 번째 결론은 뭐야? K의 값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나는 첫째 항만 구하는 거지 중간 경로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단순해진 거야. 넘어가서 나는 중간 경로 몰라도 돼. 가능한 J랑 얘들만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N이 1일 때 함수값부터 N이 7일 때 함수값 여기를 도달하는 건데 얘가 음수가 없었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쭉쭉쭉쭉 가서 이 경로가 하나가 나온다고요. 근데 19일 때 18일 때 이런 애들은 도달 못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는 점프 뛰어서 갈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 막 이런 애들은 점프를 뛸수 있으니 그리고 마이너스 2에 도달한 애 누굴까? 13. 마이너스 3에 도달한 애 누굴까? 12. 하고 나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됐다라는 거지. 왜? 나는 중간 경로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언젠가 음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냐? 그럼 이 경로까지 도달하게 K 값을 조절해서 올려줄 수 있다고. 그런 K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였다는 거지. 근데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답은 찾았습니다. 근데 음수인 것이 하나도 없을 땐 이렇잖아. 근데 이제 음수인항이 한개 있으면 어때? 그러면은 3씩 작아지는 것을 원래는 변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합쳐서 여섯 번인데. 그러면 이제 3씩 작아지는 것을 다섯 번 하고, 그리고 K만큼 커지는 것을 한번 하면, 그럼 여기에 첫째 항에서부터 마지막 제7항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그런 A1을 추적하는 과정인 거죠. 이건 횟수를 가지고 음수인항이 하나야. 아, 그럼 K를 한번더 하고, 마이너스 3은 다섯 번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 선생님, 그러면 음수인항이 두개 있으면 어때요? 그럼 마이너스 3을, K를, 이제는 알지. 얘는 아까 전에 다섯 번한번 했으면 네 번, 두 번도 될까? 세 번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다섯 번, K를 한번 했던 것. 얘는 마이너스 3을 네 번, K를 두 번. 얘는 마이너스 3을 3번, 그리고 K를 3번 하는 과정인데, K가 3보다 큽니다! 가 되니까, 뭐, 양수에서 출발해서 K가 3보다 큰데? 그럼 4, 5, 이런 거 하면 2에 도달할 순 없겠네? 니까, 이제 이 경우들만 따지면 돼! 요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고요.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을 할수 있다면 뭐더 좋을 거고요. 이 상황도 관계를 해석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 계산 과정은 없습니다. 3을 6번 더해가서 20에 도달해. 마이너스 2에서 올라가고 마이너스 3에서 올라가고 이 경계만 찾으면 그 아래는 다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 과정. 그게 중요했던 문제죠. 자, 이번 모의고사의 마지막 공통 과목 문장 22번으로 갑니다. 최고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양수 K의 값을 P분의 Q.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그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기본적으로 FX가 X에 4제곱하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너무 친절해요. F0이 4야. 하나 알려줬고요. 그리고 F'0과 F'2가 0이야. 라는 것도 알려줬죠. 선생님, 이걸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기 x가 0일 때 0,4라는 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F'0이 0이라고 해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0일 텐데, 뭐그 값을 갖는지는 모르죠. 여기 이제 삼중근의 형태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어쨌든 0,4를 지나면서 미분계수가 0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x가 2인 곳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미분계수가 0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건 그래프의 개형을 바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f'x가 누구이니까 4x의 세제곱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0이라는 애가 2라는 애가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니까 4x에 x-2하고 여기 x-알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스텝 1. 요 상황 됐어요. f'x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애가 얘가 0과 2와 알파라는 거야. 근데 나는 누굴 몰라요? 알파를 몰라요. 알파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유형이 달라지겠죠. 그럼 가능한 경우는 여기 x는 0과 x는 2를 경계로 알파가 0보다 작을 때 있어요? 알파가 0일 때 있어요? 0과 2 사이일 때 있고요? 2일 때 있고요? 2보다 클 때 있어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섯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다섯 개의 그래프 유형을 그리라는 걸까? 그런 거 아니겠죠. 우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애가 0과 2와 알파가 있어 알파에 따라서 그래프의 경이 달라져. 어쨌든 서로 다른 새 실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파가 0이거나 알파가 2여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과 단일근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결국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조건 나와 조건 다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스텝 2. 조건 나와 조건 다를 만족하는 4차 함수의 그래프 유형을 떠올릴 수 있느냐. 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옵니다. y는 절대값 fx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아래 있는 애들을 꺾어 올린 거죠. 근데 얘가 y는 4와 그리고 y는 k와 k는 양수 이런 걸 만족하는 그때 교점이 4개고 교점이 5개래. 교점이 4개야. 교점이 5개야. 근데 내가 fx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는 fx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면 그때 그래프를 그려서 꺾어 올리는 건 괜찮아요. 뭐라고? 이건 fx의 식이 주어져서 fx 그래프를 그리고 꺾어 올린 건 괜찮다고. 근데 fx의 그래프 개형을 모르는데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그려가면서 꺾어 올릴까? 그건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겠다는 거야? 위에 있는 이 상황이 번거로우니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 이제 나는 y는 fx와 저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 y는 플러스 마이너스 k 아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가져갈 거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는 대신에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로줄을 두 개 긋겠다는 거야. y는 0, x축에서부터 같은 간격으로 떨어진 직선 두 개를 생각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는 결이 보입니다. 자, 이 상황으로 가져갔더니 이 fx에 대하여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라는 거지. 아, 왼쪽이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 있을 거고요. 오른쪽이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는 같을 거고요. 그러니 이제 같은 높이만큼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얘는 극소값이 서로 다를 때고요. 얘는 극소값이 서로 같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 얘도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 당연히 똑같은 모습. 뭐 얘도 이제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다섯 개의 모습 을 그려내면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랑 얘는 사실 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건 이렇게 세 가지 따져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교점의 개수 갑니다.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한 개, 교점의 개수 두 개, 교점의 개수 세 개, 교점의 개수 네 개, 교점의 개수 다시 세 개, 교점의 개수가 두 개 이렇게 했어요. 교점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뭐 얘는 이제 같은 결이니까 안 할 거고요. 그치? 그럼 가로줄 두 개 그어서 합이 교점의 개수가 이제 네 개가 되는 순간도 있고 다섯 개가 되는 순간도 있어야 돼. 뭐 네 개 되는 순간도 있고요. 뭐 다섯 개 되는 순간도 있고요. 그치? 얘는 우선은 오케이 통과. 얘도 똑같이 교점의 개수가 두 개, 교점 개수 네 개, 교점 개수

3개, 교점 개수 2개 이렇게 했어요. 교점 개수 4개 되는 순간도 있고요. 교점 개수 5개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교점의 개수가 1개,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니까 얘는 교점이 5개가 되는 순간이 있을까? 안 되겠죠. 얘는 교점이 5개가 될수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얘 생각해 보자. 얘는 교점이 5개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교점이 4개 되는 순간. 선생님,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얘는 안 되니까 탈락인데. 그러면 극값을 가질 수 있는 애가, 얘가 극값 가진 애가 0, 2, 알파라며. 근데 2는 0보다는 크니까 여기가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된다는 거지. 얘도 여기가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0,4잖아. 0,4. 뭐야? 여기가 0,4면.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이제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거 안 되잖아. 그치. F0이 4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가 0,4라는 거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0,4가 되면, 선생님, Y는 4랑, 뭐야? 여기가 0,4라고? 근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끄면, 여기 교점이 이미 3개가 생기잖아. F0이 4인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랑 교점이 4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위에 있는 짜잔! 얘밖에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스텝 2입니다. 됐죠? 자, 이제 스텝 3로 가요. 스텝 3. 이제 내가 알아낸 건 극소 값이 서로 2개가 달라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커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좌표 평면에 첫 번째 케이스 1 갑니다. 좌표 평면에 여기 0,4라는 점이 있어요. 생각해봐. 얘가 극소값이 될수 있나?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얘가 0이 되거나 여기 있는 애가 0이 되는 이런 경우 될수 있나? 이게 y는 4. 그럼 y 마이너스 4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y는 4가 있으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끄면 되지 않나요? 근데 얘는 교점이 5개 되는 순간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교점이 5개 되는 순간.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k인데? 여기 사이 x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 x축인데 여기에서 같은 간격으로 벌어져? 교점 4개. 그다음 교점 4개. 넘어가면 교점 4개. 뭐야? 교점 5개 되는 순간이 없잖아. 아, 그리고 극소값이 여기에서 F0은 극대값이야. 여기까지 가지고 옵니다. F0이 극대값인 것또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그려지죠. 얘가 극대값이야. y는 4 이렇게 그릴 거고요. 여기 y는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선생님,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인 경우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른쪽에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교점이 y는 k. y는 마이너스 k. 요렇게 되면 조건 만족하네요. 이런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F0은 극대값인데, 첫 번째 케이스는 왼쪽에서 알파, 오른쪽에서 2야. 그러면 F알파가 마이너스 4고, 그리고 F2가 0과 4 사이. 극소값이 서로 다른데, 하나는 마이너스 4고, 하나는 0과 4 사이에 들어있는 요런 극소값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결론입니다. 오케이, 이제는 케이스 2, 두 번째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y축. 이번엔 누가 있을까? 여기 y는 4. y는 마이너스 4. 여기 극대값 0,4? 이건 알잖아.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내려가줘요.

자, 왼쪽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얘가 Y는 FX. 자, 왼쪽 알파, 오른쪽 E. 그래서 Y는 K랑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그어지는 그래프 개형까지. 이거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누구야? 그럼 F, 알파가 0과 4 사이. 그리고 F2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선생님, 그러면 이 경우를 가지고 이제는 둘 중에 누구인지를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물론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선택은 이런 거예요. fx가 프라임 x가 얘는 4배의 x의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알파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 그럼 얘는 4배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알파 x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fx를 짠짠짠짠짠짠 찾고 적분 상수가 삽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결국엔 F알파를 찾고 F2를 찾아서 이 등식과 부등식을 만족하는 알파의 값을 특정하거나 뭐 범위를 찾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F'X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오면 할 수는 있겠지. 물론 길은 보여요. 헤맬 것 같으면 이거라도 가야지. 근데 계산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이니.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요런 일을 하는 거죠. 선생님, 알파가 음수라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f'x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가 알파 0인데요. 어차피 길이가 l이라고 할까요? 여기 길이가 2라고 할까요? 이런 거야. 그럼 넓이 s1과 넓이 s2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뭐야? 이게 함수값의 변화잖아요. 이게 정적분에서 넓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S1이 8이고, 그리고 S2가 0과 4 사이면 돼요. 이게 변화. 변화.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이 얼만큼 변했는지, 이 길이. 함수값이 얼만큼 변했는지, 이 길이. 이걸 찾는 거니까.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관계를 이해한다면 두 번째는 S1은 누구야? S1이 0과 4 사이고요. 그리고 S2가 8이면 되는 거죠. 선생님, S1은 어떻게 되는데요? S1은 6분의 4 곱하기 L의 세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 얘를 계산하면 되고요. 자, S2는 얘는 6분의 4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그리고 L 더하기 1.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8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라고 하면 얘는 L의 세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L이 얘가 8 곱하기 6분의 4를 계산을 하면 얘가 12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이 1일 때는 돼? 안 되지. L이 2일 때는 돼? 그럼 넘어버리지. 그러니까 L은 1점 얼마야? 얼마야? 근데 L이 1점 얼마 얼마가 땅 들어가는 순간 이때 S2는 어떻게 될까? 얘는 3분의 16 곱하기 2점 얼마 얼마가 되니까 뭐야? 10을 넘어가 버리잖아. 삑 무슨 얘는 안 돼요. 이런 거라고. 이 계산이 훨씬 간단하겠지. 그럼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경우만 하면 되잖아. 두 번째 경우 갑니다. 그러면 3분의 16 곱하기 L 플러스 1이 얘가 8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L 플러스 1은 누구야? 8 곱하기 16분의 3 하니까 2분의 3 되고요. L은 얼마? L은 2분의 1입니다. 가 되죠. L은 2분의 1이야? S1 확인해 봐. S1은 3분의 2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4분의 9가 된다는 거죠. 자, 얘를 2로 약분하고요. 3으로 약분하고요. 그럼 16분의 3 이렇게 되잖아. S1이 16분의 3이라는 거야. 뭐가? 얘는 16분의 3만큼 올라와서 4가 되었다는 거니까 아하! K는 누구야? K는 4 빼기 16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6분의 61이 되고요. P분의 Q,

0: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정답 77이 되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 경영을 추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항이에요. 4차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그렇죠. 4차 함수를 해석하는데 미정계수를 여러 개 넣고 4차식을 계산하는 문제 있을까 없을까?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4차식이 나왔어 계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이야기야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가로줄을 두 개 그었을 때 이 문제에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 Y는 FX라는 애를 나는 그릴 거야. 그래서 X축에서부터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애는 직선 두 개를 그어서 교점이 네 개, 직선 두 개를 그어서 교점이 다섯 개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살폈더니 그러려면 극소값이 서로 달라야 돼. 그리고 여기 F0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돼. 근데 극소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4고 하나는 0과 4 사이에 있는 양수여야 돼. 그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능한 두 가지 경우 중에 진짜 fx를 찾아서 f2를 표현하고 f88 표현할까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도함수에서 정적분을 통해 넓이를 구한 것과 원래 함수에서 높이 차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이 s1과 s2를 l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를 찾아내면 k값은 그냥 산수 계산이니까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우리 2회차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사이에 꽤나 까다로운 문항들이 선다형에도 그리고 이제 단답형에도 이제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비슷한 문항 문제를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회차 모의고사에서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공이강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1회의 총평과 토파보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이제 우리가 1번부터 문항 9번까지 풀었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10번 문제서부터 이제 풀어볼 건데 이제 이번 시간은 아주 깍! 소리가 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중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에 이제 있는 그러한 이제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난도가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조금 헤쳐나갔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계속해서 문제 한번 10번 이제 우리가 5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밑에 그림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을 먼저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함수 일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먼저 이 문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봤더니 두 양수 AB에 대해서 닫힌 구간 0부터 2분의 5B에서 정의된 함수 이 함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일단은 이 fx를 딱 보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a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양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이 a는 진폭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더 늘린 거고 A가 만약에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좀 줄인 거고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지금 앞에 B분의 파이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 문제는 아마도 주기를 변화시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깐만 그러면 우리는 주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주기는 원래 이 sin x의 그 주기는 2파인데 우리가 주기 공식에 의해서 이거를 원래는 x의 개수인 b분의

파이의 절대값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애초에 b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b분의 파이로 우리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주기가 2b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2분의 a는 위로 2분의 a만큼을 올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2분의 a로 올라가 있는 거고 여기가 a만큼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가지고 주기 자체가 2b가 되는 요런 형식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랬을 때이 y는 2분의 3a. 이거면 가장 올라갔을 때죠. 왜냐면 2분의 a보다 a만큼 더간 거니까. 그때 이 2분의 3a와 만나는 두 점을 x좌표가 작은 순서대로 ab라고 하고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뭐 했는데?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a.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가 뭘까?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시작점이라고 봤을 때 2분의 a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이 식이 지금 a sin b분의 파이 x이기 때문에 위로 a만큼 밑으로 a만큼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이 파동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의 그래프를. 그럼 여기 위로 올라가 a만큼 올라가서 2분의 3a. 그다음에 a만큼 내려가서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a.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끝에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는 수학 시간이니까 과학적인 용어를 하지 않겠지만 원래 이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가 과학에 있는 파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과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마루라고 부르고 이런 부분을 골이라고 부르죠. 가장 내려간 부분,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C라고 하자. 근데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 약식으로 쓸게요. 정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AO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OB의 무엇이 넓이가 12 루트 3이다. 이렇게 선생님 좀 써볼까요? 자, 이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봤더니 선생님은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ABC가 무슨 삼각형? 그쵸.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뭐냐면 한 주기인 2B거든요. 여기 우리가 주기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결국 2B인 정삼각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뭐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아, 따라서 우리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인 2b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높이가 2분의 3a부터 마이너스 2a까지니까 그게 2a가 되겠더라. 요렇게 일단은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하나의 그 관계식을. 따라서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루트 3b가 2a랑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관계식을 하나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용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AOB의 넓이가 12루트 3이다라는 걸 이용해 줘야 되는데 AOB가 뭐냐면 A 여기 있고 O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어요. 어라?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2B가 되는 거고 높이가 이번에는 요만큼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원점이니까 x축이고,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요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 AOB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 그럼 그게 바로 2분의 3a이죠. 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 이어서 우리는 이 12루트 3이라는 걸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2b.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냐면 2분의 3a이거든요? 맞죠? 네, 2분의 3a. 이걸 했을 때 이게 바로 12 루트 3이 되더라. 요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요렇게 없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B가 8 루트 3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끝났네요. 나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었냐면 아까 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는 문자가 두 개고 식도 두 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문자에 관련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A를 2분의 루트 3B라고 한번 둬보죠.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는 2분의 루트 3B제곱이 8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루트 3 없어지고 그러면 b 제곱이 16이라는 얘기고 b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b는 4겠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b가 4가 되게 되면 a 값은 2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우리 문제에서 파이널 퀘스천이 뭐였냐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거 제곱하기

되면은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16이니까 20AC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요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요거를 보기 선지에서 찾아주시게 되면 선택지 3번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정삼각형이다, 넓이가 12루트 3이다,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표준형을 다루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잡혀져 있느냐, 마루부터 마루까지, 그 다음에 뭐 골부터 골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포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그냥 곧이곧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주면 됐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져요. 자, 이런 문제들 굉장히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이제 무난하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두시면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요 정도의 4점짜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선생님은 이 10번을 좀잘 넘어갔는지 여러분들의 안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6페이지에 있는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요거 우리가 맨 이제 첫 강의에서 우리가 토파보기 할 때, 여러분 이거 선생님의 스킬이 좀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선생님이 시간을 줄였는지 한번 그 부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신경을 쓰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아닌 것 같으면 뭐 나중에 또 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맞추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봤더니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 동그라미. 그러한 등차수열 an이 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a1도 정수였을 것이고요. 왜?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첫째 항이 정수인데 그 정수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게 등차수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D가 유리수면 유리수에다가 정수 더하면 까딱 잘못했을 때 유리수도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바로 D가 정수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요 정도 좀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5 더하기 A6의 값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자꾸 저보고 다섯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를 봤죠. 어라? 여기도 다섯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잠깐만. 이 A5 곱하기 A6의 부호가 음수인 것 같은 거죠. 왜? 한 그러면 뭐하러 절대값을 물어봐요? 이게 선생님의 스킬이에요. 솔직히 선생님이 맨 처음에 봤을 때. 왜? 한 그러면 저거 절대값을 물어볼 리가 없다. 선생님, A5 곱하기 A6가 양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왠지 정답은 그게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저 한번 그것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제가 A5하고 A6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따져보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음량인지 양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었다 이랬다면 D만큼을 더해가지고 A6가 된 거니까 D가 양수란 소리예요, 이 말은. 어떤 선생님을 맞죠?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때는 공차 D가 음수였을 거예요. 왜냐면 줄었으니까. 아, 왠지 여기가 터닝 포인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누가?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아,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A5 곱하기 A6가 되겠죠. 그럼 그게 왼쪽으로 가면서 제 이론이 맞다면 A5 곱하기 A6가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3 곱하기 절대값 A6다. 요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5 곱하기 A6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6 A6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A6를 벗겨야 되는데 만약에 요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벗겨질 것이고 만약에 요 경우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달고 벗겨질 거기 때문에 아 모르겠어. 이건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 그냥 먼저 내가 위에부터 썼으니까 그냥 D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지 뭐. 만약에 안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절대값 AK 플러스 AK라고 하는 건요, 어차피 두개중 하나예요. 뭐냐면 0이거나 2AK이거나. 맞죠? 만약에 이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AK라고 하는, 그러니까 K번째 항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0으로 나오는 거고, 이 항은, 요거 두 개의 항은, 더 합은. 그 다음에 만약에 AK가 0 이상이다 이랬으면은 여기도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2AK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저의 이론에 따르면, 지금 A5가 음수고 A6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첫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더하는 과정 중에 A1부터 A5까지는 요 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빵빵빵빵빵 이렇게 0으로 계속 간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요거로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6부터예요. A6부터. 따라서 제 이론이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저기 있는 나의 식은요. 두 배의 A6 더하기 A7 더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왜냐면 A5까지는 음수기 때문에 이미 벌써 다 0으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A6서부터 플러스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아, 요렇게 될 것이다. 두 배씩. 그래서 제가 묶어서 A에 11까지 더하고 마무리 2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A6부터 A11까지를 더한 것이 얼마여야 되냐면 111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111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A6부터 A11까지를 더해서 111이 나온다라는 걸로부터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11 빼기 6은 5니까 6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분의 항의 개수 6개고, 선생님은 첫 번째 항 A6와 A11을 더해서 우리가 여기 공식을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A6 더하기 A11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중에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줘가지고 요게 111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3이 되겠고, 그러면 3을 또 우리가 약분을 해주게 되면 3, 3은 9고 3, 7에 2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A6 더하기 A11이 37, 37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스코어 알고 있는 게 A5가 마이너스 6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A5 더하기 공차 D 더하기 A5 더하기 이번엔 6D 이렇게 해서 제가 37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5가 두개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서 7D가 49가 되면서 어라? 여기서 D가 얼마가 되죠? D가 7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완벽하게 제가 생각했던 이론이랑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왜요? 보세요. 그러면 A6가 1일 것이고 이 케이스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맞았던 거예요. 요게 요첫 번째 케이스가 끝났다. 그러면 나보고 뭘 물어봤냐면 A5와 A6의 값에 합을 더해라 이랬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도하 마이너스 5가 돼서 최종적인 정답이 2번이 되는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론이 펼쳐진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가 만약에 A6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랬으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 A5가 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주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A5가 만약에 6이었다 그랬으면은 여기 두 개를 더해서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7D가 되는 거고 여기서 12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니? 25가 되면서 D가 정수라는 거에 또 모순이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요게 아니면 모순이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애초에 A5 곱하기 A6가 만약에 0보다 같거나 컸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한번 봤더니 그러면 여기가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2분의 3 곱하기 A5 곱하기 A6가 마이너스 3 절대값 A6니까 이쪽은 음수인데 왼쪽은 또 양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한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이 문제의 핵심적인 파이널 골이 되도록 문제가 당연히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실전에서 이거를 하나씩 다 따지고 있기보다는 시간이 가고 있는데 뒤에 어떤 문제가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일단은 왠지 저런 부분이 포인트였을 것이다라고 먼저 선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왜 그게 안 됐었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선택이 맞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스킬, 아, 왠지 A5에서 A6로 넘어갈 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의례 짐작 추론을 하고 들어가면은 조금 더이 11번 문제, 안 그래도 요거 굉장히 복병이었을 거거든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슬기롭게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팁으로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좋아요. 오늘 문제 중에서 얘가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6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렵다기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예 몰랐다 그러면 그냥 못풀 거예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함수 fx가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 끝났습니다. 기니디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합답형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가나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 조건만 후루루룩 보고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을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가를 봤더니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아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이게 뭔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우함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요건 뭐예요? 요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아나 모르나. 이게 바로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야. 제가 요거를 그런데 여러분 다음번 3강에서도 한번더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x 자리에 4-x를 집어넣는 행위 자체가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라고 선생님이 어디서 얘기했냐면 선생님 수능 특강 수원 강의 12강에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왜 대칭인지도 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무니까 이걸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라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아이쿠, 몰랐구나. 이러면 이제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됐죠? 아,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실로에서 알 수는 없지만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동시에 x는 2에 대해서도 대칭이네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겠고 나의 조건을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선생님은 이 나의 조건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어떻게 적었으면 하냐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를 적분하게 되면 그러면 4분의 30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5가 되겠네요. 뭐 굳이 따지면 얘가 7.5다. 나중에 계산할 때 이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f를 적분하게 되면 이거 0이에요. f를 적분하게 되면 그것은 6의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x 이게 이 fx라고 하는 것이 y축의 대칭이라는 것과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과 이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알아내지? 그럼 대충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아도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x 이퀄 아까 전에 2를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충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애초에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그쵸?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확하게 이 모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그려본다면, 예를 들어보자면. 근데 요 x는 2에 대해서도 얘가 이렇게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v 모양이었으면 요만큼이 또 v 모양이어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여기가 4죠.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6이겠죠.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만큼이 생겼기 때문에 요쪽에도 요만큼이 생기는 요런 구조의 쫙 그래프가 생기는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또 요렇게 내려가고. 왜? 2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여기가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를 돕자면. 그럼 여기가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10이 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11대의 함수 값과 2일 때 함수 값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진짜 이 그래프를 그려봤니 정도의 테스트의 문제를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F2가 F10이랑 같죠. 여기, 여기 뭐 그래프를 대충 그려봐도. 물론 이게 정확한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부터 2까지의 fx, dx는 2분의 9, 즉 4.5니? 이랬어요. 그럼 여기를 애매한데 이렇게 잘랐다는 말이죠. 여기 1. 그러면 여기에 쉽게 말하면 정적분은 넓이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 넓이가 4.5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봤더니 0부터 2까지는 6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었어요. 괜찮죠?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7.5래요. 그러면 잘 봐봐요. 여기도 6이었을 거예요, 넓이가.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좁으면 같거든요. 그럼 여기가 12였는데, 요만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요만큼이 7.5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10인데 여기가 7.5라는 얘기는 얼마만큼 더 되면 여기가 4.5여야 된다는 말이고 여기가 1.5여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기가 0부터 1까지가. 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고 이거 전체가 여기 V자 몰라 이 V자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의 넓이를 12라고 보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7.5의 이 넓이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랬으니까 0부터 2까지가 6이라는 거에 비해서 여기가 7.5니까 이게 12에서 7.5를 빼면은 4.5만큼이 1부터 2였을 것이다. 어? 됐다. 아, 그러면 이제 요런데 넓이는 이제 다 내가 대충 어느 정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한테 디귿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 마이너스 11부터 11까지 요렇게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인 것을 나한테 물어본다는 얘기는 분명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피적분 함수가 이걸 우리가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피적분 함수가 분명히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따져보라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가 xfx 더하기 두 배의 fx거든요. 근데 fx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fx 자체는 우함수예요. 그럼 여러분 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곱하게 되면 요만큼은 뭐가 되냐면 이만큼은 기함수가 되고 우함수에다가 상수로 곱한 거는 그대로 우리가 우함수를 만들어내니까 요런 관계를 우리가 알수 있게 돼요. 그럼 여러분 기함수는요 마이너스 11부터 11까지 인테그랄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없어져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우함수의 두 배를 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11을 0으로 바꾸는 거죠. 따라서 두 배의 0부터 11까지 EFX의 DX 값, 이 값이 138이 맞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저이 2를 앞으로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4 곱하기. 그러면 저는 0부터 11까지 fx의 값만 구해서, 그럼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한번 4로, 그럼 4로 안 나눠지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0부터 11까지 fx를 한번 구해본 다음에 4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1이 어디냐? 여기가 10이에요.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11은 어디냐면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6, 6, 6, 6, 아까 전에 6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의 6이에요. 그러면 6, 5, 30에다가 10부터 11까지의 넓이는 누구랑 똑같냐면 아까 전에 1부터 2까지를 물어봤던 니은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가 2분의 9네요. 나 이제 끝났다. 이게 0부터 11까지의 인테그랄 값인 요 값이에요. 요 값. 그럼 나 여기다가 얼마 곱한 게? 4를 곱한 게 138이면 디귿 맞는 거예요. 요거 두개 곱하면 120. 요거 두개 곱하면 2 곱해서 18. 세상에. 138이 맞았더라. 맞네, 맞네. 동그라미. 요렇게 풀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거는 fx를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한 거지,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모양은 다르더라도 이 이론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여기를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그려도 이 이론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문항을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선 fx의 정확한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랑 제가 여기에 잠깐 이제 들어갔던 기함수와 우함수에서의 정적분의 계산 마이너스 11부터 11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적용하는 게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오늘 문항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키 포인트가 좀 있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 노트 테이킹을 좀잘 해두시면서 선생님의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자,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출 것이냐, 틀릴 것이냐. 그리고 맞춘다면 언제 맞출 것이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뭐 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학교 친구들도 선생님 기하 문제 어떻게 해야지 잘풀수 있나요? 내가 그걸 알면 그쵸? 연습해 보는 수밖에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양한 상황을 연습해 볼 수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 찔끔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먼저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7분의 8 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전 보자마자 사인 법칙이구나. 그리고 요런 거 괜히 덕지덕지 유리화해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게 낫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리고 코사인 BAC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게 둔각이라는 거니까 180도보다 크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AB보다 AC가 더 작다. 그러니까 AB가 더 크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걸요? 뭐, 그쵸?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에, 그러니까 A를 포함하지 않는 요 호, 여기 위에 내가 D를 잡을 건데 그 D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BD와 CD가 같게끔 잡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좋아요.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BDA의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이다. 잠깐만 이제 여기서부터 listen carefully. BDA 여기네요. 요 애매한 각이네요. 그러면서 사인 세타 선생님 저기를 세타라고 한번 할게요. 그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 4분의 루트 7이래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분의 8이래요. 저 보자마자 2r분의 바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인 BA 무조건일 거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100%입니다. 이걸 안 하고서 이 문제가 끝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루트 7 넘어가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아 일단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AB의 길이가 4라는 거를 일단 획득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ABD의 넓이가 4분의 15 루트 7이다. 잠깐만, AB, 이거 넓이? 삼각형 ABD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4분의 15 루트 7.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 삼각형 ADC의 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요거네. 요거.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네. 그럼 일단은 내가 이 넓이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변의 길이를 찾던 거, 끼인각을 찾던 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너무나 지금 ABD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너무 TMI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는데. 일단 보세요. 제가 일단 알고 있는 거 여기래. 여기가 4야. 근데 봐봐요. 제가 이 세타의 무슨 값을 알고 있냐면,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냄새가 나요. 여기의 길이를 선생님이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세타로 얘를 구했을 거란 말이죠. 그제 말이 무슨 말이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얼마였을 거냐면 4분의 루트 7. 이래야 지금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넓이가. 그러면서 이게 아주 이게 의도가 다분하게끔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여기서 제가 뭣돌 알게 되냐면 AB의 값이 30이라는 걸 일단 알게 돼요. 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관계식을 하나 더 세울 수 있지라고 봤더니 아, 그래도 내가 여기가 4고 이 끼인각이 세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의 식을 찾은다라면은 그거는 코사인 법칙밖에는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인 거를 아니까 내가 요거를 기준으로 코사인 값을 구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타는 당연히 지금 이쪽이 둔각이기 때문에 이건 예각일 수밖에 없는 터라 제가 이제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루트 7이라고 하는 비율을 가지려면 16에서 7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6에서 7을 빼게 되면 9니까 여기가 3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4분의 3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바로 이 AB분의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6에서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AB가 30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60이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이게 4분의 3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5가 나와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또 어떤 걸 알게 되느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45 더하기 16이면 이게 61이거든요. 요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여기다가 두 배를 하게 되면 이게 60이거든요. 그럼 이게 두개더 하게 되면 121이에요. 그럼 그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 11의 제곱이다.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서 A가 5고, B가 6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느냐. 일단 이게 먼저 1차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풀고 넘어갔다 그랬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은 하신 거예요. 물론, 6호도 가능하지만, 지금 그림 잠깐만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지만, B가 A보다 더 길기 때문에. 그쵸? 이걸 제가 여기로 긁어요. 그래서, A가 5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B가 6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BD와 CD의 길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O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겠지만, 어라? 이제 어느 정도 다 왔다 경우나. 지금 여기 6이고, 여기 5고, 나 만약에 이 끼인각만 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이 문제 진짜 이제 끝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사인 값을 찾으려고 그렇게 두 통을 제가 때리면서 머리를 탁 싸매면서 제가 꽁꽁 싸매면서 봤는데 도통 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 값을 구하기만 하면 끝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C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없고 아이고야 복장이 터진다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그럼 내가 잠깐만 시선을 좀 옮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옮겨?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였을 거예요. 좀 어려울 텐데 제가 여기를 한번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번 둬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잠깐만 지워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세타 프라임을 끼고 있는 이 왼쪽 삼각형의 4, 5, 6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이웃하는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그 다음에 16 더하기 25 빼기 36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가 41이고 여기가 36이기 때문에 5가 되기 때문에 이게 8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마주보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그 1회차에서 했었나? 1강에서 했었죠? 거기서 마이너스 1강이었나 2번 강이었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프라임 1강이었던 것 같다. 거기 삼각함수 성질 보각 공식 한번더 써주면서 이 값은 뭐예요?
아, 여기,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여기 코사인 세타 프라임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느냐, 여러분. 자, 이거 조금만 힘내줘. 조금만 힘내줘. 여기 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 조금만 힘내요. 조금만 힘내요. 자, L.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고, L을 모르고 6, 5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를 써주면 되냐면 코사인 법칙을 한 번만 더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36은 가자 한 번은 맞춰야 돼. 한 번은 맞춰야 돼. 자, L제곱 조금만 힘내. 25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L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갑. 이렇게. 나 이제 그만할게. 이거 L에 대한 방정식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풀어줄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L을 구해주시게 되면, 하나는 음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마이너스 4랑 4분의 1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1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제, 따라와. 끝났어. 자, 이제, 파이널 퀘스천. 끝났어.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삼각형의 외접안의 반지름인 루트 7분의 8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수능 특강할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4R분의 ABC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R 루트 7분의 4, 8의 32 분의 세 변의 길이의 곱6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11. 이제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64분의, 아이고 어떻게 침 흘리는 소리가 들린다. 165 곱하기 루트 7. 졸지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이렇게 정지하면 아닙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죠? 어떡하지? 어떡해? 조금만 한 번만 이해해 볼래? 할수 있어요? 나는 가야 돼. 나는 앞으로 가야 돼. 집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앞으로 가야 돼. 한 번만 조금. 제가 설명했던 많은 요소들이 다 없는 얘기를 한건 아니야. 있었어. 하지만 you should find.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여기서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 어떡해. 울것 같은데. 정답은 2번입니다. 복습 한 번만 해주세요. 곡 소리가 들려오는데. 큰일 났네. 또 맞출 수 있어. 다음번에는 쉽게 나오면.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조목조목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갈게요. 나 진짜. 이제 갈게요. 더 여기서 지금 머무르고 싶지 않아. 자, 다음 문제. 우리 1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할 만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요. 이게 이제 13번을 못 풀겠으면, 선생님도 잠깐 13번 건너뛰다가 14번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는 거할수 있을 때까지. 자, 일단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갈게. 자, 이제 모든 항이 자연수인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수열 AN이 있어요. 예. 뭐 이런 식이죠. 멋쩔 때는 저거하고 젖쩔 때는 저거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음 번째 항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바로 전에 있던 항이 3의 배수면에 3으로 나누고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4배 한 다음에 2를 빼라. 이건 앞으로 전진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끝! 이러놓고 나보고 뭐라고 얘기냐. A4가 2일 때,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2일 때 아홉 번째 항하고 열 번째 항을 더한 것보다 A1이 더 크도록 하는 A1의 값의 합은 이랬으니까 결국에는 A4, A3, A2, and A1이라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이드로 A9 더하기 A10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 가야 돼. 그럼 잠깐만. 조금만 힘을 내봐. 이것도 또 이게 하. 자, 어떡하지? 산 넘어 산인가? 끄면 안 되는데. A10. 할수 있어. 조금만 해. 응?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나도 틀리면 모두 다 틀려요. 그런 마음으로.
자, A4가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어요. 요건 쉬워, 얘들아. 이거 3에 왜

있으니? No. 그럼 밑으로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네 배하고 2를 빼. 그러면은 8 빼기 2. 그럼 6. 6 is 3의 배수. 3으로 나눠. 2, 6, 2, 6, 2. 이래서 A9하고 A10을 더한 거는 8이라는 거는 금방 찾아.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8보다 큰 A1을 모두 다 더하라는 거거든? 그럼 나 이제 지울게. 그럼 이제 거꾸로야, 이제. 이제 A4가 있네. 나 이제 A3, A2, A1.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 이제는. 그러면 얘가 안 예쁘잖아요. 왜냐면 얘는 전에 있는 걸로부터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A의 N은 이라고 바꿔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거와 두 개의 관계에서는 AN으로 가려면 오히려 AN 플러스 1에다가 3을 곱해서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3A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언제 이렇게 하는 거야? A1이 3의 배수인 건 그대로 가야지. 그리고 4배를 해서 2를 뺐더니 다 함께 나왔단 얘기는 A1N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얘기니까 A의 N은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2 나누기 4를 하라는 거야.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A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랬다는 얘기지. 그러면 잘 봐봐봐. 이제 거꾸로 가는 거 이해했어요, 선생님 말? 괜찮아? 선생님이 또 수능 특강 시간에 한적 있죠. 여기 여러분. 자, A4가 2예요. 그러면 요거는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투트랙으로 가냐? 3을 곱하거나 2를 더해서 4로 나누거나. 그럼 봐봐. 3을 곱하면 여기가 6이 돼. 대신에 이게 맞으려면 이 A6이라고 하는 전 번째 항, 나온 전 번째 항이 3의 배수여야 돼. 맞네. 그러니까 요건 내비두고. 그리고 자연수도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더해. 그럼 4야. 그럼 나누기 1을 해. 1이야. 근데 그 1은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통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둘다 통과야. 그 자연수 맞아. 그럼 여기도 한 번. 3을 곱하면 어떻게 돼? 18. 그 다음에 2를 더해. 그럼 8 나누기 4. 2. 그럼 얘는 3의 배수 아니고 얘는 3의 배수 맞으니까 둘다 통과. 괜찮은데? 다 괜찮을까? 그럼 여기는 3. 3의 배수 맞으니까 통과. 근데 여기를 더하게 되면 4분의 3이 되면서 4분의 3은 자연수가 아니라서 미통과. 미통과하는 애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여기도 54가 되는,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조금만 참아. 5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3의 배수가 맞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18에다가 2를 더하게 되면 20인데 그걸 4로 나누면 5인데 5는 3의 배수가 아닌 게 맞으니까 통과. 지금 저뭐 하고 있는지 보여요?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3을 곱하게 되면 6이니까 얘는 3의 배수니까 통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더하게 되면 4가 되는데 그걸 1로 나눴으니까 1이 되니까 이것도 통과. 왜? 자연수 맞으면서 뭐가 아니죠?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 됐고. 그 다음에 3을 3배 하면은 9가 되는데 이거 3의 배수니까 통과.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5인데 5 나누기 4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미통과. 그러면 요것밖에는 없네요. 뭐? 요거 5개. 뭘로 가능한 것은? A4가 2일 때 A4가 2일 때 A1으로 가능한 것이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여기 그대로 두셔도 돼요. 요, 지금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잘 세울 수 있는지에 역량이 있으면,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요 관계가 조금 느리다, 혹은 훈련이 많이 안 되어 있다, 이러면 또 24번 문제는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A1의 값을 모두 다 더하는 건 아니고요. 감독님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8보다 큰 A1을 골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8보다 큰 것만 동그라미 쳐볼까? 요거. 요거. 요거 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쵸? 보기 선택지에 있는 최종적인 정답은 63, 63이 정답이 되겠다. 정답 몇 번이죠? 4번이 보기 선택지의 정답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13번도 도형 문제이면서 동시에 4점짜리 문제고, 14번은 귀납적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4점짜리 문제인데, 그래도 이 4점짜리 문제는 앞에 있는 4점짜리 문제보다는 좀더 낫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본인의 등급에 따라서 얼른 이제 현명하게 자기 밥그릇을 채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풀수 있는 4점을 얼른 내 밥그릇 안에다 넣어야 돼요, 이제. 그거 뺏기면 안 돼요, 이제. 그래야지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원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서 13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내려놓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 보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는 찍어서라도 내가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우리가 남는 시간 동안에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이나믹한 연습들을 하는 것이 저는 실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 한 문제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어때, 이해됐죠? 물론 한 문제 한 문제 모두 다 소중하긴 하지만 시간을 좀 아사갈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얼른 넘기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면 아주 선생님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핫라인이다라고 얘기했던 15번 문제가 있는데 저 그거 건너뛸 겁니다. 왜냐면 저는 그거 다음 시간에 몰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그게 더 이해하기에 효과적이고 실제 선생님이 문제 한번 읽어보고 이거 사이즈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보기 선택지가 있으니까 최후의 수단은 내가 대충 비슷한 수라도 찍을 수 있다라는 객관식에 염두에 두고 내가 일단은 16번을 먼저 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렸으면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조금 배분을 해보니까 요거를 다음 강의에 설명하는 게좀더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5번은 잠깐만 킵해두시고 선생님이랑 이어서 16번 문제로 이제 쉬워지니까 조금 내려가가지고 문제 한번 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6번 문제를 봤더니 너무 이제 갑자기 쉬워졌습니다. 3점짜리 문제로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fx가 바로 이 지수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이건 x축, y축을 열심히 그릴 필요 없이 당연히 4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그래프를 여기서 한번 싹둑, 여기서 한번 싹둑 이렇게 잘랐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우리 지금 이거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최댓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단순한 지수의 계산 문제가 되죠. 4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16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21이 되겠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적어두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보고 딱 하고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 군더더기 달지 말고 선생님처럼 요 정도 선에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자, 요런 아주 단순한 이제 저는 표준형이긴 하지만 거의 기본형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제 우리 내려가가지고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보고 다항함수 fx고 f 프라임 주어졌는데 갑자기 나한테 f의 정보를 물어봤다. 올려라. 뭐 사실 올린다 내린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미분은 약간 내려가는 느낌, 그다음에 부정적분은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다시 올려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x로부터 f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차수가 올라가죠. 그럼 x의 세제곱이 일단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지 내렸을 때 6x제곱이 나올 거냐면 여기가 2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으로 6을 나누면 되겠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긴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x의 그 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계수 처리를 해주는 선생님의 그 미니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그럼 여기가 6x제곱 플러스 10x가 되면서 다만 적분상수가 붙는다라는 게 문제죠. 왜냐면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부정적분상수가 0 이러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 흔적이 남지 않아요. 프라임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F로 다시 우리가 복귀를 할 때는 이 C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 출제자가 나한테 괜히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F1이 3이라는 이런 하나의 값을 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물론 F0을 주면 더 좋죠. 근데 F1을 줬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1을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7 플러스 C 자체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C는 마이너스 4였다는 걸 알게 되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분 할때 적분상수가 튀어나오는데 그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4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2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8이 16에다가 5, 4, 20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게 되면 36 빼기 4가 되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2 요렇게 되더라. 별 생각 없이 선생님이 풀고 있지만 지금 계속 지끈지끈 13번도 조금 어려웠었고 15번은 지금 안 풀고 넘어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쉬운 문제서부터 빨리 풀어보면서 내 뇌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요 15번 문제 다음 시간 3강에서 풀어주긴 할 거지만 계속 머릿속으로 선생님도 나중에 15번 풀어줘야지, 15번 풀어줘야지, 15번 어려운데, 15번 어려운데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 뇌가 멈춰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잠깐 스탑핏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0이고요. 단답형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7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제 다음번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18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요런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 18번 문제까지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3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보다 좀더 난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뭐 회차마다 여러분의 이제 다이나믹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출제됐을 때, 쉽게 출제됐을 때 이렇게 볼수 있는 거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딱 저의 지금 시각대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하는 거잘 보세요. 완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2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3차 함수가 극속값이 있다. 이건 필시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뭉개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요, 애초에 뒤에 말이 있지도 않은 극속값을 말한 거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있는 3차 함수는 무조건 랄랄랄랄랄랄랄 그룰루랄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양일 수밖에는 없어요. 좋아요. 그럼 나는 요런 형태라는 걸 알았고요. 극속값이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거알수 있죠. 근데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극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극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라지 m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얼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x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x 값이 얼마? 여기에 x 값이 얼마? 왜냐면 지금 우리는 a를 모르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을 찾겠다. 요게 이제 극대극소를 찾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따라서 얼른 빨리 time is going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얼른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그리고 a는 없어지니까 빨리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 이게 x가 0하고 2에서 이제 우리가 근을 갖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봤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얼른 얼른 해야지. 여기서 한참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언제 15번을 봐요? 그러다가 물론 15번을 보다가 종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소한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때는 줄여봐야 된다. 아, 이 얘기구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0일 때 3을 지난다는 걸로 보아서 그래도 감사하게끔 출제자가 좀 배려를 해줬죠. 왜냐면 0을 넣는 건 쉬우니까. 그러면 0, 0, a니까 a 값이 3이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죠.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정답은 결국 라지 m이라고 하는 극대값을 구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x 이퀄 2에서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64, 24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24에서 16을 빼면 8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1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요 정도의 이제 가벼운 극대값이나 극속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은 바로 뭘 배웠으면 좋겠냐면, 요러한 간단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서, 내가 얼른 그 다음으로, 아,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지점을 빨리 찾아야겠구나 라는 게 우리가 수학2에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만약에 음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면 뭐 선생님 뭐 말이 입 아프죠. 뭐더 쉽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0보다 큰 상태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혹은 극대값 극속값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밖에 될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프라임을 구해가지고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두 점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구해주시고 여기 구해주시고 뭐 문제에서 극대값인지 극속값인지 구해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그 근을 내가 찾아가지고 프라임이 0이 되는 거를 찾았으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아, 내가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애초에 구하고자 했던 이 a를 몰랐기 때문에 a를 구하고서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줘야지 이 문제가 끝나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 했을 때 여기 지금 극소값이 3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내가

0: 여기 0일 때의 함수 값이 3이었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내가 이 a 값을 찾은 다음에 넣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요 정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고 딱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의 끙끙거리면서 문제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되고,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맨날 스테디하게 나오면서 직관적인 문제들을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줄여줘서 우리가 요런 데서 좀 세이브한 문제를 다음 문제에 조금 풀어주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연습을 하는 게 실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19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 19번이 또 3점 치고는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인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꼭 잘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꼭 문제 풀어가지고 선생님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볼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어느새 유교와 불교를 지나서 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양윤리 사상을 배울 때 정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유교, 공자맹자, 순자, 주의, 왕수인, 이왕과 이, 정약용까지 잘 극복해냈고요. 그 다음 불교, 석가모니, 그 다음 여러분들 대승불교, 또 뭐가 나와야 돼? 중관 유식사상, 교종 선종, 그 다음에 한국불교윤리의 이왕 아니야, 얘들아. 오해 여러분들, 미안해요. 원효, 의천, 진울까지, 그쵸? 이렇게 연결되는 걸 딱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처음에 윤리와 사상을 배우게 되면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기 불상잡이라던가, 우리가 배웠던 막 사단 칠정이라는 게 막, 이가 바라고 막 이런 거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오늘날에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적용해 보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공부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 있을 거라는 거 우리 믿으면서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동양윤리의 바로 마지막, 이거 다음에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유불도의 마지막 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사상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풀어가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여러분들. 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능 대표 문항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풀어봤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지, 그치? 네컷 만화 여러분 형식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상을 다른 사상들의 선지와 비교해서 제쳐두고 우리가 딱 정확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도가가 나왔으니까 이 도가에 관련된, 그쵸, 비교되는 선지로서 도가 관련 오답 선지가 나올 수 있고, 한편으로는 유교와 불교를 이용해서 선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풀어야 돼.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복습 느낌으로 할게요. 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자연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고 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길고 짧음, 잘생김, 못생김, 선과 악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진인을 제시했던 장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내려가서 그럼 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양론으로서 좌망심재 연결하면 돼. 그래서 고요히 앉아서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어야 된다. 좌망 딱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재물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누구? 바로 장자. 도가 사상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도덕적 시비를 명확히 분별하여 군자의 도리를 실행해야 된다. 유교의 경우에는 선악 시비를 구분하고, 그쵸? 옳은 것과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장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분별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옳고 그름을 나누면서 생기는 인위적인 분별 속에서의 혼란과 다툼 좋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1번 지워주면 됩니다. 2번 여러분들, 위계질서 B 아닙니다. 장자가 얘기했던 재물을 떠올리면 돼요. 사물을 우리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경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도의 관점에서. 인간의 경우에, 인간 여러분 관점에서는 괜히 막 길고 짧음을 막 분별하고, 오리의 다리가 막 짧으면, 어우, 불쌍하다, 늘려줘야지. 하계 다리가 너무 길어버리면, 어우, 불쌍하다, 잘라줘야지. 라고 막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건 오히려 괴롭힘을 유발하게 될 거예요. 학도 괴로울 거고, 오리도 괴롭게 되겠지. 따라서 여러분들, 재물을 떠올리면서 도가의 관점, 장자의 관점에서는 위계질서 확립 틀렸다.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 체크. 3번, 보살로서의 삶. 누가 여러분 딱 떠올라야 돼? 누가 아니라 어떤 사상이 떠올라야 돼? 대승불교, 그치? 대승불교가 여러분 지향하는 보살 떠올리면 되고요. 네, 보시까지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4번, 사회적 규범에 맞게 이기적 본성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순자의 화성기비 떠올리면 되고요. 정답 5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깨끗이 비우는 여러분들 심재를 통해서, 마음 비움의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재물해야 된다라는 걸 연결하면 됩니다. 정답으로 몇 번? 5번이라는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독 문제, 특히 네 컷만한 문제로 나오게 되면 자신감 있게 잘풀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힘내서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길 바랄게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출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24학년도 수능부터 5학년도, 6학년도 수능을 여러분 보게 되면 단독 문제로 노자랑 장자가 출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맹자와 장자가 비교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모의평가 출제 경향, 그다음에 수능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도가랑 자주 비교되는 건 보통 유교입니다. 유교가 얘기했던 인과 예와 같은 덕목들과 규범들이 도가의 관점에서는 인위적인 거, 억지스러운 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둘이 자주 비교되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핵심 구조 판서를 보면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노자가 나와 있습니다. 인위적인 덕목과 제도가 우리를 괴롭혀 멀어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었던 막 잘생김, 못생김 이런 구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우리 여러분 자연스럽게 한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멋있고 예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 얼굴은 작아야 되고요. 눈은 엄청 커야 되고요. 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고, 그쵸? 피부는 또 하얘야 되고,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때로는, 이걸 뭔가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뭔가 약간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막 TV 속에 나오는 멋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만약에 과도하게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면, 자신을 여러분들 막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자의 경우에는 당시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를 말하면서, 야, 그러지 마. 억지로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마. 야, 억지로 사람들 괴롭히려 하지 마. 막 규범들을 만들어서 사람들 막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살아야 돼? 네, 바로 여러분들. 도와 덕에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에 따라서, 덕에 따라서 우리가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노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라는 건 여러분들, 만물의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의 법칙입니다. 제가 늘 친구들에게 하는 말. 네. 여러분들, 더운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그쵸? 또 겨울이 가면 여름이 또 옵니다. 네. 그쵸? 아침이 여러분들 밝아오면 또 저녁이 옵니다.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점점 성장하면서 젊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갑니다. 저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나이 들고 늙는 게막 싫다고 해서 억지로 막 여러분들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면 더더욱 고통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도가가 얘기하는, 노자가 얘기하는 도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여러분들? 도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궁극적 표준입니다. 두 번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도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사실 개념이 커, 이게. 일단 도라고 이름 붙이긴 했는데, 사실 그 도라고 이름 붙이긴 했어도 그 도의 큰 의미를 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건 연인들 간의 얘기인데, 사랑이라는 걸 만약에 규정을 지어버리면 그 사랑의 큰 의미를 담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일단 사랑이란 이름을 붙인 거야. 그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도라는 게 너무나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이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지만 억지로 이름을 붙인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차별이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길고 짧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선악 다 구분하는데 도라는 건 그런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제 이번 특징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도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 선지로 활용되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또 최근 또 기출들을 보게 되면 도라는 건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천지가 생기기 전에부터 있었던 거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크게 두 가지 볼게요. 이상적인 경지, 그 다음에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이상적인 여러분 경지, 무이자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억지 부리지 말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무이자연.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덕목들, 규범들, 도가가 봤을 때는 억지스러운 거. 유위한 거라고, 인위적인 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상선약수,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갖고 있는 특징,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 사람들은 막 높이 올라가려고 막 명예를 드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물은 겸손하게, 겸허하게, 오히려 아래로 낮은 곳으로 간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물은 여러분들, 바위를 만나면 지나칩니다.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부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통사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걸 막다 모든 반에 알려주고 있거든?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노자는 문과입니다. 노자는 문과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공계, 자연계 친구들한테도 내가 똑같이 얘기했거든? 얘들아, 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난 처음 본 반응인데, 침식시켜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문과적으로만 생각했구나라는, 네, 그런,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자연과학적으로는 이 물이라는 게 바위를 깎을 수 있어. 하지만 노자는 문과다라고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노자의 경우에는 이 물은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는다라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물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만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인입니다. 노자가 추구했던 무이자연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유교의 성인과 비교됩니다. 말은 똑같이 성인이야. 근데 특징이 달라. 유교의 성인은 인간다움과 예의 바름을 다한 약간 모범생의 성인이고 도가 여러분 성인은 막 자연스럽게 구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약간 도인 같은 느낌의 성인이야. 그렇게 약간 보시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출제가 되면 요 성인을 또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들을 구분 짓게, 구분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공자의 대동사회랑 비교될 수 있습니다. 무위지치라는 것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는 다스림을 통해서 노자의 경우에는 소국과민 사회를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땅덩어리가 그러면 커지게 되면 그 사람들과 그 땅덩어리를 막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과 규범들과 제도가 생기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국과민을 제시하면서 무욕하게, 무지하게, 소박하게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자의 포인트 이렇게 복습 끝. 다음 여러분들 장자입니다. 장자의 경우에는 분별에서 오는 불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 라임을 또 맞춘 거 여러분들. 장자의 소요유가 기본적인 우리 포인트. 기본 전제, 혼란이 왜 생길까? 편견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아까 여러분 제가 도가 얘기했을 때, 처음에 아까 오리와 하계다리를 얘기했

불알체 여러분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누려야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막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물알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 도출한 포인트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출한 건 여러분들 절대적인 도의 경지인데, 이 문이라는 건 여러분들 안과 밖을 구분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에 있는 여기 경첩의 경우엔 여러분들, 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안과 밖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도가에서 얘기하는 도의 경지, 차별하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그런 경지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상적인 인간상, 유교의 성의가 또 비교시키면 되고요. 지인, 지닌, 신인, 전인, 성인이 있습니다. 이번 수능 완성에 지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보도록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야. 도가에서 얘기하는 인간상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 자연스러운 존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수양 방법. 좌망심지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 잊어서 분별을 버리고 도와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을 비워서 허의 상태에서 도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넘어가서 여러분들, 비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포인트 딱 잡도록 할게요. 핵심 사상입니다. 둘다 도화덕을 얘기하고 자연스러움, 자유로움을 얘기하게 됩니다. 무의자연의 경지, 우리가 도가의 큰 공통점이라고 잡고 보시면 됩니다. 무지와 무욕을 지향합니다. 이때 여러분 말하는 무지라는 거의 포인트. 이때 여러분 지라는 건 여러분들 분별적인 지식이에요. 분별적인 지식. 인간의 기준에서 나누려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걸 멀리하고 진짜 지식을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돼. 참된 지혜의 경지라는 건 분별하지 않고 자연에서 여러분들 도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네, 요 포인트가 조금 이제 친구들에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인위적인 덕목과 제도를 지양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지향이 아니야, 얘들아. 지양이야, 알겠죠? 지양, 여러분들. 이상적인 모습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봤습니다. 각자 읽어보면서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노자랑 장자의 경우에는 보통 유교랑 자주 비교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 여러분들, 도라는 것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만물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위적인 덕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고 보았다. 이런 포인트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한번 도가 포인트 잡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동양 사상가라는 말을 보게 되면 복습, 공자, 맹자, 순자, 석가모니, 노자, 장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탁탁탁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그 연습들을 우리가 계속하는 게 수능 공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볼게 이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볼 거야. 갑부터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술을 즐겨야 된다. 지금 갑의 경우에는 도와 덕을 얘기했는데 나아가서 인과 예술 또한 얘기하고 있네. 어? 도와 덕은 이거 도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이젠 없겠지, 그치? 도와 덕이란 여러분 표현은 유교, 도가 다 쓰는 표현이야. 여러분들이 도덕이란 말만 듣고 덤비시면 안 돼요. 심지어 노자의 책 제목이 도덕경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화덕 보고 확 오해하면 안 돼.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갑의 경우에는 도덕 얘기하면서 인과 예술을 얘기합니다. 특히나 인간다움 여러분들. 사람다움과 사람을 사랑함. 누가 떠올라야 돼? 공자가 딱 떠올라야 돼, 그치? 아, 도화덕을 얘기하면서 인과 예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갑의 경우에는 유교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도가에서 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래 한번 더 지문 보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내려가겠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에 옮기지 말아야 된다. 공자 강조했던 예. 극기봉례 떠올리고, 네 가지. 예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사물. 이렇게 여러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갑은 누구야? 바로 공자다라는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공자다. 됐죠? 이제 을 보겠습니다. 도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덕이 나타나고, 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인이 나타나며, 인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의가 나타나고, 을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예가 나타난다. 예라는 것은 충실함과 믿음이 옅어진 연후에 생긴 것이며 혼란의 시작이다. 예에 대해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인위적인 규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이 괴로워.

외로워지는 거야,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야,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 을의 경우에는 얘에다가 세모. 아, 인위적인 규범인 얘에 대해 안 좋아했던 사상이구나. 도가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도가 여러분들 사상이고요. 이제 위에 첫 번째 이 문장이 노자에게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도라는 것과 덕이라는 게 사라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서야 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서 잘 살고 있었어. 도에 따라, 덕에 따라서. 근데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라는 게막 옅어지고 하니까 그제서야, 야! 우리 사랑해야 돼. 야! 우리 의롭게 살아야 돼. 야! 우리 예의 바르게 살아야 돼라고 억지스러운 게막 등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도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 노자의 관점에서는 인과 의와 예라는 것은 도와 덕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도와 덕이 사라지고 나서야 등장한 인위적인 것으로 사회적 혼란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여러분들, 바로 을은 노자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랑 노자를 잡아봤고요. 밑에 있는 간과한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포인트, 괄호를 다 쳐주세요. 괄호를 다 이렇게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두 가지야. 첫 번째, 괄호에 있는 내용이 갑이 할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비판이 맞지 않다면 땡. 두 번째, 간과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을이 지금 모르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을이 알고 있고 을이 인정하고 있다면 땡.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효를 실천하여서 어진 마음을 확장할 때 도를 이룰 수 있다. 공자가 여러분 추구하는 도라는 그 모습, 그걸 이루기 위해선 인간답게 살아야 돼. 효재충서해야 돼. 그를 통해서 이 인이라는 걸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돼. 그래야 사람답게 살수 있어. 라고 공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자의 관점에서 효를 실천해서 어진 마음을 확장해야지 도를 이룰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어때요? 노자의 관점에서는 인이라는 것은 도를 잃어버리고 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등장한 거예요. 그런 노자가 어진 마음을 확장할 때 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진 않겠죠. 따라서 괄호의 내용은 공자가 할수 있는 비판, 노자의 경우에는 간과하는 부분. 정답은 이렇게 1번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간과한다란 말이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괄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다가 OX를 해보는 거예요. 갑의 공자의 경우에는 이 괄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라고 하겠다. 노자의 경우에는 인에 대해서 지금 도와 덕이 사라지자 나타난 것이라고 봤네. 아, 그러면 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겠네. 노자의 경우엔 X. 따라서 노자는 간과하고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비판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풀든 정답을 향해서 우리가 그 방법들을 터득해내면 됩니다. 저는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방법들을 연습해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풀면 되는 겁니다. 정답이랑 1번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 2번입니다. 외면적 사회 규범의 실천 과정에서 내면적 도덕성이 훼손될 수 있다. B 틀렸어. 네. 공자의 여러분들 경우에는 우리가 예의 바름을 실천해서 오히려 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잖아. 그치? 극기복례하라고 얘기했잖아. 따라서 여러분들, 2번의 경우에는 괄호에 있는 내용이 공자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공자가 비판할 수 없는 말이다. 다음 여러분 3번입니다.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재물이 아니라 명예를 추구해야 된다. 삐삐 틀렸어. 노자 여러분 관점에서는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재물도 명예도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따라서 여러분들 3번은 마찬가지로 노자가 비판할 수 없는 말입니다. 됐죠? 4번, 도를 체득하면 문명의 도구들로 만물을 이롭게 할수 있다? 노자 여러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물질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삶을 좀 힘들게, 오히려 또 괴롭힌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꿈꿨던 여러분들 소국가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소국가민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 쓸모 있는 것들이 있어도 쳐다도 안 봅니다. 네. 병기가 있어도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쓸만한 재료가 있어도 보지 신경도 안 씁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노자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구, 문명의 도구들,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자 이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노자가 비판할 수 없다.

5번입니다. 인과 읍뿐만 아니라 도와 덕도 버려야 사회 혼란이 극복된다. B 아니지. 도와 덕에 따라 살아야지. 도와 덕을 버리면 어떡해? 5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도 노자가 비판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문제 여러분들 구조 굉장히 간단합니다. 계속 연습해서 풀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한번 기회가 되면 OX 방법도 써보면 어떨까 추천합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의 경우에는 고대 동양 사상가 모두가 부정의 답을 할 질문을 고르는 거예요. 둘다 노, 노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먼저 갑부터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합쳐져 만물이 생겨나고 음과 양이 접해 변화가 일어나며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어. 근데 포인트 본성과 자기가 합치면 천하가 다스려진다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자기라는 걸 지금 얘기했네? 도가라면은 인위적인 거, 자기적인 걸안 좋아할 텐데 갑의 경우엔 지금 오히려 자기가 더해져서 천하가 다스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성악설, 그쵸? 악한 본성을 그대로 두면 사회 혼란이 발생해. 그래서 성왕 혹은 선왕이 예를 만들어서 예를 통해 혼란을 줄이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다. 누가 그러면 떠올라야 돼? 순자가 딱 떠올라야 돼. 그런 맥락들을 계속 떠올려 보면서 유추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하늘은 만물을 생성하긴 하지만 만물을 분별하지는 못해요. 땅은 사람들을 그 위에 살게 하긴 하지만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해요. 하늘과 여러분 땅은 분별하지도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우주 가운데에서 만물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는 성인에 의해서 비로소 분별되고 교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자기라는 포인트와 분별이란 포인트.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 사실 순자가 나오면 보통 예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든. 혹은 악한 본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친구들을 구별하게 딱 해줘. 근데 지금 그게 다 숨어 있어.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 있었던 지문이다. 근데 이런 지문들을 계속 연습해 봐야 돼요. 숨어 있는 단서들을 다른 단서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갑은 여러분들 순자 이렇게 체크하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연습하기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위대한 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요. 사계절은 밝은 법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따지지 않으며 만물은 생성의 원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인이란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근원으로 삼고 만물의 원리에 통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에 통달한 사람, 그쵸?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 여러분들, 지인 떠올려야 되겠지? 무의하며 위대한 성인은 자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지금 비교 포인트가 딱 구분되게 나왔어. 여기는 오히려 자기가, 그쵸? 여기는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통해서 천하가 다스려진다. 오히려 도에 통달한 성인은 자기가 없다. 이런 구분들 포인트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의 여러분 경우에는 도가의 장자였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던 유교와 도가가 비교되어 잘 나온다라고 했던 말을 떠올려 보면 이 문제에 굉장히 기출 트렌드를 잘 반영한 좋은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표도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갈게요. 1번입니다. 도덕의 근거는 하늘이 아니라 제도적 규범에 있는 거. 그렇지. 순자의 경우에는 도덕의 규범은 제도적 규범인 예에 있죠. 그렇죠? 따라서 순자의 여러분들 예스가 나옵니다. 오! 둘다 부정해야 되는데 한 명이 예스가 나왔네? 1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번 패스. 2번 여러분들, 하늘은 성인의 도에 따라 만물을 분별하는 주체인가? 순자 여러분들, 하늘은 분별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치? 따라서 순자 B 틀렸습니다. 장자 여러분들, 도가요? 도와 덕에 따라 분별하지 않는 거야, 차별하지 않는 거야, 그치? 따라서 하늘이 분별하는 주체인가, 여러분들? B 틀렸어. 둘다 노노, 정답 몇 번? 2번이라는 거딱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분별이란 포인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선지를 만들어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교도가 비교하면서 혹은 정리하면서 볼 만한 좋은 선지였습니다. 이런 선지들을 잘 차곡차곡 모아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 내려와서 3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위적인 노력으로 성인이 될수 있는가? 순자가 예스라고 하죠, 그쵸? 다음 여러분들 4번. 타고난 본성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것은 도에 부합하는가? 순자가 분명히 아니라고 할 거예요.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장자의 경우에는 예스라고 하겠죠.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순응하는 것이 도에 부합한다라고 할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5번입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비워야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장자가 예스라고 하겠죠.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 5번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좌망 소유요 떠올리면서 5번 지워주시면 돼요. 정답 몇 번? 2번 체크.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을의 가상 대화입니다. 이는 사람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얘기했던 포인트. 딱 맹자가 떠올라야 돼.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나 아직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수능 직전에 화련 관통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마음을 잃어버리고서 찾을 줄을 몰라. 너무 슬퍼.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돼, 학문하는 건. 우리가 배웠던 구방심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선한 마음, 선한 본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돼. 우리는 선한 본성, 선한 마음 갖고 태어났어. 그걸 확충해야 돼. 사단의 확충, 연결, 누구? 맹자. 딱 나와야죠. 다음 이제 을입니다. 을과 인과 의가 없어도, 몸이 닦여지고, 공로와 명성이 없어도, 다스려지는 사람은 있지 않는 것도 없고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유교가 생각했을 때는 인과 의가 있어야 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길이 필요해. 그리고 공로와 명성? 유교 여러분 경우에는 입신양명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 어디가 딱 떠올라야 돼? 도가가 딱 떠올라야 되겠지. 담담히 마음은 끝 가는 데가 없지만 모든 미덕은 그에게 모이게 돼. 그러므로 담담하고 고요하며 허무하고 무의한 것은 하늘과 땅의 올바른 도리이며 도화덕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로를 내세우고 명성을 반짝반짝 빛내고 막 분별하고 나누고 그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하고 무의한 것들. 이런 게 우리가 따라야 될 도화덕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을은 여러분들 도가 사상가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장자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장자라는 걸 몰랐어도 도가라는 것만 두고 풀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지문도 계속 보면서 아, 이거 도가에 나왔구나, 장자에 나왔구나라는 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입니다. 천명에 따라 잃어버린 본심을 찾으면 은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늘의 뜻에 따라, 명에 따라 여러분들, 잃어버린 본심, 구방심 하면 인의를 실현할 수 있다. 맹자에게 예스, 그쵸? 니은, 하늘을 본받아 본성에 따르는 사람에게만 도가 내재한다. 도라는 건 여러분들, 만물에 내재하는 거예요. 하늘을 본받아 본성에 따르는 사람에게만 내재한 게 아닙니다. B, 틀렸습니다. 심지어 장자의 경우에는 깨진 기와장이라던가, 혹은, 이게 좀 원문에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여러분들 비위가 상할 수 있어. 똥오줌에도 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게 니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도는 어디에나 내재하고 있다. 되겠습니다. 을, 마음을 텅 비우고자. 여러분들, 심재. 그리고 무의하면 만물과의 경계가 사라진다. 재물, 무라일체 여러분들 연결. 되게 따라서 동그라미. 장자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잘 연결 지어 나왔으니까 디귿 별표. 다음은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별표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맹자와 장자 참된 지혜로서 도와 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둘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둘이 말하는 지혜의 의미가 다릅니다. 맹자는 유교 사상가로서 십이선악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인간다움과 예의 바름과 의로움을 여러분 중시합니다. 그렇죠? 그런 참된 지혜로서 유교가 지향하는 도화덕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맹자에게 동그라미. 반면 여러분들 장자의 경우에도 동그라미예요. 왜? 장자가 여러분들 도가 사상이야, 그치?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합니다. 도가 사상은 지혜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만 도가 사상에서 싫어하는, 도가 사상에서 지향하는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십이선악 미추를 분별하고 나누는 걸 여러분 싫어하는 거지, 도가에서도 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가에서 지향하는 참된 지혜라는 건 바로 도에 합치되는 지혜입니다.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도에 따라 볼수 있는 지혜가 도가에서 얘기하는 참된 지혜야. 따라서

여러분들, 장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리을처럼 참된 지혜로서 도화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장자가 좋아하는, 장자가 추구하는 참된 지혜라는 거, 도와 합치가 될때 드러나는 지혜. 장자가 싫어하는, 도가가 싫어하는 여러분들 지혜라는 것은 그것은 분별적인 지혜, 분별적인 지식이라는 걸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서 우리가 네, 리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정답은 빠르게 네,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고요. 5번이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동양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갑은 아까 맹자였죠, 그쵸?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마 딱 누군지 알것 같아, 그치? 아마 이 맥락 속에선 노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어. 네, 볼게. 큰 도라는 게 무너지자 인과 의가 생겨났어. 지혜가 나타나자 거짓이 생겨났어. 이때 여러분 말하는 지혜도 당연히 분별적인 지혜가 되겠죠. 분별적인 지혜. 도가에서 싫어하는 분별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지혜는 세모를 쳐야 되겠죠. 됐죠? 내려가서 집안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하자 효와 자애가 있게 되었고 혼란해지자 충신이 있게 되었어.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오히려 커지게 될 거고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오히려 백성은 효와 자애를 회복하게 될 거야. 유교에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 여러분 가치들을 지금 버리자 오히려 백성들이 더잘 살게 되고 더 순박하게 되고 더 효와 자애를 회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교와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사라지고 이세 가지는 성스러움, 지혜, 인과의, 기교와 이익. 이세 가지는 형식이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해. 따를 것이 있어야 해. 우리가 따를 것은 뭐야? 바로 자연스러운 바탕을 드러내고 소박함을 견지하며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는 자세가 필요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도와 덕이야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도가 사상가 노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노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노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지문 속에 여러분들 효와 자애란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효와 자애라는 게 등장하면 이거 공자 아니야라고 또 오해를 해. 근데 그럼 안 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분명히 노자의 경우에도 효와 자애를 말할 수 있어. 야, 유교에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억지스럽게 막 인과의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인과 오히려 버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잘, 자연적 본성에 의해서 잘 효화자애를 실천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똑같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네. 내려가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 욕심을 적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욕심을 적게 한다는 건 밑에 있는 선제도 나와 있어. 맹자 또한 욕심을 적게 하는 수양을 얘기합니다. 맹자 또한 여러분들, 욕심을 적게 하는 수양, 과욕이라는 걸 얘기해요, 과욕. 네, 욕심을 줄이란 뜻이에요. 지나칠 과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욕심을 줄이라는 의미의 과욕이에요. 알겠죠? 요 부분은 선지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 보겠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고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간과한다. 아니야. 이거 노자도 할수 있는 말이고 맹자도 할수 있는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 간과한다 B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이거는 둘다할수 있는 말이다. 모두 인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문제 풀었던 방식에 따르면 괄호의 부분이 맹자, 노자 둘다 예스다. 그렇죠? 이렇게 체크. 니은입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을 멀리할수록 백성이 이롭게 돼. 야, 오히려 이렇게 시비선악 분별하지 않게 되면 백성이 더 이익이 100배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적인 지혜를 버리면 돼, 우리가. 그럼 오히려 백성들이 더잘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럼 니은은 노자가 할수 있는 비판이 맞고요. 이 맹자의 경우에는 간과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쌓는 행동. 맹자가 여러분 강조하는 수양, 집의를 떠올리면 돼요. 그것으로는 참된 덕을 얻을 수 없다. 맹자는 오히려 집의를 통해서 우리가 대인대장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노자의 경우에는 뭔 소리야? 그런 의로움 쌓는 걸로는 참된 덕을 이룰 수 없어.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노자의 관점에서 맹자에게 할수 있는 말. 네. 이것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리을. 사람들이 도를 따르지 않아도 효와자애를 회복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엥? 지금 효와자애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인과 의를 버리고 도에 따라 살아갈 때, 덕에 따라 살아갈 때 효와자애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B.
리을은 노자가 비판할 수 없는 표현.

라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되고요. 정답 몇 번? 네, 니은과 디귿의 3번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맹자와 노자를 잘 비교해서 출제가 된 문제고요. 이 또한 평가원에 출제가 가능한, 연계가 가능한 좋은 문제, 좋은 선지였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동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죽음이란 활집에서 활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자연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에서 혼백이 떨어져 나갈 때 혼백이 어디로인가 가버리면 육체도 이를 따라 위대한 귀착점인 도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형체도 없는 상태에서 형체가 만들어지고 형체를 지닌 물건은 형체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일이지만 지극한 도에 이르려는 사람은 그 구별에 대하여 힘쓸 것이 못 된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지극한 도에 이르려는 사람, 네, 지인과 같은 여러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구별하려고 하지 않아. 삶에 막 기뻐하고 죽음에 슬퍼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생활과 윤리를 배운 친구들은 죽음에 관련된 도가의 입장을 연결하면서 잘 복습, 정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갑은 바로 도가 사상가 장자였습니다. 장자. 내려와서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음과 죽음의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실 그대로 아는가? 태어남의 발생은 곧 늙음과 죽음의 발생이요. 태어남의 소멸은 늙음과 죽음의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지금 이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늙음과 죽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를 이르는 말이다. 오케이. 네. 늙음, 죽음, 그렇죠? 또 뭐가 그러면 떠올라야 돼? 병듦과 생, 그렇죠? 생로 병사는 불교 관점에서 고통이에요. 우린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 열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돼. 그를 위한 팔정도 사막이라는 중도의 수행이 필요해. 그 맥락에 딱 연결되는 그런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자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늙음과 죽음의 발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며, 늙음과 죽음의 소멸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는 이 문장들이 얘들아 지금 사성제의 라임과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거예요. 고제, 집제, 그 다음에 멸제, 도제. 그쵸? 그 연결까지 해주면 베스트. 을은 여러분들 석가모니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기 위해 자기를 끊어야 된다. 지금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네. 억지로 막 분별하고 하지 말고,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이 순환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것들을 끊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니은입니다. 삶과 죽음의 질서를 주제하고 그 흐름에 따르면 도를 체득해야 된다. 엥? 여러분들? 삶과 죽음의 질서를 주제하라고요? 네. 그쵸? 따라서 니은은 바로 틀렸다고 지워줘야 됩니다. 다음 여러분, 디귿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불변의 숙명이다. B 틀렸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고정된 거 불변된 게 없다라는 걸 연결 지으면 되겠죠. 네, 내려갈게요. 리을입니다. 삶과 죽음의 변화를 바르게 우리가 생각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진다. 삶과 죽음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죽음에 대해 막 공포에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굉장히 생활과 윤리와 잘 콜라보가 되어서 출제가 된 문제로 보입니다. 생윤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참고하길 바라고요. 정답 기억과 리을 2번이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해볼게요. 다음 여러분 6번 문제입니다. 가의 경우에는 아마 낯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도가 사상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도가 사상이 반영되어서 또 수용되어서 변화가 된 도교 사상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가원과 수능 기출을 보게 되면 도교의 경우엔 잘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EBS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포인트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를 따라 실천하면이라고 나와 있고요. 도를 얻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신선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교라는 것도 알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악행을 저지르고도 도를 얻어 하늘로 올라간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늘에선 그가 인간 세상에 남긴 행적을 조사하고 신문에 불량하고 효성스럽지 못한 행위를 분명하게 밝힌대요. 도는 만물을 생성하는 원천이고 하늘은 사람의 스승인데 어떻게 짐승 같은 사람을 용납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재밌지, 그치? 지금 뭔가 도가 느낌도 나면서도 효성스럽지 못하면 뭔가 이게 벌 준다라는

그런 맥락들이 나와 있어. 내려갈게. 만약 그대들에게 이러한 악행이 있다면 하늘이 과연 그대들을 오래 살게 하고 신선되게 놓아두겠냐? 그러므로 돌을 닦으면서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신선되어 하늘을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닦는 걸 얘기하면서 이 효도까지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같이 말하고 있어. 굉장히 뭔가 콜라보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는 여러분들, 바로 도교 사상입니다. 내려갈게요. 나를 보겠습니다. 돈은 실제하고 진실이 있지만 하는 일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전할 수는 있으되 받을 수 없고요. 터득할 수 있으되 볼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라는 건볼 수도 없고요. 형체도 없습니다. 스스로 뿌리가 되고 스스로 근본되는 것이어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옛날부터 굳게 존재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이런 포인트,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옛날부터 존재하였다. 근원되는 것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이를 하늘의 사람이라 하고 하늘의 사람 여러분들 천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순수함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이를 신 같은 사람 신인이라고 하며 참된 것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이를 지극한 사람 지인이라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천인, 신인, 지인 나왔습니다. 장자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떠올라야 되고요. 바로 다는 도가 사상이라는 거 체크. 그리고 장자의 지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한번 바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도덕적 선행과 악행의 결과는 화복으로 돌아온다.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면은 복을 받게 될 거고 악행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될 거다. 재앙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 동그라미. 도를 실천하면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신선될 수 있다. 지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맥락이고요. 도교 사상에 관련된 우리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선지였습니다. 네, 3번입니다. 천지 이전부터 도는 스스로 그러함으로 형체 없이 존재한다. 그쵸? 동그라미. 다음 4번. 만물 중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이므로 저절로 도를 따르게 된다. 삐. 네. 위계질서에 하에서 인간이 제일 뛰어난 존재, 우월한 존재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3번. 네, 4번 여러분들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도에 따라 만물의 생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도교와 도가의 공통점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네, 4번. 이렇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갑부터. 지금 여러분들 쫙 보게 되면 왕이 이로움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도 이로움을 생각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익을 취하려 하면 오히려 나라는 위태로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생각하자라고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덕으로서 인을 한인하는 것은 왕도다. 왕도를 표현돼서 큰 나라여야 할 것은 없다. 덕으로 남을 복종시킨다면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것이다. 왕도 정치 맹자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백성들이 이로운 기물을 많이 갖게 되면 나라가 점점 혼란해집니다. 문명의 이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사람들에게 기교와 사치가 많아지면 오히려 기이한 물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법령이 더욱 드러날수록 사람들이 혼란해지고 도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무의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올바르게 되고, 내가 일이 없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없애니 백성들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성인의 모습, 소국감인 사회의 모습, 소박한, 순박한, 무위무욕의 사회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갑은 여러분들 맹자였고요. 을은 노자였습니다. 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다스려야 백성의 도덕적 마음이 보존되는가? 삐삐, 둘다 노가 되겠죠. 맹자의 경우에는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더 강조하고요. 노자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에 따라 무위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다음 여러분 니은 볼게요. 인과 의로서 다스리는 것이 백성에게 이로울 수 있는가? 맹자 여러분 경우에는 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맹자의 왕도 정치 연결하면 돼요. 반면에 도가 사상의 노자의 경우에는 노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야, 인과 의라는 건 억지스러운 거야. 인위적인 거야. 오히려 백성들에게 힘들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노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과 의를 끊어야 돼. 그래야 백성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말하는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니은, 맹자랑 노자를 잘 구분 지을 수 있었던 좋은 선지였습니다. 동그라미. 다음 디귿입니다. 천명을 받은 통치자일지라도 민심 잃으면 쫓겨날 수 있죠, 그쵸? 맹자가 얘기했던 역성 혁명 떠오르면 돼. 리을 여러분들, 통치자는 제도와 규범을 앞세우고 무위로 다스려야 돼? 제도와 규범을 앞세우면 안 되지. 오히려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은 사회 혼란을 만들 거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마지막 리을은 노자에게 노가 나온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저번 시간에 좀 기후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또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지 않았니?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들 기후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계속해서 눈에 익숙해지고 반복하다 보면은 눈에 딱 뜨일 때가 올 거예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해 보면은 이제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저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기출을 한 번 더 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치? 기후가 그리고 최근에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파이팅! 그치, 파이팅!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능 실전 문제 3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나 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막 겨울일 수도 있고, 여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1월, 8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강수량에 대해 이거를 쥐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자, 1월, 8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지역이 나왔는데요. 지역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지도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철원처럼 보입니다. 철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지도상에 있는 지역을 막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쯤이구나. 딱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진짜 중요하지. 우리 그 해발고도 높은 지역 중에서 세 개는 꼭 기억을 했었어야 되잖아. 대관령, 태백, 장수. 여기는 태백이죠. 태백. 태백입니다. 태백. 자, 부산이고요. 자, 무안보다 살짝 아래죠. 그냥 목포입니다. 목포. 목포. 자, 이렇게 네 지역이 나왔는데요. 자, 가시기, 나시기 같은 평균 기온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원래 재작년에 기출로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두 개 다 기온으로 주지 않고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해가지고요. 하나는 기온으로 주고 하나는 강수량으로 줬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가 1월이면은 나는 1월 평균 기온 차이였으면은 나는 이제 평균 강수량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조금은 떨어지긴 합니다. 물론 그래도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푸는데. 그렇지?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어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봤을 때요, A, B, C, D가 나와 있는데 항상 이거를 우리가 뭐 평균 기온의 차이라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 빼기 내 지역의 평균 기온의 평균이기 때문에요, 결국 플러스일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따뜻하거나 덥고 마이너스일수록 더 시원하거나 춥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것만 상대적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A, B, C, D 중에서 D가 나시기에는 가장 덥거나 따뜻하고 A가 가장 춥거나 시원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치? 근데 어쨌든 우리가 8월 평균 기온하고 1월 평균 기온이 있을 때 지역 간 차이가 컸던 거는 무조건 1월이었어요. 1월, 1월. 그치? 그래서 여기 차이를 봤을 때 C하고 B 사이의 차이, 가시기는 C하고 B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죠.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나시기는요, A에서 D까지 보면은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수치화하지 않더라도. 그치? 그러면은 더 많이 차이 나는 게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1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가시기는 8월이 되겠지.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왜 둘 다 평균 기온 차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1월 달에 가장 따뜻한 D와 1월 달에 가장 추운 A,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극단적으로 찾아도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찾냐면은 반반 나눕니다. 그냥 반반 나눠요. 반반 나눠. 예를 들어서 A하고 B 좀 비슷하네. 그래서 A하고 B 비슷하니까 이렇게 나눠. C하고 D 비슷하니까 한 이렇게 나눠. 그렇지? 저는 항상 이렇게 네 개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요, 보통 2대 2로 나누거나 아니면 1대 2대 1, 양 극단적인 거 찾고 나머지 찾는 그러한 연습을 합니다. 보통은요. 여러분들도 이런 연습을 해봐. 한 번에 찾으려고 하면 또 안 찾아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철원, 태백, 부산, 목포 중에서요, 목포하고 부산은 일단 위도도 굉장히 낮고 또 해안가잖아요. 그치? 서해안, 동해안인데. 그러면은 네 지역 중에서 두 지역이 가장 좀 따뜻하겠다라는 생각이 되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요, C 아니면 D가 될 거고 A하고 B, 그렇죠. 1월 달에 가장 추운 지역입니다. 위도가 높으면서 내륙 쪽이고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은 쪽이니까 A 아니면은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고 푸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는 좀 최종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지. C하고 D 중에서는 그래도 T가 더 1월 달에 따뜻한 걸 보면은, 아유, 부산은 D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부산은 D인 거야. 그럼 목포는 자연스럽게 C인 거고요. 그리고 A하고 B 1월 달 기온으로 찾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왜? 해발고도가 다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8월 평균 기온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은 기온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지역 간에 유독 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 게 있었어. 그게 바로 해발고도였거든요. 그치? 그래서 8월 달에는 A보다는 B가 더 시원한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그치? 그럼 둘 중에서 내륙하고, 그치? 그리고 동해안 쪽에 가까우면서 또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시원할 수밖에 없어. 그치? 태백이 조금 더 시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B는 자연스럽게 태백이 될 거고, 그리고 철원은 A가 될 거죠. 물론 이거 말고 푸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찾았다면 이제는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A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 B, 연교차. 연교차를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해발고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평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왜냐면은 태백 같은 경우는 최남해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낮고, 최하늘 평균 기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을 거 아니야.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그치, 주변 지역에 비해서. 근데 연교차도요, 연교차는 똑같단 말이야. 이게 평지이나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나 결국 이 차이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치? 그래서 평지라고 두고 풀어도 돼. 그러면 더 내륙이고 더 위도가 높은 철원이 가장 기온의 연교차가 크겠다라는 생각이 되죠. 정답은 바로 1번이에요. 1번. 네, 1번.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네. 그치? B는 C보다 해발고도가 낮다, 높다라고 해야 되고요. 연평균 기온은 우리가 최하늘 평균 기온을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가 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따뜻해요? 둘다 평지라면은 당연히 T가 더 따뜻한 걸볼수 있지. 이거 그래프만 봐도 알겠다. 그래프만 봐도. 그치? 요거 지도 안 보고 그래프만 봐도 A, T가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따뜻하네. 둘다 평지니까 해발고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연평균 기온이 높은 곳은 D가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또 4번입니다. D는 A보다 서리가 내리는 첫날이 빠르다. 이런 것도 좀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서리가 내리는 첫날이라고 한다면은 가을이잖아, 가을. 그치? 그러니까 겨울이 어디가 더 빨리 오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겨울이 어디가 더 빨리 오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어디가 더 춥니야, 결국. 추울수록 겨울이 더 빨리 오거든요. 그치? 그러면은 D하고 A를 비교했을 때 최하늘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A가 훨씬 더 춥잖아. 그치? A가 1월 평균 기온이 더 낮잖아.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는 첫날이 더 이른 것은 A가 되겠죠. 그치?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도 되게 단순하게 볼수 있어. 그치? 가시기는 1월, 나시기는 8월. 아니죠.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그치? 여러분들 포인트를 한번 잘 잡으면서 한번 풀어봐요. 알겠죠? 할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요런 문제도 좀 단골적인 문제 같아요. 그치?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의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지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도부터 보도록 하자. 자, A는 서울. B는요,

자, 이거 강릉 아닙니다. 강릉은 조금 더 동쪽이야. 그래서 강릉보다는 조금 더 내륙 쪽, 태백산맥 쪽이다 이러면은 이것은 대관령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 듣는 친구들은요,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 그치? 대관령이야. 시는 울릉도가 되겠지, 울릉도. 자,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절별 강수량 비율이 나왔는데, 결국은 강수량 비율이 나왔을 때 상대적인 걸 보면 되잖아요. 물론 절대적인 지수가 나왔으면 더 쉽게 풀었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굉장히 좀 쉽게 풀수 있어요. 왜? 왜? 왜? 울릉도는 어떤 지역이에요, 여기는? 울릉도는요? 겨울, 울릉도는요? 울릉도는요? 겨울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치? 그래서, 가, 나, 다 중에서 겨울 강수 비율이 가장 높아. 가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울릉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쪽도 울릉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울릉도가 겨울 강수 집중률이 여름 강수 집중률보다 높은 건 아니야. 우리나라는 무조건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전 모든 지역에 다 높아요. 알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울릉도는 겨울 강수 집중률이 되게 높은 곳이죠. 그치? 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왜? 한강 중상류, 한강 일대 같은 경우는요, 여름철 강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서울이 되겠지. 바로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일수록 원래, 내륙일수록 겨울 강수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겨울 강수가 내리는 쪽이 어디였어? 라고 하면은 서해안에서도 남부 지역, 호남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보통 동해안, 그리고 남해안, 그리고 울릉도 일대. 이렇게 내렸단 말이야. 그치? 남해안, 동해안이 서해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내리는 편이고. 그치? 서해안 중에서는 이쪽이 가장 많이 내리고, 위쪽은 잘 내리지도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서울 쪽은, 그러니까 한강 일대는 사실 뭐 서해안이든 내륙이든 겨울 강수량이 굉장히 낮은 쪽에 속해요. 근데 이쪽은 어때? 여름철에 장마 전선이 요렇게 겹칠 때, 장마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막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잖아. 그래서 여름철에 진짜 강수가 많이 내리는 쪽이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은 한강 일대예요. 알겠지? 한강 일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려요. 여름철에는. 여름철 한정으로는. 알겠지? 그래서 겨울철엔 가뜩이나 적은데 여름철에 정말 많이 내려요. 여름 강수 집중률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한 거야. 대관령 같은 경우는요, 좀 재밌죠? 왜? 여기가 태백산맥이잖아. 그치? 그래서 태백산맥에서요, 남서풍이 불든, 그리고 겨울철에 북동풍이 불든 둘다 바람맞이기 때문에 겨울 강수량도 남선 많고, 여름 강수량도 나름 많은 지역이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 연 강수량 하면은 서거남 더하기 대, 서거남 플러스 대, 이렇게 좀 기억을 했었잖아. 서거남은 1900mm 이상 내리고, 그리고 대관령은 1700 정도 내렸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4위. 그쵸?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겨울 강수량도 뭐 나름, 여름 강수량도 뭐 나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잡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부터 찾기보다는 가 찾고 다 찾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나다. 이렇게 찾는 게 훨씬 조금 더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죠. 어쨌든 B는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자, 이런 거할 때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그냥 말하면서 해요, 말하면서. 다부터 보는 거야. CBA. CBA 어디 있어? CBA. 5번이구나, CBA. 5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지 실수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되게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알겠죠? 정답 5번입니다. 5번. 자,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두 시기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 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 나는 1월 아니면 7월입니다. 풍속이 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나온다면은 너무 땡큐야. 왜? 우리는 뭐를 찾으면 돼? 무조건 1월을 찾으면 돼요. 왜? 1월은 8월에 비해서 풍속이라든지 풍속도 빠르고, 그리고 풍향도 비교적 뚜렷합니다. 두드러지게 잘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그치? 그래서 특히 북풍 계열 중에서도 북서풍이 잘 나타나는 거. 여기 보면은 풍향별 관측 획수의 백분율. 어디서 가장 많이 불어오느냐. 그리고
최대 풍속, 어디가 좀 바람이 세게 불어오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풍속도 더 빠르면서 풍향도 주로 북서쪽, 북쪽, 이런 쪽, 북서쪽, 북쪽, 북쪽, 북서쪽, 북서쪽. 약간 서쪽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가가 바로 1월이죠. 나 같은 경우는 막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 남풍 계열이 부는데 막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는 8월이 됩니다. 그래서 풍속이 빠르고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1월이 됩니다. 여기 8월이 아니라 7월이라고 해요, 7월. 풍속할 때는 또 7월을 물어보더라고. 최난월을 할 때는 이제 8월을 물어보고. 그치? 뭐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1월 시기는요, 남동풍보다 북서풍의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네, 북서풍. 그치? 남풍 계열보다는 북풍 계열이 훨씬 더 많이 불죠. 겨울철에는요. 7월 시기에는요, 주로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자, 서고 동저. 괜히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뭐를 찾아? 고를 찾아요. 고기압이 어디에 있어? 서쪽에 있대. 서쪽에 있는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지. 그치.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거잖아. 이쪽에. 그치. 여기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거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1월이라고 해야지. 그치? 아닙니다. 1월은요, 7월에 비해서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 맞는 말이죠. 대륙성 기단이라고 한다면요, 기단이 고기압이잖아요. 그럼 대륙과 관련한 고기압, 결국 시베리아 고기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다 풀어놓고서 대륙성 기단이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야. 알겠죠? 몰랐으면은, 아, 대륙에서 발생하는 고기압이구나. 그럼 시베리아 고기압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천은요, 1월보다 7월에 평균 풍속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인천이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물론 안 봐도 우리는 1월이 더 빠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그치? 우리가 그게 기본적인 지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또 한국지리 문제를 다룰 때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보고서 풀수 있는 문제면은 그래프를 보고 푸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특히 자연지리에선 그래도 이렇게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지리에서는 그냥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아예 당연하잖아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문지리 쪽에서는 묘하게 아닌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풀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보고 푸는 연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속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풍속 좀 진한 거 보면 되겠죠? 진한 색깔 보면은 인천 진한 색깔. 어디까지 이 원쪽까지 좀 심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보니까요. 인천 같은 경우는 풍속이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면 조금 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 막상 그래프 보니까 또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치? 어쨌든요. 뭐 경험적으로 이해하나 그래프를 보고서 푸나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답. 자, 6번이었습니다. 6번.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에서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대충 한번 보는 거예요. 겨울 강수량 나왔고, 여름 강수량 나왔고, 가을, 겨울, 계절별 강수량이 절대값으로 나왔구나. 연교차하고 최하날 평균 기온이 나왔구나. 힌트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죠? 저. 실제로 나온다면은 이거보다는 좀 힌트가 덜 나올 것 같아. 그치? 근데 우리는 딱 저거 하나. 최한월 평균 기온만 가지고도 뭔가 풀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 그리고 이쪽은요, 강릉이 되겠죠, 강릉. 그치? 그리고 여기는, 뭐, 순천, 순창, 뭐, 정읍 정도 될것 같죠, 정읍. 그쵸? 그리고 이쪽은 대구입니다, 대구. 뭐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서해 안쪽, 내륙 쪽뭐 이렇게 파악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봅시다. 일단은 저는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최한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 풀었어요. 근데 힌트가 너무 많아. 일단은 최한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 먼저 풀어볼게요. 제가 강조했던 게 있어. 제가 뭐냐면은 암기하면 너무 편리해요라는 게 있었어. 암기하면 너무 편리해요. 최하나 평균 기온 뭐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가 1도 라인은 좀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죠. 1도 라인. 그게 바로 뭐였어?
강릉, 대구, 무안, 강대모 라인, 강대모 라인, 이렇게 강대모 라인, 그치? 여기가 1도 라인이었단 말이야, 1도 라인. 1도, 그치? 그럼 정읍은 1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하늘 평균균이 1도보다도 더 낮다라는 거죠. 인천도 당연히 정읍보다도 더 낮을 거고. 그럼 최하늘 평균 기온만 봤을 때요. 지금 A하고 D가 좀 1도에 가깝고, 그리고 B가 0도에 가깝고, C가 마이너스인 걸볼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인천이 C이고, 그리고 B가 정읍이고, A하고 D는 나머지 가지고 풀면 되겠다 해가지고, 연 강수량을 보니까, 아, 연 강수량, D가 제일 적어요.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D가 대구, 그리고 A가 강릉. 이렇게. 생각보다 좀 쉽죠? 생각보다. 그렇죠? 이렇게만 풀어도 최하늘 평균 기온은 좀 기억해두면 진짜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최하늘 평균 기온을 가지고 풀었고요. 두 번째 풀수 있는 방법도 있죠. 뭐두 번째 어떤 거 가지고 풀면 좋을까? 연 강수량을 가지고 좀 풀면 좋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네 개에서요.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이러면은 강릉일대, 강릉일대. 그렇지? 강릉. 근데 이 강릉이 연 강수량이 이 중에서 가장 많아요를 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강릉이 제일 많은 건 몰랐다고 하더라도 뭐는 알아야 되냐면은 대구가 가장 소우지야. 왜냐하면 대구는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 사이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나 바람 그늘 사면이기 때문에 늘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남한에서 가장 소우지가 어디예요라고 한다면은 저 백령도 쪽을 제외하면은 여기 영남 내륙 지방이란 말이야. 그치? 자, 얼마 정도 내린다고 했어요? 1000에서 1100 사이. 그치, 1000에서 1100 사이. 그래서 영남 내륙 지방은 1000에서 1100 사이가 내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일대 같이 묶어서 그냥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한 120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20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다음 나머지 강릉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은 물론 다 1200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1200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본다면은 아, 소호지가 D일 거고 그리고 좀 강수량이 적은 B하고 C가 두개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럼 나머지 A가 강릉이겠구나라고 찾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렇게 찾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반대로도 그렇게 찾은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나왔으니까 연교차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치, 연교차. 최하늘 평균 기온 가지고 나머지 다 찾았다면은 마지막에 제일 헷갈렸던 게 뭐였어? 최하늘 평균 기온 라인 중에서. 강릉하고 대구가 좀 헷갈렸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서 그래도 여름철에 더 뜨거운 곳이 어디야? 대구잖아요. 그럼 연교차가 어디가 커야 돼? 대구가 커야지. 그럼 연교차가 더큰 지역이 대구겠구나 하고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찾는 방법이 너무 많지. 그치? 그렇게 여러 가지 찾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큰 힌트는 어떻게 보면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 그렇지. 일단 최하늘 평균 기온이 보이면은 그 최하늘 평균 기온부터 보는 거야. 왜냐면 너무 큰 힌트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1도 라인. 몰랐다고 하더라도 얘들아. 위도가 높을수록 서해안일수록 그리고 내륙이 없으니까 동해안보단 서해안일수록 가장 추울 거고 그리고 위도가 낮을수록 또 따뜻하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한다면은 생각보다 또 풀만한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 뭐 연교차 이런 것도 다 고려한다면은 그치 여러 가지 힌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근데 1도 라인을 딱 기억하니까 정말 쉽게 풀리지 않니? 그치? 그것도 되게 큰 힌트라는 것을 제가 말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B보다 겨울철 북동 기류에 의한 강설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B입니다. 우리 북동 기류 한번 불 북동풍 한번 표현해 보자. 북동풍 표현하면은 북동풍, 그치? 바람바지 맞잖아요. 정읍 같은 경우는 북서풍이 불때 바다를 지나면서 바다 효과에 의해 가지고 눈을 쏟았죠. 그치? 그래서 다설지였잖아, 이쪽은. 그치? 그래서 1번은 A는 B보다 겨울철 북동 기류에 의한 강설량이 많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1번이네요. 자, 2번. B는 C보다 저위도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3번. C는 D보다 최나널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하고 D를 비교해보면 D가 더 위도도 낮고 내륙이니까 당연히 더 뜨겁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철에.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크게 좀 의심이 된다면은 이 연교차를 보고서도 좀풀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면은 결국 이 최나널 평균 기온이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면은 연교차가 뭐였어요? 연교차가.
연기차가 최 난월 빼기 최 한월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어

생각보다 좀 복잡한 계산을 여러분들한테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도는 계산하라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도가 낮고 내륙이니까 더 두껍겠지 이런 의도로 풀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니고요. 4번 D는 A보다 A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지. 자, 연평균 기온 할때 최한화 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왜 최한화 평균 기온이 낮으면 연평균 기온 낮고 최한화 평균 기온이 높으면 연평균 기온 높으니까. 근데 해발 고도도 같이 고려해야 되겠지. 근데 해발 고도 높은 지역이 없으니까 다 평지 지역이니까요. 우리는 최한화 평균 기온만 보면 되겠다. 그럼 A에서 D 중에서 최한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보니까 A하고 D가 되겠네. 그럼 연평균 기온은 어디가 더 높을까인데요. 자, 최한화 평균 기온이 하필 또 똑같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위도가 낮을수록 내륙일수록 여름철에 더 뜨거우니까 연평균 기온은 D가 더 높겠다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치? 최한화 평균 기온이 똑같더라도 최남하 평균 기온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하나씩 풀어내면은 여러분들이 얻어올 게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을 풀면서도 그냥 정답 찾고 끝! 이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나왔다면? 저렇게 나왔다면은? 그치? 이게 만약에 정답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걸 풀수 있었을까? 그치. 이번 6월 모의평가에도 어때, 얘들아? 다 쉽다 싶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았다고 제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정답 찾기가 쉬워가지고 정답이 찾아진 거지. 그게 만약에 정답 찾기가 어려웠어 봐. 그럼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 실력으로 풀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요, 6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한국 지리 수업 장면입니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단은요, 각각 힌트가 너무 많이 주어져요. 북태평양 기단,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 기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쉽지. 그냥 개념 생각한다고, 개념 한번 읊는다, 한번 곱씹어 본다 생각하고 한번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가. 시베리아 기단이죠. 시베리아 기단. 나, 오호츠크 해기단이죠. 오호츠크 해기단. 그리고 다, 여름, 한여름이니까 북태평양 기단. 그래서 오호츠크 해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날 때 장마전선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치? 뭐 가끔 이 가을철에 가을 장마가 그래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요. 뭐잘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냥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봤어요. 자, 볼게요. 갑. 봄철에 일시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은 뭐가요? 시베리아 기단이 꽃샘추위가 나타납니다. 에이, 너무 쉬운 개념이죠. 네, 갑 맞는 말이고요. 을. 나가 늦봄에서 초여름에 세력을 확장하면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된다라고 되는데, 자, 우리 오호츠크의 기단이 어디에서 유입되는 거지? 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기만 해도 되더라. 그치?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좀 너무 대충 그리긴 했습니다. 오호츠크 기단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서 발원되잖아. 그럼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가잖아. 우리나라 기준에서 북동쪽에 있으니까 북동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북동풍이 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오호츠크의 고기압은 북동풍이 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북서풍이 아니죠. 북서풍은 시베리아 고기압이죠.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 그치? 그래서 아닙니다. 자, 병입니다. 다가 우리나라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계절에는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계절에는 주로 서고 동저형. 자, 우리 고기압만 볼까요? 고기압이 어디 있대? 서쪽에 있대. 근데 북태평양은 우리나라 기준에서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 이쪽에. 남고북저라고 해야지. 남고북저. 그치? 그러니까 병도 아닌 거예요. 자, 정입니다. 가는 대륙성 기단. 맞죠? 대륙에서 만들어지니까. 나와 다는 해양성 기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만한 거는요. 오호츠크의 기단을 해양성 기단이라고 생각 안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오호츠크 해잖아, 바다잖아. 그러니까 해양성 기단. 당연합니다. 물론 북태평양 기단하고 조금 성질은 다르지. 오호츠크 기단은 냉양습윤,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 약간 요런 차이 정도는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갑, 정,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냥 개념 한번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자, 8번입니다. 자, 그림은 가에서 다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가에서 다는 각각 관북지방, 울릉도, 제주도. 문제 푸는데 막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전 모식도와 다르게 좀 3D로 표현이 되었다? 그렇지. 3D로 표현이 되었다. 뭐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그치? 여기 지금 보면은 폐쇄적, 그렇지. 전자형, 저 나오죠. 폐쇄적, 관북형이 되겠지. 관북형. 관북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부엌하고 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원래 부엌 가려면은 신발을 신고 마당을 지나가지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엌하고 방이 철저하게 분리가 됐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관북형은 너무 춥다 보니까, 아, 나갔다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은 주로 관북형으로 볼수 있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실이 막 밖에 있진 않잖아. 그치? 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북형을 볼 때마다 약간 좀 그런 의문을 갖더라고.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옛날엔 당연한 게 아니야, 그게. 그치?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야 돼. 그쵸?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 막불 피워야 되는데, 막 불이, 연기가 막 이렇게 안에 가득 찬다고 생각해봐요. 그쵸? 막썩 좋진 않겠지, 그치? 네. 자, 어쨌든요. 관북형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정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주간. 이 정주간을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딴소리를 냈네, 제가. 정주간. 정주간. 그치? 정주간. 자, 나는요, 여기 돌담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현무암 같은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거 제주형이라고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근데 제주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온돌 문화가 발달 안 해도 돼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온돌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을 떼면은, 이 불, 연기가 어디로 가? 이 안쪽으로 방 밑을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굴 쪽으로 딱 나오잖아. 연기가 방 밑을 지나가면서 방을 데우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위도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굳이 방을 데울 필요가 없지. 그치? 그래서 아궁이가 방과 반대쪽으로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치? 제주형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 울릉도형. 울릉도. 울릉. 그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울릉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우대기가 있었어요. 우대기. 우대기. 그치? 뭐, 요 정도 좀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의 전통 가옥에는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인 곡팡이 있다. 이거 틀린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우리가 막 깊이 있게 보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곡팡은 관북형에서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비슷한 건 있지. 고방. 고방은 있는데, 창고방은 있는데, 그걸 제주도에서는 곡팡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제주도의 어떻게 보면 좀 방언이거든요. 곡팡? 곡팡? 좀 귀엽잖니, 곡팡? 그렇지? 어쨌든요, 곡팡은 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야. 가에서는 고방이 나타납니다. 고방이 여기 있었어, 여기. 왜? 북서풍이 불때 이쪽은 북서쪽에 위치한 방은 가장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창고방으로 썼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곡팡은 아니죠. 좀 묘하게 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2번. 자, 나의 전통 가옥에는요, 부뚜막과 방바닥이 하나로 연결된 정주간이 있다. 나가 아니라 가와 관련한 설명이죠. 가. 그치? 이제 곡팡 같은 경우는 나와 관련한 설명이고요. 자, 3번입니다. 다의 전통 가옥에는요, 겨울에 실내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우대기가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뭐 정답 찾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지. 자, 4번. 가의 전통 가옥에는 나의 전통 가옥보다 통풍을 강조하는 가옥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통풍을 강조하는 가옥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뭘 배워요? 대청마루에 대해서 배우잖아, 대청마루. 근데 대청마루가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나타나는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주에서 대청마루라고 한다면 여기 가운데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름은 달라요. 이름은 다른데 대청마루하고 그렇게 속성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성질은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두면 이렇게 바람이 쉰 하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 그치? 그래서 통풍을 강조하는 가옥 구조는 오히려 나에서 나타납니다. 가는 조금 폐쇄적이잖아. 그치? 폐쇄적. 그치? 이렇게 닫아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자형이면은 대청마루를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 지나갈 텐데, 그렇지 않은 거지. 그치? 아닙니다. 자, 5번. 나의 전통 가옥은요, 다의 전통 가옥보다 겨울철 난방을 강조하는 가옥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이, 겨울철에 어디가 더 추워요? 그래도 다가 더 춥잖아. 그럼 겨울철 난방을 강조하는 가옥 구조는 다에서 나타나야지. 왜냐하면 여기는 아궁이가 방

방을 향하고 있잖아. 근데 아궁이가 밖을 향하고 있잖아.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아궁이가 바깥을 향하니 아니면은 집을 향하니 이런 거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정답은요, 3번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안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끔씩 출제가 되기도 해요. 뭐 나오면 저희도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최근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 자연재해와 관련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열대야, 폭염, 이런 거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열대야 일수를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역별 열대야 일수는요 제주도가 45.3일, 서귀포가 37.6일 이거 일수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지? 이걸로 가장 많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 강의를 들었다면은 또는 제가 수능특강에 올려준 학습 자료를 확인했다면은 수치가 다른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왜 다르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는 10년간 자료잖아요. 근데 문제 출제가 이루어질 때는요, 30년치 자료를 통계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 자료, 수특 학습 자료에 올려준 내용은 30년치인 거야.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순서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외우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수치 외우지 말라고 제가 한번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공통점이 있지. 어떤 공통점이 있나 보니까요. 여수, 목포, 포항, 부산,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 뭐였어요? 다 해안가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위도가 낮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 정리를 해주면은, 사실 열대야라고 한다면은, 열대야라고 한다면요. 일단 첫 번째로, 위도가 낮으면서 저위도이면서, 해안가인 지역이 열대야가 대체적으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제가 열대야는 한 가지 더 기억하라고 있어. 꼭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열섬 현상.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밤에도 인공열이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낮 동안에 열도 얼마나 많이 흡수를 했겠어. 그치? 어둡다 보니까 아스팔트도 짱 많은데, 그쵸? 그래서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동위도끼리 비교를 하자면은, 훨씬 더 열대야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은, 부산. 근데 부산은 워낙에 위도도 낮고 해안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구. 대구랑 부산이랑 비슷하게 열대가 나타나요. 그치. 해안가도 아닌데, 대구는. 그리고 서울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서울은 부산 대구에 비해서는 조금 적긴 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위도가 높은 것 치고는 되게 열대야가 높은 편입니다. 수치로 하면 한 부산 대구가 17일, 서울이 한 12일 정도 되는데, 수치를 외울 필요 없어. 물론 나는 자동적으로 외워진 거야. 이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외워졌는데, 막 여러분들 수치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 폭염도 같이 정리해보자. 폭염 바로 나오니까. 폭염은요, 되게 쉬워요. 폭염. 뭐냐면은, 폭염은요, 위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온도 변화가 커야 되니까, 내륙일수록 되게 폭염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 됐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대표적인 이 지역이 어디였어? 라고 한다면요. 제가 이것도 꼭 기억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는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폭염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요, 무조건 여기가 나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영남 내륙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남 내륙지방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남 내륙지방이 너무 두드러진단 말이야. 무조건 폭염이 높은 곳이라면은 그냥 영남 내륙지방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능에서도 문제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직전에 수능 문제로 나왔었죠. 근데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파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폭염 이렇게 주어졌을 텐데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기후 문제에서 항상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주어졌었잖아요. 그치? 근데 지도에 지역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어디다 이렇게만 주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여수, 목포, 포항, 부산 이렇게만 주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 순서를 맞춰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또는 뭐 실제로 뭐 그려보든 지도가 주어지지 않고 문제를 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요, 앞으로도 문제 출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지역을 해야 돼요. 지역을. 그치? 지역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가 안 주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서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요.

자, 너무 좀 길었죠? 우리 기억 이제 읽어보네요. 폭염은요. 내륙 지역이 더 심하지만 열대야는 제주에서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려면 일단 바다의 습도가 높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위도가 낮은 바닷가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왔네. 기억의 이유로 바다가 육지보다 비열이 큰 것을 들수 있다. 물론 이 비열을 대놓고 이렇게 수능에서 물어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비열 자체가 뭐 크다, 작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내신형에 좀 가깝잖아.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열이 뭐예요? 어떠한 물체 1도시를 1g 1도시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잖아. 그치? 같은 거라면은 바다가 육지보다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온도 높이기도 쉽지 않지만 온도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바다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천천히 식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열대야가 발생하는 거죠. 왜? 바닷가는 기온이 잘안 떨어지는 거야. 한번 올라간 기온이. 그치? 폭염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게 중요하지. 한 번에 온도가 빡 뛰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열이 낮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폭염 기준이 몇 도였어, 얘들아, 이거. 33도고, 열대야가 최저 기온이, 이건 최고 기온이 33도고, 최저 기온이 25도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한 번에 확 높이느냐, 천천히 식느냐, 딱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요. 어쨌든, 바다가 육지보다 비열이 큰 것을 들수 있다? 맞는 말이죠. 정답, 기억. 맞는 소리고요. 니은입니다. 니은은 뭔가 되게 어색하네. 니은은 네. 제주도 일대에 북풍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한번 볼게요. 제주에서는 한여름은 물론이고 봄이나 가을에도 밤더위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2014년 5월 27일에는요. 봄철이죠. 팬 현상으로 그렇지. 약간 초여름? 초여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라고 할까요? 팬 현상으로 한라산 북쪽 지역 기온이 오르며 여러분들 우리 팬 현상 배울 때 여러분들 맨날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늘팬 현상 하면은 영동 영서 이것만 생각나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측의 고기압 영동 영서. 아니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닌데 팬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높새 바람을 떠올릴 때 영동 영서를 떠올리는 게 맞는 거고요. 팬 현상이라고 한다면 꼭 영동 영서에서만 그 오측의 고기압에 의해서 북동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남서풍이 불때 소백산맥에 부딪히면은 바람받이 넘어가면 영남 내륙 지방으로 그 바람이 넘어가면 비 그늘 이것도 팬 현상이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제주도죠. 제주도 한라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라산이 요렇게 있대요. 한라산이. 그치? 근데 한라산 북쪽 지역, 이 뒤쪽 지역하고 이 앞쪽 지역을 비교했을 때 북쪽 지역이 기온이 올랐다는 거예요. 왜 올랐겠어? 팬 현상에서 올랐다면은 넘어갈 때 고온 건조해지잖아. 고온 건조해지잖아. 그래서 이 바람이 여기 이렇게 건너갈 때 뒤쪽이 더 고온이 되는 거지. 팬 현상에 의해 가지고 더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론한다면은 북풍이 유입되었기 때문보다는 남풍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이게 되게 추론형이었거든, 추론형.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북쪽이 기온이 높다는 거야, 남쪽이 기온이 높다는 거야. 북쪽이 기온이 높다는 거지. 그럼 북쪽이 비그네 사면이라는 거예요? 남쪽이 비그네 사면이라는 거예요? 북쪽이 비그네 사면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남풍이 불어야 돼, 북풍이 불어야 돼. 남풍이 불어야지, 그치? 그래서 니은은 아닌 겁니다. 되게 재밌는 문제였어요, 재밌는 문제. 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디귿은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번 읽어볼게요. 밤 사이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도 있었대요. 밤 사이에 30도 넘으면 열대야가 정말 심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디귿은 기온 역전 현상. 역전 현상 같은 경우는요, 보통 분지 지역에서 이걸 또 그려야 되나? 분지 지역에서 가을이나 봄철에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졌을 때이 위쪽 부분부터 냉각이 되기 때문에 이 복사 냉각에 의해 가지고 바람이 불지 않은 날 차가운 공기가 무거워서 바닥에 쌓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기온 역전 현상이었잖아. 전혀 관계가 없지, 그치?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입니다. 자, 마지막 리얼 보도록 할까요? 그래, 쭉 읽어볼까? 자, 2022년 8월 15일에 16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 제주 기상 관측 지점 최저 기온이 30.5도로 관측이 돼밤 사이 최저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으면 폭염이라고 해요. 30도가 넘어가면

0: 10대 1이라고 해, 보통은. 근데 밤인데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어갔다는 거는 열대야 오브 열대야라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더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탓에 제주도민들은 폭염 대비는 물론 야간 피서 준비까지 한다. 제주의 해안 마을 곳곳에는요, 용천수가 있죠. 용천수 물통에서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연중 차가운 용천수가 솟아나는 물웅덩이에서 몸을 담그고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힌다.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용천수, 리얼은요,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다. 왜? 용천수는 거의 민물에 가깝죠. 민물, 그치? 프레시 워러에 가깝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염도가 낮죠. 저 용천수 때문에 해안가에 모여 사는 거잖아. 그 물을 식수를 얻기 위해서. 제주도 자체가 건천이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물이 너무 잘 흡수가 돼. 화산섬 특성상. 그치? 그래서 정답은요,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뭐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 가 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E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뭐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부터 볼게요. 자, A, 서울. C는요, 태백. 이거 태백 되게 중요합니다. 대관령, 태백, 장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장수는 여기가 장수죠, 여기가 장수. D는 창원. 그냥 가까운 것부터 할게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바로 보성이 되겠죠, 보성. 보성군이 될 거고요. 그리고 B 같은 게 진천군이 되겠죠, 진천군. 혁신도시가 나왔네요. 네. 볼게요. 자, 기후의 지역차는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요,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문제 출제가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되죠. 물론,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봤을 때 결국 이거는요, 지역을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지리적인 특성을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 특색을 활용한 축제가 많은데요. 벚꽃축제, 여기서 벚꽃축제라고 한다면 이제 군항제가 대표적인데, 군항제 워낙에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벚꽃축제. 적어도 남쪽이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어디예요? 바로 창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창원이 들어가야 돼. D입니다. 가는 D. 그치? 자, 보령의 모두축제. 보령 어디 있는지 여기 있죠, 보령. 김제 지평선 축제. 김제 여기 있습니다. 화천의 산천어 축제. 화천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돼요, 당연히. 자, 한편 나및 남해에서는요, 유리한 기후 환경을 이용해서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볼까요? 나이는 고지대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지구력을 증강해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국가대표 선수촌이 아니야. 고지대가 핵심인 거예요, 고지대. 그치. 그래서, 뭐, 국가대표 선수촌이 어디 있는지 사실 우리가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한국 지리 내에서는. 그치. 뭐, 알면 당연히 뭐, 좋지만, 굳이지, 굳이. 그래서, 고지대, 어디예요? 태백산맥에 위치한 태백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C가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가는 D, 나는 C, 이렇게 찾을 수가 있네요. 뭐, 나머지 특성들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은 되게 재밌는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기후적인 특성은 잘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보성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뭐, 녹차 정도 생각나네. 다향제, 뭐 이런 거. 그치?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어때요? 굉장히 좀 힘들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이제 기후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더 재밌기도 하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수능 완성 문제를 같이 한번 저와 함께 풀어봤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다시 기출로 돌아가서 기후 문제를 싹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또 풀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네? 생각보다 기후가 재밌는 파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후에 대해서 막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할 만한 파트가 항상 기후입니다. 알겠죠? 되게 재밌기도 해요.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자연재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

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벌써 4강인데요. 4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왔던 세계 기후, 그리고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지형들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여러분들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공부할 때는 한 단원에 여러분들 적어도 2시간, 3시간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수능 완성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혹은 놓치고 있었던 개념들 빠르게 정리하시고요. 문제들도 어떻게 연계될지 생각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지막 기후 파트잖아요. 그래서 건조 기후 관련된 지형, 그리고 냉한대 기후, 그리고 관련된 지형들 정리하면서 우리 총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문항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우리 수능 개념 특강에서도 계속 해왔지만 사막이 형성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있었죠. 그래서 그첫 번째 유형으로 우리 문제를 풀때 필요한 개념이니까 우리 1번 문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보시면 좋을 텐데요. 첫 번째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은 중위도 대륙. 아주 큰 대륙의 내부에 위치한 경우인데요. 이것처럼, 네, 여기 설명이 적혀 있는 것처럼 바다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습윤한 공기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지역이 어디냐면 항상 이거 공부할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유형, 그리고 사례 지역을 지도에서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기. 그래서 이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네, 사막은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 유라시아 대륙이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내부에 위치하는 네, 고비 사막과 타카라마칸 사막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네, 두 번째 사막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우리 연중, 아주 강력한 고기압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을 때또 거대한 사막이 형성이 될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였죠, 여러분? 네, 바로 사하라 사막.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연중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사막이 형성되는 유형이었고요.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중위도 대륙 서안의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사막이었는데요. 우리 이 남반구에 두 곳의 사례 지역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은요. 벵겔라 해류라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나미부 사막이 형성되는 사례를 하나 배웠었고요. 그리고 칠레 쪽, 네, 칠레부터 페루까지, 이 한류의 이름 자체도 페루 해류였죠. 그래서 이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아타카마 사막 같은 사막이 또 길게 넓게 형성이 되는 유형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유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종종 다른, 네, 지형이나 기후 지역하고도 연계돼서 이 포인트들이 자주 언급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한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네, 아타카마 사막 그리고 나미부 사막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이거는 타골풍이 늘 부는데, 자, 그 바람 빠지면 너무 좋겠죠. 바람 빠지면 연중 비가 많이 내릴 테니 뭐 농업이라든지 인간 생활에도 유리할 텐데 자, 타골풍이 부는데 그 반대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남반구는 편서풍이 이렇게 불죠. 그래서 이 편서풍의 바람 빠지는 바로 남아메리카의 이 서쪽 지역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떤 산맥이 길게 이 동쪽과 서쪽 지역을 가로막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 바로 안데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서풍이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반대편은요, 연중 어떤 거예요? 이쪽이 연중 바람 바지라면, 이 반대편은 연중 바람 그늘, 비 그늘,

현실이 되겠죠. 아, 연중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편에 해당하는 즉 편서풍이라는 타골풍의 비 그늘, 바람 그늘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요,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안 내리니까, 그쵸?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 지역이 어디다? 딱한 군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남아메리카의 파타고니아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바로 1번 문제로 가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정답을 찾아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방금 언급했던 개념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가나,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가나에 해당하는 사막을 지도에서 찾는 건데요. 우리 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자, 가는 그리고 남북 회귀선 근처에 위치하여 연중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형성되었다라고 적혀 있죠. 거기가 어디였죠? 방금도 짚어드렸는데, 그쵸. 사하라 사막하고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라고 두 군데 둘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사하라 사막 없다고 답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남반구의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정답은, 네, 가는 C로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요, 지형적 요인으로 형성된 사막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D도 한번 읽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산맥의 비그늘 지역에 지형성 강수 발생 이후에 건조해진 공기가 산지를 넘어오면서 사막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시를 해놨죠. 방금 언급했습니다. 무슨 사막이었죠, 여러분? 네, 여기 위치하고 있는 파타고니아 사막. 딱한 군데인데요. 정리해보면 C와 D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정말 쉬웠고요. 자,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4개 중에 하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사실 건조 지형은 너무 이제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뭐 4구, 그리고 플라야, 메사, 뷰트, 그리고 삼능석, 와디, 버섯바위, 그리고 선상지, 그리고 그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바다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이 용어와 그리고 지형 형성 과정, 지형 형성 기구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테니 우리는 바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네개 중에 하나씩 다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로 바람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지형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오른쪽, 예라고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될 거는 바람에 의해서 형성이 됐는데, 그첫 번째 A가 어떤 유형이냐? 그 중에서도 퇴적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라고 해요. 이거 뭐죠, 여러분? 바람에 의한 퇴적작용. 이네 가지 중에, 네, 4구밖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퇴적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4구. 그런데 B는요, 바람이 형성하긴 형성했는데 퇴적은 아니래요. 그럼 뭐밖에 없죠? 아,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 자, 그러면 우리 이네개 중에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은 네, 바로 버섯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바람이 깎은 거는 아니지만 이 기존의 바위 아래쪽에 나뒹굴던 모래가 모래바람에 의해서 기존의 바위의 아래쪽을 계속 이제 깎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버섯 바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 건조기후 지형에서는 바람 또는 유수의 작용이 매우 탁월했잖아요. 유수. 그래서 이 아니오 방향이 바로 유수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남아있는 게 메사 아니면 선상지인데 메사와 선상지 딱 보는 순간 유수에 의한 퇴적 그리고 유수에 의한 침식 이렇게 하나씩 남아있는 거죠.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탁자 모양으로 형성된 지형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유수에 의해서 차별 침식의 결과 되게 독특하게도 탁자 모양으로 남아있는 지형이 바로 뭐죠? 네, 에스파니아어로 탁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메사죠. 그러면 아니요. 유수에 의해서 차별 침식을 받은 지형은 아니야. 유수의 퇴적작용이야. 그래서 경사가 급변하는 지형에서 식생도 없다 보니 이 지형이 매우 뚜렷하게 잘 나타나 있고요. 이게 여러 개가 연결된 게 바로 바다였죠. 자, 그럼 선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4구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지형을 바다다? 아니죠. 우리 A는 뭘로 고쳐주면 될까요? 네, A를 그냥 D로 고쳐주면 될것 같습니다. 2번. 주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

하는 계곡 입구에. 이것도 뭐죠? 네, 이것도 바로 선성지입니다. 자, 연안과 경암의 차별적 풍화와 침식으로 형성된 게 매사이다. 너무 잘 설명했죠? 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우리 이제 D를 정확히 물어보고는 있는데 읽어볼게요. 바람이 주로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추론할 수 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D 선성지는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도 아닐 뿐더러 어쨌든 틀렸죠? 그러면 이 지형은 A입니다. 네, A를 고쳐주시는데요. 이 사고가 어떤 바람의 풍향에 의해서 형성됐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만약에 사고의 경사도가 지금 왼쪽이 완경사, 오른쪽이 급경사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고가 있다면, 네, 이런 사고가 있다면, 자, 이런 사고가 있다면, 바람이 어떻게 불었다? 네, 완경사에서 급경사 쪽으로 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시작점이 완경사 쪽이고요. 바람의 도착 지점이 급경사 쪽이다라고 우리, 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드럼린하고도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드럼린은 급경사 쪽이 빙하의 상류 방향, 완경사 쪽이 빙하의 하류 방향이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수능 개념 때도, 수능 특강 때도 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적어두세요. 자, 그다음 5번 선지로 가볼 텐데요. A에서 D는 물리적 풍화보다 화학적 풍화가 우세하다? 이렇게 건조하고, 그리고 네, 건조하고 일교차도 큰 그런 환경에서는 어떤 풍화가 훨씬 더 우세하죠? 네, 물리적 풍화가 훨씬 우세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풍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물질의 성격 그리고 기존 암석의 성격이 변하지 않고 크기만 작아지는 현상, 이게 물리적 풍화. 그리고 같은 말 기계적 풍화였다면, 화학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리에서 뭐 테라로사라든지 이런 기존 암석이 성격까지 변하고 색깔까지 변하고 이런 사례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화학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 습윤한 기후, 그리고 고온하고 온난한 기후 지역에서 활발하다면, 쉽게 얘기해서 썩는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물리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추운 지역에서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 텐데요. 이거는 상당히 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이 상당히 친절한데, 일단 여러분들 풀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만 구별을 해주면 돼요. 사막 기후와 스텝 기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중요한 포인트들만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그 여행 지역은 뭐 양고기를 먹어요. 네,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근데 사막 아니면 스텝인데 초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동식 가옥이 있어요. 그것도 게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네, 아주 정확하게 몽골 초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 지역은 네, 우기 때 짧은 풀이라도 자랄 수 있는 강수량, 연강수량 250에서 500mm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스텝 기후입니다. 스텝. 그렇죠. 대문자 S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지역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 도심이래요. 어딘지 아나요, 여러분? 네, 우리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륜 자동차를 타고 모래 언덕을 지나고 있대요. 자, 모래 언덕을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의 야영지, 대상, 과거에 이제 띠를 이루면서 이동했던 상인의 야영지에도 가서 전통 공연도 보고, 할랄 음식도 먹고, 네, 이슬람 지역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낙타 체험도 했답니다. 우리 남아있는 기후기 때문에 어차피 너무나도 쉽게 사막 기후라는 거 아실 텐데요. 사막은 연강수량 250을 기준으로 스텝보다 훨씬 더 낮은 연강수량을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식생이 아주아주 아주 빈약하겠죠. 자, 그러면 기역부터 가볼게요. 자, 기역에서는 지금 이 기역이요, 단순히 스텝이 아니라 게르라는 용어를 쓰는 이동식 가옥이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몽골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역 선지를 보시면 찬정 개발, 이게 뚫을 찬자의 그 우물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깊게 뚫어서 대규모 목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하고는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역 선지는 틀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에서 네, 선생님이 할랄 표시하면서 무슨

무슨 종교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이슬람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돼지고기는 네, 술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금기 음식, 하람 음식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디귿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니은, 이 지역, 그러니까 사막 기후 지역은 스텝 기후 지역보다 식생의 밀도가, 손님 방금 설명했죠?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왜? 영광 수량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디귿. 디귿 선지만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자료라고 나와 있고요. A에서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 텐데, 우리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뭐부터 확인한다? 네, 지도부터 확인한다. 지도에서 어떤 지역이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네, 북반구에 두 개, 남반구에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이 지역이요. 우리 정말 자주 다뤘던 지중해 연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먼저 지중해성 기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반면에 우리 이 오스트레일리아 한가운데.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국토의 70% 이상이 무슨 기후죠? 네, 건조 기후고요. 넓은 사막,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같은 넓은 사막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한가운데에 표시된 이 기후는 네, 사막 기후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포인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알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미국의 서쪽 해안에서 살짝 들어간 이 지역이 바로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안가가 아니에요. 내륙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사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스베가스 설명할 때 사막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후벗댐 이야기 뭐 이런 것과 연결해서 몇년 전에 수능 완성에서도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북반구의 사막 하나, 남반구의 사막 하나가 나왔는데요. 일단 기후 그래프의 기온 패턴만 보더라도 네, 어디가 오스트레일리아 자료인지 알겠죠? 그죠? 지금 남반구 패턴을 가지는 거는 네, 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남반구 표시를 해주고요. 이거 북반구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구부터 찾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늘 해왔던 거는 뭐냐면, 최한월 평균 기온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A는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들어가는 네, 온대 기후의 첫 번째 1차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500ml는 넘죠. 네, 500ml 넘기 때문에 온대 기후 중에 이제 건기와 우기, 그리고 이제 수빈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볼 텐데요. 일단 모든 달이 수빈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F는 아닌데, 건기가 뚜렷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디죠? 여름일 때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아야 될첫 번째 지역. 이 A가 여기랑 매칭이 되는구나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하고 C는요. 사실 최한월 평균 기온을 봤을 때는 온대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온대 같아서, F냐, 뭐, 더, 소문자 S냐, 소문자 W냐, 뭐, 이렇게 판단하려고 내려왔더니, 누적 강수량이 둘다 뭐조차도 안 되죠? 500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250도 안 됩니다, 둘 다. 자, 그래서, 둘다 사막이야. 근데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냐면, 남반구 사막 하나, 북반구 사막 하나가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남반구 사막, 북반구 사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B가 될 거고요. 이렇게 C가 찾아졌네요. 그러면 연결했으니까 바로 선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무수목기후? 아니죠. 방금 이야기했지만 요거는 온대기후. 당연히 수목기후입니다. 자, 그리고 C는 세 지역 중에 남해기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장 가깝다. 우리 남해기선 남이 23.5도인데요. 우리 대략 요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네, 상파울루가 선생님이 정확하게 23.5도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당연히 남반구에 속하고 있는 B가 더 가깝겠죠. B가 가깝겠죠. 자, 그다음 B는 A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기니까, 네, 기니까 이렇게 거대한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 형성되었다라고 우리 오늘 첫 시간, 첫 부분에 맨 앞에서
사막 형성 원인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비는 씨보다 7월에 낙기리가 길다고 했는데, 자, 7월에 낙기리는 지금 선생님이 볼 때는 A하고 C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B가 제일 짧은 건 맞죠. 그러니까 제일 짧아야 될 지역이 길다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틀린 거였고요. A는 아프리카, B는 아메리카 아닌 거 방금 찾았습니다. A는 유럽이고요. B는 오세아니아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고요. 네, 이것도 자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고요.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 교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나널조차도 0도에서 10도면 일단 이거는 수목생장 한계선에 못 미치죠. 여러분, 수목생장 한계선이 몇 도였죠? 10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수목생장 한계선이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는 거. 10도가 기준인데 이걸 넘어야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뭐 최하늘은 말도 못하게 춥겠죠. 최나널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최나널 평균 기온이 네, 0도에서 10도다라는 말은 한대기후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대기후 중에서 1년 내내 0도 이하, 즉 최나널 평균 기온조차도 0도 이하인 기후가 무슨 기후였죠, 여러분? 네, 바로 빙설 기후였고요. 그래도 0도가 넘는 기간이 있어. 바로 살짝 녹는 기간이 있는 기후가 바로 툰드라였습니다.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기후 지역의 토양층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자료를 제시했죠? 네, 이 지역의 토양층의 땅속 온도 변화를 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석을 해보시면요. 이 지표면에 가까운 지역은 여름에는 상온으로 올라갔다가 겨울에는 네, 영하로 떨어진,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일정 깊이 아래쪽은 1년 내내 꽝꽝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개념 설명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정말 꽝꽝 얼어 있는 얼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위는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는 약간 슬러시 상태가 되기도 하고, 얼었다가 얼어서 얼음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설명할 때 무슨 이야기 됐었죠? 이 슬러시는 완벽한 뭐 물도 아니고, 완벽한 얼음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약간 물의 상태가 될때이 얼음을 통과는 못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툰드라 기후 지역, 이 이티 기후 지역은요, 여름마다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뭐가 군데군데 분포한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웅덩이 같은 거. 네, 호수 같은 게 군데군데 여름에 일시적으로 형성이 돼요. 왜? 배수가 안 되잖아.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웅덩이 주변에 이끼가 자라고 이 이끼를 먹는 순록이 사는 기후가 바로 툰드라 기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툰드라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자, 가부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공열로 인한 건물의 붕괴를 막기 위해 고산가옥이 나타난다. 우리 고산가옥을 배우는 기후는요, 일단, 네, 고산가옥은 열대 우림이나 열대 몬순, 여기서도 고상식 가옥이 있었고요. 그리고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도 고상식 가옥이 있었습니다. 왜? 활동층 위에 바로 집을 지으면 이 집은 매년 어떻게 될까요? 매년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붕괴를 막기 위해 영구 동토층까지 깊게 기둥을 박고요. 그리고 지면에서 좀더 띄어서, 왜냐면 내부의 그 가옥, 집의 내부의 열이 활동층에 직접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띄워서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붕을 상당히 평평하게 그렸죠. 왜? 여기는 영강수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굳이 열대기후 지역의 고상식 가옥처럼 급경사의 지붕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상의 뜻이 높을 고자의 마루상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열대기후와는 다른 이유로. 네, 직접적인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루를, 거실을 띄워서 집을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설명 맞습니다. 자, 을을 보시면 상록하렵수로 구성된 숲, 이거는 열대림이죠. 그래서 이거는 열대기후 지역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병을 보시면 해당 기후 지역의 분포 면적은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더 넓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나눠서 보셔야 돼요. 지금 빙설기후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문제는 엄밀하게 툰드라 기후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한대기후 전체로 보면은 남극 대륙이 있는 남반구가 넓을 수도 있지만 툰드라만 보시면 북반구가 더 넓게 나타납니다. 왜? 유라시아 대륙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북극해 연안이 다 툰드라 기후가 길게 나타나고요. 그린란드 그 주변 저 해안 지역도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면적 따져보면 훨씬 더 툰드라 기후는 북반구에서 넓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도 많네요. 자, 정을 보시면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커요. 네, 연교차는 기본적으로 위도를 반영하면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어떤 기후 지역의 특징이죠? 열대 기후 지역의 특징이었고요. 우리는 답을 갑과 병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갈게요. 자, 6번. 상당히 생소한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고요. 클라이모 그래프라고 하는 일종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네, 기후 그래프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봤던 기후 그래프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도 월별 평균 기온, 그리고 월별 강수량을 표시를 해주고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기후 그래프에서는, 이 기온하고 강수량의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그 지표값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클라이모 그래프인데, 학자마다 자기의 그런 설명 방식을 다르게 취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래프고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번 뭐부터 보냐면, 우리 최난월 평균 기온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하늘도 좋고, 최난월도 좋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반구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시된 지역이 적도를 기준으로, 항상 지도부터 먼저 보면은 또 다른 힌트를 빠르게 얻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의 두 지역, 그리고 남반구의 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난월이든 최하늘이든 확인을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최난월이, 지금 7, 8월에 분포를 하고 있네요. 반면에, 나도 마찬가지네요. 나도 최난월이 7, 8월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두 개가 북반구 지역의 데이터구나. 반면에 다는요. 최난월이 Y축이죠, 여러분. Y축 읽고 있는 거 맞죠? 최난월이 12월, 1월 이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디 패턴? 남반구의 패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딱 봤을 때 뭐부터 표시를 해보자? 반구부터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북반구 지역, 남반구 지역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찾아야 될 기후 지역이 그것부터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요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요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였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이지만, 이 정도 내륙으로 들어오면요. 냉대기후입니다. 그리고 대륙 서안은 이제 요 정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DF, 그리고 요 동쪽은 DW, 이렇게 분포를 하죠. 그래서 요건 DF 기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 지역은 아주 아주 유명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나미비아 쪽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완전 이제 해안가는 아니지만, 나미비아 대부분이 이제 건조기후입니다. 일단은 비까지만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하늘, 그리고 최난월, 그리고 이 강수량, 연강수량, 그리고 건우기 이런 거막 따지면서 정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가부터 한번 보시면, 자, 가부터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최하늘이, 자, 1월이죠. 최하늘이 1월인데 1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최하늘 평균 기온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들어가니까 얘는 뭘로 시작을 해볼까요? 온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기후죠. 그런데
연중 고르게 지금 강수량이 분포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려보세요, 여러분. X축 값을 읽는 겁니다. 내려보시면 건우기가 매우 뚜렷해요. 언제는 거의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죠? 그죠? 7, 8월 달에 평균 기온은 우리나라 7, 8월의 평균 기온을 가지고 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그런 달도 있습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비가 거의 안 내리죠. 자, 뭐죠? 여름이 아주 아주 건조한 온대기후, 썸머 드라이를 붙여서 완성되는 지중해성 기후를 네, 나타내고 있고요. 바로 A 지역하고 매칭이 되겠네요. 가는 A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최한월 평균 기온. 자, Y축 보세요, 여러분. Y축을 읽어보시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6도 정도로 나옵니다. 어쨌든 온대기후의 1차 조건보다 아래쪽에 있죠.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 이하면 뭐 아니면 뭐로 시작을 하죠? 냉대기후 아니면 한대기후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냉대냐 한대냐는 뭘로 판단하죠? 그렇죠. 최난월 평균 기온으로 판단을 하는데 최난월 평균 기온이 수목생장 한계선인 10도는 훌쩍 넘고 있죠. 아, 이나 지역은 한대기후는 아니구나. 냉대기후다. 냉대기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냉대 딱 적어요. 그럼 냉대기후의 수분의 기준은 몇 밀리였죠, 여러분? 네, 매달 20밀리씩 이상 꾸준하게 내리면 그게 수분의 기준을 만족하는 건데 지금 가장 비가 적게 내리는 달인 3, 4월조차도 30밀리를 넘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달이 네, 30밀리 이상씩 아주 고르게 비가 내린다. 그래서 DF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지역을 B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네, 남아있는 거 네, C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자, 한번 볼게요. 지금 거의 6개월, 7개월, 연중 7개월 이상이 다 끌어모아봤자 평균 매달 한 10ml, 20ml도 안 돼요. 그게 7개월이야. 그러면 다 끌어봤자 이게 한 150ml 정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60ml, 70ml가 더 보태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보태져봤자 250ml를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은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금방 계산이 되니까 한번 보시면 500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50은 넘는 것 같지만 500이 안 돼요. 이 기후가 바로 뭐다? 네, 스텝 기후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나미비아 사막 쪽을 표시한 것 같지만 사실 완전 해안가는 아니고 이 사막을 둘러싸고 있는 스텝 기후인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좀 내비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르더라도 워낙에 남반구의 패턴이 뚜렷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답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번 문제 풀기 전에 오랜만에 빙하의 침식 지형과 퇴적 지형 한번 쑥, 네, 빠르게 한번 훑어볼 텐데, 우리 빙하가 침식을 해서 형성시킨 여러 지형 중에 딱요 정도만 알면 되죠. 일단,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홀은 가장 산의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 빙하들이 여기를 꽉 담고 가득히 네 빙하로 다어 빙하가 가득히 있었겠지만 후빙기가 오면서 이제 녹아내리면서 이제 그 흔적은 이렇게 골짜기로 남아있고요 이렇게 막 파내려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른으로 뾰족한 네 그런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빙하 침식 지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빙하 침식 지형은 또 우리 U자고 요걸로 이제 또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빙하가 침식시켰기 때문에 하천이 침식시킨 V자 곡과 달리 넓은 그리고 깊은 U자 곡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U자 곡은요, 여전히 이렇게 넓고 깊은 U자 곡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U자 곡의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져서 만의 일부가 침수가 되면 무슨 해안이 된다? 그쵸. 피오르 해안이 된다까지 연결을 시켜볼게요. 피오르 해안. 그쵸. 아직까지 리아스랑 피오르 헷갈리는 거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와지가, 그러니까 과거에 빙하가 꾹 누르고 있던 곳이 이제 녹아서 그 흔적은 없어지고 깊은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빙하호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울타리 권자, 주변 지형이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울타리 권자를 써서 권곡이라고 하는 그런 웅덩이

풀려 있는 골짜기라 그래서 현곡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퇴적지형도 네, 좀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지형 중에 하나가 바로 빙태석 혹은 같은 말이 모래인이죠. 그래서 이 빙태석, 특히 가장 말단부에 분포하고 있는 빙태석은요, 과거에 빙하가 어디까지 왔나라는 범위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빙하의 확장 범위를 알수 있는 중요한 지표 지형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바로 모래인 혹은 빙퇴석이고요. 빙하가 퇴적시킨 뭐 돌들이다라는 뜻이고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빙하는요, 고체예요. 얼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퇴적시킨 퇴적 물들은 분급이 불량하다, 양호하다. 그죠?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럼님도 네, 바로 빙하가 퇴적을 시킨 건데요. 빙하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우리 앞에서 사고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드럼님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상류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요. 하류가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빙하가 확장하는 시기에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의 지형이 바로 드럼님입니다. 근데 우리 에스커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알죠? 선생님이 수능 개념 때 뭐라고 했죠? 애석한 에스커. 빙하가 후빙기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퇴를 하고 있어요. 나의 세상은 끝났어. 이 눈물이 뭐죠? 빙하가 녹아서 녹을 융자죠. 만들어낸 물이에요. 눈물, 융빙수. 근데 이 융빙수가 녹으면서 이 빙하 속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퇴적 물질들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사라집니다. 네, 빙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녹으면서 여러 퇴적 물질들을 쌓아놓는데, 그래서 이제 구불구불하게 생긴 뚝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이두개 속을 파보면, 큰 거는 큰 것끼리, 무거운 건 무거운 것끼리, 작고 가벼운 건또 그렇게 모여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분급이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누가 퇴적시켰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뉴스가 퇴적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뭐 빙력도 평원은 이 일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네, 뭐 당연히 분급이 불량한 뭐 자갈 모래들이 막 흩어져 있는 평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건조지형이든 그리고 빙하지형이든 여러분들 용어에서 처음에는 어색했겠지만 이제 수능 완성을 공부할 이 시점에는 익숙하죠? 네, 익숙해야 됩니다. 그럼 익숙하다고 치고 문제를 볼 텐데. 자,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진술이 오르면은 출발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은 알고 있죠, 여러분? 자, 시계가 어디로 도는지, 네,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틀리면 시계 반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 말인데.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곡은 우리 빙하 침식지형이라고 방금 설명을 했었고요.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와지다, 웅덩이다. 여기에 빙하호가 형성되기도 한다. 너무 설명 잘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출발점에서 기분 좋게 오른쪽으로 한번 한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인데요. 에스커는 모래인보다 퇴적물의 분급이 양호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방금 설명했죠. 에스커는 누구에 의해서 퇴적됐다? 융빙수예요. 수가 중요한 거야. 물이 퇴적시켰어. 그러니까 빙하에 의한 퇴적, 즉 고체에 의한 퇴적보다는 분급이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분이 좋게 또한칸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달을 보시면 모래인의 분포 범위를 통해 요것도 설명을 했네요. 빙하가 어디까지 왔나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수 있댔죠. 빙하가 상류에서 하류로 쑥 밀고 올때 퇴적 물들을 이렇게 뚝처럼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네, 바로 모래인이었는데 너무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A로 또한칸더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잘 보시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피오르는 하천에 의해 침식된 골짜기가 후빙기의 수면 상승에 의해로 침수되었다. 여러분, 어디는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침식된 골짜기가 후빙기의 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었다. 여긴 너무 완벽하거든요? 네, 어디가 틀렸죠, 여러분? 네, 피오르는 하천에 의한 게 아니라 빙하에 의해서 침식된 골짜기 유자고 빙식곡이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침수된 해안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의해서 침식된 골짜기에 침수된 해안은 바로 리아스였죠. 그래서 여기서 틀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잘 가다가 한칸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번이고요. 자, 8번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쾌펜의 그 기후 구분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있는 지문이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건조 기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사막 기후와 스텝 기후의 분포를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스텝 기후의 분포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넓은 사막을 사과 껍데기처럼 둘러싸고 있죠. 우리 열대 우림을 햄버거 패티, 두툼한 번이죠? 네, 햄버거 패티가 열대 우림이라고 치면 햄버거 패티를 두툼한 빵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사바나였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넓은 사막을 사과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게 스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분포도 보는데, 초원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스텝이었고요. 식생이 매우 빈약하였던 게 사막이었죠. 반면에 한대기후, 네, 한대기후, 뭐 건조기후 둘다 무수목기후인데, 이유가 다르게 무수목이었는데 여기는 왜 무수목이었냐 뒤에 적혀있죠. 한대기후는 최나날 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0도를 넘는 기간이 있어. 근데 하나는 0도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0도가 넘는 기후를 우리가 툰드라라고 했고요. 우리 앞에서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툰드라 기후는 북반구에 훨씬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빙설 기후는 1년 내내 꽝꽝 얼어있는 바로 대표적으로 남극 대륙 그리고 그린란드 내부 내륙 지역이 해당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8번은요. 결론적으로 스텝 기후 그리고 건조 기후. 아, 사막 기후죠. 네, 사막 기후고요. 그 다음에 툰드라 기후, 그 다음에 빙설 기후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나의 주변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잘 이해해 보시라고 지도도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기역 선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는 모두 연강 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나 모두 건조해요. 건조의 정의가 뭐죠? 연강 수량 500ml 이하다라는 그 기준도 있지만, 강 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거, 이게 더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꾸로 설명했고요. 다에 해당하는 지역은 여름에 키가 작은 풀과 이끼류가 자라요. 이거를 또 순록이 뜯어 먹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순록을 유목을 했죠. 그래서 요거 잘 설명을 했고요. 일시적으로 형성된 호소들이 혹은 호수들이 군데군데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라를 보시면 네, 빙설 기후인데요. 이 솔리플럭션 현상 혹시 놓치고 있지 않나요? 이 솔리플럭션 현상은 짧은 여름에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활동층이 경사면을 따라서 이게 만약에 영구 동토층이라면 활동층이 네, 위에 분포를 하는데 여름에 살짝 슬러시처럼 녹는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슬러시가 중력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현상. 그 소의 혓바닥이 길게 늘어선 모양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솔리 플럭션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빙설 기후가 아니라 툰드라 기후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고쳐 주셔야 되고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볼 텐데요. 9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기후 지역과 관련된 이제 환경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요. 세계 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고 학생이 선정한 기역과 니은 주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일단 어떤 주제를 선정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막화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학생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빙하 면적의 감소를 다루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조 기후 그리고 냉한대 기후 지역에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0: 기역은 사막 안에 주로 이런 지역에서 발생을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 적도 수렴대는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우기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이 비, 아직까지는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심각한 건 아니고요. 사막하의 정의가 뭐죠? 기존의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이 사막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스택 기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다음 2번. 사막화가 해수면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까요? 사막화는 해수면 상승하고는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활동의 증가, 그러니까 방목지라든지 농경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면적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 우리 뭐 최근에 파리협정, 그렇죠? 일단 기후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토의정서, 최근에는 파리협정 이런 거 이야기했지 갑자기 습지보호협약을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도 중요하죠. 기역과 니은 모두 기후변화가 발생 원인 중 하나이다. 선생님이 사막화가 인간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이상기후, 이게 다 기후변화에서 빚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오래 지속되는 가뭄, 이런 게다 사막화의 또 자연적 원인으로 언급은 되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시면 다 기후변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구온난화야 대표적인 기후변화의 현상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기역은 니은보다 보통 대체로 고위대에서 나타난다? 아니죠. 선생님이 지금 기후대를 적었거든요. 기후대 자체가 여기가 훨씬 더 고위대에 주로 분포를 하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 텐데요. 네, 우리 나중에 여행 간다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과 얼음의 섬입니다. 네, 선생님도 상당히 좋아하는 곳인데요. 화산 지형과 빙하 지형 모두를 볼수 있고요. 게다가 겨울철에 가잖아요. 오로라도 보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대서양 중앙에서 분리가 되고 있는 해령의 일부가 수면으로 드러나 있는 바로 네, 아이슬란드고요. 바로 이런 상징적인 다리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찾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너무 멋있죠. 우리 나중에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달의 계곡이라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SF 영화 같은 거, 달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거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요. 바로 여기 그 유명한 아타카마 사막의 일부예요. 아타카마 페루헤루라는 강력한 한류가 만들어낸 사막이죠.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된다? 네, 칠레 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지역은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칠레. 네, 바로 찾았죠. 자, 우리 B하고 D가 어딘지 모르는 세계 지리 선택한 친구는 없을 거라 믿으며, 정답은 A하고 C. 네, 정답 2번으로 체크하고, 네, 오늘 문제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5강, 다음 시간인데요. 지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오시고요. 우리는 5강에서 더 반갑게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 계단을 이용하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 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 계단.
3: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실전모의고사 1회 들어갑니다. OT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에 15개 풀어드리고 그러면 16번부터 30번까지는 그 다음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강은 1번부터 15번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틀린 문제만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 흐림을 그냥 쭉쭉 빨리 듣기로 예, 뭐 봐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번 강과 다음 강은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면서 왜냐하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넣거든. 근데 그게 조금 놓치기 아까운 것도 좀 있으니까 좀 쭉 한번 들어보겠다는 친구들은 그냥 흘려듣기 하듯이 그냥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자, 1번부터 3번까지 발문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봐왔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이 발문이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네, 1번은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 그치? 꼭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하여간에 1번은 가타카나 문제, 2번은 발문이 똑같아.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오른 것은 10개가 다 이렇습니다. 1번 1회부터 실전모의고사 10회까지 다 똑같이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오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 자, 3번은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이 이번에는 4개가 나오고요. 한자 읽기는 6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총 10개의 3번 문제가 있잖아. 1회부터 10회까지니까 3번 문제가 10개 있을 거 아니야. 그 10개 중에 4개가 박 문제고 6개가 한자 읽기예요. 한자 표기 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수능 완성에서는. 선생님, 한자 표기 문제는 어떻게 생겼나요? 하면은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수능특강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기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자 표기라고 해서 검색어를 넣으시면 기출문제 툭툭 뜹니다. 아, 이런 패턴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1강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 1강을 한번 다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4번, 5번은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다의어 문제들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어요. 다의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형용사, 동사, 부사, 접속사, 명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식의 발문이 있더라. 지금 수능 완성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번부터 그냥 아 이런 발문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는 걸로 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 어휘 문제 있잖아. 이 어휘 문제를 보면은 나중에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어떤 게 제일 많이 다이어로 나온다고 했죠? 그 전에? 그치. 동사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7강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뒤에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여지없이 가타카나 문제 나오죠? 자, 뭐 풀어야 돼? 피아노. 선생님 아는 아이 푸는 거 보니까 피에다가 노 이렇게 쓰고 아를 골라야 된다. 이렇게 한국어로 바꿔서 푸는 애들도 있더라고. 정신없다고. 그 다음에 루바이토 이렇게. 아르바이토겠죠? 아, 그럼 아를 찾는 거야. 여기서 아를 못 찾으면 어떡해. 큰일 났지. 이제 답은 3번인데 이제 약간 비슷하게 생긴 라나 마나 이렇게 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게 마, 이렇게 생긴 게 아가 될 거 아니야. 얘가 마고 얘가 알 거잖아. 그치? 비슷하죠. 그치? 응? 달라지잖아. 이런 어떤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타카나를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갖고 계시는 수능특강 교재 5페이지 펴보시면 기본어휘로 제시된 가타카나 낱말 총 61개가 나옵니다. 얘만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몰라. 아, 그럼 또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혼동하게 되면 1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그래도 좀 눈에다 발라야 돼요. 선생님 저 가타카나 못 읽어요. 못 읽어도 돼. 근데 1번 문제는 풀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5페이지 얘는 좀 공부해야 된다. 이게 어디 있어? 수능특강 했을 때 선생님이 가타카나 어휘까지 해서 자료실 올려놨어요. 좀 보세요. 보셔서 어휘를 좀 공부를 하셔야지 문제 풀 수 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오른 것은 이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번 문제는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오른 것은 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야. 기출 문제도 그래. 그러면 이 보면은 분명히 봐봐. 노요업이지. 얘는 타금이잖아. 타금 여기다 쓰잖아. 타금. 타금의 유무. 그 다음에 하각기. 하각기가 아니라 하각기. 이제 없어잖아? 얘도 타금의 문제네. 난가이 마데 아리마스까? 예, 사실은 난가이 해도 돼.

난 가해 두 개가 다 되는 거야, 얘는. 좀 어려웠어요. 이것도 타금의 문제지. 답은 3번인데요. 옳은 것이니까. 4번 볼게요. 쿄우미, 쿄우미. 장음이잖아. 탑은 없어져야 되죠? 타금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장음이나 타금 선에서 나오는 히라가나 문제가 요즘의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밑줄 찐 부분에 표기가 옳은 것은 요런 애들이 그러면 언제 나오냐? 진짜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본것 같아요. 거의 안 나오는 패턴인데 진짜 어렵게 내려고 아마 조금 난이도 높으신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단골 손님들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어떤 단어를 딱낼때 애들이 이걸 좀 많이 틀리더라라고 하는 경험치가 이 출제진들한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출제진들이 누구야? 뭐 고등학교 교사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동안 다년간 경험을 통해서 요런 단어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해, 혼동해 라고 하는 것들을 뽑아다가 낼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걔네들이 다 뻔해. 뻔하다고. 예를 들면 뭐 스시 이런 거 우리 다 알잖아. 근데 스시를 스지라고 내겠냐고. 이런 거안낼거 아니니. 너무 뻔하니까. 뭔가 노요일인지 토요일이라고 했으니까 토요일이 아니야? 노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이렇게 좀 혼란스럽죠. 한국어랑 비슷하니까. 이런 것들을 낸대. 우리나라 진짜 약하죠, 장음이. 우리는 장단음이 별로 구별 안 하잖아요. 노요일이 이거나 도요비는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쿄미, 흑미, 쿄미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쿄미, 쿄미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는 장음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장음에 되게 민감하지. 소리의 길고 짧음에 되게 민감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화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자,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맨날 나오는 애들, 맨날 나오는 애 누군지 알아? 여기 나오는데 주소하고 수어. 얘네 진짜 많이 나와요. 저 거짓말 아니야. 찾아봐봐. 100번은 거짓말이고 5번 이상 나올 거예요. 주쇼, 주교, 장단음. 탁. 그 다음에 얘네는 이 음의 길이에서도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런 식의 맨날 나오는 선생님께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애들도 있고, 이렇게 처음 나온 애들도 있지만,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한번 쫙 뽑아. 뽑아서 그냥 적으라고. 벌써 1회부터 10회까지 하면 50개 나오잖아요. 수능 완성 1회부터 10회까지 해. 그러면 이번 문제가 10개니까, 그지? 50개의 단어가 나올 거 아니야. 일단 얘를 정리를 해. 그러면 이게 수능에 나올 거야. 곧 100%야, 이거는. 왜냐면 단어가 뻔하니까. 그 다음에 22년부터 26년까지의 5개의 수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5개의 수능에 5개가 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 이게 25개가 되는 거잖아. 이걸 또 더해. 그럼 75개가 되지. 그 다음에 26년도에 6월, 9월, 10월이 있을 거 아니니. 25년도에 6월, 9월, 10월이 있을 거 아니야. 2개년도만. 해가지고 총몇 개니 얘네가? 6개잖아. 6개에 5문장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30개잖아. 그럼 얘 더하면 105개가 되겠네. 105개. 아, 네. 너무 편집증적이지 않니,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50개에서 다 더해갖고 75개에다 30개에다 105개잖아. 어? 이 105개를 105개가 안될 거야. 왜냐면 겹치니까 80개 될것 같아. 사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작업을 하다가 에잇, 이렇게까지 해줄 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거 하다 보면은 이 문제도 풀고 단어도 늘 거야. 한번 해보세요. 이러다가 마음이 약해지면 막 자료실에 올렸어요 또막 하다가 할수 있는데 이게 뻔하다니까. 이게 2점짜리야. 그럼 벌써 1번 외웠지? 61개 그래서 1점 가져갔지? 얘 2점 가져가잖아. 그럼 3점 가져가는 거잖아. 너무 좋지 않아요? 어? 너무 좋잖아. 나만 좋은가? 자, 3번 갑니다. 여기 한자 읽기. 자,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제 읽는 거야. 이거 몇 번, 이건 어디서 해야 돼? 수능 특강 4강, 5강에 있는 어휘.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토끄이. 운땡. 그지? 토끄니. 토끄니.

다음에 냉기 이렇게. 그럼 뭐야? 토크하고 토크겠지 뭐. A씨가 답이잖아. 해석해볼까요? 어떤 일이 토크이 됐을까? 잘하세요? 2번입니다. 예, 그러면 운때인데 차 운전해서 난이가 있지방 무지까지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차선 변경이 어려워요. 네, 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그 공간지각력 뭐 이런 거. 예. 딴 얘기고. 자, 10번입니다. 난데 뭐 뭐든지 타베마스가 먹습니다만 토쿠니 예, 사카나가스키데스. 특히 생선을 좋아한대요. 냉기가 츠케 타마마. 타마마 좋다. 이게 뭐야? 뭐뭐 한 채. 이거 동세 기본형 아니고 타형. 전기를 켠 채 내카케테 시마이 마시다.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토쿠토쿠. 에이씨. 이렇게. 한자 읽기. 한자 읽기? 어쩔 수 없어. 네, 그냥 4강, 5강에 그 자료실에 있는 그 단어장 그 하면 다 나와요. 이거 안 나오는 게 없다. 다 나오잖아요. 이제. 안 걸치는 거 없이 다 나오잖아요. 그치? 자, 이제 4번, 5번 발문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이어에서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 2027년 수능 완성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4번, 5번이면은 10개 나오니까 20개 나올 거 아니야, 총. 응? 20개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니. 1회부터 10회니까. 그래서 총 세봤어. 그랬더니 반이, 그러니까 10개에 가까운 9개가 동사더라. 왜냐면 우리 그때 이거 이 4강, 5강 문제 풀면서 이거 기출문제 내용 지난번에 해줬잖아, 이거. 지난 강에. 그래서 보면은 다 동사가 한 번씩 나오지, 이렇게. 응? 그래서 우리 다쓴 문제 풀었었는데 기억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이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수능을 보면 4번이 거의 그 동사나 형사나 뭐 이런 걸로 4번, 5번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둘 중에 하나는 동사더라. 그리고 이형용사나 부사가 종종 이렇게 부사가 끼거나 이형용사가 끼더라. 그 얘기야.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수능 완성을 했더니 형용사가 7개, 부사가 3개. 그 다음에 동사가 10개면 딱 맞아떨어지는 건데 명사를 하나 끼워 넣었어. 명사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이어 명사가 있을 수 있잖아.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 얘기예요. 자, 어떤 게 있나. 자, 이거는 답이 1번이죠. 요테요 타테떼. 아시오토 타테떼.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면 모두 미나데 요테요 타테떼 이루토코로 됐어. 예정을 세우고 있나,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뭐뭐 하는 참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게 테 이루토코로라고 하는 토코로 정황, 상황을 얘기하는 그런 형식 명사였잖아요. 네코가 아시오토 타테테. 고양이가 발소리를 내면서 해안이 하이테키마시다. 방에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는 발소리가 안 나지 않나? 근데 고양이가 발소리를 막 내면서 척척척척 내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소리를 내다가 오토 타테루.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토 타테루 하는 거야.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오토 타테루. 세우다. 소리를 세우다. 소리를 내다. 오토 나스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라고 나왔잖아. 근데 여기를 다스를 쓰면 요테요 다스라는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라는 게 이렇게 약간 매력적인 오답이 나와서 얘네 둘이 좀 혼동스럽게 하는 거죠. 답은 1번을 딱 골라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토떼는 테이크, 쥐다, 뭐 잡다, 획득하다. 스스무는 나아가다, 진행하다. 오토스는 떨어뜨리다. 뭐 이런 표현들인데 어떤 거를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4번은 솔직히 여러분이 낯설어서 그렇지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너무나 일반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나? 라는 식의 여러분의 확신이 없기 때문일 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아까 수능 완성생 분석해놨는데 9개가 동사였죠. 근데 하나는 뭐였더라? 명사였잖아요. 바로 이 문제예요. 명사 이거 딱 하나 나와. 보자. 우리 소중하게 한번 풀어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오카상 이마 이나이노. 엄마 지금 없어? 응. 요코니 있대. 콘시와 즈또. 이번 주는 엄마가 계속 뭐 하대요? 집에 없어. 아, 속가자. 저또 다 했나네. 좀 힘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엄마가 계속 준비야.
루스가 뭐죠? 부재중 답은 엄마가 여행 가서 안 계신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루스를 쓰는 게 맞겠죠. 렌라크 연락, 냉화 전화, 쇼크지 식사 답은 루스가 되겠죠. 이거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단어가 이 뜻이 이 문장 속에서 넣었을 때 이게 맞아떨어지느냐 이에 대한 어떤 해당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이거를 읽고 이 뜻을 알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전혀 없는 다이어라고 보기 어려운 그죠? 문제였습니다. 자, 기출 문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수능이 절대평가화 됐던 2022년부터 자, 2026년 이제 5년 차, 이제 6년 차가 되어 가죠. 예, 6년 차가 되어 가는데 뭐 굉장히 쉬워지진 않았습니다만 다이어 문제는 사실상 좀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푸셔야 된다? 예, 수능특강 7강, 6강, 7강, 8강. 형용사 7강은 동사, 8강은 부사 등등을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인 다이어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실전 모의고사, 수능 완성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확신을 갖도록 연습을 해두신다. 그겁니다. 자, 이제는 문화 문제로 들어왔어요. 6번부터 10번까지 문화 문제입니다. 자, 6번 볼게요. 조교계에 관한 글. 7번도 글, 8번도 글, 9번도 글, 10번도 글. 다 글이야. 대여문이 없고 다 글이야. 오, 그럴 수도 있네요. 자, 다 뭐야? 독해야.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 1점짜리 문제는 그림 문제인 9번만 1점짜리고 나머지는 1점 배점을 안 했네. 6번, 7번, 8번, 9번, 10번 중에 총 10점 만점이 되어야 되잖아. 2 곱하기 10 하면. 근데 딱한 문제만. 그림 문제만 1점짜리를 주고 나머지는 다 2점을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면 6번 그냥 쭉 봐봐. 7번 다 뭐야? 선택지가 일본어로 돼 있어요. 되게 답답하죠? 이게 좀 어려워. 일본어가 선택지가 아니고 한국어가 선택지로 오지선다에 서 있으면 조금 더 해석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갈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요 표현 정리라고 해서 얘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이런 문법들을 좀 찾아가지고 문형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주는데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가 작년 예를 들어보면 수능 문제로 반영된 예가 진짜 많은데 그때 봤더니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나왔던 것들도 꽤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 정리를 합니다. 자, 먼저 표현 정리를 첫 문제니까 한번 보면은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표현들을 조금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뭐는 뭐뭐라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이 코또라고 하는 것이 형식 명사인데 무엇은 나니나니나니 하면서 딱 코또하고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 내릴 때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크테모이데스, 테모이데스는 여러분 했습니다. 뭐죠? 뭐뭐 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허가의 표현이잖아. 뭐뭐 해도 좋다. 근데 나크테모이는 하지 않아도 좋다잖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불필요가 되는 거죠. 야, 공부 안 해도 돼. 이거 안 읽어도 돼. 이거 암기 안 해도 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나쿠테모이를 쓰게 된다. 자, 규칙적 자연적 결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조사에서 했단 말이죠. A 하면 B 한다라는 거는 A가 끝나면 반드시 A가 전제가 되면 반드시 B가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면 날이 새면 뭐 아니 아니 뭐, 봄이 되면 꽃이 핀다. 아침이면 해가 뜬다. 뭐 이런 정말 자연현상. 이런 것들. 이게 규칙적 자연적 결과입니다. 자, 동사의 가능형, 토레루, 그 다음에 타노시메루라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이 가능형들은 둘다다 뭐야? 일류 동사의 가능형이죠? 우리 가능형 한번 정리해보면, 일류, 이류, 삼류 기억나요? 일류는 끝을 에단으로 바꿔서 류를 했어요. 그래서 토르가 토레루가 된 거고. 그지? 타노시 무가 타노시 메루가 돼서 즐기다가 즐길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근데 이류 동사는 뭐 했지? 룰을 떼고 뭐 붙였어? 나래를 붙였어.
이게 뭐하고도 연결돼? 수동태하고도 연결돼. 자, 이르 동사의 경우는 수동태와 가능 동사의

형태가 같았다. 자, 미라레르는 보여지다. 보다가 아니라 보여지다라는 수동태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뭐도 돼? 볼수 있다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스루와 크루의 가능형도 한번 해볼까요? 이 가능형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스루는 가능형이 뭐야? 데끼루. 크루는 코라레루였죠? 아, 이런 것들 다 아는 거지만 한번더 정리. 빈도는 타이떼이입니다. 타이떼이랑 진짜 많이 나오는 친구가 누구냐면 나이따이예요. 부사에서도 나왔을 거야. 타이떼이, 나이따이.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형태의 문제야. 타이떼, 나이따이 좀 비슷하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굉장히 많이 같이 나와서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하면서 중간에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형태를 스펠링을 틀리지 마시고 타이떼이 같은 경우는 빈도라서 뭐 이런 거예요. 일요일 날에는 뭐 대략 한 100명 정도 오십니다라고 하면은 나이따이를 쓰면 100명에 대한 어떤 수량을 얘기하는 거고 타이떼이라고 하면 통계를 얘기하는 거야. 빈도. 그러니까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타이떼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나이따이는 약. 그러니까 영어의 about 300명 뭐 이런 식으로 about 대략 약, 약간 이런 느낌이 나이따이에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 족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쉬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쉬유와 아시다케요. 온센이야 아타타카이 우유니 이레루 코토데스. 자, 뭐야? 뭐뭐와 코토데스 이렇게 돼 있죠?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족욕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만을 온천이나 따뜻한 물에 이레루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욕이 따뜻한 물에 발만 넣는다. 그게 족욕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후쿠 누가 나쿠데모 불필요. 옷을 벗지 않아도. 이거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하이레루라고 읽어야 됩니다. 하이루는 들어가다 들어오다인데요. 하이레루는 들어갈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가는 동사. 이게 이레루가 아니야. 이레루는 넣다. 이거 넣기 때문에가 아니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하이레루 노데 간단해서 쉬워요. 아주 편리하죠. 아시가 아따따까 그나르토. 발이 따뜻해지면, 자, 에이토비. 가라다모 아따따까 그나르. 그죠? 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죠. 그래서 우리 막 반신욕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지? 스카레가 토레마스. 그러니까 피곤을 풀수 있어요. 스카레가 토레로 풀리다라고 하는.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는 토르가 토레르라고 해가지고 토르라고 하는 취하다, 얻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가능 동사라고 했지만 여기서 쓰이는 거는 기본 어휘가 아니야. 얘는 토르의 가능 동사가 아니라 피로가 풀리다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동사를 쓴 거예요. 이거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네. 그 뭐야? 스카레가 토레르 하는 거는 피곤이 풀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피곤을 풀수 있다가 아니라 자 특히 추운 날에는 도테모 무척 기모찌가 이데스. 그치? 여러분 생각해봐. 너무 추운데. 발도 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뜻한 물에 발을 탁 넣었어. 그러면은 몸도 따뜻해지고 피로도 풀리고 추운 날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일본에서는 온센노 마지나도데 온천 마을 같은 등의 요쿠미라레마스 자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천 마을 같은 데 가보면 온천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많이 나오고 하니까 순환도 잘 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트레킹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잠시 잠깐 벤치 같은 데 앉아가지고 바로 이제 발을 담글 수 있죠. 왜냐면 그 냇가 같은 것도 뜨거운 냇가가 있는 거잖아. 온천이 나오니까. 다이때 대체로 빈도예요. 소돈이 아르노데 대체로 아주 빈도가 높게 밖에 있기 때문에 게시키모 이쇼니 다노시메마스 경치도 함께 볼수 있다. 오카네가 이라나이 도코로 돈이 필요 없다. 이루가 뭐죠,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류 동사야. 예외.

일류 동사. 그래서 일한 아이가 된 거야.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무료로 운영되는 것도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냥 뭐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아시는데요. 약간 그 가도도구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흐르는 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을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간이 아시유가 있습니다. 자, 추운 날만 족욕이 가능하다. 아니죠?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어느 족욕이라도 돈을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낙태이. 여기 손에 뭐 없는데요. 뭐가 생각됩니다. 낙태 뭐이. 불필요. 아니죠. 예, 돈이 필요 없는 장소도 있다 그랬지. 항상 돈이 필요 없는 다 무료로 그 조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3번입니다. 스카레가 토레르 또. 스카레가 토레르 뭐였어? 피로가 풀리면 몸이 따뜻해진다가 아니라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몸도 따뜻해지고 피로도 풀린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후 관계가 좀 이상하죠? 다안 되네. 자, 추운 날은 족욕으로 아시유대 따뜻한 족욕물에 옷을 벗는 편이 좋다. 에? 이상하죠? 옷을 벗지 않아도 상관없었죠. 자, 5번이 답인가 봐. 밖에 있는 경우, 바 있는 경우죠. 경우, 바 아이. 개시기요 미낭하라 경치를 보면서 예, 타노시메로 즐길 수 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살짝 이 처음 나오는 긴 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것들이 있는 데다가 그 일본어를 공부를 그러니까 내신으로 학교에서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문장 하나 하는데도 되게 허걱허걱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따다카이가 아따다카쿠 나루래든가 쿠 나루래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활용이 툭툭 됐을 때 선생님이 막 그냥 막 나가잖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나 모르는 것만 해석을 안 해주고 막 나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허겁지겁 검정검정 쫓아오셔야 돼요. 이게 무슨 분석하듯이 일본어를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방법이 없어. 너무 오래 걸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확하게 해석하는 친구는 1등급 맞으려고 하는 친구. 그러니까 1등급이라기보다 다 맞으려고 하는 친구고요. 다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문제 풀겠다 싶으면 그냥 검정검정 쫓아와야 돼요. 자, 이 7번도 마찬가지. 유카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유카타는 뭐래요? 기모노래요. 어떤 기모노래요? 여름에 입는 얇은 기모노래요. 무명 헛옷입니다. 헛옷이라는 말 알아? 헛옷. 한 겹짜리 옷이라는 거야. 무명 헛옷. 그러니까 그 면으로 된 헛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얇은 거야. 약간 메스가운 같은 거잖아요. 자, 남자도 여자도 누구? 오마츠리, 축제, 하나비 타이카이, 불꽃놀이에 갈 때, 언제 입냐? 축제나 불꽃놀이 갈 때, 기타리시마스, 타리시마스, 입곤합니다. 어떤 습관 같은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자의 유카타는 미타메 여기 나와야 돼. 겉보기. 겉보기에는 기레에 나노데, 노데에다가 기레에다를 붙였기 때문에 기레에다 플러스 노대. 노대가 명사야. 조사는 명사 취급해. 그래서 여기가 나가 되는 거야. 기레에 나노대. 아주 겉보기에 아주 예쁘기 때문에 치카쿠니 이르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들의 기분도 아카르쿠 나리마스. 예, 아주 되게 밝아지죠. 그러니까 그 기모노 스가타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기모노를 입고 이제 그 마츠리에 나가는 그 행사 자체가 되게 뭔가 치장하고 파티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마츠리 자체가 파티니까. 그래가지고 옛날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그 남학생이 여자친구가 기모노 같은 거 입고 나오면 막 너무 막 예쁘다고 하는 표정을 막 짓고 막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아주 그냥 많이 나오죠. 그런 장면들이 하여간에. 그래서 이 주변이 와, 예쁘다 하면서 되게 밝아진다는 거야. 입고 싶지. 그지? 자, 나츠노 오모이데. 여름의 아주 추억이죠. 여름의 추억으로서 입장 자격. 자싱오 토르히토모 오이데스.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죠. 그쵸. 추억이 되게 예쁘게 꾸미고 나오니까. 유카타오 키루토끼와 유카타를 입을 때는요, 게타라고 하는 일본식 나막신이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게타. 게타 또유 명사. 또유 하키모노. 하키모노 뭐야? 신발. 명사라고 하는 명사. 명사라고 하는 명사. 게타라고 하는 신발을 하키마스 신습니다. 사이킨와 최근에는요. 간단히 쉽게 키라레르 유카타 모 아리마스. 키루가 뭐야? 키루가 면유 동사야. 이르 동사잖아. 이르 동사의 가능형이 어떻게 됐었어? 뭐라고 했지? 루를 떼고 라레를 붙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키루는 입다, 키라레는 입을 수 있다. 어떻게? 최근에는 아주 쉽게 입을 수 있는 유카타도 있습니다. 이게 유카타가 사실 되게 선생님이 이제 축제 때막 입혀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여름에 땀이 얼마나 애도 땀나고 나도 땀나고 입혀주는 나도 힘들고 막 입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도 힘들고 막 그러는데 야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허리 좀 돌아봐 막 그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입혀주거든요. 근데 그게 입는 거 자체가 사실은 그이 굉장히 긴데 그거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쉽게 입는 유카타 같은 경우에 진짜 그냥 가운처럼 입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비라고 하죠. 뒤에다 이렇게 덧대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벨트처럼 그냥 착 채우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오비를 예쁘게 묶으려면 옛날 굉장히 긴 끈으로 돼 있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리본 모양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만들어진 걸 꽂는 그런 형태로도 나와 있죠. 한번 유카타는 우리나라 돈은 얼마야? 한 5만엔? 5만원? 6만원 정도면 웬만한 걸 사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놀러 가거나 하면 벼룩시장 같은 데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1000엔? 뭐 이런 걸로 만원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500엔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 입는 그런 유카타들 내놓으니까. 그럴 때 또, 아주 영리한 소비를 할수 있죠.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남자만 유카타입니다. 아니죠. 유카타는 여자를 위한 옷이다. 아니죠. 남녀 다 있어요. 자, 최근 일본은 자주 게타를 신는다? 자주 신는 게 아니라 유카타에 게타를 신는다는 거죠. 자주가 아니야. 유카타는 나츠노 오마츠리 노 토키니 키루. 그죠? 여름에 이렇게 행사 때 입을 수 있다. 답은 4번. 여름에 축제 때 입는 거예요. 마츠리 때. 유카타는 후유 아니지. 여름에 입는 후유와 또 이거 너무 추워요. 호도신데, 그지? 아타타카이 후쿠다. 따뜻한 옷이다. 아닙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문형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키타리시마스 뭐였더라? 입곤 합니다. 그지? 쿠나리마스 뭐뭐 하게 되다. 이 형용사는 쿠나루, 나형사는 니나루. 토시대. 추억으로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었죠. 게타, 또유, 하키모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사, 또유, 명사, 명사라고 하는 명사. 그러니까 EBS, 또유 호소국 방송국 이런 식으로 명사라고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 또는 인용을 할때 이렇게도 쓰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아 내가 몰랐던 게 있으면 좀 이렇게 표현 정리하면서. 아, 여러분,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단어를 늘려나가세요. 자, 글을, 답답하다. 왜? 또 이렇게, 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실전모의고사 1회 좀 너무 빡빡한데, 이거? 이거 너무 빡빡하게 한것 같아. 이게 모의고사는 이렇게 안 나와. 지금 여러분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괴로워도 슬퍼도 한번 해봅시다. 대신, 먼저 한번 보면요. 에이타라 비 하면은요, A 하면 B 한다라는 가정형으로 볼수 있는데, B가 과거형일 경우에는 가정형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상황 전개나 발견의 뉘앙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했더니 B 하다. 그러니까 A 하면이 아니라 했더니 뭐뭐였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를 한번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조건이 뭐야? B가 과거일 때. 자, 타동사에다가 태 아루를 쓰는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의한 결과 상태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 아리마스. 그다음에 타동사 오쿠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오렌지를 놓아둔 상태인 거예요. 보면 명사 오 오쿠잖아. 오쿠가 타동사야, 여러분. 명사를 두다예요. 그럼 조사 5를 써야 되잖아. 명사를 두다니까. 근데 명사 가 오쿠를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0: 왜 타동사 앞에다 조사 가렸었어?
1: 그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얘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오렌지가 아리맛을 그냥 생각을 해. 오이테를 그냥 없애버려. 테이블 위에 오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타동사가 여기에 걸리는데 어떻게 여기 조사가 오가 아니라 가가 올수 있지? 이렇게 막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어. 어떤 행동을 했어? 이 오크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오렌지가 있어요? 누군가가 무슨 행동을 해서 놓여 있어요? 놓아두는 행동을 해서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별도로 그냥 타동사를 그냥 쑥 중간에 삽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글을 쓰다. 니호카쿠. 이렇게 일본어. 니혼고 카쿠. 일본어를 썼죠. 니혼고가 카이테아르. 일본어가 쓰여져 있어요. 누가 썼어요? 저요. 제가 썼죠. 이렇게 일본어로. 근데 그 동작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니혼고가 아리마스. 일본어가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가이테 아리마스. 쓰여져 있어요. 니혼고가 가이테 아리마스. 니혼고가 카이테 아리마스. 이런 식으로 뭔가 결과 상태, 누군가의 결과 상태로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후벤이라고 하는 일본어의 이 나형용사가 있는데 이 나형용사의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본어에서는 어떤 기구나 아니면 대상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불편하네. 아, 분필 이거 넣는 거 불편한데 이거? 약간 이런 식의 뭔가 불편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는 마음이래도, 아, 저 사람 나좀 불편해서 못 만나겠어. 이런 편하지 않은 멘탈.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 이 불편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는 안 쓰인다고요. 저 선생님 불편해요. 이렇게는, 아노 센세 후벤데스요. 이렇게는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편하다. 선생님의 기능이 불편하면 이상하잖아. 그지?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일본인 도모다치도 하나시테이타 토끼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의 일이에요. 오늘 때의 일입니다. 오늘 일본인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그 소노히토토 이쇼니 이르토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A 또 B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자연스러운 결과 저또 후벤난다 좀 불편해. 나저 사람이 좀 불편해 라고 잇따라 말했더니 하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어 뭐 얘기했어 이거 했더니 이게 왜 왜냐면 과거형이 나오잖아 그래서 비가 과거형일 경우에 얘는 더니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자 내가 아나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해 라고 말했더니 이따이 것도 와카르게도 네가 말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후벤 노 스카이 가타가 후벤이라고 하는 이 사용 방법이 스코시 오카시요 좀 이상해 라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무슨 MBTI T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치 아, 나저 사람 불편해 했더니 야너 그럴 때 불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소레오 이유나라 그걸 말할 거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후벤보다 뭘 써야 돼 그럼 일본어로 스카레르 피곤하다 라든가 아니면 기오츠카우 신경 쓰여 라는 쪽이 시젠다 자연스럽다 라고 생각해 라고 오실 때 그랬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가르쳐줬어요 아토데 나중에 넷토데 인터넷으로 시라베 때 미타라 뭐뭐 했더니 뭐뭐 했다 뭐뭐 했더니 뭐뭐 했다 뭐뭐 하면 아니야 나중에 인터넷으로 조사해 봤더니 알아봤더니 후벤이라고 하는 건 히토니 쓰이테와 누구누구에 대해서 about 히토에 대해서는 아마리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카이테 아따 카이테 아루 쓰여져 있었다 얘기입니다 타동사에다가 테아루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 히토니츠이테 이유토끼, 히토니츠이테 이유토끼,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후벤와 아마리 스카와나이, 불편은 그렇게, 그다지 쓰지 않는다. 답이 1번이네요. 2번입니다. 일본인 친구는 후벤이라는 의미를 몰랐다. 아니, 알아서 가르쳐줬잖아? 3번입니다. 넷토니와, 인터넷에는 후벤와 히토니모 스카

사유를 또 가입되었다. 사람에게는 그다지 쓰이지 않는다! 라고 쓰였다. 라는 거죠. 거짓말이야. 4번입니다. 후배음과 불편은 기요츠카우 또 同じ 의미で,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기요츠카우는 주의를 사용하다니까 신경 쓰는 거죠. 라고 같은 의미이고 요쿠츠카와레로 자주 사용된다? 에, 아닙니다. 자주 사용되지 않아요.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서는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을 쓴 거죠. 불편이라고 하는 기능이 뭔가 어렵다라는 거잖아. 자, 니혼진 노 도모다치와 일본인 친구는요. 후벤와 시젠나 이카타다 또 있다. 자연스러운 말투다라고 했다. 아니 조금 이상하다 그랬어요. 스카이카타 스코시 오카시요 이랬습니다. 오카시는 이상하다잖아. 그래서 5번도 아니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후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아, 이렇구나 하고 해석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문제화 될 때는 아노히토 쪼또 후벤데스 라고 얘기하는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그 문장이 이상하다라는 30번 문제로 둔갑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아니면 빈칸 문제에서 선택지로 나올 수 있거나. 불편하다고 말하면 안 되나? 말하면 안 돼. 좀 아노히토 쪼또 츠카레르 하는 게 답이겠지. 아노히토니 쪼또 키오 츠카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답이겠지. 아노히토 쪼또 후벤다 라기보다. 라는 식으로 빈칸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표현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일본인에게 있어서 니토떼 하루노 타노시미 즐거움의 하나예요. 뭐예요? 구경이겠지 뭐. 이 바쇼 토르타메니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마에노 히카라 전날부터 소코니 히토 모 이루 그 장소에 있는 사람도 있대요. 자리 잡는 사람도 있죠. 가족과 도모다치도 이쇼니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고엔데 쇼쿠지오 시타리 식사를 하거나 우타 우타타리 시마스. 답은 1번. 얘는 뭐야? 다나바타 7574억. 그 다음에 얘는 봉오도리가 되겠네요. 아니면 마츠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마츠리겠네요. 마츠리.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하네츠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날의 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여자아이를 위한 날 뭐죠? 히나 마츠리 3월 3일입니다. 답은 1번. 자, 이런 연중의 행사에 대해서는 160번,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20강 수능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1월 성인의 날, 2월 세츠분, 그죠? 3월 히나 마츠리, 5월 고도모노 히, 6월 타나바타, 8월 츠키미 오봉, 9월 시치고삼, 12월 오미소카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루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루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선생님이 가지고 온 약간 미니어처 다루마인데요. 클로즈업을 해주신대요. 짱, 짜잔. 지금 눈이 있어, 없어? 기괴스럽지? 눈이 없어, 지금. 이렇게 눈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이 다루마를 팔아요. 옆모습 이렇고. 예, 좀 작은 걸 사왔는데 보통 이보다 좀 크죠? 자, 다루마 다시 보시면, 僕は 나는 先月, 지난달에 하루키쿤이 다루마を 見せてもらいました. 다루마를 이걸 보여줬대. 이렇게 딱 보여줬나 보지? 다루마는 카오가 마르크테, 얼굴이 지금 둥그렇죠? 아카이 이로, 빨간색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빨간치 않은 것도 있어요. 얘는 뭐 검은색도 있고. 자, 일본에서는 넹아이코토가 뭐야? 소원을 빌 때, 다루마を 使う 習慣가 아닙니다. 달마를 사용하는, 이거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눈이 빈 상태에서 이거 팔잖아? 근데 처음에 왼쪽 눈, 여기에 있는 지금 왼쪽, 얘가 왼쪽이거든? 그 왼쪽 눈을 그려 넣어. 다루마가 있으면 눈을 이렇게 그려 넣어, 왼쪽 눈을. 그 다음에, 오네가이가 카나우,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면 또 오른쪽 눈을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지금 눈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죠? 모구모 센슈, 나도 지난주에 다루마 히토츠 카테 하나 사서, 고토시코소! 이번에야말로 이번 해에야말로 나이가 크니 하이데마스 요니 들어갈 수 있도록 라고 빌었습니다. 소시대 그리고 빌고 난 다음에 이제 왼쪽 눈을 그리고 그 다음에 스쿠에노 우에니 이 상태로 그려놓은 상태에 이렇게 오키마시다 이렇게 딱 두었다는 거지. 하나 딱 그려놓고 자 이마와 마이니치 오늘 지금은 매일 손은 나루마오 미나가라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꾸덕꾸덕. 뱅교 깜바데이마스 공부를 아주 분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달마는 아오이, 파란색이 많다. 아니지, 빨간색이 많다 그랬지? 나는 하루키 군에게 다르마를 준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자, 시합에 이길 수, 시합이 아니라 대학 가야 돼.

0: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 앞에 있는 행동을 상대방이 해주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미세떼 모라이 마시다. 이건 뭐 이거의 과거죠. 보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보여줬다는 거죠. 자, 미세떼 모라이 마스카는 보여달라고 내가 미세떼 쿠다사이 하는 거예요. 모라이 마스카, 모라이 마센카는 다 의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얘는 뭐뭐 해받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의뢰 표현에서는 가능형을 써야 된다.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미세떼 모라 에가 빠졌네. 모라 에 마센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라 이를 쓰면 어떻게 돼요? 틀린다는 거야. 에를 써야 된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이를 쓰면 틀려. 의뢰를 겪는 가능동사 써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의사소통기능 들어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단어 못풀것 같아요. 자, 11번부터 26번까지 이제 빈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문제씩 나오는 것까지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또 지지난 시간에 해서 1회, 2회, 1강, 2강에서 선생님이 풀어드렸습니다. 요 내용들 좀 기억하시면서, 수능 특강, 의사소통기능 이거, 정강. 우리 2강에서 했잖아? 요 내용도 계속 복습해 가시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11번도 뭐냐? 한번 볼게요. 쉽게 넣어놨다. 시험 어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덕택에 합격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오메디또 축하한다. 얘기가 되는 거잖아. 답은 5번 되는 거야. 쉬워. 1점짜리. 자, 두 번째 가면 이것도 1점이야. 자, 이번 문화제에서 웃다테 크레타라 우레시이나 노래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응, 복근에 욕해 해봐. 나라도 괜찮다면 그럼 승낙하는 거예요. 헌또 아리가또 우리 승낙 허가에 요렇건데. 이거는 권유하는 거고 오겐키데는 헤어질 때 인사말이고 고멘나사이는 사과, 시레시마스는 방문. 뭐 이런 거였잖아. 다 어디서 나왔어? 우리 2강에서 이거 할때다 했잖아. 자, 요런 게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자, 13번 봅니다. 안내문 들어갈게요. 자,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건 풀에서 풀을 사용하는 모두에게 풀의 주변을 뛰어다녀서는 안 되고요. 식사 후에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피곤하면 빨리 올라와서 쉬어야 되고요. 지치지 않게. 그리고 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심장마비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고요. 풀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뭐 상식적인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답이냐? 그러면 4번 되겠죠? 습관에 따라 수영장에 나와 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선택지는 되게 문제 풀기가 쉽다. 자, 1점짜리예요. 그래서 자, 14번, 15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금방금방 풀수 있을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 좀 정성스럽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풀이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 ご苦労様でした. 자, また!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meine lieben Schüler und Schülerinnen, Schritt für Schritt zum Deutschmeister.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꼼꼼하게 이제 풀어봤었거든요. 2회 실전 모의고사도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아, 이런 구문은 내가 조금 더 잘 정리해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감이 조금씩 오셨나요? 오늘 선생님이랑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업해보고 문제 꼼꼼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2회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어떤 문항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은 여전히 발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잡았더니 wo ist die Bibliothek?

neben dem Hauptbahnhof라고 했습니다. 도서관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더니 옆에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가 나왔고요. 중앙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태하라고 하는 복자음은 영어랑 헷갈리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태하는 독일어에서 무슨 발음이죠? 트 발음을 내는 경우예요. 그래서 bibliothek이라고 합니다. 이 bibliothek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세도 주의하셔야 돼요. 강세 여기 있거든요. 자, 일단은 트 발음으로 날려면 언제 되나? 라고 했더니 복자음 태하도 있고요. 어느 자리에 건 일단 단어 태는 트 발음을 낼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단어나 음절 끝에 있는 대가 트 발음을 내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처럼 복자음 태하도 트 발음을 내는구나가 있어요. 요거 말고도 사실은 트 발음을 내는 복자음들이 더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선지 보면서 아래쪽의 규칙들도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튜어의 문이라는 단어의 태는 어느 자리에 건 그냥 트 발음 나는 거니까 얘는 같은 발음이에요. 한트, 알파벳 D이긴 하지만 어디에 있어요? 단어 음절 끝에 있어요. 그럼 무슨 발음? 트 발음 납니다. 이것도 같은 발음이고요. 모자는 알파벳 D가 활용이 되었는데 중간에 있죠.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알파벳의 종류를 보셔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모음 앞에 알파벳 D가 활용이 되면 그때는 무슨 발음? 느 발음을 낸다. 라고 했어요. 다른 발음이 들어있는 거 그럼 정답은 3번인 거네요. 자, rat house는 합성어입니다. 자, 여기는 자, 복자음 th가 쓰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끊어져서 가는 거예요. 시청이라는 의미를 지닌 저 단어는 맞아요. 봤더니 알파벳 th가 단어 음절 끝에 있고 뒤에 house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더해진 거거든요. th는 어느 자리에 건 t 발음 낸다라고 했었고요. cravat처럼 중자음으로 th가 활용이 되어도 t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다른 발음은 3번이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뭐 있어요? 그러면 테테라고 하는 중자음 트가 또트 발음을 내는구나. 사실 여기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럴까봐 선생님이 오늘의 팁스로 준비했습니다. 알파벳 트 발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단자음 테, 즉 홀로 쓰이는 테 또는 복자음 테처럼 어느 자리에 건 테는 그냥 트 발음을 냅니다. 디어, 슈트라세. 여기도 복자음 STS인 거지만 앞에 있는 S는 슈 발음 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테는 트 발음 내는 거예요. 즉 각자 자음 발음을 다 내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단어 끝이나 혹시 중간에 활용된 데일 경우는 맞아요. 뭐 앞에? 자음 앞에 나와 있을 때트 발음을 해요. land이고요. 친절한 이란 의미지니 freundlich 같은 경우는 l 앞에 나와 있는 데이니까 얘가 트 발음 내는 거예요. 이렇게 트 발음이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복자음 th 또는 중자음 tt가 트 발음을 낸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나요? dt라고 하는 복자음도 트 발음을 냅니다. 여기 따옴표가 조금 반대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큰거 아니니까 여러분 체크하고 가세요. 자, 복자음 dt도 어느 자리에 건 그냥 트 발음을 낸다. 즉,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트로 발음을 왜안 하지? 하면 알파벳 D는 맞아요. 자음 앞에 나오면 무슨 발음? 그냥 트라고 했죠. 여러분, 트트 발음 나오는 이 중자음, 트트로 발음해요? 안 해요. 뭐라고 해요? 그냥 하나의 자음처럼 발음하듯이, 니트 복자음도 그냥 하나의 자음처럼 트 발음 내는 거예요. 괜히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저기에 테가 있나? 이거. 자, 슈닷이라고 하는 도시라는 단어에 이 복자음 트 발음이고요. 티아타의 티하 복자음, 티하 트 발음이고요. 아까 봤던 카바트 중자음의 테트에도 트 발음입니다. 뭐, 카풋,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다트 발음이에요. 알파벳 테가 트로 발음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예시로 나왔습니다. 알파벳 츠 발음이었는데요. 테 이온 조합에 있는 테는 무슨 발음? 츠 발음이었다. 이것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사실은 요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 찾을 땐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답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자 맞추기 세로줄에 들어갈 낱말의 의미는 이고요. 의미까지 물어보면 사실은 어휘 문제, 철자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거예요. 볼게요. 자, 부인 또는 숙녀라는 의미를 지닌 이 명사는 다음입니다. 다음. 화장실에 가면 독일어는 damen und Herre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자, 남자, 화장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자주 봤던 명사이고 별표까지 하는 걸로 봐선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됐던 그 단어이거든요. 자판기라는 의미를 지닌 automat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모음 O가 들어갈 거고요. automat에 선생님이 별표를 친 이유는 얘가 왜 특수 변화 명사였던 그 아이거든요. 즉, 주어가 아닌 2, 3, 사격으로 활용이 되면 뒤에 뭐가 붙어요?

n을 추가해서 활용을 했던,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난 거니까 an을 추가해서 썼던 고명사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if이라는 단어의 어떤 철자가 빠져 있나요? n이 빠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봤더니 아일라 하고 모이거든요. 요거는 초대하다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우리가 1회 실전 모의고사 명령법하고 불규칙 동사 공부할 때 요거의 동사 형태를 봤어요. 초대하다, 아일라된 어간 뒤에다가 우엔게 붙여서 여성 명사 만든 거고요. 초대 또는 초대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mont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mont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가요? 맞아요.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그럼 철자가 뭐였는지 보고 갈까요? 빵은 독일어로 brot이라고 했고요. 선생님이 지금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이렇게 단어의 십자난 말에 사실은 철자를 볼 때는 원래 독일어 정서법대로 앞에 대문자 뒤에 소문자 이렇게 쓰지 않고 모두 다 대문자로 표기 한번 해볼게요. can이라고 하는 단어는 nose라고 하는 명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주스는 여러분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saf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대는 이렇게 생겼죠. 그쵸? bed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mont 하나만 답이 될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명사 어휘 문제이고, 요 문제도 조금은 쉽게 지금 문항 출제가 되었어요. Das höre ich sehr gern. Kennst du das? 하고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a, natürlich. Das ist meine Lieblingssängerin. 이라고 했어요. 둘이 사실은 같이 뭘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같이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것을 매우 즐겨 들어. 하고 너는 무엇 무엇을 알아? 물어보면서 중성명사에 해당하는 무엇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물론이지. 라고 했고요. 이것은 meine Lieblingssängerin.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가수야. 라고 했어요. 일단, 여자 가수는 중성명사일 수가 없거든요. 여자 가수의 뭐일까요? 노래예요, 노래. 노래라는 명사가 중성이었어요. 철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Das Lied입니다. 2번, Das Lied라고 하는 단어이고 노래 또는 가곡이라는 명사로 활용이 됐고요. 1번에 나와 있는 Heft는 뭐였죠? 공책. 맞아요. 그 다음에 Tier라고 하면 동물, 짐승이어서 여기 앞에 house 붙이면 반려동물인 house tier가 됐던 그 명사예요. 얘는 중성이었습니다. Das Tier. 그 다음 Paket이라고 하면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서 우리 자주 강조했던 단어이고요. 소포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였었고, 5번에 Zeugnis는 성적표였었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노래, 가곡이라는 중성 명사 2번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던 단어들 중에서 사실은 몇몇 어휘는 조금 다양한 뜻이 더 있어서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다 세프트는 우리가 필기할 때 쓰는 공책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잡지나 이런 거에 몇 권, 몇 호라는 의미로도 요 헤프트 단위로 쓰는 단위 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헤프트가 또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거 보고 가도록 할게요. Ich kann mein Heft nicht finden. 여긴 공책으로 쓰인 거예요. 오, 나는 내 공책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분책이라고 해서 권호라는 의미로 쓸 때는 서술로 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Das ist das fünfte Heft in diesem Jahr. 올해 발간된 제5호입니다. 즉, 뭐, 2027, 5-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몇몇 호라고 하는 표현을 heft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heft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란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을 텐데 이런 의미도 있다 알아놓으시면 돼요. Er hat das Heft aus der Hand genommen 이라고 해서 문장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다 해석할 수 있어요. Aus der Hand nehmen은 손에서 내려놓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거에 지금 완료 시제형이 쓰인 거고요. 일단 손에서 내려놨으니까 해석해보면, 아, 공책을 손에서 내려놨다는 뜻인가? 싶겠지만, 헤프트가 있다면 권력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그는 권력을 내려놓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큰 권력이나 힘, 뭐 이런 거, 관직을 내려놨어. 라고 할때 쓰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리트는 노래나 가곡이고요. Das ist ein sehr schönes Lied. 이거 너무 아름다운 곡이다. 라고 할때이 리트를 쓰기도 하고, 요런 관용적 표현이 있어요. Das alte Lied singen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오래된 노래를 부른다는 건가? 아니면, 오래된 가곡을 부른다는 건가? 라고 할 텐데, 그게 맥락 안에서 쓰이게 되면, 세월 지난이란 표현으로 쓰여가지고 어떤 의미냐면 같은 말만 무한 반복하는 사람을
Er singt immer das alte Lied이라고 얘기해요. Singen 동사도 심지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오래된 노래를 계속 부른다고? 라고 할 테니 그게 아니라, 와, 쟤왜 똑같은 말만 저렇게 반복하니? 이럴 때, das alte Lied singen 이라고 하는 문장을 쓴다 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as Licht durch das Fenster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Weihnachten 밑줄 하고 dieses Jahr auf einen Sonntag 이라고 했네요. 아마 아래쪽 문장을 여러분이 특강 교재에서 본 적이 있어서 이거는 대충 뭐가 들어가는지 알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일단 Fenster는 창문이고요. Durch는 무엇무엇을 통과하여 가로질러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몇 격으로 쓰였죠? 4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동의 의미가 있는 동사가 일단 나와야 돼요. 그쵸? 어디 어디를 통과하여 가다거든요. 창문을 통하여 빛이 뭐 하는 거예요? 스며들다. 아니면 빛이, 맞아요. 떨어지다. 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저 단어, 저 밑줄에 shine는 동사를 쓰지 않을까 싶었어요. 빛나다, 비추다란 뜻으로. 아래쪽에 하지만 shine는이 없는 거죠.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 다음에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동사를 그러면 찾아봤더니 떨어졌다는 무슨 동사죠? fallen이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얘가 불규칙 동사거든요. 그래서 어감 모음 아가 변모음을 바뀐 형태로 felt가 어디 있나 봤더니 어디 있어요? 1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창문을 통해 빛이 떨어졌다. 결국은 가로하는 의미로는 스며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Weihnachten이라고 하고선 뒤에는 봤더니 auf 뒤에 사격을 쓰고 여기도 이동의 의미를 쓰는 동사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죠. 일요일,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에 딱 맞아 떨어졌어. 무엇과 일치하게 되었어. 할때 쓰는 동사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요거는 기출로도 자주 나오고 교재에서도 자주 나왔어요. Auf etwas fallen 해서 뒤에 사격 씁니다. 요때도 무슨 동사 쓴다고요? fallen 동사 써서 Weihnachten fällt dieses Jahr auf einen Sonntag.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올해는 일요일에 맞추어졌네요. 그래서 날이 딱 맞았어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hängt는 무엇이 어디 걸려 있다라는 표현이고 liegt는 어디에 무엇이 눕혀져 있거나 아니면 위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steht이라고 하는 동사는 세워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5번의 그 felt는 마음에 들다라고 하는 삼격집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 1, 2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3번, 4번은 어떤 거예요? 이동의 의미가 없어요. 상태 동사예요. 어디에 세워져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삼격지배 동사여서 마음에 들다. 완전 다른 뜻이죠. 하지만 행위행동사의 경우는 걸려 있다도 되지만 걸다도 되어서 이동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 1,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3, 4, 5번은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맥락에서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라고 하는 걸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사 어휘 문제이긴 하지만 전치사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문법 표현에서 이게 상태다, 이동이다. 여기까지를 조금 더 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의 팁 통해서 여기 선지로 나왔었던 동사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팔레는 떨어지다 라는 동사가 있어서 눈이 내리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이 팔레 동사를 씁니다. Heute fällt viel Schnee 라고 하면 오늘 눈이 많이 내려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전치사 duas와 같이 쓰이는 표현이 지금 무엇을 통과하여 빛이 내리비치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쓴 건데 그거 말고 이 duas라고 하는 전치사랑 같이 쓸때또 다른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요 상황에서 쓰는 거거든요. 이거 좀 슬픈 문장이긴 한데 es duas die Prüfung gefallen. Prüfung 시험이잖아요. 떨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시험에서 미끄러졌어. 떨어졌어 라고 할 때도 fallen 동사 쓰고 duas etwas fallen 이라고 하는 동사 전치사 구를 씁니다. 그는 시험에 떨어졌지. 그 다음에 넘어지다라는 표현도 fallen이 있어요. Es vom Fahrrad gefallen. 그 자전거에서 떨어졌어, 넘어졌어. 그 다음에 자, 팔 위로 넘어졌다 아니면 무릎으로 넘어졌다 뭐 까졌다 이렇게 할때 fallen 하고 전치사를 같이 쓰게 돼요. 그래서 der Junge ist auf den Arm gefallen 이라고 하면 넘어지면서 뭐를 깔고 팔을 깔고 팔 위로 이렇게 넘어졌어 라고 하는 문장으로 사격으로 지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ins Auge fallen 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삼격지배로 쓰이고요. 누구의 눈에 들다. 그래서 눈에 확 띄었어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Das Auto ist mir ins Auge gefallen. 그 자동차가

나의 눈에 콕 들어왔어. 한눈에 눈에 띄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fallen off 사격을 써서 어떤 어떤 날짜와 맞아 들어가다, 뭐 일치하다 이렇게 해서 무슨 요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일 때 주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Weihnachten fällt 2026 nicht auf einen Sonntag. 2026년엔 여러분 성탄절이 일요일은 아닙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행에는 걸려있다 걸다가 다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걸려있다입니다. Das Bild hängt an der Wand. 그림이 어디에? 벽에 걸려있습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에는 걸려있다이니까 약간 뭐 집착하다, 매달리다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Du hängst zu sehr am Geld. 이라고 해서 hängen an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에 집착하다는 표현이에요. 너는 너무 돈에 집착해. 너무 돈돈돈해. 라고 하는 문장을 행엔 안 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행엔이라고 하는 동사가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는 표현이어서 정지, 정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써요. Die Maschine hängt schon wieder. 라고 해서 그 기계가 또 작동을 하지 않아, 멈췄어 이런 표현일 때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 전체 수거 구문으로 나오는 관용적 표현으로 요거 기출 문제 푸셨던 문을 본적 있을 거예요. Das hängt an 하고 뒤에 삼격 써서 그것은 너에게 달려 있어, 너의 결정에 달려 있어, 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야. 뭐 이럴 때도 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리겐 동사는 누워 있다 또는 놓여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하지만 인베트 리겐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은 요양 중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실제로 그냥 침대 위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돼요. Das Kind liegt noch im Bett라고 하면 아, 걔 아직 안 일어나고 침대에 누워 있어 일 수도 있지만 아직 요양 중이야 일 수도 있어요. 이거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Im Bett liegen이. 그 다음에 Auf der Straße liegt noch viel Schnee라고 해서 여전히 눈이 쌓여 있습니다라고 할 때도 이 liegen 동사 씁니다. 도로 위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an etwas liegen이라고 여긴 지시대명사랑 쓰였지만 무엇이 나에게는 신경이 쓰인다라고 해서 mir liegt viel daran 이라고 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라고 해서 나는 네가 사실은 오는지 안 오는지가 mir liegt viel daran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라고 할때저 표현을 쓸수 있어요. an etwas liegen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stehen이라는 동사는 세워져 있다,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정지해 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Wo steht dein Auto?라고 하면 네차 어디에 주차되어 있어? 일 수도 있지만 Die Sonne steht hoch stehen이라고 해서 전치사랑, 형용사랑 같이 써서 지금 어디예요? 맞아요. 태양이 해가 중천에 떴어. 이런 표현을 hoch stehe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stehen 동사 여러분 어디에 무엇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자주 쓰이는 거 기억하시죠? Was steht in der Zeitung? 신문에 뭐라고 쓰여 이고요. 격지배를 하게 되면 뜻이 달라졌어요. 어울리다라고 해서 Die Jacke steht dir gut. 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그 자켓 너한테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경기의 스코어를 얘기할 때몇대 몇의 상황이야 할 때도 이 stehen 동사 씁니다. Wie steht das Spiel? 이라고 물어보면 지금 경기가 어떤 상황이야? 라고 물어서 Es steht 1 zu 3.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비율이거든요. 1대 3이에요. 현재 1대 3의 스코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상황이다를 이 stehen 동사 가지고 묘사하기도 해요. 4번 용법을 잘 기억해 주세요. Gefallen은 마음에 들다인 삼격 지배 동사이고요. Das Zimmer gefällt mir gut. 그 방,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Gefallen lasse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또 완전 다른 의미가 돼요. Das werde ich mir nicht gefallen lassen. 삼격집에 여전히 쓰고요. 나는 그걸 용인하지 않겠어. 그냥 두고 보지 않겠어. 이런 표현을 써서 gefallen lassen이랑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관용적 표현으로 이런 문장이 쓰이면 맥락 안에서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만 2번 예문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발음의 철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이 수프 is too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dann gib mir Wasser dazu라고 해서 dazu geben의 zu geben은 첨가하다라는 의미를 지금 쓴 거거든요. 그러면 물을 더 부어라고 했어요. 이 스프가 너무 뭐뭐해 이거든요. 물을 부어서 맛을 좀 조정해야 되고 희석해야 될 정도면 짜다 이겠죠. 자, 입맛을 표현하는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짜다라고 하는 salzig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 물을 부어서 희석을 한다라고 하면 수프가 일단 어떻게 하는 게 너무 되직하고 맞아요. 막 밀도가 그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 건 뭐라고 표현하나요? 닉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씁니다. 닉의 1번 뜻은 두꺼운 뚱뚱한이지만 사실은 농도가 짙은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 디 수프 수딕 이거 야, 뭐 떨어지지도 않아. 거의 뭐 뭐예요? 케이크처럼 떠져.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물을 좀더 넣어라고 해서 쓸수 있고요. 헬은 밝은, 융은 젊은, 펄은 가득 찬, 사우반 지난번에 한번 나왔어요. 깨끗한 이라는 의미 지니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용사들이 다 의어로 자주 쓰이는 아이들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팁스 통해서 또 정리해 볼까 할까요? 띡은 두꺼운이란 표현도 있지만 신체 부위와 함께 쓰이게 되면 부풀어 오른 즉 부은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야, 리스키한 디크 부셔. 그는 두꺼운 책이 있는 걸 좋아해요. 라는 의미도 있고, 에 핫, 아이는 디큰 핑어라고 하면 손가락이 두껍다가 아니라 손가락이 부었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활용된 것처럼 짙은, 뭐 혼탁한, 농도가 되직한, 이런 표현을 쓸때 씁니다. Their coffee is much too thick. 이라고, 요건 예문은 보신 적, 아마 기출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커피가 너무 진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 농도가 진하다. 이렇게 쓸수 있고, 아니면, 루프트라고 해서 공기에다가 만약에 띡을 쓰면 어떤 의미일까요? 공기가 너무 탁해 이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here kept a sticky roof. 여기 공기 완전 탁하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어떤 대상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띡을 쓰게 되면 비싼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just sign tickets out. 그래서 와 이거 뚱뚱한 차야 이게 아니라 와 이거 엄청 비싼 차구나 라는 표현으로 쓴 거고요. 이건 관용적으로 나오는 거 아마 기출 문제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Do a stick on Dungin 이라고 해서 두꺼운 곳과 가는 곳을 지나가다라고 해서 뭐예요?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헬은 밝은 또는 청아한 맑은 이란 뜻이 있고요. The lamp is near to hell. 와저 전등 나한테 너무 밝다 이런 표현이고. 만약에 요거를 cup라고 하는 신체 부위와 함께 쓰이게 되면 명석한 이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At 있는 헬렌 cup 그는 굉장히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Fall은 가득 찬이어서 The Strasse is far from mansion. Fall, fun이 전치사 수거 구문이고요. 뒤에 삼격으로 씁니다. 도로가 사람으로 하나 가득 채워져 있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식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The month is full, fall이라고 하면 오늘 만월이에요. 보름달이 떴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Fall bis oben 이라고 할때 언제 쓰는 표현인지 여러분 아세요? Ich bin fall bis oben. 나는 여기 위에까지 찼어. 라고 해서, 우와, 더는 못 먹어. 배가 터질 것 같아. 이런 상황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leider ist bei uns alles voll 이라고 해서, fall sein이 또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예약하는 상황에서 쓰였어요. 맞아요. 만실이에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할 때, wir sind voll, wir alles voll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요. 사우바는 깨끗한이어서, dein Zimmer ist ganz sauber. 네방 매우 깨끗하네 일 수도 있지만, arbeiten 또는 arbeit라는 명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깔끔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에서, sie arbeitet ganz sauber. 그녀는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일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의사소통 영역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Ich glaube, ich bin krank. 하고 뭐라고 얘기했고요. Geh doch schnell zum Arzt. 이라고 했어요. 네 생각에, 나 아픈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럼 빨리 병원에 가.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픈 증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볼게요. Es geht mir wunderbar. 환상적인이죠. 나 너무 잘 지내. 그럼 아픈이란 상황이랑 연결되는 건좀 어색하겠네요. Mir tun die Augen weh. Weh tun. 이라고 해서 무엇무엇이 아픈 이라고 하는 삼격 지배 표현이 나왔어요. 나 눈이 너무 아파. 양쪽 눈이 다 아파서 지금 복수형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어디가 불편하다 아프다 뒤에 증상 설명하는 걸로 활용될 수 있네요. 지혜 볼까요? Ich habe Kopfschmerzen. 저는 두통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디가 불편하고 아파요 표현이죠. 대해 볼까요? Ich bleibe immer gesund. 네, bleib gesund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사 표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사실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로 쓰던 그 표현이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Ich bleibe immer gesund이라고 하면 나는 항상 건강하지, 건강을 잘 유지하지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맥락에선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불편하다의 표현이 올바르게 모두 다 활용된 것은 매체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나 어디가 불편하다,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나 We of best do I'm handy.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고 Ich sollte mein handy weniger benutzen 이라고 했어요. 나 어디 한번 보자. 말좀 해봐. 이럴 때 나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an etwas sein이에요. 어디에 사실은 매여 있다, 붙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지금 삼격 지배를 써서 뭐에 집착해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매여 있고 이런 표현이에요. I'm handy.

die Zeit이고요. Wie oft hast du? 너는 얼마나 자주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휴대폰에 붙어있니? 이렇게 그냥 매여있니?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얼마나 자주 사용해? 라고 했어요. 여기 아래쪽에는 빈도를 쓸 거예요. 얼마나 자주 뭐뭐 한다? 그랬더니 밑에 뭐예요? 나는 나의 휴대폰을 benutzen, 사용하다이고요. 보다 더 적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sollen 하고 weniger 썼거든요. 그러면 빈도가 높다의 표현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보단 좀 줄여야 되겠어. 라고 한 거니까. selten이면 거의 하지 않는다. 이거 앞에 누워까지 써서 전혀 거의 하지 않는다. 단지 뭐뭐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빈도가 낮은 표현이에요. Seit gestern, 시점이죠. 어제부터인 거지 빈도의 표현은 아니에요. Die ganze Zeit,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루 종일 이란 뜻이에요. 내내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해서 모든 시간 통틀어 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빈도가 매우 높은 표현이어서 정답은 3번인데 나머지 점검하고 갈게요. Für drei Monaten,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세달 동안 이런 표현이에요. Einmal pro Monat, 이것도 빈도이긴 한데 여러분 월 1회입니다. 한 달에 한번 사용에는 빈도가 높은 거 아니죠? 휴대폰을 한 달에 한번 사용하는 건 절대로 높은 빈도로 볼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Die ganze Zeit, jeden Tag. 뭐 이런 표현을 써야지 지금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 확인하고, an etwas sig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은 휴대폰을 사용하다였지만 원래는 거기에 얼마나 매여 있어. 뭐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Kann ich mir ein Fahrrad für drei Stunden leihen?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고선 Here is the Schlüssel für das Schloss. 라고 했어요. 자, 무엇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문장이고요. 자전거를 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sich leihen이라고 하는 제기동사 구문이 쓰였어요. 빌리다라는 거 하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삼격으로 제기되면서 씁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만약에 굳이 제기되면서 해석하면 그런 뜻이죠. 자전거를 빌릴 수 있을까요?인데 시간 기간 나왔어요. Für drei Stunden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자전거 좀 빌릴 수 있을까요?라고 했더니 자 보니까 열쇠입니다라고 했어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고 무엇의 열쇠? 자물쇠죠. 여기 어디 자물쇠가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슈러스는 성이란 뜻도 있어요. 캐슬이란 뜻도 있지만 자물쇠란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기 걸려 있는 이 자물쇠의 열쇠인 거죠.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건 뭐인 거예요? 예에 해당하는 긍정응답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볼게요. 1번 글라이시발스. 요거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원할 때 쓰는 거죠. 상대방이 시험 잘 봐라고 하면 너도 그러길 바래. 이럴 때 쓰는 게 Gleichfalls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쓸수 없고요. Stimmt's는 쓸수 있는 상황이 딱 한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언제? 식당에서 음식값 계산하고 나서 뭐할 때에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잔돈은 팁으로 가지세요. 이 문장을 쓸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사용할 수 없어요. Keine Angst, 무서워하지 마, 겁내지 마, 열쇠가 여기 있단다. 이렇게 쓰진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합하지 않고요. Macht nichts, 무슨 뜻이에요? 괜찮아요. 요거는 사과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아유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야 일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사과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5번 뭐예요? 아바나 튜얼릿. 그럼요, 물론이죠. 자, 여기 자물쇠 열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사실은 헷갈릴 법한 표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3번을 혹시 헷갈렸을 수도 있나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물론이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아바나 튜얼리 깨안을 이런 표현들이 응답 표현으로 아마 적합했을 것 같아요. 슈팀맨 동사 때문에 헷갈리신 건 아니겠죠? 슈팀맨 옳다 그렇다. 근데 슈팀소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거스름돈 챙기세요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9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Findest du das Kleid nicht schön? 그 뭐라고 하고 났더니 Die Farbe gefällt mir sehr. Ich nehme das. 라고 했네요. 너이 원피스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색상이 내 마음에 들어. Ich nehme das. 라고 해서 나 그거 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맞아! 라고 해서 긍정응답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거 예쁘지 않아? 라고 하고선 봤더니 선생님 생각엔 야가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응, 그래! 라고 했는데 정답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니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즉 부정으로 물어봤어요. 뭐뭐 하지 않아라고 했으니까 이 부정 표현을 사용한 결정 의문문에서 긍정의 응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웬걸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어디 있나요? 2번이에요. Dog입니다. Die Farbe gefällt mir. 웬걸? 색상 마음에 들어. 나 그거 살래.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말투는 시간 부사로 곧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나이는 아니야. 인 거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Gerne.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기꺼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응답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5번은 Richtig. 라고 하면 정답이야. 맞아. 라고 상대방이 이거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일 때 아니면 동조할 때도 씁니다. 아,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할 때도 쓸 수는 있어요. 지금은 2번입니다. 2번. 네. 다행히 야가 없었으니까 덜 헷갈렸는데 사실은 요거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문제이기는 했네요.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chst du gern in der Freizeit? 하고 물어보고 나서 B가 뭐라고 대답하고선 Und du? 너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Toll! Ich auch. Wollen wir dann dieses Wochenende etwas zusammen kochen? 그랬더니 Das ist eine gute Idee. 라고 했네요. Freizeit은 여가 시간이죠. 너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즐겨 하니? 요거 취미 묻는 표현이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선 너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잘 됐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랑 나랑 여가 활동 시간에 즐겨 하는 활동이 일치하는 거죠. 잘 됐다. 나도 그런데 라고 하고선 wollen wir 라고 해서 권유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뭐뭐뭐 할까? 라고 하면서 우리 이번 주말에 무엇인가 함께 요리할래? 라고 한 거예요. 같이 요리하자 해서 여기 요리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겠네요. 그랬더니 B가 Das ist eine gute Idee.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해서 상대방의 조언을 수락했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볼게요. Ich koche gern. 정답 1번에 있었네요.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와, 잘 됐다. 나둔데. 우리 뭐뭐뭐 하자. 이렇게 이어질 수 있죠. Oft mache ich Musik에서 Musik machen은 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종종 음악을 연주해라고 하는 거에서 적합하지 않고요. Malen ist mein Hobby. 내 취미는 그림 그리기야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Ab und zu gehe ich ins Kino라고 해서 영화 보러 가인데 Ab und zu는 빈도 표현이에요. 얼마나 자주? Manchmal과 같은 표현이에요. Manchmal은 얼마죠? 가끔이란 표현이에요. 나는 가끔 영화를 보러 가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dreimal pro Woche gehe ich schwimmen. 나는 일주일에 세번 수영하러 가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지금은 요리를 즐겨 한다라고 하는 1번을 정답으로 여러분이 찾으셨어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권유하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Wollen wir 뭐 이런 거할때 요거 말고 또 뭐뭐뭐 하고 싶은 생각 있어라고 하면 möchten을 가지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lust라고 하는 명사를 써서 hast du lust auf 이렇게도 제안을 할수 있어요. 그 표현들을 같이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제안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보고 이 상황이 뭔지를 조금 판단을 더 빨리 할수 있게 됩니다. 11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ie Bank ist jetzt zu. Oder? 그랬더니 Nein 하고선 뭐라고 대답을 해요? Sie ist bis 16 Uhr geöffnet. 그리고 나선 Ach so, das wusste ich nicht. 이라고 했네요. zu 사이는 문을 닫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반의어인 열다이면 aufsein이란 표현을 쓰고요. 아니면 geöffne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닫은이라고 하면 geschlossen sein을 쓰겠죠. 문을 닫은, 폐점한 뭐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zu sein, auf sei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은행 벌써 문 닫았지? 그렇지 않아? 맞지 않아? 라고 해서 쓴 표현이에요. 쉼표하고 오더를 썼기 때문에 또는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말 맞지? 라고 해서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라고 하고선 그것은 은행은 6시까지 문을 열었어 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 나 몰랐었네 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 맞지? 라고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었는데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Ich bin dafür. dafür 사이는 동의하다, 찬성하다여서 지금은 적합하지 않아요. Das ist richtig. 정답이야. 네 말이 맞아. 틀린 거잖아요. 얘도 답이 될수 없네요.
Das stimmt nicht. Stimmen 동사가 옳다이잖아요. 부정어랑 같이 쓰여서 그거 틀렸어.

틀렸어? 4시까지 문 열어 라고 한 거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Wir gehen zur Post, 우리 우체국에 간다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장소를 제안한 거라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Ich bin deiner Meinung 이라고 하는 건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야 라는 표현으로 1번이랑 5번이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너랑 나랑 생각이 같네? 뭐 너의 제안에 나도 동의해? 이런 표현을 쓸때 1번, 5번을 쓸수 있어요. 자, 여러분, 쉼표 오더를 조금만 한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쉼표하고 오더를 쓰고 대부분 이렇게 뒤에 문장에 물음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맞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을 어떻게도 바꿔 쓸수 있었냐면 맞지? 라고 하는 걸 물어보거나 Stimmt es? 라고도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쉼표 오더가 결국은 상대방에게 그거 맞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장으로 이런 의미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해서 Stimmen 동사는 지금 보는 것처럼 Das stimmt nicht 일 때랑 Stimmt so 일 때랑 Stimmt es? 라고 해서 뒤에 어떤 표현과 함께 쓰이냐에 따라서 맥락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네 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2번 문제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팁스 한번 갈 텐데요. 지금 앞에서 맞지 않아? 네 말이 옳아? 이런 거 동의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동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enken, meinen, glauben 동사를 써서 뭐뭐라고 믿다, 생각하다 이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Das denke ich. Ist das Glaube ist das meine ist auch 라고 하든지 sehen 동사를 씁니다. 나도 그렇게 봐 라고 해서 Das sehe ich auch so 그러한 것으로 나도 보지 생각하지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Richtig 말고 여러분 Recht haben도 쓰는 거 기억나시죠? 옳다 라고 해서 Du hast recht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 의사를 표명을 할때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응답 표현을 구성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Möchtest du mit mir ins Theater gehen?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고 Tut mir leid 이라고 했어요. 미안해 라고 했어요. 일단 거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거절하는 표현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Das geht nicht. 안 돼. 이건 거절하는 표현이 맞아요. Ich habe keine Zeit. 나 시간이 없어. 이것도 거절할 때 이유로 설명하면서 쓰는 표현이죠. Ich bin einverstanden. 이거 무슨 뜻이에요? Ich bin dafür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동의해, 찬성이야 인 거여서 거절하는 표현이 아니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heute muss ich arbeiten. 나 오늘은 일해야 돼. 라고 해서 왜할수 없는지 이유 설명하는 걸로 타당하고요. 5번, Ich habe schon eine Verabredung. 나 다른 약속이 있어. 얘도 사실은 거절하는 이유 들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쉬운 문장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쵸? 우리 뭐뭐뭐 하자라고 했을 때안 돼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제안하는 표현에 우리 저기 앞에 문장 선생님이 한번 정리하면서 말로만 하고 가는데 왜냐면 뒤쪽에 이게 팁스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까는 wollen wir 문안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möchtest du라고 해서 하고 싶어?라고 하는 원하는지를 묻는 표현했어요. 이거 말고 어떻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하려면 wollen wir ins Kino gehen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lass uns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함께 뭐뭐 해. 라는 표현이에요. Lass uns zusammen ins Kino gehen. 우리 같이 극장에 가자라고 하던지 아니면 무엇에 대한 흥미 관심이 있니?라고 해서 그 명사를 써서 lust auf 뒤에 사격을 씁니다. Hast du lust?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명사 쓰는 거예요. Auf einen Film이라고 합니다. 너 영화에 관심 있어? 그 영화 보는 거에 흥미 있니?라고 묻는 거에서 영화 보러 갈래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게 할때 möchten 말고 이런 표현들도 쓸수 있다. 기억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오늘 날씨는 이라고 해서 이렇게 날씨가 그림으로 나오면 쉬운 문제거든요. 1점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뭔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나 보다 이네요. 볼게요. Sieh mal deine Haare 아니나 다를까 날씨 표현하면서 뭐 지금 흐리다 뭐 이런 표현 안 쓰고 야네 머리 좀 봐라고 한 거예요. 네 머리카락들 좀 봐라고 하면서 Oh, die sind ganz nass. Warst du draußen im Regen?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a, heute regnet es den ganzen Tag. 이라고 해요. 어머나, 네 머리카락들 좀 봐라. 라고 하고선, Die sind ganz nass. Nass는 젖은이죠. 그 다음에, 완전히 흠뻑 젖었네. 라고 하고선, im Regen. 이라고 하면, 빗속에.

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draußen이니까 너 비가 올 때라고 해야 돼요. 의견을 해석해. 넌 빗속에 바깥에 있었니니까 비가 오는 그 순간에 im Regen에 draußen 있었니? 실외 바깥이잖아요. 너 비 올 때 밖에 있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beim Regen이라고 쓰지 않고 im Regen을 써요. 내가 비를 맞은 거거든요. 왜냐면 비가 오는 상황이면 우리 소풍 못 가겠다. beim Regen gehen wir nicht. 뭐 하고서 뭐뭐 쓰는 요거랑 다르게 비가 오는 그 상황에 뭐뭐뭐 했어? 이때는 im Regen을 써요. 주의해서 기억해 주세요. 비올때 밖에 있었어? 라고 했더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어. 자, 일단은 정답은 뭐예요? 비가 오다가 5번이에요. 왜냐면 이게 왜 1점이 아니냐면 nass 때문에 그래요. nass. 이 nass가 사실은 머리가 젖었어를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날씨에도 쓸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Heute ist es nass라고 하면 오늘 땅이 흠뻑 젖었어서 비나 눈이 오는 날씨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비 오다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문장 제일 끝에서야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중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Restaurant zum Schiff, Kuckuckstraße 10, 2356 by Lübeck, Deutschland, 30.07.2027. 18:44 뒤에는 시각이에요. 아이는 카토플살라드, 아이는 피쉬 및 게뮤즈, 그 다음에 0,75리터 플래시 와사라고 하고 가격이 나왔네요. 숨쉬프라고 하는 식당 이름이에요. 숨쉬프 식당이에요. 쉬프는 배거든요. 그럼 배를 향하여라는 이름인가 봐요. 그 다음에 주소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23516은 우편번호이고, 그 다음에 어느 도시인지 나와 있어요. 뤼벡시이고, 뤼벡시의 쿠쿡슈트라세 10번지입니다.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날짜 나와 있죠. 2027년 7월 30일에 이 식당에서 계산을 한 영수 증이고, 그 다음에 6시 44분에 지불을 했네요. 카터플살라, 감자 샐러드 하나를 먹었는데 12유로였고요. 그 다음에 채소를 곁들인 생선 요리를 먹었고 23유로예요. 그 다음에 물한 병을 마셨는데 물한 병이 용량이 얼마나 봤더니 750ml였어요. 그쵸? 1리터보단 조금 적은 750ml의 물을 마셨다라고 했고 요거 합산해서 38.20유로의 지금 음식값이 나온 겁니다. 자, 영수 증이거든요. 볼게요. 결제 방법이면 bar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mit Karte, 카드로 계산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불했는지 알수 없거든요. 정답은 1번이고요. 결제 일시는 위에 나와 있죠. 그쵸? 식당 주소 여기 중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식사 메뉴 하단에 있습니다. 주문 일자 여기 있어요. 몇월 며칠에 주문해서 이것을 결제했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답은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ir brauchen Äpfel. Gehen wir in den Supermarkt?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ein! 하고선 뭐라고 대답을 하고 Ich kaufe lieber beim Bauernein. 이라고 했네요. Obst und Gemüse sind dort frischer und billiger. Stimmt, das ist besser.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사과가 필요해. 우리 슈퍼마켓 갈까? 즉, 장 보러 갈래? 라고 했더니 라고 얘기하고선 나는 mein Bauern이라고 했어요. 농부들에게 einkaufen. 직접 사는 것을 선호해라고 했어요. 즉, 슈퍼마켓을 사지 않고 밖에 그 현지에서 직접 사는 것을 선호하지. 농부들에게부터 직접 살래. 과일이랑 채소는 그곳에서 mein Bauern에서 훨씬 더 신선하고 그다음에 저렴해라고 했어요. Stimmen? 오라라고 했어요. 맞아. 그게 훨씬 좋지라고 했어요. Ich bin dafür는 동의, 긍정하다죠. 요번 단원이 그 내용이 좀 많아요. 지금은 거절하는 상황이니까 아니고 Das ist mir egal은 상관없어 이거든요. 그래서 거절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이 상황에 Das ist mir egal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예요. 뭐 할까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는 상황의 표현에 더 가까운 거라서 요건 안 돼서 나인이랑 쓸수 없어요. 나인 자 하스도 가시. 네말 맞아라고 할때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어 게 시니시틴 흔기하는 가다입니다. 그 향해서 나는 거기 안 갈래. 나는 차라리 농부들한테 직접 거래 직거래로 살 거야. 이런 표현이어서 지금 알맞은 것은 4번이고요. 5번. Er interessiert mich sehr. 나는 그것에 매우 관심이 있어.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네요. 네,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u bekommst immer gute Noten. 뭐라고 물어보고선 Ich lerne jeden Tag zu Hause. Nicht viel, aber dafür jeden Tag. 너는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집에서 매일 공부해. 라고 하고선 많이 하지

하지는 않지만 dafür 대신이에요. 그 대신 내일 공부하지 라고 해서 공부 시간 자체가 많진 않지만 빈도가 많아를 한 거예요. 즉 어떻게 그렇게 성적을 잘 받아?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아요. Wer ist das? 이거 누구예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Wo wohnst du? 너 어디에 살아? 묻는 표현이고 Wie machst du das?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내는 거야? 라고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 3번이 정답이에요. Wie heißt deine Schwester? 너의 여자 자매 이름은 뭐니? Wann fährst du nach Hause? 너는 언제 집에 가? 를 묻는 표현이어서 정답은 Wie machst du das? 어떻게 도대체 그걸 해내? 라고 하는 정답 3번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s ist schon April, aber mir ist ein bisschen kalt. Mir auch 라고 했어요. schon 이미 벌써죠. 벌써 4월이야.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하고서는 여기 칼트나 이런 거 쓰면 내가 한기를 느끼다, 서늘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죠. 나는 좀 추워라고 했어. 한기를 느꼈더니 나도 그래 좀 춥네라고 한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고요. 요거 선생님 풀면서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알맞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 자꾸 정답을 알맞은 거를 여기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춥다라고 했었으니까 추워서 뭐뭐뭐 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그게 아닌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거. Der Himmel ist grau. 하늘이 회색이야. 하늘이 회색이면 사실은 맞아요. 흐리죠. 그럼 좀 추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맞아요. 4월이야. 근데 나좀 춥다. 좀 서늘하지. 오늘 하늘도 흐리다.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회색이네. Die Sonne scheint nicht. 오늘은 해가 비추지 않아. 해가 없네. 그럼 춥죠. 그래서 정답. 이것도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Alle tragen warme Kleidung. 트라겐 입다, 걸치다였죠. Warme Kleidung, 따뜻한 옷이에요. 모두 따뜻한 옷을 입고 있네. 아, 그래서 나만 추운 게 아니구나. 이것도 일단은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에요. Das Wetter ist heute schlecht. 오늘 날씨가 영 별로야, 나빠. Schlecht를 썼어요. 5번, ich muss mir die Jacke ausziehen. Ausziehen, 벗다예요. 나는 아무래도 자켓을 벗어야 될것 같아 라고 했거든요. 너무 추운데 라고 했는데 자켓을 벗어야 될것 같아는 어색한 표현이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헷갈리긴 했지만 여러분은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까지 해서 우리 17번 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수능 완성에서의 사실 포인트죠. 문법이 들어가 있는 후반부 문제로 우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우리 거대한 성과나 화려해 보이는 결과도 결국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강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오늘의 한자 마스터 키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열과 숙인데요. 어때요? 이두 한자 굉장히 닮아 있죠? 열은 덥다, 뜨겁다란 뜻이고요. 숙은 익다, 익히다란 뜻입니다. 밑에 네 개의 점이 있는데요. 얘는 불화가 모양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도 어때요?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한자는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나요? 네, 자세히 보고 비교해 보면서 또 오랫동안 보면 분명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한자는요, 꼭 함께 익혀두면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 기억하면서요, 이게 모의고사 1번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요, 우리 그림 문항으로 출발합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고요. 길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선생님이 말한 부분을, 우리 마지막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늦가을 꺾이지 않는 국화는 절개를 지닌 선비의 모습 같기도 하죠. 이 그림은 들국화와 가을새를 그렸으므로 야국 기역금이라고 한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그림 문항은요. 그림의 내용이나 제목을 한자로 옮겼을 때이 빠진 글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매칭을 해볼게요. 자, 들국화라고 했어요. 야국, 들 야자에 국화 국자, 들에 핀 국화란 뜻이죠. 기역 금, 가을 새예요. 이 금이라는 글자는 새 금자예요.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통틀어서 이르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수라고 하는데요. 금은 날짐승, 나는 짐승들. 수는 들에 다니는 짐승, 들짐승.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한자어로 고치면 금수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새니까 기역에 뭐가 빠져 있는 거죠? 네, 여기 가을. 가을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역에는 가을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알수 있죠.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자를 한번 보면요. 1번은 나무, 2번은 대나무, 3번은 시내, 천, 4번은 돌, 5번은 가을 추자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할 때 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를 넣어보면 야국 추금이라고 한답니다. 그 제목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가을 추자. 비교적 쉬운 한자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요. 우리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한자와 한자가 포함된 어휘, 그리고 성어를 통틀어서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대나무죽자 나왔었어요. 자, 대나무죽이 들어간 어휘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죽염, 죽마고, 파죽지세라는 성어와 어휘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대나무로 만든 소금. 대나무 통에다가 넣어서 만든 소금, 죽염, 대나무 말을 타고 함께 놀던 옛 친구, 그죠? 어릴 때부터 함께 친했던 친구를 우리가 죽마고우라고 하죠. 파죽지세는 대나무를 쪼갤 듯한 기세. 그러니까 대나무를 쪼개면 그게 멈추지 않고 쫙 하고 쪼개지기 때문에 그걸 파죽지세라고 합니다. 이때 쓰이는 대나무 죽자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신의 천자는요. 하천, 천변, 산천이라는 단어에 쓰입니다. 하자는 강하자, 천은 시내, 큰 물줄기는 강이라고 하고요. 작은 물줄기는 시내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하천이라고 해요. 천변은 시내카, 산천은 산과 시내, 자연을 말하죠. 자, 석자, 돌석자죠. 돌석자가 들어간 성어를 찾아보니까 요두 개가 있었어요. 경금여석, 금보기를 돌과 같이 해라, 그죠? 이란격석,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 있죠? 그거를 우리가 격석이라고 하죠. 얘는 칠격자고요. 얘가 돌석자예요. 바위를 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아까 답이었던 가을 보겠습니다. 가을 추자, 추호, 가을 털이에요. 가을이 되면 동물, 짐승들의 털이 매우 가늘어진대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을 추호라고 합니다. 가을바람, 추풍, 만추, 늦가을을 우리가 늦을 만자를 써서 만추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이 글자는 기둥, 나무의 기둥이다. 기둥 주입니다. 자, 밑에도 다 나무목이 들어가 있죠? 왼쪽이나 아래쪽에 나무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한자인지 살펴볼까요? 다리, 교. 이 글자는 널빤지 판, 나무로 만든 판이에요. 책상, 안자. 아, 학교, 교자. 예전에는 큰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스승님을 모시고 배웠대요. 그래서 학교, 교. 마을촌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나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마을을 만들었다. 그래서 마을촌자. 이렇게 나무목이 들어간 한자 한꺼번에 우리 익혀보았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도 꼭 출제가 되는 문항이죠.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네 개의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 두 가지, 그리고 유의한 자, 유사한 뜻을 가진 한자 두 가지가 짝을 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요.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예요. 아, 은혜라는 똑같은 뜻을 가진 한자죠. 상반된다는 건 반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에요. 자, 니은은 좌우, 왼쪽과 오른쪽이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거,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 맞습니다. 자, 디귿은요, 경중. 경은 가볍다. 중은 무겁다. 서로 반대되는 뜻을 지녔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리을은요, 고르다. 평평하다. 이 글자도 고르다란 뜻이에요. 고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사한 뜻이죠. 그래서 리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니은과 디귿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과 오른쪽, 좌우죠. 굉장히 우리 평소에도 많이 쓰이는 한자인데요. 친구들이 비슷하게 생겨서 또 구분을 잘 못하겠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밑에 얘는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죠? 밥을 입으로 먹는 손. 그래서 오른쪽 우다. 이렇게 좀 선생님을 연상해서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잊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먹을 때 입으로 먹는데 그 손이 오른손이니까 오른쪽이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좌천은요, 왼쪽으로 옮긴다란 뜻인데요. 우리가 낮은 쥐로 옮기는 것, 좌천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왼쪽으로 옮겼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오른쪽을 좀더 높게 보고 왼쪽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낮은 지위로 옮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좌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왕좌왕.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간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허둥지둥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다. 이 글자, 이 성어와 유사한데 좌지우지는 마음대로 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도 왼쪽과 오른쪽이죠. 자, 경중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경은 가볍다, 중은 무겁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량 패딩 그러면 가볍다, 무게가 가볍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경차, 비교적 가벼운 무게의 차다, 경차. 자, 중이 들어간 것도 볼까요? 중공업. 어떤 조선이나 철강처럼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것들을 생산하는 산업, 중공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중은 이 무거울 중자입니다. 자, 거중기. 무거운 것을 드는 기계다. 이런 의미예요. 이때도 이 중자가 무겁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한자도 함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은혜 은자 나왔었죠? 얘랑 또 헷갈리는 게 생각할 사자예요. 아래 마음심이 있고 위에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요것도 연결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조건이 나와 있고, 이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한자를 찾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패턴 유형의 문항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의 음은 망과 같아라고 했어요. 없을 망 또는 금을 망자의 망입니다. 여기서는 소리가 이 한자와 같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조건. 아, 소리가 망인 한자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조건, 부수는 이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부수 나오면 어려워하지 말자. 모양에 대한 힌트를 준다라고 항상 강조했었죠. 그래서 요 글자 아니면 요 글자가 들어간 한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수가 마음심자인데요. 아래에 마음심이 나와 있죠.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보고, 요 위에 선비사. 또는 마음심이 들어간 글자를 찾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조건은요, 총 획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총액은 이 글자와 같아라고 했어요. 총액은 어떻게 알수 있다? 써보면 알수 있다. 자, 1, 2, 3, 4, 5, 6, 7. 아, 7액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 한자는 7액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자 뒤에 이 글자를 결합하면 어떤 사실을 잊어버림을 뜻한다. 자, 이 글자가 뭐냐면 각이에요, 각. 그래서 여기 음이 망이라고 했으니까 망각이 되겠죠. 망각. 자, 여기서 망각은요, 잊어버린다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한자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조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한자의 망, 부수는 마음심, 총액은 7액, 그리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다. 이 한자를 찾으세요라는 문항이에요. 그러면 한번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음도 망이에요. 이 글자는 있다 망자예요. 그래서 망각하면 어떤 사실을 잊어버린다. 답이 바로 1번에 나왔네요. 자, 2번은요. 차갑다. 차다름자예요. 전혀 조건과는 맞지 않죠.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3번은 망. 음은 망이죠. 그죠? 비슷해요. 그런데 잊어버리다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 이 글자도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서 답이 될것 같지만 망이라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조합해서 보니까 1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다. 자, 이 망자를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망은요, 사라지다,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자도 이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연결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한자 아래에 마음심이 있다. 아까 잊을 망자, 있다 망자예요.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 있다예요. 밑에 여자는 자가 있다. 이 글자는 망령되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거나 생각한다 할 때의 망자예요. 우리가 망상, 망언 했을 때이 망자를 씁니다. 자, 이 망은요. 이 마음심이 이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 글자는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쁠 망자. 요렇게 요것도 망자가 들어간 한자 연결해서 같이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번에 랭자 나왔었죠. 차다 랭자. 차다 한자와 뜻이 유사해서 선생님 요렇게 적어놨고요. 반대되는 글자에는 뭐가 있어요? 온. 그래서 우리 차가운 면은 냉면, 따뜻한 면은 온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냉수, 온수, 요것도 반대되는 글자 함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택지에 있었던 인, 이 글자는요, 참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잔인하다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요, 마음심, 칼날, 인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마음의 칼날, 어때요? 굉장히 잔인하고, 그렇지만 그 고통을 참아요. 그래서 요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인고라고 하면 뭐예요? 고통을 참다라는 뜻이에요. 인내,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장자는요, 씩씩하다, 굳세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세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씩씩하다, 우리가 노익장을 발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장이고요. 건장하다, 튼튼하고 굳세다라고 했을 때, 건장하다 할 때도 이 장을 씁니다. 자, 4번 단어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단어장 문항은요, 원래의 뜻과 확장된 뜻이 주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문제를 푼다? 원래의 뜻으로 한자를 연상하고, 확장된 뜻으로 그 뜻이 맞는지, 그 단어가 이 뜻으로 쓰이는지 확인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1단계 연상, 2단계 확인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뜻 살펴볼게요. 수레를 끄는 말을 친다라고 했어요. 오, 좀 생소하죠? 치다에 들어가는 한자. 수레에 해당하는 한자를 연상하면 됩니다. 수레는 알것 같은데, 그쵸? 수레거 또는 수레차. 거 아니면 차인데요.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진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수레나 치다 전혀 관련이 없죠. 확장된 뜻, 어떤 일을 촉진하려고 도하는 일,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좀 유사하지만 원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가입은 뭐예요? 더할 가짜에 들어가다 입자.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서비스를 신청해서 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하다가 유사해서 나온 것 같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고요. 능력은 할수 있는 힘이죠. 힘력자. 그런데 여기서도 전혀 원래의 뜻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선공이 뭐예요? 먼저 선자에 공격할 공자예요. 먼저 공격한다, 먼저 친다란 뜻이에요. 아마 이 치다 때문에 공자가 나오면서 성공이라는 어휘가 선택지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얘도 답이 아니고요. 자, 박차를 보겠습니다. 차자가 수레죠. 박은 치다예요. 박수, 그죠? 우리 박자 했을 때. 그래서 치다에 해당하는 박, 수레에 해당하는 차. 답이 될것 같은데, 확장된 뜻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촉진하려고 더하는 힘. 우리가 박차를 언제 써요? 박차를 가하다. 그죠? 어떤 일을 추진할 때더 하려고 하는 힘을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레를 끄는 말을 친다. 원래의 뜻도 맞고 확장된 뜻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박차라는 것은요. 원래 말을 탈때 신는 구두의 뒤축에 달린 톱니바퀴 모양의 물건을 말한대요. 그래서 얘를 말을 치면 그 말이 더 빨리 달리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돼서 우리가 지금도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가 주어지고 공통된 성어, 공통된 한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면요. 가로 열쇠.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 세로 열쇠.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로 열쇠부터 살펴볼게요.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 어때요? 이거는 그 성어에 있는 한자의 뜻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 자, 입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 동, 성이 되겠죠. 입은 달라요. 그런데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쵸? 자, 세로 열쇠는요, 직접적인 한자의 뜻풀이를 해주고 있지 않아서 잘 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선택지에 있는 성어들을, 한자들을 활용해서 성어를 조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 입, 같다. 얘는 평상, 책상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다를 이 자. 이 글자는 소리성자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상자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걸 떠올릴 수 있냐면 동, 상, 이, 몽이라는 성어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동상이몽이 뭐예요? 같은 잠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꾸는 거죠.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열쇠는 동상이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은 뭐예요? 달을 이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입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달을 이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입구자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갖다 동자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침상. 평상 했을 때 상자니까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 글자는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구동성과 동상이몽에 겹치는 이 글자는 다르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소리성자인데 여기에 들어간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아까 나온 두 성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구동성 뭐였어요? 입은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초성으로 제시했습니다. 입은 다르나 뭐는 같다? 목소리는 같다.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을 때 우리가 이구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동상이몽은 뭐였어요? 같은 잠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란 뜻이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동상이몽입니다. 두 성어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선택지에 나왔던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입구자도 이렇게나 많은 성어에 들어갑니다. 일구이어.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했을 때 하는 성어고요. 중구난방은 여러 입은 막기가 어렵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그걸 막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자,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말은 없다. 변명할 거리가 없을 때, 변명할 여지가 없을 때 쓰는 말이죠. 자, 개구우는요, 닭의 주둥이, 소의 꼬리예요. 그래서 큰 규모의 꼴찌가 되느니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를 뜻할 때 쓰는 성어입니다. 구밀복검은요, 입에는 꿀, 배에는 칼이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친한 척 하면서 가까운 사이이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다의 뜻을 가진 성어입니다. 자, 동상이몽 할때 상자는요, 평상, 침상의 상이에요. 그래서 기상은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책을 보거나 쓰는 곳, 책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소리성자. 소리 음자와 유사한 뜻을 가진 한자고요. 변성기 할때 성,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 발성,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허장성세라고 하면은 헛되이 과장되게 소리 내고 기세를 부린다라는 의미예요. 이때도 성자가 들어갑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단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열중이라고 읽어요.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자, 어때요? 더울 열, 뜨거울 열, 가운데 중, 열중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유의어로는 적중이 있어요. 적은 관역에 딱 맞다. 적중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의어는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는 중이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유의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마음을 쏟다, 그죠? 깊이 몰입했다 했을 때 열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의어가 아니고요. 예상이 결과에 꼭 들어맞음을 의미해요. 열중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적중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설명. 자, 선수들이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와 같이 쓸수 있어요. 어때요? 그쵸? 깊이 몰입했다. 어떤 한 곳에 마음을 쏟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 예문은 맞는 예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로 찾을 수 있겠죠? 2번, 이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기 때문에 기역과 리을을 답으로 찾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은요, 교과학습 용어를 묻는 문항입니다. 보니까 체육교과에 나오는 단어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서로 맞닿은 쪽에 발목을 묶어서 두 사람이 세 개의 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엇을 그린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인 3기역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기역에 들어갈 한자를 찾는 겁니다. 힌트가 여기 나와 있죠. 두 사람이 세 개의 다리. 아, 기역은 다리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으면 되겠다. 자, 여기 보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다리를 묶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2인 삼각경기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리를 뜻하는 한자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뭐예요, 여러분? 손이죠. 손 숫자예요. 2번은요, 각각 따로따로 했을 때 각각자예요. 자, 견자는요, 어깨, 어깨 견자입니다. 배자는요, 등을 말해요. 등. 자, 이 각자는요, 다리란 뜻이에요. 다리, 각. 그래서 여기서는 두 사람, 세 개의 다리, 2인 삼각을 그린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요 5번이 이 기억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또 선택지에 나온 단어들, 또 어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에 이 글자가 손수라고 했잖아요. 모양이 비슷한 거, 털 모자입니다. 자, 수불 조건이 뭐예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열심히 책을 읽는다라는 뜻이죠. 악수는요, 우리 악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나쁜 수예요. 그래서 나쁜 방법 또는 나쁜 방식을 악수를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양수 겸장은요, 두 손을 겸하여서. 그래서 이두 개가 함께 부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양수 겸장의 수이기도 합니다. 자, 각각 그 다음에 이름 영자 모양이 비슷해서 선생님이 함께 제시했습니다. 각양각색 각각의 모양과 각각의 색깔 매우 다양하다를 뜻할 때 쓰는 성어고요. 각자도생은 각자 스스로 삶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한데요. 고기의 육자가 모양이 변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들어간 한자들을 살펴보면 어때요? 신체를 나타내는 한자들이 뜻하는 한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깨, 등, 다리 어때요? 신체를 나타내는 한자죠. 그래서 이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장하면요, 이 제복의 어깨에 붙은 표장이잖아요. 견장,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비슷한 것끼리 어깨를 나란히 하다 했을 때 우리가 비견이라고 합니다. 자, 배수진은요, 물을 등지고 치는 진. 면종복배는 얼굴로는 따르고 속으로는 배신한다. 그래서 등배자가 들어간 성어고요. 자, 다리 각자의 빛광자는 다리에 비추는 빛. 즉, 어떤 것을 주목하다, 주목을 받다 했을 때 우리가 각광이라고 합니다. 마강은요, 숨겨진 정체, 숨겨진 본성을 의미할 때 우리가 마광이라고 합니다. 마각이라고 합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요거는요, 일상 용어 문항인데, 단어장 문항과 유사하다. 그래서 요 자태와 얼굴이라는 뜻이지, 이렇게 가로를 쳐보면요. 이거는 원래의 뜻, 단어장의 원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돌이나 얼굴을 의미해. 이 부분은 확장된 뜻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항을 푼다? 요걸로 원래의 뜻으로 한자를 연상하고 이 확장된 뜻, 요걸로 확인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선택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수신? 수신이 뭐예요? 몸을 닦다. 자기 자신을 수양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태와 얼굴?

전혀 관련이 없죠. 자, 2번. 정당. 바르고 마땅하다. 올바르고 마땅하다. 정당.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상대. 서로를 마주 대한다. 상대한다. 아마 여기 대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전혀 관련은 없고요. 자, 4번은요. 체면이에요. 체면. 몸체자에 얼굴 면자죠. 몸과 얼굴. 얼굴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돌이나 얼굴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어때요, 우리가? 체면을 차린다. 체면을 구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남에게 내보이는 어떤 돌이나 얼굴을 얘기할 때 우리가 체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거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겠고요.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은요, 용 아니에요. 용의 얼굴? 이건 임금의 얼굴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안. 안자가 얼굴이라서 언뜻 5번이 답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얘는 임금의 얼굴을 뜻하는 어휘지 요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면이라는 어휘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으로 갈게요. 요거는 광고 문구가 나와 있죠.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남이 먼저 가게 해주세요. 보복 운전의 해결 방법은 기억 운전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이 광고 문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어요? 광고의 이 글과 그림을 잘 보면 힌트가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남이 먼저 가게 해주세요. 이게 적절한 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1번은 당신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마음을 놓아버려서 방심하게 되면 어떡하죠? 운전을 할때 방심하면 더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방심운전 전혀 아니고요. 자, 거스를 역자에 다니다 행 거슬러 가다 역행? 역행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3번은요, 미숙이에요. 안일 미자에 익을 숙자. 완전히 익숙하지 않아서 서툰 경우, 우리가 운전이 미숙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해결 방법이 전혀 될수 없고요. 자, 4번은요, 경쟁이에요. 다툴 경자에 다툴 쟁자. 경쟁 운전하면 또 큰일 납니다. 자, 5번은요, 사양할 양자에 걸음 보자입니다. 걸음을 한 걸음 물러나는 거예요. 먼저 가세요. 먼저 하세요. 이게 양보죠, 여러분.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다. 아, 아닙니다. 먼저 하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남이 먼저 가게 해주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복 운전의 해결 방법은 양보 운전입니다. 먼저 가게끔. 이렇게 양보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5번, 양보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10번 문항부터는 단문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글 한번 읽어볼게요.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문장이 주어지고 이 내용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성어를 찾는 문항입니다. 저구 친주, 궁경 절축. 자, 우자는 깃털이에요. 깃털을 쌓으면 배를 가라앉힐 수 있고, 가벼운 것도 모이면 수레 축을 꺾을 수 있다. 네, 여기서 깃털은요, 아주 작고 가벼운 거죠. 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와 경은 비슷하게 쓰인 거예요. 적은 쌓다. 깃털을 쌓으면 배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가벼운 것도 모이면. 이 군자는 무리 군자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수레가 부서져요. 수레축이 꺾여집니다. 즉,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 쌓이고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닭 중에 한 마리의 학. 그래서 여러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우리가 군계일학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의미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군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백절불굴, 100번 겪어도 굴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이 절자 때문에 나왔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쵸? 자,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본다. 무언가를 그냥 대충대충 대충 겉핥기로 하는 거. 여기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작은 것을 쌓아서 크게 이룬다. 어때요? 깃털과 가벼운 곳이 모이면 배도 가라앉힐 수 있고 수레를 꺾을 수도 있어요. 부서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된다. 4번이 딱 맞는 성어가 되겠죠. 각주국어문요, 배에 새겨서 칼을 구한다. 즉, 낡은 기준으로 어떤 현대를 맞추려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낡은 기준과 어떤 것을 고집할 때 우리가 각주국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도 역시나 성어 문항인데요. 여기서는 이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걸 찾는 문항입니다. 자, 나라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있네요. 아빠, 이럴 때 어울리는 성어는 무엇인가요? 매우 위태로운 처지라는 뜻이 나왔어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의 기억이 적절할 것 같구나.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직접적인 뜻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요. 1번부터 보면요. 편안함의 거처에 서도 위태로움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를 미리 대비한다라는 뜻이죠. 위태로운 처지는 맞지만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옳은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전인스, 내 논에 물을 댄다. 즉, 나에게만 유리하도록 행동하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니고요. 자, 후안무치, 두터운 얼굴,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행동할 때 우리가 후안무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아니고, 바람 앞에 등불이다. 바람이 쫙 불어서 등불이 꺼질랑말랑하는 위태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성어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고요. 면종복배 아까 나왔었죠. 얼굴로는 따르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배신하고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 우리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키워드로 성어 이해하기. 아까 우리 선택지에 나왔던 것들을 키워드로 한번 핵심만 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거한 사이.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일부러 초성으로 놔뒀어요. 여러분이 한번 초성을 완성해 보는 건데요. 자, 위기의 풍전 등화는 어때요? 매우 위태로운 처지, 위태로움. 자, 면종복배는 어때요? 겉으로는 따르는 채 하면서 속으로는 배신하려고 하니까 겉과 속이 다름. 이렇게 키워드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항에 나올 때 우리 또잘풀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한번 찾아볼까요? 천하지사, 환, 불성, 이. 과성야, 즉, 무견, 불파. 천하의 일은, 요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걱정할 뿐이니. 자, 걱정할 뿐이니. 불성은 뭘까요? 이 성자는 성실하다의 성이에요. 성실하지 못함을 걱정할 뿐이다. 귀자는 여기서 뭐뭐일 뿐이다. 한정형으로 쓰였습니다. 정말로 진실하였다면, 성실하였다면, 아무리 굳건해도 깨트리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견고해도 깨트리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파자는요, 정말 어떤 물체를 깨트린다라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어떤 힘든 일이라도 아무리 단단해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 깨트려서 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천하의 일은 성실하지 못함을 걱정할 뿐이니 정말로 성실하였다면 아무리 경고해도 깨트리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미 답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이 한자가 굉장히 키워드가 됐죠.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어떤 일에 성실하기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용서, 성실, 혁신, 대비, 공정. 이 성자가 키워드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요거 1번부터 5번까지가 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에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어서 고칠 수 있으면 성인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맞아요.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정말 큰 잘못은 뭐냐면 그 허물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 정말 잘못이다. 요걸 강조하는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말이 가고요. 말이 와요. 그래서 말이 오고 가는 거, 말을 주고받는 걸 설왕설래라고 하죠. 아, 여기서는 말이 오고 가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자업자득은 스스로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얻는다. 여기 허물, 잘못과 관련된 성어는 아니었습니다. 지가 필게, 가짜가 여기서는 잘못의 의미예요. 허물을 알면, 잘못을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오, 어때요, 여기서? 허물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 성인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걸 강조하는 거였죠. 그래서 3번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어불성설은요, 말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어불성설. 자, 우유부단. 우리 평소에 되게 많이 쓰는 거죠. 어때요?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워서 결단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가 필게를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은요, 이 글이 주어지고 글과 관련이 있는 것이 1번부터 5번까지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택지가. 그래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쭉 한번 읽어보면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세월은 흘러가기가 쉽다. 이 세월을 헛되이 보내서 되겠는가? 즐겁게 놀기나 하여.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기 쉬우니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거라 라는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면요.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남 또한 그를 믿는다. 자신감을 가져라. 스스로를 믿어라.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아니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남의 마음도 배려해라.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전혀 아니었고요. 자, 3번. 시습 1호 백탁이 불거. 자, 그 풍습이 한번 더러워지면 100번 씻어도 제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나쁜 습관에 물들면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문장. 전혀 관련이 없고요. 4번. 욕심을 함께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근심을 함께하는 사람은 서로 친하게 된다. 즉, 서로의 아픔과 근심을 함께하는 사람은 더욱 단단해지기 마련이다. 라는 의미였죠. 요것도 답은 아닙니다. 자, 5번. 때에 미쳐서 마땅히 힘쓰면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때에 미쳐서 마땅히 힘을 써야지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쉽게 흘러가 버리니
즐겁게 놀기나 해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죠? 여기 보면 책을 펴고 열심히 학문에 매진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5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의 경우는요. 기역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 자, 처, 경이, 처, 역경란. 자, 어디에 처하기는 쉽지만 거스르는 환경, 역경에 처하는 것은 어렵다. 역과 반대되는 글자가 기역에 들어가야겠죠? 자, 두 번째 문장도 보면요. 나를 버리고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도리에 어긋나고, 나를 바르게 하고서 남을 변화시키려는 자는 어떻다? 오, 이 글자도 첫 번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거스를 역자와 반대되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다. 도리에 따른다. 그죠? 그래서 역과 반대되는 글자를 찾아봤더니 요게 되겠죠. 따를 순, 순할 순. 그래서 답은 우리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탄한 환경에 처하는 것은 쉽지만 거스르는 환경, 역경에 처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답을 따를 순, 순할 순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오늘 강의 마치고요. 오늘 배운 한자와 문장, 표현들 잘 복습해 보면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뭐냐면요. 짜자잔! 던바의 수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맨날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뭐, 진짜 많아봐야 한 10명? 진짜 많아봐야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던바라는 사람은요, 인간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숫자가 기껏해야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종교 단체라던가 마을의 숫자라던가 군대의 숫자도요, 한 150명 내외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150명만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한 5천만 명 되는데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뇌가 어떻게 150명 이상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은요.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완성에서는요. 사람들이 시간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공동체를 넓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능 특강에서는 교류 그리고 문화라는 개념이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오늘 조금 더 찬찬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날이죠. 지난 시간까지 어법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 복습 잘 했죠? 자, 이제는 다음 유형, 어휘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유형 30번의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이지요. 아주 가끔씩 A, B, C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도 나오기는 하는데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는 하고요. 아마도 빈칸이 아니라 요 밑줄로 출제될 가능성이 요즘은 더 높죠.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대 정답률 한번 볼게요. 56, 48, 58. 마찬가지로 50% 내외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풀만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어휘 유형인데 이 어휘 유형이 사실 좀 어렵게 나오잖아? 그러면 진짜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빈칸보다 진짜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유형이 이 어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보고 갈게요. 자, 접근 방법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문의 초반부가 진짜 중요한 거 알지? 자, 그래서 초반부를 잘 읽어요. 그러면서 이 초반부의 소재, 그리고 소재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좀 잡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잡고 나잖아? 그게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나머지 1, 2, 3, 4, 5를 읽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중간에 논리적으로 이거 너무 이상한데? 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읽다 보면은 자, 주제에서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문장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게 틀린 어휘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그렇게 나오면 조금 쉬운 거고, 자, 어떨 때는요, 문장 자체가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어려우면은요, 앞뒤 문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요 세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염두를 해 두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만약에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부분을 반대말로 바꾸어 보면 됩니다. 반대말로 바꿔 봤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반대말로 바꿀 때요. 나야 강의를 하니까 이 반대말, 원래 원문이 무엇이었는지 바꿔줄 거지만 너 입장에서는 사실 답만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어떤 단어로 바꿔야 되는지까지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한국어로 머릿속에서 바꿔보고 한국어로 반대말로 해봤는데 이게 더 말이 되잖아? 그러면 그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되는 것이다. 알았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출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gaining an audience for your writing involves not just finding a voice, but ensuring that voice resonate with your intended readers 라고 하죠. 자, 초반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자, 초반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자, 이만큼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할게요. 자, 뭐라고 하냐면은 audience for your writing, 당신의 글쓰기에 있어서 독자를 얻어내는 것은 이에요. 자,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not just finding a voice, 자, 목소리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but 또 무엇이냐면 ensuring that, 정확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뭐를 보장하냐? That voice resonates with your intended readers. 자, resonate 하면은 공명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voice가 공명한대요. 무엇과 당신이 의도하는 reader들, 당신이 의도하는 독자들과 함께 울리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글쓰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글쓰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보이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그 보이스가 독자랑 공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 자, 그러니까 뭔가 독자의 마음을 울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Entrepreneurs. Entrepreneurs라고 하면은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수능 완성에서 이미 여러 번 봤던 단어인데 뭔지 기억나죠? 뭐예요? 기업가라는 뜻이잖아. 자, 기업가들은요. Understand. 이해를 합니다. 뭐를 이해하냐면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brand. 자, 무엇이냐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를 해요. 그게 뭔데? That makes them memorable and distinct from their competitors. 그들을 기억에 남게 만들고 그 다음에 distinct 하면은 떨어지게 별개의 것으로 보이게 한다라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Their competitors. 그들의 경쟁자로부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중요하고 자 경쟁자랑 그냥 그저 그런 비슷한 것으로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별개의 것으로 특별해 보이는 그러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drawing customers 분사구문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이 소비자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To their products and services.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로 이 소비자들을 이끌

수 있도록이라고 했습니다. 글쓰기 얘기를 하다가 일단 기업의 얘기도 잠깐 나왔어.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드디어 1번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자, 1번 선택지부터는 이제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지. 자, 지금까지의 내용. 기업이 브랜드를 만든다. 라는 내용까지를 읽었는데, 여기까지를 뭘로 잡는다? 기준으로 잡는다.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they achieve. 자, 그들은 이것을 달성을 하는데, 어떻게 달성을 하냐면, by pinpointing their target audience. 자, pinpoint라고 하면은 딱 잡는 걸 말하잖아요. 그들의 target audience. 그들의 딱 타겟으로 하는 청중, 관객을 잡아냄으로써 이게 가능합니다. 뭐를 만들어내면서 crafting a unique value proposition. 자, 독특한 가치의 어떠한 전제, 이런 것을 만들어내면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and shaping a recognizable identity. 또 뭐를 만드냐면 알아볼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듭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자, 독자를 핀포인트 한대요. 어떤 독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딱 하나로 결정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막 이상하다. 이런 부분은 안 보이죠? 좀더 읽어볼게요. 자, while scholars. 자, 이번에는 학자가 나왔어. 학자가 might initially find this entrepreneurial concept. 자, 이러한 어떤 거요? 기업적인 개념을 갖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여길 수 있냐면 에일리언하다라고 여길 수 있대요. 자, 에일리언 하면은 원래 뭐야? 외계인이잖아요. 근데 이걸 형용사로 쓰면은 외계인 보면 어때? 낯설죠? 그래서 낯선이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자, 낯설게 느낄 수도 있는데, 자, they actually engage in similar practices when they set themselves apart in academic writing 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언제 그러냐면요. 결국 they actually engage in similar practices. 결국 비슷한 행위를 하게 된답니다. 언제 그들이 set themselves apart. 그들을 구분하려고 할 때, 어디에 있어서 아카데믹한 글쓰기에서라고 해요. 처음에는 학자니까, 아, 어떻게 그런 거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이런 것을 똑같이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consider the typical literature review and motivation section of a scholarly article 이라고 합니다. 자, 뭐를 생각해 보냐라고 했을 때, typical literature review. 자, 보통의 문헌 연구라던가 아니면 motivation section, 동기를 부여하는 섹션을 생각을 해보래요. 무엇에 있어서 학문적 글쓰기에 있어서요. 자, 여기에서 목표는 무엇이냐면 to highlight. 자,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냐면 gaps in existing research. 자, 이미 존재하는 연구에서의 gap이라고 하면 간극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position oneself. 자, 그들을 포지셔닝 하는 거죠. As the one who will address these overlooked areas. 자, 이러한 overlooked, 뭐요? 간과된 영역에서 그 부분들을 다룰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포지셔닝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연구에서 간극, 부족한 점, 그거를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3번까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The challenge. 자, 문제는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 it's not just in developing innovative ideas. 자, 뭐에만 있는 것이 아니냐면, 자, 여기 보시면, not just, 그리고 but, 뒤에 also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뭐에만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혁신적인 목소리 내는 거, 혁신적인 아이디어 내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cultivating a distinctive voice. 자, 어떤 별개의 독특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답니다. 어떻게 하는? 독자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야. 자, 뭐를요? 아, this sound like the author. 아, 이거, 아, 이자인이 하는 말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자기만의 어떤 목소리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t's about balancing the expression of your ideas. 자, 이것은 균형을 잡는 걸 얘기를 해요. 무엇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with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 자,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의 개발과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표현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독특합니다.

또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that leaves a temporary impression on your audience. 그렇게 함으로써 남긴대요. 뭐를요? 독자들에게 temporary 하면 뭐예요? 그냥 일시적인, 잠깐 동안에 이런 뜻이잖아. 자,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췄어요. 자, 독특한 목소리를 개발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잠깐 독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 건가요? 아니죠. 독자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인상을 주게 된다. 줄수 있는 그러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말이 더잘 어울리지 않나요?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temporary가 아니라 lasting, 지속되는 같은 단어가 오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 요렇게 풀수 있었어요. 기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포인트 찾아보면은요. 사실 여기 앞에 있는 문장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기 보시면 앞에 distinctive voice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는 그 독자와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자,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잠깐 동안의 impression이 아니라 지속되는 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impression을 남긴다라고 이어지는 게더 맞겠죠. 오케이.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도요.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공명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독자에게 있어서 계속되는 영향, 계속되는 어떤 임프레션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라고? 5번이라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준비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잘 풀어줄게. 해볼게요. 자, it was once believed that. 자, 어떻게 믿어졌냐면, The development was either continuous or discontinuous. 자, 발달이라는 것이 어떠냐면 either A or B입니다. 자, 어떤 것이냐? 연속적이거나 아니면 비연속적이다라고 믿어졌대요. 근데 not both, 둘 다는 아닙니다라고 여겨졌대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 전형적인 무슨 구조 같아?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통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박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죠. 통념 반박 구조. 됐어? 자, 그러면 옛날에는 자, 연속, 비연속. 그게 둘다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the development includes both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자, 이 발달이라는 것이 연속성, 그리고 비연속성, 둘 다를 포함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날은 어떤 생각이냐? 발달이라는 것이, 자, 연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비연속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선택지 괜찮습니다. 통념에 대한 반박으로서 includes가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Whether a particular developmental change appears continuous or discontinuous depends in part of our own point of view. 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특정한 발달적인 변화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자, continuous. 어떻게? 연속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연속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 자, 그런지 아닌지. 의 여부는요, weather이니까 depends in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무엇에 의존하고 있냐면 in part on our point of view. 자, 우리의 관점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요, 우리의 관점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consider physical growth라가 나왔어요. 자, consider 나오면 이거 무슨 시그널이라고 했지? 예시의 시그널이라고 했지. 복습하셨죠? 자,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체적인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신체적인의 밑줄이 있었어.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이 신체적인 것에 대한 게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we often think of increases in height as involving a slow and steady process.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뭐를 생각을 하냐면요. 자, 키의 성장이에요. 자, 그것을 뭐로써 생각을 하냐면 느리고 그 다음에 steady, 꾸준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키가 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요 앞에 physical growth,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however, when researchers measured infant height every day. 자, 뭐를 했냐면, 연구자들이 이 아이의 키를 매일 쟀어요. 그랬더니, 뭐를 발견을 했냐면, 아이들이 have growth days. 자, 뭘 가지고 있냐? 키가 크는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non-growth day, 키가 안 크는 날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days in which they show rapid change in height. 자, 어떤 날이 있냐면은, 빠른 성장을 보이는 날이 딱 있고, 자, 그게 뭐랑 섞여 있냐면, days in which there's no change. 어떠한 변화도 없는 날이 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요, illustrating.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discontinuous change. 자, 이거는 비연속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어때? 자, 매일매일 보니까 어떤 날은 키가 크고, 어떤 날은 안 큰대요. 자, 그거는 discontinuous change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In this example, 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monthly measurement, 자, 뭐냐면은 달별로 측정을 하는 것은, 자, 뭐를 보여주냐면 gradual increases, 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1월, 2월, 3월, 4월, 키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크니까 이거는 점진적인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but 그러나 daily measurement, 자, 매일매일 측정을 해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은, 자, 성장의 reversal 하면은 반대로 가는 건데, 성장이 다시 멈추는 게 아니라 뒤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많이 가는 걸 보여준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So each lasting 24 hours or less. 자, 하나하나가 24시간 또는 그거보다 약간 작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때요? 얘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날은요, 여기 spurt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24시간 또는 20시간, 16시간 동안 갑자기 확 컸다가 또안 컸다가, 확 컸다가 안 컸다가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확 크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고. 자, 나머지 부분들. 그래서 whether a given phenomena. 자, 어떠한 현상에 있어서 such as height. 자, 이 키와 같은. 자, 이것은요. 자, 연속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비연속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can vary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자, 그것은요. 그것이 연속적이라고 하는지 비연속적이라고 하는지 그 여부는요. 무엇에 따라 달라질 수 있냐면,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날별로 보는지, 달별로 보는지,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빠르게만 읽을게요. 자, 이 대부분의 발달 과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동의를 했어요. Some aspects of development. 자, 어떠한 발달의 측면들은 are best described. 잘 묘사가 된답니다. 어떻게? 연속적인 것으로. 그리고 어떤 측면들은 또 비연속적인 것으로 묘사가 될수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결국 발달이라는 게 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인 게 아니라 둘 다일 수 있다는 거죠. 키가 크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떨 때는 연속적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불연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결국 관점의 차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정답 포인트 볼게요. 자, 이거 스펄츠로 바꾸는 거였죠. 자, 여기 보시면은 데일리는 어떻게 보여요? 24시간 이내에 확 큰다? 안 크다. 확 크다가 안 크다가를 보여주니까 여기는 스펄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잘 풀어봤고요. 자, 어때요? 할만해요? 할만하죠? 자, 이거 풀다 보면 더 할만해질 거예요.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l events being equally real doesn't mean that all events deserve the same cognitive or emotional response at every moment we think about them. 아이고, 자, 이제 좀 쉬워지려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잘안될수 있는데, 자, 뭔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모든 사건들이 equally real, 다 똑같이 실제하고 있어요. 라는 것은요, 의미하지 않아요. 뭐를 의미하지 않냐면, all events deserve the same cognitive. 자, 모든 이벤트가 동일한 인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순간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어요.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고 또 저런 사건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인지적인, 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the adaptive advantages of this manner of representing the world. 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런 적응적인 이점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of this manner of representing the world. 자, 이렇게 방식,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적응적인 이점은 help explain. 자, 뭐를 설명하냐면 why it is a feature of species cognitive and affective systems라고 해요. 자, 왜 이것이 우리 종의 인지적인 그리고 affective 감정적인 시스템의 feature 특징인지를 보여줍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advantages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세상을 보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점이 도와준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종의 인지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시스템을. 그러면 도와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advantages, 이점이라는 단어는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thinking of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데 as divided into. 자, 어떻게 바라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것은 can be useful. 어떨 수 있냐면 유용할 수 있대요. 언제? Even if the world neither is dynamic nor even appears dynamic. 자, 언제냐면 neither A nor B가 나왔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자, 별로 역동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역동적이어 보이지도 않을 때에도 이것은 useful 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지금 useful 하다. 뭐가? 시간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유용한가를 보려면 다음 문장에서 근거를 찾아볼게요. 자, it is essential to our prospect of survival.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존 가능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중요하대. 우리가 생존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useful하다라는 거는 맞는 말 아니겠어? 거의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고요. 자, that we respond differently.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건들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대요.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their causal relation to us at any given time. 자, 어떠한 시점에 있어서 그들의 causal relationship,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사건들이 막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고 되게 사건이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 똑같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 자, 여기 그 말이 다시 나오는 거죠. 자, 그것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for any sort of being who acts on the basis of beliefs rather than exclusively on instinct. 자, 어떠한 존재냐면은 자, 무엇에 기반을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냐? 자, 믿음에 기반해서 행동을 한대요. 뭐가 아니라 단지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같은 존재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 존재에 있어서 taking the right actions at right time. 자, 어떤 거를 하냐면은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시점에 하는 거야. 그것은 is often dependent. 어디에 달려 있냐면 on having beliefs. 자,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해. 예를 들어서 지금이 바로 먹고 자고 저항하고 도망갈 시간이야 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4번이 나왔어. Derived입니다. 자, drive 하면은 이끌어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Our ancestors. 자, 우리의 조상들은요. Derived. 자, 무엇을 이끌어냈냐면 어마어마한 이점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From their capacity to plan ahead and to engage in collaborative activities over periods of time. 자, 무엇으로부터냐면은 어떤 능력으로부터래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라고 했을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collaborative activities, 협동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점을 얻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게 되게 유스풀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이점을 미래를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왔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죠. 얘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other species do a lot of things really well. 자, 어떠냐면 다른 종들은요, 많은 것들을 진짜 잘할수 있어요. 인간 말고 강아지도 고릴라도 고양이도 잘하는 일들이 충분히 많아요. 그러나 but the complex collaborative activities that ignore explicit time consciousness. 자, 어떤 것이냐면은 복잡한 협동적인 활동인데 그 활동은 어떤 것이냐면은 explicit time consciousness. 명백한 시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define the evolutionary niche humans have enjoyed. 자, 인간들이 즐겨온 지위래요. 진화적인 지위를 define 합니다. 결정합니다. 바로 정의 내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인간의 지위? 인간이 진화적으로 우월하잖아. 무엇이 인간의 지위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규정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자, 여기서 complex collaborative activities. 근데 시간에 대한 의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의식이 있는 그러한 활동이 인간의 진화적인 우위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것들은 시간을 별로 느끼질 못해. 근데 인간은요, 시간을 나눠볼 수가 있고, 그게 굉장히 useful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볼 때, 시간의 인지를 요구하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한 활동들이 인간의 우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demands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demand. 요렇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정답 5번이었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어려웠지? 이게 제일 오늘 풀 문제 중에 어려웠던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원래 어려웠던 거다. 자, 그래서 구조화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모든 사건이 실재한다고 다 똑같이 반응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우리는 시간을 구분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적절한 시점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 의식 덕분에 우리가 진화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요거 정리하면은요, ignore를 demand로 바꿔야 되는 거고, 사실, 자, secret peek 한 번만 볼게요. 결국 되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했거든.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얘기이긴 했어. 근데 그거를 막 time, time, time,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고 나오고, 적절한 시점 행동을 한다라고, 그다음에 미래를 계획한다. 장기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 아, 시간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셨으면, 그러면 정답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어요. 됐어요? 좋아요. 자, 넘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영자 플레이리스트 한번 볼까요? 콜드플레이 알아요? 콜드플레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작년에 콘서트 한국에 왔을 때 보러 가고 싶었는데 못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요, 이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자, 별들을 보래요. 그리고 별들이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빛나고 있는지를 봐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나만 골방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세상은 화려하게 마구마구 돌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자주 들죠. 그래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을걸. 자, 근데요, 사실은요,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도 너를 위해서 shining 하고 있는 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나예요. 나 되게 너잘 되라고 항상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번 강의 준비하고 촬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물론이고 뭐 주변에 너잘 되라고 너를 위해서 뭔가 마음 졸이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외톨이가 아니고.

나를 위한 스타스들이 낮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빛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을 조금만 더 내면서 우리는 남은 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밑줄 친 부분 중에 낱말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ny animals have evolved mechanisms for picking out signals from the noise. 자, 많은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동물들은요, 뭐를 했냐면, 메커니즘을 진화시켰어요. 어떤 메커니즘? picking out signals from the noise. 자, 소음으로부터 시그널을 pick out, 뽑아내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진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뭔가 되게 시끄러운 소음이 있어요. 근데 그 소음 안에서 중요한 신호를 내가 뽑아내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개발을 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imagine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거 무슨 시그널? 무슨 시그널? 예시의 시그널이죠. 자,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being in a crowded restaurant. 자, 되게 붐비는 레스토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everyone clustered in the middle of the room talking in a loud voices at once. 자, 모든 사람들이 자, 방의 가운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talking in loud voices. 되게 크게 막 떠들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no one can hear anything. 아무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now imagine, 자 이제는 다른 상황을 상상을 해볼 겁니다. 자 instead 대신에 사람들이 organizing themselves, 스스로를 구조화하는 거야. 어떻게? 그룹으로. 뭐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그래서 영어 쓰는 사람끼리, 뭐 프렌치 쓰는 사람끼리, 스페니쉬 쓰는 사람끼리 여기저기 모여서 서로 그룹핑을 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룹핑을 한 후에 moving to a different part of the room. 방에 서로 다른 파트로 옮겼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상하지 않죠? 그랬을 때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room. 자, 룸의 가운데 근데 너가 여기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영어 쓰는 사람, 저쪽에 프랑스어 쓰는 사람 막 이렇게 서로 이동을 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랬을 때 your mind will tune into the group.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주파수를 맞출 것이냐면 group that speaks languages that you personally understand. 당신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으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걸러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한국말 쓰는 사람은 내가 귀가 쫑긋하면 다 들리는데 저쪽에 내가 생판 모르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 소리가 들려도 나는 다 필터링 해버린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자, in finding a niche. 자, 근데 뭐를 찾냐면 자, each group gains relative tranquility rather than cacophony 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그룹은요, 뭐를 얻냐면 relative tranquility, 고요함을 얻어요. 자, 뭐를 대신에 rather than cacophony 하면은 소음이거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소음을 듣는 게 아니라 약간 고요함을 얻을 수가 있대요. 자, 어떻게 하는 건데? tuning into recognizable sounds. 자, 알 수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and tuning out unintelligible ones. 자, 알 수 없는 소리에는 tune out,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좀 더 고요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안 들어. 그러면 다 듣는 것보다 에너지가 적게 쓰인다가 더 정상적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이상하다. more이 아니라 less가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됐죠? 나머지 읽어보면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in nature, 자연에서는요. 지금까지 레스토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연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시가 끝나고 이제 자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남은 거야. 자연에서는요, species adopt a similar tactic. 자, 종들이요, 비슷한 tactic,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들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킴에 따라서 they also evolve to favor specific frequencies.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특정한 주파수를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언어이지만 동물에게는 특정 주파수

를더 좋아하는 식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 자, if one species sings in high tones, 하나의 종이 노래를 하이톤으로 불러요. 그러면 다른 종은 로우톤으로 부를 것이고. 자, 그래서 members of each species, 그렇게 하면은 각각의 종들이 뭐를 하는 게 쉽냐? pick out the signal from the noise. 자, 이 노이즈 속에서 자신의 신호를 뽑아내는 게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시스템에서는 different species partition themselves. 자, partition 하면은 그 우리 칸막이 공부할 때 칸막이 치는 걸 partition이라고 하잖아. 이걸 동사로 쓰면은요, 나누다, 구분 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들은 구분을 짓습니다. 시간과 frequency, 주파수와 공간에 있어서 뭐를 하기 위해서? To reduce competition for different parts of the soundscape spectrum. 자, 뭐를 하기 위해서냐면은, 자, 이 소리의 스펙트럼에서 다른 파트에 있어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차지했다면 다른 사람은, 다른 동물은 이쪽을 차지하는 거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경쟁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많은 동물들 노이즈에서 신호를 구별하는 것을 발달을 시키고요. 자,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했죠. 레스토랑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다. 그게 동물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ore를 less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사실 요거는요, 같은 문장 안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각각의 그룹이 relative tranquility, 상대적으로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 소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음, 시끄럽고 나쁜 게 아니라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당연히 적게 쓰인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문장 자체에서도 힌트를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볼 건데, ABC 유형이 나왔습니다. ABC 유형도 한번 어떻게 푸는지 풀어볼 건데, 우리 입장에선 사실 오히려 더 쉬워요. 볼게요. Money is both a tool to help us create working relations with strangers 라고 합니다. 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돈은 무엇이냐면은 도구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냐면, create working relationships with strangers. 자,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관계를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할수 있냐면, a mirror. 거울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that reflects our values and fears.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비추어주는 거울로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소재부터 좀 잡자. 소재가 뭐예요? 당연히? 그지? money겠죠.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돈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무슨, 거울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working relationships. 어떤 일하는 관계를 맺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됐죠? 자, 근데, modern people. 자, 현대인들은 어떠냐면, far more isolated. 훨씬 더 고립이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보다, 훨씬 고립이 된 채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created money. 사실 돈을 만들었을 때는 they were worried about. 자,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걱정을 했냐면 security.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intimacy. 친근함이 아니라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들은 되게 막 고립되어서 살지만 과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뭐 친근함 이런 거에 대해서 했다기보다는 안전감에 대해서 걱정을 더 많이 했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드디어 A가 나왔습니다. 자, A 보니까 widen 그리고 restrict가 나오죠. widen 하면은 넓히다. restrict 하면은 제한하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넓히다일지 제한하다일지 보도록 할게요. They use money. 그들은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뭐를 하기 위해서? Their connections with people. 사람들과의 연결을 A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outside their intimate circles. 그들의 친근한 서클. 그 친근한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넓히기 위해서 또는 제한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라고 해.

넓히 달까 제한하달까? 자, 다음 문장 보면 확실해져. 자, this allowed them to create working relationships. 자, 이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만들어요. 뭐를? working relationships. 자, 일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in turn, help them increase their sense of stability in their lives.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삶에서 증가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고 했어요.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해? 지금 working relationships를 쌓아준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관계를 넓히는 거야, 제한하다예요. 넓히다가 훨씬 맞겠죠. 정답 widen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됐지? 자, 그다음에 within their close knit, loosely knit예요. 자, 그러면 knit는 엮인 거를 말하는 건데 closely knit라고 하면은 굉장히 쫀쫀하게 엮여 있는 걸 말하고 loosely knit이라고 하면은 느슨하게 엮여 있는 걸 얘기를 할 텐데 자, 이 그룹에서 they didn't need money to clarify or maintain their relationship. 자, 그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자, 그래서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파트에 있어서 그들은 trust 믿을 수 있었어요. 자, 뭐를 믿을 수 있었냐면 that the people in their lives. 자,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의 사람들이 will be there. 거기에 있어 줄 거라고. when needed. 필요할 때. 필요할 때옆 사람이 내 옆에 있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회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쫀쫀하게 엮인 거야? 대충 엮인 거야? 쫀쫀하게 엮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close knit가 맞을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 our ancestors부터 볼게요. 자, 우리의 조상들은 could take their sense of belonging for granted.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for granted 하면은 당연하게 이런 거거든요. sense of belonging, 소속감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움직였어요. 어디로? Beyond the boundaries of their communities. 그들의 커뮤니티 바깥으로 자주 움직였을까? 아니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건데, 자, 다음 문장 보면서 확실히 해볼게요. A person living within relatively constrained borders.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는 border 안에서 사는 사람들, 제약이 있는 경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has a clear role. 뭐를 갖냐면 명확한 휴지 역할을 갖고 그다음에 sense of purpose 목적 의식을 갖습니다. 그들의 부족 안에서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C 보자. C. 자, 그들이 어땠기 때문에 이내 그룹이 있어. 이 그룹 바깥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했을까? 아니면 대충 그 안에서 살았을까? 그 안에서 대충 살았기 때문에 소속감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Rarely가 들어가면 되겠다. 됐어요? 오케이. 문제 다 풀었다. 그래서 widen, close knit, 그리고 rare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widen, close knit, rarely.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은요, 집단 밖의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내부에서는요, 돈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잘 이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역할과 소속감을 조상들은 가질 수 있었다. 요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답 포인트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은, 자, working relationships with strangers 라고 얘기를 했잖아. 모르는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관계를 넓힌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A. 자, 두 번째, close knit. 요게 정답이었는데, 자, 이게 머니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close knit가 들어가야 되겠고. 자, 세 번째, 자, 사람들은요, 거의 이 constrained borders. 제약이 된 그러한 공간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니까 거의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말에 rarely가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이렇게 앞뒤에 정확한 근거들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걸 찾는 연습을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해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풀어볼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자, 어휘 한 문제 남았는데 한 문제 남은 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가지고 다음 시간에 마저 풀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영자의 퀵 퀴즈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close knit라는 단어가 오늘 나왔잖아. 자, 이거를 paraphrase 하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복습할 때 내가 유의할 거 얘기해 줬죠? 뭐를 유의해야 돼? 뭐를 유의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정답을 고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답이 왜 정답인지 그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한 번씩 해주면 그게 바로 복습입니다. 알았죠? 오늘 되게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방금 전에 안녕하세요가 되게 저돌적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귀로 듣고 깜짝 놀랐네. 아니, 들어오기 전에 그 감독님과 지금 폐활량을 얘기하다는데 재밌는 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선수였거든요. 매년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난다는 생각에 제가 수영에 대한 이야기는 항시 합니다. 선생님,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 인생에 그냥 훈장을 받은 것밖에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랑을 계속해요. 아무튼. 근데 수영선수였어. 서울시 대표였고요. 그막 소년체전 이런 데 나갔습니다. 소년체전에서는 물론 메달을 전혀 따지 못했죠. 결승에 진출했으나 서울시 대표로 나갔는데 8등 했어요. 8명 중에. 부끄럽지만 뭐? 수학을 잘하는지 모르고 수영을 했었으니까, anyway.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수영 선수였다 보니까, 어찌됐건 제가 폐활량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또 나의 요즘 취미인 달리기로 연결을 하자면, 내가 안 지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응? 안 지친다. 아, 이게 내가 폐활량이 좋아서 그렇구나. 나는 숨을 헐떡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빠르게 뛰지 않았기 때문인 건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나는 내가 안 지치길래 아 폐활량이 좋아서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안 지치는지 궁금했던 나는 이제 시계를 샀잖아. 시계는 이제 여러분들 심박수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저는 숨도 헐떡인 적이 없고 되게 평온하게 뛰었어. 물론 천천히 뛰었지만 아 근데 그건 됐고 그래갖고 이게 다 내가 숨을 잘 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계를 찬 순간 나의 심박수를 봤거든? 전혀 평온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막, 이게 원래 무슨 심박수를 좀 낮춰갖고 뛰어야 이게 그냥 나는 살 빼기 이런 게더 좋으니까 그렇게 뭐 무리되지 않은 운동이 오히려 건강에 좋대요. 살 빠지기도 하고. 근데 너무 웃긴 게 나는 그래서 내가 그 존투라고 하거든요. 그 운동이 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 유산소를 넘어서 여러분, 무산소에 가까운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박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있잖아. 모르는 게 약이야. 내가 알아버리고 나니까 어쩐지 자꾸 숨이 차더라고요. 네, 이 얘기 왜 하느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정신력도 있는 거야. 나는, 이러면서도 혼자 뇌가 약간 속이는 거지. 나는 숨이 차지 않아. 이러면서 뛰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걸 알고 깨닫고 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숨이 차면 차다고 해야 될 텐데 절대, 절대 숨 차지 않아. 이러면서 혼자 뛰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한 거지. 아무튼. 자, 오늘도 즐겁게 여러분들 그 티유민과 함께하는 이야기 시간을 살짝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더워지니까 공부하기가 싫죠. 네. 핑계가 정말 많지만. 더워지면은 그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참 많이 해요. 저는요, 날씨에 취약해서요. 너무 더우니까요. 그 더위에 취약한 바람에 공부를 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실내 다들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어른들이. 학교도 시원하게 해주고요. 그쵸? 선생님, 되게 차갑진 않잖아요. 바깥에 나가보시면. 얼마나 우리 실내가 시원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공부하는 활동 자체가 그 바깥 날씨 영향을 가장 받지 않는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더워지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요라는 것은 정말이지 그냥 핑계예요. 더우니까 힘들어요. 걸어오는 동안에 더웠잖아요. 그때 세수하시고 땀 한번 식히시면 그다음부터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더위로부터 여러분들 피서한 거예요. 그치, 공부할 때는. 얘는 정말이지, 있잖아. 납득을 제가 할수 없는 핑계랍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쵸. 더워져서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온갖 핑계를 댈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공부할 날도 없고요. 공부 자체도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아예 더우니까 땀 한번 한 바가지 확 흘리고 오시든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땀이 많이 확 내가 낼 생각하고 땀을 내잖아? 그럼 그것도 꽤나 시원해요. 티셔츠 하나 학교에 갖고 다녀. 가는 동안에 막땀쫙 내고요. 그 저희 학교 저 고등학교 때는 남학생들이 이제 운동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그 사물함에 비누 같은 거 갖다 놓고 있었어. 아예 땀 흘리고 옷 갈아입고 머리 감더라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냄새 나는 것만 없애는 정도겠지만 그러고선 다시 그냥 프레쉬한 느낌으로 공부하기도 하더라고요. 핑계가
빠져나갈 수 없죠. 여러분들, 나도 경험해봤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핑계라는 걸 알고 있답니다. 알았죠? 한번 더 이야기하면 혼나요, 여러분. 알았죠? 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원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통계 파트 이제 열심히 달릴 거고요. 필수 유형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지난 시간 문제가 딱 요런 내용에서 풀이가 가능했다면, 오늘은 어때요? 네, 이런 말이 들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제곱의 평균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분산을 이야기할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했으니까, 우린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가 봐요. 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읽으면 나도 여러분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뭐부터 할까요? 표로 나타내세요. 그죠?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라잖아. 그러면 구려.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정수를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확률을 써볼게요. 어떻게 써요? 선생님 아무 말도 없는데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0의 확률과 2의 확률이 같대요. 1의 확률과 3의 확률이 같대요. 2의 확률과 4의 확률이 같대요. 다시 0의 확률을 내가 예를 들어 A라고 한다 하면 우리는 미지수 쓰는 거 되게 많이 해봤잖아. A라고 한다면 2의 확률도 A고 4의 확률도 A가 되는 겁니다. 오호. 그러면 1의 확률을 B라고 하면 3의 확률도 B가 되는 거.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냥 얘를 그냥 읽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죠. 그러면 이걸 썼잖아.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확률의 합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3A 더하기 2B가 얼마다? 1이다. 이거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제곱의 평균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요? 제곱의 평균. X를 제곱해. 그리고 평균을 구해. 자, 평균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각각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고 했습니다. 곱해 곱해인데요. X가 0이면 X 제곱은 얼마야? 0이야. X가 1이면 제곱은 1. 여기는 4, 여기는 9, 여기는 16이겠죠.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X 제곱값이 0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A겠죠. X제곱이 1이 나올 확률은 X가 1이어야 되니까 확률이 B겠죠. X제곱이 4가 될 확률은요, X가 2니까 확률이 A겠죠. 그러면 이 X제곱값과 누구를 곱하면 되겠어요? Yes, 확률 곱해서 싹 더하시면 뭐가 됩니까? X제곱의 평균이 나옵니다. 분산 구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표를 이용하여서. 오케이, 그럼 둘이 곱합니다. 0안 쓸게. 얘네들은 B, 4A, 9B, 16A 이렇게 되죠. 그게 6분의 35래요. 5. 방금 허기가 찾아왔어요. 아니, 미안해. 가만히 있는데 쿡 찔러가지고 지금, 미안해요. 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20A 더하기 10B는 네, 6분의 35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4교시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배가 은은하게 고픈 게 아니고 나는 항상 오르다가 어느 순간 빡 이렇게 배고파!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그래갖고 진짜로,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었어. 근데 그게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것 같아. 아무튼 다시 5로 나눌게요. 좀만 더 정리해야 얘랑 지금 나는 연립하는 게 목표니까, 그치? 아니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5배를 하셔도 좋은데, 저는 일단 5로는 나누어 놓을게요. 다 숫자가 크잖아, 그치? 5로 나누시면 4A. 2B. 오예. 5로 나누면 6분의 7. 됐네. 이렇게 빼면 A가 나오겠네. A는 얼마예요? 6분의 1입니다. B도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할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는 0의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뭐 구하라는 거야? A 구하라는 거야. 그럼 A를 구했는데 B까지 구할 일은 없죠. 그냥 6분의 1 쓰시면 끝납니다. 선생님 너무 옹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텐데 B라도 안 구한 게 여러분들 어때요? 좋지. 내가 A만 구하면 되는데 굳이 B 쓰지 않겠다는 거지. 별거 아닌 계산이라도. 그래도 계산의 양을 좀 줄인 거니까. 자,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산확률 변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딱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예를 들어 뭐 6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5번 형태가 됐건 다 어때? 그냥 확률 질량함수를 주고 확률 분포표를 여러분이 구해가지고 해결을 하든 아니면 확률 분포표 자체를 주든 뭐 요렇게 해서 평균이든 분산이든 이런 걸 구하는 과정이었다면 표를 여러분이 유도해서 찾아내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이 들어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구모예요. 그래도 그죠? 최근에 나온. 자, 4번은요.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세상 쉬운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변수가 x 빼기 1이잖아요. 근데 x 빼기 1이 반복되고 있죠. 유구한 역사상 수학에서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문자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이걸 y라고 해볼까? y의 평균은 4고요. y의 표준 편차가 3이니까 필요하다면 미리 보기 할게요. y의 분산은 얼마겠어요? 제곱한 9겠네. 이런 것도 미리 생각할 수 있고. 이거 그냥 읽어볼게요. 뭐 구하래? y 제곱의 평균이요. 어머나. 어때요? 분산과 평균과 제곱의 평균을 이용하는 식이잖아요. y의 분산은요, 결국 뭐예요? 재평평제요. y제곱의 평균으로부터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그 변수의 이름이 x든 y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y면 y대로 쭉 따라가면 되는 거지. 자, 얘 얼마라고요? 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4의 제곱 16. 얘는요? 9. 그럼 여기 얼마겠어? 25. 끝. x 빼기 1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자가 반복되면 치환해야지라는 생각은 중학교 때부터 갖고 온 생각이에요.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치환 안 해도 아마 같은 문자인 걸볼 텐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려고 치환이라는 형태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괜찮아요? 5번으로 갈까요? 여기는 우리 그 경우의 수나 아니면 확률에 비해 뭐랄까 되게 덜그덕덜그덕 걸리는 파트가 별로 없죠. 다 그래요. 뒤쪽까지 가도 막, 와, 진짜 어렵다. 막, 우와, 못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여기 파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도 이게 어렵다면, 이 파트가 유난히 좀덜 해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확률을, 확통을 맞먹고 시작하면 경우의 수를 봤을 거고,
하다가 멈칫해가지고 가까스로 확률까지 가더라도 아마 조건부 확률쯤에서 스탑했던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통계가 진짜 많이 그 공부한 빈도 자체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5번 보세요. 자,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n까지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표를 그려볼까? 선생님, 0부터 n까지라는데, 뭐, 그래도 어때? 그려봐. 그래서 n-3까지네. 일단 있어봐. n-3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n-2, n-1, n까지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 값에 대한 걸 달라지게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0일 때는 확률이 얼마래? 여기다가 대입할 생각했어요, 혹시? 문자가 달라요, 여러분. X가 0일 때 확률은 내가 N은 구하지 못했지만 그냥 얼마래요? N 더하기 2분의 1이래요. 그냥 편하게 쓸게요. X는 여기 안 쓰고, 그지? N 더하기 2분의 1이래요. 1일 때도 N 더하기 2분의 1이래요. N-3까지 확률이 각각 다 똑같은 N 더하기 2분의 1이래요. 그리고 N-2부터는 확률이 얼마래요? 15분의 1이래요. 이거야, 이거. 괜찮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예요? 빨강색을 싹다 더했을 때 1이 나온다입니다. 그러면 요게 몇 개야? N-3까지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N-2개죠. N 더하기 2가 N-2개 있고요. N 더하기 2분의 1이 N-2개 있고요. 그 다음에 15분의 2가 3개 있으니까 5분의 2라고 쓸게요. 이게 1이래요. 확률의 합은 1 무조건 사용한다 그랬죠? 얘가 얼마야? 5분의 3이요. 내가 표로 나타낼 용기만 있으면 용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니까 용기만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n의 값은 얼마겠어요? 3n 더하기 6은 크로스로 곱했어. 5n 빼기 10 하셔가지고 n은 8 하시든 아니면 3이면 안 되네. 그럼 10분의 6인가? 10이 되려면 되네. 이렇게 해서 n이 8이구나를 찾으셔도 됩니다. 찍기 노노 센스, 그치? 그것도 좋아요. 자, 어쨌든 n이 8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간단하게 수정을 할게요. 몇으로 쓸까? 다 10분의 1로 쓰면 되겠네. 그치?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입니다. 어디까지? n이 8이니까 5까지. 5까지가 그렇고, 그 다음에 8이니까 6, 7, 8은 여전히 요렇게.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집어넣어야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뭐 하면 돼요? 평균 구하래요.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곱해 곱해 싹다 더해입니다. 그러면 곱해 곱해 곱해 곱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셔야 되니까 평균 보세요. 0은 안 쓸게요. 그러면 10분의 1, 2, 3, 4, 5가 있고요. 더하기 얘네도 곱해 곱해를 할게요. 15분의 2, 6, 12, 7, 2, 14, 8, 2, 16.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얘 얼마야? 6, 6, 15.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나중에 통분을 하더라도 일단은 약분을 해놓고 갈게요. 여기는요. 30, 42. 3으로 나눌까요? 그지? 그게 낫겠지? 5, 14. 그러면 누가 봐도 10으로 통분을 아 이거 괜히 지웠네. 자, 15. 3 곱하면 42. 뭐야? 10. 여기는 28. 맞죠? 이게 맞죠? 이렇게 하셔야지. 얘는 괜히 약분에 저기 약분해 놨네. 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10분의 43.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나오는 문제가 됐겠죠.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이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n 구하는 과정이 어렵고, n 구하는 과정은 사실상 지난 시간에 했던 이산확률 변수가 뭐고, 확률 분포표로 나타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확률의 합이 얼마, 1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찬찬히 처리를 해보았고, 비슷하게 6번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사실, 요런 문제는 계산이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안 쉬우니까 이런 얘기 했겠죠? 맞아요? 네. 자, 어쨌든 갈게요. 자, 아유, 뭐, 대놓고 이렇게 알려줘.

근데 B는 얼마예요? 그냥 보자마자 B부터 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가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8, 그럼 12분의 4겠지. 선생님, 왜 3분의 1이라고 안 쓰고 12분의 4라고 썼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평균 계산할 때 곱해곱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분모가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가, 같은 분모로 써져 있는 상태가 계산이 편하더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80%는 그게 계산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자꾸 풀어보다 보면, 아, 이렇게 푸는 게좀더 편하구나라는 그런 방식이 생겨요. 그런 거지. TV 볼 때, 어떻게 누워있는 게 편한가,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연구하게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구나를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될 거야. 문제 많이 풀면. 진짜.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한 겁니다. 분모가 10이죠? 곱해 5. 2, 4, 8 곱해 3a. 그랬더니, 평균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여기 25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얼마라는 거야? 12라는 거 아니겠어요? A는 얼마겠어요? 4요. 나한테 여기까지만 물어봤으면 참 좋을 텐데. 분산을 물어봤습니다. 분산 어떻게 구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거나,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던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가셔도 됩니다. 원래 이식 자체가 유도된 과정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부터 유도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편차라는 건 뭐냐? x값으로부터 평균을 빼야 되는데 평균이 안 예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로 풀 겁니다. 가끔 평균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아래의 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편차 아니고 그냥 제곱의 평균 어떻게? x의 제곱을 위에 씁니다. 1, 4, 16 되겠죠? 곱해 곱해 곱해해서 싹다 더해 하시면 되니까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어차피 분모 12. 분의 1 곱하기 5, 4 곱하기 4, 16 곱하기 3 합니다. 괜찮? 그럼 얼마냐면 69. 여기까지는 와요. 그럼 3으로 좀 나눠 놓는 게 이쁘겠지? 응, 그렇지? 그래서 3으로 나누면 4분의 23. 여기까지 아름다웠거든요. 그럼 대입합시다. 뭐라고 하면 돼요? 4분의 23으로부터 12분의 25의 제곱. 예스! 144분의 625. 제가 왜 조금 억울해했는지 알것 같죠? 약간 그렇잖아. 그죠? 여기다 36을 곱하신 다음에 통분하셔가지고 그지? 144가 될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625를 빼시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이. 자, 그래서 정답은 144분의 203이 되죠.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곤방곤방 해결하면 됩니다. 부모가 12인 이상 어쩔 수 없었겠지 라고는 생각하는데 다소 억울하다. 내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해야 되다니 이런 생각이. 아니 초등학생 때 하잖아.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막 이런 거. 그들에게는 그게 되게 엄청난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할줄 아는 입장에서 고등학교 수능 문제 풀다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해야 되면 진짜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지 않아요? 약간 그런 생각 할때 있어요, 저도.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해야 될때 되면 좀 약간 화가 나.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화를 냈다는 것뿐이지. 하기는 해요, 여러분들. 그죠? 700, 아니, 700이래.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5쪽의 문제. 재밌는 문제예요. 나 이런 문제도 좋아해. 왜냐? 쉬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얘도 계산이 그거 하더라고. 27 곱하기 27을 해. 27 곱하기 27 진짜 오랜만에 계산해봤어요. 어쨌든.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x라고 할 겁니다. 1부터 10까지가 되기 때문에 양의 약수의 개수 그렇게 여러 종류가 나오지 않아요. 자, x가 1인 경우 한 개, 그러니까 1,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까지 갈수 있겠네. 그죠? 한개 이렇게 쓸게. 헷갈릴까봐. 그리고 표로 나타내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약수가 한 개인 건뭐 있어요? 1밖에 없지. 약수가 두 개라는 건뭘 의미해요? 소수를 의미하잖아. 그치? 2, 3, 5, 7 있을 수 있고요. 세 개인 건 제곱수들이겠죠? 4, 9. 네 개인 건 6. 10, 요런 거 있죠. 빠진 거 있나?

살펴봐요. 1, 2, 3, 4, 5, 6, 7, 8이 빠졌네. 그네, 그치. 8. 8은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딱 따졌을 때 하나 빠질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8, 9, 10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꼭 확인을 하세요. 확인의 습관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아니면 1일 때 약수 하나, 2일 때 2개, 3일 때 3개, 4일 때 3개, 일일이 10까지 쓰시거나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자, 요렇게 되면 보세요. 확률변수 X는 뭐뭐뭐뭐 가능하다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았고, 그때 확률은 숫자가 10개니까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네 개, 10개 중에 두 개, 10개 중에 세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률 분포 표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간단했어요. 자, 여기서 뭘 물어봐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네. 자, 분산을 물어봐도 평균을 구해야 되죠. 표준 편차를 물어보면 분산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평균도 구해야 됩니다. 자, 평균 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표준 편차 구해야 되면 다 구해야 돼. 그치? 10분의 1, 8, 6, 12가 되어서 27. 평균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형태로 분산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겠죠. 헷갈리지 않게 제곱한 건 항상 위에다 쓰세요. 그리고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해야 된다는 표시를 하세요. 분모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4, 4, 16, 9, 2, 18, 16 곱하기 3, 48. 요래 되고요. 그 다음 35잖아. 83. 여기까지도 제가 행복했거든요. 근데 분산 구해야겠죠? 예스. 제곱의 평균인 10분의 83으로부터 100분의 27의 제곱을 해야 되더라고요. 27의 제곱 제가 오랜만에 계산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 27의 제곱으로 계산한 다음에 내가 허탈했는지 알려드려? 27의 제곱이라고 내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한 거야. 그랬더니 729라는 굉장히 나한테 익숙한 숫자가 뜨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바보예요. 왜? 여러분 알아? 3의 세제곱이잖아. 3의 세제곱 제곱하면 3의 6제곱 될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안 하고 눈앞에 있는 거에 27 곱하기 27 제가 오랜만에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 알죠? 여러분 눈치챘어요? 아, 똑똑하네, 역시. 나는 그래도 27 곱하기 27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3의 6제곱인 걸 나중에 깨달았네. 자, 100으로 하면. 그래도 봐봐. 그것만 알았어도 여러분, 이거 계산이 복잡해, 안 복잡해? 안 복잡하지. 당연히. 정답 100분의 101로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그게 누구야? 분산이야. 마무리까지 갈게요. 표준편차 여기다 써도 되겠다.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10분의 루트 씌워서 101로 오시면 끝나는 귀여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이 계산까지 생각하면 제가 깔끔하게 나온 건데. 눈치 못 채고 또 오랜만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했다라는 이야기. 근황 토크를 살짝 알려드렸어요. 8번이 재밌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쉬었다가 8번으로 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내용이 똑같죠? 진짜로. 그러니까 경우의 수나 확률이 오히려 더 어렵지. 얘는 진짜 있잖아.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근데 8번은 약간 낯설어요. 약간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8번을 제가 재밌게 여러분과 풀기 위해 지금 세포마을에 살짝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오늘의 세포는 무엇일까요? 짜잔. 정찰단. 그 원래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 정찰단은 그 남자친구를 찾는 정찰단입니다. 주변에 남자친구를 찾기 위한 그런 정찰단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정찰단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렇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찰단으로 바꿨어요. 우리 확통 세포 마을이니까. 사방을 주시하며 잠재적인 경쟁자를 관찰합니다. 왜 다들 잘하는 것 같지? 아, 이 정찰단이 사실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 알지? 내가 이 주변을 자꾸 관찰을 하면 할수록 자극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극 대신에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찰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찰단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변을 쳐다봤더니 다 잘하고 다 안정적인 것 같지라고 느끼시고 계시다면 그 정찰단은 세포마을의 감옥으로 원래 있어, 거기에도. 잠시 갔다 와야 돼요. 왜 그러냐? 다 잘한다고 느끼는 그런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제출하고 있는 정찰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남은 서로를 속이면서 우리가 이게 의도한 게 아니고 내가 보호를 하기 위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만 잘못하는 것 같아. 다들 이거 다 끝냈다는데 나만 이걸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찰단을 잘 사용하는 법은 오히려 그거보다 확실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타겟을 삼아. 그래서 그 친구보다 오래 앉아있기. 그 친구보다 좀더 오래 공부하기. 그 친구의 눈빛을 따라해보기. 이런 것들을 정찰단을 활용하면 좋아요. 진짜로. 저 아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며 공부를 하는가. 그것도 내가 한번 따라해볼까? 이런 거. 아니면 저 아이가 보는 문제도 저 좋아 보이는데 저걸 한번 풀어볼까? 아니요, 저거 어떤 식으로, 어느 시간대에 이걸 공부하는데 제가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네. 요런 걸 따라해볼까?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에만 정찰단을 잘 보내도록 하세요. 그 외에 나를 갉아먹는 일에는 정찰단이 하는 저 망원경을 뺏어버려요. 내놔! 이렇게 하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우리는. 다시. 정찰이고 뭐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열공입니다.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 왜 그러지? 자, 4개의 동전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집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모두 뒷면이 나오면 이라는 거 보고 아마 16분의 1이라고 쓰신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잘했는데 이거 지울 거라서 여기는 그냥 끝머리에 살짝만 넣어놨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이어서. 분명히 저걸 저런 식으로 적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외에는 앞면이 나온 동전. 앞면이 나오려면 앞면이 한 개거든, 두 개든 뭐 해가지고 16분의 15겠구나를 쓰는 순간 이제 아니야. 틀렸어. 하는 행동이 달라요. 저 16분의 1도 지워버릴 겁니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한 이야기야. 16분의 1 썼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 않는데요. 저 16분의 1을 썼다가 지우는 용기는 필요한 것 같아. 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안 돼? 그냥 끝이 아니에요. 뒷면이 모두 나오면 한 개를 임의로 뒤집으니까 하나가 앞면이 되겠지. 어떤 것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죠? 또 앞면이 나온 동전이 있으면 앞면이 나온 동전 중한 개만 임의로 뒤집을 거래. 뭔 소리야? 자, 좀더 가볼게요. 시행을 한번 한후 앞면이 보이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대요. 뭔 소리야? 그죠? 자, 그러면 모든 게 뒤일 때는 하나 뒤집어서 앞면이 몇 개가 되었어요? 한 개가 되었네. 그럼 얘네들은요? 예를 들어, 앞면이 하나 나오고 뒷면이 세개 나오는 상황도 있었을 거고요. 앞면이 두개 나오고 뒷면이 두개 나온 것도 있었고요. 앞면이 세개 나오고 뒷면이 하나 나온 것도 있었고요. 앞면만 네개 나오는 상황도 있었겠죠. 확률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렇게 되었을 땐뭐 한다고? 앞면 나온 거 하나만 임의로 뒤집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뒤뒤뒤뒤로 바뀌네. 이때는요. 앞, 뒤, 뒤, 뒤로 바뀌겠네. 여기는요. 앞, 앞, 뒤뒤로 바뀌겠네. 여기는요. 앞앞앞 뒤로 바뀌겠네. 아, 그러니까 뒤집힌 결과가 앞면이 보이는 동전의 개수는 한 개거나 없거나 여기도 한 개, 두 개, 세 개인 겁니다. 그래서 X로 가능한 건 뭐예요? 없거나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가능하구나. 이걸 뽑아내셔야 돼요. 재밌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올 확률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그릴 거니까 여기다 다시 쓸게요. X로 가능한 게 뭐뭐뭐뭐라고. 이제 얘네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실, 그지? X로 가능한 건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라 그랬어. 자,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황은 이때입니다, 이때. 동전 4개를 던져서 한 개가, 이 확률, 이거 먼저. 동전 4개를 던져서 한 개만 앞면이 나올 확률은 4개를 던진 것 중에 어느 한 개인지를 고르시고, 앞면이든 뒷면이든 죄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제곱이라고 할까요? 그럼 얼마야? 16분의 4예요. 거기에다가 뒤디디 나오기 위해서 하나의 앞면을 골라야 됩니다.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겠죠? 다시 뭐라고 했냐면 그냥 앞면이 나온 동전 중에 임의로 한 개를 뒤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여기서 적용이 되질 않아요. 다시 들어봐. 그냥 무조건 하나를 뒤집는 거야. 확률이 어딨어요. 그냥 빨리 뒤집으래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는 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앞뒤 뒤

뒤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앞이 나온 것은 뒤집어 버려서 뒤뒤뒤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마지막 결과상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은 16분의 4인 겁니다. 4분의 1이요. 됐어? 자, 그러면 하나인 상황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어때요? 뒤뒤뒤뒤로 나오게 되면 이런 확률은 2분의 1의 4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 중에 아무나 하나 뒤집으면 앞뒤뒤뒤가 될 테니까 여기서 1로 변환시키는 건 확률이 적용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생각해봐. 이렇게 나올 확률은 뭐야? 여기 됐을까? 4개 중에 2개의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2개는 뒷면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둘 중에 하나 어떤 걸 뒤집을까라는 확률 적용해요? 아니요, 눈 감고 앞면인 거 하나 아무나 뒤집기 때문에 여기 확률 적용 안 된다고.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과정에 확률 적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을 잘해야 돼. 무조건 뒤집는 데잖아. 떡볶이가 왔어요. 먹을 거예요. 확률이 어딨어요? 그냥 집어서 먹는다니까? 그냥 이거야. 바로 뒤집는 거야. 거기서 조심하셨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확률이? 16분의 6. 얘는 16분의 1.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분의 7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얘도 16분의 4로 쓸까? 왜냐하면 이따 평균 구해야 되면 곱해 해야 되니까. 0이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그치? 자, 그러면 앞면이 2개 나오는 거는 이렇게만 나오면 되겠죠? 얘네만 되면 돼. 4개 중에 3개. 4C 3. 그리고 2분의 1의 4제곱. 16분의 4. 마지막은 4개 중에 4개다. 16분의 1. 끝. 요거예요. 표 끝. 됐어. 해석만 하시면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는요. 평균 계산하래요. EX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6분의고 곱해 하는데 0은 필요 없으니까 얘네만 할게요. 7, 8, 3 더하시면 되겠죠. 16분의 18. 그럼 답은 8분의 9가 되어 주겠습니다. 이 위아래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17.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괜찮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용했을 것 같은 게 이런 데서 일로 넘어오는 확률이에요.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네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까 봐. 다시 읽어봐요. 앞면이 나온 동전 중에 임의로 한 개를 뒤집는다. 우리 원순열 하던 때에 아무나 한명 갖다가 안 치는 경우 그냥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는 적용시키지 않듯이 임의의 앞면 한 개는 그냥 무조건 뒤집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상. 알겠죠? 거기에 여러분들 확률 적용했으면 아주 큰일이 나는 거. 근데 이제 필요를 하나 생각하면 확률이 계속 막 8분의 9, 그러니까 평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관식으로 쓰라고 할 수가 없잖아. 단답형 주관식으로 이 문제의 형태를 바꾸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얘예요. 물론 개념적으로는 의미를 갖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정답을 예쁘게 쓰게 하기 위한 역할로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나마 그런 역할의 내용을 좀 줄이려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 모든 문제, 네 문제 나와 있는데 이네 문제 다 의미를 갖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평균이 8분의 9잖아? 그러면 정답을 구할 때 이런 걸 물어봤어. 그래서 여기다 8만 곱하기 해서 정답 9로 쓰면 되도록 답이 예쁘게 나오는 형태에만 사용을 했거든요. 자, 뭐냐? 변수를 변환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수 변환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변수들을 각각 ax 더하기 b로 변환을 시킬 거야. 자, 한번 해석해봐요. 모든 변수가 다 a 배하고 b가 더해지면 평균도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a 배하고 b가 더해질 겁니다. 이거예요. 자, 분산은 어때요? 흩어진 정도를 의미합니다. 편차, 즉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알기 위한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다 보니까 얘는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거든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더하기 한 것은 영향이 없고요. 앞에 곱해진 수의 뭐 제곱한 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요도 과정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때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도하지 않고 갖다 쓰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받아들여 주세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해되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표준 편차는 어때요? 얘한테 루트 씌우는 거다 보니까 A의 절대값에 표준 편차 이렇게 됩니다. 요세 가지만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의 유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가볼까요? 요거 그대로 들고 갈 거야, 여러분들. 자, 제가 되게 사랑하는 문제가 수능 완성에도 나왔더라고요. 이 문제는 저랑 수능 개념에서도 푸셨을 거고요. 제가 수능 개념 교재 만들 때 무조건 넣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멋있는데 쉬워. 멋있는데 쉬운 거 너무 좋아. 자, 구모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건 뭐냐? 저기 확률들을 볼래요? A, B, C, D로 확률 칸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뭐 확률의 합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이다 이런 거 하고 평균 구해가지고 19하고 제곱의 평균에서 19하면 되겠지. 그럼 A, B, C, D에 관한 식이 4개가, 그러니까 3개가 나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Y에 대한 거 구해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거든요. 자, 1이 11이 됐네요. 확률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2가 21로 바뀌고, 3이 31로, 4가 41로 바뀔 수 있을까요? 네. Y는요, X를 10배 한 다음에 1을 더한 거예요. 이것만 알아내면 끝납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이것과 10X 더하기 1의 분산. 방금 배웠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냥 x의 평균을 10배하고 1 더하면 되고요. 분산은 더하는 것은 흩어진 정도의 영향이 없다 보니까 곱해진 숫자를 제곱한 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끝난 거예요. 자, 평균 x의 평균 얼마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2. 그러니까 이거 4겠죠? 아, 2겠죠? 끝. 그게 4야. 21.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 아니. 이걸로 해줘. 분산, x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인 5에서 평균의 제곱인 4를 뺍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1이요. 그러니까 정답 얼마야? 121이겠네. 끝. 어때요? 새끼손가락으로 풀어내는 문제예요. 생각만 하시면, 풀이 과정, 계산 과정, 이런 게 있는 유형이 아니라고. 계산 과정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자. 변수가 두 개가 나오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풀이가 다른 문제도 있어요. 기출 중에. 비교해서 제가 수능 개념에서도 드렸었는데 식을 세워야 되는 기출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번 따져봐요. 변수 두 가지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두 개나 등장을 했지만 가만히 보면 확률이 하나 A, B, C, D, A, B, C, D 배열이 같네. 그럼 뭔가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때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라. 아? 수학에서도 약간 그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딱 보이는 걸로 막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잠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최선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문제를 좀잘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여유를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9번은 날 많이 도와줘야 돼요. 계산이에요. 자, 일단 확률 분포표라는 거 보자마자 다른 거 읽기 전에 제일 먼저 A 더하기 B가 6분의 5라는 거는 킵해두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건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 상태로 두지 말고. 12분의 17이래. 그때 나한테 이런 거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EX를 A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평균 한번 구해볼래요? 6분의 1 곱해곱해니까 2a 더하기 3b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이 자리에다가 뿅 집어넣어서 식을 써줘야 되겠죠. a 6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3b 더하기 b는 12분의 7이야. 누가 봐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b 대신에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길래. 그럼 b 대신에 무엇으로 바꿀까요? 6분의 5 빼기 a로 다 바꿔서 쓸게요. 테이블 할게. 그러면 밑에 한번 쓰고 갑시다. A. 6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3 곱해주세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2분의 5 빼기 3a 더하기 b 대신에 6분의 5 빼기 a는 12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정리할까? 마이너스 밑에다 써도 돼요. 위에다 쓰면 되지. 마이너스 a 더하기
6분의로 하면 15, 6분의 16, 6분의 16이니까요.

여러분들 3분의 8로 쓰겠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왔어요. 괜찮아요? 자, 요 상태에서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11을 위아래에다 곱하면서 정리를 하시든 저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 한번 쓰면 여기까지 왔거든. 더하기 6분의 5 빼기 A는 12분의 7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을 쭉 정리한 다음에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3분의 8A인데 빼니까 3분의 5A가 될 거고 더하기 6분의 5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변을 쓰면 되는데 지금쯤 발견을 했으니까 말을 할게요. 12분의 17이더라고. 평균해. 아니, 멀리서 봐가지고. 이쪽도 고치고 갈게요,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었어. 조용히 해. 비밀이에요, 알았죠? 아니, 여기 안 보였어. 노안 이슈는 아닌데, 눈 뻑뻑이 이슈가 있었지. 뭐. 그치? 자, 이렇게 왔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12를 곱하면서 갈게요. 마이너스까지 곱하면서. 어때? 괜찮아? 12a제곱. 여기 저는 원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걸 좋아하니까. 여기다가는 12를 곱하시면 20a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12를 곱하시면 10 더하기, 여기는 더하기로 바뀌겠지. 마이너스로 오니까 17 이렇게 와서 더하기 7로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간만에 A에 관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날이 왔는데 7과 1로 쪼개면 되니까 여기는 걱정이 없고 마이너스 20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쪼개면 가장 좋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6이랑 2로 쪼개야 되겠다. 왜? 그래야 여기가 14가 되어주니까. 마이너스 둘다 주면 되죠. 그럼 A로 가능한 게 6분의 7 또는 2분의 1입니다. A가 뭔데,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딱 보자마자 어때요? A는 2분의 1이고요. 이때 좀 허탈함이 옵니다. 찍어볼 걸. 2분의 1이라고 해볼 거라는 생각을 나는 사실 했어. 솔직히 인정할게. 오케이? 아, 2분의 1. 그럼 B는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여기서. 6분의 3, 6분의 2, 그죠? 3분의 1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들이 곱하라고 했으니까요. 6분의 1 되어서 위아래로 더해주면 되겠죠? 답은 7이 되겠네. 이렇게 나왔더라고. 얘네들이 곱한 6분의 1 위아래로 더하고. 아, 내가 왜이 생각을 했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아, 약간, 이랬다가, 그럴 수 있지. 이랬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구했는데, 2분의 1이더라는 거지. 자, 빠르게 10번 한 번만 마무리 보고 갈게요. 대단해 보이는데, 별거 없는 10번입니다. 보세요. 자, 딱 보자마자 무엇으로 바꿔서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데, 얘를 바꿔. A, EX 더하기 B. 가 5라는 거고 얘는 보자마자 어때요? a 제곱 vx가 24구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집어넣는 거잖아.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 2가 들어가요. 그래서 2a 더하기 b가 5가 된다로 가시고요. 여기는요. vx는 어때요? 제곱의 평균으로부터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6 되겠죠? 너무 고맙잖아. 왜 a 제곱이 4예요? 여기서 여러분 a는 2라고 쓰신 친구들 꽤 있었을 겁니다.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확률에 절여지다 보니까 양수인 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마이너스 2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B 값은 어떻게 돼요? A가 2일 때 B는 1이고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 B는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읽어야지. 괜히 나오는 말 아니에요. B가 더 크니까 둘 중에 어떤 세트? 얘네 세트가 답인 거예요. 근데 이제 A를 2라고만 쓰시면 그때부터 어떡하지? 이상한데?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끝! A 제곱은 4, B 제곱은 81, 정답은 85, 이렇게.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는 말의 의미가 되게 중요했던 문제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괜찮죠, 그죠?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슬쩍 가지고 와봤습니다. 11번은요, 사실 좀 재밌어요. 어려운 포인트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제가 11번을 풀고, 그리고 이항분포를 나갈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 그리고 확률 분포표,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거기에다가 변수 변환까지 한 문제로 나오는 내용이 끝난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복습을 오늘 다
다시 한번 쓱 봐두시면 좋겠고요. 개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조금 더 챙겨 놓는 게 필요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약간 다른 느낌의 이항분포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규라고 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이고요. 성평등 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잘 살아온 사람처럼 되게 반듯한 이력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멈춰섰고 방향을 또 잃기도 했고 그러다가도 다시 걷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저의 성공담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멈춰있던 시간도 그리고 막 돌아가면서 자라온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전부 저를 만들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엄청 어릴 때,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될 때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는 편이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밥도 혼자 챙겨 먹고 또 집에서는 그냥 컴퓨터로 게임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이 될 때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뭐가 중요한 걸까, 왜 살아가는 걸까, 스스로에게 되게 고민이 많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는 시간들만 이어졌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자퇴를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었고요. 저는 수업마다 그냥 잠만 자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뭐 컴퓨터 켜고 게임만 하기 일쑤였고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등교 시간이라거나 급식 시간 아니면 자습 시간 뭐 야간 자율 학습까지 하루가 그냥 온통 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였죠. 쉬는 시간에 소음이나 뭐 급식실의 줄이나 선생님의 잔소리나 전부 저를 좀 억압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냥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께 자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부모님이 우시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우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좀 슬픈 감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네가 왜 자퇴를 해? 학교에서 뭐 잠만 자긴 하지만 다들 뭐 서로 싸우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고 돌이켜보면 재밌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자퇴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면은 뭐 취업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앞길을 제 발로 막는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되게 확신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제가 선택한 길인데도 학교를 나온 뒤에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힘들었어요. 길에서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들이 보일 때나 아니면 학교길에 학생들이 되게 우르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몸이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괜히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흥미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하루를 사는 게 무섭기도 한데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던 거죠. 그때 뭐제 방을 밖에서 보면은 그냥 정말 작은 닫힌 문이었는데, 근데 그문 안쪽에는 넓은 제 세상이 있었던 거죠. 이제 헤드폰 끼고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은 몇 시간이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와 음악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가사가 꼭 제게 같은 노래를 만나면은 이상하게 좀 위로가 됐어요. 어딘가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든 사람이 있구나. 또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는 시기였는데 음악이 대신 저한테 말을 걸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영화도 정말 많이 봤어요. 1년에 뭐 수백 편을 봤는데. 그런데 남들은 보통 뭐 천만 영화 이런 걸 보면은 블록버스터 영화라던가 그런 게 많지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되게 별거 아닌 하루도 누군가에겐 찍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장면이구나. 뭐방 안에 누워있는 저의 하루도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철학책도 파고들었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수백 년 전, 뭐 수십 년전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질문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답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배워나갔을 뿐인 거죠. 그래도 그 질문 자체를 해도 된다는 거,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좀 배웠어요. 남들이 보면은 그냥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정말 한량처럼. 오히려 이게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때 빠져들었던 음악이랑 영화랑 철학책들은 지금까지도 제 정체성의 뿌리로 남아있어요. 겉으로는 좀 멈춰 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제 안에서는 분명히 뭔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랑과 동시에 좀 한편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도 했어요. 우울증이 그 당시에 좀 심했거든요. 스스로 되게 위기감도 많이 느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누가 너 한번 가봐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곳에서는 뭔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게 그 시절 저한테는 되게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센터를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사회로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러가지고 손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고 쓴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진짜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좀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서툴렀던 인사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손님들과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되게 편해졌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받아가시면서 이제 웃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오랜만에 정말 제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누구를 웃게 할수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일을 계기로 좀 저는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완전 빠지게 됐어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진집을 하나둘씩 사모으기도 하고,
또 카메라를 사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랑 빛을 익히기도 했죠. 결국 저는 사진학과에 진학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 크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꿈이 그때 당시에는 명확히 아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남들이 봐도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진은 분명 흥미로웠고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매체이기도 한데 그래도 고민 끝에 사진학과도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사실 방황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꿈이 흐릿해서 무슨 꿈인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고 나이는 이제 20살을 넘겨서 성인이 됐고 아르바이트든 뭐든 좀 돈을 벌고 있기는 한데 또 생활비를 벌면서 자립을 해나가고 있긴 한데 정작 이렇게 긴 미래는 좀 그려지기 힘들었던 시간들인 거죠. 주변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아, 난 뭘 해야 되지? 스스로 이제 답을 아직 못 찾았던 거죠. 그게 조금씩 저를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자퇴하던 그때처럼 저는 또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셈이었죠. 잠깐 나아졌던 우울증도 예전처럼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또 문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 기억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 같은 청소년이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왜 지금 집에만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문득 들더라고요. 몇 년 만에 센터를 돌아갔는데 여전히 익숙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말 담담한 환대에 저는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뭐 학원 멘토링도 주도적으로 맡아서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뭐 크고 작은 행사에

0: 정말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했어요. 제가 하는 이 작은 노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 믿으면서 좀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멘티들이 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고,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쌓인 덕분에 여러 기관에서 상도 받게 되고, 어느 날에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영광도 얻었어요. 한때 센터 문을 두드리던 청소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센터에 다녔을 때 크리스마스 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같이 함께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아직도 이때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센터에서의 경험은 막연하게 크기만 했던 제 꿈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공공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뭐 지하철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안내 표지판,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낮은 인도의 턱, 밤길이 무섭지 않게 설계된 뭐 골목의 조명 같은 것들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디자인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좀덜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공공 디자인이에요. 그 개념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센터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센터 문을 두드렸을 때그 온기 같은 것,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공공 디자인이라고 느꼈어요. 그 순간에 되게 막연했던 제 꿈이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어요.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었구나. 학교 밖에 있을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디자인이라는 언어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이라는 결코 이르지 않은 나이에 좀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제 하루를 말씀드리면 평일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이 끝나면 그 길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주말이면은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어요. 손에는 늘 연필가루가 묻어 있고 그랬죠. 입시 학원이다 보니까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기 진도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이 훨씬 빨랐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제 꿈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가고 싶은 곳이 분명해지니까 어색함도 부족함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을 매달렸고, 저는 그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아, 이 길은 결코 되돌아온 길이 아니었어요. 자퇴도, 뭐 방황도, 번아웃도 전부 제 길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더듬으며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학교 밖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였고요. 다시 그 문을 두드렸던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두 번이나 바꿔놓았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지금도 매일 흔들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학교를 떠났던 선택도, 그 뒤로 몇 번이나 멈췄던 시간들도,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예요.
1: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 병원에 온갖 참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0: 이 상황을 받아낸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잘 왔어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글의 주제 파트로 지난 시간부터 들어왔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대입학 문제야 이렇게 선생님 누누이 정말 중요한 파트야 라고 강조는 하는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죠? 근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글의 주제 파트는 오 이거 봐라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과 우리 앞에서도 한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왔던 걸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걸? 그렇지. 핵심 소재 잘 찾아서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하는지 그것만 잘 생각하고 보셔도 100% 지문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대상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설명이 되느냐 이것만 잘 알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채워가는 이 연습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어. Small steps, 아주 작은 한 단계 한 단계 한땀한땀 채워가는 이 단계가 lead to great journeys, 여러분들의 여정에 대단한 여정으로 이어질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즉 어떤 것도 한 번에 확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하나의 이 무기들이 나중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 부딪혀도 야 나는 끄떡없어 라는 확실한 독해 체력을 마련해 줄 거예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제목 파트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풀더라? 그렇지. 핵심 소재가 앞부분에 나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제문이 처음이거나 혹은 마지막 부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럴 때 후반부에 좀 더 집중하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뭐야? 첫 부분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양관식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앞부분에서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는 앞부분의 정보 플러스 뒤에 있는 정보까지 다 합해야 완벽하게 그 주제문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서 우리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소재가 뭐게? 그렇지. 여기에 보시면 food aids 라고 나옵니다. advertise의 줄임 표현이 되겠죠. 식품 광고에 관련된 거예요. 식품 광고가 어떻다? 여기 보면 첫 문장에 나옵니다. 자, 식품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은 바로 그 자연은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식품에서 식품 광고들을 생각해 왔을 때 자연주의. 자연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연에서 직접 따왔습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 광고라는 문구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그 자연은 was no longer the nature. 바로 그 자연이 더 이상 아닙니다. 어떤 자연? Created the food. 그 음식을 foods. 음식이나 그 식품을 만들어내는 자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연이 사실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광고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어? 네, 가볼게요. 자, 일단 while 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뒤 내용이 일단 같은 문장 안에서 반전을 이룰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번 끊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문장의 구조가 좀더 확실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보겠습니다. 많은 도시의 구매자들은요, shoppers, 쇼핑하는 사람들이니까 구매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많은 도시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알수 있어. 그죠? 도시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were clearly drawn to. 분명히 어디에 끌린대요. draw라는 게 끌다라는 뜻이니까 어디에 끌립니다. 어디에 끌려요? to the notion. 어떤 개념에 끌립니다. 뭐 하는 개념? of buying and eating foods associated with nature. 자연과 associated with. 뭐와 연관된 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과 연관된 식품을 사고 먹는 것에 대한 개념에 끌립니다. 왜 그럴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텃밭이라는 거 가질 확률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연에서 얻은 식품을 얻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은, 자연과 관련된 그 식품을 사고, 식품을 먹고, 이런 개념에, 오, 뭐야? 나도 자연에서 이렇게 끌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반면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although나 while 절에서는 이 although나 while 절 다음에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다. 내가 그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걸 선택하지 않겠어. 중요한 건 뭐야? 좋아한 건 맞는데 선택은 지금은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좀더더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The nature claimed by the ads.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해석은 했었죠? 광고에서 주장하는 자연. 그 자연이 was no longer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자연이 아닙니다. 어떤 자연? 식품을 만들어내는 자연. 우리가 식품을 만들어내는 자연이라는 건뭐 우리가 토양이라든가 시골에서 만들어내는 뭐 이런 공기라든가 그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식품 광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식품 광고는 도시 구매자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줘요?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광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도시 구매자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품을 만들어내는 원래 그 생각하는 자연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연은 자연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따로 있고, 그리고 광고에서 말하는 자연은 따로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같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실제로요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The Nature Claimed by Many A's 많은 이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은요, was associated with 계속 나옵니다. be associated with 뒤에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죠. 식품의 제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뭐에 의해서만? 광고의 그 부속물에 의해서만요. 즉, 광고에 딱 딸려 있을 때에만 자연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식품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과 조금 다르다. 광고에 있을 때만 자연이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 연관돼 있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계속 시간을 끄는 이유는 이 부분이 중요해서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예를 중심으로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경우에 해당이 돼요? 프랑스 사회학자인 헨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일컬은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됩니까? 바로 이런 지침에 대한 쇠락, 지정된 것의 쇠퇴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지정된 것이라는 거 우리가 딱, 아, 자연이라고 원래 가르치고 지칭했던 것, 지칭한 것에 대한 쇠퇴, 쇠락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원래 우리가 지칭했던 것이 아닌, 그것과는 좀 벗어난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떠한 경향을 이야기하냐면, 말의 경향입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는 말이에요?

prosperity influence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단어, 말의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건 바로 뭔데? To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ful association.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어떤 유의미한 그런 연관성에서 어떻게 분리된 그러한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경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 광고에서 말하는 그 자연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이랑 좀 거리가 있느냐? 이건 바로 뭐의 영향 때문에?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광고의 문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점점요. 증가하게 라는 뜻이니까 점점 더 이러한 뒤에 거의 가능성이나 뒤에 거의 현상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음식의 광고는 점점 더 help shoppers, 이 구매자들이 뭐가 되게끔 만들어요? 익숙하게끔 만듭니다. Accustomed to, 어렴풋이 익숙한 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이 단어의 개념, 단어 말의 개념에 익숙해지게 해요. 이를테면 어떤 개념이에요? 오, 신선해. 오, 자연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에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이 다른 자연의 개념, 즉 얘를 뭐라고 얘기한 거야? New definition 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fresh라는 것이 원래 신선하다라는 그런 의미와 이제는 우리가 자연적이다라는 그 개념이 원래 있었던 것과 좀 다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 개념이라는 건 바로 뭐냐?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충분히 뭐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들의 원래 전통적인 의미에 정반대로도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건 누구 때문에? 자본주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단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광고. 그리고 광고가 주는 그 문구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을 다르게,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소재가요.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 볼게요. 새로운 개념은요, 더 잘 역할을 합니다. 뭐로? 그렇지, 이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요. 뭐에 대한? 신흥 식품 산업의 체계의 그 욕구, 필요성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not supply foods, 음식, 식품을 제공하지는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품은 제공하지 못할까? 그렇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관습적인 그런 의미에,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기대치를 부응할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제공하지 못하는, 식품은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그러한 그 새로운 definition, 이 새로운 정의는 더 잘 충족시킬 수는 있죠. 구매자들의 욕구, 그것이 정말 거칠애처럼, pretense는 우리가 뭔가 거칠애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pretense, 즉 겉으로 보이기에는 거칠애 상으로만으로라도, 그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 구매자들의 그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definition이 뭘 하기 위한 거야? 돈을 좀 더 잘 벌기 위한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새로운 단어 선택을 해서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뭐가 될까? 바로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롭게 정의를 만들게 된 새로운 단어 형성이 되겠죠. 그것이 뭘 위해서? 구매자들의 충족을 위해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죠?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까요? Changes in the senses of words.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의 변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됐다? Definition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뭐와 관련한? 식품 광고와 연관된 단어 선택들의 의미에 있어서의 변화.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ew Definition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런 의미에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관련 없는 것들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뢰성의 하락에 관련된 거 아니고, 물론 자본주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자본주의 영향 그 자체만을 다룬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여러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commercials, 상업광고죠. 상업광고에 있어서 의미 있는 단어 연관성에 있어서의 필요성,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의 필요성, 이런 단어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수적
창조적인 의미, 그 요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졌다, 변화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핵심이기 때문에 2번이 좀 더 어울리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되나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새로운 definition, new definition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된 거예요?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의 변화. 단어의 의미라는 건 원래 A라는 단어가 A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의미가 B라는 혹은 A-라는 의미가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바로 new definition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에 의해서? 광고와 연관이 된. 그죠? 식품 광고랑 연관이 된. 다른 영역이 아니라 바로 식품 광고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소재와 그리고 그것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좋아요. 다음 문제 7번도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7번은 소재가 뭘까? 이것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잡은 주제문, 문제를 풀기 위한 선택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은 뭘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는 요 문장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띄어요, 여러분? 아, 우리가 지금 실전 문제를 푸는 기출문제 강의니까, 일단 정말 정답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표현을 찾아보시면 non-market values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뭔데요? 그치? 비시장적인 가치예요. 시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비시장성 가치래요. 즉 우리가 뭔가 돈이 되는 건 아닌데 돈이 되는 것 말고의 그 가치를 비시장성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넘습니다. 무엇을, 이것에 근거했을 때 경제적인 그 이득이 어떻게 뛰어넘게 된대요. 능가하다, 뛰어넘다가 exceed라는 단어가 되겠죠. 뭘 뛰어넘게 돼요? timber라는 단어가 목재입니다. 그 목재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목재의 경제적인 가치를 뛰어넘게 됩니다. 비경제적인, 비시장적인 가치를 고려했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하게 되면 경제적인 가치가 뭐의 경제적인 가치인지는 여기 나와있죠. 근데 그 경제적인 가치가 오히려 시장의 가치를, 돈이 되는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우리가 봤던 연결어 중에서 또 강력한 역할을 하는 but이라는 연결어가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중요한 문장이 되는지, 앞에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 네, 볼게요. 자, 관리자들입니다. 무엇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에요?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이죠.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직면을 합니다. 어떤 걸 직면해? 어디에? Market incentive. 시장의 인센티브에 직면하게 되죠. 시장의 인센티브라는 게 바로 뭐냐? That provide financial rewards for exploitation. Exploit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용하다라는 뜻인데요. Exploitation 이러면 이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용에 대한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어떤 대가를 제공하는 시장의 인센티브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면 자원,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에 직면하게 된다? 재정적인 보상에, 시장적인 인센티브에 직면하게 된다. 그 재정적인 보상을 준다라는 게 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을 했을 때 이용에 대한 재정적인 가치를, 재정적인 보상을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좋아 좋아, 예시 일단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삼림지대죠. 이 숲이 있는 땅이니까 삼림지대. 삼림지대를 소유한 소유자들은요, have a market incentive, 시장적인 인센티브를 갖고 있대요. 시장 인센티브를요. 시장 인센티브, 어떤 인센티브인데? To cut down trees. 나무를 자르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 보통 벌목한다고 이야기하죠. 나무를 자르는 것에 대한, 베는 것에 대한 시장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게 됩니다. 뭐 하지 않고요. 뭐보다는 오히려 manage the forest for the carbon capture, wildlife habitat, food protection and other ecosystem service. 자, carbon capture니까 탄소를 잡는 거래. 즉 탄소를 숲이 하는 역할이 뭐야?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포착하는, 탄소의 포착의 역할, 그리고 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식품을, flood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홍수가 되겠죠? 홍수를 방어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생태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 숲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즉,
뒤에 것을 위해서 숲을 잘 관리해. 그러면 자연을

자, 이러한 서비스는요, 이러한 도움은 provide the owner with. 자, 이러한 서비스라는 건 이런 서비스가 되겠죠. 그죠?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그 소유주에게 무엇을 제공하죠? With no financial benefit이요. No가 붙었으니까 이런 서비스들의 어떤 이점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재정적인 이점이 없는 상태로 이 사람에게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걸 소유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없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are unlikely to, 뭐하지 않을 것 같아요? Influence management decisions. 관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즉, 이걸 꼭 관리해야 돼? 거기에 대한 결정? 너무 쉽게 벌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경제적인 이득, 이러한 도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자연적인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이런 도움들 있죠? 이런 도움들의 경제적인, 이런 도움들이 제공하는 경제적인 이득은, 이익은 아마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뭘 초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벌목해서 그렇게 이, 삼림을 벌목해서 얻은 이 그 목재들의 경제적인 가치,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정적인 보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근거해 봤을 때 재정적인 보상보다 부등호가 이것보다 훨씬 더 밑으로 이제 가겠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커지는 게 바로 무엇을 근거로 했을 때? 비시장적인 가치. 자, 그럼 비시장적인 가치가 뭐가 있을까? 방금 전에 봤던 우리가 이런 것들이 비시장적인 가치가 되겠죠. 그죠? 그게 그냥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벌목하는 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비시장적인 가치가 어떻다? 굉장히 크다, 높다. 그래서 얘가 더 이걸 근거로 했을 때는 이것이 얘가 초과를 하게 된다. 이 앞에 있는 그 경제적인 보상을 뒤에 있는 비시장적인 가치를 근거로 했을 때 그 경제적인 가치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United Nations, 그러니까 UN이 되겠죠. UN의 initiative, 계획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UN의 계획은요, 추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추정을 했어요? UN이 The economic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ropical forests. Tropical forest가 뭐지? 그치, 열대우림이죠. 열대우림이 제공하는 생태계의 서비스, 생태계상의 도움이죠. 도움의 경제적인 이점이요. UN이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야, 이거 열대우림을 벌목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생태학적으로 생태적인 도움을 주는데 거기에 따른 그 이득이 그거는 뭘 포함해서 라고 나오죠? 근데 그 이득이 얘가 주어고 동사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 이렇게 주와 동사의 위치를 가로막는 요 삽입구는 나중에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Over three times greater per hectare that the market benefit. 시장의 이점보다도요. 헥타르당 3배나 더 큽니다. 3배 가까이 더 그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과하는 이 비율이 이득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3배 가까이 된다. 3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코시스템 서비스가 바로 어떤 서비스를 가리킬까요? 바로 기후를 조절해준다거나 수질을 뭐 이렇게 그 purification, 정화시켜준다거나 아니면 erosion이라는 단어가 침식이거든요. 땅에 깎이는 그런 침식들을 막아준다거나 그죠? 예방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생태학적인 그런 가치가 도움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의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목하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그것보다는 우리가 얘네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Thus라고 나옵니다. 따라서요, cutting down the trees, 나무를 베는 것, 벌목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어때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not sending the correct signals. 그런데 시장은 뭘 보내고 있진 않아요?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있진 않습니다. 어떤 올바른 게 신호가, 어떤 신호가 올바른 신호냐? 봤더니, extractive uses. 뭔가 추출해내는, 즉, 다시 말해, 거기서 뽑아내는 그런 사용. 뭐, 이를테면 벌목 같은, timber 같은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이런 그 착출하는, 아니면 뽑아내는 그런 사용의 사용보다 생태학적인 그런 서비스, 생태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이게 더 맞는 거야 라는 선호를 보내는 적절한 올바른 신호를

있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인 소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숲에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태학적인 가치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비시장적인 가치가 정말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보다 뭐가 높다? 숲을 벌목하는 것보다 숲을 관리하는 것의 가치가 사실은 더 높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Significance, 중요성이에요.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Significance는 중요성이라는 뜻도 있고 의미나 의의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자, 뭐에 있어서의 중요성일까? Weighing. 자, weigh라는 건 여러분들 무게를 재고 따져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숲의 자원, 그 천연 자원을 어떻게 Natural Resources라고 앞에 나왔었으니까요. 숲의 자원의 어떤 가치? 비시장적인 가치를 따져보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성, 의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숲을 관리하는 것이 비시장적인 가치가 훨씬 높아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시장적인 가치를 잘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이걸 아주 우리가 봤던데요. 얘가 얘보다 더 높아라는 확실한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는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선택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significance라는 건또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되면 importance 정도의 의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2번이 가장 적절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훨씬 높으니까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네. 나머지 관련 없는 선택지의 표현과 단어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따져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문제 몇 번이야?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월 모평 문제였는데요. 자, 이 문제도 지금 보면 앞부분에 지금 하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최대한 도입부에서 우리는 이제 어디가 사실 주제문이 될지 모르니까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그러면 앞부분에선 최대한 소재만 가지고 연결해 본다. 그리고 그 소재에 향해 있는 얘로 향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지 얘가 뭐 일단 긍정 부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긍정이라면 긍정이 어떤 부분이 긍정인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가볼게요. The primary purpose of commercial music radio broadcasting. 상업적인 음악 방송이죠. 라디오. 그죠? 라디오 방송의 주된 목적은요. 자,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라디오 방송 중에 음악을 다루는 라디오 방송인데, 근데 그것도 상업적인 음악의 라디오 방송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상업이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 그렇지. 뭔가 수익 같은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의 주된 목적은요. is to deliver. 전달하라. 혹은 넘겨주다.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누구를 전달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어디언스를 넘겨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어디언스는 보통 관객, 청중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니까 청취자가 되겠죠. 만약에 TV를 보는 사람이었으면 시청자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청취자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어디로 넘겨줘? To a group of advertisers and sponsors. 광고주나 아니면 그 후원자들의 무리에게 이 청취자들을 넘겨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음악 방송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로 다 와가지고 계속 듣는 거야. 매일매일 와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상업적인 만약에 음악 방송이라고 한다면 그 방송의 목적이 바로 뭐야? 그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야? 그 방송을 하게끔 만드는 광고주나 후원자들에게 그 청취자들을 넘겨주는 거야. 그럼 그 방송 주변에 그 스폰서나 애드버타이저들의 광고나 홍보글이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상업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that audience. 그렇게 넘겨준 그 청취자들은 must be as large as possible.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뭐한. 이라는 의미를 갖죠? 자, 가능한 한 어떻게 돼야 돼요? 대규모가 돼야 됩니다. 커야 돼요. 그치. 그래야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업적인. 음악, 라디오, 방송, 엄청 기네. 그죠? 얘네들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뭐야?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건 large입니다. large. 이 청취자들은 청취자들인데 어떤 청취자들? 정말 많은 청취자들을 누구에게? 상업적으로

0: 운영할 수 있게끔 광고주에게 혹은 후원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1: 이해됐죠?
0: 네. 자, more than any other characteristics. 그 다른 어떤 특징보다도요. 그 어떤 특징보다. 여타의 그 특징보다도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특징들이 어떤 특징인지는 설명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 이게 중요해 이런 의미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점핑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스킵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그 어떤 특징보다도요. The quantity of the audience. 그 청취자들의 양이. 양이라는 게 뭐겠어? 그 규모, 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청취자들의 그 양. 사이즈, 크기, 이것이 바로 어떤 청취자냐, 청취자의 그 규모가 되느냐, 바로 이 대중으로서 aggregate, 모으다라는 뜻이죠. 대중으로서 모인, 즉 집단으로서 모인 청취자들의 그 수, 그 크기가 가장 중요한 metric, 측정 기준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metric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그 quantity가 가장 중요하다. most significant 하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수가 가능한 한 대규모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커야 된다. large audience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괄호에 부연 설명되어 있는 거 간단하게 볼까요? 자, 인구 통계학적인 이란 뜻인데요. 인구 통계학적이거나 아니면 심리 통계학적인 개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purchasing power, 구매하는 힘이니까 구매력, 아니면 관심 수준, 그리고 만족도가 되겠죠. 그리고 quality of attention, 주목의 그 질, 주목하는 정도, 혹은 정서의 감정적인 상태,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라디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특히 음악 방송이니까.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야? 그치? 청중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청취자들의 그 수, 규모,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 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정말 큰 대규모의 청취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broadcasters,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들은요, attempt to, 뭐 하려고 시도를 합니까? maximize their audience size.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뭘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들의, 청취자들의 그 규모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틀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By playing music that is popular. 인기 있는 음악을 틀어주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어떤 음악을 틀어줄까? Can be relied upon not to cause audiences to switch off their radio or change the station. 이때 여러분, station은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송국을 이제 sta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방송국을 바꾸거나 혹은 라디오를 바꾸거나 라디오를 끄거나, 그죠? 다시 말하면 듣다가 다른 채널로 가거나, 그죠? 다른 방송국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라디오를 끄거나, 적어도 이렇게 하지 않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음악을 틀어주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기 있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채널을 바꾸거나 라디오를 꺼버리지 않을 그런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maximize their audience size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내용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취자들의 retention, 보유, 계속 지키는 거예요. 청취자들의 이런 보유는요, it's a key value, 핵심적인 가치가 됩니다. 정말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많은 음악의 프로그래머들이, 음악의 그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 제작자들과 그리고 라디오 방송 그 경영진들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핵심적인 가치, 정말 정말 중요한 가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중요한 가치, key value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a high degree of risk aversion frequently marks out. 여기 risk avers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aversion이라는 표현이 싫어함, 피함, 회피입니다. 회피. 그러면 뭘 피하고자 하는 거야? 뭘 회피하고자 하는 거? 그렇지. 높은 수준의 위험 회피는, 위험 회피가 뭔데? 이런 것들 안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른 채널로 돌리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꺼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높은 수준의 위험 회피는 흔히 어떤 특징을 갖게 되죠? Successful radio music programmer. 성공적인 라디오 음악의 프로그램 제작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로 특징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음악들을 많이 틀어주게 되면 그러면 위험을 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런 라디오 제작자가 된다. 프로그램 제작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리스트는 이 재생 목록은 어떻게 되겠어? 늘 비슷한 걸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리스트는 are restricted, 제한이 되고 그리고 흔히 very small,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오는 결과는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small playlist, smaller playlist. 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재생 목록이겠어요? restricted. 굉장히 제한된 플레이리스트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네, 그죠. 얘는 부정적인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것까지 표시하겠어요? 그치. 이것의 영향 혹은 부정적인 영향 이것의 뭐 나쁜 결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뭐의 특징이요? 음악 플레이리스트의 특징이래요. 음악 재생 목록의 특징?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죠? appeal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호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들 국제적인 청취자라고 이야기한 적 없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어려울 것 같아요. The audience of advertisers. 그런데 광고주의 영향력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 difficulties. 어려운 점이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렵대? 오, 시청자들의 이 규모를 키우는 데 있어서 크게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려운 점은 이야기 안 했고 왜 이걸 키워야 되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까요? necessity. 뭐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은데요. 자, 청취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 자,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지. 그러니까 이걸 필요해? 다양하게 하는 게 필요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올리지 않는 표현이 되겠다. 5번 보겠습니다. outcome이 뭐죠? 그렇지, 결과. 뭐에 대한 결과예요? 음악, 라디오, 방송. 자, 일단 음악, 라디오, 방송. 라디오 산업이 나왔습니다. 라디오 산업의 시도래요. 뭐 하고자 하는? Attract large audiences. 큰 대규모의 시청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라디오 사업의 시도의 그 결과. 그 결과가 어떤 결과야? Restricted playlist. Smaller playlist.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결과까지 담고 있는 몇 번의 정답이야? 그치.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게 뭘까? 이걸 우리가 봤던 이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 이 부분까지도 잘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 네, 9번으로 가야 되겠죠. 관련 없는 것들도 이렇게 한번 볼까? 선생님이랑 지워봤지만, 그죠? 오히려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확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목도 마찬가지고 주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까지 가시면 안 되고 딱 그 지문이 시사하는 바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9번 갈게요. 9번도 앞부분에서 갤러리가 나오고요. 뭐 보여지지 않는 영역도 나오고 그럽니다. 사실 여기에 소재는 선생님이 여기 표시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요? 뮤지엄. 어디?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뭐가 있어? 압박이 있대. 야, 이거 해야 돼. 어디 내에서? 박물관 내에서 압박이 있대. 아, 어떤 압박이냐? They cause it. 그 박물관으로 하여금 to emphasize what happens in the galleries. 갤러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가잖아요. 그런 전시 공간을 갤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박물관이 이 전시된 공간,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pressure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디에서의 그 일을 강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보러 다니는 그 전시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보다라고 해서 over, 이때는 뭐 된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보다 그래요? than the activities, over the activities that take place in its unseen zones. 그 박물관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뭘까? 사실 그 전시만 공간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행정성의 업무를 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전시되어 있지 않은 그 물건들을, 대상들을 보관하는 장소들도 있겠고, 그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뭐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이 압박감 때문에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에라, 어떤 시대에서요? 박물관이 are forced to, 뭐라고 강요받는 시대야? 그들의, 그렇구나. 수익을 늘려야 된다라고 강요받는 그런 시대에. 어디 가나 이제 경제적인 수익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걸, 이 수익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요를 받는 시대에 그들은요, often focus,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까? 그들의 에너지를 어디에? modernizing their galleries. 또 나왔어요. 갤러리를 현대화하고 and mounting temporary exhibitions to bring more and more audiences through the door. 그 문을 통해서, 출입문이 되겠죠, 뭐. 그죠? 예, 그 문으로 더욱더 많은, 이때는 뭐겠어? 관람자들이 되겠죠? 관람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올수 있게 하는 temporary, 일시적인 전시회를 mounting, 시작하는 것에 그들의 에너지를 맞추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박물관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곳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거. 수익을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된다? galleries.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갤러리에 전시관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둔다? 갤러리. 근데 걔가 수익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익만이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또 이해가 쉽죠? 그죠? 볼게요. 다시 말하면, As museums struggle to survive in competitive economy. 경쟁적인 경제에서 살아남으려고 struggle to. 고군분투하다,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고군분투하고 애쓰면서 그들의 budget, 예산은요, 흔히 어디를 우선시하게 돼요? Those parts of themselves that are consumable. 소비 가능한 그 박물관의 부분, 그 자체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소비 가능하게 하는 소비할 수 있는 박물관의 부분이라는 게 바로 뭘까? 봤더니 인포테인먼트. 이게 바로 수익이 되는 거겠죠. 인포테인먼트 인더 갤러리즈. 그 전시관의 인포테인먼트. 인포메이션도 주고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결합된 거죠. 우리가 전시물들을 보면서 정보도 얻고 즐거움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In the cafes and the shops. 카페나 가게, 상점에서 이 물품과 물건과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소비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런 것들에 어떻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애들한테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반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Unlit. 불이 켜지지 않은 저장고. 즉, unglamorous. Glamorous가 여러분들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죠. 매력적이지 않은 그 저장소. 이곳은 are the best. 기껏해야 presented as.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Services area.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래요. 어떤 서비스? 오, 이 전시회의 홀을 위해서 그냥 물건을, 대상을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의 공간 정도로 표현이 된다 이게요. 만약에 그걸 정말 우리가 논할 여지가 있으면 논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전시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그게 온전한 상태로 잘 보존이 되어야 나중에 걔네들이 또 전시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저장고 같은 곳들을 우리가 너무 경시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갤러리에 우리가 좀더더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결과로 어떻게 한다? 스토어스. 여기서는 스토어룸이라고 나왔죠? 사람들이 이것을 경시하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최악의 경우도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 박물관이 pour,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pour A into B, A를 P에다 쏟아붓는 거죠. 더욱더 많은 그 자원들, 뭐 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어디에? 그냥 정말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측면들에게만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 공간. 아까 얘기했던 storage room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저장 공간은 훨씬 더더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원인과 결과. 그죠?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지만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그들의 현대화가 계속해서 어떻게 늦어지게 되고 지체가 돼. 이 스토리지도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체가 되고 그리고 더 적은 공간에 더 적은 공간이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공간일까? To house. 하우스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얘는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뭔가 더 많은 수집품들, 이런 우리가 모으는 이런 수집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점점 더 적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의 복잡한 이 보관 필요성이 공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얘네들한테 주어지는 그 노력들이 훨씬 현저하게 적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그래서 store rooms는 어떻게 된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지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suffer. 이 단어를 썼죠. 그죠? 자,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의 중요성? 박물관의 전시 공간을 우선시해라?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은 정반대가 될 것 같다. 일단 benefit도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다양한 활동들의 이점 아닌 것 같죠? 그 다음 necessity of expanding storerooms. 이 저장 공간을 어떻게? 확장할 필요성. 뭘 위해서? 이 전시하는, 이 대상들을 전시하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이 확대 필요성은 우리가 느끼기는 하지만 얘가 주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3번을 오답으로 체크하지 않았기를 선생님 바랍니다. 자, 뭐의 결과일까요? A profit-oriented management of museums. 자, 일단 박물관 나왔습니다. 박물관이 뭐 하면서? 수익 지향적인 관리를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갤러리에 초점을 맞춰서 그에 따른 결과가 뭐야? Storeroom이 suffer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바로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이래서 얘가 답이구나 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렇게 관련 없는 것들 지워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나온 commitment는 무슨 뜻이야? 그치, 얘는 뭐 헌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헌신이나 바치는 거 이런 얘기인데 대중들의 공공의 재, 공공 그 상품들의 이 박물관들의 헌신을 늘리는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요. 박물관들이 어디에 헌신한다, 무언가를 정말 주로 맞추게 된다라는 게 뭐 갤러리에 좀 더 관심이나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뭐 여기 퍼블릭 굿에 맞추게 된다라는 내용은 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앞부분 보니까 소재가 나오기는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뭔 것 같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나온 본문에서 나온 주요 단어를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바꾸려고 하는 게 선택지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선택지에서 오히려 핵심 소재가 그대로 표현이 되면 바꿀 수 있는데도 그대로 표현이 된다면 걔는 오히려 답이 아닐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대로 표현된다라는 게 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알아요? 아, 다른 선택지를 보면 알죠. 다른 선택지에 이 단어를 아, 얘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단어가 여기서 몇 10번에서는 어떤 단어예요? 그렇지. Disclosure라는 단어입니다. Disclosure. 얘가 뭐야? Close가 닫다요. 그죠? 네, 닫거나 폐쇄하다라는 뜻이야. Disclose라고 하면 뭐겠어요? 공개라고 하시면 되겠죠.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An important advantage of disclosure. 뭐의 중요한 이점이래? 그치. 공개의 중요한 이점. 그럼 공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뭐하는 반대로요? Two more aggressive forms of regulation. Regulation은 규제라는 뜻이죠. 그러면 규제의 더 적극적인 형태의 그런 규제와는 반대로 공개. 규제는 막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공개는 이렇게 좀 오픈해 주는 거죠. 그죠? 이런 공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점은 its flexibility and respect for the operation of free markets. 자유시장의 작동에 있어서 자유시장의 작동에 대한 존중이며 그리고 그것의 뭐야? flexibility,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그럼 우리가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뭔가 공개를 함으로써 뭘 공개하는지는 안 나왔지만
그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그렇지. 유연성을 얻을 수 있고 이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뭐에 대한? 자유시장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다. 그럼 자유시장의 존중이 뭘까?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 나와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규제가 주는 명령어는요. As blunt sword. Sword는 칼이죠, 칼? Blunt는 무딘이라는 뜻이에요. 무딘 칼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칼은 어때야 돼요? 날카로워서 뭔가를 벨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위협을 주는 칼이기는 하나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칼을 우리가 무딘 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규제하는 명령은 다시 말하면 이런 규제의 형태 공격적으로 규제를 하는 이 규제는 정말 무딘 칼이야. 효과가 떨어져. 어떤 부분이 효과가 떨어지느냐? They tend to neglect diversity. 무엇을 무시하고 소홀히 해? 다양성을 소홀히 하고 and may have serious unintended adverse effects. Adverse effect는 여러분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 거스르는 이라고 나왔는데 이 표현이 더 어려워요. 해석에 적용을 해보면. Adverse effect는 역효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치 않았던 심각한 역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공개와 반대되는 뭐가? 규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이 규제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뭐에 대한 측면이겠어? 그렇지. 공개가 갖고 있는 이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네. For example. 좋아, 좋아. 자, 예를 들면은요.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appliances. Appliance는 여러분들 이 전자기기입니다. 가전용품 같은 거, home appliances.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전자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의 요구사항들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규제를 하고 이렇게 요구사항을 넣는 거예요. 요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May produce goods.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제품? 바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또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대시 수식하는 선행사가 바로 이 goods가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들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에너지 효율이 꼭 필요해 라고 말하는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건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덜 잘 작동하는, 작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작동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징을 가진 제품?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심지어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돼. 그러면 세탁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탁기가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돼서 작동을 3번 돌아가야 때가 빠지는 보통 세탁을 3번 정도는 해야 때가 빠지는 세탁물이 근데 2번으로 에너지 효율 때문에 줄였어. 이 요구사항 때문에. 그럼 어때?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특징. 때가 잘 안 빠지는 세탁기. 세탁을 잘 못하는 세탁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계속 갈게요. 자, by contrast, 좋아. 뭐가 좋아? 그치, 대조가 나왔지. 이제 누가 나올 차례야? 공개를 했을 때야. 그죠? 자, 어떤 공개를 했을 때? Information provision. 아, 얘가 정보 제공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될까? Disclosure가 되겠죠. 정보 제공. 그럼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공개라는 표현 위에다가 쓰면 되겠지. 뭐를? 정보 제공을. 이렇게. 됐나요? 반면에 정보 제공은요. Respect. 뭘 존중한다고요? 자유시장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죠? 자유시장 존중이 이게 뭔지 궁금했단 말이야. 봤더니 Respect. Freedom of choice. 선택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바로 뭐란 얘기야? 자유시장을 존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 한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유연성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이, 도입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 문장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나와요?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인지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없는데. 예시가 꼭 그런 연결어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보통 when이나 if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are required to 뭐라고 요구를 받으면 to measure and publicize the safety characteristics of cars. 자동차의 특징. 근데 안전상의 특징이죠. 자동차의 안전상의 그 특징을 어떻게 하라고?
측정하고 그리고 그걸 공개하라고 요구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요구가 이젠 어떤 요구야? 정보 공개 요구야.

그렇게 되면 잠정적인 자동차 구매자들, 즉 앞으로 이제 자동차를 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can trade, 뭐 할 수 있어? 거래를 할 수 있대, 맞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엇을 무엇과 맞바꿀 수 있을까? Safety concerns, 안전상의 걱정들, 문제들을 other attributes, 다른 특징들, 이를테면 그 특징이 뭔데? 가격이라든가,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자가, 자동차 제조 공장, 제조업자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거친 제품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은 가격이나 스타일이 좀 본인이 원치 않아도 뭘 더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 안전상의 문제를 맞바꿀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전상의 거래를 이걸로, 이것과 같은 다른 특징들과 같이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맞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시네요. 만약에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식당 이용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보를 제공받아요. 뭐에 대한? 그들의 식사에 대한 칼로리의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지? 체중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중에. 그죠? 이런 사람들은 can make use of the information. make use of 뭔가를 이용하다. 그냥 utilize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칼로리니까 나는 이걸 적은 걸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 채로요? leaving those who, 어떤 사람들 남겨둔 채로. 어떤 사람들 who are unconcerned about calories.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 사람들은 그냥 선택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 유연성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disclosure 또 나왔습니다. 정보 공개에서, 정보 제공에서 이제 공개로 나왔어요. 이 공개는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심지어는 촉진시킵니다. 뭘 방해하지 않고? 자율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율성을 오히려 촉진시킵니다. 그죠? 뭐의 자율성과, 뭐의 자율성이에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 그리고 그 질, 어느 정도의 내가 높은 질로 선택을 하느냐, 그 자율성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 자율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정보를 제공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자율성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빠르게 한번 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 네, 바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의 이점이에요? 공개하는 거야. 정보를 공개한다. 아까 나왔던 publicizing information, publicize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이점이에요. 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free choices. 바로 자유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선택이라는 게 바로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그치, 자율성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없는 선택지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어떤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프로핏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거 관련 없는 것들은 탁탁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화된 시장의 영향도 아니고요. 그죠?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똑똑복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exceed라는 단어 첫 번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초과하다, 능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exceed의 ex가 out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excess, excessive라는 형용사 명사 형태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단어인데 얘가 변형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생어도 꼭 챙겨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다음 시간 제목 찾기 마지막 시간, 주제 찾기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 찾기도 한 문제 같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대입 파악 문제 정점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할 수 있지?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11강에 오셨어요. 11강에 오셨다는 말인즉슨 우리 짜란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벌써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지나고 수식어와 준동사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몇 번부터 볼 거냐면 5번부터 10번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문제는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according to its dictionary defi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따르면 그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an anthem 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anthem은 찬가거든요. 찬가. 그래서 찬가라고 하는 것은 is both A and B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찬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A song of loyalty often to a count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은 국가를 향한 뭔가 충성심의 노래. 이기도 하고 두 번째 정의는요. A piece of sacred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신성한 음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네. 뭐가? 찬가가. 자, 그랬을 때 definitions that are both applicable in sporting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정의 모두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요. 그런 sporting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스포츠 맥락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아, 그러면 찬가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맥락에 적용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This genre is dominated although not exclusively by footb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장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장르는 찬가라고 하는 장르겠죠? 이 찬가라고 하는 장르는요, 두드러지게 나온대요. 비록 그것이 독점적이지는 않지만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냐면 by footb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축구라고 하는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nd has produced a number of examp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장르는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a number of 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배웠었다. 그치?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많은 뭐뭐들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많은 예시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시는 예시인데 어떤 예시냐면 where popular songs become synonymous with the clu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 유명한 노래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 구단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많은 예시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where이 괜찮을까? 지금 우리 이거 살펴볼 거잖아. 관계 부사가 여기 들어가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앞에 문장을 봐야 돼요. A number of examples 라고 나왔는데 지금 앞에 선행사가 멀쩡히 다 붙어 있지. 그리고 사례, 뭐 사례와 같은 그런 거를 나타낼 때 관계 부사 where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선행사

가사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고 뒤에 문장을 살펴봅시다. Popular songs become synonymous with the club 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오케이,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오는 거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찬가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예시를 보여주었는데 어떤 예시였대? 그게 아, 그 클럽이라고 하는 곳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노래라고 하는 것에 많은 예시들을 보여주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And are enthusiastically adopted by the f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노래들은요, 아주 열정적으로 그 팬들에 의해서 채택이 된 거죠. 채택이 됐다는 말은 팬들이 열심히 따라 불렀다는 말이었겠지. 자, 그랬을 때 more than this, 이것보다도 더 넘어서서 they are often spontaneous expressions of loyalty and identit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가 누군지 봐봐. 이때 등장하는 they는 아마도 sporting context에 사용되어져 있는 유명한 노래들인 것 같아.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응원가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여러분, 축구를 보러 가거나 야구를 보러 갈 때 응원가 부르시죠? 지금 그 응원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에 넘어서서 그 응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종종 자발적인 표현이래. 근데 뭐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냐면 loyalty, 충성심과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according to Desmond Morris에 따르면 이러한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has reached the level of some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approached a local art form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지역의 예술의 형태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봤을 때 이런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한 지역의 예술의 형태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지금 도달하게 된 거야. 그러면 얘들아, 도달을 했다 라고 자발적으로 말을 해야지 approach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approach 당한 것은 아니잖아. 이랬을 때 approach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지역의 예술 형태로 접근하게 되었다. 어느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마치 하나의 지역 문화인 것처럼 되었다. 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strong element of the appeal of such sports so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강한 요소예요. 뭐에 대한 요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노래, 즉 우리가 응원가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이런 응원가의 엄청난 매력에 강력한 요소는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이런 응원가의 강력한 매력적 요소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소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주어일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 단수 주어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무슨 동사가 와야 돼? 단수 동사가 와야지. 그랬을 때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응원가의 매력적인 가장 강력한 요소는 뭐냐면 that 이하입니다. 뭐냐면 They feature memorable and easily sung choru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응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대? 잘 외워지고, 그치 얘들아, 한번 들으면 딱 캐치가 돼야지. 그래서 잘 외워지고 그리고 쉽게 따라 불러질 수 있는 합창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and in which fans can particip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팬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합창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 요소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쵸? 자, 그랬을 때 This is a vital part of team's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래. 뭐에 있어서? 그 팀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하지.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as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as, unit 1 할 때 쌤이랑 진짜 많이 봤었거든? as에는 두 가지 쓰임이 있었다고 했었어. 첫 번째,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뒤에 명사가 오면 전치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뒤를 봤더니 It makes the fans' presence more tangible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결국 만들어주는데 팬의 존재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때문에 팀의 수행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지금 해석할 거잖아. 그럼 이때 얘들아, 이때 as는 전치사로 쓰인 거야? 접속사로 쓰인 거야? 뒤에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접속사로 쓰인 게 맞겠지. 자, 그러면 접속사로서의 as가 잘 쓰였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자, 그래서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이러한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응원가 같은 걸 대중문화라고 할 건가 봐. 이러한 형태의 대중문화는요, can be said, 뭐라고 말해질 수 있냐면, to display pleasure and emotional ex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즐거움의 표현. 즐거워서 막 응원가 부르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정에 있어서의 과잉의 표현이다 라고 말해진다 라고 지금 보여줄 수 있네. 자, 그런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To display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가 맞는지 우리한테 확인해 보라고 하잖아. 그럼 문장 구조를 한번 볼까?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이 부분이 주어인 것 같고 그러면 can be said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 부분이네. 얘들아, 근데 동사를 봐봐. Can be said라고 해서 수동태가 지금 쓰여지고 있지. 자, 수동태라는 말인 즉슨 원래 문장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수동태가 아닌 형태로 한번 먼저 돌려볼게. 그러면 지금 뒷부분에 by라고 하는 주어 부분이 없어져 있으니까 someone이라고 하는 주어를 대신 넣어볼게. 그러면 someone said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to display pleasure and emotional excess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그럼 원래 문장으로 따지면 얘들아,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잖아. 그래서 지금 주어 자리에 비록 가 있지만 원래 문장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을 거고. 자, 동사 나온 다음에 그럼 이때 to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원래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일 거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얘들아 to display라고 하는 to 부정사 나오는 거? 오케이, 괜찮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대조되어지고 있냐면요. To the dominant cul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되고 있는 거래. 자, 근데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아, 지배문화죠.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which tends to maintain respectable aesthetic distance and contr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유지하는 경향이 있대요. 품위 있는 어떤 aesthetic, 미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control,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배문화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지배문화라고 하는 거에 예시 뭐가 있을까, 얘들아?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오페라를 듣는다든지, 뭔가 사뭇 조금 떨어져 있고,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즐기는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dominant culture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었어?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즐길 수 있는 응원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었네. 그쵸? 자, 그래서, 5번 문제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요. Baylor's University Researchers Investigated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의 연구진들은요, Investigated,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조사를 했냐면 Whether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Whether 얘들아 어떻게 해석해?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었는지 일단 첫 번째 확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이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로서 문장에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 대학의 연구진들이 investigate에 조사를 했는데 뭐인지 아닌지 조사를 했냐면 Different types of writing could ease people into sle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글쓰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잠에 들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다 라고 했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은 일단 잘 됐어. 자, 그러면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를 살펴보자면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Different types of writing could ease people into sleep.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지. 자,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고, 이때 그 University Researcher들은 조사했다, 무엇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에도 잘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접속사로서의 whether 잘 쓰여져 있네. 라고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to find out 이것을 찾는 것은

찾기 위해서. 자, 무엇을 찾기 위해서냐면 정말 다른 종류의 글쓰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만들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they, 그 researchers, 즉 연구자들은 had 57 young adults spend 5 minutes before b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had라고 하는 애 어디서 많이 본것 같잖아? 사역동사잖아, 그치?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못 쓰기로 해서 사역동사 나오면 동사 원형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거 뭐를 보는 거냐면 밑줄은 라이팅에 그어져 있어, 그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양한 문법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나중에는 이 spend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질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그 문법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had 57 young adults 그 연구자들은요, 57명의 어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었어? Spend 5 minutes before bed. 잠이 들기 5분 전에 시간을 쓰도록 만든 거야. 뭐 하는 데 시간을 쓰도록 만들었냐면, writing. 쓰는 데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록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riting 하고 있는 이 ing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랬는데, 쌤 지금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spend 시간, ing라고 하는 우리 억구 표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이 시간을 5 minutes before bed, 자기 전에 5분 전이라고 하는 시간을 뭐뭐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몰랐으면 밑줄 그어 놓고 필기 한번 해둘게요. 얘들아, 여기는 근데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돈과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잠이 들기 5분 전에 쓰는데 시간을 들도록 시간을 보내도록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Either A or B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A 혹은 B라고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적기는 적는데 선택을 할수 있어. 첫 번째, to do list for the days ahe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앞선 날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나 내일 뭐 해야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고, 혹은요, a list of tasks that they had finished over the past few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끝내온 그 과제들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기 전에 5분 전에 무언가를 적을 건데 내가 내일 할 거에 대해서 적을 건지, 혹은 내가 어제 한 것에 대해서 적을 건지 그두 가지 지금 경우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The result confirm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확인시켜 주었는데 무엇을 확인시켜 주었냐면 Not all pre-sleep writing is created equall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잠을 자기 직전에 쓴그 글쓰기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대.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made to-do list before b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잠에 들기 전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쓴그 사람들은,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Those라고 하는 게 주어잖아. 그러면 동사는 어딨니? were 이라고 복수형으로 잘 맞춰주고 있어? 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잘 맞춰주고 있네.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잠들기 전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 에 대해서 쓴그 사람들은 were able to fall asleep 9 minutes fas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9분 정도 더 먼저 잠에 들수 있었대. 어떤 사람보다 9분 먼저 잠이 들수 있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wrote about past ev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적은 사람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은 사람들이 9분 더 빨리 잠들었대. 오, 되게 의외의 결과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the quality of the list matter to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스트, 내가 앞으로 뭐 해야지? 혹은 내가 전에 뭐 했지라고 적은 그 리스트의 퀄리티, 즉질 또한도 중요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봤을 때 더비교급이 보였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비교급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했지?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우리 해석하기로 했었었잖아. 그랬을 때 the more task and the more specific the to-do list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과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더 to-do list 해야

문장 구조를 한번 돌려봅시다. 특히 이 부분을 한번 돌려보자면, the more 이 부분 빼고, 여기서의 주어가 어디 있을까, 얘들아? To do lis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 were이라고 하는 이 비동사가 동사가 될 거고, 그러면 사실 보어가 더비 교급한테 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the to-do list were specific. 원래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잘 차지하고 있으니까 4번도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 그치? 자, 그랬을 때, the study authors figur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자들은요, 무엇을 알아내게 되었냐면, writing down future task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미래의 과업을 적는 것은, 자, 얘들아, 퀴즈 하나 낼게. 이때, that 아래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대절 안에서 동사. unloading the thoughts. So you can stop turning them over in your mind. 동사가 없어, 얘들아. 그치? 자, 주어는 어디까지 있었어? Writing down future tasks.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등장하고 있잖아. 내가 미래의 과업에 대해서 쓰는 것은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가 없어. 뭐가 동사로 바뀌어야 돼? Unloading. 얘가 동사로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바꿀 거냐면 loads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네. 왜? 동명사 주어잖아. 그러니까 단수 취급해야지. 내가 미래의 과업에 대해서 적어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해주냐면요. unloads 하면 짐을 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짐을 덜어준대요. the though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에 짐을 덜어주게 된대. 그래서 내일 내가 뭐 해야겠다라고 적어 놓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짐을 덜어놓게 되니까 더 빨리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so you can stop turning them over in your min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머릿속에서 그 여러 과업들을 골똘히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더 빨리 잠들 수 있는 것이다. 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unload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되겠습니다. 역시나 주어 동사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 얘들아. 동사의 활용 단원이 끝났다고 해서 동사를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니야. 동사 꼭 반드시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you're telling your brain. 너는 너의 뇌한테 뭐라고 말해주는 거냐면, that the task will get done. 그 과업은 분명히 끝날 거야. 언젠간 끝날 거야. just not right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끝날 거야. 이제 좀 쉬어 라고 해서 빨리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2013학년도 3월 학력평가 27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죠. The Martin Rule was devised in 2003 by Adrian Hewit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머튼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안되어졌습니다. 2003년에 Adrian Hewitt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이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찾아봐야겠다. 자, 그런데 아드리안 휴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떤 지역의 계획관이었나 봐요. 근데 어떤 지역의 계획관이었냐면 in Merton, Southwest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남서부 쪽에 런던에 위치한 머튼 지역에 있는 지역 계획관이었대. 자, 이 사람이 뭔가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which Hewitt created with a couple of colleagu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휴잇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었는데 몇몇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위치는 관계대명사네. 그치?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자, 그러한 규칙은 뭐였냐면, 휴익이라고 하는 인물이 몇몇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었고, 그리고 persuaded the borough council to pa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치구 의회에게 통과시켜달라고 제안한 그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문장 되게 길거든? 이 문장 되게 긴데, 거기서 주어 어디 있어요? 주어는 사실 위치를 이렇게 묶거나 보면 rule이라고 하는 여기가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 찾기가 훨씬 쉬웠죠?
졌지. 왜?

주어 부분을 묶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안은요, was라고 해서 동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법안이라고 해서 단수 주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일단 치고, 이러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was that, that 이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가 봐. 이것은요, any development beyond a small sca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개발도 would have to include the capacity to generate 10% of that building's energy requir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would have to include 여기 부분이 지금 동사가 될 거야. 그치? 동사 잘 잡았어? 대절 안에 이 부분이 지금 주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would have to include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거거든. 자, 그러면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발달도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냐면요.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 To generate 10% of that building's energy requirements. 그 빌딩이 요구하는 에너지의 10%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즉, 너가 어떤 빌딩을 짓고 싶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빌딩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의 10%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다? 이 법안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r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에 10% 정도 전력을 못 만들어내? 그렇지 않는다면, The developers would be denied permi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발자들은 아마도 denied, 거절당할 것이래요. 뭐 하는 것을 거절당할 것이냐면 permission to buil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지을 수 있는 허가서를 거절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즉, 이 법안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내가 짓기 위한 그 빌딩의 10%의 전력은 적어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 일단 문법. To build라고 하는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앞에 나오는 얘들아 permission이라고 하는 허가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의 투부정사 용법? 너무 괜찮게 쓰였다. 그치? 그래서 그 짓기 위한 허가가 거절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됐었네. 자, 그랬을 때 the rule, 그 법안이라고 하는 거, 즉, 멀튼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sounded sen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들렸고, 그치? 타당하니까 quickly caught on. 얘들아, caught on 하면 인기를 끌다거든요. 자, 이 법안은 타당한 것처럼 들렸고, 그래서 확 인기를 끌게 되었대요. With over 100 other local councils followed it within a few year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쌤이 with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면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고 했어. 맞지? 자,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이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 우리 형태가 있다고 배웠었다? 저저번 시간에? 기억나? 자, 그러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대.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 뒤에 뭐가 나와? 분사가 나오면 이 분사는 누구한테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줘야 된다고 했었어. 기억나? 자, 그러면 한번 봤을 때이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것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됐냐면요. 100개가 넘는 local council 하면 지역의회들이 그 법안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지. 얘들아, 유행을 탔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강제로 따라짐을 당했을까? 아니에요. 강제로 따라짐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따라했겠지, 법안을. 자, 그러면 이때 follow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오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follow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개가 넘는 그 지역 의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그 법안을 몇년 안에? Within a few years. 몇년 안에 따르기 시작했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 문법 포인트 진짜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넣은 거거든. 자, wit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이 분사의 능동수동은 어디에 맞춘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다음 문장. In London. 자, 런던에서요. The mayor at the time.

time. 그때 당시에 그 시장님이 Ken Livingstone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분이었는데요. Introduce Merton Plus라고 하는 것을 새로 도입했대. 아, 원래 머튼 법칙이었는데 Merton Plus라고 하는 법칙을 뭔가 도입시켰나 봐요. 근데 그것은 어떤 법안이었냐면 which raised the bar to 2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가 지은 건물의 10%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냈으면 됐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 전력을 20%까지 끌어올린 Merton Plus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새로 도입하게 됐대. 자, 그랬을 때 the national government 그 정부는요. Then introduce the rule more wid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법안을 더욱더 어떻게 했다? 널리 도입시켰다라고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widely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부사가 의미상 누구를 꾸몄는지 한번 살펴봐야지. 널리 도입되게 되었다. 도입되다라고 하는 introduce를 꾸며주게 되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얘들아,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잖아. 그래서 부사 widely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Adrian Hewitt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되었대요? Became a celebrity in a small world of local council plan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처음 머튼 법칙을 만든 이 사람이요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아주 작은 세계는 세계인데 local council plan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역 의회를 계획하는 아주 작은 세계에 있어서 뭔가 celebrity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And 그리고 Merton Council 그 머튼 지역에 있는 의회가 started winning awa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상을 타기 시작했대요. 뭐에 대한 상을 타기 시작했냐면 its environmental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머튼 의회의 환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상을 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고 있는 its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 그것의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것의는 아마도 머튼 의회를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래서 머튼 의회의 환경적 리더십에 대한 상을 수상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아, 머튼 의회라고 하는 단수의 소유격, 즉 it's가 오는 게 괜찮죠.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8번으로 같이 나가 볼 건데요. 2015학년도 사관학교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장애물들 중 하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또 배웠어. 여기서 그럼 진짜 주어 잡아봐 라고 하면 뭐로 잡을래?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하면 여기서 진짜 주어는 아마 이 원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어를 잡은 다음에 뒤쪽으로 쭉 한번 넘어가 봤더니 is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주어 동사 잘 맞춰졌어.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인데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지. To increase 혹은 to increasing a hybrid car's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range 하면 범위잖아. 즉, 이 차가 갈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갈수 있는 거리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석이 가야 돼,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었어? 자, 그랬을 때 이때 투가 뭔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이때 투가 전치사 툴까? 혹은 투부정사의 툴까?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높이는 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라고 했잖아. 뭐뭐 하는 데의? 라고 했으면 얘들아, 이때 투는 뭐야? 전치사 투지. 전치사 투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와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동사 원형이 와서는 안 되고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increasing 동명사 형태가 와주면 좋겠다. 그쵸? 자,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의 투인지 전치사 투인지를 고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꼼꼼히 살펴보세요. 해석을 다시 한번 스스로 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그 주행 거리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래? The weight of the bat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배터리 무게 때문이래.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나 보죠? 자, 그랬을 때 More powerful batteries can power a car for a longer dist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강력한 배터리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 차로 하여금 더먼 거리를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But they also weigh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터리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어떻게 해진대? 더 무거워진대. 이게 바로 문제네, 그치? 그랬을 때 A newly emerged concept of hybrid c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롭게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은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새롭게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은 자, 이게 뭐냐면 which can hold electricity in its doors, hood, and so 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 어디 있어, 얘들아?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는 is가 되겠지. 자, 그러면 단수 주어를 잘 받고 있는 단수 동사까지도 잘 맞춰주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which can hold electricity. 전기를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 가지고 있을 수 있대? In its doors, hood, and so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덮개가 됐든 혹은 문이 됐든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이 개념은요, is drawing attention, 관심을 끌고 있대. 뭐로써 관심을 끌고 있냐면 as a potential breakthrough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볼까? as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뭐야? 전치사야? 아니면 접속사야? 전치사면 뒤에 명사가 올수 있을 거고 접속사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누가 봐도 명사가 오고 있으니까 얘는 전치사겠네. 그래서 뭐로써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관심을 끌고 있대. 뭐에 대한 돌파구냐면 in dealing with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배터리, 무거운 배터리를 썼어야 됐는데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어디에다가 이제 전력을 보관하는 거야? 그 문이나 혹은 그 후드에 전력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타파해 줄수 있는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some researchers, 몇몇 연구원들은요, have already started experimen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실험을 시작했어. 뭐로 실험을 시작했냐면요, with a prototype electric vehicles with an energy storing trunk flo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그 트렁크 밑바닥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전기 자동차의 원형으로 한번 이미 실험을 시작해 본 거죠. 자, 그랬을 때그 차들은요, whose extra energy storage could reduce 혹은 could be reduced The batteries weighed by 15%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차들의 extra energy stor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 즉,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차들은 could reduce 하면 감소시키는 거고 could be reduced 하면 감소되어지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뒤를 봤더니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이러한 추가적인 에너지 보관을 가지고 있는 이 차들이 결국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줄여줄 수 있는 거야. 무엇을? 그 배터리의 무게를 15%가량이나 줄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갖는 reduce가 등장해야 맞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는 if this new technology 만약에 이러한 신기술이 뭔가
에너지를 저장하기는 저장하는데 어디 문에다가 저장을 하고 후드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러한 신기술이 Reach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lithium ion bat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효율성에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효율성이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튬 아연 배터리만큼의 효율성에 딱 도달을 하게 된다면 cars of this sort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 즉, 배터리가 다른 곳에 저장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들은 could store enough electricity.

to power them 혹은 themselves for 80 mi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무엇을 저장할 수 있대? 충분한 전략을 저장할 수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이냐면 스스로 80마일 정도 동력을 낼 수 있을 만한 그 전력을 충분히 저장하는 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오랜만에 나왔거든?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제귀대명사 themselves라고 나오는 게 좋을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쌤이 뭐 파악하라 그랬어? 여기 목적어에 나오는 얘랑 앞에 나오는 주어가 같은 앤지 한번 살펴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라고 하는 목적어에 들어가는 애가 같은지 한번 살펴볼까? 그러한 종류의 자동차가 충분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80마일이나 동력을 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같네. 그러면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대명사 쓰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in non-battery parts such as the roof or the do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배터리가 저장되어지지 않는 그 문이나 혹은 roof, 뭐 천장 같은 것이죠. 자동차의 천장 같은 것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9번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항 같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lays an ever-increasing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technology, 기술이요, play an ever-increasing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대. 그런데 어디에서 높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In social lives of young people in developed socie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진 사회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뭐가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대.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쓰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adolescent, 특히나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요. have been quick to immerse themselves in technolo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 빨랐냐면요. immerse themselves 라고 하면 스스로를 몰입시킨 거죠. 몰두시킨 거죠. 어디에다가 몰두시켰냐면요. 이 기술에다가 스스로를 몰두시키는데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쌤이 이거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자, with가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쳐보고 most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오고 using이라고 하는 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때 이 뒤에 나오는 분사를 우리는 뭐에 맞춰준다고 했었지?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준다고 했었잖아.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당황한 이유는 뭐냐면 most만 나왔기 때문이야. 이때 most는 대부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청소년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주어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most만 나와서 친구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 근데 자, 우리는 이제 당황하지 말고 with, most, using 이라고 나온다면 with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뭐인지 뭐에다가 맞춰라?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다가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였어. 자, 그래서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를 이런 기술에 몰두시키는데 굉장히 빨랐는데 뭐 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using the internet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라고 하는 의미죠. 얘들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인터넷을 사용 당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동의 의미가 아니고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using 쓰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거 쌤이 반드시 확인해 놓으라고 했었어요. with 목적어, 그 다음 나오는 분사.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요, treat the mobile phone as an essential necessities of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핸드폰을 뭐로 여기냐면요, 인생의 가장 필수적인 필수품이라고

여긴데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And often prefer to use text messag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rien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요. also increasingly access to social networking website라고 나오고 있어.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더욱더 뭐 하게 되냐면요. 더욱더 접근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increasingly라고 지금 여기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부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또한 점점 어디에 접근한다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아, 그치? 그래서 점점 접근을 하는데 어디에? Social Networking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SNS에 점차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쵸? 부사가 동사 꾸며준 포인트까지 너무 좋았고요. As technology and the internet are familiar resources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기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자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자원이기 때문에 it is logic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뭐 하는 것이 이성적일 거냐면, 자, what이 나오고 있네. 얘들아, what이 나오려면 앞에 일단 뭐가 없어야 돼? 선행사는 없어야 돼. 왜?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뒤에 문장은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왜?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한번 볼게. They would seek assistance from this source. 뒤에 문장이 얘들아 불완전해? 아니요, 완전하잖아.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와서는 안 되고 뭐가 와야 될까?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면 접속사 대시 와야겠지. 자,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단 고쳐주고 마음 편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it is logical that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냐면요. They would seek assistance from this sour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 원으로부터 당연히 도움을 찾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이러한 정보 원천은 어디야? 당연히 기술이나 인터넷이겠지. 그래서 뭔가 청소년들이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할때 인터넷이나 혹은 기술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is has been shown by the increase in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럼 이것은 뭐야? 청소년들이 이런 인터넷이나 기술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대? Increase in website. 어떤 웹사이트의 증가가 일어나게 됐대. 그런데 그 웹사이트가 뭐 하는 웹사이트였냐면요. That provide the therapeutic information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적 정보를 제공하는 그 웹사이트의 증가가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지. 즉, 청소년들이 뭔가 도움을 원하게 될 때는 어디를 방문하게 된다? 인터넷에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터넷이나 기술이 훨씬 더 친숙하니까. 그랬을 때, A number of youth-friendly mental health websites have been develop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익숙하죠? A number of 이라고 하는 얘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 많은 뭐뭐들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많은 젊은이 친화적인 이런 정신 건강 웹사이트들은 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주어가 누구야? 많은 누구누구들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웹사이트들 말하는 거겠네. 그러면 복수형의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는 뭐로 받아야 돼? 복수 동사로 받아야겠지. 그러면 have라고 하는 복수형 쓴거 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이 젊은이 친화적인 정신건강 웹사이트, 많은 정신건강 웹사이트들은요, have been developed, 발달되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the information presented often takes the form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ct sheets, and suggested link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얘는 동사가 아닌 것 같아. 왜? 뒤에 동사가 take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5번은 동사로 나오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 역할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제공된 정보라고 해석할 거야. 그러면 정보 입장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된 거니까 오케이. 분사, 과거 분사 형태 잘 나오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요, often takes the form of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자주 물어진 질문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거나 혹은 자료표라고 하는 어떤 형태, 그리고 suggested links라고 하는 형태, 즉 추천 링크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it would seem therefore 그러므로 뭐라고 보여지냐면 아주 logical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냐면 to provide online counseling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상담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어 보인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상담받는 거,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담도 어디서 제공해주자? 온라인에서 제공해주자라고 하는 맥락이었고요. 저희 오늘 10번 문제로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10번,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An independent artist is probably the one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dependent artist라고 하면 독립된 예술가거든요. 독립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 one,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일 거냐면 who lives closest to an unbounded creative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제약이 없는 창의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 one이라고 하는 게 앞서서 등장하는 Unindependent artist를 말하는 거잖아. 독립된 예술가를 말하는 거잖아. 즉, 앞에 나오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고, 뒤에를 보니까 lives라고 하는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얘 관계대명사 who 쓴거 너무 잘 썼다, 그지? 자, 그래서 독립예술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창의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랬을 때, many artists have considerable freedom from external requir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많은 예술가들은요, 아마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디로부터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냐면, external requir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외부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 외부에서 어떤 요구 사항을 말해주냐면, what to do, 뭘 해야 된다, how to do it,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when to do it? 그걸 언제 해야 된다? 그리고 왜 해야 된다?와 같은 그런 외부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대. 그치? 예술가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다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사람들이. 자, 그랬을 때,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지만, we know that,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아냐면, that, Artists usually limit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때 themselves라고 하는 거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지금? 목적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themselves라고 하는 제귀대명사가 정말 잘 쓰여졌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어 확인하기로 했지. 주어라고 하는 art, 예술가가 보통은 그들 스스로를 제약한다. 꽤 어떻게 제약한대? 꽤나 forcefully,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제약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대. 그래서 굉장히 외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술가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나 봐. 자, 그런데 밑줄 쳐진 forcefully라고 하면 지금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우리 보면 되겠지? forcefully limit themselves. 아주 강력하게, 아주 제약적으로 스스로를 제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강력하게 제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 표현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예술가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를 막 제약을 하냐면요. By choice of material, 어떤 물질을 쓸지, 어떤 재료를 쓸까 하는 거에 있어서 스스로를 제약하고요. And form of expr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좀 표현을 할까에 대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제약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to make the choice, 무슨 말이냐면요. To make the choice, 어떤 선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잖아, 예술가가.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to express a feeling by carving a specific form from a rock without the use of high technology or colo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할게. 이 4번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봐. 동사 찾아보면 여기가 동사가 돼야 돼, 얘들아. 맞아. 잘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to make the choice. 자, 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짓는 것은 어떻게 하도록 결정을 지었냐면 우리가 그 어떤 고도한 기술이나 혹은 색깔을 사용하지 않고 돌로부터 어떤 특정한 형태를 깎아가지고 우리의 기분을 표현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즉, 내가 고도의 기술을 쓰거나 뭔가 색을 다양하게 쓰거나 하지 않고 내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을 깎아가지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자, 여기가 주어야. 그럼 동사가 어디여야 돼? Restricts. 여기가 동사여야 되지. 자, 그래서 to make이라고 하는 투부 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 Restricts라고 하는 단수 형태가 오면 좋겠지. 자, 그래서 제약하게 된다, 제한하게 되는데요. The artist significa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예술가를 아주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such choices 이러한 선택은요 are not made to limit creativity 창의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 to cultivate it 그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해석하면서 이미 4번의 답은 나왔지? 이때 it이라고 하는 거 쌤이 뭐라고 했어? cultivate it.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라고 받았으니까 이때 it은 creativity. 단수인 창의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4번도 괜찮고요. When everything is possible,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creativity has no tension.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이 없어.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어. 다할수 있어. 라고 한다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 긴장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데, in that 이라고 하면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창의성은 이상하대.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면, it finds its way in any kind of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창의성은 그 창의성의 방식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찾기 때문에 좀 이상하대. 심지어는 no matter how restri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창의성이 얼마나 제한되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는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되게 특이하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just as the same amount of water flows faster and stronger through a narrow stra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시를 지금 들어주고 있거든. 똑같은 양의 물의 양이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흘러갈 수 있어. 무엇을 통해서? 아주 좁은 해협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흘러갈 수 있대요. 뭐보다는 across the open se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탁 트여져 있는 바다를 통해서 갈 때보다 좁은 해협을 지날 때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n이 괜찮은지 살펴보려면 우리 앞에 비교급 faster and stronger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then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럼 5번까지도 괜찮은 거 우리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완벽하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역시 만나서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7 수능완성 고난도편 물리학원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현대물리 부분을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수능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떨 때는 광전효과 부분이 출제가 되고 어떨 때는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번째 마지막 시간도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달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데 좋은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부분은 수능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전효과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해가 있고요.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물질파 부분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광전효과 부분은 일단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광전효과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전효과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우리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질파라는 말, 물질파가 나오면 물질파의 파장을 운동량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식으로 하나 딱 써두고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미경, 전자현미경이죠. 전자현미경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 출제가 됐을 때 그림 상황에서 아, 이것이 주사전자현미경인지 투과전자현미경인지 여러 가지 특징들을 비교해가면서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광학현미경과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물질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10페이지에 있는 수능 3점 테스트 문항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결합소자 CCD의 광다이오드 부분에 단색광 A와 B의 세기를 다르게 하면서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때 광전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방출이 되고요. 전자들이 여기 플러스 전압이 걸려있는 극판 아래, 전극 아래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는 단색광 A, B의 세기 그리고 그때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봐요. 단색광 A, B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진동수가 다른 거야. 파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진동수에 따라서 빛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단색광의 에너지, 우리가 여기에서는 단색광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광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요. 광전효과는 결국은 빛의 입자성을 증명한 실험이잖아. 빛은 작은 알갱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하나의 알갱이를 광자 이렇게 부릅니다.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과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지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결국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이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큰 거야. 그리고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거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색광의 세기는 에너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 단색광의 세기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광자 수하고 상관이 있다. 광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세기가 센 거예요. 광자 수가 좀 적으면 단색광의 세기가 좀 약한 거야. 오케이? 요 에너지는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광전효과가 일어날 때는 이 광자 한 개와 광자와 전자의 충돌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광자와 전자가 충돌하면서 전자가 튕겨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전자가 튕겨

나가기 위해서, 방출되기 위해서는 이 광자가 갖는 에너지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자를 떼어내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람수라고 하는 거죠. 이람수. 이람수는 이렇게 HF제로 문턱 진동수를 가지고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광자 하나의 진동수가 이 문턱 진동수보다 클때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먼저 단색광 A를 비춥니다. 전자가 방출이 됐어요. 그 말은 단색광 A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야.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쵸? 자, 그때요. 일어났을 때는 이 세기가 셀수록, 그러니까 광자 수가 많아지면 더 많은 전자가 방출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단색광의 세기가 여기 EI이고 여기 I야. 그러면 I일 때는 정확하게 몇 개의 전자가 방출되는지는 모르지만 EI를 비췄을 때보다는 세기가 좀 약한 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N0보다는 좀 작다. 작은 전자가 요 극판 아래 이렇게 쌓이게 될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B. 단색광 B를 비췄을 때도요, 여기 전자수가 방출되지 않았네? B를 비췄을 때는 방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빛의 세기를 크게 한다고 해서 에너지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자가 방출되기 위해선 진동수가 큰 종류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I를 비추었을 때 전자수가 0이다라고 하는 건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광자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전자 하나를 떼어내기에는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기가 세져도 여기는 전자수가 0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 요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N0이다. 아닙니다. N0보단 작아야 돼요. 기억 틀리고요. 니은, 요 니은에 들어가는 건 0보다 크다. 아닙니다. 0이에요. 기억 틀리고 니은 틀렸네요. 정답은 디귿이네. 광다이오드는, 요 광전 효과가 일어났잖아. 그치? 광전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이런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는 3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까요? 두 금속판 P하고 Q가 있어요. 금속판 PQ에 빛을 비추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최대 운동 에너지로 방출된 광전자 A, B, C, D에 대해서 금속판에 비춘 빛의 진동수, 요 X축이 Y축은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지금 이것은 P하고 Q, 금속판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요.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크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단 광전 효과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HF야. 그 중에 일부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 쓰입니다. W, 이람수, 플러스. 광전자가 가지고 가는 운동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해 볼까? 이런 식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Y축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꿔 볼까? EK는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HF-W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봐봐. 요게 Y축, 요게 X축이잖아. 그치? 요게 Y절편이고요. 요 H가 뭐야?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속판에 비추든지 간에 만약에 광전효과가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상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일정한 거죠. 그것을 이 그림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 A하고 C를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하는 직선 하나. 그쵸? 그 다음에 B하고 D를 연결하는 이런 직선 하나 그릴 수 있겠지?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쵸? 하나는 P, 금속판 P에 비춘 거고 하나는 금속판 Q에 비춘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기울기가 h니까 상수니까 기울기는 일정하다. 또 다른 금속판이 나오면 또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을 하나 그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람수는 누가 큰 거예요? 이람수는 봐봐, y좌표냐?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면 이게 크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크다. 문턱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 h를 곱해준 것이 이람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p에 비춘 거고 여기가 q에 비춘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응? 이람수가 크다. 문턱 진동수가 크다. 이렇게.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기억 봐봐. A와 D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판에서 방출된 광전자다. 맞죠? A는 금속판 Q에서 방출된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 그다음 D는 광전자는 여기 금속판 P에다가 빛을 비쳤을 때,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판에서 방출된 광전자다라고 하는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B가 방출된 금속판은 P네요. P 맞고요. 디귿, 진동수가 F0인 단색광을 Q에 비추면, 자, F0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비쳤어요. 여기 있어, F0. 요걸 비추게 되면, 지금 Q에다 비춘다고 했잖아. Q는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다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방출되네요.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진 애가 있지 않아. 그치? 그 방출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요. P에다 비추게 되면, 그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아요. 여기 아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Q에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네. 기억과 니은이 맞네. 이렇게 심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자, EF0인 빛을 비쳤어. 빛의 진동수가 EF0야. 그랬더니, A하고 D를 비교했더니, A가 더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되는 거야. D는 그것보다 작죠. 그쵸? 이걸 가지고, 봐봐. 요 값이 달라. 요 값은 뭐에 비례하냐면, 지금 H는 상수고요. 요 F가 크면, F는 똑같잖아. 그치? EF0인 빛을 비췄을 때. EF0. 그러면 요 W, 이람수가 요게 작으면 요게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크다는 것은 이람수가 작은, 문턱 진동수가 작은 Q에 비쳤을 때구나. 요 A는 Q에 비쳤을 때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D는 어때요? 같은 진동수의 빛을 비추어도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작아. 그 말은 요게 큰 거야. 문턱 진동수가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P에 비쳤을 때야.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좀더 편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수능 완성 교재를 보니까요. 이렇게 Y축이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X축이 빛의 진동수, 요런 그래프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 연계 교재에 이 그래프가 많이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여기다 기울이면서 초점을 여기에 맞추면서 학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Y축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X축이 빛의 진동수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요 식을 하나 쓰는 거야. 그래서 요 진동수에 따라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진동수가 커지면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결국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밝기, 세기에 의해서는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꼭 주의 깊게 학습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렇게 금속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이람수가 작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도 요 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에서는 기역과 니은이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는요, 진동수가 다른 단색광 AB를 금속판 PQ에 비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요, 금속판 P에는 금속판에 비춘 단색광이 A만 비추었을 때, 그리고 A와 B를
동시에 비췄을 때 그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표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금속판 Q에 마찬가지로 이때는 금속판에 비친 단색광을 B만 비췄을 때, 그리고 A와 B를 동시에 비췄을 때 그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단색광 A와 B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광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갱이를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갱이. A와 B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를 이렇게 했다면 B는 좀 다른 알갱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A의 진동수를 FA라고 하고요. B의 진동수를 FB라고 한다면 B는 이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에너지는 HF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 단색광 A를 이루고 있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EA라고 표현하고 HFA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저 이러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들이 들어와서 금속판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하고 부딪힌다고요? 전자하고 부딪힌다고. 그래서 전자를 떼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에너지가 필요해. 그것은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람수라고 이야기했죠. 이람수 W, W, 그쵸? WP, WQ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이것을 식으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HF는 그중에 일부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광전자가 이렇게 가지고 간다. 요게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W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진동수에 의해서. 빛의 진동수에서 결정이 된다.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게 되면, 물론 동일한 금속에 비추게 되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요, 만약에 같은 빛을 비춰요. 같은 빛을 비추는데 금속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잖아. P나 Q. 그치? 그때 이 W의 값이 작을수록, 이람수가 작을수록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커진다. 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자, A와 B를 동시에 비춰요. 그러면 A와 B 중에서, 광자 중에서 에너지가 큰 녀석이 있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전자들이 방출될 텐데 어떤 전자들은 요 광자 A에 의해서 방출되는 광전자도 있을 테고요. 어떤 녀석들은 단색광 B에 의해서 방출되기도 할 텐데 에너지가 큰 녀석하고 부딪힌 전자가 광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결국은 이렇게 진동수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선 지금 봐봐. 두 번째 실험부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실험을 보면요. Q에다가 B만 비쳤어. 그랬더니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220야. 220. 아, 일단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이구나. 이 사실을 알수 있고요. 두 번째, A와 B를 동시에 비춰요. 그때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 이것은 둘 중에 진동수가 큰 빛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랬더니 320가 됐어요. 아, 요거 누구에 의해서? 요게 B에 의해서잖아. B에 의해서. 그럼 요거는 A에 의해서 방출된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괜찮아? A와 B를 동시에 비췄어도 에너지가 큰, A가 에너지가 더 크니까 A로 인해서 방출되는 광전자가 더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요, 요 금속판 P에 비쳤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 A만 비쳤을 때는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20였어. 요거는 A에 의해서 방출된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야. 이번엔 A와 B를 동시에 비쳤어요. 둘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커? A가 더 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방출되는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도 결국 A에 의해서 방출되는 것이니까요. 요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들어가겠어? 이 제로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보다 작아요. 디귿, 기억은, 요 빈칸에 들어간 기억은 E0거든. 그런데 E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틀린 설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됩니다. 두 빛을 동시에 비췄을 때 결국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가 큰 빛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요. 금속판 위에 단색광 ABC를 지금 비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A는요, 영역 1, 2에 1을 비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2, 3, 4 영역에 비추고 있고, 그 다음에 C 빛은 4, 5 영역에 빛이 도달하고 있는 모습이고, 표는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3번을 푸는 것처럼 4번을 풀면 돼요.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W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진동수다. 진동수가 클수록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커진다 라고 하는 것. 그쵸? 두 개의 빛을 동시에 비췄어. 뭐 이런 데는 동시에 비추는 거잖아. 이 영역과 사 영역은 AB, BC라는 두 빛을 동시에 비추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어떤 빛 때문에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 결정된다고요? 에너지가 큰 빛, 진동수가 큰 빛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괜찮죠? 지금 이 금속판은 동일한 금속판이니까 요 이람수는 요건 상수 취급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 3 영역은 단색광 B만 비추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를 볼 때요. 여기 3 영역, 여기는 누구에 의해서? 아, 요건 B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는 거지 뭐. B에 의해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영역 볼까? 이 영역은 A와 B 빛이 동시에 비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방출되는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래. 아, 그러면 결국 이건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야? A의 영향을 받는 거네요. A에 의해서 방출되는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E0가 되겠다. 그치? 그럼 영역 1은요, 누구만 비추고 있는 거죠? A만 비추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A의 영향을 받을 테니까 뭐가 들어가요? E0가 들어가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O 영역을 볼까? O 영역은 누구만 비추는 거야? C만 비추잖아. C만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320이에요. 320. 그러면 4 영역은요, B하고 C를 동시에 비추고 있는 영역이거든? 그런데 B에 의해서 방출되는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20야. C에 의해서는 320야. 두 빛을 동시에 비췄을 때 광전자가 하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C에 의해서. 그치, 이건 C에 의해서다.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가는 건 320가 되겠다. 이렇게 표에 들어갈, 요 빈칸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한번 구해봤고요. 보기에서 맞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 기억은 220보다 작다. 아닙니다. 220예요. 기억은 틀려. 자, 니은. 니은은 20보다 크다. 그렇지. 320야.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은 AC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큰 단색광은 누구냐? 결국 이 진동수에 비례해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C에 의해서 가장 큰 광전자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장 크게 가지니까요. C의 진동수가 가장 크다. 그다음 A고요. 진동수가 가장 작은 빛은 B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C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교재 116페이지에 있는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3명이 나와서요. 지금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학생 A부터 한번 봅시다. 파장이 람다 원인 단색광을 금속판에 비추었을

맞추었을 때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1이었다면, 자, 동일한 금속판에, 그러니까 이람수가 똑같다는 것이네요. 파장이 2분의 람다 1인 단색광을 비출 때 방출되는 단색광의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2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봐봐.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HF죠. 그쵸? 그 다음에 파장으로 표현하면 람다분의 HC야.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학생 A는 요 람다가 람다 1일 때, 그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1이었대요. E1. 그쵸? 람다 1일 때. 그런데 이것을 2분의 1로 하게 되면, 여러분 봐봐. 얘가 2분의 1로 되면 진동수가 두 배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두 배가 되는 거야. 광자의 에너지가 두 배가 된 거야. 광자의 에너지가 두 배가 되면 그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두 배가 돼. 라고 하는 설명이야. 그럴듯하지 않아? 그럴듯하잖아. 그치? 근데 수식으로 써놓고 보면, 아, 이게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게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W잖아. 그치? 여기는 지금 금속판이 동일한 금속판이에요. 자, 파장이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는 요게 몇 배가 됐다는 얘기죠? 요게 두 배가 됐다는 얘기야. 그치? 그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요게 두 배가 됐다는 얘기야. 요게 두 배가 되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두 배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이 값이 두 배가 되면 이것이 아까보단 커질 수 있지만 두 배가 되는 건 아니죠. 아니잖아. 그치? 한번 예를 들어볼까? 조금 더 쉬운 예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실을 한번,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에너지가 E라고 한번 생각해봐. E. 금속판의 이람수가 1이라고 생각해봐. 1. 그럼 2에서 1 빼면 최대 운동 에너지 1이잖아. 그치? 이게 두 배가 된 거야. 그럼 4가 된 거죠. 4. 1이잖아. 이건 똑같잖아. 빼면 얼마가 돼? 3이 된 거잖아. 이게 두 배가 된다고 해서 이게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쵸?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명확해진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학생 A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틀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는 틀렸고요. 학생 B는 어때요? 운동 에너지가 E2인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란 말이 나오면 이 시간을 쓰고 생각하자고요.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으로 설명하면 MV분의 H. 운동 에너지로 정의하면 루트 EM EK분의 H. 요건 딱 쓰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자, 봐봐. 운동 에너지가 E2인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람다2래요. 아, 요게 E2일 때, 요게 람다2가 된대. 그런데 이제 바꿨겠죠? 뭘 바꿔요? 운동 에너지를 두 배로 했어. 두 배. 운동 에너지가 두 배가 되면 물질파 파장이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요게 두 배가 되면 루트가 있잖아. 그치? 루트. 그럼 이거는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지? 2분의 1배가 되는 게 아니야. 루트 2분의 1배.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아, 니은이 아니라 학생 B가 틀린 설명. 학생 A도 틀렸고요. 학생 B도 틀렸어. 학생 C는 전자의 파동성에 의해서 얇은 금속박에 전자선을 비추면 X선을 비추었을 때와 비슷한 회절 무늬가 나타나. 그래요. 이 회절 실험, 전자의 회절 실험을 통해서 물질파라고 하는 것, 전자가 어떤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갖는 특성인데, 전자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 이것과 동일한 회절 무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자의 파동성, 아, 어떤 미시적인 세상에서는 전자도 파동적인 그러한 특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C는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정답은 C만 맞는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투과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 표는 투과전자 현미경의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 A, B, C의 물질파 파장,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물질파 파장,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지 일단 보기 전에요. 물질파 파장을 정의하고

가는 거야. 람다는 운동량으로 정의하면 mv분의 h. 운동 에너지가 포함되게 정의하면 루트 em 2k분의 h. 이렇게 하나 쓰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옳은 것을 바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빈칸 기억에 들어갈 것이 2분의 루트 2 람다 제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전자촉에서 방출되는 전자 A가요. A의 물질파 파장이 람다 제로래. 람다 제로. 요게 람다 제로야. 그때 운동 에너지는 E 제로인 거야. 요게 E 제로. 요게 E 제로. E 제로. 그쵸?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두 배가 됐어요. 두 배. 그때 물질파 파장이 몇 배가 되겠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게 빈칸 기억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봐요. 여기 운동 에너지가 여기 두 배가 된 거야. 여기 두 배. 220가 되면, 이게 두 배가 되면, 루트 있잖아.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루트 2분의 1 람다 제로. 그쵸? 루트 2 곱하게 되면 2분의 루트 2 람다 제로. 바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니은. 요 빈칸 니은에 들어가는 건 뭐겠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봐봐. 여기는 물질파 파장이 3 람다 제로예요. A는 람다 제로였거든? 요거랑 비교해 보자고요. 물질파 파장이 몇 배가 됐어? 3배가 됐어. 아, 요 값이 3배가 되려면, 3배가 되려면, MV는 운동량은 3분의 1배가 되는 거고, 그쵸?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되겠나? 요거잖아. 그 니은에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 있네,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운동량은 3분의 1배가 되고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 값은 9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건 아니야? 그치? 9분의 1배가 되는 거잖아. 그래, 루트 밖으로 나오게 되면 3분의 1배, 그래, 3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에서 얘기하는 니은 920 아니에요. 9분의 1, 20가 여기 들어가요. 니은은 틀린 설명. 자, 디귿. 전자의 운동 에너지,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루트 2배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운동량을 비교했습니다. 운동량.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의 관계가 있는데,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인데요. 분자 분모에 2분의 1 mv제곱인데, 분자 분모에 m을 곱해 주는 거지. 그쵸? 그래서 2m분의 p제곱. 요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봐봐요. 지금 운동량의 크기가 몇 배겠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요게 운동량이. 자, 전자의 질량. 여기는 상수 취급해도 되죠. 요 운동 에너지가 A하고 B를 비교했습니다. A하고 B가 1대2야. 1대2. 1대2가 되려면 운동량, 이거 제곱이 있으니까 운동량은 1대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A의 운동량의 크기가 루트 2배인 거야. 루트 2배. 그래야지만 운동 에너지가 2배일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디귿 읽어보면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루트 2배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역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3번 문제는 지금 여기 그래프가 또 나왔네요. Y축이 지금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X축은 빛의 진동수입니다. 빛의 진동수. 금속판 P에 빛을 비추어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빛의 진동수가 EF0일 때, 4F0일 때, 7F0일 때, 그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그래프 볼 때요. 봐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W.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식을

생각해 보자면 요거는 와이절 편. 얘를 쭉 연장해 보면 여기가 이람수다라고 하는 거야. W. 그치? 이람수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값이 뭐가 돼? 요 값이 좀 문턱 진동수가 되는 거지. 문턱 진동수. 그 다음에 기울기가 요 H 플랑크 상수.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입니다. 요걸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EF0만큼 증가하게 되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20만큼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여기는 3F0만큼 증가하게 되면 이때 에너지는 3E0만큼 증가하겠네. 그래서 요 기억에 들어가는 건 620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식으로 다 표현해도 괜찮아. 봐봐. EF0일 때 그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0야. 이걸 여기 식에다 넣어가지고요. 이람수도 구하고, 이람수 구하게 되면 HF0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E0가 얼마인지 이것도 구해내면 E0도 HF0가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을 요두개 값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도 있어. 하지만 기울기 자체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아, 요 기억이 620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다음 람다 1, 람다 2, 람다 3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문제에서요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가 EF0일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 람다1이다. 람다1. 자,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파 파장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봐. 이거 지우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표현하면 물질파 파장은 람다는 mv분의 h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운동 에너지로 표현한다면 루트 em ek분의 h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게 최소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광전자가 갖는 이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요, 요 EF0인 빛을 비추어졌을 때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야. 그러니까 E0일 때 그때 파장이 람다 1이다라고 하는 거야. 람다 1. 그쵸? 그 다음에 4F0인 빛을 비춰주었을 때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320잖아. 요게 최대값, 320를 넣게 되면 요게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게 람다2란 이야기야. 괜찮죠? 아, 그때 람다1 대 람다2 대 람다3가 얼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 운동 에너지가 몇대몇대 몇이에요? 요 나머지 것들은요. 요 나머지 것들, 요것들은 다 상수잖아. 상수. 그치? 요거의 비율만 알면 요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의 비율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봐봐. EF0일 때는 E0야. 4F0일 때는 320야. 7F0를 비춰주게 되면 620예요. 1대 3대 6이야. 1대 3대 6. 여기다 넣어보면 요게 1대 3대 6이에요. 1대 3대 6.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까? 봐봐. 문제에서 묻고 있는 람다 1 대, 람다 2 대, 람다 3는 나머지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1대, 여기 1이 들어가면 1이잖아. 그치? 1대, 3대, 루트 3분의 1대, 6일 때는 루트 6분의 1. 이거예요. 이게 람다 1 대, 람다 2 대, 람다 3 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뭘 곱해주면 돼? 여기다 곱하기. 루트 6을 한번 곱해볼까? 그러게 되면 요 식은 루트 6대, 그쵸? 그 다음에 루트 2대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이것이 물질파 파장 최소값의 비, 람다 1 대, 람다 2 대, 람다 3가 되는 거야. 루트 6대, 루트 2대 1. 그래서 니은에서 얘기하는 건 요게 틀렸네요.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2가 되겠네. 니은 틀리고요. 자, 진동수가 2분의 1F0인 단색광을 피해 오랫동안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봐봐. 여러분, 요 기울기 자체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야? 요 값이 F0야.

F0가 뭐야? 문턱 진동수야.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은 빛인 1/2 F0인 단색광을 아무리 오랫동안 비추어도요, 여기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디그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만약에 여기 문턱 진동수 F0인 빛보다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게 되면 전자는 즉시 방출되는 거예요. 즉시. 오케이? 차이를 여러분 잘 생각해 두시고요. 이 단색광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냐 작냐. 아무리 시간을 오랫동안 비춰도, 아무리 세기를 밝게 비추고 세게 비춰도 전자는,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도요, Y축과 X축,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그리고 빛의 진동수가 그래프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번엔 금속판 PQ예요. PQ에 빛을 비추었을 때 P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그때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빛의 진동수가 F0일 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F0일 때 P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람다 제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때 금속판 P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 물질파 파장. 물질파 파장. 그럼 식을 하나 쓰고 가자.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 이게 최소다라고 하는 얘기는 MV, 운동량이 최대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운동량에 대한 정보보다는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식을 한번 표현해 봐. EM, EK, H. 봐봐요. 이게 최소야. 이게 최소다라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다라고 하는 거죠.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이 표에서, 그림에서 구할 수 있어요. F0일 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E0야. E0. 아, 여기가 E0일 때 2제로일 때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람다 제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제시가 된 거야. 람다 제로는 이게 2제로일 때.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턱 진동수는 봐요. 지금 금속판 P는 요 진동수보다는 큰 빛을 비춰줘야지만,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춰줘야지만 전자가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턱 진동수죠. P의 문턱 진동수. Q는 F0를 비춰도요, F0인 빛을 비춰도 여기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커야 돼. 그치? 이것보다는 큰 빛을 비춰야지만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는 말은 전자가 방출이 된 것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 h지. 그래서 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F0가 되고요.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 F0가 됩니다. 2분의 1 F0가 요 P의 문턱 진동수고, 2분의 3 F0가 Q의 문턱 진동수가 되는 것이야.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턱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다라고 하는 기억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 진동수가 2F0일 때, 자, 2F0일 때 Q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 말이 길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 요거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EF0를 비춰줬을 때 Q에서는 광전자가 방출이 될 텐데, 광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읽어내면 되죠. 그쵸? 기울기가 일정하니까요. 여러분 봐봐. 요 값이 얼마야? E0잖아. E0. 그치? E0. 여기가 2분의 3 F0, 여기가 2F0, 여기가 2분의 5 F0, 2분의 6 F0고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여기서 F0만큼 늘때 에너지는 2E0만큼 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E0야. E0. E0고요. 여기는 우리가 아까 2분의 3 F0죠?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 F0만큼 늘 때는 운동 에너지가 E0만큼 증가하는 거지. 그치? 봐봐.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니까요. 여기 E0야. E0일 때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

0: 값이 람다 제로인데, 그러니까 EF0인 빛을 Q에 비추면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2분의 람다 제로가 아니라 람다 제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니은은 틀린 설명이 돼요. 자, 디귿. 진동수가 3F0일 때, 자, 그럼 이것은 두 개로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3F0를 비춰요. 3F0를 비춥니다. P에다 비추고 Q에다 비추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P에다 비추게 되면 그때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 람다 P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 루트 2m, 2K인데요. 여기 H고요. 자, 3F0를 비추게 되면 봐봐. 그럼 요 값이 얼마야? P에 비추면 나와 있진 않지만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을 통해서 F0만큼 증가할 때 최대 운동 에너지 E20만큼 증가하는 것이잖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여기는 O20가 되겠네. 그치? O20. 여기 O20.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Q에다 비춥니다. Q에다 비출 때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람다 Q라고 쓰고요. 루트 2m 2k분의 h인데요. 그때 2k는 얼마야? 여기다 3f0를 비추게 되면 320네. 320. 여기가 320네. 그쵸? 이게 몇 배겠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쵸? 그러니까 루트 5분의 1은 루트 3분의 1에 몇 배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Q가 P에 몇 배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다 뭘 곱해야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루트 5로 곱해야 돼.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3분의 루트 15배다. 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을 곱하게 되면 이거랑 똑같아져. 맞지? 그래서 5분의 루트 15가 아니라 3분의 루트 15다.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만 맞는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12번째 시간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OT 때 처음 했던 말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뭐다? 처음 해보고, 처음 가는 길이고,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 여러분들이 흘린 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불안,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조금 덜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수능까지 얼마큼 남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흘릴 수 있는 수많은 땀, 열정 어린 땀들을 흘리면서 그 땀을 믿으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이 되기를 응원하면서요. 우리는 또 다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동안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산화하는 반응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워봤는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요. 산화하는 반응에서 산화수와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산화수를 이용한 반응 계수 맞추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 산화는 반응에 사실은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제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 해보도록 할 거고, 산화는 반응에서 진짜 어렵게 양적 관계가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멈추고 제 설명 듣고 요표 채우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요. 우선은 양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양이요? B2 플러스 양이온이요. 거기다가 제가 뭘 넣어줄 거냐면 A라는 금속을 넣어줄 거고요. 반응성이 A가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산화되어서 양이온이 될 겁니다. 그럼 A가 산화되어서 양이온 될 때, 그럼 B 양이온은 환원이 되겠죠? B가 석출됩니다. 자, 그때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반응 계수를 맞춰서 식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A라는 거는 바로 양이온, 1가 양이온이 될 거고요. 그때 B 양이온은 환원되어서 B로 석출될 겁니다. 그럼 얘네 반응 계수가 2와 1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거 2, 여기 1, 여기 2, 여기 1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 다시 한번더 정리합니다. 그럼 이 의미에 뭘 의미하냐면 이 안에 B 양이온이 하나가 나갔을 때, 하나가 나갔을 때 그러면 A라는 거몇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반응은 이 수용액 속 이온수 변화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거예요. 아, 증가. 얼만큼요? 1만큼 증가하는 반응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실험 한번 예측해 보셔도 되겠네요. 그쵸? 자, 다시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B라는 양이온에 C라는 금속을 넣어주었더니, 이 C가 산화는 됐는데 3 플러스예요. C가 3 플러스. B는 또 석출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전화비가 2대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대 2, 여기가 3대 2가 아니죠? 잘못 썼죠, 순서를. 여기가 3대 2, 그럼 여기가 2, 여기도 지금 3. 왜냐면 우리는 2 플러스 곱하기 3, 6 플러스, 3 플러스 곱하기 2, 6 플러스. 우리는 이름만큼 전자를 얻어야 돼요. 총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는 같아야 돼. 계속 우린 전자 이동이 같아야 된다.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요것 때문에 얘네는 어때야 된다? 반응 계수를 얘네 전화량이 같도록 맞춰줘야 된다. 전화량 여기, 그리고 여기 곱, 여기 전화량 곱, 곱한 값이 같아야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 B2 플러스가요. 3만큼 나갔을 때 C3 플러스 얼만큼 들어와요? 2만큼 들어와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얼만큼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1만큼 감소하는 반응이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럼 우리한테 이제 얘네들에 대한 전화를 가려놨어요. 2 플러스만 주고 여긴 다 가려놨을 때 증과 감소를 통해서 1과 3이구나 이 전화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에서는 얘네들의 수용액수 이온수 변화를 가지고 반응 횟수를 맞춰보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같이 풀 문항은요, 106쪽으로 가서 3번 가주시면 됩니다. 106쪽에 3번에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수용액 속 이온수 변화를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 문항이거든요. 발문 읽어볼게요. 그림은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가에 B와 C를 차례대로 넣었고요. 여기에서 금속 양이온의 종류와 양을 나타냈고, M과 N은 3 이하의 자연수고, M과 N 구하고 X값까지 구해볼 거고요. 여기가 4N이었다가 나중에 변화한 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를 통해서 이 기준, 이 M을 기준으로 큰 애가 들었지, 작은 애가 들었지 맞춰주면 된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기서 4N이었는데 얼만큼이 변했냐면 2N으로요. 얘가 지금 이만큼 감소했고요. B라는 N 플러스는요, 없었다가 얘가 3N이 됐기 때문에 3만큼 증가한 반응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에 대한 이 전화비는요, 이 M은 바로 3N 같아야 된다. 그래서 3대 2다. M이라는 거는 3 플러스, N이라는 건2 플러스다. 라고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화량이 보존돼야 된다. 라는 것을 활용해서 바로 2M과 3N 같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B도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3 곱하기 2, 얘6 플러스와, 그리고 여기에서 줄어든 건 2N만큼 줄어들었죠? 2 곱하기 2, 그래서 4 플러스. 6 플러스와 4 플러스가 바로 뭐가 된다? 플러스 곱하기 X가 된다. 그러면 X 플러스가 되니까 X는 몇이 돼야 돼요? 바로 10이.

돼줘야 돼요. 얘가 1과 양이온일 때 몇몰 있어? 10몰 있어? 라는 뜻인 거죠. 그럼 넣어봅니다. X라는 거 10이고요. N이라는 거는 2였고요. M은 3이었다. 그래서 곱해주면 15. 근데 여기에서 N을 우리가 빼놨기 때문에요. 다시 N을 여기 넣어주시면 15N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15N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금 연습한 것과 같이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건, 아, 얘네들에 있어서 전하량이 보존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감소한 거, 증가한 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접근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해 잘 되려고 써줬지만 2대 3이네? 그럼 얘네 개수비가 2대 3이면 전하량 배는 반대로 3대 2다. 라고 가주면 더 좋아지겠죠? 시간이 빨라지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얘네가 지금 딱 A와 C만 반응을 하면 편하게 3, 2. 그럼 여기서 몇, 몇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 얘가 B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얼만큼의 변화를 있었는지 똑같이 C가 그러면 그만큼 전자를 내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갓도로 얘네들 더해줘서 C 플러스를 만들어준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다음 문제에도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문제에서는 6월 모의평가에서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같이 응용할 거는요. 얘네들 플러스로 줬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C가 들어왔던 C 플러스인데 걔가 플러스보다 클까 작을까? 이런 걸 이제 응용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발문 갑니다. 다음 금속 A에서 C에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건 기억부터 디귿이라서 과정부터 결과까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A 양이온 2N몰과 B 양이온 2N몰이 함께 들어있는 수용액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의 가의 수용액 C, 이 고체 N몰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얘를 완결을 시켰다. 그러니까 모두 다 소모시켰다라고 한다면 C, C+는 무조건 N몰이 생성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더 C, N몰을 넣어줬을 때 C 고체를 다 썼다면 얘도 지금 N몰이 생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1몰이 생성됐으면 누적이니까 여기에서 2몰이 있을 거야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험 결과 첫 번째, 나와 다 각각에서 C 고체는 한 가지의 금속 양이온과 반응하여 모두 CC+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니까요. 일단 여기에서 A랑 했는지 B랑 했는지 결정을 해주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양이온 반응 후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모두 다 1대 2에 대한 비율이에요. 근데 우리는 C를 N몰 넣어줬기 때문에 이 안에 CC+는 무조건 1만큼, N몰만큼 있을 거고요. A나 B 중에 하나는 2N몰만큼 있을 거기 때문에 1대 2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건둘 중에 하나가 사라졌어요. 2N이었는데 얘가 지금 N만큼 나왔다라는 거죠. 1만큼 감소하는 반응을 했네요. 그럼 1만큼 감소하는 반응을 했으니까 여기 기존에 얘가 A+라면 그것보다 큰 바로 얘가 2 플러스일 겁니다. 그럼 만약에 B가 들어와도 B랑 C 관계에서만 감소해도 되잖아 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에서 다루갈 때 주의할 거는 CC 플러스가 증가할 거예요. 얼만큼 증가할 거냐면 똑같이 1만큼 증가해서 2N이 돼줘야 돼요. 그럼 얘가 2N이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이 CC 플러스에서 얘가 1만큼 증가할 때 누군가는 다시 1만큼 감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N만큼 감소해줘야 돼요. 그럼 그 N만큼 감소를 해주는 애가 생각해봐요. 얘가 지금 1만큼 증가를 했는데, N만큼 증가했는데, N만큼 감소, 변화량이 같은 경우야 되니까, 전하가 C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는 1이고, 여기에서 얘가 증가. 여기에서 전하가 증가돼서, 여기에서 개수는 감소가 되는 걸 만들어주고, 나머지 B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C와 전하를 같도록 해서 여기에서 변화량, 감소한 이온수와 증가한 이온수를 같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요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플러스에서 2 플러스가 되었고요. 여기에선 변화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이 나에서 남아있던 건 바로 B 플러스인데 얘가 C와 같은 전하 2 플러스일 것이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이제 2 플러스예요. 그럼 얘도 2 플러스예요. 얘 여기에서 남아 있는 거 C라는 거 양인 2N. 그럼 B라는 건 2N에서 N만큼 줄어져서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의 끝, 기억갑니다. 기억에서는요, B가 1인이라고 묻고 있는데 2죠.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시 고체는 환원제다 라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디귿. 다 과정 후 수용액에 존재하는 전체 금속 양이온의 양은요. 여기 2N과 N 더해주면 3N. 그래서 4N보다 작다? 3N이니까 작다.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기 때문에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아 우리가 이 변화량을 통해서 전하를 맞출 수 있어야 되겠구나. EN에서 N으로 감소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플러스로 둘지 아니면 B 플러스로 둘지 다음 것까지 봤을 때 얘가 N만큼 증가할 때 N만큼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나려면 전하와 같은 애가 와야 되니까 여기서 A 플러스여야겠다. 그래서 A 플러스에서 C2 플러스로 가니까 전하가 증가하는 애가 들어오죠. 그럼 전하 큰 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애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수액 속 안에 전하가 큰 이온이 들어와요. 그러면 많이 나가겠죠? 전하가 작은 이온이 들어와요? 그럼 얘네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기존의 양이온의 전하 비교할 때큰 애와 작은 애를 생각해서 유치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유형들이 있겠죠. 그 다음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아까 설명했을 때 했던 말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Y라는 고체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모두 반응했다면, 얘네들이 얼만큼 생성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수용액 안에 A 플러스가 있었대요. 자, 내가 지금 Y라는 고체를 넣어줬어요. 이후에 A 플러스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 남아있다라는 건 얘가 반응이 완결되는 게 아니라 Y 고체가 없다란 뜻이에요. 근데 얘를 OX 몰만큼 넣었대요. 넣어서 모두 반응 완결시켰다라는 건얘 양이온이 얼만큼 생성됐다는 거예요? 바로 OX 몰만큼 생성되었어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얘가 생성된 거, 그리고 얘가 변화하냐, 여기서 감소한 양이 있겠죠? 그 양과 그 양에 대한 개수비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얘가 얼만큼 생성되었고, 얼만큼 반응하였고를 초점 맞춰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실제로 이렇게 몇 몰이야 라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0.1 몰 농도 V리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얘가 0.1 몰 농도 V리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넣어줬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1몰이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도 1몰 넣어줬기 때문에, 1몰 다음에 누적돼서 2몰이야. 라는 식으로 아까처럼 문제 접근해 줄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X하고 제가 물음표를 했죠. 사실 얘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는데, 여기에서 얼만큼이 남아있고, 그리고 얼만큼이 반응했고, 이 합에 대해서 원래 얼만큼 있었는지 찾도록 하는 문제가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넣어줬는데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만큼 반응했고, 얼만큼 남아있고, 그 합이 원래 몇이었고, 요거를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지금 2몰이에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V다 라고 했을 때0.1 곱하기 V는 2몰. 그럼 V다라고 하는 거 20까지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문제 속에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산화는 반응이 양적 관계로 점점점 문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요. 앞에서 배웠던 용액의 농도 파트처럼요. 몰 농도랑 얘네들의 이 부피를 곱해줘서 몰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풀어볼 문항은 116쪽입니다. 116쪽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남아있는 Y 고체의 양, 그리고 X가 얼만큼 생성되었고, 다시 말해서 생성되었다라는 건 X 양이온이 환원되어서 석출된 거고요. 얘는 Y가 Y 양이온으로 산화가 되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애입니다. 자, 나중에는 여기 양이온, 그리고 여기에서 넣어준 거에 대한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 그래서 이게 각각이 설명하는 게 달라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얘네들의 반응 몰비를 찾아줘야 돼요.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시작하냐면, XY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시작하고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이 N과 X 그리고 여기서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석을 하고 나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B커 X 양이온 X몰이 들어있는 곳에다가 가 비커에 OX몰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나 과정 후에 생성된 이 X 고체 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가 남아있는지 X를 다 썼는지 고민이 됐는데 남아있대요. 무엇이 Y가. 그럼 얘가 다 썼구나. X 양이 온이 바로 X 고치 되고 Y 고치가 Y 양이 온 되는데 이때 X물 너 중에 다쓴 거예요. 그래서 얘가 X만큼 생성됐을 거고 얘가 지금 2대 1이다 해서 2라는 걸 줬기 때문에 얘가 2X다라는 게 주어진 겁니다. 다시. 그럼 5X를 넣었는데 남아있는 게 지금 몇이래요? 2X래요. 얼만큼 반응했대요? 3X야. 그 다음에 2X를 이제 반응시키기 위해서 X 양이온 더 넣어줬어요. 그게 바로 0.1몰농도 V리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Y다라고 하는 양이온이 모두 다 반응이 되었기 때문에 X 양이온 남아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2X만큼 남아있었는데 2X를 모두 다 반응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2X 모두 다 반응시켰어?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 X 양이온이 얼만큼 있었는지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M에 대한 관계거든요. 얘가 3만큼 사라졌을 때 X라는 건 1만큼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요거 먼저 맞춰볼까요? 3 플러스가 Y랑 반응을 했더니 X가 되었고 YN 플러스가 되었을 때 얘가 지금 3만큼 반응에 참여하면 얘는 1만큼 반응에 참여한다라는 거니까 반응계 수비가 1대 3이구나. 다시 말해서 여기는 플러스 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은 1 맞고요. 그럼 이제 니은 X 값, 얘 얼마큼 있었니? 라는 거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맞춰볼게요. 얘가 지금 2X만큼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2X가 지금 다 양이온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원래 얘가 3X는 이미 나에서 반응이기 때문에 용액 속에는 3X까지 해서 5X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가 5X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3분의 1배 해준 거죠? 여기는 그러면 3분의 2배를 해주면 X3 플러스의 양이 남아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고, 사실 반응에 참여한 건이 2X만큼 반응하려고 이미 소모되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몇대 몇이래요? 1대 3이래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이만큼 있을 때 3분의 2만큼 해주면 얘가 3분의 2인 거죠? 3분의 2만큼 원래 있었는데 얘가 지금 반응 참여하고 3분의 2만 남아있는 거야. 얘가 바로 3분의 4가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럼 3분의 4 X다. 여기도 X, 여기도 X. 그러면 얘가 바로 0.1 곱하기 V인 거죠? 그래서 얘가 0.1 곱하기 V다. 근데 우리한테 구하는 건 X 값이다. 그러면 4분의 3을 넘겨주면 40분의 3이 된다. 그럼 40분의 3이니까 20분의 3 틀렸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디귿. 나에서 생성된 X 고체 양은 우리가 아까 X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X였고요. 나중에 다에서 생긴 거는 바로 2X였죠. 2X만큼 반응에 참여해서 양이온이 2X 생겼다. 근데 고체 얼만큼 반응이니 2X야. 그래서 얘네들 비는 1대 2. 바로 2가 맞습니다.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더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건 X몰이었어요. 그 X몰이 모두 다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봤더니 Y 고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양이 모두 다 반응되었구나. 그래서 알수 있는 건 EX 반응할 때 얘네가 남아있는 게 바로 여기에서 X만큼 반응할 때 남아있는 게 EX다. 그럼 얘네 3X 반응, 그럼 1대 3이다라는 걸 통해서 M에 대한 전하를 찾아냈습니다. 자, 이거 찾아냈으니까 이제 나머지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넣어준 거 몇인데 바로 추가로요. EX와 반응할 수 있게 3분의 2. 기존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남아있는 게 있다 해서 3분의 1을 써놨었죠? 2를 더해서 3분의 4X만큼 넣어줬어요. 그게 바로 몰농도와 부피를 곱한 값이죠? 그래서 얘네가 같아야 된다. X값을 구해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반응을 얼만큼 참여했고, 얼만큼 참여해서 몇대 몇에 대한 반응 계순지를 이 안에서 찾아줘야 된다.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요, 혹시나 내가 쓸수 있는 반응식이면 꼭 써주시고, 내가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건다 체크해 주시고, 내가 가정한 건지 실제로 주어진 걸 따라가는지도 결정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가지고 우리 한번더 연습해 볼건 뭐냐면요. 여러분들과 지금 양적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아까 물어본 건그 몰농도의 그 부피는 몇 밀리몰이야? 라는 걸 물어본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자량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CW g 넣어서 반응 완결시켰는데요.

얘가 모두 다 2인물이 되었대요. 그럼 C라는 거 고치 얼만큼 넣어줬다는 뜻이에요? 2인물만큼. 그럼 얘가 2인물만큼 넣어줘서 C 양이온이 모두 다 2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Wg을 넣어서 반응 완결시켰을 때 얘가 지금 Wg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Wg 때 2인물이야? 그럼 Wg 때 2인물이야? 원자량? 아, 2인분의 W다. 우리는 이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량에다가 용질의 양을 나눠주면 된다. 용질의 양이 아니라 우리 모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가져야겠죠? 모를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우리한테 원자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얼만큼의 질량을 더 넣어야 되니?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질량에 해당하는 게몇 몰인지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원자량 대놓고 구하라고 하진 않지만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라는 질문 자체는 아, 얘에 대한 원자량 물어본 거랑 같구나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적용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가치값을 문제는 121쪽에 17번입니다. 121쪽에 17번에서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디귿선지 가주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전체 금속의 양이온 수까지 해서요. 얘네들 지금 양이온 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다랑 라도 비교해봐야 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Wg, Wg, Wg. 계속 C는 일정한 양을 넣어줄 거야. 그때 C는 얼만큼 생성되니?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발음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금속 A에서 C에 대한 산화환원 반응 실험인데요. 여기에서 가는 A 양이온 N물 넣어줬고, B 양이온 N물 넣어줬습니다. C라는 거 Wg, Wg, Wg. 그냥 얘를 지금 1몰이라고 하면, 그 다음도 1몰, 그 다음도 1몰. 다시 말해서 누적하면 2몰, 나중에 3몰.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누적, 누적, 누적, 누적, 누적. 자, 그러면 나에서 라에까지는요, C 양이온이 모두 다 생성되었고요. 나에서 보니까 이대로 존재하고 A라는 양이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하건대 A라는 게 1가 양이온, 나중에 지금 C라는 거는 2가 양이온. 얘가 지금 N몰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응 개수가 1대 2? 아, 전하량비가 1대이니까 반응 개수는 2대 1. 그럼 여기에서 얘가 N몰만큼이야? 그럼 얘는 2분의 1몰만큼 생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분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네요. B양이온 N일 때 C라는 건 2분의 1N. 그래서 얘네가 2대 1이 나온 거구나.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다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넣어준 C에 대한 질량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2분의 1N만큼 반응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도 2분의 1N만큼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누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1만큼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N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얘가 N만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B라는 것도 이제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일정하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 B라는 애는 3 플러스고 C라는 애는 2 플러스예요. 전하비가 3대 2니까 개수비는 2대 3이다. 그럼 얘네들의 지금 C 양이온이 2분의 1만큼 반응에 참여하니까 6분의 1 빼주면 3분의 1만큼 얘는 소모될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애가 N만큼 있었는데 3분의 1N만큼 반응 참여하니까 3분의 2N이 지금 남아있을 겁니다. 남아있는 게 중요해요. 양이온 수비는 남아있는 거를 써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3분의 2N과 그리고 N이기 때문에 얘네가 2대 3이 됩니다. 그래서 X값은 몇이다? 3이다. 그럼 기억부터 갑니다. 나에서 B 양이온은 산화제로 작용하였다. B가 지금 C, 양이온, C가 지금 고체 들어오면 양이온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산화시키고 있고 본인 환원되잖아요. 라고 해서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나에서예요. 나에서는 가에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A 양이온과 C가 반응을 해서 B 양이온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 양이온이 C를 산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디로 하는 건지 나에서 A랑 했는지, 다에서 A랑 했는지, B랑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억, 나에서는 B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에서 라에서부터 얘네는 B가 반응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나는 누구로 가줘야 된다? A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반응에 참여하였다, C랑. 그럼 니은 갑니다. X라는 거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역과 니은 중에서 니은만 맞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 다음 갑니다.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살짝만 지워볼게요. 다와 라 과정 후에 수행에 들어있는 전체 금속 양이온 수비다.

그러면 다 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남아있는 거 비양이온 3분의 2N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C는 N만큼이고, 나에서는요, 얘가 또 누적이죠? 그래서 C라는 거는 몇이다? 2분의 3N이다. 누적! 2분의 1! 더 누적! 1몰, 1몰, 1몰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1몰, 2몰, 3몰. 근데 사실이 2분의 1N이었죠? 2분의 1N이죠? 그럼 여기서 1이죠? 2분의 1더 넣는다? 2분의 3N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B라는 거는 얼만큼 사용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됐던 게 3분의 1N이죠? 똑같은 만큼 사용되겠지. 그래서 3분의 1 사용되니까 3분의 1N이 남아있다. 그래서 얘는 몇이다? 6분의 2, 3, 3은 9, 11이다. 6분의 11N이요. 그럼 6분의 11N, 여기에선 얘가 3분의 5N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구해라라는 뜻이니까요. 2 곱해주니까 10대 11이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답은 니은만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CWg, CWg, CWg 같은 양이 넣어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계속 같은 양 2분의 1n에 대한 C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A와 B 우리가 지금 이 양이온 수비를 넣어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넣어준 금속이 모두 다 반응하였다. 그만큼 양이온 생긴다. 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이 질량과 이 몰에 대한 관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125쪽에 14번이에요. 뒤로 쭉 가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바로 디귿선지 봐주시면 뭐가 있냐면 원자량, 원자량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그 질량에 해당하는 양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귿선지를 보면서 아 우리가 화학식량과 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서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발문 읽어볼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B와 C는 3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부터 가봅니다. A 양이온 10N몰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뭘할 거냐면 B 고체 넣어서 반응 완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C를 넣어서 반응 완결. 근데 B가 생성되었겠지만 절대 C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A라는 게 처음에 10N몰이 있었는데 이 7.5N몰이 되었다라는 건 얼만큼 감소했어요? 2.5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래요? A2 플러스입니다. 자, 얘가요. B, B 플러스가 들어왔는데 감소한대요. 그럼 얘보다 전하 큰애 들어와? 작은 애 들어와? 큰 애가 들어왔어. 근데 3 이하라고 했어요. 얘가 3 플러스다. 그럼 얘 개수비 3대 2요. 그럼 1만큼 감소하는 반응인데 2.5가 감소했다. 그럼 여기 2.5배 해주면 7.5만큼 반응 참여했고 여기에서는 5만큼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럼 써볼까요? 10N에서 7.5배 주면 10만큼 2.5만큼 남아있고요. B라는 거 양이온 5N만큼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 찾았어요. 왜냐면 나에서 B 양이온이 다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5N. 그럼 얘가 전체 10N이야? 그러면 C는 당연히 5N 있겠죠. 그래서 기억 갑니다. A2가 양이온은 환원제로 작용한다. 남을 환원시키나요? 본인이 지금 A 양이온이었다가 석출돼서 나가고 B라는 애가 지금 B 양이온으로 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화제로 작용하고 있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는요, 3가 양이온 맞기 때문에 B는 3 맞고요. 그럼 이제 디귿. 얘가 X그램 들어갔을 때 생성된 건 5N이었고요. 나중에 C가 Y그램 들어갔을 때 생성된 건 5N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지금 B, X그램일 때 5N? 지금 C는 Y그램일 때 5N이야?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원자량이죠? 그럼 B다라고 하는 건 X일 때 지금 5N? 그럼 C다라고 하는 건 Y일 때 5N? 일부러 XX 사라지도록 해줬으니까요. 얘네들에 대해서 그 질량이 양은 같았어요. 생성 단계 지금 5N, ON으로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같은 값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 같으니까요. 4번 가주시면 되죠. 그래서 진짜 해석을 너무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게 우리가 이 전하량이 같아야 되는 걸 활용을 했을 때 이게 지금 감소한 걸 가지고 빠르게 반응식을 써주면 얘가 3대 1이니까 1만큼 감소하는 반응, 수행수 이온수 변화를 우린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5만큼 변화 있어야 돼. 7.5야, 5야 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B가 얼만큼 있었고 전체가 10N이니까 C가 얼만큼 있었고가 딱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C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도 수월할 수 있게 수월하게 구하

안성에서도 있는 거 풀어볼 거고,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되는 것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일부러 딱요 부분, 실현 과정만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봐주시면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반응 계수 맞추기는 저번 강좌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아마도 하려고 시도를 하였겠지만, M과 N, 너무 많은 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주시고요. 실험 과정을 읽어 주시면 일단은 A 양이온이 X몰과 충분한 양이 들어있는 거와 반응을 했을 때요. B5포 마이너스가 Y몰 농도 V밀리리터 동일하게 다 해도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가 1몰 생성되면 그 다음도 1몰 생성된다. 1대2로 누적된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그 다음 가봤더니 A라는 양이온이 A 양이온으로 되는데 산화됐다? 산화수가 증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A라는 게 플러스 2에서 M으로 가는데 무언가 증가를 하였고 B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8다 더한 마이너스 1이니까 7이죠? 7에서 얘가 지금 N으로 됐어요. 그럼 얘는 지금 감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가 감소 맞추기를 할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모두 다 이걸로 되었다. 다시 말해서 환원되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보니까 나에는 이미 반응이 한번 진행이 되고 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주면 가에서는 아무런 반응 없었고요. 그 가에서 이제 반응하고 나서의 결과예요. 가에서 우리가 이걸 추가해서 결과. 그럼 이제 가정하자. 요거를 1몰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얘가 1몰이면 나중에 1몰 더 생기죠? 누적돼서 2몰 되죠? 근데 그 비율이 얘가 1이래요. 그럼 얘가 생성된 게 지금 요걸로 보면 더 쉬울까요? 얘가 지금 1몰 생성됐을 때 얘가 얼만큼 사용됐는가? 요거에 대한 질문인데 1에 대한 비율이야? 얘도 2야. 그럼 얘 얼만큼 반응 참여했냐면 5만큼 반응 참여했어요. 다시 말해서 A가 5만큼 반응 참여할 때 B라는 거는 얼만큼? 1만큼 생성돼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럼 반응 계수가 A랑 A 같으니까 5, B랑 B 같으니까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건 A라는 거는 얼만큼 증가한지 모르지만 나중에 5배를 해줘야 되고 B라는 거 얼만큼 감소한지 모르지만 1만큼 우리가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응 계수를 맞춘 걸 우리가 활용해서 얘네 증가량과 감소량 맞춰주는 거죠. 반응 계수 5대1이야? 증가량, 감소량 이렇게 맞춰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수 있는 건 얘가 1만큼? 그럼 다시 얘가 지금 5가 있다라는 5 감소를 했기 때문이구나. 그럼 얘가 바로 2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지금 1 증가했겠네. M은 몇이야? 3이야라는 걸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문제 풀어볼 것들은 얘네들의 반응 계수비를 줄 겁니다. 그때 증가 감소가 얼만큼이었는가를 이 반응 계수를 가지고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얼만큼 증가하고 얼만큼 감소했는지.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바로 26학년도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26학년도에서 수능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바로 XO2가 0.3몰, 0.3몰, 0.3몰 반응한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남아있다. 그럼 사실 0.3이 아니라 0.2만큼 반응한다. 그럼 얘네가 0.5만큼 반응할 때 얘네 얼만큼 반응했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 계수 맞춰줘야 됩니다. 자, 같이 발문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한테 금속 XY에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고요. 반응식을 줬으나 아까와 동일하게 바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XY에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줬지만 일단은 두고 오, 가부터 갑니다. Y 양이온 X몰과 충분한 양의 수소이온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했고요. 지금 Y 양이온을 X몰 넣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계 반응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가에서 XO2는 0.3몰 넣어서 반응 완결시켰어요. 자, 그러면 나와 다에서는요. XO2가 XE 양이온으로 되었고 Y 양이온은 Y5포 마이너스로 산화됐기 때문에 증가했어요. 그럼 X다라고 하는 건 감소했을 거고 Y다라고 하는 건 증가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줬는데 혹시 쓸수 있는 것만큼 써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얘다 지금 더해서 0이 되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X는 4. 4에서 얘네가 지금 N으로 돼서 얼만큼인지 또 모르네. Y라는 건 M에서
나중에 여기 마이너스

2에서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8, 다더 마이너스 1이다. 여기 7입니다. 그럼 이때 나 과정 후에 들어있는 양이온 수비를 알려줬어요. 그럼 X의 양이온이다 라고 하는 건 X가 모두 다 반응했을 때 0.3몰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15대 4로 나타냈구나. 아, 그러면 지금 얘가 실제로는 0.3이고요. 지금 Y다 라고 하는 거는 양이온을 넣어줬는데 얘가 나중에 뭐가 돼야 돼요? Y5포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얘는 남아있는 양이에요. 요거는 남은 양. 반응한 양 아니에요. 이걸로 반응 계수 세우시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일단 요거 바꿔줄게. 얼만큼 남아있는가. 자, 남아있는가는 지금 50분의 1을 해주면 여기가 바로 보다 0.08이다. 왜 바꿔줬냐면 다시 추가를 해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제 얘와 반응한 양이 0.3인가를 확인해주면 돼요. 근데 다 과정 후 남아있는 건 0.1이래요. 그럼 0.3에서 0.1 남아있으니까 0.2만큼 반응. 그럼 0.2에 대한 이 XO2와 그리고 여기에서 반응과 YN 플러스 몇이다? 얘네가 바로 0.08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분해줘서 우리가 반응 계수비 자연수로 나타내주면 5대 2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5대 2야. 그럼 그대로 넣어봅니다. XO2에 5. 여기도 지금 똑같은 반응 계수 A니까 5. 여기 2. 여기가 2.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제 알수 있는 건 X에다가 5배, Y에다가 2배를 해줬어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죠. 자, 그럼 왜 그랬냐? 그 전에 혹시 원자가 두개 있는 애 있는가? 없다. 그럼 그대로 얘가 그러면 아, 2 감소고 얘가 5 증가였던 거야. 그럼 5 증가? 얘가 지금 2고 2 감소야? 얘가 지금 2겠네. 라고 찾아냈어요. 기억 갑니다. 나에서 XO2는 산화제로 작용한다. 얘가 산화됐으니까 얘가 얘를 산화시킨 게 맞겠죠? 그래서 맞다. 그럼 니은 X라는 거 0.2였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얘가 그러면 이 X 얼만큼 있었냐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0.3몰의 XO2와 0.2몰의 XO2랑 반응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XO2가 0.5몰 반응 참여했기 때문에 얘는 5대 2, 0.2몰이 있었다. 이게 바로 뭐다? X값이다. 그래서 니은 X 0.2가 맞습니다. D급 갑니다. 자, N이라는 거 2라고 찾아냈고요. D와 A를 찾아야 돼요. A라는 거 5고요. D라는 거 우리가 안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찾아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2 전하 2 곱하기 2, 4 플러스 여기 C는 5 곱하기 여기도 2였죠? 10. 그럼 여기에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C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6 빼주면 4. C가 4. 그럼 여기에서 얘가 2원자니까 2. 여기 2 넣어주면 몇이다? 5가 나온다. 그래서 D급도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기억니은 D급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왜냐면 이걸 잘하셔야지 다음 문제 더 잘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한테 그래도 조금 수월했던 게 화학 반응식에서 X에 대한 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Y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다음 문제에서는 이제 2원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서 어려웠던 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0.3 모두 다 반응시켰고, 그 다음에 0.2만큼 반응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나에 대한 힌트로는 얘네 반응계 수비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반응 몰비는요, 바로 나에서 남은 이 Y 양이온이 0.08이었고, 그리고 다에서 0.3을 넣어줬는데 0.1이 남아서 0.2만큼 반응했어. 라는 걸 통해서 이거 가지고 반응 몰비 찾아줬고, 그걸 통해서 반응 개수비를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반응 개수비를 항상 찾아놓고서는 얘가 5배, 2배를 해준 거는 서로 증가 감소에 대해서 맞춰줘야 돼요. 이동한 전자의 양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2고 5구나. 그래서 얘네가 같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얼만큼 증가했고 감소했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혹시 원자 개수가 하나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산화되었다라는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산소가 사라지는 걸 통해서 환원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더 복습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오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이 아까 수능과 유사하고 조금 다른지 보시면요. 지금 화학 반응식 주어졌지만 우리가 여기 반응 계수를 맞추는 원리는 여기 하단의 실험 결과에서 얘네들에 대한 반응에 참여한 양들에 대한 비록 찾아주는 게 동일한 문제 유형 같지만 여기에서 V리터와 EV리터로요. 서로 넣어준 양이 다르다. 라는 거. 그럼 우리한테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X2OM2-가 모두 XO2가 됐고, 여기서 모두 Y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산화인지 환원인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환원이고 산화고 이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두 문제를 총 풀어줬는데요. 하나는 6월 모평 풀어드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능을 풀어드렸죠. 그두 가지를 한번 더 복습하시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문 가볼까요? 원소 X와 Y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거는 XY. 여기에서 X랑 Y, 몰농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몰농도다라는 의미는 부피가 지금 같기 때문에 이 양으로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M값 구해라. 여기 있는 M 구하란 뜻이고요. 그 다음 반응계수 맞춰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거를 해석할 순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할수 있냐면 X라는 게 뭐에서 뭐로 변한다. 요 정도는 써놓고 갈순 있어요. 만약에 원하면 쓰고 가셔도 되고 저는 보통 밑에 해석하고서 올라오긴 했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쓰고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산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m. 자, 근데 주의할 거 하나 따다 등장했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건데 원자가 두 개면 어떡하니? 라고 했죠? 원자 두 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2까지. 이때 산화수가 나중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4. 그러면 X는 4다.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4고 다더하면 0이니까 얘가 4. 이렇게 빠르게 좀 계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Y는요. 여기서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8. 다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7이죠. 7에서 얘가 지금 N-2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아, 여기에 산소 사라졌으니까 얘가 환원이구나.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감소하구나. 그럼 얘가 감소. 그럼 당연히 X는 증가할 겁니다. 얘가 지금 증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할 건데, 원자가 두개 X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2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V리터, X 몰농도 V리터 넣어줬고요. 나중에는 Y 몰농도 V리터. 그리고 나서 Y 몰농도 EV리터니까 얘가 1몰이면 얘 2몰, 누적은 1대 3이다. 2번에 달라졌으니까 주의 꼭 하시고요. 자, 그럼 모두 다 이제 얘가 얘로 변하고 얘가 얘로 변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써져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 반응한 애를 준 거고요. 반응한. 그리고 여기서 얘는 생성된 양이에요. 혹시나 헷갈릴까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지금 1몰 넣어줬을 때 모두 다 반응에 참여했죠. 그럼 얘가 지금 1몰이다라 가정을 했어요. 나에서 다루고 할때 2몰을 넣어줬다라고 해주면 2몰. 나중에 얘가 3몰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둘에 대한 관계가 3이니까 1대 3. 얘는 1만큼 있을 거야. 그러면 얼만큼 얘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5만큼 반응했어. 그럼 다시 말해서 반응비가 2대 5. 다 찾았다. 자, 2대 5 갑니다. 바로 여기 Y, M-가 2. 그리고 여기서 X2OM2-가 5. 여기가 5. 근데 이제 써줄 때 주의할 거. 얘가 2원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 써줄 땐 10이에요. 자, 근데 여기 B, B 같으니까 2입니다. 요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일로 와서요. 얘네들이 지금 5대 2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5배, 여기에다가 지금 2배를 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아, 얘가 지금 오감소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7에서 몇이 되면 돼요? 2가 돼주면 돼요. 그럼 M은 몇이다? 4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M은 4다? 4, 2, 8, 여기서 2 빼주면 6, 나눠주면 3. 3에서 4로요, 1 증가. 그래서 얘네가 1 증가니까 이5 곱하기 2. 이 감소량과 같아지기 위해서 여기서 2 곱하기 5가 돼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린 M이 4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나머지 이제 반응 계수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리한테 결국 2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10, 여기에서 마이너스 1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1 곱하기 C니까 플러스 C는 나중에 여기가 이제 2 플러스죠? 4 플러스가 되었다라는 뜻이네요.

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 12가 넘어와서 16이 됩니다. 그럼 여기 16, 여기가 8, 그래서 2는 8, A 더하기 B다라고 하는 건 7이 되겠죠? 그래서 7분의 8 맞다. 이제 기억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포인트일 텐데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지금 X랑 Y 얼만큼 있었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X, Y는 이전 가격, 이전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얘가 1이 생겼죠? 1 생기기 전엔 0이었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1이 생기기 전이니까 1만큼 생겼을 때 얼만큼 생겨야 돼요? 2 대 5니까 2분의 5. 그럼 여기에서 2분의 5만큼 사용된 거야. 그럼 6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가주면 돼요. 자, 1만큼 생성될 때 얘는 얼만큼 사용돼야 돼? 2 대 5, 1대 2분의 5. 그래서 2분의 5 더하기 6이 바로 뭐다? X 값이다. 그래서 2분의 12, 17입니다. 정확히 X 값은 아니고요. 우린 비율이에요. 여기 몇몰 있었니? 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부피는 같아. 그럼 이몰 농도가 이 몰비랑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2분의 17만큼 있었고, y 한번 넣어줄 때 우리는 1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 1 나눠주면 2분의 17이 돼줘야 돼서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답은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한테 1대 2로요. 요번에 조금 까다로웠다. 그래서 1대 3 누적이니까 1과 3으로 맞춰줬고요. 얘가 이만큼 증가할 때 얘가 5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5대 2다라는 거할때얘 이원자라서 실수하지 말도록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놨고요. 마지막에 원래 모습은 1만큼 사용됐어? 1만큼 생성됐어? 그럼 얘 얼만큼 사용됐을까? 2대 5니까 2분의 5만큼 반응했겠지. 원래대로 6 더하기 2분의 5를 해주면 2분의 17이 나왔다. 그래서 이건 부피 같으니까 몰 농도가 몰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유니버스 피날레 가보도록 할까요? 짜잔! 자, 우리 오늘은요, 마지막 강의 때 이렇게 예쁜 꽃잎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복습 잘 하셔야겠죠? 우선 전화량 보존 잘 활용하셔서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반응 계속 맞추는 거잘 해보시고요. 산화제와 환원제는 상대방을 산화시키고 환원시키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서 문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생명과학원 변춘수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수능완성의 실전모의고사 5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는 한마디는 수업 다 끝난 후에 하도록 할게요. 시간 맞춰 풀어봤을까요? 5회에서 어려운 문제, 전도, 근수축, 유전 문제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번 문제 가볼게요. 139쪽입니다. 와, 좀 길다. 그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저 끝을 물음표 표시를 해서요. 신경세포체랑 축삭돌기의 위치를 찾는 문제네요. 그리고 시냅스도 찾아야 되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줄에 P의 동그라미 좀 칠까요? 어쨌든 자극점은 동일합니다. A, B, C에 P의 자극을 주었고요. 시간은 나와 있어요. 5ms. 그리고 지점도 나와 있어요. D1, D2, D3, D4. 뉴런도 ABC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신경 대응은 아닙니다. 근데 해야 될 일이 이 ABC 중에 둘은 신경세포체고 하나는 축삭돌기 말단이다. 이런 위치를 찾아야 되고요. 여기 가려진 막전이는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플러스 60, 0으로 채워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A, B, C는 모두 다 시냅스가 하나씩 있어서 두 개의 뉴런으로 되는데 A의 앞뒤의 뉴런의 속도는 서로 다르고 B는 앞뒤 뉴런의 속도가 같고 C는 앞뒤 뉴런의 속도가 다르다. 다르고 같고 다르다. 이런 식의 단서들 주면서 속도는 1 아니면 2를 써라라고 했습니다. 네.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일단 선생님이 아까 어디에 동그라미 치라 그랬냐면 P에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그래서 ABC의 P의 자극점은요. 0,5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어야 돼. 세로 줄 한번 보세요.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지. 마이너스 70이 후부근에 없잖아요. 그쵸?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자극 지점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극점이 어디냐면 D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볼줄 알아야 돼. 근데 자극점 찾으면 거의 한 3분의 1은 푼 거야, 얘들아. 그래서 자극점 P는 D2가 되겠습니다. 저기다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경세포체 위치도 찾고 시냅스도 찾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 D1, D4를 보세요. 4cm고 A나 C 같은 경우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어쨌든 여기 자극을 주면 D1까지는 가긴 갈거 아니야. B는 좀 얘기가 달라요. B는 저 물음표에 시냅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냅스 영향을 받지 않는 AC부터 생각을 하면 속도가 1이면은 4,1에서 얼마? 마이너스 60일 거고 속도가 2면은 2,3에서 얼마? 마이너스 80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AC의 D1에. 그래서 AC의 D1에 지금 기역 디귿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속도가 같진 않나 보다. 속도 같았으면 여기 똑같이 떴을 거 아니야. 그치? 하나는 1, 하나는 2를 주면서 하나는 마이너스 60, 하나는 마이너스 80을 쓸 거야. 기역 디귿에. 따라서 제일 먼저 결정되는 건 니은이 0이다가 제일 먼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0이다. 이상하다. 여기 만약에 물음표 자리에 시냅스가 없으면요? 시냅스가 없으면 마이너스 60 아니면 마이너스 80 떠야 되거든?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B는 시냅스가 있고요. 시냅스를 그릴 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야. 시냅스를 이렇게 그리냐? 근데 이렇게 그리면 시냅스 후에 자극을 준 거라 앞으로는 안 가겠죠? 이거 얼마 떴어야 돼? 마이너스 70 떴어야 되잖아. 따라서 시냅스 그릴 때 저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D1으로 가긴 가야겠죠. 이렇게. 그쵸? 가긴 가는데 약간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시냅스는 B에서 한 곳에 있으니까 여긴 시냅스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의 D4 같은 경우에 시냅스 없고 5cm입니다. 5cm 구간을 만약에 속도를 1을 줘버리면 5,0에서 마이너스 70인데 아니잖아. 따라서 B는 속도가 2로 앞뒤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5, 2.5 이렇게 되는 거죠. 제분극이죠. 여기는 시냅스 때문에 시간 지연이 일어났고. 여러분, 내가 시냅스를 이렇게 그렸다는 건 이쪽이 축삭돌기 말단이라는 건이 B쪽을 신경세포체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B는 신경세포체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우리 니은이 0인 거 찾았고 B는 해서 끝냈습니다. B는 시냅스가 이 부분에 있고 속도가 앞뒤 같다고 했으니까 속도는 2로 갔다. 됐습니까? 자, 이제 어디 가야 될까? 이제 AC를 갈 건데 지금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의미가 있다. C의 D3, D4가요. 0, 0이 떴어. C의 D3, D4 간격이 2cm인데 0, 0이 떴어. 그리고 D2에서 더 가까운 건 D3니까 여기가 제, 여기가 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0, 제랑 탈 0은 1ms 차이입니다. 2cm인데 1ms 차이가 난다. 네, 속도 2줄 거고요. 시냅스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속도를 2를 줬으면 여기까지는 이제 3cm니까 1.5, 3.5에서 3.5면 뭐 마이너스 70이 이런 값이어야 되는데 아니죠. 시냅스를 여기다 그리는데 그리는 방법도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시냅스 후에 자극을 준 거라 이쪽으로 안 가지. 저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서 방향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 자극을 줘서 D3에 가긴 가게 이렇게 하죠. 여기가 신경세포체면 여긴 축삭돌기. 여기가 축삭돌기면 여긴 신경세포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C는 축삭돌기.

삼각돌기 말단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뭘 구했냐면 C의 이 시냅스 후 뉴런의 속도가 2라는 걸 찾았어요. C는 앞뒤가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1이 되고, 그럼 여기 D1은 4,1로, D긋은 마이너스 60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80이고요. 우리가 다 배분했고, A 같은 경우에 저쪽에 속도 2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했냐면 A, B, C 중에 두 개는 신경세포체고 하나가 축삭돌기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C가 축삭돌기니까 A는 신경세포체, 여기는 여기 축삭말단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속도가 뭐 2든 1이든 여기 3cm 떨어진 곳에 가서 뭐 3,2 해서 플러스 30이든 그런 식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안 움직였죠. 마이너스 70. 안 갔다는 얘기거든. 그럼 시냅스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렇지. 여기서는 시냅스를 이렇게 그려서 시냅스 후에 자극을 주면 이쪽으로 안 가니까 여기는 흥분이 도착하지, 전달되지 않아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다. 이렇게 그림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디귿은 마이너스 60입니다. 틀렸고요. A와 B는 신경세포체, C는 축삭돌기죠. 맞고요. 디귿 조금 특이한데. 만약에 D4에 자극을 주고 3ms 동안 이동한 거리가 B가 가장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B는 앞뒤 속도 같다 그랬고요. C는 앞뒤 속도 다르다 그랬고, A도 앞뒤 속도 다르다 그랬어요. 앞에가 2, 여기가 2니까 여기가 1이죠. D4에 자극을 줬대, 여기. D4에 자극을 주면, 일단 B는 속도가 2고, A는 속도가 1이니까 A는 졌어요, 이미. B가 더 많이 갈 거야. 그리고 이제 B랑 C를 보면은 속도가 2로 똑같긴 하지만 지금 이제 3ms면 2, 3, 6cm 갈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시냅스 후에 자극을 준 거라 여기까지 이제 5cm, 여기 D2 가지도 못하겠다, 그지? 여기 방향을 시냅스 후에 준 거에 이쪽에 안 가니까.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B가 가장 크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디귿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좀 생각할 게 많다. 축삭돌기 신경세포체도 생각하면서 막전이도 넣으면서 시냅스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배울 게 많네요.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다시 복기해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복습할 때 있잖아요. 자꾸 풀어진 상태로 보면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지우고 한번 다시 봐야 돼. 그랬을 때 출발점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출발점은 여기였습니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0, 5. 자극점은 D2다. 이렇게. 여기부터 출발을 하고. 그래서 이 D1까지는 시냅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A의 D1, C의 D1에 가능한 막전이는 무엇일까? 기억 디귿에 뭘 넣을까? 그럼 자동으로 이제 니은이 결정되면서 왜 B는 기역이나 디귿이 아닐까 해서 이제 B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C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 풀때 이제 여러분 다 풀고 나서 바로 다음 문제로 가지 말고요.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첫 시작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을 넣어가듯이 풀리기 때문에 시작점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세요. 네, 5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7번 근수축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림 확인하고요. 하나 감소할 동안에 하나 증가하고 두개 감소합니다. 자, 여러분 해야 될이 A, B, C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뭔지를 대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가 자리에는 1, 3, 5, 7, 9 중에 하나 넣으래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A 되는 1.6이다. 뭐 이런 정보 줬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보니까요. 여기가 똑같네. 저기를 좀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가 지금 T2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4니까 얘도 4로 맞춰줄게요. 그래서 6대 4 이렇게 하고 4대뭐 이렇게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맞춰주자. 얘 B가 똑같으니까. 얘는 2로 맞춰줄게요. 그래서 가대 2, 2대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자리를 가로 맞춰주는 거야. 1, 3, 5, 7, 9 중에 넣어서. 근데 선생님 지금 보니까요. 여기가 2 변하네, 2. 얘가 2 변할 동안에 이쪽에다가 1 변하게 5나 7을 넣어야겠다. 근데

그 생각 왜 했어요? 아, 왜냐면 얘가 하나 감소, 하나 증가할 때 얘만 두개 감소거든. 그래서 선생님 처음 아이디어는 얘가 두개 변하니까 이쪽을 디귿으로 세팅을 해서 화살표 하나당 1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4에서 2, 두개 감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기억이라면은 5가 되는 거고. 그쵸? 하나 감소니까. 만약에 여기가 디귿이라면은, 아, 니은. 니은이라면은 하나 증가니까 여기 7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 가능한 후보는 5 아니면 7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걸 줬는데 A 대 길이를 알려줬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지금 X 길이 알죠? 그래서 이제 X 길이라는 것은, X 길이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A 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양 사이드. 기억 두번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의 길이는 A 대 더하기 2 기억이니까 T2일 때 X가 3.0이고 A 대가 1.6이면 2 기억이 1.4니까 기억은 얼마다? 0.7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가 0.7이 나왔어, 지금 우리가 0.7. 그럼 뭔가 7로 딱 떨어지게 만들면 배수배를 하기가 편하겠지. 따라서 선생님 생각은, 아, 가를 7로 해야겠다. 가를 이제 7로 해서요. 여기 7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 왜냐면 기억이 0.7인 걸 알았으니까 여길 0.7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기억이 되네요. C가 기억. 여기가 니은. 그럼 보세요. 니은은 하나 증가, 그 다음에 기억은 하나 감소, 이렇게. 근데 7에 해당하는 실제 값이 얼마? 0.7. 따라서 0.1씩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기억 니은 디귿을 써볼게요. 여기 0.7. 그 다음에 니은은 0.6. 디귿은 0.4. 이렇게요. 여기는. 여기는 기억은 0.6. 그 다음에 니은은 0.7. 그 다음에 디귿은 얼마? 0.2. 어때요? 0.1 감소, 0.1 증가, 0.2 감소. 여기 하나당 얼마? 0.1. 그럼 X 길이 두개 감소니까 2.8. 확인 한번 해볼까? 여기 길이는 항상 일정하는데 1.3으로 일정하죠. 1.3 좌우에 있으니까 2.6에다 0.2 더해서 2.8. 2.6에다 0.4 더해서 3.6. 괜찮죠? 3.0. 괜찮죠? 이렇게. 이제 ABC가 기니디 중에 뭔지를 대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올리면 되거든요. 1대2로. 근데 이제 1대2로 놓으면 얘가 지금 2 변할 동안에 5 변하니까 변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얘랑 얘는 하나랑 두개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하나 증가할 동안 두개 감소? 그렇다고 두배 하면 2대4니까 똑같아서 안 되고, 3대6인가? 그게 3변하고 2변하니까 안 되고, 4대8인가? 아, 그렇네. 얘를 4대8로 쓰는 순간, 얘가 2 증가할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2 증가할 동안 얘는 4 감소. 그래서 여기는 0.2. 화살표 하나는 0.2. 0.2 감소해서 0.7 됐으니까 0.9. 0.2 증가해서 0.6 됐으니까 0.4. 합 1.3. 그 다음에 0.4 감소해서 0.4 됐으니까 0.8. 이렇게 놓으면 니은 대 디귿이 1대2.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에서 쓴 식은요, 이거. X는 A 대 더하기 2 기억이다. 이 식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중요했던 게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를 B로 맞춰주는 이 작업. 여기랑 여기를 맞춰주는 이 작업. 그리고 변화량 비. 하나 감소, 하나 증가, 두개 감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가는, 네, 7 넣겠습니다. 7. 네, 맞고요.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길다. 일단 맞고 수축 상황이니까. 0.3에 두 번. 0.6. 아, 여기 틀렸다. 0.6이라고 해야지. 그치?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G1으로서 G2 방향으로 0.8인 지점은 모두 니은에 해당하냐? 근데 T1은 0.8인 점이 기억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네, 근수축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1번 가볼게요. 11번. 유전 형질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의 동그라미 좋습니다. 상에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세 개의 G1기, 세 개는 G1기 세포 1으로부터 유래됐고, 한 개는 G1기 세포 2로부터 유래됐대요. 여러분, 해야 될 일. 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D를 넣으라고 했으니 선생님처럼 이렇게 슬래시를 하면서 D는 상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긴 있어야죠. 라지 D도 없고 스몰 D도 없을 순 없어. 그런 거좀 중요하고요. 됐습니다. 가볼게요. 일단 항상 여러분, any에는 기본이에요. 하나라도 없으면 이에는 아니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얘는 디귿이 없으니까 n, 얘도 디귿이 없으니까 n이야. 이렇게 e가 많다고 해서 en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없어요. 이게 어차피 한 사람의 세포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유전자가 없으면 en 아니다, n이다. 근데 왜 e야? 감이 중긴가 보지 이렇게. 하나라도 없으면 n이다. 얘는 모르겠다. 얘는 지금 뭔가 다른 데 있는데 여기 0인 게 없잖아. 그치? 라만 빼고 나머지 핵상은 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선생님 아까 어디에 동그라미 치라 그랬냐면 상. 세로 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D 중에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있기는 있어. 다 있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동형 접합성으로 있으면 모든 세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패턴을 보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건 여러분 바로 결론 내려야 돼요. 이 사람 이형 접합성이에요. 이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D가 다 있긴 있는데 두개 있진 않, 동형으로 있진 않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이거다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조건이 있어요. 상이란 조건이 있었을 때 우리 이론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이 D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보세요. 지금 다 보세요. 다는 이네개 중에 지금 디귿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는 D여야 돼. 이게 라지 D든 스몰 D든 이래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이걸 정보를 쓰라고 준것 같으니까 한번 보면 얘는 0 더하기 0이죠. 그러면 라지 A랑 스몰 D가 없어. 그러면은 스몰 A랑 라지 D는 있음이어야겠지. 다시 라지 A랑 스몰 D가 없으면 그 대립 유전자인 스몰 A랑 라지 D는 있어야 되죠. 역시 상이란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쪽 있는 쪽이 스몰 A랑 라지 D를 나눠서 하고 이쪽이 이제 남은 유전자 라지 B랑 스몰 D가 되는데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이건 D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따라서 여기가 스몰 D고 여기가 리을이 라지비다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기역, 니은이 스몰 A, 라지 D 중에 뭔지는 확정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스몰 A, 라지 D가 있으니까 N에 라지 A랑 스몰 D는 없겠지. A는 0이에요. 그다음에 쟤는 스몰 A랑 라지 D가 없으니까 라지랑 스몰 D는 있겠지? 근데 1이라는 건 생식세포니까 1, 1 해서 이제 B는 2가 되겠습니다. A는 0, B는 2가 되겠네요. 거기까지 알수 있고. 우리 이 문제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유래한 3개의 세포를 찾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유래했을 때이 반대쪽 N세포는요. 뭔가 이쪽에 라지 A 가면 이쪽에 스몰 A 가고 이쪽에 스몰 B 가면 이쪽에 라지 B 가고 뭔가 패턴이 반대여야 되거든요. 왜? 이형 접합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패턴이 반대인 거, 갖고 있는 게 완전 반대인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나다 보세요. OX, OX, XO, OX 이렇게 되잖아. 거기서 나다를 하나의 지원기로부터 유래한 반대쪽에 가미줄기와 생세포로 놓을 수 있고요. 가를 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가를 낀다는 거는 얘가 분열이 끝난 생식세포로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1이었어야 되거든. 가를 낄 수는 없으니까 3개라고 했으니까 얘를 끼는데 그렇다고 얘를 N으로 하면은 여기가 0이면 여기도 0이었어야 되거든. 아니니까 얘는 감 1중기 다 있었던 거야 다. 감 1중기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원으로부터 나다 라가 형성됐습니다. 원으로부터 다가 형성됐다 맞고요. 나와 라 핵상은 모두 EN이다. 아니에요. 나는 N입니다. 니은 틀렸고요. 2로부터 형성된 건 이제 가죠. 근데 이제 가에 보면은 이쪽에 뭐가 있냐면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 없으니까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D 없으니까 라지 D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기역 니은이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가 뭐냐면 스몰 A, 라지 D예요. 그럼 스몰 A, 라지 D, 스몰 B가 그대로 있죠. 한쪽 생식세포에. 그리고 원래 초기 값은 여러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니까 3이거든요? 그래서 3이 복제돼서 6이

된 다음에 한쪽으로 몰려간 거야, 지금. 그래서 얘가 세포 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은 0이죠. 6은 6 더하기 0이니까 0. 그래서 이 주원기 세포 2로부터 유래한 세포들에서는 그 스몰 A, 스몰 B, 라지 D 합이 3이거나 6이거나 0이거나 이런 것만 가능하지 A 더하기 B는 인데 2인 세포는 없죠.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올해 육모랑 좀 유사한 문제입니다. 주원기 세포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찾는 문제거든요. 복습 잘 해주세요. 네, 다음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이제 종성개체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줄에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 네모 박스. 요새는 뭔가 이렇게 성 중에 하나만 그리더라고요. 모든 상과 X를 그린 건지, 모든 상과 Y를 그린 건지를 찾는 문제고요. AC는 같은 종이래요. AC는 같은 종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개체 ABC 있는데, 두 개가 B가 떠야 되고요. 그리고 A와 B의 성별은 다르대요. 뭐 그런 조건들. 오케이. 한번 볼게요. 일단, 항상 이런 그림 보면 선생님은 핵상 먼저 보거든요. 짝, 짝. 이에는 이엔인데, 이에는 5인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성 중에 뭐를 하나 그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엔인데 이렇게 홀수 개면은 수컷입니다. 그쵸? 왜냐면 암컷은 X를 그리건 안 그리건 EN 빼기 EN, EN 해가지고 짝수지 항상. 그래서 EN인데 이렇게 성 중에 하나만 그렸을 때 홀수 개면은 수컷이다. 이 논리. 그다음에 이제 얘도 EN이죠? 짝, 짝, 짝. 얘는 암컷이야. 그리고 얘는 N. 짝이 없으니까 얘도 N, N. 자,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좀 중요한데 같은 종을 한번 무리 지어 볼게요. 염색체를 좀 보세요. 염색체를 보면은 얘가 얘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두 가닥이라서 좀 달라 보이면 다른 거 하나 더 살펴봐서 얘는 얘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종으로 묶을 수 있고 이 염색체가 이 염색체입니다. 그죠? 이 염색체가 이 염색체죠? 이렇게 가나 마를 이렇게 동일한 종으로 무리지을 수 있고요. 그럼 동일한 종이면은 AC란 얘긴데 얘네들의 염색체 수 2에는 뭘로 맞춰줘야 될까? 여기 2에는 6이잖아. 2에는 지금 5에 뭐고, 그치? 그러니까 2에는 6으로 맞춰준 거야. 얘를 2에는 6으로 맞춰준다는 얘기는 이 안에 모든 상과 X 두 개를 그렸다. 따라서 모든 상과 X를 그렸다. 기억은 X 염색체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X 그리고 Y를 안 그린 거죠. 수컷. 얘는 이게 이제 XX였던 거야. 암컷. 그 다음에 얘도 이제 N은 3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그린 게 뭐다? Y다. Y가 있으면 뭐야? 수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 마를 동일한 종 AC로 할 거니까 나머지 이제 얘를 또 같은 종으로 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얘죠? 얘가 얘죠? 얘가 얘죠? 근데 왜 이건 안 그렸을까? 아, 얘는 모양이 다른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컷으로 확정하고요. 자, 우리 조건 중에 B의 세포 두개 떠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를 B로 할게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수컷이 뜬 거야. 그럼 조건 중에 또 A, B의 성별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이제 A는 암컷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암컷인 여기를 이제 A로 하면 나머지 수컷인 얘는 C로 해서 개체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간은 C의 세포이다. 간은 C의 세포. 네, 맞습니다. 나와 라는 모두 암컷 세포이다. 나는 암컷, 라는 수컷.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가밀줄긴 EN이고요. A는 암컷이니까 X 염색체 수가 두 개고요. 상염색체 수는 네 개에서 2입니다. B는, N은 4짜리죠? N은 4면 EN은 8이고요. 수컷이니까 상 6개에 성은 XY 이렇게 나눠 쓸수 있어요. 그래서 X 염색체 수는 1이고 상 염색체 수는 6으로 6이네요. 2가 6보다 커요? 아니죠?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종성개체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3번 가볼게요. 13번은 이제 세포 주기, 세포 분열 문제인데요. 일단 간은 체세포를 배양한 후 그랬어.

세세포. 네, 원은 이제 DNA 양 1인 거, G1기. 2는 한참 복제되고 있는 S기. 2는 이제 복제가 끝난 G2기랑 M기 세포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요. 기역 니은의 모습을 보아하니, 특히 니은 눈에 띄죠? 상동이 접합한 걸 뭐라고 하지? 입가염색체. 얘는 감1 중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 둘, 짝. 하나, 둘. 얘는 4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상동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이 세포 상동이 존재하는 EN이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는 체세포 분열 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구간 1은 G1기고 G1기에는 핵막이 관찰되는 세포가 있나요? 그렇지요. G1S, G2기는 핵막이 존재하죠. 니은, 구간 2는 S기 세포가 있다. 네, 맞고요. 구간 3에는 기역과 니은이 모두 있다? 아, 근데 얘는 체세포라고 했고요. 이 니은은 감수 1분열이야. 그래서 이제 니은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분열기 때.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13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4번 가볼게요. 자, 14번. 유전 형질 3개인데요. 가나다. 가는 A. 나는 B. 다는 한 쌍인데 DEF인데 표현형이 4가지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거 다 공통적으로 지금 F가 있죠. F가 있으면 하나의 표현형 기억이 되고, 얘네들은 지금 D랑 E 사이에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다를 쓰면은 F는 우성인데, D하고 E의 우열은 분명하지 않다. 공동 열성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누구의 글이냐면 여자 Q의 그림이에요. 하나 상, 하나 성이래요. 그럼 옆에다가 이제 P 그림 옆에다가 P 그림을 그릴 건데 이 B, A, D가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 남자에서 뭔가 한 쌍, DEF를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남자가 쌍으로 갖는다는 거는 상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상, 이쪽을 X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상한쌍 있고, 그 다음에 A는 남자는 하나만 갖게. 이렇게. 상성이요. 자, 우리 만족해야 되는 조건 총 토탈 8가지니까 저기 연관 쪽에서 4가지, A 쪽에서 2가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가 Q와 같을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나가 Q와 같을 확률은 4분의 3. 다에서 표현형이 디귿, D일 확률과 리을, E일 확률은 각각 4분의 1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거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A부터 생각할게요. A에서 여러분, Q가 이형 접합성이야. 근데 일단 가가 발현이 돼. 이형 접합자 형질 우성이면 가는 우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라지 A를 쓰면요. 그거는 마치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이랑 똑같아. Y 대신에 열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성이 뜰 확률, Q와 똑같이 우성이 뜰 확률, 여기 얼마 써야 돼? 4분의 3이지. 그건 아니란 얘기야. 따라서 얘는 스몰 A를 넣어서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것 좀 알아두세요. Y는 열성 취급한다, 이거랑 이형과 열성 동영상에서는 우성이든 열성이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P는 스몰 AY다.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는 4분의 3. 이거 익숙하죠, 여러분? 어떻게 만들면 될까? 2형, 2형 이렇게 하면 되지. 2형, 2형 사이에서 Q와 똑같이 우성이 날 확률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P가 라지 비 스몰 B인데 발현이 나가 됐으니까 역시 나는 우성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 밑에다가 복대립, EFD만 잘 써주면 됩니다. 일단은요, 선생님은 여기에 주목했는데, 이 E가 나오긴 나와야 돼. 이렇게 동형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E가 있긴 있어야 돼. 선생님 지금 여기다 쓴 이유는 여기다 E를 쓸지 여기다 E를 쓸지 고민할 거기 때문에. 근데 E가 있어야 E가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DE도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DE를 쓰는 순간, DE, DE 해서 확률이 얼마가 뜨겠어, 여기가? 2분의 1이 뜨겠죠? 그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는 있다는 건 알겠는데 D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모가 4분의가 떴다는 거는 2형, 2형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2인은 아니고 여기다가 2F를 쓸게요.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2F를 연관시켜가지고 2E가 나올 확률 4분의 1, DE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로 만들게요. 자, 선생님 이 조건 다 만족시켰고 이제 8가지만 한번 확인해보면 여기서 2가지 나오니까 여기서 4가지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네 가지가 뜰때 일단 비가 완전성이니까 우열이 3대 1로 뜹니다. 근데 네 가지가 뜨는 거 하나, 둘, 셋, 넷에서 네 가지가 떠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세 가지 표현형, 복대립에 세 가지 표현형이 떠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F 이 우성을 이 라지비 밑에 연관을 시키는 순간 우성일 때 F에서 F가 두번 뜨겠죠? 그럼 표현형 가짓수 네 가지 못 뜨는 거야. 따라서 우성을 라지비 쪽이 아니고 스몰비 쪽에 연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F를. 그래서 P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성일 때 E 한번 뜨고요. 그다음 EF 하면 F고요. 그다음에 DE 하면 DE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8가지 4 곱하기 2랑 그다음 각각의 확률들 만족시키면서 이제 P를 완성하는 문제였습니다. 현지 가볼게요. 가나 모두 우성이었습니다. 맞고요. P에게서 스몰 a 가질 수 있는데요. 스몰 b, F도 네, 가질 수 있네요. 모두 갖는 생세포 형성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손의 표현형 중한 가지만 P와 같은 확률은, 이거는 저쪽 선생님이 이제 B랑 그 복대립 쪽, 그 다음에 이제 A 쪽.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P는 우성이에요. 그다음 P는 F 우성이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거면은 한 가지 일치하는 거고, 이건 두 가지 일치하는 거고, 이거 한 가지 일치하는 거고, 스몰 b일 땐 DF니까 F네요. 이거일 때는 이제 한 가지 일치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쓴 거냐면 그 PQ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P와 일치하는 형질의 수를 쓴 거야. 그 B랑 복대립 쪽에서. 그 다음 저 A 쪽에서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한 형질의 수한개 또는 0개. 근데 출제자가 원한 건한 가지만 P와 같으라니까 여기, 여기, 여기죠. 전체 8칸 중에 3칸이니까 8분의 3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네, 14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5번 가볼게요. 자, 15번. 표각에 도니까 부모 밑에 선쫙 긋고요. 지금 밑에 얘기 보니까 이제 자녀 3, 자녀 4에 대해서 뭐 비불리 얘기 나오니까 여기 비불리 껴서 설명할게요. 가는 ABD. 서로 다른 세계 이상. 다인자 독립입니다. 가는 다인자 독립. 그 다음에 나는 라지 스몰이에서 결정되는데 라지랑 스몰이는 완전 우성. 라지는 스몰이에 대해 완전 우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게 여기는 상이라고 알려줬거든요. 첫 번째 줄에 서로 다른 세계의 상이라고. 근데 나에 대해서는 여기 위치를 안 알려주고요. 그냥 나와 가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만 했죠. 서로 다른 상 염색체에 있다라고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상인지 X인지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자녀 3하고 4는 방향을 다 정해줬네요. 자녀 3은 24인 정자 기역과 22인 난자 니은. 자녀 4는 24인 생세포 디귿과 22인 생세포 릴. 비불리. 근데 어쨌든 22 더하기 24는 46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핵형은 모두 정상이고요. 표 밑에 밑줄 좀 칠게요. 자녀 1과 3은 스몰이의 DNA 상대량이 같다. 네, 거기부터 시작할게요. 자녀 1과 3이 스몰이의 DNA 상대량이 같은데 발현되고 발현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쌤, 3은 비불리인데, 그래도 핵형 정상이잖아. 만약에 스몰이 1이면서 이러면, 상에 있으면, 이거 무조건 똑같아야지. 유전자가 같으면. 이거 1인 남녀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X 유전으로 하고, 자녀 1은 여자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발현됨이 우성이고요. 자녀 3은 남자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스몰이 Y로서 발현 안됨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DNA 상대량이 같은데도 표현형이 다르다면
그건 엑스유전의 강력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X에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인자 쪽에서 아버지 대문자 4개, 어머니 대문자 2개예요. 아버지 대문자 4개라고 할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죠. 그쵸? ABD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대대동형, 대소, 이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근데 아무리 아버지가 많이 줘봤자, 라지, 라지비, 라지디로 최대 3개 줄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2개니까, 어머니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2개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2개 돼 있거나. 패턴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버지가 4개를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샘말은. 아버지 라지, 라지비, 라지디 줘봤자 3개고, 어머니 2개니까, 최대값 5인데, 제가 6이 떴다는 건, 아, 저쪽, 다인자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고, 이건 분명히, 정자가 염색체수가 24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더줄 때요. 아버지가 만약에 이런 패턴이면, 뭐 이걸 더 준다고 해도, 이거 2개 주고 이거 하나 줬어. 최대 3개밖에 못 주는 거야. 이거는 4 더하기 2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6은. 그래서 따라서 아버지의 패턴은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2개를 줘서 2, 1, 1 해서 4개를 주는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 대문자 4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어머니도 2개를 기여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런 패턴이면 어머니는 1개밖에 못 주잖아요. 따라서 어머니는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쪽에 비분리로 아버지는 대문자 4개 주고, 어머니 2개 줘서 6개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자녀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얘기는 별로 문제가 돼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면요.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라지이지만 밑에 얘는 다인자 쪽 비불리니까 여기 정상적으로 이걸 줄수 있는 어머니여야 돼. 그럼 원래 이론적으로 이 밑에 태어난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라지 받으니까 발현됨이어야 되거든요. 모순이거든. 따라서 이 발현 안 됨. 열성 딸이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아버지는 X를 주지 않고 어머니가 감수 이분열 비불리로 X 염색체를 2개 줘야 이런 자녀 4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디귿이 뭐냐면은 그 자녀 4가 태어날 때 염색체 수가 24인 생식세포입니다. 난자죠. 감수 몇 분열? 감수 2분열입니다. 그래서 난자는 맞지만 여기가 감수 1이 아니고 2라서 기억은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갈게요. 자녀 4의 동생이 태어날 때 표현형. 이 다인자에서 자손의 표현형은 1 더하기 n. n은 부모에서 2형 접합의 수.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 더하기 4에서 5가지예요. 맞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최소 대문자 몇 개? 한 개부터 출발해서 최대 대문자 몇 개? 5개까지 나오니까 1, 2, 3, 4, 5에서 5가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자녀 4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나의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 2형이 4개죠? 표현형이 5개죠?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1, 4, 6, 4, 1. 대문자 범위는 최소 1개부터 출발.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이 대문자 4개일 확률은 여기. 16분의 4, 4분의 1이고요. 이 사이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우성이 날 확률. 여러분은 Y 대신에 스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성. 2형, 2형 사이에서 우성이 날 확률. 4분의 3입니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에서 16분의 3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네, 15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16번 가볼게요. 가계도 문제입니다. 그림을 표기 먼저 해볼게요. 빗금은 가, 격자무늬 나, 색칠은 가나. 그리고 남자랑 여자 사이에서 자손 나오고요. 그림 바로 위에 보면 B는 남자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스몰 A 더하기 스몰 B 값을 제시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우열 상성 찾는데 하나만 X에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줄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분수 조건에 이제 분모 분자에 뜬 사람이 똑같습니다. 6, 7A에 기역 니은인데 이게 이제 라지A, 라지B를 넣는 거예요. 기역니은 라지A와 라지B를 순서 없이 2분의 1이다. 네, 그 정도? 가볼게요. 가툭튀는 없지만 여러분 이게 더한 값을 보면요. 얘가 지금 뭔가 2 더하기 1로 쪼개진다거나 1 더하기 2로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숫자 너무 좋죠.

KX 아니니까 상이다. 그것도 좋고, 아니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딸이 태어났으면 부모한테 스몰비 스몰비를 하나씩 받았다는 건데, 아버지가 나가 발현되려면 아버지가 라지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저렇게 쌍으로 가죠. 남자가 쌍으로 가지면 상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끝났네. 그쵸? 그래서 우리 A67 아마 확률 계산도 물어볼 테니까 6번 써볼게요. 기역인 남자. 그다음 니은 라지비지만 여기서 이제 스몰비 받겠죠. 7번 정상이지만 아빠한테 스몰 A 받고요. 그다음에 나면 라지비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니까 스몰 A Y인 아빠라서 A는 아버지한테 스몰 A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스몰 B 받으면서 지금 보니까 딸한테 라지 줄수 있어야 되네요. 이 정도 한번 채워놓을까요? 네, 확실한 것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몰 A 스몰 A인 엄마니까 얘는 스몰 A Y가 될 거고요. 네, 그 정도 써놓고 여기로 가면 이 B는 스몰 A가 하나 같기 때문에 1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여기 스몰 B 스몰 B네요. 네. 그래. 그리고 우리 지금 안쓴 조건이 이제 마지막에 분수 조건이에요. 6, 7A. 누구냐면 여기야. 6, 7A. 이 6, 7A에 라지A랑 라지B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일단 라지A는 확정입니다. 라지A는 두 개야, 두 개. 얘는 두 개로 확정이야. 라지B는요. 라지B는 일단 두 개가 확보됐고, 나머지 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네 개까지 가능하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 이제 두개 이상이 되는 거야, 지금. 라지비는? 근데 뭔가 라지이나 라지비는 한개 가질 수 없으니까 얘를 4분의 2로 만들면 기역을 뭘로 하고 라지A로 해서 라지인 두개 하고 니은을 라지비로 하면서 라지비가 네 개이려면은 이렇게 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슨 없죠. 그렇게 우열상성 따지고 이제 분수값 해석하고 A랑 6의 유전자형도 다 썼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나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1에서 기억. 기억은 뭐냐면 라지 A예요. 라지 A의 DNA 상대량은 0입니다. 0. 니은은 라지 B예요. 라지 B의 DNA 상대량은 1이에요. 그래서 0은 1보다 작다. 네, 맞습니다.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하나만 B와 같을 확률. 아, 그래서 여기를 알려줬구나. 선생님, 아까 B가 직접적인 저, 이 3인 가족 내에 없는데 왜 알려줬을까 했는데 이 디귿선지 때문에 그랬네요. 하나만 B와 같을 확률. 그럼 일단 가에 대해서 같을 확률, 다를 확률을 정리하면, 라지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머릿속으로. 이거는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우성이 뜰 확률, 열성이 뜰 확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에서 이 B와 똑같이 열성이 뜰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B와 같은 확률은 4분의 1, 다른 확률은 이제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에서 빼서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같으니까 가가 같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확률들의 합이죠. 그래서 여기 5, 부모는 한 번만 쓸게요. 2 곱하기 4에서 8한 번만 쓰고, OX, 3, XO 해서 1. 8분의 4, 8분의 4니까 2분의 1이네요.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가계도 문제고요. 생원에서 이제 얼마나 비유전을 좀 빨리 푸는가가 이 가계도에 좀 시간을 확보하게 해줄 텐데, 시간이 확보됐어. 그랬을 때 두려워 말고 우열 상성만 찾으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거 찾는 거야, 이거. 근데 그걸 찾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 4란 너무 좋은 값을 줬죠. 5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다라는 너무 좋은 값 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을 넣어가듯이 우열상성 찾고 마지막에 이제 분수 조건 해석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하고 수능 완성에 실전 모의고사 5회 고난도 문제까지 모두 같이 해봤습니다. 5회 한번 복기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시 넘기면서 5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5번에 이거 전도 문제예요. 이렇게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 위치, 시냅스 따지는 이런 문제. 고난도지만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 5번 복습해 주고요. 7번은 이제
B가 겹친다에 착안해서 거기를 숫자를 좀 맞춰주는 게좀 포인트였습니다. 11번, 2번 육모랑 좀 유사한 문제입니다. 주연기 세포로부터 유래한 세포들을 찾는 문제였고요. 12번, 뭐 이런 건 많이 나오죠. 종성 개체 구분하는 문제. 그다음에 13번.

세포 주기 문제였고요. 14번 이제 여러 가지 유전인데 이렇게 한 사람만 그림으로 그려줬을 땐한 사람을 옆에 그려주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이제 돌연변이 비분리 문제였고요. 16번은 이제 가계도 문제였습니다. 네셈하고 5회까지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능이라는 이벤트죠. 그죠? 근데 앞으로 살면서 수능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돼.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끝내면서 들려줄 마지막 힘이 된 한마디는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목표로 하든 마음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능 완성 강의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쌤과는 다른 또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실전 모의고사 5회차 마지막 강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따라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는데, 우리 마지막 회차까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점, 제가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장 먼저 처음으로 볼 문제는요, 6번 문제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자마자 좀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자료 보자마자 이거 지금 기압, 풍속, 풍향이구나. 그럼 우리가 풍향의 변화를 통해서 이 관측 지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알수 있고, 또 기압 그래프를 통해서 언제 이 저기압이 가장 접근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려 주셔야 돼요. 이런 자료들 낯설면 안 되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태풍의 영향을 받는 어느 관측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런 측정한 기상 요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것인데, A랑 B가 기압과 풍속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선생님은 제일 쉬운 게 누구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일 쉬운 게 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 태풍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거든. 그러면 저기압이 나한테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기압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 기압은 낮아지게 될 거야. 근데 저기압이 나한테서 멀어지면 기압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압 변화 그래프는요, V자 형태로 생기게 될 겁니다. 자료에서 V자 형태로 변하는 걸 찾아주면 A잖아요. 따라서 이 A가 기압이 되는 것이고, 이 기압이랑 대체로 반대 방향의 변화를 보이는 게 풍속입니다. 따라서 비가 풍속이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가볍게 기억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A는 기하, B는 풍속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관측소가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 어느 쪽에 위치하냐라는 게 니은 선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관측소의 위치를 판별하려면 풍향 변화를 봐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풍향이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냐면 요 옆에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풍향의 축을 봐주시면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호들이. 이 기호에 해당하는 바람을 화살표로 옆에다 나타내 보는 거예요. 요거는 북풍이거든, 북풍.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 요 동풍이니까 동쪽에서, 남풍이니까 남쪽에서. 서풍이니까 서쪽에서, 북쪽에서. 요렇게 해놓고 나서 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풍향 변화가.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화살표를 감아 보는 거야. 아래에서 위로 감아 보니까, 어머?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감기네. 아,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구나. 따라서 지금 이곳은 위험 반원에 속하는구나. 라는 걸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겁니다. 안전반원이 아니라 위험반원에 해당하겠고. 자, 그럼 디귿 볼게요. T 시점에 관측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곳은 태풍의 눈이지. 자, 그럼 우리가 태풍의 눈의 특징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태풍의 눈은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근데 바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풍속도 어때야 돼요? 풍속도 약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T지점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건 오케이, 맞아. 그런데 풍속이 가장 강하거든요. 따라서 이곳은 태풍의 눈이 아니라 태풍의 눈 주변에 있는 강풍이 부는 지역이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약한 하강기류 나타나지 않는구나라고 정리해 줄수 있겠습니다. 기억만 맞아서 우리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비슷한.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니은에서 본 선지랑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다음 문제 8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우리나라 주변에서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저기압에 대한 문제인데, 보니까 전선을 동반한 어느 저기압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아, 이거 지금 전선 동반했으니까 온대저기압이네라는 거 체크가 될 것이고,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 남서쪽으로 한랭전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중위도에서 형성되는 저기압이니까,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 즉,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이 저기압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한 기단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온대저기압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맞아요. 전선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선을 동반한다는 건이 전선을 기준으로 공기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될게이 가운데 삼각존. 여기가 따뜻한 공기 구역이고, 이 삼각존을 둘러싼 나머지 부분은 찬 공기 구역이에요.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동일한 성질을 가진 한 기단 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기단이 만나면서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요 저기압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억 틀렸고. 자, 니은입니다. A 지역은 시간에 따라서 풍향이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했는데, A 지역은요. 저기압의 중심의 이동 경로에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남쪽에 위치하면요. 저기압이 이동하는 동안 전선이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처음에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동풍. 첫 번째로는 요런 바람이 불고,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서는 남서풍. 요런 바람이 불고, 그 다음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북서풍. 이런 바람이 불거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니은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틀린 보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까 태풍에서도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관측소의 위치 판별했었거든. 위험 반원인지 안전 반원인지. 그리고 요것도 풍향 변화를 이용해서 저기압 중심의 남쪽에 위치하는지, 저기압 중심의 북쪽에 위치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북반구에서 저기압이 이렇게 통과를 해. 저기압. 자, 그럼 우리가 바람은 항상 저기압 쪽으로 불어 들어가거든요. 그럼 봐봐요. 관측 지점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고 해볼게요. 요 각각의 지점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저기압이 이동하는 경로에 오른쪽에 있는 지점, 저기압이 이동하는 경로에 왼쪽에 있는 지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지점은요. 항상 바람이 저기압을 향해서 불어들어가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풍향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풍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기압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반면에 왼쪽에 있어도 바람은 저기압을 향해서 불어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풍향이 변하는 거고,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 이동 경로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통해서 풍향 변화 파악해 줄수 있어야 되더라. 그렇게 니은을 풀어 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폐색 전선 물어보고 있어요. 폐색 전선은 기역보다 니은에 위치할 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폐색 전선은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 따라잡으면서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발달 초반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멸돼가고 있을 때, 발달 중후반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니은에 위치할 때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8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서 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9번 문제 우리 신춘순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탐구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가에서요. 소금 3.5g을 물 96.5g에 넣었대요. 그러니까 총 물과 소금을 합친 소금물이 100g인 거고, 거기에 소금이 3.5g 들어있으니까, 결국 이 소금물의 농도는 3.5%인 겁니다. 그게 지금 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요, 이 소금물을 냉동실에 넣어서 얼렸어요. 그래서 얼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지금, 나에서 얼음과 소금물을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에서 이 소금물의 농도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물은 얼음이 빠져나고 난 다음에 소금물이야. 그리고 라는 얼음이 녹인 물을 그 농도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농도가 되게 낮아요. 얼음은 순수한 물이 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소금물보다 농도가 되게 낮아. 그러면 얼음이 얼면서 순수한 물이 많이 빠져나가 버린 거니까 여기 남아있는 소금물은 농축이 됐을 거란 말이지. 따라서 남아있는 소금물의 농도는 3.5%보다 높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 3.5보다 작다라는 건 틀린 보기가 되겠고, 니은입니다. 수온이 같을 때 기역과 니은의 밀도를 비교해봐라 라고 했어요. 우리 밀도는 크게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받는데,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지. 근데 지금 수온이 같다 라고 했으니까 염분만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염분은 기역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라는 니은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융해되면, 아, 요거 항상 우리 이런 얼음 나오는 이런 심층순환 나오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융해되었대. 그러면 이 얼음을 녹인 물이 유입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 얼음을 녹인 물은 염분이 상당히 낮은 물이에요. 염분이 낮다는 건 밀도가 작다는 것이고, 밀도가 작으면 침강을 잘 한다, 못한다? 침강 자체가 무거운 물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기 때문에 침강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심층순환이 약해진다라는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니은 디귿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탐구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좀 어려워

하는 우리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문제 딱 보자마자, 아, 엘니뇨 라니냐구나, 라는 거감 오실 테고, 보면, 난방 진동 지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평상시 열대태평양의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요 가운데까지는 우리가 동태평양을 의미를 하고, 여기 지금 이쪽 부메랑 부분은 서태평양을 의미한다. 라는 거 일단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표시된 기역은 서태평양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은 중심부에 있기는 하지만 동태평양과 변화 양상이 같은 동태평양을 대표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난방진동 지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엘니뇨 라니냐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아, 난방진동 지수가 크다는 건 라니냐 시기야라는 걸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방진동 지수가 큰 때가 라니냐 시기, 난방진동 지수가 낮을 때가 엘니뇨 시기인데, 근데 사실 이 난방진동 지수 양의 값이면 라니냐다, 음의 값이면 엘니뇨다 외워놓고 있어도 되지만, 문제에선 항상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판별할 수 있도록 난방진동 지수에 대한 해석을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니은 지역의 해면 기압 편차 빼기, 기역 지역의 해면 기압 편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상황을 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이라고 보고, 우리 기역 시기와, 아, A 시기죠. A 시기. 그러니까 라니냐라고 할게요. 라니냐일 때와 엘니뇨일 때의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의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라니냐일 때는요, 무역풍이 더 강해진 거잖아요. 더 많이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해서 서태평양에서 상승기류가 더 강해지고요. 동태평양에서 하강기류가 더 강해진 시기가 라니냐입니다. 반면에 엘니뇨는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상승기류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서태평양은 상대적으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요런 시기가 되겠더라. 근데 지금 여기에서 기역 지역과 니은 지역이요, 기역이 여기고 니은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역이 여기고 니은이 여기야. 자, 그럼 기압이 어떻게 됐나라는 걸 보면은, 상승기류 발달했으니까 기압 평소보다 낮아지고요. 하강기류 강해졌으니까 기압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라니냐 시기에는 니은의 기압 해면 기압 편차 빼기, 기역의 해면 기압 편차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니냐 시기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엘니뇨 시기에는 반대죠. 지금 서태평양에서 하강기류 발달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해면 기압이 높아진 것이고, 지금 중앙태평양, 동태평양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상승기류 강해졌으니까 기압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 값을 해주니까 음의 값을,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게 엘니뇨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모르더라도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언제가 라니냐고 언제가 엘니뇨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더라.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 시기, 라니냐 시기에는 워커 순환이 평소보다 강해지는 거 맞아요. 뭐든지 강해지는 기간이 라니냐이고요. B 시기 엘니뇨예요. 엘니뇨 시기에는 평년보다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아니지. 엘니뇨 시기의 정의 자체가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쪽의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게 엘니뇨의 정의이거든요. 따라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볼게요. 적도 부근 해역에서 혼합층과 수온약층 경계면의 동서방향 경사. 자, 여러분들, 이 동서방향의 경사 자체가 왜 생겼냐면, 무역풍 때문에 경사가 생긴 거야. 그러면 무역풍이 강해지는 라니냐 시기에는 당연히 경사가 더 심해지겠지. 무역풍이 약해지는 엘니뇨 시기에는
경사가 원래

때보다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 방향의 차이 자체가 무역풍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무역풍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동서 방향 차이가 더 극심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경사는 A 시기가 더큰 겁니다. 근데 디귿에서 A 시기가 더 작아요 라고 했으니까 디귿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답은 기역 1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엘니뇨 라니냐는요, 진짜 예전에는 정말 고난도 문제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자료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자료, 비슷한 자료들이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무언가 꼴 내용이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알지만 변형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이미 변형될 만큼 된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 내용 틀리시면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 우리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문제. 근데 내가 수능에서 고득점을 원한다면 이 파트에서도 역시나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파트인데, 자, 볼게요. 일단 그림 가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럼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특정한 시기에 경사각을 이렇게 점을 좀 찍어 놓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게. 그리고 나는 뭐냐면요. 지구가 공전궤도의 근일점에 위치할 때.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 이 북극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거 근일점이라고 알려준 거 되게 친절한 거고요. 현재 북극이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북반구 계절이 뭐다라는 걸딱알 수가 있지? 그렇지. 태양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겨울이거든요. 그럼 우리 근일점이라는 걸안 알려줬어도 북반구가 겨울철이야? 그러면 북반구는 현재 연교차가 작은 시기이니까 이거 지금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했을 때야 라는 거 사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수능에선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느냐를 가정해서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경사각의 변화만을 고려했을 때라고 했어요. 그때의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기온의 연교차는 경사각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경사각이 클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지. 따라서 A와 B의 경사각만 비교해주면 되고요. 우리 아까 점으로 나타냈었습니다. A가 B보다 경사각이 훨씬 더큰거 체크할 수 있어요. 따라서 A보다 B 시기에 크다라는 기억은 틀린 보기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이번에는 세차운동만을 고려하라라고 합니다. 아, 경사각 따지지 말고 세차운동만 따져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잘 봐요. 남반구 물어봤어요. 그러고 현재랑 기역시기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 수능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요거 딱 보자마자 남반구는 현재 연교차가 가장 커. 그래서 무조건 현재가 기역시기보다 연교차가 클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풀고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 우리 지금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철 연교차가 작고 남반구는 반대로 여름철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 사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거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몰랐다라고 한다면 일단 외워주시고, 현재 남반구는 연교차 큰 시기다라는 거 외워주시고, 만약에 이걸 못 외웠다라고 하더라도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라는 건 남반구 계절 반대니까 남반구는 여름이거든. 그러면 근일점에서 여름, 이미 더운데 태양이랑 가까워. 그러니까 연교차가 가장 큰 시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 기역은 어쨌든 그것보단 연교차가 작아지는 시기이죠. 따라서 현재보다 기역 시기에 작다라는 니은이 맞는 보기구나 라는 거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전축 경사각이 C이고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C를 보니까 현재보다 경사각이 큰 시기예요. 그리고 북극의 위치가 니은이래요. 자,

북극의 위치가 니은이면은 북반구 태양양하고 있으니까 여름 된 거예요. 그죠? 이때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 현재랑 비교하라라고 했어요.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요거는요.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 기온의 연교차 물어보면 선생님이 비교하라고 했던 순서가 있어요. 제일 1번이 무엇이냐? 경사각부터 비교하라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경사각을 보니까 현재보다 지금 시시기에 경사각이 더 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벌써 끝난 거예요. 경사각이 클수록 기온의 연교차 큰 거잖아. 따라서 현재가 C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C가 더큰 겁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구나. 바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경사각만 따져도 C가 더큰 것이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경사 방향도 확인하고 싶은데요? 두 번째로 봐야 될게 경사 방향이거든요. 그럼 경사 방향 보면은, 현재는 근일점에서 북반구 겨울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한 시기에는 근일점에서 북반구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경사 방향을 따져줬을 때도 연교차 더큰 것이지. 2번까지 올 필요 없이 1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번에서 해결 안 됐어. 2번 왔어. 근데 2번에서도 해결 안 됐어. 그럼 그때 세 번째 이심률 비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심률을 고려 안 해도 되지만 실전에서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 비교해 주시면 시간 많이 단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답은 지금 니은만 맞으니까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 갈 건데 천체 문제 나오고요. 물리량 표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 겁먹잖아요. 근데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은 겁안 먹습니다. 왜냐? 내가 다풀수 있으니까. 근데 이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의 물리랑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거 아는데 이 부분은 진짜 열심히 연습해서 꼭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변수가 좀 적은 파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절대 등급이 있어. 근데 우린 절대 등급을 광도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둘 일단 상관관계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반지름이 있어요? 광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 광도 공식 사용하면은 반지름 표면 온도 등장하잖아. 근데 지금 표면 온도 대신에 람다맥스 값이 있습니다. 그럼 이 람다맥스 값 이용해서 표면 온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옆에다 한번 적어보면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양변에다가 표면 온도를 곱해주시면, 람다맥스에다가 표면 온도를 곱한 값은 일정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어떨 때쓸수 있느냐? 요럴 때쓸수 있어. 지금 0.5 대 0.5 대 0.1이잖아요. 그러면, 쌤이 여기에 지금 표면 온도를 옆에다 써볼게요. 1이라고 두는 거야. 그럼 태양이 1이면 A의 표면 온도도 1이겠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람다맥스 곱하기 표면 온도는 다 일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0.5 곱하기 1은 0.5거든. 0.5 곱하기 1은 0.5거든. 그럼 0.1 곱하기 몇이 0.5야? 5지. 그래서 표면 온도는 B가 태양과 A의 5배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조금 더 쉽게 분모 안 들어가고 분수 안 들어가고 풀수 있더라.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태양과 A의 분광형. 표면 온도가 같으니까 분광형 같아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에서 B는 B, C의 노수는, 지금 B는요, 주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이고, 지금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5배나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되게 큰 주계열성이에요. 이렇게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시에노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더 활발하지. 근데 니은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선지를 찾아봐라라고 하면 당연히 디귿이겠죠? 자, 디귿에서 보시면 일단은 광도를 구해야 되는데 광도 구할 때 우리 광도 공식 사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요. 라는 식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기준별이 되는 태양이라는 별이 있어요. 근데 태양을 보니까 반지름도 1, 광도도 1, 그 다음에 표면 온도도 우리가 1로 두었거든. 그러니까 셋다 1이니까 요거를 는으로 바꿔도 됩니다. 요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광도를 구해보면, 봐봐요. 반지름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러면 요곳의 제곱 곱하기 1의 4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 된 거지. 그죠? 여기 고칠 거 없고. 그 다음에 광도는, 자, 해볼게요. 광도 디귿은 반지름이 2의 제곱이야. 그럼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표면 온도는 5야. 그럼 5의 4제곱. 해주면 10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게 10의 4제곱. 됐죠? 그럼 디귿은 구했어요? 그럼 기역과 니은을 구해줘야 되는데, 기역과 니은은 우리 절대등급은 광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며. 자, 그럼 볼게요. 지금 태양의 절대등급이 나와 있어. 근데 A는 태양보다 만배 어두워. 우리 광도가 만배 차이 나면 등급은 10등급 차이 난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10등급 차이 나. 근데 더 어두우니까 10등급 더 커요. 따라서 기역은 14.8등급. 자, 디귿 똑같아요. 태양이랑 B랑 광도가 만배 차이 나. 우리 만 배면 10등급이라며. 100 곱하기 100, 5등급 더하기 5등급, 10등급이라며. 근데 이번엔 더 밝아. 그러니까 태양보다 10등급 작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2등급. 다 구해줬으니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디귿은 10의 4제곱이고요. 나누기, 기역 빼기 니은은 20이에요. 그러니까 500이 되는 거 맞네. 따라서 기역이랑 디귿이 답인 거고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풀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 14번 문제를 풀 때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푼 문제는 아닌데, 우리 이번 5회차의 10번 문제 보시면은, H활도상에서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별이 어떤 진화 경로를 지나는지가 그림에 나와 있거든요. 요 그림이랑 연계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10번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실 수 있으면 이 14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볼게요.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돼. 광도, 표면 온도. 이렇게 H활도를 그려놓은 다음 태양이 대략 여기에 위치한다 라고 하면 원시별에서 태양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태양이 백색 왜성이 되는 경로까지 요 정도 여러분들 그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럼 봐볼게요. 지금 처음에 기역 구간이 뭐인지가 중요한데, 기역 구간 볼게요. 기역 구간을 보니까 광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광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광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원시별 단계겠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원시별.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속 광도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조금씩 높아지는 거 확인되죠. 이때가 이제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거일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게 주계열성이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어요. 자, 그럼 기역 볼게요. 기역 시기에는 중력보다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더 크다. 기역은 지금 원시별이고요. 원시별은 중력 수축하는 단계입니다. 중력 수축한다는 건 팽창하려는 힘보다 수축하려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이고, 따라서 중력이 더 커야겠지. 근데 기역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역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 시기에 별은 주로 PP 반응, 별의 에너지는 주로 PP 반응으로 생성된다. 지금 니은 시기는요, 우리 태양이 주계열 단계에 위치할 때의 시기입니다.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별이. 자, 그러면 우리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진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CNO 순환 반응보다는 PP 반응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을 하죠. 따라서 니은 맞는 보기. 자, 디귿입니다. A 시기의 별의 절대등급 현재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절대등급은 광도랑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이고, 광도를 비교해 보니까 현재가 A보다 더 높거든. 그러면 광도가 더 클수록 절대등급 작은 거니까요. A 시기가 현재보다 더 광도가 작으니까 절대등급은 커야겠지. 근데 디귿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아서요. 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4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고, 자, 그럼 또 역시나 대망의 마지막 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14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딱 보니까 허블 법칙 사용해야 되는 문제이고, 너무 고맙게도 90도의 각도가 딱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도

삼각비 이용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지금 은하의 후퇴 속도 나와 있고, 또 허블 법칙을 만족하고 막 거리가 나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일단 식 하나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허블 법칙과 관련되어서는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이에요 라고 쓸수 있고, 또 이것은 고유 파장에 대해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라고 쓸수 있고, 또 요것이 적색편의량이에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되죠? 일단 요식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지금 문제에서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50메가파색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 사이의 거리가 50메가파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직각이잖아요. 그쵸? 직각이고, 여기에 지금 후퇴 속도의 B가 3대 4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후퇴 속도의 B가 3대 4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여기 봐볼게요.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는 상수값이니까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고 그것은 적색 편의에 비례하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죠? 따라서 후퇴 속도가 3대 4라는 것은 4대 3이라고 할게요. 4대 3이라는 것은 거리가 4대 3이라는 뜻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은하에서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4대 3입니다. 그럼 우리는 3대 4대 5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근데 지금 5에 해당하는 곳이 50메가파색이거든. 따라서 뒤에다 공 하나씩만 붙여주면 되겠네. 이러면 우리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전부 다 구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기억을 풀 수가 있겠어요. 기억 볼게요. A는 우리 은하에서 30메가파색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후퇴 속도가 4대 3이니까요. A는 지금 40메가파색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너는 틀렸다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니은이에요. 허블 상수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후퇴 속도를 알고 거리를 알면 허블 상수 구할 수 있겠지. 자,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B로 해보겠습니다. 자, B의 후퇴 속도는 2100km/s예요. 이것은 허블 상수에다가 거리, 지금 단위 생략하고 쓰는 겁니다. 거리는 30. 단위끼리 곱해주면 km/s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허블 상수의 숫자는 70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 따라서 허블 상수가 70km/s/MPa라는 거 구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B에서 관측할 때, 우리 허블 법칙은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더라. 그래서 B에서 관측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은하의 후퇴 속도는 A의 후퇴 속도의 0.6배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B에서 관측했을 때 우리 은하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30메가파색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B에서 관측했을 때 A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50메가파색만큼 떨어져 있어. 따라서 후퇴 속도의 B도 3대 5가 될 것이고요. 3대 5이니까 우리 은하가 A의 후퇴 속도의 0.6배인 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 디귿이 맞아서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18번 문제 볼까요?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K사가 나옵니다. 자, K사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K사의 파장에 따른 상대적 복사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준파장. 요게 지금 관측파장인데, 요 방출선에 대한 기준파장이 656.3이다 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위 생략하고 쓰도록 할게요. 자,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이 K사에서의 방출선은 일반 은하보다 넓다.
그렇지. 우리 K사는요, 중심부의 거대 질량의 블랙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넓은 방출선은 세이퍼트 은하에서만 나타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K사에서도 넓은 방출선 관측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맞는 얘기, 특이 은하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니은이에요. 이 K사까지의 거리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거리 구할 때 요거 허블 법칙 이용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니은에서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에다가 거리 곱한 값. 이것은 고유파 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빛의 속도인데, 지금 나머지 값을 알고 있으니까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허블 상수가 70이죠. 단위 생략하고 쓰면 70에다가 거리 곱한 게 킬로미터 퍼 세크의 단위로 나올 것이고, 이때 고유 파장 656.3 단위 생략하고 관측 파장이 지금 760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의 변화량은 이 둘을 빼줘야 됩니다. 이 둘을 빼주면 몇이 나오냐? 103.7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값. 자, 숫자가 좀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계산해서 우리가 거리를 구해보면요. 이 거리가 대략 677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700보다는 짧은 거리이지. 따라서 700메가파색보다 멀다라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틀렸고. 자, 디귿. 여러분들 요거 좀 틀린 친구들 많을 것 같거든요. 디귿에서 지금 H, 지금 수소의 베타선과 감마선의 파장 변화량을 물어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게 지금, 적색 편이랑 항상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적색 편이랑이 지금 요 값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알파, 베타, 감마선에서 적색 편이랑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귿 볼게요. 지금 베타선의 고유 파장은 562.8이고, 파장의 변화량 몰라요. 근데 이것과 뭐가 같아야 되냐면, 지금 감마선의 고유 파장 503.7분의 파장의 변화량.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분모가 다르니까 분자가 같을 수가 없겠죠. 분모값이 클수록 분자값도 큰 겁니다. 따라서 파장의 변화량은 베타가 지금 감마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다. 파장의 변화량이 같은 것이 아니라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적색 편이 값이 같은 거구나 라는 거, 이거 오해하기 쉬우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만 맞아요. 1번이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에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빅뱅 우주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기억은 상당히 쉽죠. 기억에서 지금 우주의 나이 물어보았는데,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될 때 우주의 나이 3분인가요? 아니지. 3분은 헬륨 원자핵이 생길 때이고, 우주 배경 복사는 중성 원자가 생기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따라서 3분이다라는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우주 배경 복사는 헬륨 원자핵의 생성으로 방출되었다? 아니지. 헬륨 원자핵은 빅뱅 후 3분이 되었을 때이고, 우주 배경 복사는 중성 원자가 형성되면서 방출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디귿이 맞는 거일 텐데, 디귿 볼게요. 현재의 우주의 크기는 우주 배경 복사 방출 시기보다 약 1100배 커졌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대략적으로 구해줘야 되는데, 이때도 여러분들 잘 봐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가 나왔고, 우주의 온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두 개를 곱한 값, 람다 맥스에다가, 우주의 온도를 곱한 값, 표면 온도를 곱한 값은 일정하다. 이게 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우주 공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 둘을 곱한 값과 이 둘을 곱한

0: 값이 거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옆에다가 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배경복사가 방출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 3000K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람다 맥스 값 1 마이크로미터였어요. 이것은 현재 2.725 켈빈에다가 현재의 람다 맥스를 곱한 값이더라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고, 요렇게 해서 람다 맥스를 구해주시면 이게 11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디귿에서 약 1100배 커졌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 디귿만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역시나 마지막 문제로 20번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요. 요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알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면 그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요, 서로 다른 우주 모형 A, B, C, D, E가 나와요. 자, A, B, C, D, E를 옆에다 써볼게요. A, B, C, D, E 다섯 개의 우주 모형이 나오고, 각각에 대한 밀도비가 나오는데, 각각이 지금 무엇이냐? 지금 요 람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암흑 에너지의 밀도 B이고요. 지금 DM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크 매더에서 암흑 물질. 그리고 여기는 보통 물질.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A, B, C, D는요, 암흑 에너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비가 0입니다. 따라서 A, B, C, D는 전부 다 감속 팽창 우주예요. 물질만 존재하는 감속 팽창 우주. 그리고 E는요, 유일하게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암흑 에너지의 밀도비가 0.7,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물질의 영향보다 큰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구나 라는 거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속 가속을 확인을 했으면 우주의 곡률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주의 곡률은 어떻게 해주냐? 밀도비 3개를 더해서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1이랑 같은지를 통해서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우리 A부터 해볼까요? A는요, 암흑 물질이 1.0이에요. 근데 암흑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고 보통 물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3개의 밀도비를 더하면 1.0이야. 3개의 밀도비를 더했는데 1이다? 그러면 요거 평탄 우주입니다. 곡률이 0. 자, 반면에 B 볼게요. B는요, 지금 보통 물질이 0.5고요. 50%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암흑 에너지 존재하지 않고 암흑 물질도 존재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보통 물질만 존재하는데 밀도비가 0.5야. 1보다 작아. 그럼 이건 열린 우주예요. 곡률이 마이너스. 자, C 볼게요. C는 여기거든요. 보통 물질이랑 암흑 물질의 밀도비 더해주면 0.5 더하기 0.5. 1입니다. 평탄 우주지.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D 볼게요, D. 보통 물질 더하기 암흑 물질이 1 더하기 1, 2입니다. 1보다 커요? 그럼 요건 닫힌 우주야. 곡률이 플러스. 자, 마지막 E 보겠습니다. E는요, 암흑 에너지 0.7. 보통 물질 0.5, 암흑 물질 0.25. 그러니까 이게 가장 현재 우주랑 흡사한 것이고요. 어쨌든 세개다 더하면 0.7 더하기 0.05 더하기 0.25이니까 1이거든. 따라서 이것도 평탄 우주. 그러니까 가속인지 감속인지랑 우주의 곡률 보는 거는 완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에서는 별이나 은하가 생성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별이랑 은하는요, 보통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일단 별이 있다는 건 보통 물질이 있다는 것인데, A는 지금 보통 물질이 없어요.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별이나 은하 생성될 수 없겠지.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현재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는 B가 D보다 많다라고, D가 B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자,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 이거는 옆에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주의 크기, 시간. 이렇게 그려보면, 등속 팽창 우주를 가정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닫힌 우주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평탄 우주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고, 열린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지만 감속 팽창, 그리고 가속 팽창 우주는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니은에서 D와 B를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D가 닫힌 우주거든요. 그럼 닫힌 우주, 요게 D입니다. D. 요게 지금 현재가 되겠고요. 현재 시점. 그리고 B는요. 열린 우주, 감속 팽창 우주의 열린 우주이니까 요게 D예요. 아, B예요, B. 그럼 B의 시작은 여기거든. D의 시작은 여기거든. B, D. 그럼 현재까지 오는 동안 B의 나이가 D의 나이보다 더 많은 거지.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B가 더 많습니다. 근데 D가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디귿이에요. C와 E 모두 우주의 곡률이 0이다라고 했는데 C 평탄우주, E 평탄우주. 평탄우주면 우주의 곡률 0인 거지. 따라서 디귿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4번으로. 우리 지금 이게 생성될 수 없다가 맞는 거죠? 생성될 수 없다가 맞는 거니까. 기역 디귿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 보았어요. 전부 다 풀어보았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자료 해석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문제풀이에 진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 꼭 열심히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꼭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기를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29번째 시간이고요. 13번째 주제,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07페이지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요 파트에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를 비교하는 내용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 단독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생산자 서비스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자 서비스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이 종종 선제로 출제가 되곤 합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은 교통인데요. 교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교통수단들의 입지 관련된 문제들이 최근에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다 외워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필요한 내용들은 암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이 교통노선의 시작과 끝지역을 기억해 둔 다음에 아 어디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 수송 분담료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은 자료로 나오기보다는 선지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 여객과 화물, 국제 여객과 화물에서 어떤 교통수단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지 요 내용들은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 그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료 관련된 내용들이 자료로 나오고 선제들이 쫘라락 나와 있었을 건데 최근에는 또 그런 문제들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은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오늘 108페이지의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좀 웃긴 건데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군인들은 잘 알아.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을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로 길이를 다 재서 길이를 딱 맞춘 다음에 거기 이렇게 그 각을 잡아서 줄을 딱 이렇게 잡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예, 줄을 딱 맞는 다음에 그줄 옆에를 또싹 다림질로 밀려서 줄이 이렇게 딱 솟아오르게 다림질하는 그 요령이 있었어. 그 요령들이 대대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제가 그 요령을 전수받아서 다림질병으로 활동을 했었고, 제 후임한테도 물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발병 했었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이발병 했었는데요. 이발병은 당시에는 이제, 가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이발기계, 그 바리깡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발기계로만 머리를 잘라주는 겁니다. 깍지 끼고 잘랐다가 깍지 빼고 쓱쓱쓱 자르는 건데, 네. 어마어마한 참사가 벌어지곤 합니다. 한번 삐끗하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뭔가 제가 창작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데 이발하는 건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다듬어주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미용사의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미용사의 꿈을 꿨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가위손이라는 영화를 패러디한 겁니다. 머리를 자르러 온 거야. 자, 이 미용업은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업을 통해서 서비스업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머리를 자르고, 아니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거죠. 큰일 날 뻔했어.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서비스 생산하고 있는 거야. 이분은 머리카락을 잘리면서 서비스업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생산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서 소비하는 겁니다. 택시 타면은 운전을 하면서 서비스업을 생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타고 가면서 서비스업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업의 첫 번째 특징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소비자 근처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만나서 서비스업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비스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수요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많이 자를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미용실이 있는 거고, 택시를 많이 탈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택시기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이분이 저한테 머리를 자르고 나서 엄청나게 만족을 한 거예요. 와, 너무 이쁩니다. 감사해요, 원장님. 하면서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다 얘기한 거야.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가족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가족들이 다 똑같아. 가족들이 저한테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다 같이 옵니다. 와! 엄청나게 똑같이 생겼죠? 다 가족들이야. 다 같이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 거, 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사람이 온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잘라야 됩니다. 물론, 기계가 발령이 돼서 기계를 딱 씌웠다가 벗기면은, 자, 어떤 머리 해주세요. 띡띡띡띡 하면은 뿅뿅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대량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서비스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용업, 뭐, 네일 아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운전도 마찬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서비스업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조금 벗어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소비하겠죠? 또, 제가 한번 생산해서 많은 친구들이 볼수 있으니까 대량 생산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서비스업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가 많아지면, 기계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 왜냐면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고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대량 생산이 어렵다.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시도에서는 3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의 특징 때문에. 모든 시도가 마찬가지로 3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서비스업을 생산 주체에 따라 민간 서비스업과 공공 서비스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수요 주체에 따라, 바꿔 얘기하면 누가 이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요 주체에 따라서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도 되게 쉽게 나오고요. 개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산자와 소비자 서비스업의 특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생산.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생산자는 말 그대로 생산 잘게 공급되는 서비스예요. 생산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이 또 다른 무언가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산자 서비스, 주로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광고, 회계, 연구개발 같은 것들. 광고, 우리가 날 광고하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회계, 물론 내가 하긴 하지만 회사에서 하는 회계 단위는 어마어마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및 보험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행 이용하고 우리도 보험사 이용하지만 기업에서 이용하는 것은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본적 있죠. 전기차 충전, 이제 안심하세요. 30억, 30억.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가입.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또 다섯 개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주로 기업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업이고요. 연구개발도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뭐 세무, 회계, 법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생산자 서비스업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 고객, 수요자는 누구야? 기업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이 많은 곳에 생산자 서비스가 입주하겠죠? 기업이 많은 곳은 어디냐? 오, 대기업, 중소기업이 서울에, 경기도에, 인천에 엄청 많이 분포하고 있네요. 수도권에 이런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이 대기업,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곳들입니다. 특히나 서울에 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심이나 부도심에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죠. 업무지구들. 그럼 서비스업은 수요자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데 생산자 서비스의 주요 고객, 수요자는 기업이야. 그럼 당연히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이 많은 곳에 입지하겠죠. 그 기업이 많은 곳은 대도시, 도심.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 집중도가 높다는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볼 소비자 서비스도 서울과 경기의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서울 집중도가 높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요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정한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을 어느 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하거든요. 뭐 한국의 실리콘밸리, 인도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실리콘밸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은 여기입니다. 바로 대덕연구단지예요. 어디냐? 대전입니다. 많은 연구시설들이 여기에 입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덕연구단지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연구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대전, 좋아요.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는 서울 집중도가 높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서비스. 얘는 소비자,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입니다. 도소매업, 물건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게. 얘는 식당과 호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게 가서 물건 사죠? 식당 가서 밥 먹고, 호텔 가서 잠잡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가 됩니다. 그럼, 어디에 많을까? 사람 많이 사는 곳은 가게도 많겠지? 사람 많이 사는데 식당도 많겠죠? 그래서 분포를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도시들에도 이 음식점 및 주점업, 프랜차이즈 종사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구와 비례하여 분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시도 중에 인구 많은 데가 어디야? 거기가 바로 서울과 경기이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높지만 생산자는 특히나 어디? 서울의 비중이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왜? 기업이 많아서. 자, 그런데 아까 대전은 인구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 높다 그랬죠? 요 지역들은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이 산업이 발달하면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요. 바꿔 얘기하면 인구 대비 가게도 많고 식당도 많고 호텔

차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산업 발달하면 가게 많고 식당 많고 호텔 많을까요? 볼까요? 자, 지금 요거는 음식점 및 주점업의 입지 개수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이 많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어디 있나요? 다시요. 강원도 보이고요. 제주도 보이죠. 이런 지역들은 왜 음식점 및 주점업이 많이 입지하고 있을까요? 관광 산업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 여행 오면은 가게 가서 물건 사고, 식당에서 밥 먹고, 호텔에서 잠자잖아요. 그래서 관광 산업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 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데가 관광 산업 발달한 제주와 강원입니다. 얘네들은 세트처럼 따라다니죠. 지난번에 농업에서도 관광 산업 발달한 제주와 강원은 경험농의 비율 높다 얘기했었죠. 고기랑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사업체 수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랑 편의점 중에 누가 더 많냐? 편의점이 많죠. 종사자도 편의점, 소비자 서비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요거는 규모와 관련이 깊은 건데 은행이랑 편의점 중에 누가 더 규모가 크냐? 하나의 은행과 하나의 편의점 중에 누가 더 일하는 사람이 많냐? 은행이겠죠. 종사자당 매출액? 물론, 종사자는 소비자가 많지만 매출액은 생산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식 집약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것은 생산자 서비스가 되고요. 대도시 도심 집중도도 당연히 기업 많은 대도시의 생산자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산 입지하는 정도, 바꿔 얘기하면 특정적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분포하는 것은 소비자 서비스가 됩니다. 생산자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소비자 서비스업, 개인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소비자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 입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포하는 곳에 분산되어 입지한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미용실이 한 아파트 상가에 20개, 30개 들어오면은 너무나도 경쟁이 심하니까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산해서 여기 미용실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하지만 생산자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뭐 은행 뭐 대여섯 개 보험사 막 몰려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다음,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기업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입지하는데 당연히 대도시의 도심 또는 부도심이 되고요. 대표적인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집중도가 아주아주 아주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회계, 세무, 법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탈공업화 사회에서는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큰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탐구활동, 서비스업의 특성. 자, 우리 오른쪽에 지도 볼까요? 얘기했듯이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 요게 소비자고요. 요게 생산자가 되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특히나 서울 집중도가 높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서울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면 서비스업 중 종사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다. 여기 대표적이죠. 이들 업종은 대체로 인구 규모와 유동인구에 비례하여 분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사업체가 아니죠. 종사자가 많다는 거예요. 종사자가 많다. 종사자 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니까. 다음. 지도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경기의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고 인구 규모가 작은 세종은 낮다. 관광산업 발달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는 인구 규모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업 종사자 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4배 가까이 되죠. 다음. 숙박민 음식점업은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대체로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종사자 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소비자 서비스업은 개인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업으로 소비자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에 비례하여 분산 입지합니다. 반면 얘는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이들 서비스업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중도가 아주 높다. 특히나 어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 그래서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과의 접근성이 높고 관련 정보 획득에 유리한 지역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비스 산업 살펴봤습니다. 여긴 어려운 거 많이 없죠? 아래로 가서 108페이지 이제 교통으로 가볼게요. 5단원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5단원. 자,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인데요. 사실상 교통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 자, 우리가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운송비라고 얘기하는데, 운송비는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체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은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택시 생각하면 돼요. 택시. 자, 택시를 딱 잡아서 탑니다. 그러면은 이동하지도 않았는데 타자마자 기사님이 어디 가세요? 예, EBS 갑니다. 그래요. 주행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 요금이 딱 찍히죠. 하나도 이동하지 않았는데 기본 요금이 딱 찍힙니다. 이 기본 요금이 기종점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택시가 달려감에 따라 말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말이 달리면서 내 심장도 같이 뛰죠. 그러면서 말이 점점점점 빨리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이 뛰면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처음엔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다가 아, 네! 점점 빠르게 올라가고 점점점 금액이 불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얘는 말이 뛰어가면서 택시가 앞으로 주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붙는 비용이에요. 그것을 주행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과 거리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그래서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 요두 가지를 합쳐서 총 운송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운송비의 구조는 교통수단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일단 기종점 비용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점, 시작하는 점과 종점, 끝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이런 기종점 비용은 기본 요금이기 때문에 주행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요금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거리가 0km일 때 발생한 운송비예요. 거리가 0km,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운송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거든. 이렇게 정리해보면 항공이 가장 비싸죠. 항공, 비행기예요. 그 다음이 해운. 해운. 그 다음이 철도. 그리고 도로가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얘는 터미널의 규모를 생각하면 가장 편한데요. 터미널.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터미널. 공항,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만, 유람선 타는 그런 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컨테이너들이 오고 가는 그런 대규모의 항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 상대적으로 공항 규모 가장 크고요. 항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철도 도로 순이 되겠죠. 그래서 항공, 비행기, 해운, 배, 철도 도로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km대 운송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행비용입니다. 주행비용. 주행비용은 거리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인데요. 자, 거리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면 일정한 거리 이동함에 따라 일정한 비용이 추가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을 띄어야겠죠? 근데 직선이 아니야.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 이유는 장거리 할인 때문인데 멀리 가면은 깎아준다는 겁니다. 우리 대형마트 가면은 많이 사면 깎아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요금, 기종점 비용이야. 그리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10km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부과됩니다. 이게 주행 비용이에요. 그런데 40km 초과하면은 8km마다 100원이에요.

원래는 5km마다 100원인데 40km 초과하면 멀리 가면은 8km마다 100원으로 깎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장거리 할인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할인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행 비용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행 비용 증가율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멀리 갈수록 얼마나 비싸지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멀리 갈수록 얼마나 비싸지니? 그게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항공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요세 가지만 비교해요. 좀 특수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비용 증가율이 높은 교통수단은 멀리 갈수록 많이 비싸지는 교통수단.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한 교통수단입니다. 그게 뭐예요? 도로입니다. 도로가 가장 주행비용 증가율이 높아. 다음은 철도입니다. 마지막은 해운이 됩니다. 이렇게 멀리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 비싸죠. 멀리 갈수록 많이 비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로는 단거리에 유리한 교통수단, 철도는 중거리, 해운은 장거리에 유리한 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프에서도 자, 요 구간까지는 지금 도로가 가장 싸잖아요. 그렇죠? 도로. 다음, 요 구간까지는 철도가 가장 쌉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프에서. 철도. 그리고 요 구간 이후부터는 해운이 가장 싸죠. 운송비가. 도로는 기종점 비용은, 다시요. 주행비용 증가율은 높지만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단거리에 적합한 교통수단이 되고, 해운은 주행비용 증가율은 낮지만 기종점 비용이 비싸서 단거리와 중거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행비용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멀리 가도 별로 안 비싸지기 때문에 장거리에 적합한 교통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기종점 비용,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0km대 운송비다. 이렇게 생각하자. 보험료, 터미널 유지비, 하역비 등의 고정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의 규모가 크면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행 비용, 주행 거리에 따라 증가합니다. 도로는 해운보다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더 급하다.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통수단마다 운송비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동 거리에 따라 적합한 교통수단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핵심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교통수단별 특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의 다 타봤잖아요. 내가 타봤던 그 경험 바탕으로 생각해서 적어보시면 되는데요. 철도에는 지하철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철도와 지하철을 따로 통계를 내기도 하고요. 어쨌든 도로부터 하나씩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로입니다. 도로. 자, 도로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자동차, 뭐 버스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교통수단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택시 얘기했었죠? 택시 탑니다. 여기에서 말이 달려가고 내심장도 뛰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물론 어플 같은 거 통해서 도착 지점을 입력하면은 택시를 탄 다음에 어디 가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 갑니다. 대답을 안 해도 충분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 가게 워크인처럼 택시도 그냥 이렇게 불러서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갑니다. 어디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목적지 근처에 가면은 우리 이렇게 고개를 쭉 내밀고 아저씨 거기서 좌회전이요. 저 횡단보도 지나서 우회전할게요. 거기에서 직진하고요. 거기에서 횡단보도 지나서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저씨가 아유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요리조리 쇽쇽 가서 거기까지 이동해 줍니다. 왜? 차는 일단 차가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폭만 있으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차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기관사 아저씨한테 여기서 우회전해 주세요. 점프, 뭐산 넘어가 주세요. 이런 거안 되잖아요. 하지만 자동차는 가능합니다. 얘는 어디든지 갈수 있어.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동성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동성이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이 오토바이가 되는 거죠. 오토바이. 그래서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까지 이동시켜 줍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까지. 문 앞까지. 그래서 문전 연결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전 연결성이 좋다. 기동성이 좋으니까 그 바로 앞에까지
데려다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외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내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물론 너무나도 많은 비가 내리면은 차 운전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하천이 범람했을 때도 충분히 자동차 운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꾸불꾸불한 이런 산지도 우리는 자동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로 이렇게 막 꼬불꼬불 가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는 상대적으로 지형과 기상의 제약이 작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어마어마하게 안개가 많이 껴있고 어마어마하게 눈 많이 내리면은 운전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행기나 배보다는 기상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자, 버스 정류장에 가면 가끔 이렇게 시간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시간에 버스가 정확히 늘 오던가요? 안 올 때가 있어. 안 온다고 막 화내나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시간이 몇인데 버스가 안 오나요? 아닙니다. 막히겠지. 사람이 많나 보지.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체가 되기도 하고 신호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못 맞추는 경우가 흔해요. 정시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어디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해요. 정말 어디든 가거든요. 하천으로도 뛰어들고 지하로도 뛰어들고 때로는 집으로도 뛰어들로를 따라 이동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문 앞까지 데려다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동성 떨어지고 운전 능력성 떨어져요. 또한 높은 산이나 험준한 계곡 같은 데는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형적 제약은 큰 편입니다. 기상의 제약은 작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철도도. 하지만 엄청난 장점이 있죠. 일단 시간표. 이 시간에 오나요? 네, 거의 대부분 요 시간에 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 가보면은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간표 봤더니만, 오, 곧올것 같아. 조금만 뛰면 살수 있을 것 같아. 탈수 있을 것 같아. 탈수 있을 것 같아.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딱 옵니다. 아, 가끔은 좀 늦게 오면 좋겠는데 그 시간에 딱 와서 떠납니다. 제 시간에 오죠. 정시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정해진 길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동차는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어디든 가다가 사고가 날수 있지만 철도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로를 탈선하지 않는 이상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 자, 세 번째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철도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철도는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물론 도시 내에서 이동도 가능하지만 지하철은 주로 도시 내에서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지하철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이런 데 있습니다. 대도시에. 차가 너무 많아.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차가 너무너무 막힙니다. 차를 타거나 뭐 버스 타면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지하로 가면은 룰루랄라 제 시간에 맞춰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대도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하철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땅 파서 거기다가 철로 깔고 막, 승강장 만들고 비용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지만 그 공사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나 어느 시간에 타는 사람들이 많냐? 주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타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옛날에는 그 푸시맨이라고 해서 사람들 못하면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정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에는 사람들이 못 타고 막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기도 하고. 자, 결론은 출퇴근을 담당합니다.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화물 운반에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 택배 같은 거, 실버 택배라고 해서 이제 상자 같은 거 타고 운반할 때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통계에 잘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물 운반엔 이용되지 않는다. 출퇴근 담당한다. 다음 네 번째는 해운입니다. 배요, 배. 자, 이 해운할 때 배는요. 우리가 배 타본 친구들 있죠? 우리가 타봤던 그런 여객선, 유람선, 모터보트 이런 게 아닙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이런 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컨테이너에 사람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 컨테이너가 수십 개가 실려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선박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적합합니다. 왜? 주행 비용 증가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화물을 장거리까지 운송한다. 주로 어떨 때? 화물
수출입의 배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비행기는 너무 비싸니까 배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주로 화물의 수출입에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여객이나 화물송의 배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해운의 단점은 이런 겁니다. 와우 와우 와우 보기만 해도 위험하죠. 제가 예전에 독도에 가려고 이제 울릉도에 갔던 적이 있어요. 울릉도에 가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독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도를 목표로 갔던 건데 독도를 못 가고 울릉도에만 있다 왔습니다. 내내 제가 있는 4일 내내 울릉도에서 독도 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치고 이그 뭐야 바다가 많이 출렁이면서 파고가 높아지면서 배가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배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람입니다. 비도 눈도 괜찮아.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파도가 심해지면서 배가 전복되거나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의 제약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죠? 되게 느립니다. 하지만 멀리 갈때 싸기 때문에 화물 수출입에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입니다. 항공. 비행기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 비행기의 가장 큰 단점. 얘는 비싸요. 비쌉니다. 운송비가 비쌉니다. 멀리까지 가는데 돈을 되게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유럽까지 갔는데 막 2, 300만 원막 나오고 막 그래요.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하죠. 공항에 가면은 사람들 비행기 지연되고 결항돼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들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백두산 갔다 왔는데 백두산 갈때 13시간이 지연됐어요. 13시간. 그래서 정말 그 인천에서 볼링도 치고 탁구도 치고 만화책도 보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우나도 갔는데도 비행기 시간이 안 돼서 공항에서 또 누워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기 힘들어요. 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거든. 특히나 비바람 몰아치고 안개 끼고 이러면은 비행기가 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상 조건의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지연되고 결항되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항공을 이용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빠릅니다. 멀리까지 단시간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배 타고 유럽 가면 뭐몇달 걸릴 겁니다. 몇 달까지는 아니겠죠. 엄청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비행기는 어쨌든 하루 안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운송 속도 빨라. 주로 국제 여객송에 많이 이용되고요. 최근에는 크기가 작은 하지만 부가가치가 큰 화물의 국제 수송에도 항공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도로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데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단거리 운송에 유리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과 문전 연결성이 좋다는 건데 이 장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여객과 화물송에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지형적 제약도 작죠. 철도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 증가율이 도로와 해운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중장거리 수송에 유리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정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해운, 기종점 비용이 비싸지만 주행 비용 증가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죠. 왜? 주행 비용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 수출입에 많이 이용됩니다. 화물 수출입. 다음, 강한 바람 불면은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큽니다. 다음,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이 비싸요.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장거리 여객 수송과 고부가가치 화물 수송에 유리합니다.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고요. 그런데 신속한 수송에 유리하다. 비싸지만 빨리 갈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해운은 운송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이런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가면은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이 나와 있는데 얘는 뭐냐? 어떤 교통수단을 여객 수송할 때, 화물 수송할 때 많이 이용하느냐? 자, 먼저 왼쪽은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입니다.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거기에다가 거리를 곱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 여객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는 도로입니다. 얘기했었죠? 기동성이 뛰어나고 문전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시는 도로입니다. 도로. 다음, 출퇴근할 때 여러분들 차 다음으로 뭐 많이 이용하죠? 차 다음으로 지하철과 철도 많이 이용하는데 지하철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도시는 인구 밀도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출퇴근에 지하철이 두 번째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수 기준으로 지하철이 2등이에요. 세 번째가 철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철도는 주로 도시 간 연결에 이용되고 지하철은 도시 내에서의 이동에 이용된다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철도는 지하철보다 운송거리, 수송거리 자체가 멀어요. 그래서 거리를 곱하게 되면 철도가 지하철을 앞지르게 됩니다. 일단 국내 여객 출퇴근 생각하면 가장 편한데 출퇴근할 때 비행기나 배 이용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나마 이용한다면 상대적으로 배보다는 비행기 타고 멀리까지 이동하겠죠.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제주도 갈때 비행기 같은 거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리 곱했을 때 상대적으로 분담률이 높은 A가 항공, B가 해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도로 다음으로는 지하철과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높은데 단거리 이동 비율이 높은 지하철은 인기준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고 장거리 이동 비율이 높은 철도는 사람에다가 거리를 곱한 기준의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다. 항공과 해운은 모두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낮은데 거리 곱했을 때 여객 수송 분담률이 많이 높아지는 A는 상대적으로 장거리 여객 수송이 많은 항공이 되고 B는 연합 가까운 데 많이 가는 해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지철 비배. 도 지철 비배. 이런 식으로 암기하곤 합니다. 도 지철 비배. 거리 곱하면 도 철지 비배. 도 철지 비배. 이런 식으로. 다음 화물입니다. 화물. 자, 국내 화물 수송 역시나 도로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도로는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가거든. 배나 철도 이용하면 중간에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높다. 도로가 압도적인 1등. 도로. 다음 두 번째가 다인데요, 다. 자, 일단 지하철은 화물 운송에 이용되지 않죠. 그래서 4개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국내 화물 운송에 비행기 당연히 거의 이용되지 않겠죠. 남아있는 건 배랑 철도인데요. 자, 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옮길 때 국내에서 배를 이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영남권까지 엄청나게 많은 화물을 옮겨야 되는데, 도로나 철도 같은 걸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지만 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해운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철도가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는 비행기, 항공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된 반도 국가란 특성 때문에 국제 수송에는 여객이든 화물이든 비행기랑 배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 수송에는 당연히 배가 더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화물 수송은 배, 비가 됩니다. 여객은, 국제 여객은 당연히 비행기, 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정리해보면 역시나 국내에서 화물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나는 도로입니다.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다는 해운이 되고요. 가는 국내 화물 수송에만 이용되고 국제 화물 수송에는 이용되지 않는 철도가 되겠죠. 라는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이 가장 낮고 해운과 함께 국제 화물 수송에 이용되는 비행기, 항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 지철 비배, 도 철지 비배, 도배 철비 이런 식으로 암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아래로 갈게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인데요. 자, 일단 볼게요. 19세기 말에 근대적인 교통수단인 철도가 등장하고요. 1960년대 후반에 경부고속국도가 건설이 됩니다. 이게 굉장한 건데요. 경부고속국도가 1968년에 착공을 해서 70년에 개통을 합니다. 엄청나게 단기간에 만든 고속도로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요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70년에 개통됩니다. 요 70년은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적어볼게요.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이전입니다. 엄청나게 단기간에 지은 도로입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 다시 경로가 수정이 되고

되고 또 구불구불하던 곡선 구간을 직선 구간으로 다듬기도 하면서 오히려 구간의 길이는 짧아졌습니다. 다음, 1970년대 이후에 대도시의 지하철이 개통됩니다. 대도시 교통난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경부 호남 강릉선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는데 2004년에 KTX가 KTX는 2004년에 개통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간단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통수단이 어디를 지나가느냐 이런 내용들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자,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둘게요. 일단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경부선이 되겠죠. 경부선. 기본적인 경부선 철도는 대전에서 갈라집니다. 대전에서 호남선과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냥 일반선 철도. 그런데 오송 있죠, 오송. 오송에서는 지금 경부 고속선과 호남 고속선이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송은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 됩니다. 오송은 청주에 있어요. 청주. 일반 철도의 분기점은 대전이에요. 일반 철도. 그리고 경부선이니까, KTX는 이렇게 지나서 김천 지나서 대구 지나서 경주, 울산 지나서 부산까지 갑니다. 경부선이니까 부산까지 가겠지. 대구, 경주, 울산 지나서 갑니다. 그 다음에 오송에서 경부, 다시요. 호남 고속선 갈라져서 호남선은 목포까지 갑니다. 목포. 호남선의 종착역이에요. 호남선 종착. 다음, 익산에서 전라선이 갈라져서 여수까지 갑니다. 전라선의 종착역은 여수예요. 전라선의 종착역. 이런 경로 정도만 좀 기억해 두고요. 분기점만 기억해 둡시다. 다음, 강릉까지도 갑니다. 갑니다. 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강릉까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 정도 기억해 두고요. 다음, 공항. 공항은 꼭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공항은 인천은 모르는 친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름은 김포공항인데 서울에 있어요. 이름은 김해공항인데 부산에 있어요. 그리고 대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들의 다 국제공항 있네. 제주 당연히 국제공항 있겠죠.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그러면은 이 다섯 군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알수 있어요. 세 군데만 기억해 둡니다. 청양무, 청주, 양양, 무안에 국제공항 있습니다. 청주, 양양, 무안에 국제공항이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그 다음에, 울여사. 우리 어머님들 울여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울여사, 울여사. 군포사라. 군포. 원광대 나왔어. 정리해 보면, 원광대 나온 울여사. 군포사라. 원광대 나온 울여사. 군포사라.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국내 공항이 있는데, 공항의 분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항의 분포. 다섯 군데 청량무. 원광대 나온 울려사 군포사라. 이렇게. 다음, 지하철. 지하철은 23년 기준입니다. 여기서 더 연장된 노선들이 있습니다. 가끔 요거 알려드리면은, 선생님, 어디도 지하철 개통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23년 기준입니다. 일단 중요한 지역은 춘천. 강원의 춘천까지 전철 연결되고요. 춘천. 다음, 충청권의 천안, 아산. 천안 아산까지 연결됩니다. 천안 아산. 수도권 전철이 천안 아산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인 부산, 대구에 당연히 지하철이 있겠죠. 부산, 대구. 그리고 부산의 위성도시인 김해와 양산. 당연히 지하철 연결될 겁니다. 김해와 양산까지. 다음에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는 게 경산이거든요. 경산까지 당연히 연결되겠지.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서 울산까지 동해선이라고 하는 열차 개통되면서 울산까지도 광역전철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광역시인 광주와 대전도 지하철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인천은 수도권 전철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뒤에 문제 풀 때도 또 나올 거예요. 다음 밑에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살펴봤던 교통수단의 입지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워낙에 많은 교통수단들이 있고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하나 싶지만 기출문제 풀어보고요. 수특과 수완에 실려있는 내용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다양한 문제도 풀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엔 오늘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뒤쪽에는 문제 풀어볼 거예요. 복습 꼼꼼히 하시고 문제도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자 보엑스 나와라!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꼼꼼하게 수능 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20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우리 19강에서요, 또 장자의 사상 같이 공부했었죠. 우리가 이제 19강까지 공부를 함으로써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문제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도가 사상까지 공부했으니까 유불도를 다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유불도 사상을 좀 한 판에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불도 먼저 크게 한번 정리하고요. 이어서 도가사상 문항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불도를 좀 공부했어. 그러니까 이제 유교, 불교,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을 좀 비교하면서 각 사상의 특징들을 한번 내 것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복습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우리 주로 공자, 맹자, 그렇지, 우리 순자 이런 사상가들이 또 정립했었던 유교 사상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적 인간은 그렇죠, 군자, 좋아요, 성인 이런 표현으로 우리 많이 공부했었고요. 특별히 맹자 같은 경우는 군자나 성인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어때? 그렇지, 대장부, 대인 이런 표현도 썼었죠. 집의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갖춘 그런 호수처럼 넓고 크고 당당한 도덕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있는 대장부 대인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라기보다는 좀 가끔씩 등장하는데요. 순자, 순자도요. 물론 이런 군자, 성인 이런 표현 다 쓰는데 순자 같은 경우는 또 지인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지인하면 주로 도가에서 이상적 인간상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우리 연계교재나 이런 데서 간혹 가다가 순자도 이상적 인간상을 얘기할 때 지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게 살짝쿵 문항으로 나와요. 그런데 쫄거 없어. 왜냐하면 그런 워딩, 이상적 인간을 지칭하는 워딩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힌트를 얻기보다는 그 뒤에 블라블라블라 그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설명, 설명을 보고서 이게 무슨 사상인지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유교에서는 주로 군자, 성인, 그리고 맹자 같은 경우는 대장부, 또 대인 요 정도의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결론 내려보면 결국 유교 액기스자면 뭐가 한 사발 나와? 그래, 도덕이 한 사발 나온다고 했잖아. 이런 이상적인 인간인 군자 성인은요, 도덕성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죠. 자, 본인이

인격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도덕적인 수양을 다 하고요. 그렇게 숙의한 이후에는 그렇죠. 안인, 치인 하면서 그렇죠. 좋아요. 사회적인 책무까지 다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불교라고 했지만 사실은 석가모니 이후에 우리가 배우는 윤사 교육 과정에서 등장하는 불교는 다 무슨 불교라고 했어? 오, 잘 기억하네. 우리 대승불교를 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대승불교 이상적 인간 어떤 이상적 인간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뭐야? 그래, 바로 나오지. 보살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보살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이에요. 자, 위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을 도와주는 그 중생 구제에 힘쓰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이죠. 타인과 더불어서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쌤,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보살이라고 여러 번 공부했는데 그럼 부파불교, 대승불교로부터 소승불교라고 비판받았던 부파불교는 이상적 인간상 뭐 없나요? 궁금한 친구들 있죠? 상식으로 알아두면 또 재밌겠네요. 부파불교의 이상적 인간은 아라한이라고 또 부른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도가 보겠습니다. 도가는 가장 최근에 공부했던 사상이야. 노자와 그렇지 장자가 발전시킨 사상입니다. 자, 도가 사상가들도요,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좋아요, 성인이라고 한 표현 썼고요. 특히 이렇게 노자 사상을 이야기할 때 성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물론 장자도 성인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물론 사용합니다. 장자도 내 성인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사용해요. 자, 여기에다가 또 우리 장자의 사상 공부하면서 지진신천. 지진이 나서 새하늘이 열리는 것 같이 그런 우리 되게 충격을 경험하면서 공부했었잖아.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이런 표현들도요. 네, 도가 이상적 인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가 이상적 인간, 성인, 지인, 진인, 신인, 천인은요. 자연의 무엇에 따라서 좋습니다. 도에 따라서 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겸허한 자세를 바탕으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이 공통점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공통점 보자. 세 사상 모두가 다 수향을 해야 돼. 수양 혹은 수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얘들아, 유학 사상가들 중에서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맹자 생각해 보자. 맹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그렇죠. 도덕적인 본성이고요.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 본성을 실현할 것을 이야기하죠. 대승불교에서 모든 사람은 부처의 가능성, 부처의 본성인 그렇죠. 불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 불성을 네, 실현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노자와 장자 또한 순수한 어떤 본성? 그렇죠. 자연스러운 본성. 자, 이 자연스러운 본성 그 자체를 이게 이 자연스러운 본성 그 자체가 과연 그렇지 시비비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 자연스러운 본성이 정말로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이냐, 도덕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분별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노자와 장자가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운 본성은 천진난만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그러한 모습 그 자체로의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이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옳은 거냐, 그른 거냐라고 구분할 수 없어요. 자, 시시비비를 뛰어넘어서, 아하, 그 자체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이런 자연스러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수양을 통해서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노자와 장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지금 공통점으로 수양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삐뽀삐뽀 지금까지 공부했던 유불도 사상가들 중에서 수양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워딩과 맞지 않는 사상가가 한명 있었어. 누굴 것 같니? 오, 예리해. 좋았어. 순자.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성을 실현하면 안 되지. 그렇지. 본성을 맞아. 교화시키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순자는 예외다. 순자는 본성의 실현이 아니라 본성의 교화, 변화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유불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도 그리고 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아, 도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워딩, 그런 개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래, 유교와 도가의 공통점이죠. 하지만 유교와 도가에서 말하는 그 도, 그리고 덕의 함의는 달랐어. 내용은 달랐어. 유교 사상가들이 도나 덕을 얘기할 때는 뭐였어? 인의
예와 같은 그런 도덕을 얘기하는 거였다면, 노자와 장자가 도, 그리고 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 우주 만물의 그 자연스러운 이치, 그것으로서의 도,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겸허와 부쟁과 무지와 무욕과 순수와 소박의 그러한 덕, 무위자연의 덕이었다라고 하는 거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특별히 강조한 사상가로 우리 장자가 있어서 좌망과 심재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 불교에서도 이런 부분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특징을 묶어서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하늘은 도덕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렇지 노자와 장자, 우리 도가 사상가들. 노자 장자의 대표적인 사상이고요. 이러한 하늘을 도덕과 무관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순자의 천인 분이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은 좀 겹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잘 만들어 두시고요. 우리 관련된 문항도 우리 도가사상 문항 이제부터 풀어보기로 했죠. 우리 기본 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까지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문제 풀고 보라쌤과 만나는 거. 그렇지, 좋아요. 반드시 풀고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골라보겠습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고 무엇으로 불려지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그래, 도는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의 아주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했죠? 아, 다음 사상가는 노자가 되겠네요. 천지가 처음 시작될 때 아무런 이름이 없었지만 온갖 사물이 생겨나면서 이름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욕심이 없는, 즉, 이런 무욕의 상태에서는 늘 도의 신비를 보게 되고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도의 껍데기만 보게 된다. 이 둘은 한 곳에서 나와서 이름만 달리하는 것이니 모두 현묘하다고 이른다. 도는 현묘하고도 또 현묘하니 온갖 미묘한 것들이 드나드는 무운이 있다. 자, 우주 만물의 생성 근원으로서 그 변화 법칙, 그러한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는 인간의 언어나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강조할 법한 삶의 태도 볼게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정회를 수행해 한다. 얘들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삼학을 수행할 것을 이야기한 사상가는 그렇죠. 불교 사상가 석가모니가 되겠네요. 의로운 행위를 쌓아서 도덕적인 기계를 키워야 한다. 자, 의로운 행위를 쌓는 집의를 통해서 이런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그렇죠. 우리 맹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 변화시켜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 화성기위를 이야기했던 순자가 되겠네요. 자연 그대로의 질서에 따라 무욕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자연 그대로의 질서. 이러한 무위자연의 그런 도에 따라서, 아, 무욕의 삶을 살아갈 것을 노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노자는 무지, 무욕, 순수, 소박, 겸허, 부쟁. 이런 덕들을, 네, 추구했습니다. 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적과 명예를 추구해야 한다. 얘들아, 도를 구현하기 위해서까진 좋아. 그런데 왜 틀렸어? 공적과 명예를 추구한다? 내가 이렇게 높은 공적을 쌓았으니까 내 이름이 이렇게 드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고 내 명예를 쌓으리라 하는 것은요, 얘들아, 노자나 장자 입장과 너무 거리가 멀어. 도가 사상가들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 겸허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을 쌓 자랑하지 않는 것, 그러한 삶을 노자와 장자는 그 도에 따른 삶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역시 고대 동양사상가입니다. 박식하다고 해서 참된 앎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없고 논변에 능하다고 해서 참된 지혜가 있다고 할수 없다. 도를 깨달은 성인은 이미 그런 것들을 끊어버렸다. 더하려고 해도 더할 수 없고 덜어내려고 해도 덜어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바로 성인이 굳게 간직하고 있는 바이다. 이는 마치 바다와 같이 깊으면서 산과가 두둑 솟아있고 끊임없이 순환하고 운행하면서 만물을 빠뜨림없이 움직이게 한다. 만물은 모두 이 도를 얻어서 운행하지만 도는 결코 부족해지는 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도의 진정한 모습이다. 자, 도를 깨달은 성인의 모습이 나와 있어. 보니까 어때? 자꾸만 인, 의, 예, 지 이런 걸 쌓아가는 것 같니? 끊어버리고 덜어내고 비워나가는 것 같니? 그렇지.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을 내려놓고 어때? 아, 무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친구들 이거 보시면서 아, 도가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좋아요. 자, 2번은 바로 도가 사상과 장자가 되겠네요. 기억입니다. 분별적 지식을 쌓아서 절대 자유에 도달해야 한다. 얘들아, 딱 봐도 뭐가 딱 눈에 걸려야 돼. 그렇지, 너무 잘했어. 분별적 지식을 쌓는다. 맞지 않죠? 도에 따라서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보아라. 장자가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노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분별적 지식을 쌓아라라고 생각하지 않지. 시비,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노자와 장자 모두가 다 도에 따라서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소박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모든 만물한테

인위에서 벗어나려면 하늘이 정해준 예를 따라야 한다. 자, 전반부에 있는 인위에서 벗어나려면 까지는 좋아. 그런데 왜 틀렸어? 옳지, 후반부. 하늘이 정해준 예라고 하는 표현은요, 노자와 장자 모두 인정하지 않지. 자, 이런 예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도덕 규범이잖아. 그걸 하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노자와 장자는 모두 강하게 비판하죠. 하늘은 그냥 자연일 뿐이다. 하늘은 그렇지, 자연으로서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답은요, 좋아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발꿈치를 들고는 오래 서 있을 수 없고요. 다리를 넓게 벌려서는 오래 걸을 수 없대. 억지스러운 건 오래 갈수 없다는 거야.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은 밝게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옳다는 사람 널리 빛나지 않으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공이 없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 우두머리가 되지 못한다. 그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뽐내지 말라는 거야. 겸허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에 비추어 보면 모두 쓸모없는 군더더기이며,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지닌 사람은 그런 것을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어때? 그래, 자연스러운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도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3번은 노자가 되겠네요. 기억입니다. 도는 만물의 성장에 개입하고 세상을 주재한다. 얘들아, 이거 왜 틀렸어? 오, 반드시 잘 기억해 두어야 되겠죠? 자, 도가 사상가들은 도가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변화 법칙이라는 건 인정해. 하지만 도는 어때? 스스로 그러한, 그렇지, 억지스러움 없이 스스로 그러한 그 무위자연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만물의 성장에 막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안 해요. 막 개입하고 막 조작하고 이런 거 도와 전혀 거리가 멀어.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막 개입하고 조작하고 막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막 이런 것들 아닙니다. 인위적인 덕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얘들아. 인위적인 덕, 즉 인, 의, 예와 같은 그런 유학자들이 강조하는 그런 덕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움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시비선악을 구분하고 의로움을 쌓아야 한다. 아니지,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제낄 수 있어야 돼. 너무 중요해. 자, 3번은 이제 노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친구들이 이게 노자인지 장자인지 미세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구분할 필요 없다. 우리 충분히 지금 다 도가 사상 입장에서 분석해봐도 분석이 돼요. 시비, 옳고 그름, 선악, 선하고 악함,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 시비, 선악의 구분은요, 노자와 장자 모두가 다 도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구별과 차별, 구분 자체가 이미 인위적이고 억지스럽다고 보기 때문이야. 따라서, 시비, 선악을 구분해야 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 의, 예와 같은 그런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위적인 규범에 대해서 네,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움을 쌓아야 한다. 또한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네요. 백성이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노자. 소국감이 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백성들이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소박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무위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노자 입장, 장자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3번의 답은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딩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 고대 동양 사상이라고 워딩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 요쯤 되면 감 잡아야지. 아, 수능 시험에서 노자나 장자가 제시가 될때 고대 동양 사상가 이렇게 제시가 되겠구나. 그러면 고대 동양 사상가라는 발문으로 제시가 되는 사상가는 그동안 배웠던 사상가를 다 정리해보면 공자, 맹자, 순자, 석가모니, 그리고 노자와 장자. 아, 요 정도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하는 발문으로 묻게 되겠구나 정도 가져갔으면 똘똘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자연을 그의 내부에 존재하게 하고, 인위적인 것은 밖으로 내보내어 그의 덕이 자연에 있게 된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유불도 중에 뭐야? 그렇지, 도가 사상이구나 정도 잡고 가야 합니다. 자연과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자연을 근본으로 삼는다면 그는 올바른 위치를 얻게 된다. 그리하며 나아감과 물러남, 굽힘과 뻗침이 자유자재하게 되며 근본적인 도로 되돌아가서 진리의 극치를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인위로서 자연을 손상시키면 안 되고, 지혜로 천명을 손상시키면 안 되고, 자신의 덕을, 명성을 위해 희생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인위적인 것, 그리고 어떤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유교식의 그런 지혜, 그리고 자신의 덕을, 명성을 위해 희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명성을 쌓는 뭐 그런 모습들 지양하고 있어요.
덕을 지니고 조화로운 마음을 기리며 천하에 순응하는 자연스름에 순응하는 사람을 진인이라.

라고 부른다. 일단, 도가사상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주로 지진, 신천 나오면, 이거 장자일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하는 것들 떠올려 보면 좋겠죠? 진인 나왔습니다. 장자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 보도록 할게요. 도를 언어로 규정할수록 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아니지. 자, 노자가 분명히 도는 인간의 감각과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노자 입장, 장자도 고스란히 계승하죠. 자, 도는 노자와 장자 모두에게 인간의 언어와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문의 축적을 통해서 절대적 자유에 도달해야 한다. 얘들아, 이렇게 학문을 막 쌓는 것, 막 인위적으로 인간이 막 노력해서 인위적인 학문을 쌓아가는 것, 당연히 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사회의 안정에는 인위적인 관습과 제도가 필수적이다. 아니죠. 우리 노자와 장자 모두가 다 인위적인 관습과 제도에 대해서 억지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지니려면 사람의 관점에서 만물을 인식해야 한다? 얘들아, 덕을 지닌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노자와 장자 긍정적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만물을 인식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장자는요, 물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그렇지. 만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만물을 인식하는 것, 네. 도가사상과 또 장자 입장과 거리가 멉니다.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수 있다. 그렇지. 우리 마음을 비운다. 우리 마음을 청소한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잘했어. 심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하면까지 우리가 심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심제하면 그렇지. 좌망과 심제 앉아서 잊어버리고 마음을 청소하는 좌망과 심제를 떠올려 보면서 장자의 수행법 맞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장자가 제시한 수양 방법이 맞죠? 장자는 좌망과 심제를 통해서 도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성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4번의 답은요.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도는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통해서 도를 밝힌다. 자, 지금 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를 통하여 그것을 지킨다. 만약 생명이 사라지면 도가 무너지며, 도가 무너지면 생명도 멈춘다. 생명과 도가 하나가 되면 장생불사할 수 있다. 오래 살고 늙지 않을 수 있대. 얘들아,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장생하고 불사하면 어떻게 돼? 머리가 하얗게 새고,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수염도 하얗게 새서 길어지겠지. 신선처럼 되겠다. 요 정도 되면 노자와 장자의 원래의 도가사상과는 뭔가 달라진, 뭔가 변질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알수 있지? 얘들아, 어떤 입장일까? 그렇죠. 도교라고 하는 건알수 있어요. 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종교적인 구원을 얻는다고 본다. 그렇죠? 우리 도교는요, 도가사상 플러스 소박한 민간신앙, 민간신앙 요소가 겹쳐지면서 종교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억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불교의 인과응보 개념은 배척해야 한다고 본다. 자, 불교의 인과응보 개념은 배척해야 한다라고 본다. 이렇진 않았어. 그러니까 도교 사상을 이제 쭉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 소박한 민간신앙과 결합하면서 그렇지. 여러 또 사상적인 입장들을 또 융합적으로 또 받아들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가 선행을 하면 병이 낫고 오래 살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인과응보의 개념은 배척해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네, 여기 나와 있지. 장생불사, 불로오장생, 신선이 되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무위의 정치를 버리고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제 도교라고 할지라도 내 도가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위의 정치를 버리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큰 도는 넘쳐 흘러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두루 흐를 수 있다. 만물이 그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간섭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그 공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지 않으며, 겸허하네. 만물을 입히고 기르면서도, 주제하진 않는데,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고 자기가 막 억지로 이끌으려고 하진 않는데요. 항상 욕심이 없으니, 즉, 무욕하니 작다고 이름할 만하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도, 어때? 계속해서 주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이름할 만하다. 자, 도에 대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 도는 우주만물의 근원으로서 변화, 법칙이야. 하지만 어때?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그런 무욕, 겸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주제하지 않는 그러한 무위의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욕 나와 있고 그렇지 겸허 나와 있고 네. 무위의

그런 모습까지 모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가 사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장 도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되겠네요. 마음을 비우고 무욕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왜 노자와 장자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그텅빈 곳에 아 도가 깃들기 때문이에요. 도는 언제나 텅빈 곳에 깃들기 때문입니다. 무욕한 삶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무위를 실천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다 좋았는데 뭐가 틀렸다. 그렇지.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노자와 장자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스러운 그런 도에 따른 본성, 자연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타인과 다투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얘들아. 이런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다투지 않는 부쟁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노자는 이야기하면서 그런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춘 무리, 최상의 선과 같다, 상선, 약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길을 만들어 편리한 삶을 도모해야 한다. 자, 이 길이라고 하는 건 이로운 기술이야. 이로운 기술. 얘들아, 이렇게 발달된 이로운 문명, 이로운 기술, 이런 것들도 모두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노자는 이런 것들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6번의 답은요,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고대 동양 사상가 두 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과 을. 과연 어떤 사상가가 같이 매칭이 됐을까 한번 보면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의 덕은 하늘과 땅을 근본으로 삼고 도와 덕을 위주로 하며 무위를 법도로 삼는다. 아, 쭉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끝까지 좀 읽어봐야지. 사실은 이제 하늘과 땅을 근본으로 삼는다, 도와 덕을 위주로 한다. 여기까지는 아이고 유교 사상가들도 이런 표현 쓸수 있거든.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 무위를 법도로 삼는다 나왔으니까 아 갑은 그렇지 도가 사상이네라고 하는 힌트 가져갈 수 있어요. 무위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데 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유위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위해 쓰기는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무위라는 것을 귀중하게 여겼다. 아, 자, 인위적인 것이 없는 그러한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도가 사상가네. 친구들이 도가 사상, 요 정도 생각하고 푸셔도 좋습니다. 갑은 도가 사상가인, 그렇죠. 장자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군주는 일을 처리하되 신중하고 믿음직스럽게 해야 하며 절약하고 백성을 아끼며 그들을 부리되 농한기라야 한다. 아까 백성들 좀 아끼고 돌봐야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군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을 법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형벌, 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못하게 된대. 반면에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규제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진심으로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예로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의 예와 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을은요 유교 사상가네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은요 유교 사상을 정립했었던 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장자와 공자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볼게요. 통치자는 백성의 타고난 덕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죠. 자 노자나 장자와 같은 도가 사상가들은 모든 사람은 다 자연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타고난 자연스러운 덕, 이거 잘 지켜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1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만물의 본성은 자귀를 버릴 때 회복된다. 그렇죠. 우리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갑은 이제 장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이 장자라고 하는 걸 미세하게 구분하지 못해도 도가 사상이라고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들아, 도가 사상가들은 모든 만물에는 다 도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의 본성은 어때? 그렇지, 자연스러움이야. 자, 그 자연스러움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 인위적인 것을 버릴 때, 억지스러운 작위를 버릴 때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유교 사상가였죠. 우리가 공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친구도 공자인 거 몰라도 유교네라고 하는 것만 캐치하셔도 보면 충분히 변별해낼 수 있어요. 통치자는 자신의 인격 수양에 힘써야 한다. 그렇지. 통치자가 먼저 자신의 인격을 제대로 수양하고 그 다음에 그런 도덕적인 인격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숙이 아닌 숙이 치인을 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친소에 구분이 없는 사랑을 추천해야 한다. 들렸지. 우리 공자, 맹자, 순자 같은 유교 사상가들은 어떤 사랑? 좋아요. 인을 이야기하는데 인은 좀비 친소의 구별이 있는. 시비선하게 분별이 있는 그런 구별적 사랑이기 때문에 좀비 친소를 구별합니다. 친소 분별합니다. 형벌보다는 덕에 의한 다스림을 추구해야 한다. 요 정도의 워딩 우리 도가 사상가도 유교 사상가도 모두 인정하겠지롱 가져가야 되겠다. 자, 둘 다다
형벌보다는 덕에 의한 다스림이 더 좋아. 요 정도의 표현 인정해. 왜? 도가사상가들은 어떤 덕? 무위의 덕. 무지, 무욕, 순수, 소박, 부쟁, 겸허. 뭐 이런 덕들. 무위자연의 덕을 이야기하고요. 자, 유교사상가들 어떤 덕 얘기해? 인, 의, 예. 이런 유교에서 강조하는 도덕적인 덕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덕에 의한 다스림이 형벌보다는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요 정도의 워딩은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동양사상 가나다가 한꺼번에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 가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환시대에 등장하였으며 황제와 노자를 흥상하고 무위의 통치술을 강조하였대. 황제랑 노자를 숭상하면서 무위의 통치술 합쳐서 황로, 학파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도교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후한시대에 등장하였으며 도덕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고 삼관수설을 행했대. 기억나니 얘들아, 하늘, 땅, 그렇지. 하늘, 땅, 그리고 물을 다스리는 신에게 자신의 삶을 반성해달라고 반성문 썼던 오두미교. 와, 오두미교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위진시대 등장했고요. 노장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면서 깨끗한 이야기, 청담을 통해서 정신적 자유를 추구했대. 예술과 철학과 같이 깨끗한 얘기만 하면서 정치, 경제와 같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기억나니 얘들아? 오, 좋아요. 현학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도교의 우리 전개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인데, 이 자체가 수능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오답 선지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내신에서는 역시 선생님이 한두 문제 정도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연기 교재에서 지금 싣고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유가와 법가 사상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죠. 자, 황노학파는요, 자, 유가와 법가와 같은 다양한 제자백가 사상가들도 받아들였습니다. 도덕적 선행과 빈민구제를 강조하죠. 자, 오두미교는요, 다섯 마리의 쌀을 입단비로 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착하게 살면 병이 낫고 불로장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주제를 토론하는 담론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니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현학자들은 청담, 깨끗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나 경제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철학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8번의 답은요, 그렇죠.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한번 또 풀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주장했던 고대 동양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지만 그것은 곧 추함일 수도 있고 선을 선으로 알지만 그것은 곧 불선일 수도 있다. 자,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선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상대적인 거야. 따라서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있음과 없음은 상대적으로 생겨나고 어리석음과 쉬움도 역시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은 또한 상대적으로 형성되고 높음과 낮음도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로 일을 처리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실행할 뿐이다. 아,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자, 인위적으로 잔소리하지 않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가르침을 행한대요. 그러면서 성인은 사람을 잘 살게 하지만 그 공을 소유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움 줬지롱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널리 뽐내려고 하지 않는데 무욕, 겸허, 겸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베풀어도 역시 그것을 뽐내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 오직 공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공이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에 따라서 그렇게 겸허의 덕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모습까지 소개하고 있죠. 아, 도가사상 노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밑줄 쳤던 이런 표현들 굉장히 노자의 대표적인 그런 진술들이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을 이루어도 그것을 뽐내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노자 입장 알맞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통치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기억나니? 이게 바로 진정한 무위의 다스림이었지? 공기와 같이 다스리는 거라고 우리 배웠었어. 아, 공기가 있어 정도만 알려져 있지. 우리가 매 순간, 아, 공기 너무 좋아. 공기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유빛과 공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왜? 공기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라는 게 존재해 정도만 알 뿐. 어때? 그 공기를 매 순간 인식하진 않는다는 거죠. 다스림도 그래. 통치자가 공기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아, 우리나라에 그런 통치자가 있어라고 하는 정도만 알 뿐, 아, 자연스럽게 백성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근히 통치자는 아, 무위의 다스림을 할 뿐이다. 노자의 대표적인 무위의 다스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런
선지들 굉장히 좋은 선지들이기 때문에

친구들 완전하게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성인은 공동체에서 규정한 제도에 맞는 덕을 쌓아야 한다. 아니지. 자, 어떤 공동체에서 규정한 그 제도. 인위적인 거야. 인간이 만든 거잖아. 이런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제도에 대해서 극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 미추의 가치를 분별해야? 아니지, 얘들아. 자, 오히려 도가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도에 따른 절대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선악과 미추의 가치를 분별하는 분별적 지식을 벗어나서 도에 따라서 만물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식하는 그러한 열린 시각이 필요하겠네요. 예의와 같은 덕목을 멀리하고 소박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세요. 네, 이게 바로 노자 입장이 되겠죠? 예의와 같은 덕목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고 소박한 그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네, 도가 사상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태초에는 무만이 있었다. 자, 유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대. 하나가 여기에서 생겨났는데 하나만 있고 형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건은 하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데 그 작용을 덕이라고 한다. 하나가 유동함으로써 물건을 생성시키며 그 물건이 생성되어 생리가 갖추어지면 그것을 형체라고 한다. 형체는 정신을 보존하게 되면 제각기 원칙을 지니게 되는데 그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본성이 다 까지면 덕으로 되돌아간다. 같아진다는 것은 어때? 텅 비어진다는 뜻이며 텅 비어진다는 것은 곧 커진다는 것이다. 얘들아, 이게 친구들이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그동안 공부할 때잘 드러났던 그런 개념어가 여기에 쏙 빠져 있기 때문이야. 아마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의도적으로 고 이름절의 개념어를 뺐어. 뭘것 같니 얘들아? 지금 이거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어때? 자, 이름이 없었대.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그 작용은 덕이래. 그러면서 그것은 텅빈 곳에 머물러. 돈의 도.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말만 딱 집어넣었으면 이거 도가 사상, 노자나 장자의 도가 사상이다라는 걸 금방 친구들이 캐치하는데 그 도라고 하는 한 글자가 싹 사라지니까 이렇게 난해한 선지가 된 거야. 하지만 친구들은 알수 있어. 왜? 우린 도가의 기본적인 속성, 도가의 기본적인 개념이 그 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잖아. 다시 해봐. 할수 있어. 쫄지 마. 너무 잘하고 있어. 도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은 다그 도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가 구체적인 사물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덕입니다. 그리고 그 도는 어때? 텅빈 곳에 머뭅니다. 도가 사상이네 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2번은 도가 사상과 장자가 되겠습니다. 수행자는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얘들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극단이야. 그런데 수행자는 있다라고 하는 극단도, 없다라고 하는 극단도 머물러선 안 되고, 벗어나서, 양극단을 벗어나서 가운데 길로 가야 한대. 무슨 수행이야? 충도의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견해를 익히고 외워서 끝끝내 바른 법은 좋지 않는 이가 있다. 그는 참다운 수행자가 아니다. 참다운 수행자는 수행자로서의 행을 지키고 알아 자신이 직접 증득한다.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은 이미 다 하고 범행, 즉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은 이미 확립되었으며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사실 그대로 안다. 얘들아. 이런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다시 윤회하지 않아. 아, 해탈하고 열반했네. 이런 사상, 그렇지. 석가모니의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을은요, 석가모니가 되겠죠. 모든 수행자들아, 이두 가지 견해는 익혀 행하지 말아야 하고, 외우지도 말아야 하며, 마땅히 모두 다 버려야 한다.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항은 굉장히 좀 친구들이 처음 접하는 문항이었을 거야. 도가 사상가인 누구와 장자와 또 불교 사상가인 석가모니가 같이 제시가 됐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같이 제시가 됐을까 생각하면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위에 덕이 실현될 때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장자는 이런 무위의 덕을 실현함으로써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를 것을 이야기했죠. 만물의 근원은 언어로 규정할 수 없고 오감으로도 파악될 수 없지. 그렇지. 장자가 이야기한 만물의 근원 역시 도입니다. 도는 인간의 언어로 규정될 수 없어요. 게다가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먹어볼 수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고 촉감으로 느껴볼 수도 없어. 그 오감으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장자는 그 오감을 잊어버려라. 손발, 신체를 잊어버려라 하는 좌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은 무상하면서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대표적인 석가모니의 핵심 진술이죠. 자, 만물은 어때? 무상하죠. 그러면서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연기에, 그 연기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심하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멸하기 때문에 무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기에 의해 생멸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따라서 그렇지 집착을 버려야 한다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합니다.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면서 가르침을 수행해야 한다. 얘들아, 현명한 사람을 숭상해라 해서 이미 끝났지. 이건 갑과 을의 공통점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장자와 같은 도가사상가들은 어때?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말아야 한다. 무위의 다스림은 현명한 자를 숭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왜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면 안 돼? 그렇지.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면 사람들이 나 현명하다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쓸데없는 욕심이 생겨서 그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무위의 다스림에 의하면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면 안 되겠습니다. 도가 사상가인 노자와 장자 모두가 다 현명한 사람을 숭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라보겠죠. 따라서 이번의 답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5번이 되겠네요. 3번과 4번 세트 문항입니다. 자, 고대 동양 사상가예요. 한번 갑부터 볼게요. 도의 조화는 만물을 부숴버리고도 돌이 어긋나지 않고 은택이 만세 이르러도 어짐이 되지 않는다. 아득한 옛날부터 살고 있어도 장수라고 하지 않고 만물의 형상을 조각하여도 교묘하다 하지 않는다. 텅 비고 고요함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미루어 이해하고 만물의 이치에 통달한다. 하늘의 즐거움은 성인의 마음으로 전하를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보니까 만물의 그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도, 그 만물을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하는 법칙으로서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인, 의, 예와 같은 그러한 인위적인 규범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이야? 그렇지, 도가 사상이구나. 요 정도 찾아내면 돼. 아, 갑은 도가구나 라고 하는 것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도가 사상가 장자가 됩니다. 을 볼게요. 정인께서는 사람들의 본성을 교화시켜서 작위를 일으키고 자기를 일으켜서 예의를 만들어내고 예의를 만들어내어 법도를 제정한다. 그러니 예의와 법도는 성인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여러 사람들과 같은 것, 곧 성인이 여러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 본성이고 여러 사람들과 다르고 훨씬 뛰어난 것이 자귀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는 본성이 똑같이 악했지만 성인은 어때? 그 악함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렇지 성인이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성인은 무엇을? 예의를 만들어냈고 예를 만듦으로써 사람들의 본성을 교화시켜서 자기를 일으키는 화성귀가 가능하게 하였다. 순자가 되겠습니다. 자, 장자와 순자가 소개가 됐습니다. 장자와 순자 입장 우리 같이 한번 순서도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장자가 네, 순자가 아니요. B는 장자가 네, C는요. 그렇죠. 순자가 네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통치자는 예의로서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가? 일단 순자가 네 라고 대답하겠죠. 순자는요, 통치자가 예의로서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일단 A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자는 당연히 예의라고 하는 인위적인 규범을 비판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얘들아, 도가사상가인 장자도 유교사상가인 순자도 성인을 어때? 그렇지,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게다가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 네, 두 사상가가 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질문이 되겠네요. 마음을 텅 비어서 도가 들어차면 참된 알음을 지닐 수 있는가? 그렇죠, 장자는요. 좌망과 심재를 통해서 수양을 해야 된다고 보았고요. 이렇게 마음을 텅 비우면 텅 비운 곳에 도가 들어찬다고 보았죠. 그러면 진정한 알음을 지닐 수 있죠. 쌤, 장자나 노자는 무지 아니에요, 무지? 그러니까 알면 지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얘들아, 노자와 장자가 이야기하는 무지는 무엇에 대한 무지야? 인, 의, 예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도 모르면 안 되잖아. 도는 알아야 되잖아. 도를 아는 것은 참다운 알미잖아. 따라서 장자가 보기엔 이거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닦아서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군자가 되어야 하는가? 네, 순자 당연히 유교사상가이기 때문에요. 숙이 안인을 하는 군자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3번의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가 을이 아까 누구였어? 순자가 되겠죠. 순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무위하니 백성이 저절로 변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 성인이 아무 일도 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이 오히려 저절로 부유해지고 무역하기 때문에 백성이 저절로 순박하게 된다. 배품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공이 있어도 거기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아주 진한 도가 사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도가 사상가 누굴까? 그렇죠. 노자가 되겠네요. 노자가 순자에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이 현명한 일을 숭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도가 사상가인 노자는 백성이 현명한 일을 숭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무위의 다스림이었어. 반면에 유학 사상가인 순자, 우리 유학 사상가들은 현명한 사람을 등용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자를 숭상해야 한다고 보죠. 따라서 노자가 순자에게 진정한 옳은 다스림은 현명한 일을 숭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인과 의의 덕목을 강조할수록 이상적 세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역시 인의의 덕목을 강조한 순자에게 노자가 할수 있는 비판으로 네,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의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해야 함을 왜 모르십니까? 과로화내는 건 오히려 순자가 강조한 내용이죠. 타고난 악한 본성 변화시켜서 사회적 규범인 예를 내면화하도록 해야 한다. 강과하지 않았고요. 순자가 강조한 내용이고요. 게다가 과로 안에 있는 입장이 노자의 주장이 아니죠. 노자는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키거나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과로 안에 있는 것이 노자 입장이 아니겠네요. 과로 안에 있는 것은 그렇죠. 우리 묵자 겸의 교리를 주장했던 묵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다음 동양사상 입장 맞는 거 체크하겠습니다. 장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를 듣는 것이 어렵고 도를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어렵고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마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이 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오래 살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동양사상 뭐야? 그렇죠. 도교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도교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유교의 가르침은 인위적이기 때문에 모두 배척해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도교는 여러 이제 사상들을 좀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선행과 개인의 불로장생에 실현은 관계가 없다? 아니죠. 오히려 착하게 살면 병이 안 걸리고 질병이 낫고 오래오래 산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입니다. 자연 운행의 원리와 인간의 삶의 원리는 본래 다르지 않고요. 네, 그걸 바로 도라고 도교 사상가들은 바라보네요. 양생을 추구하여 몸을 온전히 하는 것이 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병이 되겠습니다. 자, 갑각을 역시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갑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도를 잃은 이후에 덕이 나타났고 덕을 잃은 이후에 인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인을 잃은 이후에 의를 강조하게 되었고 의를 잃은 이후에 예를 내세우게 되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상들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나왔는데 가장 으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랑 덕이라고 보는 거야. 나머지 유교에서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다 그렇지 자연스러운 도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갑은 좋아 도가사상이다라고 하는 것들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도가사상가인 노자가 되겠네요. 자, 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하의 넓은 집에 살고 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서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큰 길을 걸어간다. 아, 의를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보았어. 기억나니 얘들아, 맹자 같은 경우는요. 인은 사람이 머물 곳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알아두면 중간중간 혼자 웃을 일이 있을 거라고 쌤이 그랬는데 쌤 전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 꼼수체크 자료에서 맹자 찾아봐. 거기 인과 의를 소개한 파트 다시 한번 보면 인은 사람이 머물러야 할 곳. 사람에 거쳐 의인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종종 이렇게 제시문이나 선제 나와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관직에 등용되었을 땐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등용되지 못했을 때는 혼자 걸어간다.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대장부라고 부른다. 아, 유교사상가. 특히 대장부 나왔으니까 맹자구나 라고 하는 것들 캐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도가사상가와 유교사상가가 갑과 을로 제시가 됐어요. 노자와 맹자 입장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천지가 먼저 생겨난 이후에 자연 운행의 원리인 도가 생겨난다. 말도 안 되죠. 자, 도 때문에 천지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천지가 생겨난 다음에 도가 생겨난 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지가 하나도 없을 때도 도는 존재한 거죠. 백성의 일정한 생업을 보장하여 왕도를 실현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맹자 공부할 때 왕도 정치를 우리 공부했죠. 맹자는 덕치를 이제 왕도

왕도정치로 네, 표현하면서 이 왕도정치는 무엇의 보장? 그렇죠. 항산. 일정한 생업인 항산의 보장. 이것을 중요한 근본적인 통치 임무라고 보죠. 자, 항산의 보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파이널,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 항심을 네,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까지 네, 왕도정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백성이 일정한 생업을 보장해서 왕도를 실현한다 정도의 워딩은 맞습니다. 도의 실현을 위해서 사욕을 줄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왜? 사욕은 우리 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렇지 악한 욕심이고요. 우리 도가 사상가들도 이런 욕심을 줄일 것을 당연히 얘기하잖아. 노자도 무욕의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욕심을 줄여라. 공통점이 되겠네요.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타고난 본성의 변화를 인위적 노력에서 추구해야 한다. 두 사상가 모두 인정하지 않겠죠. 노자는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보면서 인위적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맹자 또한 타고난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답은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항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풀어본 문항들 자신의 것으로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고백 또 남겨주세요. 꿈향에 달려가는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2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셨죠? 전반적으로 1회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주 어려웠던 문항들은 없어서 충분히 풀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회에 이어서 오늘도 20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벤 다이어그램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항들은 사실 요거 볼 필요 없고요. 밑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것만. 그래서 그림에 현혹되지 말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부터 다 지점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나다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가는 여기 달만갑과 호미곶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입니다. 자, 0의 기점을 연결한 직선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내수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가는 내수입니다. 가는 내수. 다음 나. 나는 여기가 통상기선이 될 것이고요. 여기 0의 선이 지나가고 있죠. 0의 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기선으로부터 0의 선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니까 나는 영해가 됩니다. 영해. 영해. 다음 다. 영해선 바깥에 위치하고 있네요.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중에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베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은 굳이 적어보자면 우리나라의 베타적 경제수역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 상관하지 말고요. 아래쪽에 요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옆에다가 적어보고 그 내용을 오른쪽과 비교해 볼 겁니다. 자, 볼게요. A. 수직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다. 내수영의 베타적 경제수역 중에서 수직상공이 우리나라의 영공인 곳은 내수와 영해밖에 없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다. 요거는 다밖에 없죠. 다음,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주권이 미치는 수역은 내수와 영해까지입니다. 내수도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칩니다. 다음, 한일중간수역 내에 위치한다. 한일중간수역 내에 위치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죠. 자, 그럼 확인해보죠. 기역은 가와 나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A는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니까 틀렸죠. 다음, B는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B는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맞으니까 이거는 맞죠. 다음 C는 가와 나만의 공통 특징입니다. 그런데 C는 가와 나의 공통 특징이니까 맞네요. 다음 D. D는 나와 다만의 공통 특징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단 지도의 A, B는 가나 지역에 속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A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B가 있네요. 낙동강의 한 지점인데요.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서 남해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다면 A는 상류 구간이구나. B는 하류 구간이구나. 또는 하구구나.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가의 남쪽에 이르러 강물이 굽이쳐 돌아 흐르는데, 산줄기는 물을 피하지 않고 물은 산을 감싸 안으니 그 형상이 마치 태극 같다. 강가에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벼랑이 마주보고 서 있어 물길이 좁고 험하다. 자, 산을 굽이쳐 흐른대요. 바꿔 얘기하면 요하천 주변에 산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 강가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대요. 그리고 물길이 좁고 험하다. 하폭이 좁고 주변에는 산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류의 특징이죠. 따라서 가는 A가 됩니다. 다음 나. 나는 물들이 서로 부딪혀 강물이 거꾸로 흐른 듯하며 물의 색깔이 탁해지고 소리가 웅장하다. 이곳의 땅은 낮고 습하며 가문어도 마르지 않고 비가 오면 쉽게 넘치니 갈 때만이 무성하다. 땅이 낮고 습하대요. 그리고 비가 오면 쉽게 넘친다. 여기는 하천 주변이 평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나는 하류 구간 바로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왼쪽에도 적어 보겠습니다. A가 가가 되고요. 그리고 B가 나가 됩니다. 자, 먼저 기억. 가는 나보다 조차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조차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은 상대적으로 바다와 가까운 하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조차 영향을 크게 받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대요. 자, 하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작아집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큰 곳은 상류 구간이에요. 따라서 니은은 틀렸겠죠. 다음, B는 A보다 하천의 평균 유량이 많다. 하천의 평균 유량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점차 지류들이 모여들면서 점차 많아지게 되죠. 따라서 B가 A보다 유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D것은 맞겠네요. 다음, A는 가, B는 나에 속한다.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D긋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나는 각각 과수 그리고 채소의 지역 내 재배 면적 비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볼까요? 어떤 지역에 나와 있느냐? 여기 강원이죠. 강원, 그리고 경북입니다. 전남, 제주가 되죠. 자, 사실 여기에 경지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지역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경지 면적만을 가지고도 내 지역을 모두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데는 C입니다. C. 그리고 내 지역 중에 경지 면적 제일 넓은 데 어디예요? 농가수 1등은 경북, 그리고 경지 면적 1등은 전남입니다. 따라서 경지 면적 가장 넓은 C가 전남이 되겠죠. 전남이 C. 다음, 반면에 경지 면적이 제일 좁은 곳은 B입니다. 경지 면적 제일 좁은 데 어디죠? 네, 면적이 가장 좁은 제주가 경지 면적도 가장 좁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B. 자, 왼쪽에도 적어 볼게요. 전남이 C. 그리고 제주가 B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강원과 경북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지 면적 넓은 데 어디예요? 자, 농가수는 경북 1등, 전남 2등. 경지 면적은 전남 1등, 경북 2등이니까 당연히 전남 다음으로 경지 면적이 넓은 A가 경북이 됩니다. A가 경북. 그리고 여기도 경북 A. 그리고 강원이 D가 되죠. D가 강원. 자, 그러면 가와 나를 찾아볼까요? 자, 제주와 강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농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날까요?
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다 높게 나타나고 있죠. 과수와 채소의 재배 면적 비율이 둘다 모두 높은 곳. 반면 강원은 특히나 채소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나가 채소가 됩니다. 남아있는 가가 과수가 되고, 경북과 제주는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면은 A, B, C, D, 가나 모두 찾았습니다. 보죠. 1번. 경북은 제주보다 지역 내 겸업농가 비율이 높대요. 자, 지역 내 겸업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근교농촌의 비율이 높은 경기, 그리고 관광산업이 발달한 강원과 제주입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경북보다 겸업농가 비율이 높을 거예요.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경북은 전남보다 벼 재배 면적이 넓대요. 자, 기본적으로 전남이 경북보다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경북보다 평지 비율이 높아서 벼 재배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벼 재배 면적도 전남이 경북보다 넓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3번. 제주는 전남보다 경지 면적 중논 면적 비율이 높대요. 어휴, 그럴 리가요. 제주는 주상전리 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함이라 논 면적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면 딱 맞겠죠.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네요. 다음. 제주는 강원보다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많다. 아니죠.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강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지 않네요. 다음. 전남은 강원보다 맹류 재배 면적이 넓다. 맹류는 주로 벼의 그루갈이 작물로 재배가 되고 겨울철이 온화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넓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남이 강원보다 맹류 재배 면적이 넓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그래프는 권역별 인구 1위부터 3위 도시의 인구 규모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 단은 각각 강원권, 수도권, 영남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적어볼까요, 우리? 자, 먼저 수도권 볼까요? 수도권 인구 1위 도시는 서울입니다. 2위 도시는 인천, 3위 도시는 수원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자, 서울의 인구는 930만 정도, 인천의 인구는 300만, 수원의 인구가 120만 정도 되죠. 다음, 영남권 볼까요?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순서로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부산 인구는 330만, 대구는 230만, 울산은 110만 정도 됩니다. 자, 칸이 조금 좁은데요. 일단 적어 볼게요. 강원입니다. 강원은 원주 1등, 그리고 춘천 2등, 그리고 강릉이 3등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원주가 36만 정도, 춘천 28만, 강릉이 21만 정도가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인데요. 자, 나는 가와 다에 비해서 1위 도시의 인구 비율이 2위 도시의 인구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1위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 값이거든요. 위 도시가 30 정도 되니까, 30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30 정도. 그러니까 대략 3배쯤 됩니다. 3배. 그러면, 여기 서울, 다시요.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중에서 2위 도시요. 다시요.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3배 정도 되는 데는 지금 수도권밖에 없죠. 따라서 다가 수도권이 됩니다. 수도권. 됐죠? 아, 죄송합니다. 나가 수도권이 되죠? 나가 수도권. 수도권. 다음, 남아있는 가와 다는 영남권 아니면 강원권이 될 건데요. 자, 여기서 볼까요? 이번에 2, 3위 도시의 인구 비율 차이를 살펴볼게요. 2, 3위 도시. 자, 가는 2위와 3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다는 2위 도시의 인구 비율이 3위 도시의 인구 비율의 한두 배쯤 됩니다. 그렇죠? 두 배쯤 되죠. 여기는 35 정도, 여기는 70 정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2위와 3위 도시의

실제 인구를 비교해 보면 영남권은 2위 도시 인구가 3위 도시 인구의 2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강원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2위 도시와 3위 도시 간의 인구 비율 차이가 큰 다가 영남권이 되고요. 그리고 가가 강원권이 됩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1번. 수도권은 광역시의 수가 가장 많다. 아닙니다. 영남권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나의 2위 도시 인천입니다. 인천은 다의 2위 도시 대구보다 인구가 많네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다음, 가나 강원권과 수도권의 1위 도시는 자, 수도권 1위 도시는 인구 100만 초과합니다. 그리고 강원권의 인구 1위 도시는 100만을 초과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의 2위 도시, 강원권의 2위 도시, 춘천. 다음, 수도권의 3위 도시, 수원. 모두 도청 소재지인가요? 네. 강원도청, 경기도청. 그래서, 리을이 맞죠.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차 에너지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부터 C는 각각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이고요. 석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도부터 보죠. 지도에는 경기 나와 있고요. 충남, 그리고 전남, 그리고 울산 나와 있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가장 좋은 방법 찾아가시면 좋은데요. 저는 일단 C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C. 왜 C부터 찾느냐? C는 전남과 나에는 있지만 가와 다에는 없어요. 특정 두 지역에서만 있고 나머지 두 지역은 없다. 뭘까요? 원자력이 되겠죠. 일단 C가 원자력, 원자라고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전남에 있고요. 나머지 또 하나 어디 있죠? 울산에 있죠. 전남과 울산. 따라서 나가 울산이 됩니다. 울산. 자, 근데 울산을 찾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석유가 100%, 그리고 나머지는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가 울산이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석탄을 찾아볼 건데요. 자, 석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는 소비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A를 봅시다. A를 봤더니 울산에서 가장 적게 쓰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그리고 천연가스도 꽤 쓰죠. 원자력 발전소 있고. 반면 석탄은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다에서도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세 지역 중에서 우리 전남은 나와 있는 거니까, 경기와 울산은 모두 석탄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들이거든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라서. 따라서 A가 석탄이 됩니다. 그러면 울산과 마찬가지로 석탄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은 다가 경기가 되겠죠? 그리고 석탄 소비 비율이 가장 높은 가가 충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비가 천연가스가 되겠죠. 천연이라고만 적어볼게요. 자, 그럼 선제 보겠습니다. 충남은 울산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다음 2번. 울산은 경기보다 천연가스의 공급량이 많나요? 아닙니다. 천연가스 공급량 가장 많은 곳은 경기입니다. 다음 3번. 석탄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나요? 아닙니다. 일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나요? 물론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석유입니다만 가스를 이용하는 자동차와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원자력은 석탄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보죠.
그래프는 네.

지역의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지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해당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먼저 ABC는 서울에 있는 구고요. D는 경기도에 있는 시군입니다. A는요, 노원입니다. 노원구. 노원구, 여기는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이죠. 주거 기능. 다음 B는요, 중구입니다. 중구. 중구는 도심입니다. 도심이어서 업무 기능이 발달한 곳이죠. 중구. 업무 기능 발달한 도심. 다음 C는 어딘가요? C. 자, 여기가 강동구예요. 강동구, 송파구. 송파구 옆이 강남구고요. 강남구 옆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서초구. 자, 강남구 옆에 있는 서초구는 강남구랑 특성이 비슷합니다. 부도심이에요. 그래서 업무 기능도 발달했는데 주거 기능도 발달했어요. 상주 인구도 많고 주간 인구 지수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다음 D는 어딘가요? D. 자, 서울 있고요. 서울의 강동구 바로 옆에 하남입니다. 한강 아래에 있어서 하남이에요. 하남. 하남시가 되죠. 자,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와 상주 인구를 비교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은 곳이 두 군데입니다. 100보다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주간인구 지수가 낮은 두 군데 어디 있을까요? 일단 서울 안에서는 노원구가 주간인구 지수가 굉장히 낮겠죠.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이니까 사는 사람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낮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면 중구는 업무 기능 발달했으니까 주간인구 지수 100 넘겠네? 서초구도 업무 기능 발달했으니까 주간인구 지수 100을 넘어갑니다. 반면 하남은 미사 등지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선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되는 두 지역, 나와라는 하남 아니면 노원이에요. 근데 둘 중에서 누가 상주 인구가 많냐? 상주 인구를 다 알고 있다면 사실 더 편하긴 한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풀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시기의 비교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자,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라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줄었죠? 반면 나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남과 노원구 중에 인구가 늘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자, 최근에 서울에서는 교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주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요. 경기도, 특히나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나가 하남이 되고요. 인구가 줄어든 라가 노원이 됩니다. 나가 하남 D가 되고, 라가 노원 A가 됩니다. 그리고 노원은 서울 안에 있는 구지만 경기도에 있는 하남시보다 상주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50만이에요. 자, 남아있는 곳은 중구와 서초구인데요. 자, 가는 주간 인구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상주 인구는 되게 적고요. 다는 주간 인구 지수도 높으면서 상주 인구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업무와 주거 기능이 모두 발달한 서초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가 C, A가 B가 됩니다. 그러면 가나다라가 B, 가나다라가 B, D, C, A입니다. B, D, C.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좋습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어딜까요? 여기. 여기 바로 위에 대구광역시 있거든요. 대구광역시 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산이죠. 여기 울산입니다. 이렇게 부산, 울산까지 다 나왔을 때 경남, 부산, 울산 중에서 북쪽에 있는 다섯 지역 중에 가운데 있는 지역. 여기는 창녕이라는 곳입니다. 창녕. 창녕에 뭐 있죠? 창녕에 우포늪 있죠. 다음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부산이죠. 부산. 다음, 부산의 인구가 최근에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두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교외화에 의해 최근에 인구가 늘어난 여기는 김해, 여기는 양산입니다.

가가 양산. 다음 나와 다를 비교해 보면, 자 나와 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구의 감소 추세가 더 두드러지는 곳은 다예요. 물론 최근에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1980년부터 살펴보았을 때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부산의 교회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부산의 인구가 이렇게까지 줄지도 않았거든요. 거의 요때랑 요때 비교해 보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부산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반면에 나를 살펴보면 나는 인구가 1990년까지 조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가 부산이 되고요. 다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보여주고 있는 다가 창령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양산은 부산보다 중이연령이 높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 부산에서 양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그랬어요. 이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연령대일까요? 주로 청장년층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청장년층들이. 그리고 청장년층들은 주로 결혼할 연령대 또는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들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도 빠져나가고 아이를 낳기를 청장년층도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게 나타납니다. 이 노년층 어르신분들은요 상대적으로 이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오랫동안 거주해 왔던 분들이 부산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도시이지만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양산과 부산을 비교해 주면 상대적으로 부산이 중위연령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 보면 양산은 부산보다 중위연령이 낮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다음 2번. 양산은 창녕보다 지역 내 농가 비율이 높다. 아니죠. 창녕이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농가 비율은 창녕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부산은 양산보다 2024년 인구가 많죠? 당연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가와 다는 시, 양산과 창녕은 시, 그리고 나는 군이라고 합니다. 아니죠. 광역시, 시, 군 이렇게 됩니다. 옳지 않은 선지. 다음 가나다 중에 2024년 출생 아수는 양산이 가장 많대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일단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양산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창녕은 낮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거예요. 묻고 있는 것은 출생아의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인구 자체가 부산이 양산보다 훨씬 많거든요. 아이를 낳을 연령대에 남자와 여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출생아 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의 비율은 부산이 낮을 수도 있지만 청장년층의 인구 수 자체가 부산이 양산보다 많아요.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더 많이 낳을 겁니다. 그래서 요 출생아의 절대적인 숫자는 인구, 그 중에서도 청장년층의 절대적인 인구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수가 부산이 양산보다 많을 테니까 출생아 수는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가 가장 많은 거 아니에요. 나가 가장 많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선지가 되죠.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표는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것이다. 가부터 다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1차부터 3차까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중에 하나이고요. 자, 키워드들이 있죠. 자, 가는 지방의 균형 발전입니다. 자율적인 지역개발 전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산업지대 조성입니다. 신산업지대 특히 어디에? 서해안 쪽에. 그래서 가는 서해안 개발이 이루어진 3차.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되겠죠. 다음 나 볼게요. 나는 국력의 신장, 공업화 추진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대규모 공업단지 구축 및 정비, 그리고 공업 육성을 위한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1차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죠. 1차. 다음. 다. 수도권 과밀화 완화.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그래서 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력이 성장을 하고 제조업도 많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이라는 대도시의 인구가 너무나도 많이 몰려버리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차에는 특히나 수도권 중심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이 진행되면서 서울과 부산의 과밀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가 2차가 되죠. 다가 2차.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가식이 3차 때 다시요. 3차 때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자,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된 것은 1차 이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 이전. 다음, 나 시행 시기에 1차 때 도농 형태의 시가 출범하였다. 아니죠. 도농 복합 시가 출범한 것은 3차 때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다음, 1차는 3차보다 지역 간의 형평성을 중시하였다고 합니다. 자, 1차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합니다. 성장 거점 개발 방식.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개발 방식이죠. 짧은 기간에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반면 3차는 균형 개발 방식을 채택합니다. 균형 개발 방식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면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중시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중시했던 것은 3차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1차는 3차보다 지역 간의 효율성을 중시했고요. 형평성을 중시한 것은 3차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다음, 나의 시행 시기는 다의 시행 시기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았대요. 자, 이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요, 1차 이후 꾸준히 상승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보단 2차가, 2차보단 3차가, 3차 때보단 4차 때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뒤쪽일수록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차 시행 시기는 2차 시행 시기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낮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1차, 2차, 3차 시기 순으로 시행되었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대전입니다. 여기는 단양이죠. 다음,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여기는 이렇게 되죠.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장을 내오다 3대 맞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아산입니다. 아산. 그럼 각 지역의 특징을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산은 어떤 곳인가요? 최근에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한 곳입니다. 특히나 전자조립과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고요. 단양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입니다. 다음, 대전은 대도시죠. 대도시야. 그래서 대학교도 많아요. 당연히 유학생도 많겠죠. 자, 요 내용 바탕으로 한번 정답을 찾아보면. 자, 먼저 단은 세 지역 중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 나는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 가는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감이 오죠?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가 대전이 되고요.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가 단양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다가 아산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대전은 단양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대요. 아닙니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분의 노년층 인구 비율에다 100을 곱한 값이죠. 상대적으로 단양은 대전에 비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는 단양이 높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다음. 단양은 대전보다 총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와 비례하는 편이에요. 인구가 더 많은 대전이 단양보다 외국인 주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틀렸죠. 다음 3번. 아산은, 다시요. 단양은 아산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대요. 자, 성비.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는 성비가 낮죠.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비가 높죠. 정리해보면 아산은 성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단양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의 성비는 아산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 되죠. 다음 4번. 아산은 대전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아닙니다. 면적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대전이 인구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대전이 높습니다. 옳지 않은 내용. 다음 5번. 아산은 단양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대요. 자, 기본적으로 아산은 단양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구 자체도 많으니까 외국인 주민 수도 아마도 많겠죠. 그럼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아산이 단양보다 많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가나 도시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분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숫자 자체가 가보다 나가 적어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중에 기업도시가 혁신도시보다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나가 기업도시가 되고 가는 혁신도시가 됩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자, 기업도시는 태충아, 태충아, 영원하자. 그래서 태안, 충주, 영암의 남, 그리고 원주가 됩니다. 영암의 남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 있죠. 다음, 혁신도시는 부진한, 부진한, 울, 김나진, 대전대 원선에. 기억나세요? 부진한 울 김나진 대전대 원선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 원주예요, 원주. 그다음에 진천 음성. 그리고 여기 내포 신도시. 내포 신도시. 다음에 전주입니다. 전주. 그리고 김천. 김천. 그다음에 대구. 대구. 그리고 전주. 전주 했었죠. 그다음에 여기 나주입니다. 나주. 그리고 진주. 진주, 그다음에 부산, 울산, 서귀포, 부산, 울산, 서귀포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반드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혁신도시는 민간 기업의 주도로 개발된 도시이다. 아니죠. 이것은 기업도시에 대한 설명이고요.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위치하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다음. 기업 도시는 관광 레저형과 지식 기반형으로 구분이 된다. 맞죠? 그래서 내륙에 있는 원주와 충주는 지식 기반형, 해안에 있는 영암의 남, 그리고 태안은 관광 레저형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3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된 도시는 혁신 도시입니다.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는 모두 3차가 아니라 4차 국토종합 계획 기간에 조성이 되었고요. 다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는 도시는 모두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다. 어휴, 그럴 리가요. 정답은 3번, 아, 다시요.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자, 다음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는 한반도의 시대별 암석 구성비와 지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는 각각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공간이 조금 좁으니까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가, 나, 다. 일단 다 보죠. 다는 시원생 때 만들어진 암석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원생 때 만들어진 암석은 변성암.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화성암과 퇴적암이 이미 변성암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다는 변성암이 됩니다. 변성암. 다음 가와 나인데요. 구분하는 기준은 예입니다. 고생

때 만들어진 건 가에만 포함이 되어 있어 나는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 없습니다. 자, 고생대의 대표적인 게 조선후충군의 석회암, 그리고 평안후충군의 무연탄입니다. 그러면 석회암과 무연탄은 다 퇴적암이니까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 포함되어 있는 가가 석회암, 무연탄 포함된 퇴적암이 됩니다. 퇴적암. 남아있는 나가 화성암이 되겠죠. 화성암. 그러면 화성암 중에 요거 중생대에 만들어진 친구가 화강암이 대표적이고 신생대에 만들어진 게 현무암이 대표적이 되는 거죠. 다음 A. A는 한반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지괘들입니다.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지괘들. 다음 B는 평남분지와 옥천숲곡대 고생대에 만들어진 친구들이죠. 다음 C는 여기 경상분지일대입니다. 경상분지는 중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 퇴적암의 중생대 암석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C보다 A에 주로 분포한다. 아니죠. C에 넓게 분포합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아요. 다음, 나의 중생대 암석, 화성암의 중생대 암석이니까 화강암이고요. 화강암은 주로 마그마의 관입에 의해 형성되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다가 변성암이 주된 기반암인 산지는 대체로 돌산이 아니라 흑산을 이룹니다. 돌산의 기반암은 화강암이죠. 다음 퇴적암은 변성암보다 한반도에서의 분포 면적이 넓다.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시원생대 지괘들이 가장 널리 분포하는데 시원생대 지괘들은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음, B는 주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닙니다. A가 주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12번입니다. 지도에 A부터 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적어 볼게요. A, B, C, D. 자, A는, 여기, 해안에 점이 찍혀 있네요. 해안에 점이 찍혀 있으면, 사빈입니다. 다음, B는, 요거, 암석해안 표시죠? 그리고 암석해안에는 해시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B는 해시계. 그래서, 요기호가 암석해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해시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C는 D에 의해서 만의 입구가 가로막혀 형성된 호수입니다. 그러면, C는 석호. 그리고 석호의 입구를 가로막은 D는 사주가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지형도는 되게 쉬운 지형도입니다. 보죠. 기억. 사비는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갯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비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옳지 않고요. 다음, B. 해시계는 파랑의 침식작용을 활발하게 받는다. 맞죠? 해시계는 파랑의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형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다음, 석호는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맞죠?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수면 상승. 골짜기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골짜기가 후빙기의 수면 상승에 의해 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의 입구를 사주가 막아버려서 석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죠. 디귿 맞습니다. 다음, 리을. 사주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재에 잘 발달한다. 아니죠.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재에 잘 발달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해시계가 있고요. 사주와 석호, 사비는 모두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잘 발달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13번.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단은 각각 경기, 울산, 충남 중에 하나이고요. AB는 자동차 전자조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경기,

울산. 충남의 발달한 제조업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경기 발달한 제조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예, 전자조립이 대표적입니다. 전자라고만 적어볼게요. 그리고 자동차 공업도 엄청 발달했고요. 그리고 섬유 공업도 발달했습니다. 경기 이세 가지에서 1등을 달리고 있죠. 울산은 발달한 공업이 되게 많죠. 얘는 석유화학 공업, 정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 넓게 보면은 제철 공업도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차 금속 제조업. 자, 충남도 마찬가지죠. 충남 석유,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발달했죠. 그리고 제철 공업 발달했고요. 그리고 전자 조립 공업까지 발달한 곳이 충남입니다. 자, 그럼 보죠. 요게 정유와 석유화학이에요. 정유와 석유화학. 자, 가, 정유, 석유화학. 다, 정유, 석유화학 있습니다. 울산 석유화, 그러니까 석유화학과 정유, 충남도 석유화학과 정유, 경기는 없네. 그러면은 정유와 석유화학이 없는 나가 경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기가 나. 다음. 경기도에서 가장 출하액 비율이 높은 B는 그럼 뭘까요? 경기는 전자조립 출하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B는 전자가 되고, 전자. A가 남아있는 자동차가 되겠죠. 그러면, 가와 나는 전자조립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다는 전자가 없네? 경기와 충남은 전자가 있지만 울산은 전자가 없네. 그래서 전자가 없는 다가 울산, 그리고 가가 충남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도 적어보면 울산이 다, 충남이 가가 되겠죠. 지워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선제 보겠습니다. 충남은 경기보다 자동차의 출하액이 많다. 아닙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울산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래서 경울충인 경우도 있고 울경충인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충남이 경기와 울산보단 자동차 출하액이 적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죠. 다음. 울산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아닙니다. 경기는 전자조립 출하액이 워낙에 많아서 모든 시도 중에서 전자조립 출하액이 가장 많고, 그리고 모든 제조업 출하액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울산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습니다. 다음, 충남은 울산과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맞닿아 있다. 아니죠. 충남과 경기가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맞닿아 있죠. 다음, 가나 다 중에 전자조립 출하액은 경기가 가장 많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전자는 자동차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무게가 무겁다. 아유, 그럴 리가요. 자동차가 훨씬 더 무겁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그리고 가부터 다와 A부터 C는 각각 부산, 서울, 인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가나다와 ABC를 모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료에서 가나다 찾고 ABC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자료는 인구 순이동 자료입니다. 그리고 세 지역의 인구 순이동을 살펴봤더니 일단 다는 1990년도 인구 순이동이 제일 많았고 2024년도 인구의 순이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눠서 0보다 많으면 순 유입, 0보다 작으면 순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는 순 유입 인구가 가나 다 중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곳이에요. 그러면 부산, 서울, 인천 중에서 순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요 기간 동안에. 일단, 부산과 서울 같은 대도시는 최근에 교외

국제화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주변 지역이 바로 인천이에요.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순유입이 두 시기 모두 가장 많았던 다가 인천이 됩니다. 자, 자리가 조금 좁아서요.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가, 나, 다 중에 다가 인천. 다음, 남아있는 가와 나는 1990년과 2024년 모두 순유출이 일어났던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나보다는 가가 순유출 규모가 더 큽니다. 바꿔 얘기하면 빠져나간 사람 숫자가 서울이 부산보다, 아, 다시요. 가가 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울과 부산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이 빠져나간 곳은 어디일까요? 예, 인구 규모 자체가 서울이 훨씬 더 크니까. 빠져나갈 사람들도 더 많았겠죠. 그래서 순유출 규모는 서울이 부산보다 더 큽니다. 가와 나 중에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큰 가가 서울. 그리고 나가 부산이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 오른쪽에 세 지역 간 인구 이동 볼게요. 당연히 세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은 부산, 서울, 인천 중에서 어떤 두 지역 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인구 규모도 큰데다가 바짝 붙어 있는 서울, 인천 사이의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 확인을 해봤더니, 자, 1990년에 A와 C 사이의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했어요. 그쵸? 다음, 2024년에도 A와 C 사이의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했네요. 그러면 A와 C가 서울 아니면 인천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얘기했죠? 인구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을 했다. 그렇다면, 자, A와 C 간의 인구 이동에서, 다시 해볼게요. 자, C에서 A로 간 사람이 A에서 C로 간 사람보다 많아요. 2024년에도 C에서 A로 간 사람이 A에서 C로 간 사람보다 많아. 자, 정리해보면, 결국 인구는 C에서 A로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얘기했었네. 서울에서 인천으로 주로 인구가 이동을 했으니, 그렇다면 C가 서울이 되고요. 그러면 A가 인천이 되고, 남아있는 B가 부산이 되겠죠. 서울, 인천으로 A, C 찾고, 남아있는 B, 부산 연결시켜주면 되었던 자료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1990년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4만 명이 넘는데요. 자, 그러면 1990년에 부산에서 서울로 3만 4천 명 정도가 갑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5,339명 정도가 갑니다. 어쨌든 요두개 합쳐도 4만이 넘는데 수도권에는 경기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4만 명이 넘겠죠. 맞습니다. 다음. 1990년과 2024년 모두 다에서 나로 이동한 인구,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인구는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보다 많대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인구는 2,125명. 그리고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2,991명입니다.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적어볼게요.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아. 다음, 1999년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5,339명,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사람이 3,400명입니다. 1990년에도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990년과 2024년 모두 다에서 나로 이동한 사람보다 나에서 다로 이동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틀렸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디귿. A와 C는 모두 수도권에 속한다. 맞네요. 다음. 가는 서울은 C. 다음. 부산은 B. 다는 A니까. 이것도 맞네. 기역, 디귿,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는 문제였어요. 다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의 문항이죠.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부터. 먼저, 여기 어딜까요? 여기. 여기는 인천이죠. 인천. 인천. 다음, 여긴 어딜까요? 여기. 여기보다 살짝 위에가 춘천이고요. 춘천 아래 있는 이 친구는 홍천입니다. 다음, 여기는 당연히 대구죠, 대구. 대구. 그리고 여기 점 하나 있죠? 여기는 거제입니다. 거제.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 볼게요. 가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와 연강 수량 차이가 나와 있네요. 연강 수량 차이. 자, 그럼 일단, 연강 수량 제일 많은 데 어디죠? 거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대구예요.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후값 차이는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내 지역 기후값의 평균을 빼준 것이다 얘기했었죠. 우리 여러 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평균값을 빼준 요 값이 바로 기후값 차이예요. 결국 이 값이 크면 요 값도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강 수량 차이가 가장 큰 C가 연강 수량이 가장 많은 거고, 연강 수량 차이가 가장 작은 A가 연강 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연강 수량 제일 많은데 거제라고 얘기했었죠? C가 거제입니다. C 거제. 여기 적을게요. C. 다음 연강 수량 제일 적은 A. A가 대구가 되겠죠? 대구. 대구가 A입니다. 그러면 인천과 홍천이 남아있는데 사실 요두 지역은 연강 수량 가지고 구분해 주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요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제와 대구는 알았고요. 사실 요 지역들의 기온 차이만 가지고도 가를 찾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자, 거제와 D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거의 8도 가까이 됩니다. 8도 가까이.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철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잖아요. 자, 여름철에는 이렇게까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기온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가시기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1월이란 얘기입니다. 1월. 자, 그리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거제와 대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1월 평균 기온은 거제가 높겠죠. 하지만 얘가 만약 8월이라면, 8월 기온은, 예, 대구가. 제주도 일대 제외하고는 최난월 평균 기온, 8월 달의 기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극서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데프리카, 데지트란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제 기온이 대구보다 높다. 그 얘기는 얘가 8월이 아니라 1월이다라는 얘기로 찾아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결국 1월 달의 평균 기온이 B가 D보다 높대요. 1월 달에, 겨울에 홍천과 인천 중에 어디가 더 1월에 따뜻하죠? 내륙인 홍천보다 서해안인 인천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인천이 홍천보다 기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B가 인천이 되고, D가 홍천이 됩니다. B, D가 되는 거죠. 됐죠?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거제는 인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거제와 인천은 둘다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제는 인천보다 저위도에 위치하니까 연교차가 작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거제는 홍천보다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대요. 자, 여름강수 집중률은 한강 유역에 높게 나타나고요. 홍천은 대표적으로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거제는 홍천보다 여름강수 집중률이 낮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C와 D의 위도 차이는 A와 D의 위도 차이보다 크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A와 B는 모두 해안에 위치한다? 아니죠. B는 해안에 위치하지만 A는 내륙에 위치합니다. 다음, A부터 D 중에 가시기 1월 달의 강수량은 대구가 가장 많다? 아니죠. 거제가 제일 많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6번으로 갑시다. 16번. 표는 주요 도시간 하루 평균 여객 통행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가나다는 대전, 부산, 인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자료에는 서울과 대구, 광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전, 부산, 인천 중에서 서울과 가장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인구 규모도 크고 서울과 가까운 인천입니다. 그럼 서울과 가장 활발히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하루 평균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서울과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나입니다. 그래서 나가 인천이 되는 거죠. 인천. 다음 남아있는 곳은 대전 아니면 부산인데, 어떻게 찾지? 여기 대구가 나와 있어요. 대구. 그렇다면 대구와 더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곳은 대전일까요? 부산일까요? 당연히 부산이겠죠. 그러면은 나는 인천이니까 가와 다 중에서 더 활발히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여객 통행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가가 다보다 여객 통행량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가가 다보다 대구와 더 활발히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가 부산이 되고 다가 대전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가와 다 간, 부산과 대전 간에는 해운이 여객 통행량에 포함된대요. 아닙니다. 대전은 내륙에 있어서 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죠. 다음, 부산과 대전은 모두 경부고속철도에 정차역이 있대요. 맞습니다. 다음, 인천과 대전에는 모두 국제공항이 있다. 자, 되게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이거 옳지 않죠? 자, 일단 국제공항의 위치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에는 국제공항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대도시니까, 물론 인구는 인천이 더 많지만 그래도 대도시라고 하면은 서울, 대구, 부산을 꼽습니다. 다음 또 어디 국제공항 있죠? 당연히 인천에 국제공항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면서 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제주에도 국제공항 당연히 있겠죠. 자, 요 다섯 군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세 군데만 기억해두자. 청양고추 맛이 나는 무. 그래서 청주, 양양, 무, 안. 세 군데 기억해두시면 되고요. 자, 나와 다 인천과 대전에 국제공항 있다. 인천에 있지만 대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가나다 중에 울산과의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가이다. 그러겠죠. 부산과 울산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자, 그래프에 가부터 다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나다는 대설, 태풍, 호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사실 왼쪽 거 크게 볼 필요 없고요. 오른쪽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나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가, 나, 일단 대설, 태풍, 호우 중에서 피해액 자체가 가장 적은 자연재해 뭐였죠? 눈이 많이 내립니다. 와, 이쁘다. 눈싸움 막혀요. 눈사람만 만듭니다. 눈 많이 옵니다. 자동차가 미끄러져요. 사고 납니다. 사람이 빙판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또뭐 있을까요? 비닐하우스 무너져 내리고, 축사 무너져 내리고,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물론 많은 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태풍이나 호우에 비해서는 눈으로 인한 피해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나다 중에 나는 상대적으로 피해 비율이 낮게 나타나죠. 그 얘기는 피해액 자체가 적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가 대설이 돼요. 그리고 가는 상대적으로 충북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다는 경남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태풍은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남부지방에 해당하는 경남에서 피해액 비율 높게 나타나는 다가 태풍이 됩니다. 다음. 호우는 전반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중부지방 쪽에서 피해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
충북에서 피액 비율 높게 나타나는 가는 호우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볼게요. 경북의 최근 10년 동안 총 피액은 대설이 호우보다 많았다. 아니죠. 대설 전반적으로 피해액이 굉장히 적은 자연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았네요. 다음,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 가옥 시설에는 울릉도에 우대기가 있다. 아니죠. 우대기는 대설에 대비하기 위한 가옥 시설입니다. 옳지 않았네요. 다음, 다는 태풍은 시베리아 기단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 주로 발생한다. 아니죠. 시베리아 기단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는 겨울인데 태풍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다음, 태풍은 대설보다 우리나라의 연강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태풍은 풍수해를 유발합니다. 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마지막 5번. 호우는 지워버렸네요. 호우는 여름철, 그리고 대설은 겨울철에 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다음은 한국지리형성평가의 일부라고 합니다.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먼저, 여기 어딘가요? 여기. 자, 대구 있고요. 대구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의성 위에. 대구, 의성 위에. 안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안동. 다음, 여기는 어디인가요? 두 군데. 자, 꼬랑지 튀어나온 데가 포항입니다. 그래서 포, 경, 울, 부 이렇게 되죠. 포경, 울부, 포항, 경주, 울산,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경주, 울산, 부산이 되죠. 다음 여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창원입니다. 창원, 치읓, 창원. 그래서 창원. 이렇게 됩니다. 창원. 자, 그러면 조건을 볼게요. 조건. A와 D에는 모두 도청이 위치한대요. 자, 그럼 볼게요. A와 D에는 도청이 있는데, 도청이 있는 데가 안동에 경북도청 있고,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A와 D는 안동 아니면 창원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쵸? 다음. B와 C에는 모두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한대요. B와 C에는 원자력 발전소. 자, 그러면 일단 B와 C.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어디였죠? 원자력 발전소는 경주와 울산에 있네. 경주, 울산. 그러니까 B와 C는 경주 아니면 울산이에요. 됐죠? 경주 아니면 울산. 다음 C와 D에는 모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 일단 C와 D는 전통마을은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의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C와 D는 안동 아니면 경주란 얘기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A와 D가 안동 창원인데, C와 D가 안동 경주예요. 중첩되는 게 D가 안동이 되죠. 따라서 D가 안동입니다. 안동. 그러면 여기서 A, D가 안동 창원인데, D가 안동이니, 남아있는 A는 창원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C와 D 중에 D가 안동이니, 남아있는 C는 경주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창원. 그리고 C는 경주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B와 C가 경주, 울산인데 C가 경주니까 남아있는 B가 울산이 되는 거죠. B는 울산.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는 창원은 도 이름의 유래가 된 지역이다. 아닙니다.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딴 거니까 여기에서는 경주만 해당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B는 C보다, 울산은 경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대요. 자, 울산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입니다. 따라서 경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안동은 창원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보면은 안동은 창원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창원이 더 많아요. 바꿔 얘기하면 안동은 넓은 지역에 적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 인구 밀도가 낮겠죠. 다음, 안동은 울산보다 지역 내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당연히 낮겠죠.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니까 옳지 않습니다. 다음, B와 C. 울산과 경주는 모두 경상북도에 속한다. 아니죠. 자, 경상북도에는 경주와 안동이 속하고요. 창원은 경남, 울산은 광역시니까 별도 행정구역이에요. 물론 영남권에 함께 묶이긴 하지만 영남권은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니까.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A부터 E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우리 알려줬었죠? 태안에서 서 당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태안에서 서 당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그러면 A가 태안, B는 당진. 다음 C는 여기 이렇게 바다 쪽입 벌리고 있는 친구예요. 입 벌리고 있는 친구.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 머드 축제 열리는 보령입니다.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 아, 보령 머드 축제 때문에 청서부 아저씨가 힘들겠네. 보령, 청양, 서천, 부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C가 부여, 부여. 죄송합니다. 부여라니요. 보령, 보령. 다음, 자, 여기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술 되게 좋아하셨대요. 술과 고기를 좋아하셨대. 그래서 세종대왕은 항상 청주를 같이 마셨어. 고기와 함께 청주를 마셨어. 세종대왕 옆에는 공주가 있었어. 그래서 D가 청주입니다. 다음, 경상북도의 북쪽에 다섯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왼쪽 두 지역은 진천 음성, 혁신도시 조성된 곳, 오른쪽 두 군데는 제천 단양입니다. 석회암 많이 매장되어 있고, 시멘트 공업 발달한 곳, 다섯 개 중에 가운데, 옛날에 중원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중원 고구려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라는 곳이죠. 이는 충주. 충주. 자, 보겠습니다. 1번, A, 태안입니다. 국제공항을 활용한 항공 물류 거점 도시 육성, 태안에 국제공항 있나요? 아닙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지역 중에 국제공항 있는 곳은 어디였죠? 청주입니다. 청양무중의 청이 청주였죠. 청주 관련된 내용이고 틀렸습니다. 다음, B. 당진입니다. 대규모 제철소 입지에 따른 지역 경제 변화. 제철 공업 발달한 곳은 포광당, 포항, 광양, 당진. 그 당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2번. 다음 3번. C.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사구의 생태적인 가치 보령이 아니라 태안에 있습니다. 태안에 무슨 사구 있죠? 신두리 해안사구. 얘는 태안 관련된 설명이에요. 신두리 해안사구. 다음 D. D는 청주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경제 변화. 일단 여기는 혁신도시가 없어요. 혁신도시는 일단 대표적으로 진천 음성, 충북 혁신도시, 내포 신도시에도 혁신도시 있고요. 대전에도 혁신도시가 있죠. 하지만 D, 청주엔 없습니다. 다음, E, 충주, 도청 소재지로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자, 충북도청이 청주에 있고요. 충남도청은
내포 신도시에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따지자면 청주와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으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A부터 C 지역의 기후 특성을 그래프로 옳게 나타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지도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여기가 중강진입니다. 중강진에서 또 와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 북한에서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가요? 청진이죠. 청진. 자, 청진하면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소우지입니다. 소우지. 요 관북지방 일대가 한반도 전체에서 연강수량이 제일 적은 지역인데, 사실 연강수량 제일 적은 데는 요쯤 위치하고 있는 해산이란 곳입니다. 시험 문제는 청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청진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최안월 평균 기온이 높고 연교차는 작습니다. 워낙에 그렇죠. 다음 C 볼게요. C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렇게 꺾인데 아래쪽에는 원산, 위쪽에는 함흥이 있습니다. 얘는 아래쪽이니까 여기는 원산이에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원산. 자, 원산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다우지입니다. 북한의 최다우지는 요 아래쪽에 있는 장전이란 곳인데 원산도 연강수량 꽤 많습니다. 그래서 원산은 다우지. 다우지. 반면 원산은 북한에서 저위도에 위치하면서 동해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연교차는 작은 지역이죠. 저위도의 동해안이니까. 물론 청진도 연교차가 작고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지만 얘는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들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 높고 연교차가 작다는 거고요. 원산은 북한에서 기후 관련해서 나오는 지역 중에서도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고 연교차가 작은 지역이란 얘기예요. 똑같이 최한월 평균 기온 높고 연교차 작다라고 표현해놨지만 얘는 동위도와 비교했을 때 얘는 북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B는 어딘가요? B. B는 남포입니다. 남포. 자, 남포의 특징은 뭐죠? 남포의 특징은 역시 소우지입니다. 소우지.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전체 그리고 한반도 전체 최소우지가 요 일대예요. 그래서 여기도 소우지이지만 여기가 연강수량이 더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진도 소우지지만 대동강 하류 지역도 소우지.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강수량이 많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략적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 연강수량 나와 있죠? 연강수량. 자, 여기 얘는 다우지예요. 얘는 소우지인데. 얘도 소우지네? 근데 그래도 얘보다는 얘가, 다시요. 얘보다는 얘가 더 많다고 얘기했었죠? 정리해 보면 연강수량은 원산이 제일 많아. 그리고 남포가 두 번째. 그리고 청진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C, B, A 순이니까 맞네요. 정말 가혹한 문제들은 요 막대기 수치까지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C, B, A 순이기 때문에 요건 맞아. 그쵸? 다음 연교차 볼게요. 연교차. 자, 연교차는 확실한 건 뭐냐? 확실한 건, 자, 이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A, B, C 중에 연교차 제일 작은 데 어디예요? 제일 작은 데 연교차는 요거는 연강수량. 연교차는 자, 청진과 남포를 비교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 하지만 원산이 제일 작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요 그래프에서 지금 원산이 제일 작지 않고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아도 특정 지역이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았을 때그 지역만 찾아봐도 충분히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것은 열연강수량 니은인데요. 답지를 보면은 기역은 있지만 기역 니은은 없습니다. 기역은 확실히 맞고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확인 한번 해보면 열연강수량은요, 일단 다우지인

산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청진이 가장 소주잖아요. 청진이 가장 적습니다. 남포가 두 번째. 그래서 CAB가 아니라 CBA 순이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회 실전 모의고사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3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11강에 오셨어요. 11강에 오셨다는 말인 즉슨 우리 짜란!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벌써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지나고 수식어와 준동사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몇 번부터 볼 거냐면 5번부터 10번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문제는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according to its dictionary defi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따르면 그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an anthem 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anthem은 찬가거든요. 찬가? 그래서 찬가라고 하는 것은 is both A and B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찬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A song of loyalty often to a count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은 국가를 향한 뭔가 충성심의 노래 이기도 하고, 두 번째 정의는요, a piece of sacred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신성한 음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네. 뭐가? 찬가가. 자, 그랬을 때 definitions that are both applicable in sporting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정의 모두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요, 그런 sporting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스포츠 맥락에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아, 그러면 찬가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맥락에 적용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this genre is dominated although not exclusively by footb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장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장르는 찬가라고 하는 장르겠죠? 이 찬가라고 하는 장르는요, 두드러지게 나온대요. 비록 그것이 독점적이지는 않지만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냐면 by footb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축구라고 하는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nd has produced a number of examp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장르는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a number of 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배웠었다. 그치?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많은 뭐뭐들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많은 예시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시는 예시인데 어떤 예시냐면 where popular songs become synonymous with the clu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 유명한 노래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 구단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많은 예시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where이 괜찮을까? 지금 우리 이거 살펴볼 거잖아. 관계 부사가 여기 들어가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앞에 문장을 봐야 돼요. A number of examples 라고 나왔는데 지금 앞에 선행사가 멀쩡히 다 붙어 있지. 그리고 사례, 뭐 사례와 같은 그런 거를 나타낼 때 관계 부사 where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고 뒤에 문장을 살펴봅시다. Popular songs become synonymous with the club 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오케이,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오는 거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찬가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예시를 보여주었는데 어떤 예시였대? 그게 아, 그 클럽이라고 하는 곳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노래라고 하는 것에 많은 예시들을 보여주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and are enthusiastically adopted by the f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노래들은요 아주 열정적으로 그 팬들에 의해서 채택이 된 거죠.

According to Desmond Morris에 따르면 이러한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has reached the level of some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approached a local art form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지역의 예술의 형태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봤을 때 이런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한 지역의 예술의 형태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지금 도달하게 된 거야. 그러면 얘들아, 도달을 했다라고 자발적으로 말을 해야지 approach 누군가에서 강제로 approach 당한 것은 아니잖아. 이랬을 때 approach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지역의 예술 형태로 접근하게 되었다. 어느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마치 하나의 지역 문화인 것처럼 되었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strong element of the appeal of such sports so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강한 요소예요. 뭐에 대한 요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노래, 즉 우리가 응원가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이런 응원가의 엄청난 매력에 강력한 요소는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이런 응원가의 강력한 매력적 요소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소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주어일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 단수 주어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무슨 동사가 와야 돼? 단수 동사가 와야지. 그랬을 때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응원가의 매력적인 가장 강력한 요소는 뭐냐면 that 이하입니다. 뭐냐면 they feature memorable and easily sung chorus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응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대? 잘 외워지고, 그치, 얘들아. 한번 들으면 딱 캐치가 돼야지. 그래서 잘 외워지고, 그리고 쉽게 따라 불러질 수 있는 합창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and in which fans can particip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팬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합창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 요소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그쵸? 자, 그랬을 때, This is a vital part of team's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래. 뭐에 있어서, 그 팀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하지.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as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as, 유닛 1할때 쌤이랑 진짜 많이 봤었거든? as에는 두 가지 쓰임이 있었다고 했었어. 첫 번째.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고, 뒤에 명사가 오면 전치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뒤를 봤더니, It makes the fans' presence more tangible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결국 만들어주는데, 팬의 존재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팀의 수행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지금 해석할 거잖아. 그럼 이때 얘들아, 이때 as는 전치사로 쓰인 거야? 접속사로 쓰인 거야? 뒤에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접속사로 쓰인 게 맞겠지. 자, 그러면 접속사로서의 as가 잘 쓰였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자, 그래서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이러한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응원가 같은 걸 대중문화라고 할 건가 봐. 이러한 형태의 대중문화는요, can be said, 뭐라고 말해질 수 있냐면, to display pleasure and emotional ex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즐거움의 표현. 즐거워서 막 응원가 부르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정에 있어서의 과잉의 표현이다라고 말해진다라고 지금 보여줄 수 있네. 자, 그런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To display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가 맞는지 우리한테 확인해 보라고 하잖아. 그럼 문장 구조를 한번 볼까?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이 부분이 주어인 것 같고 그러면 can be said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 부분이네. 얘들아, 근데 동사를 봐봐. Can be said라고 해서 수동태가 지금 쓰여지고 있지. 자, 수동태라는 말인즉슨 원래 문장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수동태가 아닌 형태로 한번 먼저 돌려볼게. 그러면 지금 뒷부분에 by라고 하는 주어 부분이 없어져 있으니까 someone이라고 하는 주어를 대신 넣어볼게. 그러면 someone said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to display pleasure and emotional excess 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그럼 원래 문장으로 따지면 얘들아,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잖아. 그래서 지금 주어 자리에 비록 가 있지만 원래 문장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을 거고. 자, 동사 나온 다음에 그럼 이때 to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원래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일 거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얘들아 to display라고 하는 to 부정사 나오는 거? 오케이, 괜찮다. 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대조되어지고 있냐면요. To the dominant cul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되고 있는 거래. 자, 근데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아, 지배문화죠.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which tends to maintain respectable aesthetic distance and contr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유지하는 경향이 있대요. 품위 있는 어떤 aesthetic, 미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control,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배문화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지배문화라고 하는 거에 예시 뭐가 있을까, 얘들아?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오페라를 듣는다든지 뭔가 사뭇 조금 떨어져 있고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즐기는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dominant culture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었어?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즐길 수 있는 응원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었네. 그쵸? 자, 그래서 5번 문제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요. Baylor's University Researchers Investiga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의 연구진들은요. Investigated,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조사를 했냐면 Whether 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Whether 얘들아 어떻게 해석해?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었는지 일단 첫 번째 확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이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로서 문장에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 대학의 연구진들이 investigated 조사를 했는데 뭐인지 아닌지 조사를 했냐면 Different types of writing could ease people into sle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글쓰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잠에 들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다라고 했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은 일단 잘 됐어. 자, 그러면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를 살펴보자면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Different types of writing could ease people into sleep.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지. 자,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고, 이때 그 University Researcher들은 조사했다, 무엇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에도 잘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접속사로서의 whether 잘 쓰여져 있네. 라고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to find out, 이것을 찾는 것은 찾기 위해서, 자, 무엇을 찾기 위해서냐면 정말 다른 종류의 글쓰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만들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they, 그 researchers, 즉 연구자들은 had 57 young adults spend 5 minutes before b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had라고 하는 애 어디서 많이 본것 같잖아? 사역동사잖아, 그치?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못 쓰기로 해서 사역동사 나오면 동사? 원형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거 뭐를 보는 거냐면, 밑줄은 라이팅에 그어져 있어. 그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양한 문법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나중에는 이 spend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질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그 문법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had 57 young adults, 연구자들은요, 57명의 어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었어? Spend 5 minutes before bed. 잠이 들기 5분 전에 시간을 쓰도록 만든 거야. 뭐 하는 데 시간을 쓰도록 만들었냐면, writing. 쓰는 데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록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riting 하고 있는 이 ing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랬는데, 쌤 지금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spend 시간,
ing라고 하는 우리 억구 표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이 시간을 5 minutes before bed, 자기 전에 5분 전이라고 하는 시간을 뭐뭐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몰랐으면 밑줄 그어 놓고 필기 한번 해둘게요. 얘들아, 여기는 근데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돈과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잠이 들기 5분 전에 쓰는데 시간을 들도록, 시간을 보내도록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Either A or B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A 혹은 B라고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적기는 적는데 선택을 할수 있어. 첫 번째, to do list for the days ahe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앞선 날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나 내일 뭐 해야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고, 혹은요, a list of tasks that they had finished over the past few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끝내온 그 과제들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기 전에 5분 전에 무언가를 적을 건데 내가 내일 할 거에 대해서 적을 건지, 혹은 내가 어제 한 것에 대해서 적을 건지, 그두 가지 지금 경우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The result confirm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확인시켜 주었는데, 무엇을 확인시켜 주었냐면 Not all pre-sleep writing is created equall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잠을 자기 직전에 쓴그 글쓰기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대.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made to-do list before b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잠에 들기 전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쓴그 사람들은,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Those라고 하는 게 주어잖아. 그러면 동사는 어딨니? Were이라고 복수형으로 잘 맞춰주고 있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잘 맞춰주고 있네.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잠들기 전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에 대해서 쓴그 사람들은 were able to fall asleep 9 minutes fas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9분 정도 더 먼저 잠에 들수 있었대. 어떤 사람보다 9분 먼저 잠에 들수 있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wrote about past ev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적은 사람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은 사람들이 9분 더 빨리 잠들었대. 오, 되게 의외의 결과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the quality of the list matter to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스트, 내가 앞으로 뭐 해야지? 혹은 내가 전에 뭐 했지라고 적은 그 리스트의 퀄리티, 즉질 또한도 중요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봤을 때 더비교급이 보였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비교급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했지?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우리 해석하기로 했었었잖아. 그랬을 때 the more task and the more specific the to-do list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과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더 to-do list 해야 될 리스트가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어떻게 되었냐면 the faster the writers fell asle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이 빨리 잠이 들수 있었대. 어? 이상하지? 과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그 해야 될 리스트가 아주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더 빨리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오, 연구 결과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죠? 자, 그런데 문법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얘들아, 더비교급, 아마 이 수업을 쭉 들어온 친구들은 알 거야. 더비교급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보기로 했냐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기로 했거든? 왜? 문장 구조가 잘안 보이잖아, 더비교급 때문에. 그래서 문장 구조를 한번 돌려봅시다. 특히 이 부분을 한번 돌려보자면, the more 이 부분 빼고, 여기서의 주어가 어디 있을까, 얘들아? to do lis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 were이라고 하는 이 비동사가 동사가 될 거고, 그러면 사실 보어가 더비교급한테 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the to-do list were specific. 원래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잘 차지하고 있으니까 4번도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 그치? 자, 그랬을 때 The study authors figur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자들은요, 무엇을 알아

너에게 되었냐면, writing down future task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미래의 과업을 적는 것은, 자, 얘들아, 퀴즈 하나 낼게. 이때 that 아래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대절 안에서 동사. Unloading the thoughts so you can stop turning them over in your mind. 동사가 없어, 얘들아. 그치? 자, 주어는 어디까지 있었어? Writing down future task.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등장하고 있잖아. 내가 미래의 과업에 대해서 쓰는 것은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가 없어. 뭐가 동사로 바뀌어야 돼? Unloading. 얘가 동사로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바꿀 거냐면 unloads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네. 왜? 동명사 주어잖아. 그러니까 단수 취급해야지. 내가 미래의 과업에 대해서 적어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해주냐면요. unloads 하면 짐을 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짐을 덜어준대요. The though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에 짐을 덜어주게 된대. 그래서 내일 내가 뭐 해야겠다라고 적어놓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짐을 덜어놓게 되니까 더 빨리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so you can stop turning them over in your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머릿속에서 그 여러 과업들을 골똘히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더 빨리 잠들 수 있는 것이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unload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되겠습니다. 역시나 주어 동사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 얘들아. 동사의 활용 단원이 끝났다고 해서 동사를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니야. 동사 꼭 반드시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you're telling your brain. 너는 너의 뇌한테 뭐라고 말해주는 거냐면, that the task will get done. 그 과업은 분명히 끝날 거야. 언젠간 끝날 거야. Just not right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끝날 거야. 이제 좀 쉬어 라고 해서 빨리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2013학년도 3월 학력평가 27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죠. The Martin Rule was devised in 2003 by Adrian Hewit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머튼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안되어졌습니다. 2003년에 Adrian Hewitt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이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찾아봐야겠다. 자, 그런데 아드리안 휴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떤 지역의 계획관이었나 봐요. 근데 어떤 지역의 계획관이었냐면 in Merton, Southwest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남서부 쪽에 런던에 위치한 머튼 지역에 있는 지역 계획관이었대. 자, 이 사람이 뭔가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which Hewitt created with a couple of colleagu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휴잇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었는데 몇몇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관계대명사네. 그치?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자, 그러한 규칙은 뭐였냐면 휴잇이라고 하는 인물이 몇몇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었고 그리고 persuaded the borough council to p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치구 의회에게 통과시켜달라고 제안한 그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 되게 길거든? 이 문장 되게 긴데 거기서 주어 어디 있어요? 주어는 사실 위치를 이렇게 묶고 나 보면 rule이라고 하는 여기가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 찾기가 훨씬 쉬워졌지. 왜? 주어 부분을 묶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안은요, was라고 해서 동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법안이라고 해서 단수 주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일단 치고 이러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was that. 댓 이하였습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가 봐. 이것은요, any development beyond a small sca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개발도 would have to include the capacity to generate 10% of that building's energy requiremen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would have to include 여기 부분이 지금 동사가 될 거야.
그치? 동사 잘 잡았어? 대절 안에 이 부분이 지금 주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would have to include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거거든. 자, 그러면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발달도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냐면요.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 To generate 10% of that building's energy requirements. 그 빌딩이 요구하는 에너지의 10%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즉, 너가 어떤 빌딩을 짓고 싶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빌딩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의 10%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다? 이 법안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r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에 10% 정도 전력을 못 만들어내? 그렇지 않는다면, The developers would be denied permi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발자들은 아마도 denied, 거절당할 것이래요. 뭐 하는 것을 거절당할 것이냐면 permission to buil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지을 수 있는 허가서를 거절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즉, 이 법안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내가 짓기 위한 그 빌딩의 10%의 전력은 적어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 일단 문법. To build라고 하는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앞에 나오는 얘들아 permission이라고 하는 허가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의 투부정사 용법? 너무 괜찮게 쓰였다. 그치? 그래서 그 짓기 위한 허가가 거절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됐었네. 자, 그랬을 때 the rule, 그 법안이라고 하는 거, 즉 멀튼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sounded sen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들렸고, 그치? 타당하니까 quickly caught on. 얘들아, caught on 하면 인기를 끌다거든요? 자, 이 법안은 타당한 것처럼 들렸고, 그래서 확 인기를 끌게 되었대요. With over 100 other local councils followed it within a few year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쌤이 with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면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고 했어. 맞지? 자,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이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 우리 형태가 있다고 배웠었다? 저저번 시간에? 기억나? 자, 그러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대.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 뒤에 뭐가 나와? 분사가 나오면 이 분사는 누구한테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줘야 된다고 했었어. 기억나? 자, 그러면 한번 봤을 때이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것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됐냐면요. 100개가 넘는 local council 하면 지역의회들이 그 법안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지. 얘들아, 유행을 탔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강제로 따라짐을 당했을까? 아니에요. 강제로 따라짐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따라했겠지, 법안을. 자, 그러면 이때 follow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오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follow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개가 넘는 그 지역 의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그 법안을 몇년 안에? Within a few years. 몇년 안에 따르기 시작했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 문법 포인트 진짜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넣은 거거든. 자, wit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이 분사의 능동수동은 어디에 맞춘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다음 문장. In London. 자, 런던에서요. The mayor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그 시장님이 Ken Livingstone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Introduce Merton Plus라고 하는 것을 새로 도입했대. 아, 원래 머튼 법칙이었는데 Merton Plus라고 하는 법칙을 뭔가 도입시켰나 봐요. 근데 그것은 어떤 법안이었냐면, which raised the bar to 2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가 지은 건물의 10%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냈으면 됐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 전력을 20%까지 끌어올린 Merton Plus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새로 도입하게 됐대. 자, 그랬을 때, the national government, 그 정부는요,
Then introduce the rule more wid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법안을 더욱더 어떻게 했다? 널리 도입시켰다 라고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widely 라고 하는 부사가

회사 들어가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부사가 의미상 누구를 꾸몄는지 한번 살펴봐야지. 널리 도입되게 되었다. 도입되다 라고 하는 introduce를 꾸며주게 되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얘들아,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잖아. 그래서 부사 widely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Adrian Hewitt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되었대요? Became a celebrity in a small world of local council plan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처음 머튼 법칙을 만든 이 사람이요.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아주 작은 세계는 세계인데 local council plan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역 의회를 계획하는 아주 작은 세계에 있어서 뭔가 celebrity,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And 그리고 Merton Council, 그 머튼 지역에 있는 의회가 started winning awa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상을 타기 시작했대요. 뭐에 대한 상을 타기 시작했냐면 its environmental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머튼 의회의 환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상을 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고 있는 its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 그것의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것의는 아마도 머튼 의회를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래서 머튼 의회의 환경적 리더십에 대한 상을 수상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아, 머튼 의회라고 하는 단수의 소유격, 즉 it's가 오는 게 괜찮죠.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8번으로 같이 나가 볼 건데요. 2015학년도 사관학교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장애물들 중 하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또 배웠어. 여기서 그럼 진짜 주어 잡아봐 라고 하면 뭐로 잡을래?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하면 여기서 진짜 주어는 아마 이 원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어를 잡은 다음에 뒤쪽으로 쭉 한번 넘어가 봤더니 is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주어 동사 잘 맞춰졌어.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인데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지. To increase 혹은 to increasing a hybrid car's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range 하면 범위잖아. 즉, 이 차가 갈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갈수 있는 거리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석이 가야 돼,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었어? 자, 그랬을 때 이때 to가 뭔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이때 to가 전치사 to일까? 혹은 to 부정사의 to일까?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높이는 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라고 했잖아. 뭐뭐 하는 데의 라고 했으면 얘들아, 이때 to는 뭐야? 전치사 2지. 전치사 2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와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동사 원형이 와서는 안 되고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increasing, 동명사 형태가 와주면 좋겠다. 그쵸? 자, 그래서 얘가 to 부정사의 2인지 전치사 2인지를 고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꼼꼼히 살펴보세요. 해석을 다시 한번 스스로 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그 주행 거리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래? The weight of the bat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배터리 무게 때문이래.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나 보죠? 자, 그랬을 때 More powerful batteries can power a car for a longer dist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강력한 배터리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 차로 하여금 더먼 거리를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But they also weigh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터리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어떻게 해진대? 더 무거워진대. 이게 바로 문제네, 그치? 그랬을 때 A newly emerged concept of hybrid c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롭게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은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새롭게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은 자, 이게 뭐냐면 which can hold electricity in its doors, hood, and so 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 어디 있어, 얘들아?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는 is가 되겠지. 자, 그러면 단수 주어를 잘 받고 있는 단수 동사까지도 잘 맞춰주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which can hold electricity. 전기를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 가지고 있을 수 있대? In its doors, hood, and so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덮개가 됐든 혹은 문이 됐든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이 개념은요, is drawing attention, 관심을 끌고 있대. 뭐로써 관심을 끌고 있냐면 as a potential breakthrough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볼까? as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뭐야? 전치사야? 아니면 접속사야? 전치사면 뒤에 명사가 올수 있을 거고 접속사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누가 봐도 명사가 오고 있으니까 얘는 전치사겠네. 그래서 뭐로써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관심을 끌고 있대. 뭐에 대한 돌파구냐면 in dealing with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배터리, 무거운 배터리를 썼어야 됐는데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어디에다가 이제 전력을 보관하는 거야? 그 문이나 혹은 그 후드에 전력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타파해 줄수 있는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some researchers, 몇몇 연구원들은요, have already started experimen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실험을 시작했어. 뭐로 실험을 시작했냐면요, with a prototype electric vehicles with an energy storing trunk flo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그 트렁크 밑바닥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전기 자동차의 원형으로 한번 이미 실험을 시작해 본 거죠. 자, 그랬을 때그 차들은요, whose extra energy storage could reduce 혹은 could be reduced The battery's weight by 15%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차들의 extra energy stor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 즉,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차들은 could reduce 하면 감소시키는 거고 could be reduced 하면 감소되어지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뒤를 봤더니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이러한 추가적인 에너지 보관을 가지고 있는 이 차들이 결국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줄여줄 수 있는 거야. 무엇을? 그 배터리의 무게를 15%가량이나 줄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갖는 reduce가 등장해야 맞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는 if this new technology 만약에 이러한 신기술이 뭔가 에너지를 저장하기는 저장하는데 어디 문에다가 저장을 하고 후드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러한 신기술이 reach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lithium ion bat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효율성에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효율성이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튬 아연 배터리만큼의 효율성에 딱 도달을 하게 된다면 cars of this sort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 즉, 배터리가 다른 곳에 저장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들은 could store enough electricity to power them 혹은 themselves for 80 mi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무엇을 저장할 수 있대? 충분한 전략을 저장할 수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이냐면 스스로 80마일 정도 동력을 낼수 있을 만한 그 전력을 충분히 저장하는 차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오랜만에 나왔거든?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제귀대명사 themselves라고 나오는 게 좋을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쌤이 뭐 파악하라 그랬어? 여기 목적어에 나오는 얘랑 앞에 나오는 주어가 같은 앤지 한번 살펴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라고 하는 목적어에 들어가는 애가 같은지 한번 살펴볼까?
그러한 종류의 자동차가 충분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80마일이나 동력을 낼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같네. 그러면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대명사 쓰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in non-battery parts such as the roof or the doo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배터리가 저장되어지지 않는 그 문이나 혹은 roof, 뭐 천장 같은 것이죠. 자동차의 천장 같은 것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9번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항 같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lays an ever-increasing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technology, 기술이요, play an ever-increasing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대. 그런데 어디에서 높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In social lives of young people in developed socie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진 사회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뭐가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대.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쓰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adolescent, 특히나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요, have been quick to immerse themselves in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 빨랐냐면요. immerse themselves라고 하면 스스로를 몰입시킨 거죠. 몰두시킨 거죠. 어디에다가 몰두시켰냐면요. 이 기술에다가 스스로를 몰두시키는데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또한번 등장했습니다. 쌤 이거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자, with가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쳐보고 most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오고 using이라고 하는 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때 이 뒤에 나오는 분사를 우리는 뭐에 맞춰준다고 했었지?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준다고 했었잖아.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당황한 이유는 뭐냐면 most만 나왔기 때문이야. 이때 most는 대부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청소년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주어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most만 나와서 친구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 근데, 자, 우리는 이제 당황하지 말고, with, most, using이라고 나온다면, with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뭐인지, 뭐에다가 맞춰라?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다가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였어. 자, 그래서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를 이런 기술에 몰두시키는데 굉장히 빨랐는데 뭐 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using the internet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라고 하는 의미죠. 얘들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인터넷을 사용 당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동의 의미가 아니고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using 쓰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거 쌤이 반드시 확인해 놓으라고 했었어요. with 목적어, 그 다음 나오는 분사.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요, treat the mobile phone as an essential necessities of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핸드폰을 뭐로 여기냐면요, 인생의 가장 필수적인 필수품이라고 여긴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And often prefer to use text messag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rie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요, also increasingly access to social networking website라고 나오고 있어.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더욱더 뭐 하게 되냐면요, 더욱더 접근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increasingly라고 지금 여기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또한 점점 어디에 접근한다 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다.
괜찮아, 그치? 그래서 점점 접근을 하는데 어디에?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SNS에 점차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쵸? 부사가 동사 꾸며준 포인트까지 너무 좋았고요. As technology and the internet are familiar resources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기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자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자원이기 때문에 It is logic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뭐 하는 것이 이성적일 거냐면, 자, what이 나오고 있네. 얘들아, what이 나오려면 앞에 일단 뭐가 없어야 돼? 선행사는 없어야 돼. 왜?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뒤에 문장은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왜?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한번 볼게. They would seek assistance from this source. 뒤에 문장이 얘들아 불완전해? 아니야, 완전하잖아.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와서는 안 되고 뭐가 와야 될까?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면 접속사 대시 와야겠지. 자,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단 고쳐주고 마음 편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it is logical that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냐면요. They would seek assistance from this sour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 원으로부터 당연히 도움을 찾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이러한 정보 원천은 어디야? 당연히 기술이나 인터넷이겠지. 그래서 뭔가 청소년들이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할때 인터넷이나 혹은 기술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is has been shown by the increase in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럼 이것은 뭐야? 청소년들이 이런 인터넷이나 기술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대? Increase in website. 어떤 웹사이트의 증가가 일어나게 됐대. 그런데 그 웹사이트가 뭐 하는 웹사이트였냐면요. That provide the therapeutic information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적 정보를 제공하는 그 웹사이트의 증가가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지. 즉, 청소년들이 뭔가 도움을 원하게 될 때는 어디를 방문하게 된다? 인터넷에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터넷이나 기술이 훨씬 더 친숙하니까. 그랬을 때, A number of youth-friendly mental health websites have been develop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익숙하죠? A number of 이라고 하는 얘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 많은 뭐뭐들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많은 젊은이 친화적인 이런 정신 건강 웹사이트들은 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주어가 누구야? 많은 누구누구들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웹사이트들 말하는 거겠네. 그러면 복수형의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는 뭐로 받아야 돼? 복수 동사로 받아야겠지. 그러면 have라고 하는 복수형 쓴거 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이 젊은이 친화적인 정신건강 웹사이트, 많은 정신건강 웹사이트들은요, have been developed, 발달되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the information presented often takes the form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ct sheets, and suggested link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얘는 동사가 아닌 것 같아. 왜? 뒤에 동사가 take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5번은 동사로 나오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 역할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제공된 정보라고 해석할 거야. 그러면 정보 입장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된 거니까 오케이. 분사, 과거 분사 형태 잘 나오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요, often takes the form of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자주 물어진 질문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거나 혹은 자료표라고 하는 어떤 형태, 그리고 suggested links라고 하는 형태, 즉 추천 링크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it would seem therefore 그러므로 뭐라고 보여지냐면 아주 logical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냐면 to provide online counseling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상담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어 보인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상담받는 거,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담도 어디서 제공해주자? 온라인에서 제공해주자라고 하는 맥락이었고요. 저희 오늘 10번 문제로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10번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An independent artist is probably the one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dependent artist라고 하면 독립된 예술가거든요. 독립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 one,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일 거냐면 who lives closest to an unbounded creative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제약이 없는 창의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 one이라고 하는 게 앞서서 등장하는 Unindependent artist를 말하는 거잖아. 독립된 예술가를 말하는 거잖아. 즉, 앞에 나오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고, 뒤에를 보니까 lives라고 하는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얘 관계대명사 who 쓴거 너무 잘 썼다, 그지? 자, 그래서 독립예술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창의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랬을 때 many artists have considerable freedom from external requirements이라고 나오고 있어. 많은 예술가들은요, 아마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디로부터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냐면 external requirements이라고 나오고 있어. 외부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 외부에서 어떤 요구 사항을 말해주냐면 what to do, 뭘 해야 된다, how to do it.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when to do it? 그걸 언제 해야 된다? 그리고 왜 해야 된다?와 같은 그런 외부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대. 그치? 예술가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다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사람들이. 자, 그랬을 때,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지만, we know that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아냐면, that Artists usually limit themselve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때 themselves라고 하는 거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지금? 목적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themselves라고 하는 제귀대명사가 정말 잘 쓰여졌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어 확인하기로 했지. 주어라고 하는 art, 예술가가 보통은 그들 스스로를 제약한다. 꽤 어떻게 제약한대? 꽤나 forcefully,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제약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대. 그래서 굉장히 외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술가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나 봐. 자, 그런데 밑줄 쳐진 forcefully라고 하면 지금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우리 보면 되겠지? forcefully limit themselves. 아주 강력하게, 아주 제약적으로 스스로를 제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강력하게 제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 표현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예술가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를 막 제약을 하냐면요. By choice of material. 어떤 물질을 쓸지, 어떤 재료를 쓸까 하는 거에 있어서 스스로를 제약하고요. And form of expr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좀 표현을 할까? 에 대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제약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to make the choice, 무슨 말이냐면요. To make the choice, 어떤 선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잖아, 예술가가.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to express a feeling by carving a specific form from a rock without the use of high technology or colo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할게. 이 4번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봐. 동사 찾아보면
여기가 동사가 돼야 돼, 얘들아. 맞아. 잘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to make the choice. 자, 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짓는 것은 어떻게 하도록 결정을 지었냐면 우리가 그 어떤 고도한 기술이나 혹은 색깔을 사용하지 않고 돌로부터 어떤 특정한 형태를 깎아가지고 우리의 기분을 표현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즉, 내가 고도의 기술을 쓰거나 뭔가 색을 다양하게 쓰거나 하지 않고 내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을 깎아가지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자, 여기가 주어야. 그럼 동사가 어디여야 돼? Restricts. 여기가 동사여야 되지. 자, 그래서 to make이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 Restricts라고 하는 단수 형태가 오면 좋겠지. 자, 그래서 제약하게 된다, 제한하게 되는데요. The artist significa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예술가를 아주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such choices 이러한 선택은요 are not made to limit creativity 창의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 to cultivate it 그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해석하면서 이미 4번의 답은 나왔지? 이때 it이라고 하는 거 쌤이 뭐라고 했어? cultivate it.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라고 받았으니까 이때 it은 creativity. 단수인 창의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4번도 괜찮고요. When everything is possible,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creativity has no tension.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이 없어.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어. 다할수 있어. 라고 한다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 긴장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데, in that이라고 하면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창의성은 이상하대.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면, it finds its way in any kind of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창의성은 그 창의성의 방식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찾기 때문에 좀 이상하대. 심지어는 no matter how restrict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창의성이 얼마나 제한되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는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되게 특이하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just as the same amount of water flows faster and stronger through a narrow stra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시를 지금 들어주고 있거든. 똑같은 양의 물의 양이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흘러갈 수 있어. 무엇을 통해서? 아주 좁은 해협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흘러갈 수 있대요. 뭐보다는 across the open se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탁 트여져 있는 바다를 통해서 갈 때보다 좁은 해협을 지날 때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n이 괜찮은지 살펴보려면 우리 앞에 비교급 faster and stronger 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than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럼 5번까지도 괜찮은 거 우리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완벽하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역시 만나서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이번 여행길의 첫 여정은 6.2 공방입니다. 안성하면 6.2를 빼놓을 수 없죠. 안성에는 아직도 전통 방식대로 6.2를 만드는 곳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인의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그 아버님 때서부터 지금까지 저기 역사가 그래도 한 70년 되는데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뭐 각종 어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전통을 계승한다는 그 고집으로 꾸준히 해왔습니다.
0: 6.2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놋을 거푸집에 붙거나 두들겨 만드는데요. 이때 쇳물을 일정한 틀에 부어 형태를 잡는 방식이 주물 6.2입니다. 여기에 장식을 달고 광택을 내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그릇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6.2는 정성 어린 손길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특히 안성의 주물 6.2는 그 솜씨가 정교해 안성 맞춤이란 말이 유래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1: 안성 인근의 뭐 수원이나 서울에 이제 그 양반댁 뭐 이렇게 또 종갓집이나 뭐 그런 집에서 안성까지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6.2를 이렇게 맞추면 나중에 이제 그 그릇이 완성된 걸 보고 흡족해가지고 역시 그 6.2 하면 안성 맞춤이다. 그래가지고 안성 맞춤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죠.
0: 임금님의 수라상에 사용될 만큼 최상의 식기로 인정받은 안성 6.2.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장인의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성은 예로부터 예인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예술혼이 전해지는 장소로 발길을 옮깁니다. 청룡사는 고려 공민왕 때 나웅 화상이 크게 중창한 절인데요. 조선 후기에 와서 남사당패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전국을 떠돌며 공연을 펼쳤던 남사당패는 날씨가 추워지면 순회 공연을 멈추고 안성 청룡사로 돌아와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안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바우덕이입니다. 청룡사 인근에는 남사당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여성 우두머리였던 바우덕이 사당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인 바우덕이는 여자임에도 남사당패에 맡겨져 이들과 생활하며 온갖 기회를 익히는데요. 안성 청룡 바우덕이 줄 위에 오르니 돈 나온다라는 노래가 유행할 정도로 바우덕이는 출중한 기회를 지닌 재주꾼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두려움의 연속인 줄타기는 그녀만의 특기였다고 하지요. 더 이상 줄 위에 선 바우덕이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안성에는 바우덕이를 기리는 축제가 있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조선 최초의 연예인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 남사당의 단체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된 꼭두새

0: 그래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또 행복을 안겨줬던 회가 남사당 패인데요. 남사당 요리는 여섯 마당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꽹가리 친 장구, 우리의 사물 악기를 치는 풍물놀이, 그리고 접시를 돌리는 번화놀이, 그리고 땅재주를 하는 살판, 그리고 쓰고 탈춤을 추는 돋배기, 그리고 인형을 가지고 노는 덜미, 그리고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렇게 해서 다양한 놀이를 지금 연의를 하고 있습니다.
1: 남사당 여섯 마당을 재현한 공연은 전통을 따르면서도 현대적인 재담을 더해 재미를 전해주는데요. 세대를 떠나 공감을 받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예인을 아끼고 그들의 전통을 발전시켜온 안성. 더 이상 예전 모습 그대로일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는 오래전 기억을 불러내고 그것들을 추억하게 합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자기장의 아버지라 불리는 패러데이까지. 어린 시절 많은 학생들이 이들처럼 되길 꿈꿨지만 물리를 배운 후부턴 그 꿈을 포기하고 만다는데. 물리하면 떠오르는 어려운 공식들, 그리고 점수 받기 힘든 과목이라는 강한 인식. 물리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 물리는 맨 처음에는 노력을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사실상. 근데 성적이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딱 넘어가 버리면은 성적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즉 노력과 시간이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덜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바로 물리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0: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물리 과목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공부법으로 물리를 정복한 오늘의 주인공. 미래의 물리 선생님을 꿈꾸는 승현군의 진짜 내 실력을 만드는 물리 공부법을 공개한다. 태양빛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싱그러움이 가득한 충북대학교 교정에서 승현군을 만났다. 물리 교육학도답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물리를 어려워하지 않을까를 항상 고민한다는 승현군. 그래서인지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현상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1: 우리 주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리라는 과학이 안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연못에는 소금쟁이가 떠 있잖아요. 소금쟁이가 왜 물에 떠 있을까? 지금 물리라는 과학을 배우게 되면 아, 소금쟁이가 표면장력 때문에 물에 떠 있을 수 있구나.
0: 승현군은 일상 속 재미난 물리에 관해 꾸준히 탐구하며 이를 토대로 나중에 물리 선생님이 됐을 때 학생들이 물리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가르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틈틈이 교육자의 길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데 그가 교육자의 꿈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0: 물리를 잘하는 걸 친구들이 아니까 모르는 걸 물어본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한 즐거움, 이런 걸 깨우치게 되었고, 물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물리를 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교사가 되면 참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1: 고등학교 2학년. 배우는 단원이 늘어날수록 어려워지는 개념과 공식. 승연구는 외우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던 1학년 때와는 달리 좀더 주도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만의 물리 공부법을 찾아 실천했는데 그 결과 다른 과목에 비해 물리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생겼다는데.
0: 친구들이 물어보는 걸 제가 보고 이거 왜 어려워할까? 나도 이거 어려워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친구들한테 쉽게 얘기를 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저만의 체계가 잡히게 되고 그게 점점점 발달해가지고 저만의 공부법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수업 시간 전에 쉬는 시간 10분 있잖아요. 그때 교과서를 미리 보면서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갈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가려고 임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있고 그 안에 부가적인 내용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물리에서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한자어가 명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뭔지 이해하느라 수업 시간에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교과서를 보면은 일단 물리를 제일 처음 배우게 되면은 맨 처음에 역학을 배우는데 그때 가장 먼저 나오는 난해한 단어가 바로 관성입니다. 근데 관성을 보게 되면은 일단 관성, 뭔가에 대한 성질인 것 같은데 관자를 모르니까 찾아볼 수가 있죠. 그걸 안 찾아보고 바로 교과서를 보면은 관성이라는 단어를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의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 관이 뭘까? 이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찾아보면은 관은 우리가 습관할 때 관입니다. 사람 쉽게 습관 안 바뀌잖아요. 그처럼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보고 마치 저것은 습관과 닮았다라고 해서 한자어로 관성, 어떤 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풀이하면 이때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정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1: 승연구는 대부분의 학습 용어가 한자어로 쓰인 물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낯선 용어는 미리 뜻을 검색. 한자 뜻풀이와 교과서 속 용어의 의미를 연결하며 쉽게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0: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구나. 이 정도로 키워드를 파악하고 안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교과서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데 내가 모르고 있던 내용, 제가 그리고 흥미롭게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구나 미리 봐놓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1: 짧다고 생각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긴 시간 10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10분을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친구들과 노는 데 사용했다. 반면 승현군에게 10분은 물리 개념 공부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다.
0: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 10분 동안 읽어보는 겁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있구나, 줄 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또 내가 10분 동안 예습을 하면서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선생님이 저걸 설명해 주시네. 저게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구나. 내가 이전에 예습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하는 시간,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우리가 생소한 개념이나 단어들을 수업 시간에 바로 듣게 되잖아요. 선생님으로부터. 그 단어가 새로운 개념일 경우 10초 정도가 우리 뇌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께서 한 문장에 새로운 단어를 3개를 나열하셨다고 하면 학생들한테는 최소한 30초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수업 시간 바로 직전에 그 새로운 용어들, 특히 모르는 것들을 밑줄을 친다던가 사전적 의미만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새로운 단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뜻은 몰라도 선생님의 설명을 듣게 되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인지 구조에 시간을,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이제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수업 직전에 예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워요.
0: 그런데 그 공식과 개념과 내용들이

0: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뭐 문제집이 있으면 저는 답지를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답지를 집에 두고 오든 간에 공부를 하는 장소에서 항상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틀린 문제가 있을 때는 해설지를 보지 말고 내가 이걸 왜 틀렸는가를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책과 비교해 보면서 아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차단해서 개념 공부를 다시 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죠. 제가 풀어놓는 방식이랑 이 답지에서 해설하는 방식이랑 방향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과정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충분히 답을 찾았고 이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했는데 해설지는 어떻게 풀었을까? 넌 어떻게 풀었니? 그럴 때 해설지를 이용했습니다.
1: 틀린 문제는 해설지를 보지 않고 개념을 다시 공부. 어떻게든 스스로 풀이 방법을 찾았다. 이 과정을 통해 개념 복습과 문제 유형을 익혔다.
0: 제가 물리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치명적인 게 실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틀려버리는 것. 저는 그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노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틀리는,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들에 대한 개념 설명, 제가 필기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1: 실수하지 않아야 진짜 실력이라 말하는 승현군의 실수 제로 노트 활용법 하나. 자주 틀리거나 헷갈리는 문제를 파악해 그에 따른 개념 설명과 예시 문제의 풀이 과정을 적어놓고 익힌다.
0: 항상 이 문제들을 보면서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자. 그런 식으로 이 문제들에게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 가보면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1: 승현군의 실수 제로 노트 활용법 둘.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인 문제들만 따로 모아 자세하게 풀이 과정을 적어놓는다. 그런 다음 모든 방식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0: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 이 문제는 1번 방법보다는 2번 방법이 좀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풀리는 방법으로 계속 도전하는 그러한 실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문제를 푸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이걸 확인하자. 예를 들면 충돌 문제가 나왔을 때는 타정 충돌이면은 이런 식으로 풀고 타정 충돌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풀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가장 문제에 적합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1: 승현군의 실수 제로 노트 활용법 셋. 고난도 심화 문제의 경우엔 문제를 푸는 가이드라인, 즉 풀이 지침을 적어놓고 익혔는데 이때 핵심 개념 찾기부터 어떻게 개념을 적용할지 풀이 순서를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것이 중요하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다짐, 내가 실수를 왜 하는가, 문제를 빨리 풀려고 강박관념에 휩싸여가지고 급하게 문제를 푸니까 알던 문제도 틀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말자, 천천히 풀자, 자기 암시하는 글들이 몇 개 적혀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마치 일기를 쓰듯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에 대한 느낀점을 솔직하게 적고 읽어보며 마음을 다져나갔다. 진짜 내 실력을 만드는 승현군의 물리 공부법. 먼저 수업 전 10분 동안 배울 내용을 읽어보며 궁금한 것을 표시하고 한자로 된 용어는 사전 검색을 통해 미리 예습, 자기 주도적인 개념 공부를 실천한다. 문제를 풀 때는 절대 해설지를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틀린 문제는 다시 개념 공부를 하고 스스로 풀이 방법을 찾는다. 실수를 없애기 위해 자주 틀리거나 어려운 문제의 개념과 이해시, 풀이 지침 등을 노트에 적어놓고 시험 전 수시로 복습한다. 며칠 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승현군이 공부의 왕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모교를 찾았다.
2: 이 전부 다 어떻게 되면 그래서 당연히 많이 말씀
1: 발표 수업이 한창인 물리 동아리 교실.
2: 그
1: 승현군은 물리를 좋아하지만 공부를 어려워하는 동아리 후배들 중에 멘티를 선정하고자 한다.
3: 반가운 손길이 찾아왔네. 네.
0: 수시로.
1: 먼저 후배들에게 자신이 공부했던 경험을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0: 그런데 제가 내신이 4.8이에요. 근데 저는 전환대로 1학년 때부터 물리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신 관리라든가 과학 쪽으로 열심히 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활동들로 제 생기부를 저는 나름대로 채웠어요. 지금부터 멘티를 뽑을 건데 내가 아까 말해준 이런 방법으로 내가 공부를 도와줄 거란 말이야. 1학년 내려주시고 내신 성적 1, 2등도 내려주시고 기계항공과라든가 뭐 기계과라든가 전자공학과라든가 아니면은 물리교육과 물리학과 아니 사람 내려주세요. 3명 남은 거야? 조건 비슷한 친구 3명 남았는데
1: 몇 가지 선정 기준을 통과한 3명의 멘티 후보자들. 곧바로 멘토와의 심층 상담이 이어지는데 과연 이 중 누가 승현군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0: 최소한 물리 공부에 대한 시도, 그러니까 노력을 투자하였으나 방향이나 방법이 잘못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을 한번 가르쳐보고 싶었습니다.
1: 이른 아침부터 공부 열기가 뜨거운 두 사람. 공부 의욕 넘치는 오늘의 멘티는?
4: 안녕하세요. 2학년 14반 교원고등학교 김성형입니다. 물리는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하는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이제 형한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0: 전체적으로 내가 물리 1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게. 수업 시간은 네가 호기심을 가지거나 네가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1: 멘트는 수업 전 10분을 활용해 배울 내용을 읽어본 후 궁금한 것을 체크, 미리 예습해보기를 추천했다.
0: 궁금증을 맞는 상태로 수업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잘 들어와. 그때 너는 너의 궁금증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고 복습이 되는 거지. 나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예습을 했어. 예습했고 수업 들었고 복습을 했어. 그렇다고 문제 다 풀리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네. 일단 네가 죽이려든 밤이든 문제를 풀어봐. 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대신에 문제를 틀리더라도 답지를 보지 마, 절대로. 답지는 필요한 순간이 있어. 그 순간까지 냅두고 그 틀린 이유를 찾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너의 풀이랑 남의 풀을 비교해보는 거야. 공부는 같이 하는 거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엇비슷한 그런 친구랑 서로 머리 싸매고 내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 네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 아, 내 게 더 나은 줄 알았는데 네 말 듣고 보니까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맞춰봐봐. 그러면 이제 친구랑 상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봐 좋고 선생님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해설지 봐줘봐. 그때가 봐 해설지를 볼 타이밍이야.
1: 물리 성적이 오르지 않아 걱정인 멘티. 평소 자신의 내신 공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데
4: 시험 범위가 한 단원이다.
5: 한 단원이다.
4: 그렇게 되면 이제 개념 파트만 모든 문제집의 개념 파트부터 먼저 하고
5: 모든 문제집의 개념 파트부터 먼저 한다고?
4: 네. 개념 파트만 먼저 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남았을 때 몰아서 하거든요.
5: 그거 안 내 경험상 안 좋아.
4: 그 별로 안 좋아요.
1: 멘티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내신의 경우 문제집 세 권의 개념을 먼저 다 공부한 후 시험 일주일 전에 문제를 몰아서 풀었다고 한다.
0: 방금 이 말을 종합하면은 개념을 진득하게 공부하고 문제를 진득하게 푼다는 거잖아.
5: 맞죠.
0: 문제를 푼다는 게 있잖아. 무슨 느낌이냐면 어떻게 보면 개념의 복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봐봐. 네가 개념 공부를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이만큼 풀고 이거보다는 그거 정말 좋지. 정확하게 이해가지. 공부량은 똑같아 그냥. 이런 식으로.
1: 개념 공부와 문제 풀이를 따로 하지 말고 문제를 푼 후 답과 풀이를 찾는 과정에서 개념 공부를 반복. 문제 풀이와 연결 짓는 것이 필요하다.
0: 이게 훨씬 머릿속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
4: 아, 저도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앞에 보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뭔가 느낌이 해설지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6: 들더라고요.
0: 지금은 네가 단원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식 추천해줬고 나중에 완전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 때는 다 풀고 보는 거지.
6: 아 그러니까. 이제 풀면 풀수록 이게 다 더러워지고 더 이상 못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수도 점점 늘려가고.
0: 좋은 방법 있어. 같은 책을 여러 번 푸는 거야. 나는 수능 특강을 세 번 봤어. 세 권을 샀어. 일단 개념 공부하면서 막 했던 책 한 권. 그 다음에 딱 풀었던 책 한 권. 마지막으로 그냥 문제집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던 책 한 권.
6: 같은 책을 여러 번 풀게 되면 뭔가 이제 같은 한번 풀어봤던 내용을 그냥 똑같이 카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0: 근데 그 느낌은 네가 해결해야 되는 게 나는 평가원 기출을 수업 번 넘게 풀었어. 같은 문제를 풀 때 제가 볼 때 텀을 줘야 돼. 텀. 옛날에 풀었던 거랑 지금 풀었던 거랑 비교해 보면은 네가 어디에서 향상이 일어났는지 내가 저번에는 몰라가지고 줄을 끊어놨던 건데 이번에는 알아가지고 줄이 안 끊어있네. 그럼 네가 그걸 해결한 거고 다음에는 좀 덜 주의받게 봐도 되겠지. 네가 이해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돌리면 될 것 같아.
6: 여러 권을 돌렸잖아요, 제가. 근데 매번 이제 비슷한 건데 살짝살짝씩 바꿔지니까
0: 그렇지.
6: 모르는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0: 그 문제가 있잖아. 비슷하단 말은 뭐냐면은 어떤 한 단어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거거든, 봐봐. 모든 1번 문제는 2번 문제, 3, 4 중에서 동동되는 게 이거지.
7: 네.
0: 이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야. 이걸 잡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뭔지 확인하는 거야. 문제를 푸는데 다 비슷한 문제는 결국에는 뭘 물어보는구나. 아 얘가 말은 바꿔놨지만 결국에는 얘를 물어보는구나. 그 얘를 찾으면 돼. 얘를 찾고 얘를 중심에 딱 놓고 생각을 하면 아 얘 이건데 좀 살을 더 붙였네. 아 이건데 좀 다른 단어랑 섞었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개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유형인데 그거를 조금씩 변형한 거거든. 1번부터 17번까지.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내용들 잘 숙지하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네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건 정말 좋은 것 같다. 너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다음에 보자, 그러면.
1: 며칠 후 1차 멘토링에서 폭풍 질문을 쏟아냈던 멘티 성영군의 집을 찾았다. 멘토링 이후 개념 공부 방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성영군. 10분 예습 실천으로 훨씬 개념 이해가 쉬워지고 집중력이 높아졌다는데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4: 개념을 하다가 보면 이제 문제로 넘어갈 때 분명히 이게 아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틀리거나 이제 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지문에 두 가지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개념 확실하게 알겠는데 이 지문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1: 과연 멘티의 공부 고민은 해결될 수 있을까? 멘토링 2일차. 성현군이 멘토에게 물어볼 공부 질문들을 한가득 갖고 멘토의 집을 찾았다. 승현군 역시 직접 공부법을 실천해본 멘티의 반응이 궁금한데.
0: 네, 저번에 내 시킨 대로 공부 해봤나?
6: 네, 그거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예습을 하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되니까 제가 하는 방식보다는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0: 좀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 지적해도 괜찮아.
6: 한자로 돼 있는 용어도 있지만 이제 영어를 그냥 의역해서 좀 복잡한 단어도 있잖아요.
0: 그렇지.
6: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완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0: 아, 그러니까 영어로 된 물리 용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약간 마인드맵으로 있지.
7: 네네.
0: 어떤 큰 단원이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장가지를 쫙 쳐가지고 걔들이 어디 속하는지 걔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예를 들면 있지 영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현대 물리 약간 내용 중에서 표준 모형이죠. 표준 모형 뮤온, 타우, 쿼크, 뭐 스탠다드 모델 여러 가지 내용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뮤온 있고 타우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마인드는 형식으로
1: 영어로 된 물리 용어를 공부할 때는 용어 하나하나를 떨어뜨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상위 개념부터 작은 개념

0: 으로 이어지는 용어 간의 관계를 파악해 구조도를 그려가며 공부한다.
1: 그리고 이제 근형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서 낸 것도 있더라고요.
2: 섞어서.
1: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앞에 그냥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 봐봐, 예를 들면은 2016학년도 7월 모의고사 19번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1단원에 등속운동, 등속도운동에 관한 문제에 대한 유형이랑 4단원에 간단한 역학적 배용을 묻고 있는 문제의 합쳐진 유형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하나의 새로운 신유형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두 가지 유형이 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이거에 해당하는 유형 1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고 유형 2에 해당하는 문제를 더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앞을 한번 더듬어 보면은 이제 이 문제가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야. 좀 어려운 문제들, 남들이 다 어려워하고 실수가 잦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내가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이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글로 설명이 되는 게 있지. 난 얘를 그냥 줄글이라고 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 문제를 푸는데 키가 되는 얘들을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 수치. 그리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애를 그림이라고 했고 그리고 밑에 우리가 답을 고르고 있는 걸 얘를 선지라고 했어. 즉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는 먼저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봤던 게 그림이었어. 그림은 상황에 대한 설명. 이 어떤 상황인가. 줄글은 그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줄글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 맞구나 틀리구나 이걸 파악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치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선지를 보는 거야. 선지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거든. 그걸 보게 되면 아,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치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만지작거려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것인지 그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지.
1: 분명히 다 알았다고 생각했던 문제 중에서 시험 다치고 채점할 때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알았던 건데 왜 틀렸지 하는 게 항상 나왔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2: 문제를 틀린 유형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실수해서 틀린 유형, 하나는 공부가 부족해서 틀린 유형. 공부가 부족해서 틀린 유형은 네가 충분히 많은 연습을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수는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네가 말한 고민을 나도 똑같이 했었어. 나는 수능을 치기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이런 책자라고 해야 되나? 실수를 잡는 방법을 내가 정리해 놓은 노트야.
0: 본인의 실수 제로 노트의 내용과 활용을 설명하는 멘토, 그리고 본인의 실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멘티.
2: 그럼 보통 네가 문제를 풀 때 한 다섯 문제를 풀면 몇 분 정도 걸려?
1: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2: 맞나? 그러면은 내가 뭔가 옆에서 화장실을 할 테니까 그 시간 동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5분 됐니까 아마?
3: 네.
0: 순식간에 시험 모드로 변신. 그런데 갑자기 음악을 트는 멘토.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순간 시끄러운 소리로 2차 공격. 문제를 푸는 멘티의 얼굴에 괴로움이 가득. 도무지 집중하기가 어렵다.
1: 다 풀었어요.
2: 옆에서 내가 방해하니까 어떤 것 같았어?
1: 확실히 조금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버리니까 다 읽었는데
2: 중간에 약간
1: 네, 지문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다시
2: 읽고 시간을 보내고 이러니까 앞으로 돌아가고 이렇대요. 평소에 네가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다 보면은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너는 계란 하나 모르겠다 이런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수능시험장에서 이 정도보다 더 심한 방해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의 발전에 대해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1: 감사합니다.
3: 별 말씀을요.
0: 꾸준한 노력으로 실전에 강한 실력을 갖추길 기대해본다.
4: 공부를 할 때 뭔가 좀 막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덕분에 조금 많이 알아간 것 같고요.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일주일에 한 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0: 박승현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다.
1: 저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사보다는 물리라는 과목이 얼마나 재밌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입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기초기술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 완성 교재로 하면 이제 5강에 들어가게 되네요. 이제 거의 중간이죠, 벌써. 네 번의 연습 끝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연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첫 시간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죠. 항상 비슷하죠? 1번 시작은 그 우리 수능 특강 기준 1강에 관련된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작성한 실험 과정에 따라 사용해야 될 실험 도구를 보기에 따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뭐 이게 실험 도구를 또는 목 공구를 아니면 뭐 금 공구를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죠. 이제 도구를 여기에 실험 과정에 맞춰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텃밭 재배 동아리 회원인 학생 A는 오이 재배 포장의 토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과정에 따라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pH를 측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실험 과정 볼까요? 포장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그늘에 건조시킵니다. 채취한 토양을 분쇄해요. 분쇄해서 2mm 이하로 걸러 토양 시료를 조절합니다. 세 번째는 조제한 토양 10g을 측량해서 용기에 넣은 후 증류수를 넣고 잘 섞어서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액 속의 pH 전극을 30초 이상 담근 후 값을 읽는다라고 했어요. 자, 보기에 보니까 오거 그리고 표준 체 전자 저울 pH 미터가 나와 있네요. 자, 오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이 이제 스크류 모양으로 돼서 그걸 돌리면 안쪽에 있는 이제 흙을 속에 있는 흙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기구가 되겠고요. 표준 체예요, 체. 그래서 그 어느 이 체의 망보다 작은 입자는 떨어지고 망보다 큰 입자는 이게 걸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실험 과정에서는 2mm 관련된 체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전자 저울 뭐 하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거죠. 무게. 자, 그리고 pH 미터입니다. pH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터기. pH 미터. pH 미터는 pH를 측정하는 거고 EC 미터는 전기 전도도 EC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나중에 이거 사진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봐야지 좀 기억이 좀 오래 남지 않을까 해서 사진을 실험 기구 나올 때는 꼭 한 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죠. 포장에서 시료, 토양 시료를 채취할 거예요. 뭘로? 오거로. 오거로 채취를 해야죠. 이렇게 생긴 오거로. 그래서 여기는 오거.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채취한 토양을 분쇄를 한 다음에 2mm 이하로 걸을 거예요. 그래서 2mm 이하인 알갱이들은 체를 통해 밑으로 빠져나가고 2mm보다 큰 애들은 걸러내고 뭘로 해야 돼요? 체로 해야겠죠. 표준 체. 그래서 2번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제한 토양을 10g 무게를 측정했네요. 무게를 측정해서 용기에 넣은 후 증류수를 넣고 잘 섞어서 흔들어줬습니다. 근데 조제한 토양 10g은 무게는 뭘로 재요? 전자 저울로 재야겠죠. 증류수를 넣고 잘 섞어 흔들어 줄 건 지금 없어요. 섞어 주는 건 뭐 보통 이제 교반기로 섞어 주든 아니면 뭐 손으로 섞어 주든 그렇긴 할 건데 여기는 섞어 주는 거 없어서 여기는 전자 저울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귿으로 하면 될 것 같고 4번은 용액 속에 pH 전극을 넣어서 pH를 측정을 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pH 미터가 필요하겠죠. 리을. 그래서 이건 순서가 그대로네요. 기억니은 디귿 리을. 기억니은 디귿 리을 1번. 실험 과정에 따라 오거 사용해서 토양 채취했고 표준 체로 2mm 이하로 걸렀고 전자 저울을 사용해서 10mg을 측정을 했고 pH 미터를 이용해서 pH를 측정을 했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리을. 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다음 퀴즈 대회에서 가에 해당하는 작물의 분류네요.
이 작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작물의 분류 또 나왔습니다. 1강 나왔고 2강 나왔고 3강 나왔고 4강 나왔고 5강까지 나옵니다. 6강 나올 거예요. 7강, 8강, 9강, 10강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작년 9모에 나왔고 6모에 나왔고 올해도 6모, 9모 수능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정답률이 높진 않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유는 어떤 작물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작물의 특징은 분류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시문에서 여기를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항은. 자, 보겠습니다. 어떤 작물인가 봅시다. 제시되는 도움말로 연상되는 작물을 맞히는 문제예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외치세요. 식량 작물 중에 아하 곡류에 해당하네요. 곡류는 화분과가 주로 많죠. 화분과 곡류에 해당되고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움말 이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가자 A는 정답 밀입니다. 밀은 아니네요. 오답이니까. 한번더 도움말을 제시하겠습니다. 고추장을 만들어요. 고추장. 식혜를 만들고 맥주를 만드네요. 아하. 그런 게 뭐죠? 맥주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 맥주, 보리, 맥. 보리죠, 보리. 지금 여기에 나온 건 보리입니다. 보리. 자, 보리는 화분과의 식량 작물입니다. 맹류고 사료 작물도 됩니다. 청보리, 사료 작물도 됩니다. 화분과, 벽과에 속하죠. 주형 작물입니다. 여러 개의 줄기가 하나의 포기를 이루는 주형 작물입니다. 보리밟기 들어봤을까요? 보리밟기. 초봄에, 늦겨울에 싹이 올라오는 보리를 밟아줌으로써 보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이죠. 보리밟기 언제? 겨울에 자랍니다. 저온성입니다. 장일성입니다. 해가 길어지면서 꽃이 핍니다. 그러면서 알갱이가 맺죠. 장일성. 내산성 작물입니다. 내산성. 산성 토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겨울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저온성 작물이고요. 그렇죠? 자, 다시 보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식용 작물 기준에 따라 맹류이다. 맹류. 자, 생육 형태 기준에 따라 주형 작물이다. 그렇죠. 주형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주형 작물은 위로 포기를 이루는 거. 이거하고 약간 좀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대되는 개념은 포복형, 덩굴성, 포복형 작물이죠. 자, 식물학적 기준에 따라 가지과다. 가지과 아니죠. 가지과 아니고 무슨 과다? 화본과, 볕과 작물이다. 자, 리을은 생육 적은 기준에 따라 고온성 아니죠. 겨울에 큽니다. 겨울 작물, 저온성 작물. 보리는 맹류 주형 작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분과 작물 중에 이제 보리도 있지만 벼도 있어요. 벼. 벼는 비슷하죠. 보리랑. 식량 작물이고 맹류는 아니죠. 대신에. 사료 작물로도 요즘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본가고 주형 작물이에요. 벼는 대신에 고온성 작물이죠. 고온성 작물. 그리고 단일성 작물입니다. 벼도 내산성 작물이고 여름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할 줄도 알아야 돼요. 벼와 보리. 하나는 밭작물, 보리. 하나는 논작물. 그렇죠? 둘다 식량 작물이고 화분과고 주형은 같아요. 주형 작물. 그런데 하나는 여름에 주로 크는 고온성 작물, 보리는 겨울에 주로 크는 저온성 작물. 보리는 봄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장일성. 벼는 가을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단일성. 둘다 내산성. 그리고 보리는 겨울 작물, 벼는 여름 작물. 이렇게. 자, 다음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식물체의 필수 원소네요. 필수 원소. 식물체의 필수 원소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비료를 가져오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니까 고추밭에 덧걸음으로 주려고 하지. 그래야 작물이 잘 자라. 자, 일단 덧걸음. 자, 이 비료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는데, 다량으로 꼭 필요한 원소가 들어있단다. 다량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가는 다량 원소가 되겠어요. 다량 원소. 자, 일단 덧걸음. 걸음을 언제 주냐에 따라서 밑걸음이 될 수도 있고, 덧걸음이 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수능 특강에서 한번 얘기를 했죠. 덧걸음은 작물을 심어 놓은 다음에 위에다 주는 걸음이 덧걸음이죠.

자, 필수 원소에, 식물체의 필수 원소는 총 16개,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필요한 걸 다량 원소, 그나마 좀 적게 필요한 걸 미량 원소라고 그러죠. 자, 식물체의 필수 원소 보겠습니다. 작물이 생장하는데 필요한 원소입니다. 건물 중에, 건물이라는 건 식물체를 말려요. 수분을 다 없애. 그래서 수분이 전혀 없는 그 말려진 상태에서 0.1% 이상 들어있는 게 다량 원소예요. 0.1% 이상 있는 게 다량 원소. 그게 9종. 그리고 0.1% 미만인 게 미량 원소. 7종, 8종. 총 16종 있으면서 미량 원소에 니켈을 포함해서 17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다량 원소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금방 외울 수 있어. 보세요. 3대 비료가 뭐예요? NPK죠? NPK. 그 다음에 4대가 뭐예요? 칼슘이죠? 5대까지 가면 마그네슘이지. 그 다음에 이제 황만 하나 외우면 되네요, 황. 그리고 CHO는 탄소, 수소, 산소는 탄소, 수소, 산소는 강압성과 수분 흡수를 통해, 즉, 이산화탄소와 뭐 수분으로 COH로 충분히 흡수해. 그렇기 때문에 비료로 따로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세 개는 다량 원소긴 하나, 3대 비료 원소는 아니에요. 비료. 네. 무슨 말인지 알았죠? CHO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비료의 형태로 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량 원소에는 속해요. 그러니까 다량 원소 CHO, NPK, 칼슘, 마그네슘, 황까지만 내면 다량 원소를 다 안에. 이제 그 외에는 다 미량 원소라고 보면 됩니다. 미량 원소라고. 외울 수 있겠죠? CHO, NPK, 칼슘, 마그네슘, 황. 이게 다량. 나머지는 그냥 미량으로 외우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건 다량 원소네. 다량 원소. 다량 원소. 그렇죠? 다량 원소 다시 볼까요? CHO, NPK,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 인, 황. NS. 그렇죠. 그래서 다량 원소에 속하는 건 인과황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구리나 몰리브덴은 미량 원소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미량 원소. 자, 다량 원소 CHO, NPK, CA, MgS. 그리고 나머지는 미량 원소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항 보죠. 다음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사용한 농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부정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영향에 대해서. 이 문항은 우리가 뭐 따로 알 필요는 없겠으나, 그러니까 사전 지식보다는 이제 여기를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항이 되겠네요. 자, 비닐하우스에서 참외를 재배하는 농업인 A씨예요. 참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잎 앞면에 황색 반점, 그리고 뒷면에 수침상이 나타나는 증상을 발견했어요. 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용 설명서가 부착된 농약을 구입을 해서 200ml의 물에 희석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건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병에 맞는 농약을 구입을 해왔네. 근데 뭘 하고 있다 지금? 참외를 재배하고 있다. 사용 방법 보니까 참외에는 어디에? 녹균병에 사용을 하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참외가 녹균병에 걸렸고 녹균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을 해요. 자, 이 농약은 참외의 녹균병, 딸기의 역병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곰팡이성 질병에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살균제에 속하네요. 살균제. 그렇죠. 살균제에 속하니까.

표지색이 어떻게 돼요? 표지색. 분홍색이 되죠? 분홍색. 분홍색의 표지색을 가진 살균제예요. 자, 발생 초기 참여를 보겠습니다. 발생 초기의 경엽 줄기와 잎의 처리를 합니다. 딸기 발생 초기의 경엽 처리 맞네요. 또 같네요. 처음 발생 초기에 줄기와 잎에 이 약품을 뿌려줍니다. 얼만큼 뿌려주냐? 노균병의 경우 물 20리터당 10ml를 사용해요. 그럼 물을 100리터 사용하면 5배니까 50ml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노균병일 경우에 딸기도 똑같네. 같은 양을 사용을 하네요. 물 100리터를 사용하면 5배씩. 자, 시기를 보겠습니다. 참외의 경우에 수확 3일 전까지 수확 3일 이전에 뿌리면, 그러니까 수확 이틀 전에 뿌리거나 1일 전에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약이 잔류를 할수 있으니까. 수확 3일 전에. 횟수는 3회 정도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딸기는 수확 2일 전에. 수확 2일 전에. 참외보다는 그래도 하루 정도 더, 뭐랄까, 여유가 있는 거죠. 이것도 3회 정도 사용을 하게 하는 그런 농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해석이 되죠? 참외 노균병의 경우에 발생 초기에 경엽, 이파리와 줄기에 처리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농도로 섞을 것이냐? 물 20리터당 약은 10ml 사용하면 돼요. 그렇게 희석한 다음에 3회 정도 이렇게 뿌려주는데 마지막 뿌리는 건 언제? 수확 3일 전에. 그러니까 뿌리고 나서 최소한 3일은 지나야 수확을 해야 돼요. 어제 뿌리고 오늘 수확을 하면 농약 성분이 잔류하게 됩니다. 자, 딸기 보겠습니다. 딸기 역병에 사용해요. 역병에 발전 초기 경엽 처리하고 사용량도 똑같아요. 20리터에 10ml를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딸기는 수확 2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3회 정도 살포하면 되겠습니다. 노균병과 역병에 사용하는 거니까 살균제. 표지색은 분홍색. 표지색을 몇개더 얘기해 보자면 살충제 있죠. 파란색. 살충제도 있고 응애 살비제도 파란색.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제재 형태는 액체이다. 이 농약은 액체로 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액체인지 고체인지 기체인지. 요거 보면 되죠, 이거. 이거 단위가 밀리리터. 액체 부피잖아요. 액체 부피. 그러니까 제재 형태는 액체라는 걸알수 있죠. 포장 색깔은 포장, 표지색은 분홍 색깔이다. 어떻게 알수 있어? 노균병, 역병, 살균제잖아. 살균제. 그러니까 분홍색. 옳네요. 자, 약의 양은 1000ml가 소요된다 그랬어. 근데 물 200ml, 20리터당 요만큼 사용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A씨는 물을 200리터를 사용하려고 그래. 요거의 몇 배? 요거의 몇 배? 10배. 그러면 약도 이거의 몇 배? 10배. 100ml 사용하면 되죠. 100ml.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 안 돼. 자, 딸기 역병. 에 사용을 해도 됩니다. 수확 3일 전까지, 지금 이거 참외잖아. 참외니까 수확 3일 전까지 살포해야 안전 사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1, 2, 4, 5, 옳은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은 3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석이 따로 이제 이걸 수업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충분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들이 충분하죠. 네. 자, 다음 5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형이네요. 다음은 학생 A가 작성한 실험 보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실험 보고서. 목표, 입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설명해 줄수 있다. 식물의 입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 재료 및 기구를 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식물 모종 두 개. 식물 모종을 같은 종류예요.

그리고 어둠 상자, 그리고 아이오딘 화학 칼륨 용액. 좀 쉽게 얘기하면 옛날 분들은 요드 화학 칼륨 용액이죠. 그리고 비커 등이 필요합니다. 실험 과정을 볼게요. 식물 모종 2개에 달린 잎의 개수. 식물 모종 2개의 잎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요. 그리고 한 개의 모종, 그러니까 지금 식물은 두 개, 똑같 두 개의 식물 모종인데 두 개가 지금 같아요. 잎도 같고, 뭐 크기도 같고, 나머지 다 같겠죠. 식물 모종 한 개는 어둠 상자로 덮고, 다른 한 개는 어둠 상자로 덮지 않고 햇빛에 노출을 시켜. 아하, 식물 모종을 두 개가 있는데, 식물 모종을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어둠 상자로 덮어. 하나는 그냥 햇빛에 노출을 시켜.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건 뭐예요, 지금? 빛을 줬느냐, 안 줬느냐. 자, 잎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확인을 할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물이 들어있는 비커를 알코올 램프로 가열해서 끓인 다음에 알코올 램프 불을 꺼요. 그리고 알코올이 들어있는 비커에 어둠 상자로 덮은 잎과 어둠 상자로 덮지 않은 잎을 넣고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은 뒤 유리판으로 덮습니다. 자, 중탕한 잎을 따뜻한 물로 헹군 다음에 페트리 접시에 넣고 아이오딘 화학 칼륨을 떨어뜨려 잎의 색깔을 관찰을 합니다. 잎에다가 지금 떨어뜨리고 있네요. 실험 결과를 보니까 어둠 상자, 빛을 주지 않았던 잎은 색깔의 변화가 없어. 그에 비해서 상자로 덮지 않은 잎, 그러니까 햇빛을 보았던 이파리는 어떻게 됐어? 색깔이 청남색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실험이네요, 지금. 자, 그럼 이 실험 결과에서 아이오딘 화학 칼륨 용액의 반응의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에요. 실험 보고서를 보면 똑같은 모종에 잎도 똑같이 남기고, 그러니까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 똑같이 끓이고, 닦고, 떨어뜨리고, 다 똑같아. 뭐만 하나? 빛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이거 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옛날 분들은 요드와 용액, 이 아이오딘 화학 칼륨 용액은 요드를 녹여서 만든 시약이에요. 무슨 시약이냐? 예, 녹말을 검출하는 데 사용한 녹말. 녹말을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시약입니다. 그러니까 녹말이 있으면 색깔이 변하는 거지. 요드와 칼륨 또는 루골 용액이라고도 합니다. 이 칼륨은 녹말을 만났을 때 무슨 색깔로? 청남색으로 변화합니다. 청남색으로 변화합니다. 자, 실험을 보니까 어둠 상자로 덮은 잎은 색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둠 상자로 덮지 않은 건 청남색으로 변했어. 청남색으로 변했으면 속에 뭐가 있다, 지금? 녹말이 있다, 녹말. 녹말. 탄수화물이 있다. 그 탄수화물이 있는지 없는지. 자, 실험 결과에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의 반응의 차이를 묻는 건 일단 물의 양 같았어요. 산소 농도. 그냥 오픈되던 환기 때문에 산소 농도를 다르게 하지 않았죠. 화분의 크기에 같다 그랬고, 단지 틀린 게 하나는 어둠 상자, 하나는 햇볕. 이산화탄소 농도 똑같죠,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 그러니까 뭔가 이산화탄소나 화분의 크기나 산소 농도랑 물의 양은 다 똑같이 맞춰주고, 뭐의 차이만? 햇빛을 가려주냐, 가려주지 않느냐. 지금 이것만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칼륨 용액 반응을 보이는 차이는 뭐다? 햇빛의 유무.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이 나타나겠죠. 광합성이 나타나면서 탄수화물이 나타나죠. 녹말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수분 많았죠. H2O. 얘가 어떻게 돼요? 비례에너지를 받으면 CH2O. 뭐예요, 이거?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탄수화물과 뭐가 생성이 돼? 산소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카놀라유잖아요. 카놀라유. 그 캐나다의 유채 유전자 제조업으로 만든 카놀라유. 예, 유채 유전자 제조업으로 만든 유채에서 뽑아낸 식용유 카놀라유. 자, 감자 전분 많이 나와. 전분요. 고구마 전분요죠. 그렇죠. 전분. 그래서 기역과 같은 결과 탄수화물 전분을 영양분 전분을 종자에 저장하는 작물은 탄수화물 전분요 작물이죠. 디귿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 특용작물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특용작물에서. 그래서 기름을 주로 생산하는데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작물들 유료 작물이라 그래서 참깨, 참기름이죠. 땅콩, 땅콩기름, 들깨, 해바라기, 씨, 그리고 홍합, 유채, 콩, 기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르는 작물들, 유료 작물들 여기도 가고 당뇨, 단맛 내는 거예요. 설탕, 사탕무, 감초, 사탕수수가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탄수화물이 맞는 전분류 작물들, 구약 감자, 그리고 율무, 마, 돼지감자, 뚱딴지라고 하는 돼지감자, 고구마, 닭풀 등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이 문항이 이제 이 영양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걸 또 특용작물로 한번 나눠봐야 되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네요. 자, 다음 7번 문항 보죠. 다음 수업 장면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고형 배지경의 소재로 오른 것은, 자, 고형 배지경 나왔으니까, 이제 고형 배지경 나왔으니까,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마저 할게요. 지금 1, 2, 3, 4 중에 지금 잘안 나온 게 수경재배가 한 번인가 나오고 안 나온 것 같아요. 수경재배에 비교하는 거. 우리가 토경이 있고 수경재배가 있죠.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토경, 토양재배 방식. 그에 비해서 토양을 쓰지 않고 시설에서 양액이나 또는, 아, 양액으로 키우는데 양액만으로 키우는 순수수경 아니면 배지의 양액을 흡수시켜서 그 양액, 그 배지를 충전재에 이제 기대어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충전재를 넣어서 키우는 게 배지경인데, 이제 고형 배지경이 나왔네요. 자, 고형 배지경은 배지를 뭘 쓰냐? 뭘 쓰냐? 순수 수경은 그냥 양액만, 담액, 방막, 분무경실한 양액만 쓰는 거고, 배지경은 양액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배지를 따로 쓰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배지를 뭘로 사용을 하느냐? 자, 인공상태는 뭐가 있느냐? 피트모스. 수생식물, 퇴적물이죠? 수생식물이 물속에서 퇴적해서 일부 분해된 것입니다. 이걸 피트라고 합니다. 일단 건조하면 물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서 건조는 피해야 합니다. 보통 강산성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온 건 산도 조절을 해서 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구입하는 건 산도 조절이 돼서 네, 판매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버미큘라이트. 질석이라고 합니다. 질석. 운모 원석을 고열 처리합니다. 고열 처리. 그래서 용적을 튀겨서 크게 10배에서 15배까지 증가시켜서 만듭니다. 보비성, 비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성질, 보수성, 물을 가지고 있는 성질, 통기성, 기체가, 공기가 잘 통하는 성질, 이런 게 우수해서 원예용 배지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펄라이트. 펄이 진주죠. 자, 펄라이트. 진주암을 고온을 처리해서 용적 10배. 이것도 고온으로 처리해서 튀겨요. 10배 이상 늘려 만든 인공토양입니다. 통기와 보수성을 양호하나 보호비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원석을 튀겨놨으니까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가벼워요. 자, 암면. 광물 원료로 고온에서 녹인 뒤에 섬유화해서 만든 인공 배지입니다. 통기성 우수하고 보수성 우수하고 뿌리 활착이 좋은데 자체 양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 처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폴리우레탄. 석유화학 제품을 반응시켜서 만든
합성 고

분자 소재입니다. 가볍고 탄성이 있으며 보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상토.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거 보겠습니다. 뭘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 고형 배지경의 소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이 사진은 잘 보진 않지만 백색 또는 회백색의 다공질 입상물로 다공질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입상물로 통기성과 배수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나왔네. 여기. 진주암. 진주암을 분쇄해서 850에서 1200도로 가열해서 뻥튀기 시켜놓은 거. 가열, 팽창시키는 거. 진주. 뭡니까? 펄. 펄. 펄라이트. 오케이. 2번 펄라이트. 수능에서 아마 이 배지경을 골라라 이제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차라리 물어보면 펄라이트의 장점이나 아니면 다른, 뭐랄까, 인공상토의 비교나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칭을 물어보는 문항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튼, 인공상토 문제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일단 피트모스 수상퇴적물이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산성이 강하나 시판되는 건 산성을 다 조정해서 나타난다는 거, 다음 질석이라고도 하고 운모 원석을 고온에서 튀겨놓은 거. 용적이 커진 거, 펄라이트 진주암을 고온을 해서 용적을 커진 거, 암면 광물 원료를 고온에서 녹인 뒤에 섬유에서 만든 인공배지, 폴리우레탄 석유 화학 제품을 반응시켜서 만든 합성 고분자 소재.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항 보죠. 다음 기사에서 설명하는 돼지 품종이네. 돼지 품종. 외형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돼지 품종을 바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돼지가 어떤 품종이냐? 그러면 품종을 물어볼 때는 꼭뭘 알아야 된다? 원산지 공부가 꼭 되어 있어야 된다. 원산지. 원산지. 다른 특징들. 크다. 작다. 온순하다. 성질이 사납다. 이런 건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워드로 뭔가 힌트를 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원산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돼지 6종 배웠습니다. 6종. 6종. 닭은 산란계. 육용계, 난육 겸용계 세 가지로 나누고, 소도 젖소, 고기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돼지는 딱한 가지예요. 돼지는 사람이 돼지젖을 이용하지도 않고, 돼지 가죽을 잘 이용하지도 않고, 잘 이용하는 데는 이용합니다. 근데 잘 이용하지도 않고, 거의 먹는 데에만 사람에게 식량용으로만 주로 생산되는 게 돼지죠. 자, 일단 돼지 품종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랜드레이스. 원산지가 덴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라지 화이트 대 요크셔라고 합니다. 이두 마리의 공통점, 흰색 돼지고 돼지 중에서도 굉장히 큰 개체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귀. 귀가 랜드레이스는 앞으로 귀가 누워져 있어요. 그에 비해서 라지 화이트는 귀가 세워져 있습니다. 둘다 흰색의 대형 돼지인데 하나는 귀가 앞으로 누워져 있고, 랜드레이스, 영국에는 귀가 위로 앞을 향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자, 그리고 미국에 두 종류가 있어요. 듀록과 햄프셔. 듀록은 다몽색, 적갈색으로 온털 색깔이 고루 같은 색깔이에요. 귀는 작고 끝부분은, 귀가 작고 끝부분 앞으로 굽어져 있어요. 근데 햄프셔는 검은색인데, 온통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가슴둘레에 가슴에 10에서부터 30cm 흰 띠가 이렇게 쭉 보였어요. 등에서부터 앞다리까지 이렇게 검은색 돼지인데 흰색 띠가 들어가 있다. 햄프셔. 다음 영국종. 영국종이 두 개예요. 근데 라지화이트를 먼저 잡아준 건 랜드레이스하고 라지화이트가 생긴 게 거의 비슷해. 근데 뭐 귀에 형태가 좀 다르다. 흰색 대형 돼지인데. 자, 버크셔. 털색 흑색인데 얼굴 하나. 다리가 몇 개예요? 네 개죠. 네 개. 꼬리 하나죠. 꼬리 끝부분.

6은 합치면 1 플러스 4 플러스 2는 6이네요. 이네 부분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흰색, 흰 백자를 씁니다. 그래서 얘 별명이 600돈, 600돈. 여섯 군데가 하얀 돼지에서 얘 별명은 600돈입니다. 버크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재래종. 털색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길고 코 주위에 세로주름 최고 작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동물들은 대부분 잘안 커요. 근데 강해.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는 한 40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30도보다 높고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최저에서 최고 온도가 1년 동안 막 50도 이렇게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살기에 편히 살기에는 좀 조건이 가혹하죠. 근데 그런 데 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성질 보다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강하죠. 대신에 증체율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8번 문항 보죠. 이 돼지는 덴마크가 원산지인 품종이네. 뭐다? 랜드레이스네요. 여기서 끝. 끝. 자, 그래도 마저 읽어봅시다. 19세기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개량되기 시작했어요. 스칸디나비아와 유럽의 토착 돼지를 영국의 요크셔 품종과 교배하면서 탄생했으며, 지방 함량보다는 살코기 비율이 높고 생산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출산율과 사료 효율성 덕분에 현대 양돈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세기 초반에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으로 확산되었고, 60년대 우리나라는 1960년대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원 교배에서 핵심 품종으로 잡고 있습니다. 삼원 교배는 뭐예요? 일단 하나의 품종과 하나의 품종을 교배를 해서 나오는 이 품종, 이건 이제 F1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이제 세 번째 품종, 여기서 나오는 F2, 이제 얘를 기르는 게 삼원 교잡종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유전자가 섞인 거죠. 이 삼원 교배에서 핵심적인 품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통 모던으로 많이 사용하죠. 또한 햄과 같은 가공육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돼지는 무엇일까요? 덴마크가 원산지인 돼지 랜드레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랜드레이스는 털과 피부의 색은 희고 맞아요. 대형종이고 흰색 돼지예요. 귀는 앞으로 서 있다. 그건 대요쿠셔죠. 대요쿠셔. 털색은 검지만 땡. 털색 흰색이죠. 앞다리 어깨에 흰 띠를 두르고 있다. 이건 미국의 원산지인 햄프셔. 털은 검지만 코, 다리, 꼬리 끝에 여섯 개 부분이 흰색이다. 600돈. 영국의 원산지인 버크셔. 4번. 털색은 다목부터 녹적 색깔이 다양하고 귀는 앞으로 늘어져 있다. 듀록. 자, 그리고 털과 피부의 색은 흰색이에요. 근데 귀가 앞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게 랜드레이스의 특징. 랜드레이스 5번 정답. 8번은 덴마크가 원산지인 랜드레이스의 특징을 찾는 문항.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할수 있는 작물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작물은 여러 해 살이 풀이네요. 여러 해 살이 풀. 사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 모양이에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콩과 사료 작물이에요. 콩과. 특히 국내 젖소와 한우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풀 사료로 꼽히며 풀 사료의 여왕이라는 별칭도 있어요. 아, 여러 해 살이고 콩과 사료 작물이고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내산 품종인 알파원, 알파킹을 실증 시험 재배해 왔다. 아, 콩과 사료 작물 여러 해 살이 풀이면서 우리나라 예, 사료, 건초나 풀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알파, 원, 알파, 킹. 이름을 보니까 이건, 아, 알팔파네, 알팔파. 알팔파. 우리나라 명으로는 자주개자리라고 하는 콩과 목초입니다. 자, 올해는 같은 기관에서 개발한

열풍 건조 시스템 말리는 거죠. 건초 만들기 위해서 열풍 건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장마기 등 건초 생산이 어려운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산 건초 생산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했답니다. 지난 4월 진행한 1차 수확 예산은 1헥타르당 약 7톤, 연간 최대 4번 수확이 가능하고 단연생 여러 살이 풀이니까 4번 수확이 가능하고 4, 5년간 지속해서 재배할 수 있어 수입산에 비해 경제성도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네요. 자, 여기에 들어온 건 뭐다? 자주개자리 알팔파입니다. 근데 알팔파가 분명히 이제 교재에 나오긴 할 건데 이걸 작물의 분류로 나온 건, 네, 이런 문항은 뭐잘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항 어떻게 해야 된다? 알팔파 이 시간에 공부를 해놔야 된다. 자, 알팔파 우리나라 명호라면 자주개자리라는 콩과 작물입니다. 콩과에 속하는 열애살이 풀이입니다. 쌍떡잎 식물 그리고 단연생 초본류 알팔파에서 건초로 굉장히 크게 해서 이제 축산 농가에서는 특히 소 키우는데 에서는 건초로 이렇게 많이 사다 놓고 그렇게 먹이면서 키우고 있죠. 알팔파. 자, 그러면 알팔파는 콩과 작물입니다. 콩과는 이게 외떡잎인지 쌍떡잎인지 쌍떡잎이죠. 쌍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은 잎이 그물맥이죠. 그물맥입니다. 꽃은 자주색이다. 우리나라 한국 이름이 자주개자리죠. 자주색 맞습니다. 종자에는 씨젓이 있다. 대표적인 무배유 작물들. 박, 배, 콩과. 콩과 작물, 배추과 작물, 박과 작물. 대표적인 무배유 씨젓이 없는 작물들. 콩과 작물이죠. 뿌리는 원뿌리와 곁뿌리가 있다. 이건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차이점만 알아도 충분히 풀수 있는 정오를. 지금 1번하고 4번은 얘가, 아, 쌍떡잎 식물이구나라고만 알아도 정오 판단이 가능한 답지예요. 자, 줄기의 관다발별은 규칙적이다. 쌍떡잎 식물이니까. 1, 4, 5. 1, 4, 5번은 쌍떡잎 식물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형태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부정형 문항이죠. 그래서 3번이 종자에는 씨젓이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항 볼까요? 다음 발표 장면에서 할수 있는 식물병의 예방 방법이네요. 예방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식물병이 나오면 일단 얘가 병원체가 무엇인지로 일단 구분해 볼수 있어야죠. 얘가 곰팡이성, 진균성 질병인지 아니면 세균성 질병인지 바이러스성 질병인지 파이토플라즘아성 질병인지. 근데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즘아는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물론 네개다 외워야 됩니다. 네개 다. 근데 파이토플라즘아랑 바이러스는 몇개안 되기 때문에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곰팡이, 진균성인지 세균성인지 이것도 꼭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이 나와요. 대처 방안. 대처 방안.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바이러스 병하고 파이토플라즘아는 살균제로 방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균성, 곰팡이성 질병하고 세균성 질병은 표지색이 분홍색인 농약을 살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모자이크가 아니고,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즘아는 약물을 안 잡으니까 어떻게,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든 가지를 빨리빨리 없애줘야 돼요. 태우거나 때려 묻거나 해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예방 방법이 나오네요. 예방 방법. 자, 제시문 볼까요? 토마토 시설 하우스에서, 시설. 일단, 시설 하우스의 장점 하면 생육 환경을 노지에서보다는 훨씬 더잘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습도, 온도, 광량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량을 급격하게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설이죠. 그런데

0: 그에 비해서 단점은 뭐냐면 시설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막아버리고 눈이 와도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시설 내 토양에는 연작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작장애. 그리고 뭔가 땅을 깔끔하게 말리기가 힘들죠. 그리고 식물이 잘 사는 그런 환경에서는 다른 세균도, 다른 곰팡이도 잘 자랍니다. 자, 토마토 시설하우스에서 이수한 학생 A입니다. 과제를 이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생육 증가, 중기부터 저온 다습하면 발생했던 병이었어. 초기에는 잎의 끝부분에 갈색 소형 반점이 나타나더니 표면에 잿빛의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어허. 병원차 나왔네요. 잿빛 곰팡이. 그러니까 토마토에 잿빛 곰팡이 병이었네.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증상이 완화됐어. 그러면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진딧물. 이건 해충이 아니고 지금 곰팡이잖아요. 환기 철저해서 건조시키면 곰팡이 줄일 수 있죠. 밤과 낮에 온도차를 적게 하면 이것도 곰팡이 줄일 수 있죠. 온도차가 많으면 습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곰팡이가 더잘 생긴 거예요. 차각막을 설치해서 햇빛을 차단하면 안 되죠. 햇빛으로 인해서 곰팡이를 좀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곰팡이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회의 전반부를 이제 끝내봤습니다. 문항이 조금 더 1, 2, 3강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 이제 5회 후반부 부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4시간 동안에는 우리 교과서 대단원, 3단원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양 레저라는 것은 바다, 우리가 해양 하면 일반적으로 바다만 얘기하는데 해양 레저에서는 바다뿐만 아니라 강, 호수, 계곡 등에서 실시하는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즉 수상 레저죠. 그래서 수상 레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을 해양 레저라고 얘기하고요. 자, 해양 레저 산업이라는 것은 바다 및 수상에서 여가 시간, 남는 시간, 잉여 시간이죠.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을 해양 레저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해양 레저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다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요. 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해양 레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수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는 기반 시설이 있고요. 제조 시설, 그다음에 서비스, 해양 레저와 관련된 서비스가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반 시설에는 마리나라든지 안전하게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파제, 그다음에 항만 및 어장, 그다음에 해양 레저 산업 단지, 해양 레저 컴플렉스, 그다음에 해양 레저와 관련된 리조트가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제조 시설은 여러 가지 해양 레저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시설을 제조 시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보트 및 요트 만드는 제조 시설, 엔진 및 추진기를 만드는 제조 시설, 각종 선박에 들어가는 의장품을 만드는 시설, 그다음에 전자 장비, 자동화 설비, 그다음에 설계 및 디자인까지가 제조 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기반 시설과 제조 시설을 잘 갖추었더라도 유기적으로 이러한 해양 레저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서비스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 및 각종 해양 레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면허를 취득하는 면허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 보트쇼, 레이싱 장비 대여, 그다음에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레저의 산업 요소는 기반 시설, 제조 시설, 서비스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양 레저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해양 레저는 크게 무동력 수상 레저와 동력 수상 레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무동력이라는 것은 동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력을 갖추고 있던 레저 시설은 기관, 엔진, 기계력을 가지고 레저 장비를 움직이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즐기는 게 동력 수상 레저죠. 그래서 무동력 수상 레저라는 건, 자, 사람의 힘, 인력이죠. 바람, 풍력, 그 다음에 파도 힘, 파력, 그 다음에 조류의 힘, 조력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자연적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해양 레저를 무동력 수상 레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수면, 물 위죠. 해중, 물 안쪽. 그 다음에 해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동력 해양 레저에 비해 기상 상태나 날씨 조건이나 조류와 그 다음에 해류 등의 바다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무동력 수상 레저는 바다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파고라든지 해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레저를 즐기기에 적당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즐길 수 없는 게 무동력 수상 레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동력 수상 레저의 우리 종류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세일 요트가 있죠. 세일 요트는, 자, 엔진을 갖고 있지 않는 요트입니다. 바람의 힘으로만, 즉 풍력으로만 움직이는 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선실이 없는 작은 보트에 돛을 단 것으로 바람의 풍력을 이용할 수 있는 세일을
우리 돛은 세일이라고 얘기하죠. 세일을 단 것으로 연한 호수에서 스포츠, 레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세일 요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사진을 선생님이 무동력수상 레저, 동력수상 레저 각각 사진을 함께 제시하니까 사진과 함께 각 레저의 특징을 함께 보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상 자전거는 물 위에서 타는 자전거죠. 수상 자전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인력이죠. 페달을 돌려서 뒤에 있는 수차를 돌게 해서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수상 자전거는 사람의 힘, 인력으로 프로펠러나 수차를 돌려서 전진하는, 나가는 수상 놀이 기구죠. 주로 물결이 잔잔한 강이나 호수 등에서 쉽게 볼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무동력 수상 레저가 수상 자전거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윈드서핑이라는 것은 바람을 이용한 서핑이 되겠죠. 우리가 서핑하면 파도 타기를 얘기를 하는데, 윈드서핑은 바람을 이용한 서핑이다. 자, 세일요트의 일종인 딩기에 포함되는 종류로, 자, 요 자체는 서핑 보드라고 할수 있죠. 파도를 타는 보드라고 할수 있죠.

수 있는데 이 서핑 보드 위에 요트의 세일, 돛을 부착한 형태이다. 이렇게 돛을 부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가 윈드 서핑이다. 그래서 보드죠. 판 위에 세워진 세일에 바람을 받아 발생한 힘을 몸으로 조정해서 파도를 타는 해양 레저 스포츠가 윈드 서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상 스키가 있는데요. 물 위에서 타는 스키죠. 물 위에서 타는 스키고. 자, 수상 스키와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게 웨이크보드인데, 수상 스키는 각각 발 하나에, 두 발에, 우리 설원에서 타는 스키처럼 하나씩 장착하는 게 수상 스키고, 웨이크보드는 판 하나에 두 발을 함께 지지하는 게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스키를 신고 모터보트에 연결된 줄, 이게 연결된 줄이죠. 모터보트에 연결된 줄을 잡고, 보트에 이끌려 무리를 미끄러듯이 달리는 레저 스포츠가 수상 스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웨이크는 물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V자형 형태의 물자국인 웨이크죠. 그래서 물자국을 탄다. 그래서 웨이크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자, 모터보트 프로펠러에 의해 보트 뒤쪽으로 남는, 자, 보트가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 물자국이 남겠죠. 그 물자국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남는 V자형 형태의 물자국인 웨이크의 파도를 이용해 다양한 동작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레포츠 및 장비를 웨이크 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무동력 해양 레저 중에 하나가 카약과 카누고요. 각각 카약과 카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카약은 시베리아와 북극이죠. 시베리아와 베링의 협등 북극 지방, 추운 지방에서 이동과 사냥을 위해 동물 가죽으로 만든 것에서 유래되었다. 카약은 동물 가죽에서 유래되었다. 자, 카누는 카약보다는 짧은 외날로로 배를 저어가는 것으로 북아메리카 인디언과 폴리네시아 지역의 이동수단에서 유래되었다. 자, 카약은 북극지방에서 유래되었고, 카누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동수단에서 유래되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카약은 양날 패드를 쓰는 겁니다. 패드가 양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 있는 양날 패드를 쓰고요. 자, 카누는 외날 패드를 쓴다. 날이 하나밖에 없죠. 날이 하나밖에 없는 외날 패드를 쓴다. 그래서 카약은 양날 패드이고 카누는 외날 패드를 쓴다라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카약과 카누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조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은 길고 좁은 형태의 노를 저어 레이스 보트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스포츠 경주로 혼자 경기하는 싱글 스컬부터 8명의 선수가 협력해 노를 젓는 에이트까지 8가지 세부 종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 여기서 보면 8명이 함께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카약과 카누는 젓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조정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진행 방향이 노를 뒤로 저어가서 젓는 거기 때문에 뒤쪽으로 진행한다라는 게두 개의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카약과 카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 동력 수상 레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이라는 것은 엔진, 기관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기관, 엔진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엔진을 이용해 기계적 에너지인 동력으로, 기계적인 힘이죠. 힘을 동력으로 해서 움직이는 수상 레저 기구를 동력 수상 레저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관과 엔진이 있기 때문에 이 동력 수상 레저를 즐길 때는 반드시 동력 수상 레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터 요트를 보면 모터 요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세일 요트는 선실이 없고 기관이 없으며 세일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게 세일 요트였죠. 반면에 모터 요트는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요트에 추진 기관을 장착한 것으로 상업, 군사, 과학, 교육용이 아닌 유람 또는 관광용 기본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터 요트는 자, 보면 아까 세일 요트보다 훨씬 더 크고 세일의 개수라든지 또는 세일의 크기가 세일 요트보다 훨씬 더 크며 세일이 없더라도 자체 동력을 장착해 기관을 장착했기 때문에 그 기관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모터 요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동력수상 레저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수상 오토바이가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수상 오토바이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상 오토바이는 동력 모터를 이용해 수면 위를 질주하는 사이클로 시속 80에서 90 킬로미터까지 속력을 낼수 있다. 자, 최근에는 120km까지 속력을 낼수 있는 그런 엔진도 개발이 돼서 최근에는 120km까지 속도를 낼수 있다. 굉장히 물 위를 수면 위를 빠르게 항해하고 질주하는 동력수상 레저 기구이다. 자, 추진 방식은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사용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한다. 자, 뒤에 스크류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이 수상 오토바이가 가는 게 아니고 워터제트는 물을 뒤로 뿜어내면서 그 반발력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물을 뒤로 뿜어내게 되면 빠른 속도로 수면 위를 질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 자, 특징은 급정거를 할수 있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가더라도 바로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급정거와 자유로운 회전, 그 다음에 최고 1m 깊이까지 순간 잠수도 가능하며 스피드와 모험을 즐기는데 더없이 좋은 수상 오토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상 오토바이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그런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파워보트는 내연기관으로 추진하는 소형 선박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파워보트는 자동차 경주 대신 즐기기 위해 모터보트를 개조한 것으로 시속 200km대의 속력을 내는 파워보트 레이싱 크래프트가 있다. 그래서 파워보트들끼리 서로의 속도를 경쟁하는 그러한 경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 호버크래프트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1단원의 선박의 종류에도 호버크래프트가 언급이 되죠. 우리 해양 레저의 동력수상 레저에서도 호버크래프트가 나옵니다. 레저용의 호버크래프트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호버크래프트도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호버크래프트 공기 부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기를 아래쪽에 압축 공기를 불어낸 다음에 채운 다음에 선체를 수면 위로 뜨게 만들죠. 뜨게 만들어서 전진을 하는 건데, 자, 선체 아래에서 압축 공기를 수면으로 강하게 내뿜어서 선체의 선절을 수면에서 약간 부상하여 항조하는 선박이다. 자, 선저가 수면으로 부상되면 그만큼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추진력을 내더라도 저항이 줄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할 수가 있다. 또 하나의 호버크래프트의 특징은 자, 수륙 양용용이죠. 즉, 물속에 있는 스크류 프로펠러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고 뒤쪽에 대형 팬이 있습니다. 팬이 돌아가면서 공기를 뒤쪽으로 불어내는 힘에 의해서 그 반작용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호버크래프트는 물속에 스크류 프로펠러가 없기 때문에 수상이나 육상 모두 다 운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늪이라든지 모래 위에도 질주할 수 있는 게 호버크래프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950

1900년대 초 영국에서 최초로 뭘로 운영됐다? 개발됐다. 군용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군용과 운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자, 습지대, 그 다음에 갈대, 늪지대, 육지 등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 가능한 수륙 양용선이다. 그래서 구조선이라든지 군용이라든지로도 호버크래프트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호버크래프트까지 우리 동력선 레이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에 수중 스쿠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서 우리 잠수에는 두 가지가 뒤쪽에 설명하겠지만 스킨스쿠버와 스쿠버 다이빙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물속에서 공기 호흡을 할수 있는 장치를 사람이 지니고 물속에서 활동하면서 물 안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는 해양 레저가 스쿠버 다이빙이죠. 그래서 잠수용 호흡기를 장착한 잠수자가 물속에서 활동할 때 기동성을 갖게 해주는 추진장치이다. 잘 움직이고 움직임도 더 빠르게 할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수중 스쿠터이다. 그래서 지금 잠수자가 수중 스쿠터를 잡고 움직이고 있죠. 수중 스쿠터는 뒤쪽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물을 이쪽으로 뿜어내겠죠. 그러면 물을 이쪽으로 반대로 뿌려내면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자, 수중 침투에 사용된 군용 장비를 관광 레저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금속재 원통 속에 축전지를 내장하고, 이게 금속으로 된 원통재죠. 원통 속에 축전지를 내장하고, 원통 끝에 스크류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여기에 있는 스크류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가 수중 스쿠터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패러세일이라는 건 앞쪽에 지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달려 있는데 이 선은 앞쪽에 보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트나 또는 수상 오토바이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된 줄을 쭉 풀게 되면 쭉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서 수상과 공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가 패러세일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수상과 상공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레포츠이다. 모터보트에 낙하산을 연결해 달리다. 연결된 줄을 쭉 풀어주면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 날아올라서 높이 올라가면서 주위의 경관도 즐기고, 그다음에 바람과 그다음에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패러세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패러세일까지 우리 동력상 레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기타 다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타의 해양 레저는 로보트라고 있습니다. 로보트. 자, 로보트라는 건 노를 이용해서 보트를 즐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재나 FRP 등으로 제작된 작은 선체에 노나 패드를 장착한 물놀이 기구를 로보트라고 얘기합니다. 뭐 호수가 잔잔한 호수라든지 또는 연안 가까이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그 멀리 나가지 않고 노를 저어서 그 주위에 주위에서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로보트라고 할수 있겠죠. 자, 워터 슬레이드는 자, 우리가 보기 선택지나 또는 뭐 답지에 워터 슬레이드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끔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워터 슬레이드는 물 위에서 미끄러지게 해서 즐기는 해양 레저를 워터 슬레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자, 공기를 충전시킨 고무보트로 여러 형태가 있으나, 길쭉한 원통 모양이 많아 바나나 보트라고 부른다. 자, 우리 대표적인 워터 슬레이드가 바나나 보트죠. 긴 원통에 사람을 여러 명 태워서 보트와 견인시켜서 빠른 속도로 끌고 가서 뒤쪽에 있는 사람이 스릴과 스피드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바나나 보트다. 그래서 바나나 보트, 뭐, 땅콩 보트 이러한 것들이 다 워터 슬레이드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서프보드는 서핑이죠, 서핑. 파도를 타기 위해 고안된 서핑용 보드로 서핑에 적합한 파도가 있는 하와이라든지 남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많이 볼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많은 서퍼들이 서프보드를 이용한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서프보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잠수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장치, 수중호흡장치를 사용하느냐, 수중호흡장치를 사용하지 않느냐로 스노클 다이빙 또는 스킨 다이빙 또는 스쿠버 다이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자, 스노클 다이빙 또는 스킨 다이빙은 수중호흡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숨을 참는 거죠. 숨을 멈춘 상태로, 참는 상태로 행하는 잠수 활동을 스노클 다이빙 또는 스킨 다이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호흡을 할수 있는 스노클과 이 스노클은 수면 위에서 물 속에 들어가면 스노클이 잠기면 숨을 참아야 되겠지만 수면 위에서는 이 스노클에 연결돼서 공기가 들어와서 수면 위쪽에서는 그 스노클을 통해서 호흡을 할수 있죠. 호흡을 할수 있는 스노클과 씨앗볼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로 낮은 수심, 10m 미만의 낮은 수심에서 즐기는 걸 우리가 스노클 다이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스쿠버 다이빙도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수중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기체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한 용기. 기체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한 공기를 뒤쪽에 메고 있죠. 공기통이죠. 공기통을 저장한 용기를 몸에 지닌 채 잠수하는 방식이 스쿠버 다이빙이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수중에서 호흡하면서 물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가 스쿠버 다이빙이다. 자, 주요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보면은요, 잠수복이 있고요. 자, 잠수복은 부력과 체온을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웨이트 벨트는 허리에 차고 있는 게 지금 웨이트 벨트입니다. 웨이트 벨트인데, 웨이트 벨트라고 이렇게 허리에 차고 있는데 주로 납덩이를 연결해서 자신의 몸무게가 비교해서 무게를 조정해서 차는 건데, 이 벨트는 부력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사람이 몸에, 물속에 가라앉게끔 해주는 게 웨이트 벨트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뜨는 힘을 조정하는 게이 부력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공기통과 부력 조절기가 연결돼서, 공기를 넣게 되면 부력이 상승해서 위쪽으로 뜨게 되고요. 공기를 빼게 되면 웨이트벨트의 무게에 의한 침강력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게 해주는 게 부력 조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통, 그다음에 입에 물고 호흡을 할수 있는 호흡 조절기 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비교적 스노클 다이빙보다는 오랫동안 깊은 수심까지 잠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스쿠버 다이빙까지 우리 주요 해양 레이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잠수 수신호가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우리 뒤쪽에 보면 실전 문제에서 이 수신호에 대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속에서 말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손의 모양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우리가 잠수 수신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잘못됐다. 자, 뭔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여러 사람에게 알려줄 때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 귀가 잘못됐다. 그러면 귀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 내 귀가 현재 잘못됐다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상이 없을 때 오케이를 하는 방법인데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장갑을 사용해서 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도와달라고 할 때는 오케이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한 손으로 오케이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네 개가 다 이상이 없다라는 오케이와 관련된 얘기고 도와달라는 것은 크게 손을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게 되면 도와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위험하다라는 수신호고요. 올라가자, 내려가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신호 중에 상승, 하강을 수신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자신의 공기가 얼마 없다라고 표시할 때는 가슴 쪽으로 주먹을 이렇게 주먹을 모으게 되면 공기가 없다. 그다음에 공기가 떨어졌다고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자, 짝호흡이라는 것.

것은 항상 스쿠버 다이빙은 두 명이 함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붙어서 이동하게끔 하는데 모든 활동을 함께 하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버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장비의 문제라든지 또 과호흡에 의해서 자신의 공기가 떨어졌을 때 상대방에 있는 공기통에 있는 것을 산소를 같이 나눠 쓰는 거죠. 그래서 짝호흡 하자라는 것은 내가 지금 숨쉴수 있는 공기의 양이 잔량이 없기 때문에 너의 공기통에 있는 것을 같이 쓰겠다. 그래서 호흡 장치도 항상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보조호흡기가 있기 때문에 그 보조호흡기에 있는 장치를 함께 쓰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짝호흡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요 잠수 신호에 대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양 레저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해양 레저 산업은 해양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양을 이용하는 산업이 해양 레저 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3,382개의 섬과 15,285km의 해안선, 그다음에 2,482km의 갯벌과 264개의 해수욕장, 그다음에 3개 해상 국립공원 등 다양한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해양 레저 시설과 숙박 등 지원 시설이 부족하며 관광 상품과 고부가 가치의 콘텐츠가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30여 곳의 마리나 시설 운영 중 여수, 창원 등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개소와 해양 레저 스포츠 센터 7개소가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해양 레저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레저 산업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별 해양 자원의 형태가 다양해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산업을 개발해서 고부가 가치 지역 해양 레저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 해양 레저 문화를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거나,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해양 레저를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 해양 레저 산업은 타 산업과 복합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자, 해양 레저 산업은 후방 산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해저 수요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복합적인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 그래서 자, 해양 레저죠. 해저 수요가 아니고 해양 레저 수요입니다. 해양 레저 수요를 창출하고 복합적인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산업과 함께 복합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실전 문항, 열 문항 풀면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확충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고른 것은, 자, 땡땡도는 해양 레저 산업이 도 핵심 산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이벤트나 대여 사업 정도에 불과합니다. 민간 업계는 산업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 우리 기반 시설이 없어 제조 시설의 확충도 어렵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양 레저의 3개의 요소, 3요소, 기반 시설, 제조 시설, 서비스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시문에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조 시설의 확충도 어렵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확충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에서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기반 시설을,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기반 시설이죠. 기반 시설을 확충해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마리나라든지 또는 방파제라든지, 자, 마리나나 방파제는 개인이나 회사가 투자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가디건과 방파제는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 자, 보험 상품은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엔진 제조 시설은 제조 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일기에서 나타난 해양 레저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결혼 기념일을 맞아 남편과 결혼 전 함께 드라이브 다니던 땡땡시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맑은 공기와 맛있는 음식은 변함없이 나를 기쁘게 했다. 자, 전에 없었던 수상 레저 체험장이 생겨 도전해 보았다. 짧은 왜날에 노를 저어가는 보트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자 우리 왜날 양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죠. 왜날을 이용하는 것은 카누가 되겠고요. 양날을 이용하는 것은 카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카누가 되겠죠. 카누. 카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호수가 잔잔해 금세 적응이 되었다. 화창한 날씨에 상가나무가 거울 같은 수면에 비쳐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카누라는 걸 조금 더알수 있게끔 주는 힌트가 옛날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이동수단에서 유래되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이동수단에서 유래된 거는 카누죠. 그다음에 북극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카약입니다. 그래서 카누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자, 카누에 대해서 옳은 걸 찾는 거죠.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이다. 동력을 갖고 있지 않다. 맞는 얘기고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것에 유래되었다. 자, 동물의 가죽에서 유래된 건 카약입니다. 카약. 노를 선체에 고정하지 않고 젓는 것이 특징이다. 고정하지 않고 이쪽 한 번, 이쪽 한번 젓는 게 특징이다. 맞는 게 되겠고요. 배 상부가 막혀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리을의 특징은 카약입니다. 카약. 카약.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카약에 대한 설명이고, 기역과 디귿은 카누에 대한 설명으로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잠수 방법과 유사한 해양 레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잠업은 우리 나잠업 어업쪽 어업에서도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나잠업은 호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지 않고 별도의 장비 없이 물속에서 해당 생물을 채취하거나 캐내는 것을 나잠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나잠업은 19세기 남해와 제주도 바다를 침탈한 일본 어부들의 작업 방식으로 일본의 조선해양 침탈 용어의 잔재이다. 그게 나잠이라는 말은 일제시대를 거쳐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런 얘기죠. 자, 나잠이란 뜻은 나잠은 별다른 장비 없이 맨몸으로 잠수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하는 일로 남자는 해사, 여자를 해녀라고 불렀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선에서는 전복을 따는 남성을 포작인 여성을 잠녀라고 했다. 자, 해녀가 바다에서 일하는 여성 모두를 뜻할 수 있는 말이라면 잠녀는 직능이 매우 분명해서 오로지 호흡을 참고 물속에 잠기는 여성을 말한다. 자, 이러한 명확한 역사적 구분이 있음에도 제주도는 1971년 잠녀가 상스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모두 다 뭐로 해녀를 공식 용어로 채택해 잠녀와 관계된 단어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자, 원래 우리나라는 잠녀라는 그 담요라고 부르는 그런 일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상스럽게 들린다라고 해서 다 해녀로 바꿔서 불렀다는 내용이죠. 자, 이로써 제주 잠녀는 일본의 해녀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에 공동 등재됨에 따라 등재됨으로써 일제 식민지였던

또는 스노클 다이빙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러한 것은 주로 10m 미만의 낮은 수심에서 즐긴다. 스킨 다이빙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오랫동안 숨쉰다.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중 스쿠터를 활용하여 기동성을 확보한다.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된 내용이죠. 부력 조절기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부력을 조절한다. 마찬가지로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호흡 조절기를 사용해 주변 압력과 같은 압력의 공기를 공급받는다. 2, 3, 4, 5 모두 다 스쿠버 다이빙에 관련된 내용이네. 그래서 스킨 다이빙에 대한 내용은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상황에서 알수 있는 동력 수상 매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저는 럭셔리 스포츠카를 닮은 이 기구를 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업체인 땡땡사에서 개발하여 스포츠카를 닮았지만 사실 땅과 물에서 동시에 달릴 수 있습니다. 수륙 양용용입니다. 어떤 원리냐? 고압의 공기를 차체 아래로 분사해 약간 부상시켜 앞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뭡니까? 호버크래프트죠. 호버크래프트. 공기 부양전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탄소 섬유를 만들어 가볍고 튼튼하며 시속 96km 이상으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자, 50대가 제작 중이지만 어마어마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예약자만 1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동력수상 레저는 호버크래프트죠. 호버크래프트입니다. 크래프트, 공기 부양전. 자, 군용으로 처음 개발되었다. 군용으로 1950년대에 영국에서 개발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력 수상 레저 기구에 속한다. 기관, 엔진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죠.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이용한다. 워터제트 추진 방식은 수상 오토바이 추진 방식이죠. 수상 오토바이의 추진 방식이고, 호버크래프트는 뒤쪽에 강력한 팬이 있어. 공기를 뒤로 내보낼 수 있는 팬을 돌림으로써 그 반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워터제트는 수상 오토바이다. 최고 1m 깊이까지 잠수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수상 오토바이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호버크래프트에 대한 내용은 1번이죠. 기역 니은으로 이루어진 1번. 1번이 정답이다.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 세트형 문항이네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A 선생님은 평교사를 25년간 근무했던 공공해양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여 부임해야 됐다. 부임 후 A 선생은 학교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의 단합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자, 해양고등학교 특성에 맞게 해양 레저 종목 운동부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자, 그중 개인 종목보다는 학생들의 힘을 모아 단합하는 단체 종목이면서 경쟁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스피드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자, 종목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눈 결과, 8명의 선수가 협력해 노를 저어 나가는 레이스보트 종목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뭡니까? 조정이죠, 조정. 조정이라는 걸 쉽게 제시문을 통해 알수 있죠. A선생님 체육교사에게 팀을 구성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운동부 설립을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운영위원들은 육상 레저와 달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 레저 운동부의 설립이 적절한지, 물에서 하는 활동의 특성상 육상 활동과 달리 체온의 저하, 신체에 무리가 가는 활동 시에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조정은 해양 레저 스포츠 중에 육상 레저와 달리 다른 위험성의 육상 레저보다는 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게 제시문의 내용이죠. 자, 위 글에서 A 교장이 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해양 레저의 종류로 옳은 것은 조정이죠. 그래서 5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6번은 다음 상황에서 학교 교육운영위원들의 의견에서 나타난 해양 레저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얘기했었죠. 제시문에 보면
많은

많은 예산 투입과 그다음에 위험하다라고 해양레저가 육상레저보다는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안전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고비용성과 그다음에 안전 확보성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정 선택지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동력수상 레저 기구로 오른 것은, 자, 이번에 열리는 해양 모터 스포츠 대회에 우리 회사가 스폰서로 참여하게 되어 홍보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에이대리가 준비해 주세요 하니까. 자, 이 대회에서 사용되는 수상 레저 기구의 역동성과 워터제트로 강하게 추진되는 폭발적인 힘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워터제트 추진 방식만 봐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상 오토바이죠. 자, 스포츠 팬의 감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회가 종료되는 우리 회사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유명인을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이를 즐겁게 질주하고 급회전하며 물보라를 일으키는 장면을 넣어 역동성을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밑에 이 부분도 우리가 수상 오토바이라는 걸 유출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것은 수상 오토바이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다. 그래서 7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호 잠수할 때 사용되는 수신호에 대해서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 설명해 준것 같이 수중에서 말로 의사 전달이 어려워 여러 가지 수신호, 사람의 손으로 전달하는 거죠. 수신호로 서로 의사를 전달한단다. 그러니까 오늘 스쿠버 실습에 들어가서는 꼭 선생님을 수시로 보면서 수신호로 전달되는 명령을 잘 따라야 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올라가자, 내려가자, 괜찮아, 괜찮다, 이런 건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됐다라는 걸 선생님께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잘못됐다라는 거는 수신호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됐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귀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장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장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아, 거기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제일 처음으로 알려줬잖냐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표현 수신호를 따라해보자 해서 2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1번은 정지입니다. 정지. 정지. 3번은 오케이죠. 오케이. 오케이라는 거고. 자, 4번은 상승. 5번은 하강과 관련된 수신호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수신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상황에서 A씨가 업무를 위해 점검한 장비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아쿠아리스트로 근무한 A씨는 대형 전시 수조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잠수 장비를 준비했다. 수조에 벽이 낀 이끼들을 닦아서 정리할 예정인데 대형 수조는 깊이가 제일 깊은 쪽이 수조 바깥에 관람객이 서서 관람하는 위치와 일치한다. 그래서 관람객이 생물들을 잘볼수 있도록 바다 쪽을 더잘 닦아줘야 한다. 벽을 닦기 위해서는 몸이 물에 뜨거나 물살에 흔들리지 않고 바닥에 잘 내려앉아 몸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가라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 먹이급이를 위해 매일 들어갈 때보다 잠수 장비를 더 신경 써야 된다. 더 밑으로 가라앉아야 되기 때문에 몸의 침강력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거죠. 부력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두꺼운 잠수복을 착용하면 잠수복 자체가 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력이 더 커지겠죠. 자, 호흡 조절기 대신 스노클을 착용한다. 부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부력 조절기의 공기 배출이 원활한지를 활용해 본다. 부력 조절기로 자신이 갖고 있는 부력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양성 부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웨이트 벨트에 무게를 늘린다. 더 많은 웨이트 벨트를 착용한다. 부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 디귿과 리을이죠.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가 경험한 해양 레저

0: 종류로 오른 것은, 자, 레저 기구들이 많아서 다들 레저 체험을 많이 하면 신나 있는데 나는 해양 레저가 익숙하지 않아 무섭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수준이 맞지 않아서 처음은 잘못 놀았어 하니까. 자, 나중에는 다 같이 할수 있는 레저를 찾아서 했어. 별다른 숙련 없이 타기 좋은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공기를 충전시킨 길쭉한 고무보트에 단체로 탔는데 함께 타니까 무섭지도 않았어. 뭡니까? 헬멧 쓰고 길쭉한 모양의 고무보트. 바나나 보트가 되겠죠. 바나나 보트. 바나나 보트는 땅콩 보트 이런 걸 뭐라고 얘기했었죠? 워터 슬레이드로 분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워터 슬레이드의 제시문은 워터 슬레이드죠. 그래서 별다른 장비 없어도 탈수 있는 바나나 보트 등을 워터 슬레이드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해양 레저와 관련된 개념 정리, 그다음에 실전 문항 10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23번째 시간으로 해양 관광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김다리입니다. 네. 저희는요, 오늘 완성형 문항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계신지요?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방금 말한 그 완성형 문항이란 지금 문제처럼 74번에 대한 문제처럼 이러한 빈칸을 채워가는 문제를 말하죠. 수원. 에 지금 등장을 해 보이고 있고, 특히나 최근 지금의 삼각함수나 뒤의 수열 파트에서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두면 너무너무 좋겠죠. 해서 지금 74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지금 74번 문제 보시면 박스 안에 글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빈칸 채우기 문제는 박스를 다 읽어야 하나 싶은데 아니지. 그러면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그 부분은 당연히 챙겨가시되, 이 박스 안에 글들이 안내하고 있는 것들은 빠르게 따라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같이 내용을 볼게요. 조건을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우리 7대 5대 루트 14라고 주어지는 그 b를 k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 어떻게? 지금 pb에 대해서 7k, 이 아래를 5k, 그리고 여기 bc에 대한 길이를 그러면 우리가 루트 14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테고, 또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게 ab에 대한 길이를 l이라고 잡고 있고요. 이 위치를 l이고, 또 아래 이쪽을 3 L이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삼각형 BPC와 또큰 삼각형에 대해서 닮음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 이 내용 정말 자주 나와요. 그대들, 지금과 같은 우리가 어떤 원이 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등장을 할때이두 점이 나머지 또한 선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이 된다라는 이 친구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왜겠어요? 이 AB, 아니, APC에 해당하는 E에 대한 각을 공유하고 있고, 응? 제가 이 작은 각을 동그라미 치라고 나머지 X를 그려준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180도가 될 텐데, 그치? 근데 마주보는 이 각에 대해서 또 도하면 180도니까 지금처럼 또 하나의 각을 공유하고, 즉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닮음이 된다라는 거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할 때 지금 L과 K에 대한 B를 일단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주어진 그 B를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일단 이 친구가 PB 대 PC 이러한 순서로 놓고 있네요. 그러면 7K 때 5K는 우리가 각 삼각형에서 지금 작은 삼각형에서 긴 길이, 그 다음에 아래 길이를 사용한 거니까 큰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번에는 5K 플러스 3L이라는 이긴 길이와 그 다음은 AP를 데려오면 되겠지. 그 길이는 7K 플러스 L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K 지워주시고 안에 곱해주시면 25K에다가 15L은 바깥에 곱해주시면 79K에다가 7L이 나옵니다. 왔다갔다 정리해줄게. 옮겨주시면 우리 22죠? 아, 여기 77, 49네요. 옮겨주시면 24K는 마찬가지로 옮겨주시면 8L이 되어서 지금 L은 3K 라고 정리가 되면서 가에 해당하는 그 답은, 내용은 3이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가가 된다라는 것을 일단 알수 있다. 이어서 가볼게요. 그럴 때 지금 이번에는 그럼 삼각형에 대해서 그 닮은 B를 찾으라고 하고 있어. L이 3K였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이 3L에 대한 길이는 L 대신에 3K 집어넣으면 9K가 되겠네. 이 길이가 지금 9K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아래 이 PD에 대한 전체 길이가 우리 총 5K와 9K 더해서 14K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7K와 14K를 보아서 1대2라는 닮은비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닮은비는 1대2가 되고 지금 나에 대한 칸은 2가 들어가야겠지. 괜찮습니까? 이어가 볼게요. 그럴 때 이제 따라서 맨 마지막 문장 삼각형에서 외좌변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할때 사인 법칙에 의해서 라지 r에 대한 값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삼각형이 BPC예요, 그치? 이 왼쪽 이쪽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 달라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사인 세타 제가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사인 세타가 필요한데 그 박스 맨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코사인의 값이 지금 7분의 6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인 세타 일단 바로 구해주시면 7분의 몇이겠니? 49에다 30 빼면 13이니까 루트 씌워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반지름의 두 배는 우리 얘 뒤집으셔서 사인 세타 분의 즉이 길이에다가 지금 마주 보는 길이 즉, 이 길이를 데려와야 되는 거죠. BC에 대한 길이가 필요한데, 우리 사실 BC 길이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문제에서 AD의 길이를 줬어요. 우리 박스 위에 4 루트 13이라는 그 길이를 줬는데, 1대2라며. 그러면 이 길이가 사실은 이제 2 루트 13이 되어지고 있지. 그러면 2 루트 13으로 데려오게 되면, 우리는 2 루트 13, 루트 13분의 7에다가 2루트 13 곱해주시면 타타 나눠주시면서 14가 되어서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7이 된다라는 마지막 다에 대한 칸까지 채울 수가 있다. 이때 문제 마지막에 각각의 수를 지금 PQR이라고 한답니다. 이세 개의 숫자를 더하시면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12라는

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 딱딱 잡아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러한 완성형 문장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도형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떠한 두 원이 겹쳐져 있는데 사인 법칙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해서 우리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삼각형 A, B, D로부터 이제 사인 법칙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길이를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A, B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지금 2이고, 그쵸? 그리고 A 위에, A, D에 해당하는 길이가 1이래요. 이때 우리가 사인 법칙에 대해서 R2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가봅시다. R2는 이 지금 왼쪽에 대한 삼각형은 이 오른쪽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쪽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를 활용하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R2에 대한 길이는 2분의 1에 우리 사인 3분의 2파이로 나눠주시고 그 위에는 지금 BD에 대한 선분의 길이가 들어간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사인 3분의 2파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값은 사실 사인 3분의 1파이와 같겠지. 왜냐면 이 3분의 2파이 대신에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의 값에다가 지금 b, d의 길이를 곱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사인 3분의 1파이 몇이니? 2분의 루트 3이니까 뒤집으셔서 루트 3분의 2 들어가지고 우리는 BD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지워주신 다음에 3분의 루트 3이라는 루트 3분의 1감 남고 그 뒤가 이제 BD 이렇게 곱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가에 해당하는 값은 일단 루트 3분의 1인 3분의 루트 3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로 이어가 볼게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BD의 제곱 을 묻고 있는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이 왼편에 대한 삼각형에서 지금의 BD의 제곱은 그러면 2의 제곱에다가 즉 4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그치? 마이너스 4에다가 지금 코사인 3분의 2파이에 대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이때 우리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우리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1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이값 대신에 제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이 앞에 5에다가 지금 빈칸이랑 맞추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빼주시고 마이너스 2. 즉,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이번에는 나에 대한 그러한 수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 나머지 다도 해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반지름 두 개를 곱한 값을 찾아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R1은 2분의 루트 2의 BD 이렇게 값이 구해졌고 또 아래에서 그 아래에서 R2에 대한 값을 방금 우리가 구했죠. 3분의 루트 3에다가 BD의 값을 곱한 거니까 우리는 결국 이 친구, 이 친구 곱하면 몇입니까? 루트 6분의 1이죠. 이렇게 에다가 BD의 제곱을 데려와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BD의 제곱, 아까 몇이에요? 여기 더해 주시면 7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7 바로 데려올게요. 그러면 루트 6분의 7이라는 값이 지금 마지막 다에 해당하는 빈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묶고 있는 걸로 가볼게요. 이럴 때 각각의 PQR에 대해서 저러한 값을 구하래요. 그럼 마지막 해결해 주시면 9에다가 각각을 제곱해서 다 곱해주시면 되겠네. 여기 제곱하면 3분의 1. 그쵸? 다 제곱해서 데려올게요. 그 다음에 Q에 대한 제곱해주면 4.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제곱하시면 우리 6분의 49.
이렇게 데려와서 계산을 해봅시다.

이다. 그렇게 되면 타타 3 여기 2또 여기 2 해서 우리 2와 49 곱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98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시작을 했고 역시나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 하고 다음 76번으로 가볼게요. 가볼게요.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으로 시작을 하래요. 일단 주어진 길이를 한번 표시를 할게요. AB가 2구요. 또한 BC가 2래요. 오케이. 그리고 AD의 길이가 위에 3, 2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러한 각이 지금 세타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다른 길이는 주어진 게 없고 아 여기가 또 이제 3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3분의 파이가 등장을 했는데 어느 각을 바로 써주고 싶어? 마주 보는 이쪽이 그러면 3분의 2파이겠구나. 이렇게 잡아주고 싶고 또 바로 아 그럼 여기 더해서 180도니까 여기는 또 3분의 파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형태 뭐예요? 오늘의 그첫 문제에서 보였던 이 작은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이 닮음이구나. 그거를 말했던 그 형태가 다시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럴 때, 첫 번째 문장. 두. 이 AD, ABD와 삼각형 BCD를 이용해서 우리가 CD의 길이를 정리하래요. 그러면 CD의 길이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네. 이 위치를 제가 X라고 두고 한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볼게요. 삼각형 두 개를 알려주면서 코사인 법칙을 쓰라라고 했는데, 왜냐면 그두 삼각형에 대해서 EBD에 대한 선분이 공유가 되고 있거든. 그 말은 제가 지금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EBD에 대한 제곱을 왼편, 오른편에 대한 삼각형으로 각각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 ABD에서는 지금의 길이의 제곱은 4에다가 9, 그쵸? 2의 제곱, 3의 제곱 더해주시고, 마이너스 두 배의 2, 3은 6 곱해주신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들어가야겠지.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계산해주겠다 이겁니다. 일단 계산해주면, 13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7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이 BD의 제곱은 방금 이제 아래 BCD라는 삼각형에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그럼 2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에다가 두 배의 2X, 그쵸? 이번에는 각이 3분의 2파이가 마주보고 있으니, 이때는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이각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만들어 주시고,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1파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어서 가볼게요. 4에다가, x제곱에다가,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일 텐데, 플러스 만들어 주시고, 2. 2 날려주니까 뒤에는 2x가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 7과 이 값이 같다라는 걸로 우리는 x를 구할 수가 있겠다. 2차 방정식 만들어주겠습니다. x제곱에다가 2x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은 0인데 인수분해 이어가면 x-1과 x 플러스 3은 0이라 그 길이는 양수인 1이 되겠다. 즉, 저 CD의 길이가 1이다라는 걸로 제가 이렇게 적어주고 이어갈게요. 지금 구한 가에 대한 값이 1이네요. 여기가 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삼각형 몇 번째 줄이니? 다섯 번째 줄 같이 봐봐. 2, EAB와 큰 삼각형과 삼각형 ECD, 이 작은 삼각형에 대한 닮음 B를 생각해 볼수 있어. 닮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옆에 2와 1이잖아요. 닮음이다 되어 있을 때의 그 닮음 B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2대 1이다라는 것도 지금 챙길 수가 있고요. 괜찮아. 그럴 때 2를 이용하면 아래에 나를 위해서 D2의 길이를 지금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의 길이를 지금 구해보래.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제가 2D에 대한 선분의 길이를 A라고 둘게요. 자, 여기를 A라고 뒀더니 우리가 두 배가 돼야 되잖아. 어디가? 이 아래. BE에 대한 길이가 결국은 EA가 되어야 돼. 그러면 제가 나머지 CE에 대한 길이를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요? 이 길이를 제가 만약에 EA-2라고 두잖아? 그럼 이쪽이랑 E-2 지워지면서 EA가 된다라는 거거든,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1대2로 맞아진다라는 거지. 제가 그래서 이 길이를 이런 식으로 둬볼게요. 좋아. 그렇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방금에 지금 주어진 CE의 길이랑 이번에 위에 저긴 길이, AE에 대한 길이의 빗도 우리가 1대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괜찮니? 그렇게 되면 각각을 표현한 저 식으로 데려오면 EA-2대 위에 길이 딱 더하면 어떻게 돼? 3에다가 A 더하는 거니까 3 플러스 A가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안에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밖에 곱해주시면 3 플러스 A가 되어서 우리는 3A는 7이 되고 A의 값은 3분의 7이 된다. 우리가 A가 누구였습니까? 구하려고 하는 지금 이 D에 대한 값이지. 그래서 E에 대한 길이가 지금 3분의 7이 되는구나 라는 거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나에 들어갈 값은 이렇게 3분의 7이 되겠네요. 이어가 본다. 이럴 때 마지막 삼각형 E, CD 이쪽에서 지금 오른쪽에 작은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세타 누구죠? 이 사인 세타에 대한 값을 구하래요. 아, 다 왔고 우리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 그럼 여기 아, 좁지만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사인 세타 데려오시면 마주 보는 친구 1이야. 그치?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각 여기 알잖아요. 사인 3분의 파이 마주 보는 그 변의 길이 3분의 7 방금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결하라는 거지. 사인 3분의 파이는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 여기를 우리가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오른쪽부터 계산할게요. 그러면 3 루트 3분의 14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은 뒤집으면 되니까 14분의 3 루트 3 이런 식의 값이 되어지면서 지금 이 값이 그러면 다에 들어가는 값이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가나 다 구해줬고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이 수를 각각 PQR이라고 할때 이러한 값을 구하래. 오케이. 마지막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 P, Q 더해 주시면 3분의 10이죠. 3분의 10이라는 값에다가 R인 이 값, 14분의 3 루트 3 곱해주라고 하였으니 타 날려주시고 75로 약분되면서 7분의 5 루트 3 이런 식으로 최종 완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도 아 삼각형을 집어주면서 코사인 법칙 사용하세요. 사인 법칙 사용하세요. 잘 따라가면 바로 방향이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안내를 받을 것이냐. 자, 마찬가지로 필요한 길이부터 표시를 제가 해볼게요. 주어진 길이가 AP2야. 그리고 아래에 긴 길이가 지금 3, 루트 3이래. 이렇게. 그리고 이 위의 길이가 루트 13이래. 이럴 때 AD가 또 이래. 아이, 결국은 이등변이라는 말이구나. 우리가 이등변 발견했을 때 신나게 뭐 해줘야 돼? A에서 이 BD의 수선해발 너무 내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한 이각. 이각이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바로 써줄 수가 있고, 이어갈게. 그럴 때, 어디야? 점 2를 사각형 ABDE
이 4개의 점을

진화는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릴 수 있을까요? 사실 안 그려도 돼요. 내가 욕심상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내접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점을 지나는 내점을 지나는 이런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좋아, 이어가 볼게. 그럴 때 지금 3분 D2의 길이를 최종적으로 구하고 있나요? 이 D2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가봅시다. ABC에서 삼각형 이 ABC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지금의 값을 구하라. 오케이. 바로 써주시면 되겠네. 코사인 세타를 줄까요? 여기 세타를 줄게요. 그러면 ABC에 대한 각이 지금 세타가 되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 코사인 세타는 말이야 두 배의 양쪽 세타 만드는 2와 3루트 3 이렇게 곱해주시고 맞죠? 2의 제곱에 3루트 3의 제곱은 9327에 마이너스 이번에는 AC의 길이 제곱해주시면 13 빼주시는 거고 그럼 계산해주게 되면 우리 아래는 4312루트 3에다가요 여기 몇일까? 14에 18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면서 여기 2루트 3에다가 3 이렇게 들어가네요. 어허 그렇대. 그러면 한 번 더 약분하면 아 2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보니까 좀이 각이 바로 보인다. 코사인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것은 몇이야? 6분의 파이라는 거잖아. 아, 이 세타가 사실은 이제 6분의 파이구나. 제가 여기다가 6분의 파이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이쪽도 지금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특수각이야. 우리 특수각을 만났어. 그러면 길이 바로 적어줘. 여기 2대 1대 이만큼이 지금 루트 3. 그쵸? 그러면 이등변이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루트 3. 맞죠? 그런데 전체가 3루트 3이야. 아, 신난다. 여기 나머지 CD의 길이도 루트 3.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알고 있는 지금 길이를 다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럴 때 사인 ABD. 사인 ABD의 값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코사인의 값이 지금 2분의 루트 3. 여기죠. 이게 결국은 가에 들어갈 값이었고 우리가 사인까지 한번 이어 적어놔 볼게요. 제가 그러면 사인 지금 6분의 파이에 대한 값은 2분의 1이다. 이런 거 적어두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음 문장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 A, B, D에 A, B, D 여기 등장한 지금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 아, 바로 이어갈게요. 그러면 저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 이용해 주시면 반지름의 길이를 제가 라지 아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대한 값은 각이 지금 우리가 6분의 파이란 걸 알았으니까 사인 6분의 파이 집어넣어 보자라는 거지. 그럼 2분의 1이 바로 들어가겠네요. 사인 6분의 파이에다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여기 2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2를 딱 집어넣어 주시면 4가 되어서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2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값이 지금 나에 해당하는 수가 되겠다.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저 식이 지금 성립이 된다고 하고 있고 잠깐 갈게. 이렇게. 이러한 사인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저란 등식이 성립되고 그래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삼각형 ADE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DE를 구하래요. 자, 가보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지금의 이 DE에 해당하는 짧은 길인데 사인 법칙을 어디 쓰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렇게 낑겨져 있는 이러한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생각해 보래요. 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ADE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면

일단 그대로 데려오자고. 사인 법칙을 삼각형 ADE에서. 왜냐면 이 작은 삼각형도 결국은 제가 그려놓은 원에 내접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하는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R은 2라는 값을 구해냈으니까 이 값인 4는 지금 세타가 제가 여각을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제가 아이 문제에서 지금 CAD라고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데려올게요. 사인 CAD분의 지금 구하려고 하는 DE가 들어가게 되죠. 글이랑 왔다 갔다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는데 지금 위에서 적어놓은 그 사인 CAD라는 표현을 그대로 데려오면서 구하면 될것 같아. 자, 그렇게 되면 DE는요, 이쪽 곱해주시면 4에다가 사인 각 CAD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4에다가 지금 이값 대신에 그 위에 적혀져 있는 표현으로 데려오자라는 거지. 어떻게 쓰고 있어요? AD의 길이에다가 CD의 길이 사용해 주시고. 그죠? 여기에 지금 사인 A, CD. 이렇게 구하라는 거네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값을 4에다가 AD랑 CD의 길이 데려올게요. 지금 AD. AD는 2였고요. 그치? CD는 루트 3이네. 그럼 이어서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 가까이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인 ACD에 대한 값이 필요한데, 다시. 그러면 이때 ACD에 해당하는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궁금해. 그런데 여기 직각이잖아. 그렇다라는 것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루트 13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 직각삼각형 잘 찾아봐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루트 13분의 1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루트 13분의 2 루트 3, 2라는 값이 지금 선분 DE에 대한 길이가 된다. 여기가 그럼 다가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또 PQR이라고 한다고 할때이세 개의 값을 곱해달래요. 곱합시다. 2루트 3에 곱하기 2 해주시고 마지막에 루트 13분의 2루트 3까지 곱할게요. 타타 지워지고 루트 13분의 6이 되어지니까 우리 조금 더 정리해주면 13분의 6루트 13. 이런 식으로 최종 완성해 주시면 되겠지. 괜찮아요? 위에서 마지막에 이제 DE의 길이를 구하는데 위에 써져 있는 등식을 활용하라 했으니 제가 이만큼에 대한 식을 대신 데려와서 적용하는 걸볼 수가 있었다. 그쵸? 다시 한번 따라가 봐 주시고 그러면 78번으로 또한 가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78번으로 가볼게요. 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성형 문항이란 말이야. 그치? 이때도 필요한 길이를 일단 제가 적을게요. 어머, 어떠한 각과 길이를 줬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표현을 하라는 게 AB에 대한 이 길이를 K라고 하겠대. 우리 같은 줄을 보고 있습니까? 박스에서 다섯 번째야. 박스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선분 AB에 대한 길이를 K라고 할때 보여? 그때 이제 BO2. BO2 누구예요? 여기죠. 2에 해당하는 길이를 너무 작아. 2루트 2K. 이렇게 준다고 하고 있고, 또 어디를,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봐봐. 네 번째 줄 보면 합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치? 어디? OO2B와 그리고 O2O1T. 즉, 이 납작하게 생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래.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세타 1과 세타 2를 더했더니 세타 3이 된대. 아, 그 말은 말이야. 여기 이 사이에 작은 각이 마찬가지로 세타 1이 되어야 이 합동인 두 삼각형 중에서 세타 1, 세타 2의 합이 세타 3가 된다. 이런 거를 또 이제 맞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합동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 가장 긴 변의 길이 이쪽 O1과 D에 해당하는 길이도 우리가 2루트 2K라는 거를 사신 또한 알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어가 볼게요. 그럴 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A와 O2 여기는 일단 지워주시고 여기에 대한 길이를 일단 나타내 달래. 바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왜야? 지금 이 친구는 지름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가 직각이 된다라는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주시면 바로 구해, 바로 구해. 지금 A, O2에 대한 길이는 그러면 몇이야? 3K가 된다라는 거지. 3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착 써줄게. 이 아래가 3K가 된다. 이어 가볼게요. 그럴 때, 각. 잘 따라와. B, O2, A, B, O2A. 어디죠? 여기네요, 여기. 여기에 대한 값이 지금 2분의 세타 1이래요. 그러겠지. 여기가 이제 2분의 세타 1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가 이제 중심각이 세타 1이었으니까, 여기 딱 원주각이니까 절반이 되어가지고 2분의 세타 1이 되므로, 우리가 그 코사인, 2분의 세타 1에 대한 값이 필요한데, 아우, 친구들. 직각삼각형이라며. 그러면, 3, K분의 2루트 2K. 데려와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에 대한 값은 3분의 2루트 2가 된다. 따라서 지금의 값이 또한 라가 되겠죠? 앞에서 이제 3K가 가였고, 이어가 볼게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구해줘야 될 게, O2C. O2C는 누구예요? 여기죠. 이 위에 있는 이 선분의 길이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때 그 윗줄에 C, O2, B. 여기에 해당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각도, 이 친구도 결국은 2분의 세타 1이래요. 아까는 이 밑에 각이었고, 지금 이 각도 지금 2분의 세타 1이라는 거지. 왜겠어? 왜겠니, 얘들아?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바로 가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중심각이 똑같이 이 세타 1, 세타 1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길이가 사실은 우리가 또 K라는 거고, KK 같으니까 만드는 그 원주각의 크기가 2분의 세타 1, 2분의 세타 1, 이런 식으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래요. 바로 이용해 줄게요. 어디서? 이 친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저 C 구하려고 하는 O2C를 X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 이용해 주게 되면 코사인 2분의 세타 1에 대한 값을 위에서 구해놨지. 3분의 2루트 2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바라보는 게 삼각형 O2BC거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사용한 게 주게 되면 2분의 x의 2루트 2k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고요. x제곱에 플러스 2루트 2k 제곱하는 거니까 8k제곱. 괜찮니? 마이너스 마주보는 저 k제곱 빼주신 다음에 저희는 계산할게요. 정리해줍시다. 그러면 아래는 4루트 2kx 들어가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이 친구랑 왔다 갔다 곱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16kx가 상복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21의 k제곱이 되는데 데려와서 2차 방정식 해결하자. 그렇게 되면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kx 플러스 21k제곱은 0이라는 2차 인수분해 의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니까 결국에 3x 마이너스 7k, x 마이너스 3k가 0이라고. 해서 x는 지금 3k거나 3분의 7k인데 지름이 3k래. 지름보단 작아야 되니까 x가 지금 3분의 7k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잡은 x는요, 구하려고 하는 이 O2C에 대한 선분의 길이고요. 그래서 이만큼 여기에 대한 값이 지금 다가 되어지는 거겠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지금의 각각의 가다에 대한 거를 이 친구를 FK,
그리고 이 친구를 그러면 지금 GK라고 한대요. 그래서 구하려는 것은 그 값에다가 K 대신에 각각의 지금 나에 당하는 저 값을 넣으라고 하고 있거든? 그럼 봐봐. 다 곱해줄 건데, 3K와 일단 3분의 7K잖아요. 개수를 데려와서 곱하신 다음에, 3과 3분의 7. 그 다음에 K. K에다가 얘 집어넣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3, 2루트 2, 이거의 제곱을 곱해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도 되겠지. 그럼 마지막 계산해 주시면, 지워서 7에다가 제곱하니까 9분의 8, 즉 9분의 56,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이번에도 주어지는 안내에 따라 따라와 봤고, 이런 식으로 완성형을 한번 봤어요. 괜찮죠? 뭐, 이렇게 저렇게 법칙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한번 익숙해지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에 어이구, 79번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형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볼게. 그러면 필요한 길이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일단 BC에 해당하는 길이가 아래가 전체가 크게 3이라고 하고 있고, 오른쪽의 길이가 2라고 하고 있고, 지금 또한 주어진 각도가 BCD,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코사인의 값이 세타라고 할게.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둔각에 대한 코사인 값 주어져 있고요. 이때 AC, 여기를 내분하는 이 2라는 점이 1대 2로 내분을 한대. 자, 그렇다라는 거는 말이야. 각각의 반지름이 또그 A와 EC에 대한 절반 절반이니까 제가 만약에 작은 원에 대해서 반지름을 large R이라고 하면 이번에 큰 원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가 2R이 된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지. 1대 2인 거니까. 괜찮죠? 그렇게 될때 지금 또 주어진 조건이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2선분과 2선분에 대한 길이 B가 3대 5루트 2라고 나와 있어. 아, 선분에 B가 나와?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인 법칙 너무 이용하면 좋다라는 거잖아. 사인 법칙을 이용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하나 더 줍시다. 제가 여기를 그러면 알파라고 줄게요. 저렇게 줬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삼각형의 넓이네. 어우, 시원하게 가르네요. 우리 A, B, D. 이 앞, 이러한 위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가 2라고 합니다. 이럴 때, 위에 있는 두 변에 대한 길이의 합을 묻고 있어. 자, 한번 가보자.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이 길이의 B가 나왔잖아. 사인 법칙을 이용하고 싶다니까? P1, P2. 대, 지금, Q1, Q2에 대한 길이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왼쪽에 작은 삼각형에서 이제 바라볼 때, 그럼 반지름의 두 배에다가 사인 지금의 알파를 데려와야 되는 거고, 괜찮니? 그리고, 오른쪽 Q1, Q2에 대한 선분의 길이 정리해 주시면 반지름의 길이 두배 하니까 4R에다가 이번에는 사인 세타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 거지. 지금 사인 세타부터 살짝쿵 정리해 주시면 우리 3분의 2루트 2가 되어야 제곱 제곱 더해서 1이 되겠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좀 정리해 줄게요. R, ER, ER 날려주시고 우리가 여기가 2가 되어지면서 그치? 그러면 사인 알파 대 여기는 2 곱하기 지금 사인 세타가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치? 아, 이 값이 B를 안 썼네요. B가 지금 3대 5루트 2가 된다라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인 알파를 좀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 우리 좀더 지어볼까요? 안에 거와 밖에 것을 곱했을 때 같다라고 할 거니까 안에 있는 루트 2와 밖에 있는 이제 루트 2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줄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안에 것끼리 곱해 볼게요. 3, 3 지워지고 4네요. 그러면 4는 밖에 것끼리 곱해 주시면 5 사인 알파 나오면서 오케이. 다음에 사인 알파는 5분의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사인 구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코사인까지 바로 이어서 구해놔 봐주시면, 얘 둔각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혹시 모르니 챙겨줍시다. 우리가 구한 거는 이러한 사인 값이다. 다음에 이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저 AB와 AD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삼각형을 저쪽으로 옮겨가야 돼. 그치? 그러면 건널 게 지금 저 BD라는 길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코사인 법칙을 너무 떠올리고 싶죠. 어디에서? 삼각형 BCD에서. 왜냐? 제가 지금 BD에 대한 선분의 길이를 크게 X라고 준다면 저 X의 제곱은 양쪽 길이 나와 있거든. 3의 제곱, 2의 제곱에다가 2에다가 3이 곱하면 6 곱해주시고 우리 코사인 값 알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데려와서 곱해줄게요. 그럼 플러스로 바뀐 다음에 계산하면 13에다가 타타 더하기 4 해주시면 17에 대한 값이 나와서 X는 사실 지금 BD의 길이었거든. 이 친구가 루트 17이 나온다. 따라서 일단 이 대각선의 큰 길이는 루트 17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고 이제 슬쩍 절로 이제 옮겨 가야겠지. 저는 이 AB에 대한 길이랑 여기를 이제 그러면 제가 안쓴 기호 A라고 할까요? A. 그리고 AD에 대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할때 A 더하기 B가 필요해. 그러면 두 개의 식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주어지게 넓이도 있고요. 이 루트 17도 있어. 이두 개로 사용하면 되겠네. 오케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이 아래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두 개야. 하나하나 가볼까? 사인 법칙부터 생각을 해볼게. 어디서? 삼각형 넓이가 지금 주어진 게 ABD거든요. ABD에서, 사인 법칙이 아니라 넓이가 주어졌으니까 넓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저 E라는 넓이는 우리 어떻게 해요? 2분의 1에 타, A, B 곱해주시고, 그리고 사인 알파에 대한 값이 들어가야겠지. 여기가 사인 알파가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AB에다가 사인 알파는 5분의 4라고 구했으니까 이렇게 곱해달라는 거지. 괜찮니? 그럼 여기가 지금 5분의 2의 AB가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AB의 길이를 심지어 구할 수가 있어요. 저기 2분의 5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일단 구해집니다. 아, A 플러스 B를 구하라는데 곱을 구했어? 그러면 뭔가 관계식을 다루는 게 나오겠구나 하면서 코사인을 바로 이어가 줍시다. 어디에다가? 이 오른쪽에다가. 코사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삼각형 ABD에 대해서 사용을 할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말이야. 저, 루트 17의 제곱은 이렇게 갈게요. 17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2AB에다가 코사인 알파. 아하, 아까 혹시 몰라 정리해놨지. 이렇게 곱해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때 지금 AB가 사실은 5라고 했거든. 이 자리에다가 5를 넣으면서 진행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타 지워지고 플러스 되어지면서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제곱제곱에 대한 합이 지금 11이 된다라는 거고, 제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예요. 다 왔지? 어떡해.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해주시면 우리 곱셈 정리에서 너무 이 친구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각각 구해진 이 친구 11이고 여기 5였으니까 더하기 10 넣어주셔서 루트 21이 최종 답이겠구나라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완성형보다는 이제 안내를 당연히 덜 받죠. 조건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어진 조건이 이제 어떻게 가라라는 길을 이제 나타내 준다라는 거를 조금은 이제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도 이러한 비를 줬으니 저처럼 사인 법칙으로 이어받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고, 그랬더니 그다음 뭔가 길이가 필요해서 대놓고 길이가 필요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왜냐? 3이라는 2라는 이두 가지 변이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이어받지 않을까? 라고 넘어갔더니 이제 또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어. 아, 그럼 이거를 또 사용하라는 거구나. 사용했더니 하나가 더 필요해.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사용하려고 이렇게 문자를 줬더니 다시 한번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도형 문제를 다양하게 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풀때 지금처럼
가야 하는 방향을 조건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다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익숙해지면 말했지, 전보다 훨씬

0: 어디선가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짜맞추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 보는 겁니다. 괜찮아요? 저희 다음 시간부터 80번 또 이어 풀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전 1등급 문제까지 들어갈 텐데, 여러분, 많이 준비해오고, 많이 미리 풀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1: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2: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1: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민 불복종을 공부할 건데, 제가 지난 시간 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롤스, 싱어, 쏘로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부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개념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보도록 할 거고요. 네. 문제를 또 풀면서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알겠죠? 네. 기출 강의인 만큼 사실 제가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조금 정말 진짜 하고 싶은 온갖 말들을 다 나름대로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갖 얘기들, 하고 싶은 말들, 근데 누르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들은 계속 틈틈이 이렇게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 드리는 말들 제 입장에선 정말 100개 말할 거 정말 막한 개, 막두개 말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면서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게 정말 바라는 대학교 가고 바라는 학과 가고 여러분들이 2027년도에 대학 캠퍼스를 정말 자유롭게 누비는 게 저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그런 즐거움 속에서 저를 조금만 더 기억해 주면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풀면서 이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였습니다. 적절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또 문장입니다. 아유,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으세요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만과 같은 게 들어간 문장을 전 특히 좋아합니다. 네. 선지로 활용되기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불복종은 누구에 의해서만 행해져? 그것은 정치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행해져. 이 시민들은 어디 살고 있을까? 인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겠죠. 더 한번 길게 늘어뜨려 볼게요, 여러분들. 즉,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그 정치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발생한다, 일어난다. 어때, 여러분들? 바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좀 엄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확실하게 엄밀하게 잡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추가로 보너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여러분들 체제 변혁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체제 내에서 일부 법과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한 게 시민 불복종이지 체제를 뒤엎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체제를 바꾸자는 게 아니야. 이미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의 시민들은 정의의 원칙 하에 만들어진 정의로운 체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 정의로운 체제에 대해서 이미 수용하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 맥락까지 여러분들 이어주면 좋습니다. 요 내용도 한때 많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시민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항상 이게 부정의하니까 이걸 어겨야 되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간접적 시민불복종도 가능하다. 밑에 나와 있죠? 간접적 시민불복종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네, 그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시민불복종이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시민불복종 또한 고려하고 있는 거다. 때로는 부정의가 심각한 그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이 법이 잘못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당한 법이라고 해도 이 법을 어김으로써 부정의가 심각한 법이 잘못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접적 시민불복종. 네. 그래서 밑으로 보게 되면 때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말아야 될 강력한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여러분들, 1번, 동그라미, 별표. 네. 계속 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롤스에 따르면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어. 만약에 불복종이 전국에 여기저기 막 발생하게 되면 무질서와 혼란으로 인해서 정치체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그쵸? 정의로운 체제 하에서 살아가기로 했던 게잘안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고려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제약이 가능하다. 혹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얘기했죠, 그쵸? 정치체제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럴 때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2번 여러분들, 빨간색 별표. 그리고 2번 여러분들, X를 바로 치겠습니다. 2번은 조금 필기도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2번. 두 가지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분명히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일 수 있습니다. 부정의한 사회, 부정의한 체제, 부패한 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일 수 있습니다. 그쵸? 분명히 이걸 생각해서, 그치.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지! 라고 생각했다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하지만 이게 진짜 억지로 위로하는 게 아니야. 전 여러분들 가짜 F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진짜 찐 F,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많이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 경계들이 있어요. 그 경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공부의 방향입니다. 처음에 생각해봐. 처음에 막 생활관리 문제 풀었을 때 뭐가 뭔지도 몰라서 헷갈리지도 않았던 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알면 할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분명히 불복종이 성립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 잘했어, 그치? 그런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네. 지난 기출 프리에서도 얘기했던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일명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회의 여러분들 경우에도 불복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의 경우에는 정의의 원칙 하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화해서 정의로운 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여서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일부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불복종할 법과 정책이 안 만들어질 거야. 따라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의 경우에도 시민 불복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아니,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있는 걸
해서 X를 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떠올렸다고 해도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 기출까지 해서 두 번째까지 딱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2번 여러분 틀렸다고 지워줘야 되고요. 당시에 정말 정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체제에서는 불복종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아니지. 네. 처벌해야지, 그치? 안정적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법을 어겼으면 여러분들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죠. 또한 불복종도 처벌을 감수하고 있고요. 4번입니다.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이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아닙니다. 공적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다수결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 행위다.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롤스도 자신의 정의론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다수결이라는 것은 롤스나 싱어나 둘다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이 다수결을 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복종할 수 있다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볼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었죠? 네. 정답 그래서 요건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이었어. 2번이 정답이 아니야. 정답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칠게요. 네. 1번이었습니다. 정답 1번. 확실히 정답 같아 보이죠? 오케이. 1번을 좀못 쓰긴 한다, 그치? 네. 1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골라줄 거예요. 불복종은 그 결과의 좋음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결과를 고려하고 있네? 결과의 좋음을 보고 있네? 공리의 원리 싱어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마저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복종이 가져올 사회적인 이익과 불복종이 가져올 사회적인 손해, 특히나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떨어질 그런 위험마저도 우리가 생각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이 특히나 싱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갑은 바로 싱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시민들의 정의관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이때의 정의관은 달리 말하면 공적인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혹은 그렇죠? 네, 공공적 정의관 등등등이 되겠죠. 따라서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 원칙들에 의해서 지도가 돼야 됩니다. 누구? 롤스가 되겠죠, 그렇죠? 갑은 싱, 을은 롤. A부터 싱어 예스, 롤스 노. B 싱어만 예스면 돼. C 롤스만 예스면 돼. 이렇게 되겠죠. 네.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조금 많은 문제인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우리 한번 해결해 봅시다. 시민 불복종은 법이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 어디에 적어볼까? 여기에 적어보겠습니다. 네. 싱어 롤스. 첫 번째 여러분들. 싱어의 입장에서 불복종은 다수에게 부당함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네. 따라서 노. 롤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둘다 노가 되겠습니다. 둘다 불복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리의 원칙에 어긋났다. 공리를 증진하지 못한다. 아니면 이것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났다. 정의 원칙에 심각한 위반을 갖고 왔다. 심각하게 어겼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근거로 해서 다수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둘다 다수에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따라서 기억은 여러분들 둘 모두에게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민주주의자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가? 이거 여러분들, 네, 싱어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을 복원하려는 거다.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수결을 통해 함께 만들어낸 법,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낸 법에 대해서, 야, 이거 아니야, 그냥 거절하고 막 뭉개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민주주의적 결정을 오히려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하려는 시도로서 불복종을 한다라고 싱어는 얘기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의사결정을 오히려 더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다라고 싱어는 얘기하게 됩니다. 이 표현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키는

지킨다기보다는 오히려 복원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목적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원문 표현이 있습니다. 네.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X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다음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해서 발생할 수 있는가? 디귿 여러분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해서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수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C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맥락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우리들은 정의의 원칙을 만들었어. 이건 누구나 동의할 거야. 이에 따라서 제헌위원회에 따라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에 또 의해서 여러분들 일부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였다면 이 과정에서 다이렉트로 법과 정책에도 정의의 원칙이 잘 반영되겠죠.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길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였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의해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을 거라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기는 법 또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할 현실적인 정치적 절차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의 그 법과 정책이 부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러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롤스 여러분들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지가 바로 디귿이 되겠습니다. 롤스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헌법이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형성되는 정의롭긴 하지만 불완전한 절차로 생각된다. 그것이 불완전한 이유는 헌법에 따라서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줄 현실적인 정치 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을 헌법을 완벽히 반영한 법과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다. 불완전한 절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 불복종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디귿 여러분 따라서 예스가 되고요. 롤스에게 있어서 조금 심화된 포인트로 다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별표를 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니은 디귿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쵸? 뭐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5번이 정답 아니에요? 네, 니은 디귿 담고 있는 건 5번밖에 없는데? 네, 정답 5번이지, 그치? 오케이. 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허용될 수 있다. 롤스에게 예스가 되겠습니다. 그쵸? 왜? 네, 이익 집단 여러분들 불복종, 그것이 공유된 정의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한다면 그 또한 정당화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집단의 이익에만 근거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들이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서 불복종을 했다면 그때는 가능하죠. 따라서 롤스에게 예스가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5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엄청 많은 여러분들 준비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115번 가도록 할게요. 갑을 일장을 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네, 이거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렇죠?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기는 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 법에 대한 충실성은 불복종이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공중의 정의가 매우 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갑은 여러분들 롤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을을 보도록 할게요. 잠깐 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요 위에다가도 한번 적어봅시다. 요 표현, 네. 이 표현은 법을 어기는 행위다란 뜻이다. 위법행위란 뜻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이제 을 보겠습니다.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냥 처음부터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됐을 때할수 있는 게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싱어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표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롤스 또한 겹칩니다. 롤스 또한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둘의 큰 공통점으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두 번째 볼게요.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의 감수 정도를 저울질해봐야 된다. 저울질한다. 달리 말하면 결과를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비교하겠다. 결과를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을은 싱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룰스와 싱어를 잡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잡아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여기. 싱어가 얘기했던 부분은 꺽쇠를 치고 다시 별표를 치고 한번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불이한 모든 법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맞나? 네, 1번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틀렸지, 그치? 이쯤 되면은, 이 문제까지 풀었다면 1번은 확실히 지워야죠. 왜? 시민불복종은 불이한 모든 법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 법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고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이제 2번입니다. 불복종의 최종 목적은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이어집니다. 룰스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만 성립된다. 그 시민들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체제를 내가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복종을 했는데 체제를 바꾸겠다? 말이 안 되죠, 그쵸? 시민 불복종은 여러분들, 체제의 변혁이 아닙니다.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정의로운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꾸려는 게 시민 불복종. 따라서 여러분들, 2번 X. 체제 변화는 아니다. 별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헌법에 근거한 법에도 이뤄질 수 있죠, 그쵸? 헌법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그 법이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면 이뤄질 수 있죠, 그쵸? 정답 바로 3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을 어기는 건 맞지만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에게 오히려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부 법과 정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습니다라는 걸 호소하는 겁니다. 됐죠? 5번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불복종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둘다 아니에요. 둘다 아니에요. 네. 룰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체제에서 일단 법은 지켜야 돼. 그 법을 어겼다면은 분명히 처벌은 받아야 되고 처벌을 감수해야 됩니다. 싱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 사회 내 속에서 그것이 다수결을 통해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그 법을 어겼을 땐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 질서 내에서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처벌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둘다 X가 되기 때문에 5번 확실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네,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룰스랑 싱어를 잘 비교했던 좋은 문제.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지문이 되게 여러분 짧습니다. 짧은데 내용이 간결하게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행위를 통해서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된다. 불복종을 함으로써, 야, 이거 우리가 함께 지키기로 한 사회협동의 원칙, 정의의 원칙, 어긋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복종을 통해서 일부 법과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심각하게 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 이게 바로 정의의 원칙. 이것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세요, 숙고해 보세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룰스가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입니다. 부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법은 준수되어야 된다. 기억 여러분들, 별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자연적 의무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자연적인 의무에 따라서 일단 지키고 봐야 돼. 그런데 만약에 부정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해,
정의 원칙을 너무나 심각하게 어기고 있어. 그럴 때는 시민 불복종 해야 돼라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개념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계속 전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네, 기억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비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거이다. 삐 틀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거듭 얘기하지만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합법적인 정부, 정의로운 체제 아래에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게 시민 불복종입니다. 네. 비합법적인 정부, 부정의한 체제 이런 경우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X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불복종으로 인해서 준법의 의무와 부정의에 저항할 의무가 부딪힐 수 있죠. 그렇죠? 네. 일단 법은 지키라고 했어. 근데 이게 너무나 심각해. 부정의가. 나 이거 어겨야 될것 같아. 이것이 두 개가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은 동그라미. 네, 다음 리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갖는 양심적인 신념들 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별표 한개 치고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롤스가 여러분들 말했던 표현이 맞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린 분명히 여러분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부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 이거 좀 심각하진 않지만 좀 약간 좀 애매하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양심과 이 법을 지키는 것 사이에 막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되겠고 내 양심이 맞는지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 그런데 부정의가 여러분들 심각한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 불복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일부 법과 정책에 대해서 변혁,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 간에 갖고 있었던 양심적인 신념들 간의 그 다름을, 불일치를 불복종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리, 다시 정리. 부정의 정도가 심각한 법을 우리가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변혁하고 바꿈으로써 우리들 사이에서 이법꼭 지켜야 되나? 내 양심에 맞나? 라고 하는 마음들에 대한 불일치를 줄여나갈 수 있다. 롤스의 생각에 따라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여러분들, 기역과 디귿과 리을의 4번이라고 체크하면 되고요. 리을 포인트의 경우에는 롤스의 원문에도 나오는 근거한 표현이기 때문에 별표 치고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정의한 법이 시정되었을 때 시민들의 양심적인 신념과 법 질서 사이의 괴리가 줄어들게 될 거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1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와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빨간색,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게서만 일어난다. 네. 거듭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갑은 누구? 바로 롤스가 나오겠죠. 그쵸? 롤스. 여러분들이 롤스를 공부할 때 제가 구조 강의에서는 표현했던 내용인데, 요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아래에다가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네. 롤스 여러분들.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여러분들. 지면에 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리들은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 다 배웠죠, 그쵸? 네.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무죄의 배의를 쓴 사람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 헌법이 만들어져. 헌법에 따라 뭐가 만들어져? 법들과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였다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거야. 정의의 원칙이 그대로 법과 정책에도 그대로 다 반영이 될 거야. 법과 정책에서 심각하게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을 거야라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였다면.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안타깝게도 이 절차가 현실적으로는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일부 법과 정책이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스는 그 일부 부정의 정도가 심각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을 해서 바로 잡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롤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그림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한번 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공리주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돼야 된다. 공리주의 여러분들 알고 있죠? 결과를 고려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1단원 쪽에서 네, 유정쌤과 함께 잘 배우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리주의는 결과론적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복종이 사회에 미칠 전체적인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해 봐야 된다.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누구을은 싱어가 되겠죠. 잠깐만 여러분들. 네. 머리카락이 좀. 네. 이제 갑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룰스, 을은 싱어, A는 룰스에게 예스, 싱어에게 노. B는 롤스에게 예스, C는 싱어에게 예스가 나오면 된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롤스만 하니까 좀 아쉽지, 그치? 제가 밑에다가 그러면 싱어도 적어드릴게요. 싱어도. 네. 뭔가 싱어한테 제가 죄송해가지고 싱어도 적겠습니다. 싱어는 여러분들 보통 민주주의 사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민주사회, 민주주의 사회 다르지 않겠죠? 크게. 싱어 여러분 경우에 따르면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들을 만들어요. 네. 법과 정책. 공리 증진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과 정책을 잘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 공리가 높아지는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떠한 법과 정책이 공리를 증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해악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럴 때 일부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일단 롤스 싱어 둘다 확인해 봤고요. 이제 한번 내려가서 한번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A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 갑은 롤스, 을은 싱어였는데 여기다가 적으면서 한번 할게요. 롤스, 싱어. A의 물음은 롤스에게는 예스, 그 다음에 싱어에게는 노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달리 말하면 싱어에게 확실히 예스가 나오면 A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쵸,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싱어는 여러분들 불복종을 했을 때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싱어가 확실하게 예스라고 할수 있는 이건 질문이에요. 기억은 따라서 롤스에 대한 판단 없이도 바로 싱어로 지워지는 선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이는 방법들 고려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빕니다. 불복종이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는가? 아니 정당한 법인데 왜 위반해요? 그 부정의가 심각한 법을 직접적으로 어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롤스는 불복종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 간접적 시민 불복종을 떠올리면 되고요. 롤스에게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니은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기억하세요. 간접적 시민 불복종. 이렇게. 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에서는 불복종이 가능한가? 여러분들 디귿 별표 치겠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여러 개념과 부딪히면서 디귿을 헷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민주체제입니다. 그쵸? 나아가서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끊어서 봐야 돼요. 정의로운 체제, 민주체제에서 일부 법과 부정의가 심각하게 부정의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을 하나를 덧붙인다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일부 법과 정책이 존재하는 민주체제에서는 그 부정의가 심각한 법과 정책을 바꾸기 위한

불복종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부정의한 체제라고 막 이해를 해서, 부정의한 체제에선 불복종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해서 오답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때 말하는 심각한 부정이라는 것은 일부 법과 정책이 심각하게 부정하다는 뜻이고, 정의로운 체제, 민주체제에서라는 의미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눠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네. 체제가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스가 나오고요. 네, 이 당시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싱어의 입장에 따르면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손해를 갖고 온다면 혹은 공리에 반한다면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해놓고 예스라고 쓰는 건 뭐지?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하지 않다.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 법도 공리의 원리에 의거해서 불복종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몇 번?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118번 문제입니다. 네,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불복종은 해당 문제를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국가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네. 다수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거 좀 알아주세요,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시민 불복종인 거예요.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갖고 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절질해봐야 된다. 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네, 계속 보고 있는 문장이에요. 갑은 여러분들, 싱어가 되겠죠. 네. 싱어는 결과를 고려해서 불복종을 얘기했다. 싱어에게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관심을 촉구하는 거다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정치적인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한 숙고를 강요한다. 이거 매우 부정의합니다. 이거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습니다. 제발 이거에 대해서 봐주세요. 공의된 정의관의 근거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숙고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들 쫙 하고 있습니다. 숙고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는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 원칙들에 의해서 지도되고 정당화되기에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죠. 그렇죠? 을은 롤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라면 여러분들 이제 이 지문들을 보면서 누군지를 구분할 때 결정타가 있다면 저울질, 결과 비교, 그치? 다음 이제 공통된 정의감. 이러한 키워드를 따면서 비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출문제 풀면서 그냥 막 시간 내에 푸는 것만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사상가들마다 어떠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반복되어 나오는지 눈여겨보는 연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제 기억부터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복종의 목적은 결코 그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네. 불복종의 목적이 뭐지? 싱어의 입장에 있어서 불복종을 왜 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공리를 떨어뜨리는, 공리를 감소시키는, 사회적인 손해를 갖고 오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서 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게 불복종의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그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나요? 정당화하죠, 그쵸? 네. 싱어가 얘기하는 정당화 조건들을 잘 따른다면 그 목적에 따라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위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은 정당화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X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대한 불복종은 가능하다. 롤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불복종은 가능합니다. 롤스에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또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요청된다.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고민하게 했던 선지입니다. 그 순간 딱 앉아서 봤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라고 했을 선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내에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이것을 맞는 방향으로 혹은 막 틀린 방향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요청된다. 언제?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우리 잠깐만 복습해볼까요, 여러분들?

시민불복종은 무엇에 호소한다고 얘기했죠?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야, 이거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던 정의의 원칙, 사회협동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게 시민불복종. 근데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호소할 다수의 정의감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되었다면 우리는 불복종을 할 수가 없겠지, 그치? 오히려 다수의 정의감이 됐다면 여러분들 불복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것에 호소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 불복종이 거의 어려워지겠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정의감이 상실되면 불복종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로 나와 있던 여러분들 다양한 원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떠올리면서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디귿과 같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선지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문제도 풀고 오답문에 적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더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정의감, 특히나 다수의 정의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시민불복종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가 어렵다 정도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할 건데 정답은 사실 이미 나왔습니다. 니은과 리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귿을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이어도 리을을 보고 확실히 동그라미를 쳤다면 이 문제는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출제자분이 아마 고려했던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리을 여러분들 볼게요. 리을 별표 치겠습니다. 네. 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 둘의 공통점으로 던져드렸던 선지입니다. 제가 항상 판서나 개념을 정리할 때는 기출의 근거에서, 원문의 근거에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또 공부를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을이 왜 맞는지를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 그치? 볼게. 첫 번째 여러분들, 싱어입니다. 싱어에 따르면 불복종이 가져오게 될 사회적 이익과 손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쵸? 그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사회적인 이익이 더 크다면 불복종을, 사회적인 손해가 더 크다면 불복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치? 특히나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심각하게 감소해서 사회가 위태위태하다면 그때는 불복종하면 안 되겠지, 그치, 여러분들. 따라서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다, 결과를 고려한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롤스에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롤스는 정의를 얘기했던 사람인데 효과를 고려하나? 효과를 여러분들 고려하는 대목이 있죠, 그쵸? 계속 사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야.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그치. 바로 시민불복종이 전국에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벌어져서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막 심각하게 떨어뜨릴 무질서가 막 발생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막 체제가 막 붕괴될 위험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롤스는 시민불복종의 제한 범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롤스 또한 여러분 분명히 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생각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따라서 롤스에게도 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다시 니은 리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별표를 치면서 싱어와 롤스 둘 모두의 관점에서 정리해 버릇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넘어갈게요. 네, 됐죠? 오케이. 참고로 이것만 또 읽어주고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 디귿과 관련된 내용이야. 네, 우리는 정당화될 수 있는 시민불복종은 보통 정의감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규제되는 사회에서만이 합당하고 효율적인 반대 형식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즉, 다수의 정의감이 존재하고 나아가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불복종이 성립된다라는 것과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9페이지, 이제 1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지, 그치? 네, 갑부터 볼게요. 불복종을 결심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론적 관점에서 불복종을 통해서 중단시키고자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 행위가 갖고 오게 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봐야 된다. 갑은 여러분들 누구? 바로 싱어가 나와야 되겠죠. 무한 반복, 그쵸? 공리주의, 뭐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 혹은 결과론적 관점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을입니다. 시민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한다. 공공적 정의관에 호소한다.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한다. 그쵸? 그런 내용들 바로 연결하면 돼요. 평등한 자유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바로 현저한 위배에 국한되어야 된다. 을은 누구? 바로 롤스가 되겠죠.

특히나 앞에 있던 문제랑 연결지어서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한다라는 것도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번 내려가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요. 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행위야. 그런데 법치를 존중하는 행위야. 이게 약간 말장난 같지만 싱어의 여러분들 맞습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이지만 그것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시키려는 시도인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 어떤 법이죠, 여러분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죠, 그렇죠? 따라서 불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니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롤스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혹은 사유재산 소유의 자유, 자의적 구속과 체포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들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라면 우린 당연히 시민 불복종해야 됩니다. 니은 동그라미.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 법을 직접적으로 불복종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정당한 법을 어기는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언제? 간접적 시민 불복종일 때. 그 법을 위반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정당한 법을 위반함으로써 우리가 불복종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귿 따라서 동그라미.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의 4번 되겠죠. 그쵸? 그럼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아닌 게 아니다. 둘다 아니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둘 모두 여러분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근거에 따라서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X치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어떻게? 네, 지금 뭐에 동그라미 칠지 눈치를 좀 챘죠? 바로 현저하게, 심각하게 위반하면, 그쵸? 그런 법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보다 적합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분배정의에 대한 문제를 풀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롤스에 따르면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원칙은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면 그것은 보다 적합한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갑은 롤스가 되겠죠. 다음 이제 그럼 내려가서 바로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네, 빨간 편 한번 쳐볼까요? 민주주의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을수록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제가 싱어를 설명드리면서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싱어의 원문에 직접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싱어에 따르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법과 정책을 잘 따르면서 살게 돼요. 그 법과 정책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막 싸우고 주먹질하는 것보다 더 공리 증진에 유용할 것입니다. 그렇죠? 더 공리 증진을 할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떠한 법과 정책이 공리를 증진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불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복종을 할 때는 우리가 고려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고려해야 되죠? 저는 일명 이것을 불복종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복종을 했을 때그 나쁜 법을 막으면 좋아, 그치? 근데 안타깝게도 불복종을 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뭐야? 법을 어길 수도 있네?

법은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싱어가 계속 지문과 뭐 선지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시민 불복종을 했을 때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불복종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습니다. 사람들은 법과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 사회예요. 보다 더 견고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사회에서는 불복종이 발생했을 때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적겠지, 그치? 아무래도 더 적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습관이 더 깊이 배인 사회일수록 그만큼 더 쉽게 불복종이 이루어지고 정당화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부작용이 더 적기 때문에, 야, 이거 이 법과 정책 분명히 공리에 위반된 것 같아. 근데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법과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번 바꿔보자. 변화해보자라고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의뢰 내용을 별표를 치면서, 아, 싱어에 따르면 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더 깊을수록 그만큼 사람들은 더 쉽게 시민불복종을 정당화시킬 수 있구나. 그만큼 시민불복종은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면서 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 또한 조금 어려운데 선지로 자주 활용되어 나왔습니다. 네, 내려갈게요, 이제.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한 악의 크기와 우리 행위가 갖고 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하자. 특히 이제 이게 불복종을 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요 사회에서는 습관이 깊을수록 이게 조금 덜할 테니까 불복종은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랑 이렇게 연결 지어서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을은 여러분들 싱어가 되겠죠. 그럼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 소수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 그것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다면 당연히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죠. 그렇죠?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불복종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사실 이제 원문적인 표현이에요. 롤스에 따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불복종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은 있을 수가 없을 거다.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디귿입니다.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대상으로 불복종을 행할 수 있다. 이제 싱어랑 롤스가 이제 비교되는 포인트예요. 롤스에 여러분 따르면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정의의 원칙, 이거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지만 정의의 원칙은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의 근거이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싱어는 그런 롤스를 비판하면서 무슨 소리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또한 분명히 불복종할 수 있어. 공리의 원칙에 근거해서 불복종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어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이거는 싱어랑 롤스가 비교될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기역, 니은, 디귿의 4번 이제 나왔습니다. 마지막 리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불복종은 개인의 신념을 정당화 근거로 삼는 양심적인 행위이다. 둘다 여러분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줘야 되겠죠. 롤스에 따르면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불복종을, 싱어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서 불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다시 4번인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에 답을 할 질문을 골라주는 거예요. 전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를 표시하면서 제가 문제 풀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갑은 부정이니까 노, 을은 긍정이니까 예스라고도 이렇게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건 뭘까? 먼저 갑부터 보겠습니다.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과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나아가서 그 행위가 보다 효과적인 호소가 될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복종이라는 건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변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불복종을 우리가 할 때는 분명히 적절한 또 효과적인 방법들을 쓸수 있도록 계획을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나아가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롤스는 제시하게 됩니다. 답은 여러분들 롤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불복종이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이 초래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을 계산해야 된다.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한편, 야생의 파괴를 가져올 댐 건설과 동물학대 실험과를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군지는 바로 파악이 됐죠? 네.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불복종이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 달리 말하면, 공리의 원리에 반하는 혹은 사회적인 손실을 갖고 오는 그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이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고통이나 손해들을 우리가 막아야 돼.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을 해서 멈추려고 하는 그 악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vs 불복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불복종이 초래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존중의 감소. 그것을 여러분들 비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명 저울질 해보는 거예요. 이걸 불복종해서 막는 게더 사회적인 이익이 클까? 아니면 불복종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클까?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서 불복종을 해야 되겠지, 그치? 싱어 이제 그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재밌게도 과로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싱어가 특히나 롤스와 좀 다른, 롤스와 비교되는 포인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롤스 여러분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무엇에 근거하죠?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발생합니다. 그쵸?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야생의 파괴를 가져올 댐 건설, 동물학대 실험. 이건 사실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서 담기에는 어렵지, 그치? 이것들이 여러분들 롤스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뭐 불복종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반면에 여러분 싱어는 공리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익과 손해 혹은 조금 더 연결해서 자연관리에 등장하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들의 고통까지 고려해서 불복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싱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면서 이제 밑에 있는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내용과 또 연결지어서 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위법행위인가? 위법행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둘 입장 모두 다 다수를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둘다 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2번입니다. 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거부를 전제로 하는가? 둘다 여러분들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노라고 해도 되고요. 확실하게 긍정해야 되는 싱어가 부정이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줘도 됩니다. 싱어는 불복종을 할때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존중하는 걸 표현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노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는가? 일단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부정의가 심각하지 않다면 일단 따라야 된다. 자연적인 의무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겠죠. 그렇죠? 네. 나아가서 여러분들 싱어의 경우에도 사회적인 손실, 손해를 고려해서 손해가 더 크다면 불복종 고려해 보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싱어 또한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다 예스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 4번입니다. 불복종은 합법적인 노력 실패 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가? 합법적인 노력을 시도해 봐. 그리고 안 됐을 때 하는 게 불복종이라고 싱어가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4번 정답 될수 없고요. 나아가서 롤스의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마지막 정답은 바로 5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불복종의 목표에 동물의 이익옹호가 포함될 수 있는가? 싱어에 따르면 이 마지막 괄호친 부분에서 이 동물학대 실험을 반대하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따라서 그럼 싱어에게 예스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윤리와 연결되는 굉장히 재밌는 선지였습니다. 반면에 롤스의 여러분 경우에는 불복종의 목표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변혁하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따라서 동물의 이익옹호가 포함되기 어렵겠지. 그렇지? 따라서 롤스에게는 노가 나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부정, 긍정, 즉 노, 예스라고 할수 있는 선지는 바로 5번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롤스 싱어에 대한 불복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계속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승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 내부 구조도 하고 대도시권도 나가거든요. 대도시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시. 나와 있는 지표를 보니까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나왔고 사업체 수가 나왔습니다. 500인 이상의 사업체 수만 표현했네요. 꽤 규모가 있는 사업체 수만 표현한 모양입니다. A에 대한 B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치? B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럼 B는 보니까요. 초등학교 학생 수는 많은데 사업체 수 자체가 좀 A에 비해서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초등학교 학생 수 뭐라고 바꿔야 돼요? 이거 상주 인구라고 바꿔야 되겠죠? 상주 인구 대비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서울 내에서도 좀 주거를 담당하는 주변 지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학생 수는 매우 적은 데 비해서 사업체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니까 A 같은 경우는 아, 도심 아니면 부도심이겠구나. 그럼 여기는 상업 업무 기능을 좀 담당하는 지역이겠구나. 특히 도심 지역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훨씬 더 적으니까요. 자, 그렇게 비교했을 때요. 우리는 결국 도심하고 주변 지역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주변 지역에 특징을 찾으면 되겠죠.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낮아요. 유출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를 찾아서 주간에 낮 동안에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지. 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을. 정답이죠. 주거 기능이 우세해요. 요것만 보고서도 사실은 추론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초등학교 학생 수는 상주 인구를 물어보는 거니까.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해요는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도심인 A가 더 많을 거고요. 평균 집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지?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수, 요거는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생산자 서비스업 하면은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서울 중에서도 도심과 부도심에 몰려 있어요 라고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을이었어요. 자,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26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대구광역시의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고 계속 오는 것은인데요. 진짜 오랜만에 등장한 지역이에요. 대구입니다. 보통 물어보면은 부산하고 서울을 많이 물어보죠. 그럼 선생님,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부해야 되나요?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하고 부산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주 나와서도 있지만 지역별로 그 특색이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문제 낼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지식에 기반해가지고 적용할 내용들도 많고. 반면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막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지역은 아니에요. 물론 현재의 지금 대구 모습도 아니죠. 대구, 현재 대구 모습은 이렇게 여기 위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치? 그래서 다른 대도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약간 가운데쯤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 여기가 중심지가 될 거고 주변 지역은 좀 외곽 지역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좀 파악하면 돼요. 참고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은 가운데 있는 지역은 중구가 됩니다. 중심에 있다라는 거야. 반면에 여기 주변 지역은요, 주변 지역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 달성군이라는 지역입니다. 뭐 지역까지는 사실 이렇게 기억을 할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요.

기억해두면 아무래도 좋긴 하죠. 근데 주변 지역이구나. 여기는 그럼 주거를 담당하겠구나. 중구는 상업을 담당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주어졌고요. 상주 인구가 주어졌어요. 항상 주간 인구 지수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100을 기준으로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딱 긋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주간 인구하고 상주 인구가 딱 주어졌을 때 주간 인구 지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을 만들었던 것도 우리가 많이 해봤던 내용이기도 하죠. 어쨌든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간다라는 거는 상주 인구 대비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100이 안 된다는 것은 상주 인구 대비 일자리가 좀 적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주 인구 비율이 더 많다 보니까 낮 동안에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많이 유출이 되는 지역이죠. 주거를 담당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나가 뭐가 되는 거야? 달성군이 되는 거고요. 가는 중구가 되는 겁니다. 그쵸?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결국 물어보는 내용도요. 앞에서 서울, 부산 했던 거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제조업체가 이제 잘 등장하기 어렵다라는 거겠지. 그치?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가 많을 수가 많죠. 당연히 많죠. 이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 같은 경우는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도시 중심인 도심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맞는 말이고요. 가는 나보다 전체 면적 중 논밭의 비율이 높다. 논밭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 아직 도시화가 좀덜 진행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렇지? 그리고 도시 외곽 지역까지 물어봤다면은 도시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논밭 비율이 높겠죠. 아무래도 면적 자체가 넓기도 하고 중구보다도, 그렇지? 그리고 외곽에 위치하니까 논밭 비율이 당연히 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크게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좀 생각할 만한 내용이긴 하죠. 항상 비율이나 그런 면적 자체가 나올 때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율이나 면적 자체나 나가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 많거나. 디귿입니다. 나는 가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 초등학생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 수 같은 경우는 상주 인구가 많을수록 높겠죠. 상주 인구만 봐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디귿 맞는 말이고요. 리을, 라는 가보다 통근통학의 유출 인구가 적다. 결국 통근통학을 물어본다는 것은요, 주간 인구 지수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가보다 유출 인구가 많다라고 해야 돼요. 유출 인구가 많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된다는 거야. 100이 안 된다는 거는 낮 동안에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간다는, 유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유입 인구 대비 유출, 순유출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 오히려 서울하고 부산이 안 나오면 더 쉽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27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결국 또 나오는 지역이 또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수능 때도 마찬가지였지. 나오는 지역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이쪽은 중구가 될 거고요. 노원구죠. 그래서 강남구입니다. 우리는 중구하고 강남구가 같이 나왔을 때, 그치? 도심하고 부도심이 같이 나왔을 때만 좀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었어요, 여기. 노원구는 쉽지. 그냥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치?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또 뭐도 담당해요?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강남구의 인구 어느 정도라고 했어? 한 50만 정도. 예. 노원구 한 50만 정도. 그러니까 외곽에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냥 40만에서 50만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구는 한 12만 정도, 10만 정도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그치?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자체는 중구가 높고 일자리 자체는 강남구가 더 많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표도 살펴보니까요. 상주 인구 주어졌네요. 금융기관 수 주어졌습니다. 금융기관 수는 우리가 다르게 바꿔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지. 어떻게 바꾸면 돼? 이거는 생산자 서비스업이구나.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항상 생산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들을 도와주는 서비스업이야. 그럼 대기업이 몰려있는 곳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금융, 보험, 뭐 광고, 회계, 세무. 그치, 법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금융 보험, 이게 뚜렷하다 보니까 좀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구분을 합시다. 상주 인구는 나하고 다가

많아요. 가는 상주인구 자체가 적어요. 아니, 찾았다 벌써. 가가 뭐가 돼? 중국. 그치? 그럼 나하고 단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상주인구 자체는 비슷한데요. 금융기관수인 생산자 서비스업은 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럼 나가 강남구가 되는 거고요. 다가 주거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노원구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상상 중구하고 강남구는 구분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하고 뭐 서초구를 비교하든 중구하고 영등포구를 비교하든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가는 나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이거는 사실 상주인구를 가지고 추론할 수도 있었어요.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상주인구는 나가 더 많네. 그럼 초등학교 학생 수도 나가 더 많을 수밖에. 그쵸? 그래프를 보고서 볼수 있으면 항상 그래프가 우선 되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항상.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나 보면은 사실 인구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니까 둘다 상업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같다고 쳐도 주간 인구 지수는 중구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상주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주 인구 대비 결국 주간 인구잖아. 낮 동안의 인구가 이미 많이 들어오지만 조금만 많이 들어와도 뻥튀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몇을 넘어? 300을 넘어가. 300 정도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강남구는 200이 살짝 안 돼요. 200 정도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구가 상주 인구가 50만인데 그럼 낮 동안의 인구는 몇 만이야? 100만 정도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한 12만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 주간이 낮 동안의 인구 몇 만이야? 12 곱하기 3하면은 한 36만. 뭐 실제로는 한 38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좀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꼭꼭꼭 기억을 해 두세요. 너무 자주 나왔잖아.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노원군 당연히 100 미만이겠지. 100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 유출 인구가 많으니까. 그럼 니은은 옳은 말이 되겠죠? 네.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별 표시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티귿, 가는 다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하고 달을 비교했을 때 중심 업무 기능은 아무래도 상업 업무 기능이 중심이 되는 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는 좀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하고 나인 중구하고 강남구는 막 상업 기능 뭐, 중심 업무 기능의 수, 뭐, 사업체 수, 이렇게 비교를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이제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 자체, 사업체 수 자체는 이제 강남구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50만 명 살아가지만 주간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니까 50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 최소한, 최소한.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 30만 명 언저리가 들어오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거지. 그치? 일자리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업체 수도 이제는 비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표를 통해서 유추하는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리얼입니다. 다는 나보다 상업 지역의 평균 지가입니다. 다하고 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부도심이 당연히 외곽 지역보다는 평균 지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할수 있겠죠.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접근할 수 있었어요.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알아둬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 더 물어보든지 아니면 더 복잡하게 물어보든지 하지 않을까? 왜 너무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그치? 자,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고요. 28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구의 용도별 전력 사용량.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요? 추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거안 알려줘요. 그치? 여러분들 모르는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구간, 통근, 통학, 인구. 이거는 사실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치?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역이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살펴볼게요. 여기는 중구. 이쪽은 강남구죠. 너무 많이 나오지? 중구 강남구는. 여기는 금천구. 그리고 이쪽은요, 은평구가 되겠다. 선생님, 은평구도 알아야 돼요? 주변 지역이다.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노원이라든지 도봉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외곽 지역이구나. 그래서 주거를 담당하고 있구나. 그 정도. 그리고 제조업체, 부도심 정도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시겠죠? 봅시다. 여기 보니까요, 서비스업, 제조업, 가정용. 자, 여러분들, 항상

도시 내부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조업체부터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큰 힌트가 되거든. 제조업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항상 금천구는 진짜 큰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제조업 발달 주요 지역인 거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용도별 전력 사용량을 보니까요. 가도 제조업 좀 어느 정도 있는데 다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가는 주로 서비스업이 많고 가정용은 적은 반면에 다는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정용이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지. 외곽 지역이면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으면은 다가 금천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다루긴 했지만요. 중구가 전통적인 공업 발달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지만 과거에 서울이 한 요만큼밖에 안 됐을 때는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우리 그거 배웠잖아. 뭐 배웠어? 도심 있고 그리고 주변 지역 있으면은 그 사이에 이쪽 중간 지역이잖아. 중간 지역. 점유지대가 나타나는. 공업도 섞여 있고, 주거도 섞여 있고, 상업도 섞여 있는 이 지역. 과거에는 그쪽이 중구하고 성동구하고 섞여 있는 이 사이였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공업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성동구에는 좀 제조업이 어느 정도 있어요.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있는 거야. 중구도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에서는 성동구도 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지, 아무래도. 네. 나온 적은 없지만 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어쨌든 볼게요. 그래서 가가 뭐가 되는 거야? 서비스업 중심지면서 가정용은 거의 없어. 그런데 제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있네. 그게 바로 중구가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가 중구고요. 그럼 나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둘다 가정용을 쓰는 경우는 많겠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부도심이기 때문에 주거도 담당하면서 상업 업무 기능도 담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전력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좀 많을 수밖에 없겠다. 예. 나보다는. 강남구가 라가 되는 거고요. 주로 가정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가 은평구가 되겠죠. 요 정도 좀 추측하시면, 추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인구 이동, 통근통합 인구를 봤을 때도요, 중구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을 것이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겠지.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빠져나가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고요. 가하고 라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인구가 되게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나가는 인구 대비. 그치? 그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추론하셨어도 되게 잘한 거예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수록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1번 볼게요. 가는 나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학 거리가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가에 살면요. 여기서 바로 산지 직송으로 일하러 갈수 있단 말이야. 얼마나 가까워. 그냥 집 앞으로 갈수 있어. 지하철 안 타도 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은평구에 살면은, 일하러 통근통학하러 좀 지하철 타고 어느 정도 가야 된단 말이야. 통근통학 거리가 은평구가 더멀 수밖에 없죠. 특히 통근 거리가. 그렇지? 그래서 가는 나보다 가깝다라고 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살면 얼마나 편리하겠어. 근데 여기 살고 싶은데 비싸니까 못 사는 거잖아, 보통. 그래서 외곽 지역에 사는 거잖아요. 지대가 높으니까. 그렇지? 나는 라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걸 물어보는 거야. 지대, 지가. 높은 곳은 어디겠어? 도심, 도시 중심지일수록 높겠죠. 그치? 근데 여기는 도심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도심과 주변 지역을 비교하면 되겠지. 부도심의 상업재 평균 지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어야죠. 그치? 다는 가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 수는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어디가 더 많아요? 도심이나 부도심일수록 많겠죠? 도심, 부도심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라는 다보다 통근통학의 순유입인구. 순유입인구라고 한다면은 유입 빼기 유출이에요. 그게 플러스가 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순유입이 많다라는 거야. 들어온 인구가 더 많다는 거야. 나가는 인구 대비. 그럼 라는 다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서 훨씬 더 인구가 많이 들어와요. 라는 그런 말인데 그게 바로 정답이죠. 그게 바로 부도심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가에서 라중 주간인구 지수는 나가 제일 높지 않고요. 가가 제일 높죠. 이제는 좀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기 300 넘어갑니다. 알겠죠?

강남권 200좀안 돼요. 요 정도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게 편리하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100이 안 되겠지. 금천구 같은 경우는 뭐 100에 가깝겠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지. 100이 안 되긴 합니다만 100에 가깝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도야 여기 제조업 발달했다면서요. 그러면은 여기 일하러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대 어디가 더 비싸? 아니, 강남구가 더 비싸요. 일자리도 어디가 더 많냐면 강남구가 더 많아요. 그치? 근데 금천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금천구에서 살아도 돼. 여기는 그렇게 안 비싼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외곽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외곽에서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치? 결국 이것도 주간인구지수를 물어보는 거기도 합니다. 주간인구지수 어디가 더 높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정답 4번이었고요. 자, 29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신발 마크와 주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그래프의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세 지역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것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기역 니은으로 들어간 초성인데요. 상업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함께 발달이고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강남이 되겠죠. 도봉산의 선인봉, 자운봉, 만장봉 등을 표현하였습니다. 도봉산 하자마자 사실 그냥 뭐예요? 도봉구. 그치? 도봉구는요, 외곽 지역입니다. 그쵸?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보신각 종이 있어요. 종. 뭐예요? 종로구. 그쵸? 도봉구. 강남구.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뭐예요? 주거하고 상업 기능이 같이 있고요. 도봉구는 주로 주거 기능만 담당하고, 종로구는 도심이잖아요. 항상 여러분은 중구만 기억하는데, 종로구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치? 여기도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도심, 상업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위치를 보니까요, 사실은 여기가 뭐가 되고, 도봉구가 되죠. 그치? 그리고 이쪽은 종로구가 되고요. 뭐 이거 가지고 바로 못 찾았어도 사실 밑에 가지고 찾으면 되지. 여기가 강남구가 되겠죠. 지도 나오면 지도부터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렇게 봤으면 더 쉽게 추론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자, 주어진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상주 인구 주어졌고요. 통근통합 순유입 인구가 주어졌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통근통합 순유입 인구가 0에 가깝다라는 것은요. 사실 주간인구지수가 100이라는 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순유입이 0이다 이런 거는 상주 인구 대비해서 얼마나 유출되고 유입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0이다 이런 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에 그냥 0이라는 거니까 주간인구지수가 1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럼 B는 100보다 안 되는 거고, 여기는 100보다 넘어가는 거죠. 100 이상 되고 100이 안 되는구나를 봤을 때, 사실은 도봉구가 B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상주인구 대비 유출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유입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도심하고요, 부도심을 비교하면 되는데, 결국은 제가 말했죠. 강남구와 그리고 이 도심. 종로구, 중구의 상주 인구를 비교했을 때는 강남구는 애초에 개발할 때 주거 목적으로 개발했다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도심이 된 거예요, 같이. 그래서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C가 더 상주 인구가 많고 A는 상주 인구가 되게 적은 모습을 보이죠. 그럼 A가 종로구고 B가 C가 강남구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순유입 인구는 또 어디가 더 많아요? 강남구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 이 그만큼 나가고 들어오는 인구를 더하고 뺐을 때 상주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고 한 40만 명 이상이 추가로 또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낮 동안 인구가 거의 한 90만 명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강남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200 살짝 안 되는 거고요. 그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을 훨씬 더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종로구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게 여기도 주간 인구 지수가 한250 정도 됩니다. 중구는 300 넘어가고 굉장히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이죠. 200 넘어가는 지역은 두 지역밖에 없거든. 이렇게 서울 내에서는요. 어쨌든 좀 주요 개념들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 그리고 상주 인구가 몇만인지 정도도 이제는 확실히 좀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치? 아니 했을 때 유리하면은 그냥 하는 게 낫잖아. 굳이 안 하는 것보다는.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인데 지역군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똑같이 물어보는 거는. 자, 여기는요, 종로구하고 중구예요. 결국 도심을 물어보는 거죠. 도심은요, 상업 업무 기능이 중심입니다. 자, 여기는 서초하고 강남 지역인데요, 부도심이죠. 근데 부도심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 게 낫다고요? 여기는 상업 업무 기능이 있으면서도 어떤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고요? 주거 기능도 담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상주 인구도 많으면서 들어오는, 낮 동안은 들어오는 인구도 정말 많겠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자, 이쪽은 주변 지역이죠. 주변 지역이긴 하나, 제조업이 발달한 구로구, 금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특히 이제 구로구는 최근에 이제 디지털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이제 IT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요. 중소기업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여전히 좀 제조업도 많습니다. 소규모로.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상주 인구 쪄졌고요. 통근통학 순 유입 인구 쪄졌습니다. 통근통학 순 유입 인구가 0에 가깝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0에 가깝다라는 것은 이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셋다 100을 넘어간다라고 볼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가, 나, 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는 100에 가까워요, 그치?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다르게도 한번 구분해 보자. 일단 통근통학 순유입인구가 가, 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일자리가 진짜 많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은 도심하고 부도심이겠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좀 외곽 지역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나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발달한 구로구 금천구입니다. 제조업은 아니고 구로구 금천구죠. 정확히는. 그렇죠? 제조업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치, 제조업은 아니지. 여기 지역이. 그치? 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자, 하고 다 같은 경우는요. 상주인구로 찾으면 되겠죠. 상주인구는 가가 더 적어요. 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거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는 다가 바로 부도심 지역이고요. 그리고 가가 도심 지역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미 수능에서도 좀몇번 나왔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하고 부도심 구분하는 거는 진짜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가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제조업 지역을 비교해야지 제조업 종사자 수를 비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 나를 잘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가 나중에 내가 찾은 지역은 이렇게 도심하고 부도심 찾았는데 이걸 물어보지 않는데? 근데 여기선 또 이걸 물어보네? 그럼 내가 뭔가 좀 잘못 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꿀팁이에요. 이게 주가 되면 안 돼. 그냥 부가 되는 꿀팁일 거예요. 부가 되는 꿀팁. 어쨌든요, 제조업 종사자 수는 나가 더 많지 아닙니다. 가는 다보다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직 상업만 있느냐, 아니면 주거도 같이 겸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가는 상업 업무 기능이 주죠. 근데 다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기능이 있으면서 주거 기능도 겸하니까 누가 더 상업 기능의 비율이 높겠어? 가가 더 높겠죠. 정답 2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강조되었던 문제고요. 지금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도심은, 서울 내의 부도심은 상업과 주거 기능이 같이 있다. 사람도 많이 살고 주간 인구 지수도 높다라는 거예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도심과 부도심일수록 당연히 높겠죠. 제일 낮겠죠. 비교했을 때. 사업체 수만 비교하면은 다가 더 많을 겁니다. 그치? 그리고 그 다음 가, 그 다음 이순이겠죠. 나순이겠죠. 나는 다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 이것도 결국 3번, 4번 같은 문제야. 생산자 서비스업 물어보는 거거든. 나하고 가를 비교하나? 나하고 다를 비교하나? 나가 제일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는데요. 주간인구 지수 다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 오직 상업만 담당하니까 상주인구가 적으면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개 합해도 주간인구 지수가 200을 그냥 넘어가는 지역이고 여기는 200이 안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 한250 정도,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 한300 정도. 이제는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상주 인구는 적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들어오는 인구 자체는 여기가 더 많은 거지. 그치? 상주 인구도 많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거지. 그치? 자, 2번인 거 찾을 수 있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시의 세 구의 건축물 면적의 용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타 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결국 부산도 나오는 지역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외의 지역은 물어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냥 교과서에 막 상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막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 결국 자주 묻는 지역 중구가 되겠고요. 도심이죠, 도심. 그냥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구나. 자, 이쪽 북구 금정구죠, 금정구. 금정구. 자, 금정구 같은 경우는요, 주거를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쪽은 강서구가 되겠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발달한 지역 부산에서 하면은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나 더 하면 이제 기장군까지. 근데 기장군 좀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 지역을 맞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건축물 면적의 용도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건축물 면적의 용도별 뭐가 나왔나 보니까 주거용 나왔고, 주거용 나왔고, 상업용 나왔고, 공업용 나왔습니다. 그럼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제조업부터 찾으라고, 공업부터 찾으라고. 공업의 비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높아요라는 게 뭐겠어? 공업용 이거죠. 높아요 뭐가 되겠어? 강서구가 되겠지. 이게 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상업용이고 여기는 주거용이 많겠지? 상대적으로 주거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금정구가 됩니다. 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상업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나가 됩니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풀수 있어도 부산은 사실상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외에 추가로 나올 만한 것이 많이 없어. 물론 다른 지역들도 나오긴 했어. 막 동래구가 나온 경우도 있죠.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 추론해서 풀수 있어, 그 정도는. 알겠지? 나는요, 경남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구역이 경남과 접해 있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중구가 됩니다. 지금 다른 거는 다 여기 경남이 이쪽이잖아, 경남. 경남과 다 붙어 있죠. 그렇지? 아닙니다. 가는 다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 자, 다가 더 많습니다. 항상 제조업. 비교하면은 제조업 지역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어요. 나는 가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가, 초등학교 학생 수. 결국 이거는 상주 인구 어디가 더 많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중구는 인구 10만이 안 됩니다. 되게 적어요. 그치? 주거가 발달한 지역이 아닌 거야. 아닙니다. 나는 다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 먼저 더 개발되었죠. 도시 중심, 도심이니까 예전부터 여기는 처음부터 도시였던 지역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치?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다는 나보다 인구 만 명당 금융기관 수가 많다. 금융기관 수는 생산자 서비스업이고, 생산자 서비스업은 나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인구 만 명당을 비교한 이유는요, 워낙에 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실 절대적인 금융기관 수를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이 조금 더 많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 대비 금융기관 수 하면은 상대적으로 상업 기능이 더 우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인구 만 명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금융기관 수가 많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4번이었고요. 자, 32번입니다. 그래프에 가에서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 중 하나다. 결국 또 지역군으로 물어봤는데 우리는 똑같아. 결국 똑같아. 그렇지? 볼게요. 결국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거는 여기는 외곽 지역인데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주거. 도봉구, 노원구도 참고로. 서초구, 강남구는요, 여기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이니까 상업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강남 이남, 강 이남 지역이니까 주거 기능을 같이 담당하고 있구나. 애초에 개발할 때 주거 기능 목적으로 개발했었으니까. 그치? 자, 이쪽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구나. 구로구, 금천구구나. 그치? 요 정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지. 상주인구 물어봤고요. 생산자 서비스업 물어봤습니다. 오, 제조업을 안 물어봤네. 그렇지. 보통 제조업 물어보면 제조업부터 찾으면 되는데, 제조업 안 물어봤으니까 다른 것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가, 나, 다를 비교했을 때요. 압도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은 게 있죠. 이게 바로 도심의 성격일 거고요. 우리는 이제 나하고 다를 구분하면 되겠죠. 그치. 나하고 다 중에서 다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나보다도 훨씬 더 적으면서도 뭐예요? 상주 인구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잖아. 그렇게 봤을 때 주거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다가 여기가 될 거고요. 도봉구와 노원구가 될 거고요. 가가 상업 업무 기능이 되겠죠.